후티 반군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은 강제노동 관세를 이르면 현지 시간 23일에 최종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상원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서면 자료를 통해 이르면 23일 무역 파트너를 상대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대응 실패에 대한 최종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에 최대 8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지방에 10에서 60mm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 오타를 냅니다. 스마트폰 메시지를 보낼 때도, 컴퓨터로 문서 작업을 할 때도 수없이 오타가 납니다. 때로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야, 완성된 문서를 보낸 이후에야 오타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쓰는 사람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오타가 읽는 사람 눈에는 너무 잘 보이기도 합니다. 오타를 덜 내는 게 실력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오타를 발견하고 고치려는 노력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다시 고치면 됩니다. 인간적인 실수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보냈더라도 읽는 사람이 충분히 문맥에 맞춰서 이해할 수도 있죠. 오타와 실수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우개로 지울 수는 없어도 문맥을 넘어서는 그 진심을 보여주면 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7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동희님, 정재현님 벌써 KBS 콩으로 인사해주고 계시고요. 유은영님은 좀 급하셨네요. 안녕하세요라고 예, 오타를 내주셨고 정윤아님은 내용 없음으로 바로 예, 엔터만 쳐주셨네요. 조혜영님이 벌써 알고 계시네요. 오늘 1시간 잘 들을게요라고. 아, 오늘 미리 양해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는 오늘 딱 1부만, 1시간만 방송이 됩니다. 오늘 10시부터는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죠. KBS 1TV와 1라디오 동시에 중계가 되는데요. 해서 저희는 1시간 대신에 알차게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경제상식 퀴즈가 빠질 수 없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세 글자인데요. 중국이 국가 전략 자원으로 지정하고 수출 허가 또 생산량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원소들이 있습니다.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중국이 공급을 통제하면서 그 제품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지배력 혹은 의존도 여전하고 또 쏠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중동 지역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이게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죠. 전기차 모터라든지 풍력발전기, 첨단 반도체 등에 들어가는 고성능 자석의 핵심 소재로 쓰이기도 합니다. 양이 아주 적다, 희귀하다. 희귀한 흙의 종류라고도 불리는 이것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정답은 1부 마무리할 때 알려드릴게요. KBS 콩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만나보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오늘의 경제 뉴스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오, 우리 증시 힘차게 출발하네요.
2: 어제도 힘차게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0: 출발만 어제는 좀 장막판에 네. 상승폭 다 내줬었는데.
2: 어쨌든 증시가 지금 7000피 도전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3% 가까이 오르면서 6996.
0: 1900.
2: 죄송합니다. 네. 네.
0: 변동성이 커서 그런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어쨌든 조만간 7000피 회복을 기대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구글 실적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따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투자, AI 투자 계속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3%, 4%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사실 약세 마감했습니다. 근데 어제 뉴욕 증시는 일단 테슬라하고 구글 실적 발표했었거든요. 네. 요거 이게 장 마감하고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상황을 지켜보자라는 움직임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이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상태에서 장이 끝났습니다. 다우지수는 0.01%, S&P 500은 0.14%, 나스닥은 0.57% 하락 마감했습니다. 사실 증시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장 마감하고 발표한 구글 알파벳이죠. 실적과 네. 테슬라 실적이었는데요. 우리한테 더 중요한 구글 실적은 보자면 2분기 매출 1,198억 달러, 약 177조 원.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자면 우리한테 좋은 걸 수도 있고 이게 길게 보면 나쁜 걸 수도 있긴 한데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일단 시장은 좋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AI 인프라 투자에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58억 달러. 그러니까 영업활동으로 벌어든 현금보다 공장 설비 등 투자로 지출한 금액이 더 커졌습니다. 돈도 잘 벌었는데요.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58억 달러인데 그런데 투자하면은 이거 투자한 물량을 누가 받나요? 우리가 봤죠.
0: 반도체 많이 사야죠. 네.
2: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강세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학개미분들 많이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282억 달러, 41조 7천억 매출을 올렸습니다. 전망치 웃돌았는데요.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얼마를 벌었냐를 따지니까 0.33달러예요. 전망치 크게 밑돌았습니다. 아무래도 그 로보택시 그리고 인공지능 인프라 등 투자가 늘어나면서 잉여 현금 흐름 역시 마이너스 10억 9천만 달러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고요.

0: 이렇게 두 기업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그 사이에 미국에서는 계속 이제 중동 지역 긴장감 계속 퍼졌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이란의 곡괭이산을 며칠 안에 폭격하겠다라고 이스라엘에 통보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 네.
0: 예, 여기가 왜 중요하냐. 우라늄 농축시설이 인근에 있어요. 아마 여기에 이란이 지하 핵시설을 구축한 것 같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공격한다는 얘기는 핵시설 공격한다는 얘기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지금 현재 WTI는 87달러, 브렌트유는 94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 일단 우리 증시는 7000선으로 회복을 했고요. 3.26% 오른 7019. 코스닥은 1.87% 오른 765.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나란히 4%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근데 사실 어제 제가 이 시간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힘차게 출발을 하고 크게 상승을 하고 또 상승폭 내주고. 근데 사실 오를 때도 뭐 1%씩 조금씩 조금씩 1%도 조금은 또 아닙니다만. 그게 아니라 막 5, 6% 반등을 크게 크게 한다. 사실 또 그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변동성이 너무 커졌다 보니까. 그 대통령도 그래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거 추가 보완책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돼 가지고 기자들이 어제 김영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청와대 브리핑을 할 때 물어봤어요. 대통령이 이제 화요일 날 요 얘기를 했었죠.
1: 네.
0: 그렇죠. 수요일 날 요 브리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 ETF 추가 대책 그럼 도입하는 거냐 언제 나오냐라고 물었더니 김영범 실장이 대통령의 말의 의도는 기존 보완책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게 급선무다라는 의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1: 그래요? 그거 보는 사람들은 기존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추가 대책 이야기를 했었는데.
0: 아무튼 김 실장의 설명은요. 대통령이 새로운 추가 대책을 말한 것은 아니다. 발표한 방안들이 언제 시행되느냐를 물은 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1: 본인은 그렇게 해석을 한다.
0: 네. 네. 네, 보완책 도입을 위해서 이제 규정을 바꾸고 전산도 개발해야 된다. 그 금융위원장이 답한 8월 5일 시행에 대통령이 늦다고 한 것이고 더 빨리 시행하라는 취지다. 그리고 보완책 실행 이후의 효과를 보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 검토해야 한다라면서 더 추가적으로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앞선 말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나온 대책 잘 해보겠다라는 취지죠.
1: 하여튼간 뭔가 정책 실패에 대해서 인정은 확실히 하지 않으려는 그런 움직임 같고 그러니까 시장이 좀 소리를 좀 들어야 되는데 일단 시장이 뭐 3%씩 뭐 이틀 연속 오른다라고 해서 사실 이것도 좋은 건 아니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변동성. 그러니까 변동성은 사실 투자자에게 거의 동반자 같은 존재인데 그게 너무 커졌을 때 시장 이제 신뢰가 줄어드는 거죠. 심지어 이제 해외 투자 자금들도 아, 이 시장은 너무 불안하다. 혹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아 역시 국장은 안 되는구나 해서 다시 또 미장으로 떠난다면서요.
0: 어제 제가 어떤 그 통계를 보니까 상반기 증시 변동성을 보니까 우리 코스피가 61%, 비트코인이 50%, 파키스탄 증시가 31%.
1: 그러니까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네. 코인 시장보다 코스피의 변동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0: 네,
1: 거.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제 국내로 와라라고 하는 취지의 계좌가 바로 RIA 계좌였잖아요. 이걸 한번 금융투자협회가 집계를 해봤습니다. 2주 전 기준으로 보니까 RIA 계좌 수가 32만 개 됐습니다. 이게 환율 안정책의 일환으로 3월 23일 날 출시가 됐어요. 아마 듣는 청취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만드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계좌에다가 해외 주식을 입고해서 팝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이나 펀드 등에 투자하거나 원화로 예치해두면 양도세 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에요. 요게 시기에 따라서 가입 시기에 따라서 세제 혜택이 다른데요. 원화 환전 시점이 기준입니다. 출시 이후 5월까지는 100%. 그때까지 하면 다 전액 면제. 6월부터 7월은 80%. 8월부터 12월은 50%로 공제율에 차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80% 구간이고요. 출시 이후 100% 공제 혜택이 주어진 5월 말까지는 27만 6천 개가 급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세제 혜택이 축소됐잖아요. 가입 수요가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그런데 요 세제 혜택 말고 사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국내 증시 흐름입니다. 이게 봤더니요. 사실 해외에서 번 돈 국내에서 갖고 와서 국내에서 번 돈 벌라는 취지잖아요.
1: 네.
0: 그런데 변동성이 커지면서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산 RIA 가입자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6월 말 2조 6천억 정도였던 RIA 총 잔고액이 10일 기준으로 보니까 2조 4천억 정도로 2천억 넘게 줄었어요. 이게 왜 줄었냐라고 보자면 국내 주식 투자분의 평가.

0: 금액이 감소한 영향 때문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가 주춤하고 변동성이 워낙 커지니까 야 역시 미장이다라고 하면서요. 이달 들어 21일까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액은 다시 4조 2천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1: 그러게요. 지금 뭐 정책 당국에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에 해외로 투자하는 자금이 예년보단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자화자찬하고 있던데 그 수십 배의 시가총액, 수백 배의 시가총액이 날아갔다라는 걸 봐야죠. 아까 정문주님, 곽정민님 등등 비롯해서 굉장히 이제 화난 청취자분들, 투자자분들도 많다라는 거 이걸 좀 정책당국이 제대로 읽어야 될 텐데 좀 아쉽습니다. 환율을 한번 볼까요? 우리 원달러 환율은 이제 1470원대에 진입을 했어요. 1476원, 77원 오가고 있고 원화의 가치가 이제 좀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일본 엔화 가치는 40년 만에 최저 수준이에요.
0: 지금 엔화 가치가 우리가 눈여겨보는 게 우리가 엔화 뭐 프록시 통화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엔화 가치와 원화 가치가 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1: 사실 좀 그래 봤죠.
0: 그래 왔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흐름이 달라졌거든요. 네. 우리가 환율이 조금 안정세를 찾는 사이에 엔화 가치는 지금 40년 만에 최저 수준 현재 163엔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엔화 가치가 지금 최저치로 떨어졌을까를 보자면요. 최근에 다카이치 산하의 내각이 경제재정기본방침 혼외부토를 발표했어요. 여기 보니까 재정건전화 이 문구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으로 대체됐습니다. 이걸 보고서 확장적 재정을 펴겠구나. 라는 기조가 부각되면서 엔화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다가 중동 정세가 불안하니까 달러를 사들이자라는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엔화가 약세를 보인 겁니다. 그럼 일본 정부 당국도 뭔가 조치에 나설 거 아니에요. 네. 일본 재무상이 뭐라고 했냐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적절하게 단호한 대응을 할 것. 이라면서 시장 개입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는데요. 뭐 이렇게 말만 해서는 시장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만으로는 외화 약세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비판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추가로 달러 팔고 엔화 사들이는 외환시장에 개입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일본이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엔화 방어에 나섰거든요. 효과가 없었어요. 네.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시적으로 시장 개입을 하는 건 말 그대로 미시적인 거고 거시적으로는 재정 지출을 계속 확대하고 있으니 엔화의 약세 나지. 흐름으로 가는 건 당연한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막아보려고 하는 일본 당국. 그 엔화 대비 그 원화 환율이 100엔당 940원, 950원에서 계속 많이 움직였는데 최근에는 905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원화가 강세, 엔화는 더 약세 흐름이고.
0: 그래서 우리 이제 나라에서 일본으로만 여행을 간다고.
1: 그러면은 또 이제 좀 일본의 물가가 저렴해 보이는
0: 네, 네, 그런 왜냐하면 좀 느낌이 나겠죠. 지금 달러 강세 속에 원화가 약세인 상황에서 해외 나가면 당연히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되거든요.
1: 달러 쓰는 나라 가면 힘들죠.
0: 태국 같은 경우가 지금 특히나 지금 태국 바트가 엄청 강세예요. 예. 그런데 일본에 가면 우리도 약세인데 저쪽이 더 약세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싸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1: 자 그리고 2분기 우리나라 GDP 성장률 나왔어요.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0: 뭐 예상은 했지만 정말 잘 나왔습니다. 2분기 GDP, 실질 GDP가 직전 분기 대비 0.6% 성장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3.7% 증가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 악재를 극복하고 1분기에 사실 1.8% 올랐거든요. 기저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 거기서 더
0: 예상을 웃도는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1등 공신 누구냐? 역시 반도체, 반도체. 수출입니다. 네. 수출은 반도체, 기계 및 장비를 중심으로 직전 분기 대비해서 1.4% 늘었고요. 수입은 자동차, 기계 및 장비 위주로 0.8% 증가했습니다. 자, 그럼 GDP가 왜 중요하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주 금통위 직후에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향후 통화 정책 판단을 위해 2분기 성장률과 7월 물가 지표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라고 했어요. 2분기 성장률 잘 나왔잖아요. 네. 7월 물가 상황 보면 7월에 이어서 8월에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는 거죠. 금리를.
1: 경기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또 그런데 그게 대부분이 반도체 수출 효과고. 낙수 효과라는 이야기도 해본 지가 참 오래되기는 했는데. 또 이제 반도체 관련 산업에 일하시는 분들은 또 어마어마한 성과급을 받아갈 수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주주단체가 좀 브레이크를 강하게 걸었어요.
0: 이 주주단체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의 핵심 주장은 뭐냐면 성과급은 단체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자, 김영훈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와 강요 혐의 이걸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 공수처에 고발장 제출했습니다. 뭐가 문제냐? 김 장관은 이제 이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총파업 직전까지 노사 교섭을 주선해서 합의를 이끈 인물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급은 단체 교섭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김 장관이 삼성전자의 파업 예고를 저지하지 않고 잠정 합의안 타결을 유도했다라는 게 주장입니다. 애초에 노동쟁의 대상이 아닌 파업을 하면 이거를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막지 않고 중간에서 합의를 주도했다는
1: 강요했다?
0: 거죠.
1: 네. 그게 이제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의 주장.
0: 맞습니다.
1: 주장이라는 거예요.
0: 그럼 이들 주장에 따르면 전영현,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그리고 광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이분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자, 이분들은 왜 했냐. 두 기업의 대표이사 노사협약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고 성과급 지급 요구에 타협해서 회사 재산을 유출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배임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미리 계산해서 성과급으로 연동 할당하는 것은 위법이다. 성과급 등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이지 노사 자율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라면서 고발한 겁니다.
1: 물론 이거는 이제 뭐 검찰이 또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오는지 봐야죠. 예. 또 이재명 대통령도 성과급 문제 뭐 이건 여러 차례 또 언급을 하고 있는데 노동쟁의의 범위가 과도하게 커졌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0: 앞서 이 대통령이 이제 국무회의 이제 생중계를 할 때 보니까 이 반도체 공장 이전 성과급 문제 등과 관련해서 노동쟁의의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 모든 의사결정에 대해서 이게 노동쟁의 대상이 되면 산업현장에 혼란이 생기잖아요. 게다가 이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인데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 결국 이제 노조가 만약에 발목을 잡으면 차질이 생기는 거니까 아마 이 대통령이 경제계에 손을 들어준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에 대해서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어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인 만큼 당연히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 라면서 이 노사에 노란봉투법 제도 도입 취지 등을 설명하는 가이드라인 및 자료를 마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건 정부 차원에서 이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 및 해석 지침 보강을 통해서 기준을 정립하겠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법조계에서는요. 시행령이나 지침이 아니라 아예 다시 입법을 해야 된다. 그게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노조법, 그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보면요. 노동쟁의 범위에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주문한 야 기준을 좀 정리해라 라는 게 실질적으로 보자면 고용노동부 지침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침은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1: 그렇죠. 법이 더 위에 있으니.
0: 네. 때문에 만약에 노동계에서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 우리 그 노란봉투법의 근거에서 우리는 이러저러한 단체 행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정부가 막을 근거가 사실 마땅치 않는 거예요.
1: 참 이렇게 해도 고민이고 저렇게 해도 고민이고 양쪽에서 반발은 또 나오고 있고 균형을 좀 잘 찾아가야 할 텐데요. 아, 그리고 다른 소식을 하나 좀 들어보면은 그 쿠팡 이야기 좀 해볼게요. 그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미국이 개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계속 있잖아요.
0: 네.
1: 우리 정부가 좀 입장을 밝힌 게 있어요.
0: 네, 김정환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쿠팡 문제 관련돼서. 그랬더니 김 장관이 이 자연스럽게 아마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미국 쪽과 만나다 보니까 쿠팡 문제는 당연히 이제 얘기할 거고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라는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면 미국 측도 오히려 이해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0: 오해가 있으면 푸는 것이고 서로 거리가 있으면 좁히는 거고 그동안 이어온 한미동맹 관계가 그런 이슈 하나 때문에 흔들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미를 계기로요. 미국 측에 우리 입장 적극 설명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한다는 계획인데요. 사실 요 쿠팡 문제도 있지만 궁금한 게 이제 반도체 관련인데요.
1: 네.
0: 미국 정부가 반도체 투자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상무장관이 마이크론 반도체 투자 현장 삽 뜨는 데 나타나가지고 아마 우리 한국 기업들도 우리 미국에 더 투자할 거야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 반도체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관세 분가가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김 장관은 반도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이해관계는 경쟁국 수준에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기로 지난번 조인트 팩트에 나와 있다. 그 수준에서 대응한다는 것이 정부 간의 입장이다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1: 뭐 SK 하이닉스가 미국 인텔의 어떤 공장 뭐 인수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온 바 있고요. 또 미국 투자들도 한번 더 지켜봐야겠고 또 그 AI 최신 모델이 스스로 찾아서 해킹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면서요.
0: 이게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AI의 사이버 공격 현실화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네. 그 오픈 AI가요. GPT 5.6 솔과 일부 미공개 AI 모델이 내부 평가 도중에 통제를 벗어나서 오픈소스 AI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 해킹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허깅페이스라는 곳은요. AI 개발자들이 함께 쓰는 거대한 AI 자료 창고 같은 곳이거든요. 이 개발자들이 이곳에서 AI 모델 데이터 공유하고 새로운 AI를 개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이제 오픈 AI에 AI가 자기가 알아서 침투한 겁니다. 이게 AI 모델의 취약점 탐지 및 공격 능력을 측정하는 내부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거예요. 당시 오픈 AI 모델들은 평가를 위해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안전장치가 일부 완화된 상태였어요. 이게 어쨌든 간에 공격 능력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부 인터넷과 격리된 환경에서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AI 모델들이 미공개 취약점을 이용해서 통제망을 뚫고 인터넷에 접속을 한 거예요. 얘들이 알아서. 그래서 허깅페이스에 접속해서 인증 정보를 탈취하고 해당 서버를 해킹했습니다. 이러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이게 사실 허깅페이스가 자기들이 해킹을 당했는데 처음에는 중국 쪽이 한 줄 알았어요.
1: 아, 근데 그게 오픈 AI 거였어요?
0: 네, 문샷이 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오픈 AI였고요. 오픈 AI가 엄격한 격리 환경에서 내부 평가를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고가 또 난 거예요. 그러니까 AI 사이버 안전에 대한 논란이 커질 거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허깅페이스가 자기들이 해킹을 당했고 이게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으로 됐는지를 평가하는 것도 AI가 했습니다.
1: 어지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AI가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저기 창고 안에 곡식 있는 거 알고 그 창고 문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열었다는 건데 이런 일이 또 반복되지 않으리란 법도 없는 것 같고 일단 오픈 AI가 개발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보안에 더 신경을 쓰겠다라고 밝히기는 했던데요. 좀 지켜볼게요. 알고란의 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경제상식 퀴즈, 오늘의 정답은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전기차 모터, 뭐 풍력 발전기, 스마트폰 등등에 들어가는 고성능 자석이 있는데 이거 없이는 만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분리, 정제가 까다롭고요. 첨단 산업도 방위 산업까지 꼭 필요한 것들인데 이게 매장량이 중국에 가장 많고 또 요거를 정제할 때마다 환경 오염이 많이 되면서 다른 나라에서 하기는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생산 수출을 통제할 때마다 가격이 또 춤추게 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주기율 표상 17개 원소군을 일컫는 말인데요. 희귀한 흙의 종류라는 뜻을 갖고 있죠. 8916님이 오랜만에 와이프와 드라이브 중인데요. 와이프가 옆에서 소리치네요. 예, 세 글자. 김영수님이 희한해요. 토요일도 아닌데 유독 기분이 좋네요라고. 삼행시인가요? 2709님은 이것보다 더 구하기 힘든 게 바로 성공예감 선물 당첨권이라고. 그럴 수도 있나요? 예,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1373님이 이것처럼 존재 가치가 분명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4299님은 택시기사입니다. 손님이 이것보다 더 귀해요. 아, 4299님의 택시에도 많은 분들이 타시길 바라겠고, 정답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2: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 왜 어릴 적만 하더라도 친구 많을수록 좋다고, 친구 많은 친구가 더 인기쟁이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적이 있었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친구에 대한 개념도 달라지고 있고 오히려 또 친구를 많이 안 만나는 게 트렌드라고 하는데요. 좀 들어봐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한다혜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원래 젊은 친구들은 친구들이랑 또 많이 놀 때가 제일 즐거운 거잖아요. 근데 그게 또 아니에요?
3: 네. 아무래도 그렇긴 한데 최근에 신조어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1: 신조어. 네. 네.
3: 프렌드플레이션이라는 말인데요.
1: 네.
3: 친구를 뜻하는 프렌드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1: 친구 만날 때 돈 많이 든다.
3: 네.
1: 어머나.
3: 맞습니다. 이 높아진 물가 부담이 이제는 소비 생활을 넘어서 이 친구 관계까지 좀 바꾸고 있다라는 조금은 씁쓸한 이 표현인데요. 실제로 알바 천국이 이 Z세대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가 즉 3명 중 2명은 일주일에 한 번도 친구를 만나지 않는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응답자의 93%는 친구를 만나는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응답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이 1년 사이에 관련 지출을 줄인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는데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이 커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1: 그러니까 뭐 회사나 학교 오가면서 뭐 수업 시간에 만나는 친구가 아니라 따로
3: 네.
1: 뭐 밥을 먹기 위해서 놀기 위해서 만나는 친구는 그 일주일에 한 번 될까 말까라는 거예요.
3: 네, 맞습니다.
1: 아니 한 번 만날 때마다 그럼 돈을 얼마나 쓴다는 거죠?
3: 이 조사에 따르면 친구를 한번 만날 때 가장 많이 지출하는 금액이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였는데요. 5만 원을 넘으면 아무래도 부담스럽잖아요.
1: 아,
3: 네, 그래서 이 부담스럽다라는 응답이 참 많았습니다. 평소 한번 만날 때 쓰는 금액 자체가 이미 부담의 임계점에 가까운 셈인데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 식사도 하고 또 카페도 가고 또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공연이나 전시를 친구가 보러 가기도 하고 또 교통비나 생일 선물 이런 비용까지 고려하게 되면 한 번에 만남에도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술을 마시지 않는 그런 문화들도 확산이 되면서 술도 좀 자제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요. 이런 것들이 다 프렌드플레이션의 일종의 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출을 줄인 사람 가운데 이 83%는 아예 약속이나 모임 자체를 좀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경향이 나타났고요. 카카오톡 이런 데 보면 이제 SNS에 생일 알림 같은 거 뜨잖아요.
1: 예, 예, 예.
3: 이런 거를 요즘은 일부러 좀 꺼두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1: 아예 안 보는 게 마음 편하다.
3: 네. 그리고 내 생일인 걸 알렸다가 잘못해서 이 친한 사이도 아닌데 모바일 커피 쿠폰이라도 선물을 받게 되면 나도 그 사람의 생일을 챙겨줘야 할 것 같다라는 이런 신경이 쓰이면서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나는 셈이니까 안 주고 안 받는 게 편한 것 같다라는 의견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 아이고, 근데 그게 친구가 싫어서가 아니라 비용이 네. 부담돼서라는.
3: 그렇죠. 그렇죠.
1: 좀 씁쓸해요. 또 돈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힘든 관계도 오래 끌고 가질 않는다면서요, 젊은 친구들은.
3: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런 표현이 좀 일상어처럼 사용되고 있는데 네. 회피형 인간.
1: 회피형 인간이요?
3: 네. 이런 말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이제 연인 관계에서
1: 네.
3: 회피형 뭐 남자친구는 뭐 많이 만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곤 했었었는데
1: 네.
3: 친밀한 관계를 좀 부담스러워하거나 또 갈등이 생기면 거리를 두려는 성향, 뭐 동굴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거리를 두려는 성향을 설명하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1: 대화가 필요한데 대화하지 않고 그냥 숨어버리는.
3: 네. 회피하는.
1: 잠수타는.
3: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연인에서 사용됐었던 용어인데 최근에는 친구나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조금 갈등을 피하고 거리를 두려는 사람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회피형 인간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간관계를 이 방식을 설명할 때도 나는 회피형이야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심리학, 사회학 연구에서도 이 젊은 세대일수록 갈등과 위험을 회피하려는 이런 성향들이 좀 강해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런 분석이 이제 온라인 콘텐츠에서도 쉽게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뭐 정신과 의사가 알려주는 손절해야 하는 사람 유형 탑3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이런 행동하는 사람은 절대 만나지 마세요. 뭐 심리학자가 알려준 인간관계 정리하는 법 이런 콘텐츠 이런 것들이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틱톡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관계를 잘 맺는 것 못지않게 누구와 거리를 두고 어떤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지를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러게요. 뭐 그렇게 인간관계 손절에 대한 콘텐츠가 참 많은지 네. 그만큼 손절을 또 쉽게 한다는 건지 아니면 고민이 돼서 더더욱이 그런 걸 본다라는 건지.
3: 그렇죠.
1: 왜 옛날에도 절교라는 표현이
3: 맞아요,
1: 있었거든요.
3: 맞아요. 맞아요. 네.
1: 요즘엔 절교라는 표현보다 손절을 쓰나? 네. 옛날이랑 어떻게 좀 달라진 거예요?
3: 이전 세대에도 이런 갈등을 겪거나 친구와 헤어진 이들이 있었는데요. 과거의 인간관계는 생각해보시면 이런 같은 동네나 학교, 직장, 뭐 종교시설과 같은 이런 비교적 견고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의 평판도 중요했기 때문에 쉽게 떠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갈등이 생기더라도 그냥 적당히 참고 지내거나 그냥 인사만 하는 사이로 좀 거리를 조절하고 너무 끊진 않더라도 좀 거리를 두는 이 정도로 우리가 다 이제 조절을 했었는데 이게 사회생활에 필요한 생존 기술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온라인 관계가 늘어나게 되면서 인간관계가 훨씬 파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 안에도 계속 머무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SNS에서 팔로우를 뭐 취소하거나 차단할 수도 있고 또 온라인 커뮤니티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향이 맞지 않은 사람과 관계를 조정하기보다 그냥 나와 더 잘 맞는 사람을 새롭게 찾는 것이 과거보다 더 쉬워진 셈입니다.
1: 그러게, 그러니까 굳이 나랑 안 맞는 사람하고 애써 돈 써가며 마음 써가며 마음 상해가며 관계를 지속할 필요 없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3: 그렇죠. 물론 이런 변화에는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참고 견뎌야 했었던 이런 폭력적이거나 착취적인 관계에서 좀 벗어나고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데 다만 좀 작은 갈등이나 성격 차이까지 우리가 모두 피해야 할 위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좀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관계를 그냥 쉽게 멀어지게 만드는 이 문화가 좀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전문가 들의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친구도 가리고 그리고 또 비용 때문에 멀리하기도 하고 덜 만나기도 하고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이에요? 해외는 어때요?
3: 이게 굉장히 좀 제가 흥미롭게 보는 지점은 네. 아주 동시대를 살아가는 비슷한 이 연령대에서 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과 일본에서도 동일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미국의 Z세대에서도 최근에 이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와는 거리를 두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시장조사기관에서도 한 조사에 따르면 Z세대 응답자 60%가 지난 1년 동안 부담스러운 인간관계를 스스로 정리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하기도 했고요. 가장 큰 이유는 이 관계를 끊은 이유는 상대방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한다라는 느낌 때문이었다는 거죠. 최근에 일본에서도 이런 신조어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프레너미라는 표현이에요.
1: 프레너미?
3: 네. 이게 친구를 뜻하는 프렌드와 적을 뜻하는 에너미를 합친 단어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좀 가까워 보이도 사실은 속으로 경쟁하고 경계하는 이런 관계를 뜻하는 표현들. 그래서 젊은 층의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좀 설명하는 다양한 신조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또 심지어 친구가 없다. 나는 친구가 적다라는 걸 대놓고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3: 네, 최근에 이제 영국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친구 없는 일상이 오히려 콘텐츠로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1: 아, 그래요?
3: 네, 혼자 식사하고 혼자 스킨케어하고 침대에서 넷플릭스 보고 이런 하루를 담은 이런 혼자만의 삶, 이런 브이로그들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시면 옛날에는 친구가 없고 혼자 있으면 뭔가 좀 우울하거나 결핍된 모습으로 보여졌다면
1: 그쵸.
3: 최근에는 오히려 매력적인 삶의 한 방식으로 드러내는 문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혼자 잘 노는 것 자체가 매력적이다. 혼자 전시를 간다든지 혼자 뭐 어딘가를 간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그래서 나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충전하는 방식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과거와 크게 달라진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 진짜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저 어릴 적만 하더라도 혼자서 밥 먹으면 네. 되게 뭔가 문제 있는 사람처럼 막 비춰지고 막 그랬거든요.
3: 그쵸.
1: 사람들이 막 걱정하고.
3: 네.
1: 이제는 오히려 그게 자존감이 높은 하나의 또 표현이 되는 거고.
3: 그렇습니다.
1: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Z세대의 특성이 원래 그런 건가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3: 사회가 개인주의로 변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아요.
1: 사회 전반적으로?
3: 네. 오히려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 Z세대는 다른 세대와 비교해서는 친구나 지인의 수가 더 많은 편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 다른 세대들보다 이 친구의 개념이 훨씬 더 넓기 때문에 이 온라인에서도 교류하고 오프라인에서도 교류하는 이런 모습들이 Z세대 가운데 더 많습니다. 다만 이 전반적으로 이런 개인주의화 되면서 혼밥이나 혼영 이런 것들도 이제 익숙해지고 또 혼자 지내는 것이 뭐 어때 하는 이런 문화들이 확장되면서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까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는 말자 이런 식으로 조금은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조절하는 문화들이 더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가까이 두고 오래 사귄 벗이라는 게 사실은 친구라는 뜻이잖아요.
3: 네.
1: 친구라는 정의도 이제는 좀 달라질까요, 그러면?
3: 아무래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친구 관계를 얘기할 때 얼마나 자주 만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친구 관계를 말씀을 하실 때 이 나에게 필요한 관계를 선택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 내가 필요한 관계요?
3: 네. 내가 에너지를 얻는 관계인가? 이것도 긍정적인 부분이고 또 내가 뭐 시간과 돈 이런 것들을 다 들여서라도 이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관계인가를 생각해서 바라본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한때는 인맥도 능력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 많고 친구가 많은 것이 일종의 경쟁력이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관계의 숫자를 늘리기보다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관계를 조절하는 모습들이 확장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SNS를 사용하는 그런 가운데도 뭐 공개 범위를 조정한다든지 이 사람들한테만 보여주는 그런 콘텐츠.
1: 아, 이게 뭔가 그룹을 나누고
3: 네네.
1: 내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는 친구 집단을 다 나눠서 영상을 올리고 공개를 따로 하고.
3: 맞습니다. 뭐 접속 강도를 다르게 설정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절하는 문화들이 아주 일반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아, 그게 일반화되고 있는 거예요?
3: 네.
1: 앞으로 이 젊은 세대들, Z세대들의 인간관계에서 또 주목해봐야 할 포인트는 또 뭐가 있을까요?
3: 아무래도 Z세대는 모바일 네이티브라고 불리는 만큼 어려서부터 화면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경험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또 팬데믹 가운데 이런 경험들이 더욱더 강화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는 것을 외롭고 고독한 상태로 여기는 것이 좀 많이 없어지고 있다. 오히려 일상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인 세대로 성장한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관계를 선택하고 조절하는 문화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고요. 하지만 연결되고 싶은 마음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혼자도 편안하고 함께도 편안한 이런 관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새로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최윤영 님이 옛날에도 일촌 공개라는 거 있었다고. 파도타기 할 때 민영시에서.
3: 맞아요.
1: 아, 근데 사실 그런 마음은 사람 속에 좀 있는 거예요.
3: 네.
1: 가까운 사람에게만 보여주고 싶은 거. 고정희 님이 인사는 하되 긴밀한 관계는 맺지 않아 이렇게 보내주셨고 김미지 님은 삶도 팍팍한데 인간관계까지 신경 쓰기가 좀 이렇게도 보내주시고 프렌드플레이션이요?
3: 네.
1: 좀 씁쓸하지만 또 신조어까지도 배워봤습니다. 트렌드코리아 소비트렌드분석센터 한다혜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라디오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사우디아라비아 인근의 홍해 해역에서 유조선 두 척이 공격받았습니다. 사우디 해상 봉쇄를 선언한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며칠 내로 이란의 지하 비밀 핵시설을 타격할 거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10일째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이 이스라엘 인근에 떨어지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전분기 대비 0.6% 증가했다고 한국은행이 밝혔습니다. 특히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실질 국내 총생산은 국내 총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6% 증가했습니다. 1988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폭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요즘에 증시 변동성이 너무 크죠. 뭐 코인 시장보다도 훨씬 더 변동성이 커진 코스피라는 지적 많이 받고 있는데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어떤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순자산 가치 한 10배 이상 하루 그렇게 막 거래가 되기도 하고요. 초단타 거래 극심한데요. 왜 그럴까요? 불안해서 그럴까요? 그러면 과연 돈을 잘 벌 수 있을까요? 심리학 개론 시간에 한번 들여다보시죠.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교수님도 혹시 단타를 좀 해보셨어요?
4: 전 단타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1: 바쁘셔서?
4: 겁이 많아가지고.
1: 어? 그래요?
4: 네.
1: 아, 경험 좀 듣고 싶었는데. 일단 많은 사람들이 단타를 한다라고 해서 딱 돈이 된다라고 믿지는 않을 거야 아마.
4: 그럼요. 네.
1: 근데 왜 그렇게 막 반복하고 사고 팔고 또 왜 그렇게 될까요?
4: 이게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오잖아요. 막 그 몇 분 안에 심지어 몇 초 안에 성패가 갈릴 수 있어요. 그 영향이 제일 큰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단타는 인스턴트 식품이고요. 장기 투자는 슬로우 푸드다.
1: 열심히 요리를 오랫동안 2시간 또 요리해서 먹어야 되는.
4: 네네네. 그러니까 단타는 주문하자마자, 그러니까 인스턴트 보면 주문하자마자 나오고 네. 입안 전체에 아주 강렬한 자극을 주는 도파민 같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는 아주 만족이 되죠. 근데 그렇다고 인스턴트만 계속 드시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1: 그렇죠.
4: 근데 문제는 또 돌아서면 금방 배가 고프고 그럴 때마다 인스턴트를 찾게 돼요. 이게 단타가 우리를
1: 거의 정확한 비유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단타는 인스턴트 식품이다.
4: 네.
1: 또 특히 두 배 레버리지 상품.
4: 맞아요. 네.
1: 레버리지가 붙은 거일수록 단타 거래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물론 그게 장기 투자에는 이제 부적합 상품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뭐 어떻게 도파민이 더 많이 나와서 그런 건가요?
4: 네. 이게 도파민이 엄청 많이 나오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바로 앞에서 눈앞에서 결과가 보이니까
1: 네.
4: 감정 반응이랑 굉장히 강하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내가 했던 일을 다시 돌아보고 고민할 시간은 없죠.
1: 돌아볼 시간이 없죠.
4: 네. 네. 그러면 놓치니까. 그래서 이성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개입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중독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두 가지 측면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투자 측면에서 보면
1: 네.
4: 도파민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이성적인 기능이 마비되면서 동시에 편도체,
1: 예.
4: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 한번 들어보셨을
1: 네네네.
4: 거예요. 걔가 이제 모든 걸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차트 분석 이런 거는 생각 못하는 거죠.
1: 이론이나 파는. 원칙 이런 건 다 잊어버리게 되고
4: 네.
1: 그냥
4: 네.
1: 감정이 그냥 휩싸여버리는 거예요.
4: 맞아요. 그러면 매매 버튼 누르는 거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거의 반사적으로.
1: 네.
4: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신용대출이나 미수거래 뭐 이런 레버리지 일으키는 것도 크게 막 개의치 않게 돼요. 거의
1: 오판을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네요.
4: 그럴 수밖에 없어요.
1: 감정의 폭풍에 휩싸여버리니까.
4: 네. 네, 네. 보통 이제 그래서 손해를 보게 되면 원인 분석도 하고.
1: 그렇죠.
4: 네.
1: 반출해봐야죠.
4: 네. 근데 그런 거 안 하고요. 복구하려는 생각만 해서 추격 매매하고 심해지면 개장 폐장 시간 이후에 요즘은 애프터마켓도 있으니까
1: 네.
4: 그거 보고 그다음에 장 끝나면 미장 보고 그러면 일상이 굉장히 불가능해집니다.
1: 무너지죠.
4: 네. 그리고 그게 왜 일상이 무너지냐면 너무 강렬한 자극에 계속 영향을 받으니까 일상적인 자극이 지루한 거예요.
1: 아, 작은 데서 행복을 못 느끼죠.
4: 맞아요. 네. 친구랑 대화하는 거 이런 거 별로 재미없습니다.
1: 그러니까 마약 중독에 한번 빠지면 다른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어서
4: 그렇죠.
1: 그 마약을 헤어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4: 네. 네.
1: 두 배짜리 맛을 들였으면 정배, 1배 숫자리는 뭐 눈에도 안 들어오는 거죠.
4: 그러다가 이제 아주 그 희한한 매매를 하시기도 하죠. 왜 도박에서 지난번에 잃은 돈의 두 배를 걸면 항상 복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꾸 크게 자꾸 투자를 하실 수도 있어요.
1: 자기를 계속 합리화하는 거죠.
4: 네.
1: 그런 식으로. 그러다 또 이제 해외 나가서 3배짜리, 4배짜리, 5배짜리 네. 찾게 되고 그게 더 망가져가는 길인데 또 반대로 아예
4: 네.
1: 진득하게 묵혀두는 투자자들도 있어요.
4: 맞아요.
1: 이거는 네. 뭐 그냥 성향 차이입니까? 어떤 차이일까요?
4: 네.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일단 제일 큰 게 자극 추구 성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극 추구 성향은 무언가 강한 자극을 얼마나 원하는지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 자극 추구 성향이 큰 분들은 단타를 할 가능성이 크고요. 낮은 분들은 뭐 잔잔하고 큰 변화 없는 것도 잘 받아들이시는 거죠.
1: 그게 그냥 사람의 기질마다 애초에 좀
4: 네,
1: 다른 게 있어요.
4: 기질이 좀 있어요. 그게 있고 정서 안정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1: 정서 안정성.
4: 네. 그래서 이건 불안감이랑 연결이 됩니다. 정서 안정성이 좀 낮은 분들은 극도로 불안해지고 바로 반응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단타를 할 가능성이 좀 크죠.
1: 사놓고도 오늘부터 장기 투자해야지.
4: 네,
1: 근데
4: 네.
1: 내일 팔고.
4: 네. 그리고 이제 성향 말고 또 하나 신경 쓰셔야 될 게 뭐냐면
1: 네.
4: 피로랑 수면입니다.
1: 피로랑 수면?
4: 네. 그게 무슨 상관인가 하시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내가 지금 하는 투자 행위가 괜찮은 건지를 고민해보고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뇌가 피로해지면 못합니다. 에너지가 없어서.
1: 그저 뇌에 에너지가 별로 없으면 그냥 아무나 해 빨리.
4: 그러니까요.
1: 이렇게 되죠. 아 그냥 질러.
4: 근데 네. 잠을 못 주무셨을 때 네. 이런 게 더 크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잠을 못 자서 에너지가 없고 피곤한 상태에서는 이성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을 잘 못 쓰기 때문에
1: 그러니까 건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
4: 네. 그래서 잠도 잘 주무셔야 돼요.
1: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어떤 전문 트레이더 네네. 분들 뭐 그분들도 사실은 단타거든요. 근데 그 전문성이나 이성적인 걸 잃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 뭐 8

0: 6시간 이상 내가 꼭 잔다.
1: 네.
0: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한다. 뭐 비타민 꼬박꼬박 챙겨 먹는 이런 원칙들이 있어요.
1: 맞아요. 네.
0: 그래야 오래 지속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건강하게. 그렇죠. 네. 단순히 지금 급하게 눈앞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근데 사실 그 팔지는 않지만
1: 네.
0: 그래도 꽤 보유를 하지만 자꾸 들여다보고
1: 네.
0: 아, 요즘 또 스마트폰 앱 기능 너무 편리하게 잘 돼 있어 가지고 거의 전 재산까지 한꺼번에 보여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계속 알림.
0: 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 습관이 되는 거예요.
1: 네. 아니 그 증권사 입장에서는 매매를 자주 하는 게 수수료 장사가 되는 거니까 자꾸 알림 보내고 매매를 유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나는 아유, 그런 거 신경 안 써. 이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계속 보는 거는 일종의 강박적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불안하니까 불안을 해소하려고 자꾸 보는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모르게 내가 안 보는 동안 나 모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걸 견디기 힘든 겁니다.
0: 그러니까 자꾸 그 불안감에 한 번 더 보게 되고
1: 네.
0: 알람이 와서 한 번 더 보게 되면 또 뭔가 행동을 하게 되고.
1: 그렇죠. 그러면 그런 행동이 계속 반복이 되면 안 보는 동안 혹시나 하는 생각도 하게 돼요.
0: 그러니까 사실 누구나 원칙이라는 게 있겠지만 그게 무너지는 게 문제잖아요.
1: 맞아요.
0: 나조차도 네네. 나를 제어할 수 없게 되는 거. 그 단타하면 할수록 네. 작은 가격 변화에 사람이 더 민감해지는 게 있어요?
1: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원래 정해놓은 주기대로 그래프를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볼게요.
0: 네.
1: 그러면 이게 항상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근데 큰 흐름을 보는 거니까 뭐 그랬나 보다 하는데요. 그걸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게 훨씬 더 크게 확대가 됩니다. 우리는 인간은 무언가에 주의를 기울이면 그게 훨씬 더 또렷하고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순간순간 변동하는 그 오르락하고 내리락하고 그게 아주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0: 그러니까 내가 중요도, 가중치를 어디다 두느냐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그거일 수 있는 거예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진짜 뭐 초단타 하기 위해서 틱, 분홍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순간적인 시세에 그냥 몰입하게 되는 거고.
1: 맞아요. 그게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그래프가 막 이렇게 커 보이는 거예요.
0: 지금 즉시 안 팔면
1: 네.
0: 한 2, 3% 바로 손해볼 것 같고.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제 이성적인 생각이 또 마비가 된다라는 게 앞에서 말씀해 주신 더 큰 문제이고. 아니 그러면 일단 계속 알림은 오고 단타의 네. 유혹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까?
1: 이거는요. 일단 의지력으로 극복하실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마음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 안 할 거야. 이거 안 되고요.
0: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
1: 왜냐하면 절대 지킬 수 없는 계획이에요. 나 안 할 거야 이게. 그래서 그냥 물리적으로 멀어지시는 게 좋습니다.
0: 지금 6657님이 증권 사이트 관심 종목 보면서 방송 청취 중입니다. 이렇게. 아, 물리적으로 멀어져야 된다.
1: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단타 계좌 같은 거 빨리 네. 폐쇄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0: 아예 물리적으로.
1: 네. 에너지 잘 관리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0: 나 자체를 건강하게.
1: 네네. 잠깐 하는 사이에 놓쳐버려요.
0: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취미 생활도 네. 하는 거고 운동도 해야 되는 거고 독서도 그렇습니다. 해야 네. 되는 거고 너무 단기 시세에 과몰입할 필요가 애초에 없게.
1: 네. 그리고 간접 투자 방식 활용하시는 것도 정말 괜찮다고.
0: 좋죠. 봅니다. 좋죠. 네. 그래서 일부분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고
1: 맞습니다.
0: 내가 전문가보다 더 잘하면 그때 직접 투자 비중을 늘리면 되는
1: 네.
0: 거고.
1: 그렇습니다.
0: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 내드렸던 것의 정답은 희토류입니다. 희토류. 중국에서 사실은 생산이나 수출을 통제할 때마다 가격이 또 많이 휘청이게 되는데 또 최근에 가격 강세가 또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죠. 6962님 선물은 희귀하게 안 주시지만 날마다 청취합니다라고도 보내주셨고 히토류 맞춰주셨습니다. 박주호님 아는 동생이 추천해서 들어왔어요. 그 아는 동생분이 훌륭하신 분입니다. 밥 한 끼 사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오늘 오프닝을 이제 오타에 관한 이야기로 전달해드렸는데 2328님이 저도 시각장애가 있어서 문자 오타가 자주 있는데 다들 이해를 해 주십니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답도 히토류를 맞춰주셨고요. 1079님도 오늘도 역시 정답 선물 안 되겠지요? 아, 오늘은 되셨습니다. 1079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좀 아쉽지만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는

1부 여기까지만 방송이 됩니다. 예고해드린 것처럼 잠시 후 10시부터는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방송이 되고요. KBS 1TV와 1라디오 동시에 보내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마포장애인 자립생활센터 3부장 이선호라고 합니다. 제가 2011년에 입사했을 때는 신체장애인이 많았고요. 현재는 70% 이상이 발달장애인입니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램화해서 운영 중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거는 속도는 느리지만 기다려주면 분명히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고요. 비장애인들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일 뿐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지역에 살고자 할 때는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2: 정체 전선이 북한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요. 그 밖의 지역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인천과 경기 북부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해제됐지만 강원도 철원에는 발효 중입니다. 낮까지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에 짧은 시간 강하게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어서 계속해서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에 최대 80mm 이상,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20에서 60, 충청에 10에서 50, 경북 중북부 내륙에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 다습한 공기가 불어드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이 이어지겠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이 1년 중 가장 덥다는 절기 대선데요.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난 곳

0: 지금부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KBS 1TV와 동시에 들으시겠습니다.
1: 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2: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토론회에 입장하고 있는데요. 곧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토론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예를 갖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0: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청와대 부대변인 안귀령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현장에서 느끼시는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바르게 담아내기 위해 마련된 국민 참여의 장입니다. 귀한 걸음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뜻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중간중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1: 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이 전문가 또 패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위기가 심각하죠? 네, 심각한 주제일수록 좀 밝은 마음으로 토의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의식주가 중요하다고 보통 얘기하죠. 보금자리, 가족과 함께 살아갈 물리적 공간이 좀 편안하고 좀 그야말로 쉽게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접근이 가능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주거 수단인 동시에 이게 돈을 버는 수단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주택이라고 하는 게 꼭 주거 수단이기보다는 투자 수단이기도 하죠. 뭐 그 기능을 전혀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비중이 어느 정도냐, 이게 또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산 보유 현황을 보면 부동산이 가장 많다고 해요. 그리고 객관적 수치로 봤을 때 부동산의 가격, 비중 이런 게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높은 쪽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때 경험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좁은 국토에 많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또 특정 지역에 집중되다 보니까 부동산 특히 토지는 제한돼 있죠. 그런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 가격이 상승해서 일본이 한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계속 가격이 계속 오르다가 결국 어느 한계점에 이르면서 이게 소위 풍선처럼 터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잃어버린 30년, 20년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 정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지 않냐는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제 그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모든 정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써왔죠. 그런데 묘하게도 국민들 사이에 이런 인식이 생겼습니다. 어떤 유형의 정권이 들어서면 오르더라. 어떤 유형의 정권이 들어서면 내리더라. 이게 이제 몇 차례의 경험을 통해서 마치 진리처럼 이렇게 인식되기 시작한 측면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많이 이따 분석해 뭐 주시겠지만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게 사실 매우 중요하잖아요. 가격에서 이게 정책적으로 일정한 가격을 우리 정한다고 해서 정해지지 않죠. 자본시장 원리에 따라서 시장 원리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죠. 아, 공급을 늘리면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가 마땅치 않다는 거죠. 과거에 수도권이 계속 팽창할 때는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대규모 이제 주택단지를 만들거나 신도시를 만들면서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이제는 서울에 어딘가 우리가 택지 개발을 해보려고 찾아보면 거의 찾기가 어렵죠. 또 인근 주민들은 왜 그 좋은 땅을 훼손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반대하고 또 일부에서는 왜 있는 땅을 놀리냐 거기라도 훼손해서 집을 지어야지 뭐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죠. 수요 측면도 보면 그렇죠. 수요도 내가 좀 더 쾌적한 집에서 살기 위해서 뭐 집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뭐 새를 살다 나는 이제 안정적인 내 집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집을 사겠다 취득하겠다는 이런 통상적 수요도 있는 반면에 집을 사놓으니까 보통 오르더라. 물가 이상으로 오르니까 이익이다. 한 채 사는 것보다는 두 채 사는 게 낫다. 3억짜리 사는 것보다는 30억짜리 사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내 돈은 없지만 대출받아서 사자. 이렇게 해서 누가 그런 얘기도 한번 했죠. 나 평생 한 채 한 채 사 먹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래서 투자용으로 또는 심하게 얘기하면 투기용으로 사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더 나쁜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사놓자 뭐 이런 가수요들도 있죠. 그래서 그 부동산 가격이 많이 변동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조세 제도죠. 오늘도 아마 집중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많은데 조세 제도라고 하는 것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부담하는 재정적 부담인데 이걸 특정 영역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또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활용하는 건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죠. 조세 제도의 원래 목적에서 사실은 살짝 벗어난다고 할까? 뭐 그것도 하나의 목적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주 목적은 아니죠. 그래서 이 조세를 통해서 수요 공급에 관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 또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게 온당하냐 이런 논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예를 들면 금융정책에 대해서도 금융이라고 하는 그런 거죠. 개인이 돈 벌어서 내가 어디에 영업을 위해서 또는 뭐 개인적 관계에서 빌려주거나 이런 것을 국가가 관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들의 대출 여력 이거는 사실 국민들의 것이기도 하죠. 금융은 공적 반쯤은 공적인 것이죠. 소위 국가 발권력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위임된 권력의 일부죠. 그래서 이거를 누가 쓸 것이냐 누구에게 그 금융을 활용할 기회를 줄 거냐는 결국 정책의 문제로 치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도 많죠. 돈을 벌기 위해서 집을 사는데 돈을 빌려줘야 금융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냐. 사실 그렇게 되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주거용이라기보다는 뭐 투자 투기를 위해서 금융을 활용해서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그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은 사실 피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국가 구성원 사이에 누군가는 국가 역량을 활용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이익을 얻는다. 바람직하냐? 이거는 결국 또 정책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0: 금융 분야에 대해서도 아마 많은 의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 주로 이익을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이냐. 의견을 한번 또 모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토론회를 하기 전에 각 부처 장관들께서 그 공급 문제 또 금융 세제와 관련해서 주제별 토론회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토론회 결과도 제가 다 대체적으로 요약된 걸 받았는데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좀 특기할 만한 거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일단은 과거에 비해서 과거라고 하는 게 뭐 아주 먼 과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얼마 전에 비해서 약간 변화된 게 있어요. 그 첫째로는 과거에는 부동산이란 당연히 또 주택을 포함해서 돈을 버는 수단이다. 또는 사람이 사는 게 주된 목적이다. 여기에서 돈을 버는 투자 또는 나쁘게 얘기하면 투기용으로 쓰는 게 정당하다. 이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투자 수단이라기보다는 쾌적한 삶의 보금자리라는 측면이 많이 강조되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청년, 그다음에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좀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가 많이 늘었어요. 아마 우리 사회가 저출생으로 전 세계적으로 제일 먼저 소멸할 국가다 뭐 이런 국제적인 지적이 있을 만큼 저출생 또 비혼 이런 게 많아지면서 그게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주거 문제다라는 지적 때문에 뭐 국민들께서 그런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어떤 뭐 정책 발표 자리는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국민들께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를 좀 허심탄회하게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가급적인 말씀하실 게 정말 많을 거예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해관계 조정이 원래 정치 또는 국가 행정을 하는데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을 누르면 저쪽을 누르고 저쪽을 당기면 이쪽이 밀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의제인데 그래도 우리는 상식과 합리성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수용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위대한 국민이죠. 하다못해 어디 집회를 해도 우리는 절대로 부시거나 때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결론을 또 받아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 문제도 물론 어렵긴 합니다만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또 이 주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또 상대의 입장을 들어보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일정한 선에 합의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도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내주시는 의견들이 우리 정책 결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뭐 제가 이걸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건 정말로 중요하죠. 그리고 그게 합리성이 있다면 당연히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게 약간의 이제 갈등과 저항을 수반하더라도 또 그런 걸 하라고 저 같은 사람을 뽑아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선출직 공무원들한테는 큰 권력이 주어지죠. 권한, 권력. 이제 권력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원하지 않는 상황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하는 힘. 그 이제 그게 권력인데 그걸 아무 때나 막 쓰면 안 되고 국민들 사이 이해관계를 조정을 하는 겁니다. 첫째로는 팩트에 기반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허위사실에 기반하거나 아니면 가정에 기반해서 논쟁을 하면 논쟁이 아니라 싸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팩트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두 번째로 각자의 주장을 정확하게 하고 세 번째로는 그 이해관계들 조금씩 조정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접근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고 그런데 마지막까지 접근이 안 되는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원래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 입장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처한 상황도 다 다르기 때문에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요. 네, 그럼 요 간극이 생겼을 때 이걸 강제로 또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 이렇게 최종 결론에 이르게 하는 힘이 바로 권력이고 이제 그런 걸 하라고 우리가 대리인 공직자들을 뽑아놓거나 임명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불만이 따릅니다.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하는데 강제로 여기까지 끌고 오잖아요. 이쪽 사람 여기다 강제로 이제 끌려온 거죠. 그러면 일단 흡족하지 않죠. 싫죠. 그리고 심하게는 반발하죠. 근데 이거는 책임의 영역입니다. 권한을 행사하면 그 권한에 따른 만큼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언제나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을 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난도 감수해야 될 경우가 있죠. 그다음에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전에 최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번 주 내일이죠. 내일은 다시 또 그 남미 중남미 쪽 장기 출장을 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가 또 시한이 또 있는가 봐요. 조세 제도는 법률상 언제까지 이렇게 내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한 때문에 지금 좀 쫓기긴 하는데 혹시 오늘 얘기를 하다가 좀 부족하면 네. 총리께서 한번 그 사이에 한 번쯤 더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하실 때 가급적이면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동산 문제는 온 국민의 관심사에서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전문가들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저보다 더 잘 아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유나 과정이나 논거나 막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셔도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복된 주장은 조금 더 줄여주시고 가급적이 많은 분들 의견을 듣고 싶어요. 또 입장이 아주 다양한 분들 오늘 모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얼굴을 텔레비에서 본 분도 계시고 유튜브에서 본 사람도 있고 아주 다양하십니다. 그래서 각각의 또 특장기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영역도 다양합니다. 입장도 다양하고 그래서 요약해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 모두에 드릴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건 뭐 저는 대한민국 최대 과제에 관한 토론이라 뭐 심각하기도 한데 또 그러나 우리가 뭐 적군도 아니고 또 자기 입장은 좀 편하게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1: 네, 말씀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오늘 토론회에 앞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에 걸쳐 주택 공급, 주택 금융,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각 부처 장관들이 경청 토론회를 개최했고 또 부동산 토론회.kr 이 온라인 웹페이지를 통해서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0: 네, 그러면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구체적인 의견들을 재정경제부 1차관이 정리해 발표하겠습니다.
1: 네, 재정경제부 1차관 이형일입니다. 사전 의견 수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처 경청 토론회와 온라인 웹페이지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크게 6가지 주제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중공업 지역 등 도심 유유부지를 활용하거나 공공기여를 전제로 비주택 용지를 주거용도로 전환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제안이 토론회에서 있었습니다. 참고로 온라인에서는 특정 지구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하여 용적률 상향, 공공기여 의무를 합리화하여 사업성을 높여달라는 의견이 토론회와 온라인에서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추가로 온라인에서는 조합 설립 동의율 인하, 재건축 부담금 완화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비아파트 공급과 관련하여 사업자 대출 규제 완화, 주택수 제외 등을 통해 비아파트 신축 공급을 지원해달라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소형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 의견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임대주택을 공공과 민간 중 누가 더 공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품질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자는 의견과 규제 완화와 지원을 통해 민간 임대 공급을 확대하자는 상반된 의견이 토론회와 온라인에서 공이 제기되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 운영에 대한 의견입니다. 시장 안정을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급 위축 효과를 감안하여 규제지역 지정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대립된 의견이 있었으며 온라인에서는 매물 잠김이 있으므로 지역별 차등화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공공분양, 공공임대 간 적정 비율에 대해서는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분양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반대로 주거복지를 위해 임대 비율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주택금융과 관련해서는 크게 네 가지 주제의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대출 총량 관리와 관련하여 한시적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의견과 주택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유지되어야 한다는 대립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총량 관리 완화 의견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와 관련하여 소득이나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자는 의견과 반대로 주택가격 상승 우려를 감안하여 규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청년이나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내 집 마련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습니다. 이주비 대출과 관련하여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해 이주비 대출을 충분히 공급하자는 의견과 현재 충분한 규모이며 인근지역 전월세 안정을 위해 규제 완화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상반된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 의견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전세 대출 관리와 관련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을 확대하자는 의견과 부동산 가격 상승 효과 등을 감안하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토론회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전세 대출 공급 확대 의견이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의견입니다. 전체적으로 6개 주제의 의견이 주로 제기되었습니다. 먼저 초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에 대해서는 과도한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에서 있었으며 초고가 주택의 기준으로는 3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완화하기 위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며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따른 차등을 없애고 주택가액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토론에서 제기되었으며 온라인에서도 대체로 찬성 의견이 나왔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차등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비거주 시 세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있었으며 온라인에서는 이러한 찬성 의견과 실수요와 투기를 거주 여부로 구분하기 어렵거나 불가피한 거주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다는 반대 의견도 비슷하게 제기되었습니다.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에 대해서는 보유세 위주로 운용을 하고 매물 잔금을 감안할 때 양도세는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근로소득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양도소득에도 적정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상반된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보유세 인상 시 거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중심으로 올라왔습니다. 양도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개편과 관련하여 비거주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 높은 공제율 감안 시 장특공제의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인플레이션 보정 장치이며

0: 축소 시 맹물 잠김 우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 중심으로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자 지방 이주 특례와 관련하여 은퇴한 고령자가 지방으로 이주 시 세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반대로 별도 과세 특례 부여 시 조세회피 악용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토론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양도세 감면 특례를 주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사전 의견 수렴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전문가분들의 발제를 통해 부동산 주요 쟁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미윤 명지대학교 교수께서 주택 공급을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의 진미윤입니다. 저는 지난주 국토부의 주택공급 토론회에서 폭넓게 논의된 주제를 바탕으로 오늘 주거안정에서 주택공급이 얼마나 중요하며 앞으로 이 막힌 공급의 물줄기를 어떻게 열어갈지에 대해서 7가지 제안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일시적인 주택공급의 감소가 아니라 주택 공급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부터 인허가와 착공이 동시에 감소했습니다. 특히 착공 물량은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준공 및 입주 물량의 감소 그리고 기존 거래시장에도 매물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서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전세 사기 이후에 임차인들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이 비아파트에 대한 신축이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비아파트는 청년, 1인, 신혼부부 등 이분들에게 아파트에 비해서 적은 보증금과 월세로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주거 선택지이지만 비아파트 감소로 인해서 주거 선택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인허가가 착공으로 또 착공이 준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이에 먼저 여섯 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축 공급 회복을 위한 금융 세제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지금 굉장히 인허가 토지 확보와 인허가를 한 다음에도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환경이 있는데요. 이것을 개선하여 착공 가능한 물량을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지원이 다소 규제 완화라든지 지원이 또 어떤 가격이나 기대 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전면적인 지원보다는 선별하여 차등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 정비 병목 현상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정비는 앞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열어야 할 장기 주택 공급 경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용적률과 같은 규제 완화만으로는 이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는 힘듭니다. 공사비 부담, 또 금융 지원, 부담금, 또 조합들의 갈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 단계에서의 병목 현상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다만 용적률과 같은 규제 완화가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또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주요 부지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또 어떤 집을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공급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계획이나 보상이나 또 토지 조성, 교통 여러 가지 단계에서의 위험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잘 공정관리를 해야 할 것이며 또 중앙과 지자체 공공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속도를 높인다고 체감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들이 결국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인가라는 관점에서 실수요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적당한 가격대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기존 용도와 토지 수요 간의 불일치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토지 이용 규제라는 것이 상당히 엄격한데요. 지금 우리들의 어떤 산업 구조라든지 고용, 소비 형태 변화로 있어서 이 옛날에 쓰여지던 또 공업지역, 상업지역들이 상당히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많이 보겠습니다. 따라서 규제 완화와 같은 유연화된 방법으로 주거로 전환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요. 우려되는 사항은 주거로 이게 이제 용도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서 또한 또 시장의 또 여러 가지 가격 상승 압력과 또 기반 시설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이런 우려 사항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일률적인 유연화 완화보다는 또 기능이 쇠퇴하고 또 저이용 부지에 대한 우선적 선별적 계획적

0: 복합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결국은 우리 수요자가 다양하듯이 공급자도 굉장히 다양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임대차 시장과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 굉장히 입주 자격이 엄격합니다. 하지만 사적 개인이 운영하는 다주택 이 사이의 공백은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 가운데 이 중간지대를 우리가 새로운 전문성 갖춘 임대인을 육성을 하여 신축 장기 임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만 우려사항도 있습니다. 지원은 받았는데 그에 따르는 공공성은 잘 준수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투명하게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임차인 보호는 잘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지원에 상응하는 의무 부과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공공부문의 역할이 앞으로 더 강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부문은 그동안에 임대주택 등의 주거 안전망을 많이 확보를 했지만 이제는 경기 대응적인 역량, 그다음에 부담 가능한 시장에 대한 시장을 조성을 하고요. 이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 진입 문턱을 낮춰주는 이런 주거 사다리 역할이 강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규제 지역에 대한 좀 합리적인 운영 관리에 대한 의견이 많았는데요. 우리가 이게 뭐 조정 대상 투기 과열 지역,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등이 많습니다. 시장 안정과 투기 억제라는 효과를 겨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거래 위축이라든지 공급 감소라든지 또 국민 부담 불편들이 끊임없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첩되고 복잡한 제도 체계를 개선을 해서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또 이 대응력을 유지하지만 또 국민 부담을 또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 공급의 흐름을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그 대토론회를 계기로 또 막힌 주택 공급의 물줄기가 다시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 잠깐만.
2: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께서 주택금융을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3: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주택금융시스템 재점검이라는 주제로 지난 금융부분 토론에서 제기되었던 이슈를 정리하고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서 금융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시장에서는 주거서비스의 가치를 반영한 수요, 즉 실수요가 존재합니다. 이런 실수요에서 주택자산의 기대수익률이 높아지면 주택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주택수요가 증가할 경우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렇지만 주택은 오늘 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 빵이 아닙니다. 오늘 주택공급은 3년 전 공급계획의 결과이고 오늘 시작한 공급계획은 3년 후에나 결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금융규제로 대표되는 주택수요 억제책도 함께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선 보고처럼 지난 금융부문 토론회에서는 주택금융의 실수요자와 관련된 규제 완화, 규제 강화 또는 현행 유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우선 청년층 배려와 관련해서는 주택가격과 전세가격 상승으로 청년층의 배려는 필요하지만 세심하게 살필 부분이 많다는 의견으로 나누었습니다. 현재 청년도 나이가 아니라 청년들이 가진 배경에 의해 출발선이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존 청년 대상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를 검토하되 임차 수요, 주택 매매 수요를 분리하고 정책 지원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에 맞는 실수요 선별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세 대출의 경우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완화를 위해 도입이 되었으나 전세 가격 상승, 전세 사기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감안하면 전세 대출의 완화는 부작용이 크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전세 대출이 보편화된 현실적인 환경을 감안하면 실수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점진적인 감축 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주비 대출은 결론적으로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행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소수의 개발업자, 소수의 계층만이 이익을 향유한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강하게 충돌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일부 규제 완화를 검토해 볼 수 있으나 다만 실소유의 관점에서 다주택자, 비거주 임대인 등 일부 특수한 차주에 대해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금융토론회에서는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더라도 제한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강했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소금물, 바닷물을 마실 수 없다는 한 토론자의 말처럼 지금의 규제 완화는 미래에 더 큰 목마름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실수요자가 아닌 전반적인 금융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 측면에서 발상의 전환 문제를 제기해 보자 합니다. 금융 규제의 기본 틀은 양적 규제입니다. 국민들이 모두 아시는 LTV, DSR 같은 규제도 양적 규제이며 최근에 강화된 총량 규제도 대출의 양을 제한하는 수요 억제책입니다. 하지만 양적 규제보다 효과적인 규제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이라는 가격 규제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컨셉은 사회적으로 제한된 자원인 대출 자원을 특정한 차주가 과도하게 사용하는 대가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것입니다. 기존 양적 규제를 보완하는 질적 규제를 도입하여 가계부채, 더 나아가 주택 수요 관리의 질적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택 시장은 복잡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규제로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억제 정책의 핵심은 적절한 정책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성훈 한양대학교 교수께서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강성훈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부동산 조세 정책 설계를 위한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부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누구나 납부하는 세금은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12억 원,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기본공제를 뺀 다음 여기에 공정시장가입비율 60%를 곱해 계산합니다. 세율은 주택 보유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다주택자에게 좀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추가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오래 보유할수록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주요 쟁점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부담의 적정성입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이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적정한 수준인지 그리고 과세표준의 시가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세율 적용 기준입니다. 현행 제도에서 30억 주택 한 채를 가진 경우와 10억 주택 세 채를 가진 경우를 비교해보면 한 채의 가진 쪽의 세율이 더 낮습니다.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주택 보유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부담 정상화입니다.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초고가 주택의 세부담이 적정한 수준인지 초고가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그리고 세액공제의 거주 여부를 반영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네 번째는 보유세 개편의 이행 방안입니다. 시장 충격과 조세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양도세입니다. 양도세 역시 고자산가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러나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세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도입 초기에는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해도 10년이면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거주 요건이 추가되었고 현재는 10년 기준으로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40%,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40%,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15년간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크게 네 가지로 주요 쟁점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0: 첫 번째는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부담 적정성입니다. 비거주 주택의 세부담이 적정한지 이와 관련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거주공제를 더 확대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두 번째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입니다. 초고가 주택의 양도세 부담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거래 정상화입니다. 양도소득세로 인해 동결효과, 즉 매도 시점을 뒤로 미루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동결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보유세와의 연계 방안입니다. 앞으로 보유세가 강화된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조화롭게 설계하고 시행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논의가 바람직한 부동산 조세정책 설계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각 분야 전문가분들의 발제를 마치고 참석하신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유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내용과 관련한 내용은 물론이고 평소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아쉬웠던 점, 바라는 점 등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견 주실 분들은?
2: 본격적으로 토론하기 전에 제가 이 발제하신 분들한테 몇 가지 팩트체크도 한번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 진민 교수님 한번 제가 아까 그 그래프 때문에 그 그래프에 보면은 이게 인허가 착공이 유독 22년부터 확 줄어들었거든요. 22, 23, 24, 25. 뭐 26년은 지금 뭐 전방이지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요 시기에 왜 줄어든 겁니까? 뭐 구조적인 이유가 있나요? 왜 22년부터 이렇게
3: 네, 보통 착공이나 인허가는 연말이 많이 몰리는데요. 2022년 말부터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서 조금 위축이 많이 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 금리 때문에?
3: 네, 금리 효과가 좀 크다고 보고 있고요. 네.
2: 예를 들면 뭐 어떤 당국 정책 당국의 뭐 정책 의지나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건 아닌가요?
3: 네, 정책적인 것보다는 러우 전쟁과 그때 사실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상당히 글로벌 금융 공급망에 차질이 빚었고요. 또 자재 조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비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의 여러 대내외적인 또 환경이 좀 악화돼서 건설업계에서 많이 착공이 좀 더뎌진 것 같습니다.
2: 신청 자체가 줄어들었다. 인허가 착공도 허가 받고 착공을 안 하더라. 업계의 객관적 상황 때문이다 그 말이군요. 만약 그런 기준이라면 현재는 어떻습니까?
3: 현재도 그 맥락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사실은 대기업과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재건축 수주로 굉장히 사실은 아주 시장이 그래도 잘 굴러가지만 비주택이라든지 그동안의 중소 주택 건설 사업자분들이 사실은 전체 건설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사실 참여하는 이 시장이 상당히 많이 좀 가라앉았다고.
2: 근데 지금도 이제 금리가 다시 상승기로 접어 들었고 전에는 어쨌든 하락을 계속 뭐 정책적으로 노력했다 그럴까 뭐 그런 쪽이었는데 이제는 객관적인 경제 상황에 맞춰서 금리는 오르는 방향으로 턴했고 내 보기에 국제적인 물가나 이런 상황도 그리 뭐 자재 조달이나 이런 것도 쉽지 않고 또 PF 상황도 그렇게 확실히 개선된 것도 아닌데 그럼 인허가가 계속 이런 경향이 유지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겠죠, 그러면?
3: 네, 상당히 우려되는.
2: 예측상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그 김영도 연구원님한테 한번 저기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이런 게 이제 새로 구상할 만하다. 다만 논쟁이 많을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고가주택 또는 호화주택 뭐 이런 데 대출을 활용하게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여기에다 일종의 부담금을 부과해서 뭐 서민주거 확보나 이런 데 쓰는 게 오히려 맞겠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죠?
4: 네, 맞습니다.
2: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고가주택 대출 담보대출에 어떤 부담을 가한다면 이제 그 대상을 정할 때 지금은 고가주택을 매입할 때 매입자금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4: 네, 맞습니다.
2: 그러면 좀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런데 그렇게 이제 담보 없이 부동산을 내가 취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예를 들면 주택 구입 자금이 아니고 일반 용도의 대출 때 담보로 제공하는 건 제한이 없는 겁니까?
4: 현재로서는 주택과 관련해서는 총량 규제에 의해서 6억, 4억, 2억 형태로 이제 올라갈수록 좀 줄어드는 형태로 알고 있는데 일반 목적일 때는 아마 목적을 확인하는 것으로 제가
2: 예를 들면 이제 사업 자금, 운영 자금 대출을 받을 때 금융기관들이 담보로 받을 때는 그 제한이 없다.
4: 과거에서는 그거를 확인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그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가는지를 아마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
2: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건 이제 기만을 했을 경우에 이제 사후 대책이고 주택 구입 자금이 아니고 내가 저 회사 운영 자금으로 또 10억, 20억이 또는 50억, 100억이 필요하다. 그런데 담보로 뭐 공장 부지, 건물, 뭐 특허권 더하기 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집 뭐 100억짜리 뭐 이런 것도 하겠다 할 때 담보로 잡아준다 그 말입니까?
4: 네. 공장 부지라든지 그런 사업성 목적에 의해서는 담보로 잡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 아니 그건 당연하고 내 말은 그 일반 대출의 그 고가 주택 그러니까 취득 자금 담보로는 허용되지 않는 주택이 일반 대출의 담보로 사용되냐 그 말입니다.
4: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1억까지만
2: 아 참 네. 다른 목적이 이게 아니고 물론 그걸 전제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안 된다는 뜻입니까? 된다는 뜻입니까?
4: 되기는 되는데 제한적으로 됩니다. 규모에 제한이 있습니다.
2: 고급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일반 담보로 제공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4: 네.
2: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4: 규모에 제한이 있습니다.
2: 규모의 제한이 뭐죠?
4: 1억까지만
2: 1억만 해준다고요? 그거 좀 말 좀 이상한데? 담보로 1억밖에 안 쳐준다 그 말입니까? 일반 담보를 하는데?
4: 빌릴 수 있는 양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2: 네?
4: 빌릴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2: 혹시 아는 분 있어요? 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생활 안정 자금은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은
5: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사업자 대출로 이제 생활 안정 자금 대출이 아니라 사업자 대출로 가는 경우에는 1억을 초과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무슨 뭐 저 회사 운영 자금 이런 거 대출 받을 때는 제한 없이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거죠?
5: 네 맞습니다. 그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도 사업자 대출은 규모에 제한 없이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2: 제한 없이 담보를 풀로 담보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죠?
5: 네 맞습니다.
2: 사실은 이게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그 물어본 건데 만약에 그렇게 주택 취득 자금을 대출해 주진 않지만 다른 용도의 자금 대출에 담보로 인정을 해주면 편법으로 얼마든지 잠깐 이 돈으로 조달해서 취득한 다음에 다른 명목의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내면 사실은 거의 우회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좀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나요? 아니 뭐 연구원이시라니까 하는 얘기예요.
4: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2: 내가 나중에 정책 당국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 네, 그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그 목적을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이 그 목적을 벗어나서 대출 뭐 쓴다 그러면은 그걸 추적해서 회수하거나 아니면 뭐 페널티를 주거나
2: 뭐 그러긴 할 텐데 네. 지금 현재의 객관적 상황을 보면 과연 그 대출 용도대로 하는지를 검색하거나 그런 건 잘 안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특별히 문제됐을 때가 아니면
6: 이번에 이제 더 해서 그 유용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점검청이 갖췄는데 더 그거는 철저히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 담보 일반 대출의 담보로 무제한으로 담보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는 재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6: 네.
2: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리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보려면 규모 정도를 알아야 되겠는데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학계든 어쨌든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부담금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4: 없습니다. 아직까지. 왜냐하면 이 아이디어가 사실은 최근에 제가 제기한 이슈이기 때문에 학계에서 논의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2: 본인이 만들었나 이 아이디어면 뭐 예를 들면 대출 원금의

0: 몇 퍼센트 아니면 이자의 몇 퍼센트 가산 뭐 이런 구상을 해봤을 텐데 어떻습니까?
1: 그 저희 금융 토론회에서 제가 그 예시를 든 게 10억 정도이면 한 1% 정도.
0: 1% 정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꽤 저항이 많을 거다. 새로운 제도라서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일반 토론을 진행하시죠.
2: 네, 참석자 여러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말씀 주실 때는 성함과 함께 소속 그리고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보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발언은 최대한 간결하게 핵심만 요약해서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 주실 분들은 앉으신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그리고 안기룡 대변인님, 이거 진행하실 때 혹시 구분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일단 전문가나 특정한 뭐 영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계신 그분들 먼저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 일단 저희가 그 구분하지 않고 다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앉으셨는데
0: 특별히 잘 하십시오.
2: 네, 일단 의견을 몇 분 들은 다음에 뭐 전문가분들, 학계에서 오신 분들 제가 이렇게 손 들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손 드셔서요. 여기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3: 아, 대통령님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서울 은평구에서 50년 된 주택에서 35년째 살고 있는 김종규라고 합니다. 청와대보다 규모는 훨씬 작지만 훨씬 행복한 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부동산 특히 재개발 과정에서 추진 과정에서 소외받는 강제 철거 이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왔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많은 논쟁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 귀결되는 결론 중에 하나는 공급 확대이고 문제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주택을 허물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잃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재개발 이후에 원주민들의 재정 착률은 27%입니다. 다시 말하면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재개발이 끝나면 그 동네를 떠납니다. 저처럼 인생의 대부분을 한 공간에서 보낸 사람들이 그 집을 잃는다는 것은 마치 가족을 잃는 것 같은 고통 네. 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재개발은 절대 악이고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재개발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대한 세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0: 네, 간략하게 정말로 예.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첫 번째로 주민 반대로 무산된 재개발 사업은 일정 기간 동안 재신청을 제한해야 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의 경우에도 3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3번이나 동일한 소규모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주민들의 자발적 의견을 모아 신청을
0: 한다고 기간 제한을 하자. 네.
3: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주민 의견이 오염됐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그 재개발이 정당성을 가지기가 네. 어렵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주택까지도 재개발로 허무는 그런 제도를 좀 바로잡아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두가 공급을 확대하고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걸로 주택 문제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되면 저도 주민의 그 국민의 입장에서 기쁠 건데요. 하지만 그것이 원치 않는 어떤 이주를 강요받는 주민들의 희생이 위해서 이루어지고 네.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면 예, 이 부분은 고려되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뭐 많은 문제들 지적해 주셨는데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텐데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재건축의 경우는 가구수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그 역시도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평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근데 재개발의 경우는 사실은 총 입주 가구수는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주거 환경은 개선되고 약간 품질 높은 주택이 공급되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주민들의 상당수가 이제 떠나야 되는 그래서 총 가구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들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과밀한 지역의 경우는 그게 과연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냐에 대한 논쟁들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말씀은 충분히 이게 뭐 정부 그 권한 사항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그 저희가 앞서 그 발제가 있었기 때문에 좌석을 따로 구분하진 않았지만 전문가 분들이나 학계 소속이신 분들 의견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네 저희가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흰색 네 옷 입으신 여성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4: 네. 아, 지난주에 국토부 토론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발언

0: 기회가 없어서 너무 아쉬웠거든요. 아, 네, 네, 오늘은 이렇게 발언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는 신한투자증권의 양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책을 논의를 하기 전에 사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먼저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안정화가 목적인지 혹은 집값 하락이 목적인지 혹은 갭투자 혹은 다주택자 규제가 목적인지에 따라서 시장에 필요한 정책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안정하다라는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매물이 건강하게 흘러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상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에 있어서도 실수요자들, 예를 들면 1주택자, 갈아타기, 고령자에 대한 다운사이징이라든가 혹은 지방을 이전을 한다. 이런 수요자들에게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집값이 하락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집값이 하락이 되려면 매물이 쌓여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경험을 했었잖아요. 사실 세제 강화, 규제 강화를 했을 때 오히려 매물이 잠김이 현상이 더 심각해졌고요. 오히려 금리가 인상이 됐던 2021년 그리고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가 됐던 2020년에 본격적으로 매물이 출회가 되고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다주택자 규제 그리고 갭투자 차단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정부의 현재 기조대로 유지가 되는 게 맞지만 사실상 거래 정상화는 쉽지는 않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 마지막으로 공급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최근에 입주한 그 강남권을 위주로 해서 단지들이 관리 처분인가부터 입주 준공까지 얼마가 걸리는지 혹시 아시나요? 8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과거에는 사실 5년에서 7년 정도가 걸렸다면 3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공사비 인상이라든가 무엇보다도 이주비 대출이라는 걸림돌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사실은 강남권 위주에서는 일군 건설사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 이주 대출은 할 수는 있지만 기본 이주비 대출과 함께 추가 이주비 대출까지 받을 수 있지만 그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본 이주비 대출만으로 할당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네.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 네.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정부 정책의 목표가 뭐냐. 뭐 여러 가지 정책 당국자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아닙니다. 그거는 뭐 가격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수요 공급을 뭐 억제하거나 어떻게 조정하겠다고 하면 그게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습니까? 또 가능하지도 않죠. 지금과 같은 발전한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서 이 시장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수요 공급을 어거지로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아니면 뭐 가격 통제를 해서 가격을 낮추자 높이자 이거는 정책 목표가 되기 어렵죠. 그건 아닙니다. 다만 비정상적인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거죠. 정상화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한강이 내리다 보이는 아파트라면 가격이 얼마든지 상관이 없이 무조건 사야 되겠어. 그리고 나는 그럴 경제적 능력이 돼. 세금 뭐 필요하면 얼마든지 내지 뭐 그 정도 가지고 나의 수입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부담되지 않아. 저는 이거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신 이 아파트는 얼마 이상이 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똑같은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니 뭐 특정 지역에는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걸 비싸게 서로 거래한다. 희소성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누가 한때 살았던 공간이다 뭐 이래서 비싼 경우도 있잖아요. 뭐 그걸 왜 그걸 통제하겠습니까?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적 부담을 상응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뭐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뭐 그 인근 지역보다 골목 한 개 차이로 가격이 두 배 차이가 나고 뭐 그런 경우 많잖아요. 저는 그게 비정상이라고 보지 않아요. 거기에 상응하는 사회적 부담을 하면 되죠. 그래서 정상화하는 게 목표다. 그리고 수요 공급에 따라서 또 적정하게 적정한 정당한 수요, 적정한 공급에 따라서 만들어진 시장 가격은 존중해야 되겠죠. 다만 뭐 모든 사람들이 집이 아 이거 사놓으면 돈 되더라 막 빌려서라도 사자 인생을 걸고 뭐 집을 사서 그거

0: 네.
1: 네, 맨 앞에 계신 여성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0: 네, 맨 앞에 계신 여성분이 정세은 교수님이시군요.
2: 네. 예, 충남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정세은입니다. 저는 실수요자 위주로 부동산 시장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정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실수요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할 핵심 실수요자에 대한 정의가 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공부 잘하는 상위 5% 학생들은 가만히 내버려도 잘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애들은 아니면 또 이 수요자들은 무주택자인 하위 50% 그리고 정상 범위의 가격의 주택을 가진 전국 평균 아파트 평균이 5억이거든요. 그 정도의 아파트를 가진 수요와 공급을 그리고 금융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것 같고요. 우리가 서울에 20, 30억짜리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서 현재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저마저도 그런 아파트를 살 수가 없고요. 이미 그런 아파트들은 피카소의 명품 같은 아파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아파트들은 부모의 재력 그리고 은행의 도움 그리고 맞벌이 대기업 이런 부부들이 가능한 것이어서 오히려 그런 집이 공급되어야 되지 않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닌데요. 그것이 너무 언론 지상을 휘두르고 있어서 마치 그것이 부족해서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정책이 너무 거기에 이제 과잉 반응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제가 잘 잡혀야 하고요. 그곳에서 투기가 발생해서 그 가격이 올라가면 거기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 전 지역에 그리고 지방에 제가 사는 대전 같은 경우에도 핵심 지역의 가격을 올리고 그러다 보면 자산 양극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기로 이제 조만간 세제 개편안이 나올 텐데 이 세제 개편안이 좀 강력한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칼집에서 칼을 뽑았는데 이 칼이 과도 아니면 구멍이 숭숭 뚫린 아니면 녹슨 칼이어서는 시장을 잡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거주 중심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거주 중심으로 바꾼다고 하면서 거주자들에게 더 많은 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된다거나 똘똘한 한 채를 좀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면서 똘똘한 한 채를 너무 높게 설정을 해서 또 다른 구멍이 생긴다거나 또 보유세를 강화한다고 해서 보유세 강화에 대한 상응으로 양도세를 낮춰준다거나 하는 이런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초기에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면서 똘똘한 한 채나 주임사 제도에 대한 이 과세를 약화했던 것이 큰 구멍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좀 아, 이 정도면은 제가 지역에 내려와서 2005년에 지역에 내려와서 2010년에 5억짜리 집을 샀는데 지금도 5억입니다. 저는 불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살지도 않으면서 서울에 집을 사는 사람들이 불로소득을 어마어마하게 누리는 걸 보면 나도 이제 떠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하지 않도록 칠거주하는 사람들 위주로 부동산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부동산 세제는 좀 강력하게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그럼 마이크 드신 김에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죠.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죠. 물론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그건 아니었어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 하다 보니까 대신에 그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거주용이냐, 주거용이냐, 아니면 투자 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다 보니까 정말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대한민국 부동산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압력이 너무 높아서 투자 투기 압력이 너무 높아서 조그만한 구멍만 있어도 거기가 뻥 터져 버리거든요. 뭐 온갖 걸 잘해놔도 그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요. 선도적인 아파트 가격이 다른 데를 끌어올린다. 이광수 선생 주로 주장이신 것 같은데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어디가 한 오르면 따라 오르는 거죠. 키 맞추기를 하고. 그래서 이거를 좀 규제해보자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제 초고가 주택을 누르자. 쭉 단지도 있으면 여기를 누르면 단계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있어서 어딘가 막히면 단계적으로 더 압력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 생각이잖아요. 네, 그렇게 할 때 그럼 어느 정도의 그 예를 들면 세부담 이게 어느 선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한번 그 얘기 한번 해보시죠. 뭐 네. 다양하겠지만 그 간단하게.
2: 똘똘한 한 채는 뭐 현재 간단하게 얘기하면 종부세 대상일 거다. 일단은 현재 기준으로
0: 보면요. 비주거용과 비주거용, 그 주거용이 아닌.

0: 이걸 구분할 거냐, 구분한다면 어느 정도 가중할 거냐, 초고가로 만약에 키재기 경쟁을 누른다면 어느 금액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 그 얘기를 한번 듣고 싶어요. 네, 다른 알겠습니다. 얘기 말고.
1: 네. 저는 주거 실거주, 실거주에 대해서만 뭐 보호를 한다면 보호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전국 평균 가격이면 너무 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국 평균
0: 서울은 전국 평균 가격 아파트가 없어요.
1: 예, 평균 가격이 한 두 배 정도.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이상이 돼서 걸리더라도 거기까지는 봐주고 그 위에 차액에 대해서 주는 그 정도, 것이기 때문에
0: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정도는.
1: 예, 그래서 전국 평균의 한 두 배 정도까지.
0: 10억 이상은 초고가로
1: 예,
0: 보자.
1: 예.
0: 네.
1: 그렇습니다. 아니, 저 5억짜리
0: 가중은 어느 정도?
1: 예?
0: 가중은 어느 정도?
1: 가중이라뇨?
0: 예를 들면 거기에다 추가 부담을 어느 정도 시키는.
1: 아, 지금 종부세 이렇게 누진도로 되어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지금의 종부세 누진도 사실은 윤석 지난 정부 때 완화했었습니다.
0: 그러니까 그건 저는,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예. 최종 의견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1: 예,
0: 어느 정도 가중하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려워요?
1: 위쪽에서 한 1% 정도.
0: 1%?
1: 예, 실효세율 한 1% 정도.
0: 10억, 자, 네. 5억 이상이 되면 한 10억 이상이 되면 10억이란 시가를 말하는 거예요.
1: 그
0: 아, 잠깐만 교수님. 예. 자, 그게 너무 길어져.
1: 알겠습니다.
0: 10억 이상이 되면 그 10억은 시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면 과세표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1: 뭐 저의 마음속으로는 시가를 원하지만
0: 시가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1%에서부터 누진을 시작하자.
1: 벌써 다들 이제 과하다 뭐 이런 말씀을 뭐
0: 아니 그거 하지 말고 지금 그럴 시간 없어요.
1: 예예.
0: 그런 한 1% 정도?
1: 예, 예.
0: 네, 알겠습니다.
1: 예.
0: 이거 참고하자고 한번 얘기해 본 거예요.
2: 네.
0: 네 또
2: 그 댓글 몇 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TJVG9CB님이 모든 매수가 아파트에 집중되어 있는데 비아파트, 단독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말아야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JNH7767님이 30억 실거주 이상 보유세 대폭 인상, 다주택자는 기한 내 팔 수 있게 퇴로 마련이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0: 네.
2: 그리고 찡찡 J9B님이 생애 최초 실수요자 집단 대출 기계약 완료된 건들 주담대 대출 규제 완화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라고 하셨고요. 자율주행 B8J님이 주택 공급은 민간 건설보다는 공공 건설 임대 분양을 통해 저렴하게 공급해야 자원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공급에 투자해야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0: 네. 일단은 뭐 팩트를 하나 확인하면 우리가 지금 주로 규제 또는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건 주로는 아파트죠. 비아파트에 대해서는 뭐 거의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는, 오히려 권장하는 그런 상태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또 계속 진행하죠. 좀 가급적이
2: 네.
0: 간략하게.
2: 그 부분 없이 그 받겠습니다. 제가 전문가 분들이라고 했는데 그건 참석 신청 기준으로 그런 거고 대통령님 말씀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전문가시잖아요. 여기 맨 앞에 계신 하늘색 재킷 입으신 남성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0: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봤어요.
3: 아 네.
0: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얘기를 하셨다 이런 취지여서.
3: 네. 그 KBS 경제수 진행하는 최부신이라고
0: 합니다. 동의는 안
3: 되는데. 아, 일단 그 정부 부처에서 공급과 금융 세제에 대한 종합적인 그 접근을 하는 것은 뭐 굉장히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택이라는 것이 이번에 보셨던 것처럼 공급부터 금융 세제가 다 연결이 된 거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F4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기관들의 정례적인 모임이 있는 것처럼
0: 요약해서
3: 네, 주택에서도 H3라는 그런 모임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대책을 후속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하나의 함정으로 인해 가지고 원하시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주택 공급의 주체는 공급 공공과 민간이 있고 공급 유형은 분양과 임대가 있는데요. 지금 정부의 97 대책이든 129 대책이든 522 대책이든 526 대책이든 어느 대책을 보더라도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분양은 있지만 민간임대가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몇 호가 지어질 것인지 어느 지역에 지어질 것인지 어떤 유형으로 지어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미윤 박사가 말씀하셨지만 비아파트 착공이 크게 무너진 것은 비아파트와 관련한 공급금융도 무너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안 드리고 싶은 부분은 민간 임대를 민간 장기 임대를 건설로 통해서 공급하는 사업자를 집단적으로 육성하는 제도와 시스템과 공급자 금융을 도입하셔서 민간 분양과 분절을 시켜야 지금 민간 분양 및 매매 시장에 도입하려고 하는 여러 규제들이나 보유세 같은 그런 제도들이 도관처럼 민간 임대 시장으로 흘러오지 않거든요. 현재의 경우에는 이런저런 정책들을 썼을 때 이것이 자연스럽게 민간 임대로 흘러오기 때문에 이것이 임대로 상승으로 이어지고 임차인들이 주택 매매 수요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을 하면서 다시 한번 원래 목적했던 정책 목표가 도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진 박사님 얘기하신 것 이상으로 여기서 비아파트가 다가구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공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수준의 그런 고퀄러티의 비아파트 공급 사업자 공급자 금융 이런 부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민간 건설 임대 비아파트 뭐 아파트도 상관없고 건설 임대 부분은 우리가 무관심한 것은 아니고 기존의 제도들이 나름은 있죠. 그런데 그게 잘 작동을 안 하는 거겠죠.
3: 네. 가령 금융만 하더라도요. 지금 일반적인 PF 금융은 토지와 공사비를 빌려서 분양을 통해서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상환을 할 수가 없죠. 공사비를 조달했는데 그거를 상환을 당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대사업을 할 수조차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비아파트 착공이 왜 안 됐냐면 한국에서는 그것을 전세금으로 받아가지고 100가구를 공급하게 되면 공사비가 3억인데 100세 되면 300억이 되지 않습니까? 전세금으로 3억을 100가구를 받아서 300억을 조달하는데 그걸 상환했었는데 전세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사비 조달이 더 이상 안 됐고 이런 부분들이 비아파트 착공 감소로 굉장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민간 임대 공급에 공급자 금융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 공급자들이 사금융을 이용해가지고 나름 아름아름 공급해 왔었던 체계가 22년 이후에 완전히 와해된 부분이거든요.
0: 아니, 그건 제가 반론이라기보다는 다른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건설 임대를 한다고 할 때 만약에 건설 임대를 할 부지가 있다면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분양 수요가 높고 분양 가격이 높은데 뭘로 임대를 하겠어요?
3: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분양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는 기대가 있지 않으면 민간 건설 사업자조차도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민간 임대시장에 상당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만이 공급자 금융이든 제도적이든 세제적인
0: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그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한데 현장에 있는 현실적인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 서울의 수요가 임대도 있고 분양도 있는데 적정한 가격이라면 지금 분양은 아주 쉽게 될 거 아닙니까? 임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신축할 수 있는 부지를 가진 민간업자 입장에서 왜 임대를 하겠어요? 분양을 하지?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는 신축할 부지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많이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없는데 부지를 어떻게 확보합니까?
3: 그 민간 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부지라는 게 민간 개인들이 갖고 있는 부지고 이것이 정비 사업을 통해 가지고 대규모든 소규모든 이런 방식으로 분양을 통해서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필요한 것은 아까 진 박사든 국토연구원의 박찬규 박사든 똑같이 얘기하신 것은 도심 내에 주거용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주거용지도 많고 유휴부지도 많고 용도를 전환하거나 할 수 있는 용지들도 많이
0: 그런
3: 있습니다.
0: 그런 것들은 발굴을 해야 되겠죠.
3: 네, 그런 사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폭적인 혜택을 주면서 이 사업을 육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건 네. 검토를 한번 해보죠. 네.
2: 다른 분들 의견도 듣겠습니다.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그 하늘색 셔츠 입으신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죄송합니다.
2: 죄송합니다만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하늘색 셔츠 입으신 분께 발언 기회를 드렸거든요.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0: 아니 그렇게 하기에는 거의
2: 제가 지금 거의 하늘색 셔츠를 입으신 분께 발언 기회를 드렸습니다.
0: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주제는 너무 많고 하실 말씀이 너무 많을 겁니다.
2: 네. 네, 지금 온라인으로 지켜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성숙한 토론 문화를 위해서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 듣겠습니다.
4: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현장을 직접 느끼고 있는 공인중개사이고요. 간략하게 최대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금, 금융, 임대사업자 부분에서 한 가지씩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먼저 세금, 이것은 거래세 완화가 무조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이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느끼는 바가 충분한데 제주 지역의 경우 살만한 집의 거래가액은 4억에서 5억 정도가 스타트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건 금융하고도 같이 관계가 있는데 제주도의 평균 근로자의 임금이 271만 원으로 연봉이 3,300만 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70% 정도의 대출을 받게 되면 살 수 있는 집의 금액이 3억에서 3억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세금 금융하고 같이 연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금 DSR이 40% 정도로 되어 있고 스트레스 DSR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방하고 수도권이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지방하고 조정 대상 지역을 좀 분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의 집값을 조정하려고 하시면 그 부분은 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의 DSR은 조금 배제를 해주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이제 제안이고요. 그리고 이것하고 더불어서 임대인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대출하는 경우에는 DSR과 스트레스 DSR도 같이 풀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제 임대인이 DSR에 묶여서 이제 대출을 받지 못해가지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그 매물은 경매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현재 임차인에게도 큰 피해가 되고 그 해당 부동산도 시세보다 큰 가격이 떨어져서 매매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임대사업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건의드리겠습니다. 착한 임대인들이 살아남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임대료를 좀 감축을 해주려고 하면 5%라는 증액선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월세 100만 원에 주던 것을 당신의 사정이 딱하니 내가 70만 원 주겠소라고 이번에 인정을 해버리면 다음 5%라는 캡에 막혀서 다음 임대료를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시장가액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가구 원투룸의 경우 원래 100만 원이 받다가 70만 원 정도 낮춰주었다. 그러면 다시 캡을 70만 원에서 5%가 아니라 원래 받던 금액이 원래 받던 금액인 100만 원 혹은 시장가액 정도 정도로 그 기준을 삼는 게 어떤가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이게 여러 가지 아주 일리 있는 지적이시고요. 이게 이제 구체적 타당성 있게 좀 정책을 세분화하자. 일반적인 규제나 대책을 만들면 그 틈새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이거 아주 일리 있는 지적이신데 뭐 지금 나름은 그렇게 해왔으면 아직까지도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사례들은 좀 찾아보고 앞으로 우리도 이제 이제 효율성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좀 핀셋형으로 예를 들면 그 상황에 맞춰서 많이 이렇게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당국자들이 좀 어렵기는 하고 업무가 많아지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또
2: 네, 아까 말씀하시겠다고 하셨던 분 손 네, 드시고 순서를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전해드릴 테니까
0: 하세요.
2: 네, 네. 마이크 전해드릴 테니까 네, 소개해 네. 주시고 발언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5: 좀 무례하게 대통령께서 계신데 네.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겸 한양대 부동산대학원 네, 네. 특임교수로 있고요. 우리 여건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현재 금융위의 금융심의 발전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좀 꼭 네. 말씀드리려고 이 계기가 아니면 대통령도 오래간만에 뵙는 것 네네. 같고요. 예, 우선 그 시장 흐름은 트리플 강세입니다. 월세, 전세, 매매가 오르는데 최근의 시장은 전세가 무섭게 오릅니다. 이거는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 자칫하면 3, 4년 집값이 미친 집값, 미친 전세 이런 것들이 재현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이 자리는 잘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럼 왜 이렇게 공급이 허들이 생겼나 세 가지, 네 가지 이유를 짧게 대안 위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3년 전에 아까 대통령께서 왜 2022년 이후에 공급이 이렇게 줄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기도 한데 첫 번째는 택지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땅이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지난 정부가 상기 신도시 이런 거에 대해서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공급 대책이 오늘 김용덕 장관님 나와 계십니다만 좀 소홀히 했던 측면이 지금에 누적되어서 이런 문제를 가중시켰다 뭐 전 정부를 탓하는 건 아닌데 정책의 요인도 있고 금리의 요인도 있고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게 공사비 급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얼마 전에 이제 구인철 부총리님하고도 이 얘기를 잠깐 좀 나누었는데요. 어쨌든 공사비가 지난 5년간 두 배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안 위주로 하겠는데 그래서 이제 고금리도 있고 TF 문제도 있고 정책 조율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대안 위주로 현실적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은 선별적으로 특히 재개발 비아파트 빌라나 오피스텔 위주로 공급을 늘리는 게 단기 공급에는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고 상지 신도시라든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27만 가구 6만 2천 가구 도심권 이거 속도를 좀 빨리 해 주셨으면 네. 좋겠다. 두 번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태릉시시라든지 용산정비창 과천경마장을 보면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주민반대도 있습니다만 정책 그러니까 정례적인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서 특히 국토부와 서울시는 매월 한 번씩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좀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공사비 급등 문제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렇게 오른 이유는 자재비 급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멘트, 철강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른 건 아시겠고 인건비 급등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는 저는 자재 비축 제도를 좀 제안합니다. 토지 비축, 원유 비축처럼 그렇게 하면 대량 공급을 통해서 좀 원가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해외의 기능 인력 같은 것들을 인력 커트제를 한시적으로 좀 해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업처럼. 이게 지금 인건비 급등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PF 문제인데요. 이제 우량 사업장과 비우량 사업장을 구분해서 이제 선별적으로 개발 사업이 많이 멈춰져 있는데 돌아가도록 지원을 이거는 2억 원 우리 장관님께서 신경 써주시고 또 김용덕 네. 장관님께도 이상입니다.
0: 네, 좋은 제안을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3기 신도시들을 포함해서 기존에 발표된 지역에 착공이 지연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여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게 무슨 60몇 개월 걸린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절반 이하로 지금 줄이기 위해서 지금 그 내부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든지 아니면 절차를 병행 뭐든 순차적으로 하는데 이걸 병행 진행해서 좀 시간을 좀 줄여볼 생각입니다.
2: 네, 네 계속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그 앞에서 두 번째 줄에 계신 네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6: 네, 저는 토지플러스 자유연구소 소장 남기업입니다. 저는 정책의 여러 부동산 정책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제가 이제 시장의 유인 구조를 결정을 하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디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세제니까 결국에는 부동산 투기가 노리는 블루후드를 잘 안 생기도록 세제를 단단하게 구축한다. 그 이외에 이제 저렴하고 로또가 차단된 분양주택 또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꾸준히 하게 되면 저는 그 집값도 하향 안정화되고 전월세도 어느 정도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보유세를 강화하는 건데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제 인기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0: 무지하게 인기 없습니다.
6: 네, 저는 그래서 몸에 좋은 쓴 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3분의 1,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는 이제 보편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종부세의 경우에는 실거주자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실거주는 아니죠. 1주택에 대해서 최대 80%까지 이제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실거주자에게만 만약에 혜택을 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똘똘한 한채 현상을 또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지방에서 서울로 또 중요한 지역으로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런 투기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이 종부세 같은 경우는 거주냐 실거주냐의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혜택을 주는 것을 축소 내지 폐지하는 것으로 그쪽으로 가는 게 맞고, 이제 비싼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소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과세 이연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좀 확장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 1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 것은 양도세가 담당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요. 여기 이제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지금 주고 있는데 혜택을 주더라도 근로소득세하고 형평성이 좀 맞아야 된다. 근로소득세하고 비교를 해보면 만약에 10년 거주했는데 10억의 양도 차익이 생겼다. 지금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얼마 내냐면 평균 한 1천만 원 냅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이 1%입니다. 근데 10년에 10억의 근로소득이 생겼다. 근로소득세가 2억 5천만 원 됩니다. 25% 됩니다. 불로소득을 굉장히 우대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면서 양도세도 혜택을 주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우리 남기업 교수께서는 뭐 계속 그 주장을 세게 하고 계시죠. 하여튼 이 저도 사실 궁금해요. 이게 저도 그런 주장을 야인일 때 또 시장을 하고 있을 때 남기업 선생 말씀 따라 한번 했다가 엄청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현실이죠. 이게 어떤 세금의 부과 대상을 특정 부분에 대해서 부과한다고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나도 저기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난 또 저런 대상이 되는 게 내 꿈인데 거기다 세금을 올린단 말이야? 이렇게 저항이 확장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제안은 감사하고 이 얘기는 하나 좀 전제로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실거주 1주택이냐라고 할 때 내가 잠깐 직장 때문에 잠깐 옮기는 거? 그거 어떡하라는 거냐? 아니 애들 교육 때문에 잠깐 이거 어쩌라는 거냐? 뭐 내가 입원해야 되는데 어쩌라는 거냐? 이런 지적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안 살잖아요, 잠깐.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청와대 공간에 있다 보니까 집이 비었는데 그럼 너는 비거주용 아니냐? 실거주용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 우리가 좀 공유를 하자는 취지인데 앞으로는 좀 용어를 좀 바꾸자고 했어요. 제가 저번에 우리 회의 때 그러니까 실거주라고 하지 말고 거주용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나 거주용으로 가지고 있는데 잠깐 다른 사정 때문에 잠깐은 비거주하지만 이거 거주용이다 라고 하면 이거 실거주하고 똑같이 취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실거주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는 구분 기준을 거주용, 주거용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동의할지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6: 예, 제 말씀은 거주용이라 하더라도 그걸 양도세에서
0: 뭐 그렇게
6: 양도세에서
0: 알겠습니다. 말은 알아들었고요.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정책 결정이나 표현을 할 때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2: 네, 그러니까 계속
0: 잠깐 못 살더라도 용도가 원래 그러면은 똑같이 취급하자 그런 거예요.
2: 네, 계속해서 의견 듣겠고요. 저기 흰색 셔츠 입은 여성분 계시거든요. 카메라 뒤쪽에 네 가운데에 계시는데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7: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지방국립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이지우라고 합니다.
0: 학생이시군요. 네네.
7: 저는 이 기회를 통해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하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불공정한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서울에 부모님의 집이 있는 청년과 지방에서 올라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고소득자분들이 서울 부동산을 소유했다마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는 동안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청년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국가에서 개입하여 종부세 강화와 양도차익 환수를 통해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여기서 확보된 재원을 지방의 인프라와 주거복지로 선순환되게끔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지방 일자리가 필수적이지만 단순히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옮기는 것으로는 한계가 크게 있습니다. 기존 혁신 도시들처럼 일자리만 있고 교통, 의료,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면 뭐 통근버스 등과 같이 인구들은 다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방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인프라가 갖춰진 거점 지역에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주택 집중 공급, 또 지방 산모응급 질뺑뺑이로 대표되는 의료 공급, 의료 공백 해소, 지방 국립대 집중 투자를 통한 지역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현실성 있고 실현 가능한 것은 지방 국립대 집중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 합계 출산율이 또 높기 때문에 서울 집값 고공행진과 지방의 인프라 붕괴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란 나비효과로 돌아오고도 있습니다. 다양한 학문을 지키고 전국 인재를 유인할 수 있도록 지방 국립대에도 대대적인 재정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 대통령님께서도 추진해 주시고 계시는 S10 사업에서도요. S10의 이름을 올리려는 그런 주요 지방 거점 국립대들도 분명 있지만 그 외에 좀 규모가 작아서 지정 지원을 받기 좀 어려운 국립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방 국립대학교의 지원은 지역의 청년 정주율을 높이고 지역 인재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화 인프라도 사람들이 인구들이 인구가 모여야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방 국립대에 지원을 해주신다면은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마무리하면서 청년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만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종부세 강화 그리고 지방국립대에 대대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갑자기 박수 치고 싶어졌죠. 네.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인데 네. 그래서 노력하겠고요. 관련해서 한 말씀을 좀 드리면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의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많은 문제들의 가장 큰 뿌리는 사실은 수도권 집중입니다. 이렇게 과밀하게 한 일극으로 집중한 사례가 찾기 어려워요.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고 경제력의 60% 가까이가 서울, 경기, 인천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팽창해 나가는 중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완화 또는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마치 대학 입시처럼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뭘 바꿀 때마다 막 논쟁과 분쟁만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될 것 같아요. 이 안타까운 점이죠. 근데 현실이고 그러나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서 이제 우리 이번 정부 들어서서는 하여튼 지방 분산 또는 새로운 극 성장 거점 이걸 만들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엄청난 투자도 필요하고 또 국민들의 공감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방에 지금 산업 거점들을 새롭게 지금 구축하는 역사적인 과업이라고 그럴까 이걸 시작하고 있는데 어쨌든 거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산업 유치도 하고 기반 시설도 확보하고 정주 여건 중에 뭐 의료 여건, 교육 여건 또는 인재 양성 여건 또는 뭐 문화, 의료 뭐 등등을 다 최대한 채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죠. 뭐 재정 투자라는 건 너무 당연하고 또 공공기관이나 뭐 여기를 대대적으로 이전하는 사업도 곧 하게 될 테고요. 다행히 최근에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들의 노력으로 어쨌든 정말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이게 어쨌든 반도체 관련 산업들의 화력으로 이제 초과 세수가 어느 정도 생기게 됐는데 이제 이걸 이제 지방의 또는 청년의 교육에 뭐 미래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거든요. 이제 거기에 다 해당, 지금 말씀하신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수도권 집중을 좀 완화하면서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면 효율성은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도 지방의 고용률이 엄청 올랐거든요. 수도권은 거의 정체가 됐는데 지방은 고용률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뭐 처음 있는 일인데 여러분은 잘 느끼지 못하시면 조금씩의 변화에 싹은 트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주택 문제도 수도권 집중 완화와 밑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잘 저희가 참고하도록 할게요.
2: 네, 네 댓글 잠깐 소개해드리면
0: 사심을 하나 좀 발휘해도 되겠습니까? 이광수 선생 댓글을 많이 보는데 다음에 이광수 선생님 한번 지적 한번 해주세요.
2: 이광수 소장님이 손을 드시면 발언 기회를
0: 계속 들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2: 네, 제가 댓글 소개해드리면 NG러브79님이 작은 땅도 있습니다. 작은 땅에는 작은 집을 지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건설 임대 사업자가 틈새에서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파파다 D6X님이 보유세 딱 미국만큼만 올리자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해피32217803님이 이주비 대출 규제로 재개발 이주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주비 대출 규제 풀어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0: 네, 다 미리 우리가 다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네요.
2: 네, 그리고 아까 그 고종환 선생님 그 갑자기 발표하실 때 제가 정해진 순서를 지켜달라고 해서 이 순서에 좀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순서가 아니라 이제 손을 드시면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고 그 진행에 협조를 해달라라는 의미.
0: 미리 정해놨냐고 누가 항의를 했군요 그 사이에.
2: 댓글에 좀 올라오고 있어서 제가 바로
0: 예민해요.
2: 자면 그러니까. 네, 정해져 있지 않아서 제가 지금 굉장히 이 자리에서 어렵다.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광수 소장님은 유튜브 댓글로도 왜 마이크 안 주냐라는 댓글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발언 듣는데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100분입니다. 근데 4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0: 아니, 처음부터 합시다. KBS에서 네. 양해를 해주면.
2: 예상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발언하실 수 있게 최대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수 소장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0: 네, 참고로 제가 예측하기로는 최하 1시간은 늘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네.
8: 예, 계속 손을 들었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광수녀 북두방 예원수라고 합니다. 저는 간단하게만 제안을 말씀드릴 거고요. 정책은 그 효율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공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해줬으면 좋겠는데 과거에 없던 새로운 정책이어야 정부의 의지대로 부동산 시장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정책을 논의할 때 이게 과거에 없던 건가를 계속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네 가지 정도를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는 대출 구조 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대출 규제가 이루어지면 전부 다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만 규제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LTV, DTI, DSR 모두 답니다. 그런데 기대출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게 공정한 거죠. 왜 무주택자나 아니면 청년들만 규제를 받느냐 이거죠. 기존에는 대출 많이 받아서 집 산 사람들은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출 규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정한 대출 구조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양도세 감면을 해주는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생애 1회로 제한해야 됩니다. 누구는 이사를 엄청나게 다니면서 그 비과세를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생애 1회로 제한함으로써 과연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내가 처음에 집을 살 때부터 나는 이 집을 오래 살 건가 이걸 고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 감면을 1회로 제한하자. 생애 1회로 제한하자. 이걸 제안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재건축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하면서 멸실주택이 증가하고 시장이 불안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건축 재개발의 총량 규제를 하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2만 가구 1년 2만 가구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구를 먼저 하느냐. 공공 분양을 많이 하거나 용적률을 더 많이 올릴수록 분양가가 낮을수록 먼저 진행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하면 규제 완화하면 강남만 재건축만 될 거예요. 그러면 계속 비싼 아파트만 시장 양산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공급을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총량 규제를 해서 더 공공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분양가가 낮을수록 먼저 해주는 거예요. 인센티브도 훨씬 더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총량으로 하자. 지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것처럼 재건축 규제 완화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집값은 폭등할 겁니다. 왜냐하면 30만 채가 갑자기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총량적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하자. 이걸 제안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규제 지역을 없애야 됩니다. 왜 어떤 지역은 다주택자들이 투기로 사면 대출도 해주고 세금도 깎아주는데 왜 어떤 지역은 규제 지역이라고 해서 그 지역은 안 되는 겁니까? 바로 옆 동네로. 그래서 아예 규제 지역을 없애고 전체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투기로 살 때는 똑같이 규제를 받는 거죠. 이 문제가 왜냐면 갑자기 동탄 지역이 집값 오른다고 가만히 있다가 규제로 하니까 시장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규제 지역을 철폐하고 모든 대한민국의 어떤 땅이라도 투자로 살 때, 투기로 살 때는 규제를 해야 됩니다. 이것처럼 규제 지역을 아예 없애고 전체적으로 이게 바로 공정한 거죠. 왜 옆 동네는 규제했다고 그래서 나는 못 사고 그 시차에 따라서 더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합리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공정해야 됩니다. 특히 공정성에 더 관심을 두고 정책이 설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네. 드립니다.
0: 아주 재밌네요. 이게 뭐 100% 진리라고 하긴 어렵을지 몰라도 어쨌든 발상이나 이런 거 아주 새로운데 대출 구조 조정에 예를 들면 기대출자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만기가 되면 다 상환하고 새로운 조건에 맞춘다고 하는 건 시행하고 있죠.
10: 네, 네.
0: 그 제가 전에 SNS에 한번 얘기를 해서 네.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광범위하게 전면적으로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10: 네.
0: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청년 세대들이 겪는 어려움도 부모 세대, 기성 세대들은 이미 다 성장의 그 기회, 과실을 다 누렸는데 지금 새로 진입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이제 그거 다 기득권화된 거죠. 기성 세대. 그 문제는 또 일리는 지적 같고 양도세나 이거를 생애 이대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기회

0: 규제를 무한대로 하게 하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인데 횟수를 제한하든지 아니면 뭐 첫 번째는 많이 해주고 두 번째는 좀 덜 해주고 세 번째는 아주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렇게 하겠습니다.
0: 좋은 생각 같아요. 저는 이걸 너무 많이 이제 활용하거나 총액으로 제한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총액으로 여러 차례 이 고가주택을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해서 하는 경우에 똑같이 해줘야 되냐. 그 일리 있는 지적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구체적 타당성 있게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정책 당국자들이 좀 어렵긴 하겠지만 이렇게 좀 핀셋형으로 정확하게 구멍이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걸 활용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틈새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려면 일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1: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0: 네, 또 다른 분 의견 들어보시죠.
2: 네, 의견 듣겠습니다. 좀 뒤쪽으로 가고 싶은데 저기 맨 뒤에 여성분 계시거든요.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0: 이게 안기령 대변인이 시야가 이렇게 돼서 그 라인으로만 지정되는 경향이 좀 보이는데 아닌가요?
2: 네.
0: 네, 말씀하십시오.
3: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참여자 황정민이고요. 저는 수원의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입니다.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최근 그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은행별 대출 한도 수준으로 인해서 잔금 대출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 입주를 앞둔 실거주 많은 실거주 예정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책 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만 이미 2년 전에 계약한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잔금 대출 규제를 예외 적용하거나 경과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네, 한번 점검해 보시죠. 이게 저런 지적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미 확정된 건데 사후에 정책 변경을 하면 어쩌란 말이냐. 다 그거 믿고 했는데 그 지적은 일리가 있어서 하여튼 그 경계선에 걸리는 사람들 그 집단 부분은
4: 이제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개별 은행 단위에서 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더 쥐이다 보니까 원래대로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 행정 지도를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있는 제도에 맞춰서 계획했는데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면 사실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이거는 사실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 경계를 그을 때 그 상처 입는 사람들이 최소화될 수 있게 좀 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2: 네, 그러면 이제 제 가까이에 여기 네 베이지 재킷 입으신 여성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그 부동산원의 협력공인중개사로 활동하고 있는 세종시에서 기업공인중개사라고 하고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송주희라고 합니다. 제가 중개업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자문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조세 정책의 공정성입니다. 그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혜택이 횟수 제한 없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요.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한답니다. 비과세를 5억 원을 한도를 정해서 한 번만 받을 수 있게끔 이런 정책이 펴져 있었으면 좋겠고요.
0: 양도세에 관한 얘기입니까?
5: 네네.
0: 양도세.
5: 예. 그리고 두 번째 주택수 산정에 비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세종시에서 거주를 하다 보니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은데요. 이번에 양도세 증가 5구 대책이 있었잖아요. 한시적으로 이해해주는 정책이 있었는데 이때 비과세를 받지 못해서 팔지를 못하는 매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이 주택수의 비주택 같은 경우에 주택수에 산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주택수에 포함되니까 본인들이 집을 팔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0: 다주택자로 분류돼서 중과됐다 그 말인가요?
5: 그렇죠. 그래서 팔지를 못하고 매물이 시장으로 나오지 못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을 다시 시정을 해서 좀 좋은 효율적이고 형평성이 있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토론하면서 우리 뭐 댓글이든 아니면 온라인 참여자 하시는 분들이시든 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좀 더 구체적인 것이었어요. 예를 들면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 이거 사실은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범위에서 강화할 거냐, 어느 정도 강화할 거냐, 어떤 차등을 둘 거냐, 사실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0: 또 다주택자들 중에 예를 들면 매입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매입해가지고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그건 사실은 명확하게 어쨌든 자산 증식 목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하고 내가 진짜 살기 위해서 산 집하고에 대한 보호 정책은 좀 달라야죠. 예를 들면 조세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기준을 두고 예를 들면 내가 진짜 내 살림을 하기 위해서 가진 경우하고 와 여러 채를 돈 벌기 위해서 한 경우는 전 당연히 차등을 둬야 된다고 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견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똑같이 해라. 그럼 어느 정도를 할 거냐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자, 오늘 얘기는 우리가 새로운 정책에 관한 토론이기보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국민들께서는 어느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것 대체적으로 동의하는데 그러면 어느 기준에 얼마 정도가 적정하냐. 예를 들면 진짜 5억이냐. 예를 들면 초고가 주택을 정할 때 논쟁도 보면 저기 지방에 계신 분들 이 시가 30억? 무지하게 비싼 거고 당연히 초고가죠. 예를 들면 교수님 보기 5억이 6배인데 근데 수도권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시가 30억 과세 표준 기준으로 하면 3, 40이 한 15억 15억을 뭐 중과세를 한다고? 이러면 엄청난 조세 저항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따라 또 다들 다르단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이제 그럼 어느 정도냐 이제 이 판단이 되게 어렵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전에 이제 1월 달부터 5월에까지는 그 다주택 중과 제도가 분명히 또 연장될 거라고 다 믿고 있길래 제가 할 수 없이 제가 원래 전면 일선에 나서면 안 되거든요. 원칙적으로 소위 버퍼가 사라진다고 한번 저는 말하면 최종 결정자이기 때문에 정책 신뢰도라는 걸 고려해서 한번 얘기한 걸 웬만하면 뒤집으면 안 돼요. 그건 문제잖아요. 그래서 매우 신중하게 사실은 정리해서 하지만 이건 해야 되겠다고 해서 연장 없다. 그러니까 또 뭐 그럼 이렇게 빠져나가야지. 그러니까 그거 빠져나가는 거 불가능하다. 그러면 안 팔고 버텨야지. 그거 안 된다. 나중에 부담이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전반기에는 꽤 뭐 중요한 지역인 하향 안정화도 사실은 일정 부분 됐는데 근데 그럴 경우에 그러면 새롭게 우리가 제도를 설계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소위 매물 잠김 현상으로 그러니까 뭐 80% 중과되면서 내가 파느니 그냥 차라리 정권 교체를 기대하면서 버티겠다. 이런 경우가 이제 많아졌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죠. 그런데 이럴 때 과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탈출로 퇴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맞는 말이죠. 뭐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니까. 그럴 때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의견들을 또 주신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때 판 사람들보다 더 똑같이 하거나 유리하게 하면 대통령 국가 최고 책임자가 한 얘기를 믿고 처분한 사람이 손해보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면 그것보다는 적게는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주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어느 정도로 또 어느 기간 동안에 그럼 종부세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그 대신 강화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럼 퇴로를 열어줘야지. 퇴로를 열 때 그러면 어느 기간에 어떤 방식으로 이런 고민들을 사실 좀 해야 되거든요. 또 택지 공급과 관련해서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수도권에 지금 헬기 타고 한번 돌아볼 생각이거든요. 전부 다 좀 찍어보려고 제가 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거 원래 안 되는 거야. 당연히 안 되지.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보는 시각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이 또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집 옆에 이거는 개발해도 괜찮겠는데 근데 검토가 안 되고 있네. 이런 의견도 좀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공급을 어쨌든 늘려야 되는데 그럼 신규 택지를 어디서 발굴할 거냐.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막 최대로 발굴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이제 이 집중 압력을 줄이는 건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단기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한다면 지금 당장에 제일 급한 거는 사실은 이제 조세제도죠. 왜냐하면 시한이 있어요. 이제 이번에 안 하면 또 내년에 해야 되고 그렇다고 이거를 뭐 찔끔찔끔 지금 일할 수는 없잖아요. 하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 좀 맞춰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론적인 얘기는 대충 다 아는 거예요 서로. 네.
1: 그 제가 알기로 이 자리에 언론인 분들도 와 계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저기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0: 아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 나름 분류가 돼 있던데. 네, 그러십시오.
1: 네.
2: 예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재건축과 재개발 분야의 탐사 취재를 진행하고 있는 프레스룸의 정혜권이라고 합니다. 먼저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신 재건축에 대한 공사비 인상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전쟁 때문에 공사비가 인상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는 사실과는 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비자 물가지수라든가 이런 거 20년치 통계를 내봤는데 20년 동안의 민생 물가지수는 60%가 올랐습니다. 건축에 관련된 물가지수는 120%가 올랐는데 재건축, 재개발에 관련된 물가지수는 380에서 400%가 올라갔습니다.
0: 네.
2: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공사비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살림살이, 즉 마감재에 대한 가격대가 올라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내가 우리 집을 짓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마감재가 왜 집값에 포함이 돼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조금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마감재를 압박을 놓고 있는 브로커들의 존재입니다. 브로커들이 매년 수백억씩의 자금 세탁을 통해서 건설사라든가 조합임원 혹은 정관계 공무원들한테 다방면에 있어서 뇌물을 뿌리면서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혹은 조합장을 교체하거나 시공사를 교체하는 사례가 무지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법당국에 수사첩보나 범죄 정보를 제공을 하더라도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재건축 분야는 민간 분야이기 때문에 수사하기가 까다롭다는 이유죠. 수백억대의 뇌물이 돌아다니는 이 현장에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공사비는 폭등하고 있는 이 상황을 정부에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그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정말 객관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그 구조를 활용한 뭔가 부정행위냐 저희 감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지역주택조합이라고 있었잖아요. 제가 대선 때 다니다 보니까 온 동네의 지역주택조합의 공사비가 예측보다 너무 많이 올랐다고 다 막 그 정말 거의 다 막 울고 다니시던데 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전부 조사를 해봤더니 조사를 하고 조정을 했더니 그 건축비 상당 정도 다 낮추더라고요. 수백억씩. 그런데 그런 걸 보면 그게 불가피한 인상이었으면 낮추기 어려웠을 텐데 그게 아닌 걸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요소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그 불투명성 속에서 뭔가 약간의 좀 정당하지 않은 인상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네요. 상승률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1: 네.
0: 이걸 따로 챙겨보겠습니다. 그 저기 저 한번 전면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3: 네네. 저희 국조실의 그 감찰 조직이랑 뭐 관련된 그 사업 감찰하는 조직들이 있으니까 좀 제대로 보겠습니다.
0: 네. 그거 한번 체계적으로 뒤져볼게요.
1: 네. 그리고 그 앞에 안장원 기자님 계신 것 같은데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네, 마이크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일보 안장원 기자라고 합니다. 아, 오늘 토론에 맞아서 몇 가지 예, 간단히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쟁점이 되고 있는 그 가운데 과세 기준, 가액이냐 주택수냐 하는 거 30억이냐 10억짜리 집 세채냐 30억은 30억짜리를 한 가구가 살지만 10억짜리 세채는 세 가구가 삽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10억짜리 어찌 보면 작은 집에 사는 거고요. 그래서 가액이냐 주택수냐만 갖고 따지는 거는 되게 편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이고 쉬운 발상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다주택주택자라는 게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니까 집이 부족해서 살 집이 부족해서 일템 실수요자라든가 무주택자가 집 살 기회가 없느냐는 발상인데 그거는 주택수가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할 시절의 이야기지 지금처럼 어느 정도 주택 사정이 나아진 상황에서는 조금 구시대적인 이를테면 좀 바꿔야 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지금 다주택자 규제가 2004년부터 해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금 양도세 종부세 도입이 됐는데 20년이 지나도록 통계적으로도 보고 하면은 1주택자 비율이 는 것도 아니고 다주택자 비율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가 부유율이 또 급속하게 오른 것도 아닙니다. 그때나 따져보면 큰 변동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액 기준으로 해서 가액 기준이 아니고 가액이냐 주택수냐를 떠나서 저는 용도를 보고 쓰는 어떻게 쓰느냐를 보고 이거를 그 거주용으로 쓰느냐, 아니면은 이걸 임대를 할 거냐, 아니면은 이걸 며칠에 한 번씩 오는 별장으로 쓸 거냐, 또는 비워놓기만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를테면은 그 과세 기준을 달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러면은 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든가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과세 균형에 있어서 보유세 강화, 그 다음에 거래세 인하를 말합니다만은 저 역시 보유세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흔히 그 지금 저희 나라 그 세 부담 정도가 어느 정도냐를 말할 때 GDP 대비로는 지금 OECD 평균보다 높고 그 다음에 실효세율이라고 해갖고 집값 대비로는 낮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린아이가 어른 옷을 아주 싼 가격에 입는 그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가격이 할인된 가격이지만 비싼 셈인 거고 옷에 비해서는 싼 가격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적정한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보유세는 일단 좀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보유세 부분에 있어서는 종부세 부과가 있고 재산세가 있는데 재산세 부분은 일단 재산세 부분에 있어서는 2021년도에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급격히 높이면서 재산세가 급격히 내려가니까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 대해서 0.05%포인트 특례를 도입했습니다. 그게 원래 3년 하려다가 다시 연장해서 이달 올해 말까지입니다. 근데 그때 사정과 지금 보면은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급격하게 떨어져 있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정상화랄까 다시 되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초고가 주택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초고가 주택은 앞서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은 초고가 주택이 집값 주도를 선도합니다. 그리고 초고가 주택은 어떤 실수요적인 측면 이외에 희소가치라든가 그다음에 과시적 효과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많이 부풀려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가 주택은 대개 큰 집이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원 낭비라는 측면에서 보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떤 기후위기든지 이런 상황에서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과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과세할 경우에 그에 대한 조세 부담이 저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초고가 주택을 가진 분들은 초고득 자산가일 수 있을 테고 이런 분들은 기부도 많이 하고 뭐 보시도 많이 할 겁니다. 어차피 세금 많이 내려는 거는 국가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뭐 저항을 많이 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적정한 가격이 어느 정도라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종부세가 부과되는 공시가격 12억 원은 주택수 기준으로 보면은 올해 보면 대략 한 전국 주택수의 한 3%, 서울의 한 15%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공시가격을 30억으로 하면은 전국 주택수 기준으로 0.3%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대략 한 5만 가구 정도가 되고요. 공동주택 기준으로. 그럼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0: 30억 정도 하자.
4: 공시가격 30억. 그리고 공시가격이 한 20억 정도면 아마 한 1%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1% 이내로 인해서 그 대상은 초고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숫자는 좀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고가 주택이 어떤 자산 가치의 불평등이라든가 소득 양극화와도 관련된 부분이란데 지금 양도소득에 있어서도 사실 초과 양도소득이 되게 많습니다. 몇 년 전과 비교해보고 한다면은 30억 이상 거래 가격 가운데 과세 표준 10억이 넘는 것이 두 배 가까이 늘거나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양도소득에 있어서도 지금 최고 구간이 지금 과세 표준 10억에 45%인데 제 생각에는 15억이든지 20억이든지를 신설해서 세를 좀 높이는 그래서 아주 아시다시피 강남이라든가 비싼 집들을 한번 팔면은 뭐 시세 차익이라든가 이런 게 양도 차익이 뭐 몇십억이라는 게는 수시로
5: 정성에다 아마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올
4: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환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또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 고급 주택이 있습니다. 고급 주택이라고 지금 집 크기만을 가지고 대략 100평을 넘게 따지는데 저는 그 고급 주택의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그 초고가 주택의 금액 기준도 같이 이 적용해서 하는 게 어떤가라는
0: 가격 기준을 도입하자.
4: 예, 가격 기준도 같이 변경을 해서 집 크기라는 건 과도한 주거의 과잉 낭비, 과소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그 가격도 같이 같이 맞물려 사는 곁들어간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유세와 거래세에 있어서 지금 과도한 지금 거래세 편중인데 24년 기준

0: 맞물려 있는 상황,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취득세 부분을 많이 좀 완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양도세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초과 양도소득이랄까 아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 완화는 저는 뭐시냐 하면 어차피 보유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실 양도세적인 소득세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보유세는 매년 집값을 평가해가지고 오른 그만큼을 더 매기는 거니까 사실은 그거는 그 집값이 오른 거에 대한 그 세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양도세를 땡겨서 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양도세를 매길 때 앞서 낸 보유세에서의 어떤 증가분이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감해주는 식으로 하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 네.
0: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이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대개 비유를 하자면은 사춘기에 청소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어떤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사춘기의 경우에는 호르몬이 급증하듯이 흔히 말하는 그 야성적 뭐 충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되 한쪽으로 너무 쪼아도 안 되고 알다시피 한쪽으로 너무 풀어놔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하게 할 경우의 문제는 그 효과가 있어서 그러면 그에 대한 반발이 크고 그러면 반드시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는 그런 식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규제가 바뀝니다. 규제가 바뀌거나 제도가 바뀌는 것보다는 어떤 제도인지 간에 그게 지속적이어야지 예견 가능하고 하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 네. 부분이 특히 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2: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던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부자를 존중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부자가 되는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열심히 일해서 스스로 만든 것도 있지만 부정부패나 이 비정상적인 루트로 부자가 된 사례가 많아서 부자를 보면 존중하기보다는 혹시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사회가 매우 많이 정상화됐기 때문에 뭐 부자가 돼서 비싼 집에서 높은 세금을 내면서 사는 사람들을 경원시하기보다는 존중해 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사회적 비용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좀 수용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게 변해 가겠죠. 보유세를 이제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비용으로 인정해 주자 뭐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도 일리 있는 얘기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럼 덜 억울할 것 같아요. 네. 네, 또 다른 분들 네.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이제 2시간 지났고요. 제가 댓글 소개해드리면 트리K3N님이 서울 시내의 유휴지나 공원 부지 그린벨트 일부에 15평에서 20평 정도의 양질의 영구 임대주택을 지어서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빠르게 공급해야 합니다 하는 의견 주셨고요. DW킴3178님이 생애 최초 LTV 확대, 대출 한도 상향해 주세요. 흑수저 고소득 신혼부부들은 지금 상황에서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와치더썬님이 보유세 입에 쓴 약이 많네요. 장기적으로 보유세 비율이 해외 선진국가처럼 실효적으로 증가할 것, 즉 현실화될 것이라는 정책이 계속해서 추진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시장 수요자도 이를 감안하여 다주택자, 투기자들도 고려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2: 네. 그리고 마지막이십니다.
1: 아니, 이제 다 하셨어요? 네.
2: 그 유휴부지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산업 경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과거에는 당연히 도시에는 일자리로 공장이 필요하다. 네, 지금은 공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첨단 연구 뭐 개발 이런 쪽이 더 중심이 돼가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토지의 배치를 바꿔야 된다. 아까 누가 발표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 점은 우리가 각별히 좀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을 하되 필요하면은 그로 인해서 생기는 뭐 과도한 이익은 일부를 좀 환수하는 공공기여라는 쪽에서 부담을 시키고 이제 변경해서 주거로 좀 전환하는 그런 건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 대해서 좀 특별한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

0: 않은 점에 대해서도 좀 아까 발표에도 좀 있었는데 간결히 저희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제가 좀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데 좀 빠져 있는 부분 지적을 좀 하고 의견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비아파트 공급 회복을 위해서 금융 세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아까 누가 해주셨던 것 같고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도 좀 규제 완화가 필요하냐? 뭐 요 얘기에 대해서는 약간 양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재개발 용적률을 올려주면 그게 과연 주택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 주택 집값 폭등의 한 유인이 되느냐? 그 차이도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 저희가 이제 공공 영역에서 이제 택지를 개발하거나 취득을 해서 주택을 공급할 때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 거냐, 즉 임대로 할 거냐, 아니면 분양을 할 거냐, 또 만약 임대든 분양이든 할 때 누구를 주 대상으로 할 거냐, 또는 임대와 분양을 또 뭐 소위 역세권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걸 어디다 배치할 거냐, 나 이런 부분에서 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공공임대 그러니까 과거에 막 영구 임대처럼 8평, 12평 지어가지고 막 정말 어려운 사람들만 사는 그런 걸 우리가 상상을 했는데 이제는 좀 방침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국민주택 규모 한 25평이든지 30평이든지 뭐 이런 정도 되는 고품질의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임대하는 그런 아파트를 역세권 중심으로 먼저 건설하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살다가 집을 사서 나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 좀 쓸만한 공공주택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은 그래서 이 방향은 좀 비중은 좀 조절을 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그 사실은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게 또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본인의 주거를 꼭 취득하는 것도 중요한데 뭐 그 존중해야죠. 그러나 모두가 바로 그렇게 가기는 어렵다. 주거 사다리가 필요한데 그거는 이게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장기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국가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이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1: 네,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발언하실 수 있도록 간략하게 요약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0: 말씀드리지만 대부분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 네, 아까 두 번째 줄에 답변만 하시고 의견을 말씀 못 하신 것 같아서 네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2: 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전문 유튜브 채널 투미TV 운영하고 있는 김지경 소장입니다. 우선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부동산 대책 자체에서도 말하고 싶은 건 많지만 이제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딱 인식에 대한 사항과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되는지 두 가지 점을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팩트체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얘기하셨던 것 같이 일단 재개발 같은 경우는 가구 수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세대와 다르게 다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가 하나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가구 수가 줄어드는 거는 맞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재개발을 막는 사람들, 재개발이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주택 보급률 자체는 100%가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어떤 주택을 공급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비아파트, 이제 빌라, 오피스텔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빌라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빌라를 공급하면 빌라 집값이 빠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집값이 비싼 거는 신축 아파트가 비싼데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유효 공급을 늘려줘야 됩니다. 일단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집값이 또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 사례만 얘기 드리도록 하자면
0: 네, 그 점은 동의해요. 네. 사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2: 그러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 어떤 식으로 활성화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만 한 가지 얘기해 드리도록 하자면 사실 대통령님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용적 용적률을 더 주고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저도 도시계획 박사지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일장일단의 비교가 있는데 바로 어떤 건 이주비입니다. 사실 이주비 관련해서 앞에서도 많이들 얘기 나왔었지만 사실 이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왜냐하면 이주비라는 게 꼭 앞서서 얘기했었던 게 예를 들어 실수요자들만 이주비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다주택자는 뭐 규제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정비사업 실무 현장에서는 이야기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에서 결국은 이주를 나가야지 빠르게 이제 이주 철거를 진행하고 착공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는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이주를 못 줘라는 문제가 발생하면 사실 이주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비사업 실무 현장에서는 시공사의 신용 공여를 통해 가지고 이 사업비 대출을 네. 지원해 주는 식으로 가는데 이게 금리 차이가 지금 일반적인 대출은 4%인데 이제 추가 이주비는 6에서 8%입니다. 그러면 조합원들당 이제 네. 이주 철거 기간이 이제 2년에서 공사 기간 3, 4년 되는데 이 기간을 합산하면 최소 인당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추가 금융 부담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조합 단위로 보게 되면 수백억의 금융 비용이 추가로 인정되게 되는 것인데 이 부분만 완화된다 하더라도 정비사업 활성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어쨌든 이주비 지원 얘기는 아까도 여러 차례 했던 것 같고요. 좀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네. 그리고 부동산 카페, 맘카페 운영진 분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발언하실까요? 네. 손 드셔서 저기 한 분 계시거든요.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유튜브랑 네이버 카페.
0: 맘카페가요.
3: 그런가요? 부동산 카페라고 하셔가지고.
4: 아, 네. 그런가요? 마음의 편견이 있어요.
0: 아, 그래서 아, 남성도 마음일 수 있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3: 그것도 맞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저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입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 확충될 수 있으려면 더 공급을 많이 하려면 그 주택도시기금이 큰 재원인데 이 주택도시기금 확충, 그러니까 재원 확충 방안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청약통장 같은 경우 세액공제가 무주택 세대 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세대 주와 배우자까지 가능한데 세대 원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청약이라는 건 지금 세대 원도 할 수 있게 바뀐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세액공제도 세대 원까지 하면 좋겠다.

0: 같은 공공주택에서 그 공공주택이 반 수탁하는 보증금을 일정 비율을 주택도시기금에 그 예치하게 되면은 그 예금을 활용해서 다시 또 공공주택을 건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이 있습니다.
1: 네.
2: 네, 의견 감사합니다. 의견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그러면 그 근처에 맨 끝에 계신 분, 네, 지금 바로 네 손 드신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용협동조합 중앙회를 다니고 있는 2년차 신혼부부 신승주라고 합니다. 일단 뭐
4: 신용협동조합의 신혼부부 신씨.
3: 네, 맞습니다. 신신신입니다. 일단은 신혼부부 관련해서 먼저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6억, 4억, 2억에 대한 정액 대출을 하다 보니까 신혼부부는 제가 이제 2년 차고 직장 생활한 지 한 5년 차 됐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 제 능력에 대한 미래를 사와서 주택에 들어가고 싶은 건데 이런 부분이 조금 완화되고 신혼부부와 젊은 청년들이 좀 배려 되는 그런 네.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는 금융 지원에 대해서 협동조합을 금융 협동조합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의 기본은 그 조합원들에게 환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자 수익을 다시 조합원에게 배출하면은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동산 PF 규제 같은 것들이 협동조합에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잘 조합해서 발전하게 나가는 방식 중에 하나로 협동조합을 네.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4: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거 조금 관련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안 그래도 결혼 페널티 얘기가 있어서 대출이든 뭐 분양 기회든 뭐 청약 기회든 뭐 등등 여러 영역에서 결혼을 하면 오히려 손해더라. 그래서 결혼해놓고도 혼인신고를 안 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얘기가 있어서 각 분야 모든 걸 다 취재해가지고 그 결혼했다고 더 불이익이 되지 않게 하는 거는 지금 다 지금 전수조사를 지금 제가 지금 총리님한테 부탁해놨어요. 그 여러분도 혹시 의견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해주면 결혼 페널티라는 얘기는 없게 결혼하면 권장을 해서 이익을 줘야 되는데 결혼하면 더 손해가 되게 설계되어 있는 게 부분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저희가 다 찾아내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2: 계속해서 의견 받겠습니다. 그 댓글에 4050 무주택자 발언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혹시 계실까요? 여기 4050
4: 무주택자에 대한
2: 무주택자는
4: 아니 있어도 네. 말씀하십시오.
2: 네, 말씀하십시오.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4: 그렇다고 꼭 4050 무주택자라는 건 아닙니다.
5: 4050 무주택자이고요. 저는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에서 토지주택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정은입니다. 예, 아이고 참 오랜 시간 이제 경청했고요. 저는 이제 우리 그 사회가 청년과 서민들에게 이제 주택 공급을 통해서 어떤 것을 줄 것이냐 이걸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집을 사서 자산을 너도 불려라 이런 관점이냐 아니면 정말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줄 것이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태까지의 그 설계는 모두 집을 사서 자산을 불려라 이런 방식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태까지 계속 강조하셨던 그런 실거주 예, 그 어떤 실수요자, 뭐 그 실수요자, 실거주, 1주택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 투자나 구매를 모두 다 거의 사실 저는 부동산을 모두 다 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100% 사실 실거주라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어떤 집을 살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데도 이제 경제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이제 최초에 그 김민 교수님께서 2022년도에 왜 그렇게 착공량이 비아파트 착공량이 줄었느냐 예 이제 대통령께서 물어보셨는데 예 똑같이 그 저렴한 주택이 많이 공급으로 됨에도 불구하고 별로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아파트 다세대 주택은 이제 평균적으로 가격 수준을 보면은 제가 통계를 한번 봤더니 한 3억이 안 되거든요. 아파트는 훨씬 더 비쌉니다. 평균 아파트 가격은 12억, 15억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세대 빌라 가격은 3억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이제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공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원자재가 오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시장에 공급을 하더라도 소화해 줄 만한 수요가 없기 때문이고요. 그 수요가 없는 이유는 바로 이제 1주택자에 대한

0: 봐도 한 여러 가지 혜택들 때문에 수요가 아파트에만 쏠리고 있고 실수요자들이 정작 이제 돈이 되지 않는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주택에는 이제 수요가 지금 몰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들에 대해서도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발표하고 있다 보니까 다주택자도 살 수 없는 집이 되고 실수요자들도 살 수 없는 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 사실은 여기가 공급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수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수요를 도대체 어떻게 채울 것이냐. 이걸 무슨 임대 그 주택에 대한 어떤 정책의 좀 전환으로 이제 할 것이냐. 아니면 1주택자에 대한 어떤 과도한 세제 혜택이라든지 뭐 이런 특혜를 조금 축소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고민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주택 공급 방법으로 한 가지 좀 이렇게 제안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대통령께서도 계속 이제 강조하셨던 부분인데 예, 그 공공택지를 팔지 말아라. 그리고 로또 분양이 되지 않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강조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는 또 그 이렇게 수용권이라는 강제 수용권이라는 그런 강력한 행정권을 발동해서 그 이렇게 택지를 공급하는 그런 지금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공공택지를 이용해서 예,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건물만 민간에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을 이제 저희는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토지임대부 그 방식은 대통령께서도 지난 이제 대선 때 공약으로도 이제 이렇게 그 발표하신 바도 있고 다른 많은 이제 그 지자체 분 그 다 이렇게 출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공약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실행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점이 뭐냐면 이제 그 건물에 대해서는
1: 장점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0: 예, 예.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예. 그 이제 그 토지 임대료가 사실상은 보유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공급하면서도
1: 알겠습니다.
0: 일부 이제 토지 임대료를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주택 공급 방식을 네.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 뭐 남기업 선생님 옆에 계신 분도 매 똑같이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우리도 사실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2: 네.
1: 잠깐만.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하나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말로는 참 그럴듯하거든요. 저도 과거에 우리 남기업 선생이 얘기한 대로 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제가 그 실제 정책을 담당하다 보니까 아 이게 과연 이상적으로 될까라는 생각이 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들의 주권 의식도 매우 높은 반면에 이 민원의 강도가 너무 셉니다. 이게 이제 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해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로 분양한 바가 있잖아요, 서울시에. 그때 누가 이명박 대통령 때 했던가?
0: 이명박 네, 대통령 뭐 그때 했죠. 공자리 주택 강남 세곡에서
1: 일부는 있습니다. 완전 분양을 하고 일부는 토지를 임대하면서 분양한 게 있어요. 있는데 나중에 세월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가격이 거의 비슷해졌어요. 왜 그렇게 되냐. 사람들 속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거 언젠가는 내가 이 땅도 분양받을 수 있어. 또 확신이 생긴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이게 나중에 예를 들면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 뭐 시장 선거 이런 거 할 때 이거 저 분양할 거야 할까요? 안 할 거야. 그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 표가 몇 개인데.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 못 지킨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지킬 수 있을까? 과연 토지 임대부라는 이름으로 건물만 분양을 하는데 과연 이거 임대 상황을 나중에 재개발할 때 지켜낼 수 있을까? 지금 법도 이상하게 지금 개정이 돼가지고 당연히 그 건물 소유주에게 팔아야 되는 것처럼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머리띠 묶고 해당 지역의 주민 막 수천 가구가 또는 전국적으로 막 수십만 가구가 앞으로 늘어난다면 그 대통령 선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텐데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내가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 야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다. 결국은 명목은 좋고 출발은 그렇다는데 최종적으로는 결국 그 해당 건물 소유주한테 우선권을 주거나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현실의 문제예요. 하여튼 우리 고민거리 이제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토지 임대부 건물 분양을 하면 실제로 분양가는 싸질 수는 있죠. 그런데 이게 과연 택지를 실제로 저축하는 효과가 실제 있을까? 라는 점에 대해서는 약간 고민거리이긴 해요. 한번 같이 고민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나중에. 예, 예, 한번 끝이 없어. 예.
2: 네. 그 온라인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댓글로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KBS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0: 지금 시각 12시 24분입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지요?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부동산 정책 토론회 예정 시간 넘겨서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서 최종 정책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어떤 쟁점들이 오가고 있는지 또 살펴보고요. 새로 나오는 내용들은 중간중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사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오 시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번 판결의 의미와 정치권 파장까지 여의도 해장구 코너에서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0: 오늘도 갓생 폭격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혹시 또 못 보신 분들도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지 또 여러분들의 의견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중에 추첨해서 1등급 한우 국거리 200g, 작지만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입맛을 채워드리겠습니다. 7월 23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출발합니다.
1: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0: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0: 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 뭐 예정된 시간을 넘겨서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나온 내용 모아서 최종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고 하잖아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 좀 정리해 볼까요?
2: 네, 지금도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큰 줄기랑 톤이 어땠는지만 좀 추려보면 우선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의 핵심 키워드로 정상화를 꼽았습니다. 가격이 정점에 달해 버블이 터질 경우에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30년이 장기 침체를 맞을 수 있다 말하면서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엔 한계가 있다 강조하기도 했는데 주세를 주택 공급과 수요 억제 활용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다. 억지로 집값을 낮추자는 건 아니다 말하면서도 비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는 게 목표인 만큼 그런 의미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서는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또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0: 네.
2: 뜨거운 감자인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도 금융은 반쯤은 공적인 것이다. 국가 발권력을 활용한 금융을 이용해 소수가 투기를 벌여 피해가 생긴다면 이 또한 정책적 문제다 말하면서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의 부동산 구매 대출에 대해서 강한 규제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고요. 또 주된 방향성과 내용을 결정하기 전에 토론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듣고 싶었다 하면서도 여론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진 않겠다는 입장 역시 분명히 하면서 일부 반발을 감수하고라도 세제 개편 등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0: 네. 지금도 계속 토론회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에 또 주요 내용들은 좀 정리해서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어떻습니까?
2: 네, 오늘 국내 증시 반도체를 중심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3% 가까이 빨간불 켜고 7000선 재탈환에 애쓰고 있는데요. 오늘도 외국인 홀로 사자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에 구글의 모 회사죠. 알파벳이 실적을 내놨는데
0: 어떻게 나왔습니까? 진짜
2: 반도체 큰손 고객인 빅테크가 얼마나 돈을 벌었고 또 얼마나 쓸 수 있을지 보면 업황을 좀 가늠을 해볼 수 있거든요.
0: 네네.
2: 그만큼 이번 실적이 중요한 변곡점으로 꼽혔는데 그간 피크아웃 우려와 달리 예상보다도 매출이 훨씬 잘 나와줬고요. 또 캐펙스라고 하죠. 올해 자본 지출 전망치도 또 한 차례 높여잡으면서 AI가 돈을 벌어다 주고 있고 또 투자도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확인시켜준 점이 호재로 받아들여져 훈풍이 우리 반도체까지 옮겨붙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지금 코스피는 6981.33 가리키고 있습니다. 좀 더 들여다봐야 할 지표는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 제가 줄곧 이전부터 이 빅테크들의 주머니 사정을 좀 깊게 들여다봐야 한다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특히 현금을 얼마나 들고 있느냐 막상 장외부채나 이것저것 포함해서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보면 상황이 좀 좋지 않다 짚어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이번에 구글 매출 잘 나왔고요.
0: 네.
2: 잘 번 만큼 투자도 엄청나게 늘렸고 또 앞으로도 확장 기조를 이어가겠다 했는데 천하의 구글이 그 많던 현금을 몽땅 다 써버렸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면 AI로 돈을 벌기 시작했고 또 잘 벌리곤 있는데 여전히 쓰는 돈이 훨씬 크고 이 와중에 곳간까지 바닥이 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0: 근데 순익은 크게 늘었다면서요?
2: 예, 순익이 크게 늘었다곤 하는데요. 이것도 좀 뜯어보면 본업만 가지고 늘어난 건 아니고요. 들고 있던 스페이스X를 비롯한 다른 기업들의 지분 가치가 평가 이익에 반영이 된 만큼 일각의 수익화 우려에 확실한 마침표를 찍어주기에는 다소 아쉬운 포인트들이 여러 눈에 띄어서요. 막대한 자본 지출이 마냥 반길 만한 일인지 아니면 수익성만 훼손할 줄 놓고 시장은 여전히 저울질을 하고 있고 묘수일지 자충수일지는 앞으로 줄지어 나올 빅테크들의 실적에서 힌트들을 조금 더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쿠팡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크게 났습니다. 또 피해도 엄청날 것 같은데요.
2: 네, 불이 난 인천 쿠팡 물류센터는요. 전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 시설이에요.
0: 아, 그렇군요.
2: 예, 불이 시작된 걸로 알려진 6층만 해도 축구장 면적 4개 규모에 달하는데 5년 전이었나요? 3천억 원이 넘는 손실을 낸 인천 덕평 물류센터보다도 규모가 2배 넘게나 큽니다. 이번 화재로 쿠팡이 떠안을 피해액이 수천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당장 물류망이 끊겨 일대 배송에 차질이 빚어졌을 뿐만 아니라 자동화 설비가 집중된 핵심 거점이 소실된 데다가 입점 판매자에 대한 보상도 또 골칩니다.
0: 네.
2: 불이 난 물류센터에는 회사가 직매입한 상품뿐만 아니라 개별 판매자들이 쿠팡에 배송을 맡기는 로켓크로스 물량도 잔뜩 쌓여 있었는데 이게 몽땅 다 타버리면서
0: 아이고.
2: 사측은 손실을 전액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가뜩이나 개인정보 유출로 6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맞은 와중에 초대형 화재까지 겹치면서 올해 실적도 타격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0: 가계대출 있으신 분들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올 하반기부터 이 대출금리 할인 조건이 한층 쉬워진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이 카드 이용 실적을 채워도 실적 산정 방식이나 제외 항목이 은행마다 제각각인 데다가 관련 안내도 부실해서 혜택을 놓쳤다 이런 불만들이 좀 많이 보였는데 앞으로는 거의 모든 이용 실적이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부는 카드론이나 후불교통카드 정도만 제외하곤 모두 인정하기로 했고요. 체크카드 도 신용카드와 같은 기준으로 인정이 됩니다. 또 할부 결제액 인정 방식도 개선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결제 당월에만 금액이 실적으로 잡혔다면 앞으로는 매달 분할 인정됩니다. 이번 개선안은 9월에서 10월 신규 대출자부터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고 기존 고객도 은행별 일정에 맞춰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니까요. 알고 계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0: 얼마 전에 한국은행이 그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잖아요.
2: 예.
0: 일반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는 어떻습니까?
2: 은행들도 이때다 싶었는지 증시로 빠져나가던 돈줄을 좀 잡아보자 앞다퉈 금리 올리면서 수성전에 나서고 있는데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도 주요 예적금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대표 정기예금 상품의 1년 만기금리는 연 2.9%에서 3.2%로 올라 1년여 만에 앞자리가 다시 바뀌었고요. 적금 상품도 3%대 중반으로 높아졌습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인뱅들도 앞다퉈 금리를 높이고 있는데
0: 네.
2: 예적금 가입 고민하셨던 분들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0: 자, 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지금 어떤지 궁금합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2: 네, 벼랑 끝까지 몰렸다가 다시 영업 정상화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긴급 운영 자금이 들어오는 대로 현재 문을 닫은 핵심 점포 67곳의 영업을 순차적으로 재개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부문도 즉시 영업이 가능한 수도권 점포부터 시작해 점차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고요. 밀린 상품 대금과 임대료, 직원들 급여 여기에 입점업체 정상금부터 우선 지급하기로 했고 막바지에 와 있는 구조 혁신 작업도 모두 마무리 짓고 본격적으로 매각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0: 네. 자, 경제인사이트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제 부동산 대토론회 지금 생중계로 이제 TV에서 중계가 되고 있는데 10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예정 시간 넘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열띤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보유세 관련해서 과거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나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세대가 감당할지 몰라도 터질 우려는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보유세 여러 차등 요소 중에 기준점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또 강조를 했네요. 전세대출 관련해서는 서민 주거 안정용이지만 가격 폭등 요인이다. 전세대출을 조정할 때가 됐으니 또 국민 여론을 잘 들어보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 부동산 관련 또 세제, 금융, 공급 관련한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여쭤봤습니다. 2358님께서 수도권 집값은 하늘로 치솟지만 사실 지방은 그렇지 않아요. 살기 좋은 지방이 되면 인구도 분산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의견 주셨고요. 1704님께서는 다주택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30억 이상 주택을 규제하는 데 있어서 그 용도를 뭐로 사용하느냐. 이것을 중점 규제하라는 토론회에서 한 기자의 말이 딱 와닿습니다. 다주택자 건물의 비율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2%대 변화 없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셨고요. 김진희님 부동산 관련해서 각자 처한 상황이 다양하니 또 각자 다 할 말이 있는 거죠. 하셨습니다. 7811님,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가까운 시일 내 부동산 대토론회 다시 한 번 더 마련했으면 해요. 오늘 얘기 나온 부분들이 많이 반영됐으면 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자,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3: 점심시간에 접어들면서 정체는 빠르게 풀려가고 있지만 곳곳으로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서울 시내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강남 면허시험장 부근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2, 3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어서 복정나들목부터 차량들 서행합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송산대교 방면으로 목동교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홍지문 터널을 앞두고는 사고가 나면서 1차로가 막혀 있고요. 조금 더 가서 홍지문 터널 안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홍제램프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화촌 9터널 출구부에는 대형 버스가 고장으로 서 있는 만큼 2차로와 갓길이 막혀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에서는 서한성나들목 진출램프 갓길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금강 일대로는 작업 여파받아 정체되고 청주 부근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달래내곡에부터 반포 사이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4: 나를 처음 본 게 정확히 목요일이었는지 금요일이었는지
5: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바로 지금 정보를 넘어 지혜로 세상이 보이는 책. 그런 시시콜콜한
0: 걸 다 기억할. 네,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 열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이 논의될 때마다 국민들의 마음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요? 과연 이번에는 정말 집값이 잡힐까 하고 말이죠. 대체 집이라는 게 뭐길래 또 이토록 우리 삶과 경제를 흔들게 된 걸까요? 오늘 마침 이 주제와 딱 맞는 책을 소개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남국민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6: 안녕하세요. 네.
0: 사실 뭐 부동산 얘기하기 시작하면 우리 5천만 국민 모두 한마디씩 하실 말씀들이 그렇죠.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토론에도 길어지고 있나 싶지 않은데 오늘 상황과 딱 맞는 책을 준비하셨다면서요?
6: 예, 제가 저도 사실 오늘 발표를 방금 쭉 보다가 들어왔는데 네. 보면서 뭔가 기대도 되면서도 한편으로 이번엔 뭐 바뀔까 약간 그런 좀 무력감도 들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아요.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제가 2017년에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네. 그때 이제 저도 초년생이니까 이제 집 같은 거 봤을 때 마포에 있는 국민평형 아파트가 지금 다시 보니까 그때 한 5억 정도 됐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냥 22억 정도 돼 있는 걸 보니까 그 당시에도 막막한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맞아요. 참 이게 집값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된 것 같다.
0: 그게 10년 새 벌어진 일이잖아요.
6: 그렇죠. 정말 10년 사이에 그렇게 된 거죠.
0: 네. 참 이게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도 집 사기 힘들다는 이제 박탈감이 그때 정부가 이렇게 매년 대책을 내놓는데 왜 해결이 잘 안 되는 걸까요?
6: 저는 뭐 이게 쉬운 문제도 아니고 제가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무력감을 느끼다가 저는 이렇게 좀 잡고 있는 문제가 안 풀릴 때든 좀 이렇게 한 걸음 뒤에 물러나서 좀 크게 보는 게 가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제 뭐 지금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집값이 오르나 내리나 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오늘 제가 좀 어떤 책을 가져왔냐면 부동산은 어떻게 권력이 되었나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을 가져온 이유가 그러면 근본적으로 도대체 부동산이 그리고 집이 뭐길래 우리 삶 그리고 이 경제를 이렇게 흔드나 그 기원이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입니까?
6: 아닙니다. 이 책은 마이크 버드라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월스트리트 특파원인 기자가 쓴 책이에요. 보통은 이런 부동산 권력 이런 얘기하면 이제 뭐 사회운동가라든지 진보적인 정치인이 쓰거나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예. 이분의 작가가 중요한 이유는 세계 자본주의의 가장 심장부를 지금도 취재하는 사람이 이 부동산이란 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렇게 엄청난 권력, 큰 문제가 되었는가를 담은 책이라는 겁니다.
0: 네.
6: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부동산을 담보로 돈 빌린 거 지금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가능했을 것 같으세요?
0: 굉장히 오래됐을 것 같은데요. 이런 저 방식은.
6: 이게 아무래도 뭐 고대부터 당연히 땅은 너무 소중한 거니까 네. 가능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절반만 맞고 절반은 좀 틀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라고 하면. 왜냐하면 수천 년 전부터 사실 땅을 재산권으로 인정을 하고 그걸로 소송하고 재판한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7: 네.
6: 그런데 사실 땅을 담보로 잡아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 역사는 영국에서 300년 전에 시작됐어요.
7: 생각보다 얼마 안 됐네요.
6: 그렇죠. 생각보다 네. 뭐 우리가 땅을 담보로 잡는 게 너무 당연한데 이게 겨우 300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7: 네.
6: 근데 또 재밌는 점이 영국에서 이게 시작이 되긴 했는데 영국에서 제도 도입을 할 때 영국에서는 적용을 안 하고 어디에만 적용을 했냐? 지금의 미국, 아메리카 식민지에만 이 법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7: 이상하네요. 영국 본토에서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식민지로 지배를 하고 있었던 멀리 있는 미국에 있는 땅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했다는 거잖아요.
6: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저희한테 너무 당연한 부동산 제도인데 이게 예. 이 당시에 너무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제도여서 실험처럼 미국에 적용을 한 거예요.
7: 네.
6: 왜냐하면 영국은 이미 수백 년, 뭐 천 년 이상 이어져 온 토지 귀족들이 있으니까 이들의 권리 관계를 손대는 건 굉장히 위험했던 거죠.
7: 네.
6: 그래서 미국에다가 땅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린 제도를 적용을 해봤는데 미국도 이게 필요했던 게 미국은 귀금속도 그 당시에 별로 없었고 화폐도 없고 그런데 남는 게 뭐냐? 땅밖에 없는 거예요.
7: 그러니까
6: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된 거고 미국은 지금도 그렇지만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7: 네.
6: 그러면서 점점 이 담보 자체를 상품으로 만들고 사고 팔고 하면서 사실 토지에 기반한 금융 세력이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인물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로버트 모리스라는 인물입니다.
7: 로버트 모리스. 로버트 모리스라는 이름은 좀 생소한데.
6: 그렇죠. 거의 처음 들어본 이름일 텐데 이 사람을 미국 독립혁명의 제정가, 혁명의 거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요.
7: 예.
6: 이분이 독립운동 전부터 슈퍼스타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무역으로 이미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7: 네.
6: 당시에도 이미 아메리카 최고 부자였고요. 근데 독립전쟁이 터졌잖아요. 그 당시 미국 이제 대륙회의가 이제 수뇌부였는데 여기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가 무너질 직전이고 월급 못 주고 총알 살 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한 로버트 모리스가 자기 재산 그리고 신용으로 받은 대출을 다 끌어다가 전쟁 자금을 댑니다. 그래서 미국 독립군이 결정적인 전투를 치를 수 있었던 것도 다 이분의 돈에서 기반을 했고
7: 그래요.
6: 이 사람은 독립선언서, 미국의 연합규약, 미국 헌법에 모두 서명한 거의 몇 안 되는 단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국부 수준의 역할을 네. 한 거죠.
7: 아니 그러면은 정말 미국을 건국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름이 낯선 거죠? 그러면은 이게 회자가 많이 돼서
6: 그렇죠.
7: 이게 들어봄직한 이름이었을
6: 그렇죠.
7: 텐데.
6: 사실 이 정도 되면 저희가 워싱턴, 뭐 제퍼슨 같이 얘기를 들어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분은 이미지가 지금 미국의 국부가 되기엔 너무 안 맞았기 때문입니다.
7: 무슨 일이 있었군요.
6: 그렇습니다.
7: 네.
6: 이 사람이 처음부터 부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이분이 뭘 했냐면요. 미국에 땅이 무한히 널려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돈이 많으니까 땅을 계속 산 겁니다.
7: 네.
6: 계속 사고 근데 잘하는 게 땅에다가 담보를 잡고 돈 빌리는 거였잖아요. 돈을 빌려서 또 땅을 사고 심지어 지금의 수도인 워싱턴 땅까지 수도가 될 거라는 얘기를 듣고 땅 투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땅 투기를 해서 미국 최대의 땅 부자가 됩니다.
7: 네.
6: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갔으면은 저희가 기억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투자라고 하면 결국은 끝이 좋지 않은 경우가 네, 많죠.
7: 그러니까 사고가 생겼나 보죠?
6: 맞습니다. 그 땅을 엄청나게 산 이유가 당시 유럽의 자본가들이 이 땅을 살 거다라는 기대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땅 투기를 해놓고 미국에 투자하는 열기를 끌어올려고 한 건데 문제는 유럽에서 프랑스 혁명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미국 유럽의 경제가 초토화되면서 누구도 미국 땅을 사러 안 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땅은 다 사놨는데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땅 가격이 폭락하게 되는 거죠.
7: 네. 근데
6: 이 사람은 땅밖에 없으니까 나중에는 현금 뭐 몇 달러도 없어가지고 거기서 고통을 느낄 정도로.
7: 그 많은 땅이 현금화가 안 된 거군요.
6: 그렇죠. 그런데 팔려고 그러면 아무도 안 사고. 그래서 결국은 이 당시에는 빚을 못 갚으면 감옥에 보냈는데 감옥에 가게 되고 한때 같이 살았던 미국의 조지 워싱턴이 감옥에 보러 와서 만나기까지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처참한 말로를 맞이하는데 이 사람이 결국 대표한 게 뭐냐? 이 책에서는 미국 최초의 부동산 대공황이 이 사람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7: 그러니까 너무 욕심이 지나쳤나요? 뭐 부동산을 그렇게 사 모으다가 결국은 그 특유의 덫에 본인이 걸리고 만 거네요.
6: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땅을 담보로 빌린다는 제도가 뭔가 태초부터 있었던 자연법칙적이고 경제적인 필연이 아니라 일종의 이 당시에 새로 발명된 발명품이고 그거를 활용해서 미국이 독립도 됐지만 미국의 국부가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사태까지 일어날 정도의 위험한 발명품이 됐다는 거죠.
7: 네. 그러니까 뭐 요즘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뭐 내 집 마련 이런 대출 끼고 집 사는 것도 새롭게 보이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만들어진 제도라는 거네요.
6: 그렇습니다. 이게 담보를 잡는 것도 사실은 300년밖에 안 되는 새로운 발명품인데 또 하나의 발명품이 우리가 집 사면은 이제 부동산 갔다가 아파트 본 다음에 바로 은행을 가죠.
7: 네.
6: 은행에서 뭐 대출을 받을 때 뭐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생각보다 꽤 편리하게 받을 수 있잖아요.
7: 네.
6: 그걸 이제 우린 보통 이제 모기지.
7: 뭐
6: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뜻이 언어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모기지.
7: 대출 아니에요? 이게 주택담보대출?
6: 원어의 뜻이 네. 꽤 무섭습니다. 죽음의 서약이에요.
7: 죽음의 서약?
6: 네. 그러니까 이 모기지라는 말 자체의 어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굉장히 무거운 계약이라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100년 전에는 집을 살려면 절반은 한 번에 일시불로 내고
7: 네.
6: 대출을 받더라도 5년 만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억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 5억 현금 내고 5억을 5년 내에 갚아야 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나왔다는 거죠.
7: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이 될 텐데 이게
6: 그렇죠.
7: 원금을 뭐 5년 후에 다 갚아야 된다고 한다면은 이게 현금이 없으면은 사실 불가능한 거잖아요.
6: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집을 산다는 건 그냥 부자들의 세계, 부자들의 게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반전시킨 게 언제냐?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이 오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7: 네.
6: 그러니까 집값 폭락하고 경제가 얼어붙으니까 당시 루즈벨트 정권에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하는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발명해서 시중에 내보낸 거예요.
7: 예.
6: 그러니까 집값 하락 같은 게 너무 끝도 없이 이어지니까 우리로 치니까 쉽게 말해 30년 할부잖아요. 집을 30년 할부로 사게 해주겠다라는 제도가 이때 도입이 된 거니까 지금으로 치면 100년도 안 된 제도인 거죠, 사실은.
7: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우리한테 이제 너무 당연한 이런 방식이 이때 생겼다는 거군요.
6: 그렇습니다. 이 당연히 효과가 엄청났던 게 당시엔 집 있는 사람 비율이 한 40% 정도였는데 이걸 도입한 이후에 한 60%대로 껑충 뛰고요.
7: 네.
6: 그때부터 평범한 사람도 누구나 집을 사는 세상 이런 게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모기지라는 새로운 발명품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생기는 게 이 발명품이 나온 후로 뭐 은행이라는 것 자체가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이 책에서 네. 지적을 합니다. 진행자님 생각하시기에 은행 하면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7: 오늘 제가 곤란한 상황인데 은행은 이제 돈을 빌려주고
6: 그렇죠.
7: 그 이자를 받아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곳 아닙니까?
6: 맞습니다. 그게 네. 사실 상식적이고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 책에선 이 주담대 발명 이후에 은행은 사실상 토지에 땅을 빌려주고 토지를 사게 해주는 기관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토지를 돈이랑 바꿔주는 기관으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7: 네. 그러니까
6: 전통적으로 우리가 예금을 하면 그 돈이 기업에 가고 공장 직고인데 사실상 주담대라는 게 발명된 이유는 본질적으로 은행은 그냥 땅을 돈으로 바꿔주는 기관으로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년 전 이 당시만 해도 부동산 담보 대출 비율이 한 전체 대출의 3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주담대 나오고 나선 60% 그리고 최근인
7: 그래요.
6: 1980년대 이후엔 거의 그 이상을 차지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7: 그러니까 이제 얘기대로라면 은행이 거대한 부동산 대출 회사가 된 거네요.
6: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걸 땅이 우리가 원래 근본이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금일 온스당 얼마. 사실상 현대 자본주의는 토지 본위제다. 그러니까 토지라는 게 있고 금은 대신 토지가 잡고 있고 토지 위에 계속 돈이 창출되면서 경제가 굴러간 시스템이 됐다는 거예요.
7: 네.
6: 그러니까 부동산 값이 오르면 그에 맞춰 화폐량도 들고 그러니까 사실상 주택에서 신용이 창출되는 제도가 우리가 사는 제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7: 근데 이렇게 경제가 또 부동산이랑 깊게 얽혀 있는 모습을 보면은 뭐 집값이 또 갑자기 폭락하거나 흔들릴 때는 나라 경제 전체에도 좀 위험 요소가 많겠는데요.
6: 그렇죠. 사실은 지금은 부동산 흔들림 경제위기온다는 게 상식이지만 이 전만 해도 그렇진 않았던 거예요. 부동산은 떨어질 수 있고 오를 수 있는 건데 경제 파급 효과는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최근에 하는 가장 큰 사태가 2008년 금융위기가 대표적으로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네. 경제가 무너진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불편하고 어려워진 점이 이때부터 정부가 집값을 못 잡는 게 아니라 잡기 두려워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7: 그게 무슨 말이죠? 집값 잡는 게 또 정부의 목표 아닙니까?
6: 저희 방금 뭐 잠깐 진행된 토론회 지금도 되고 있는 토론회 같은 것도 사실 집값 잡겠다고 정부가 하는 건데 네. 이 책에서 지적한 이유가 뭐냐면 이 모순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너무 경제 규모에서 커지다 보니까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집값을 확 내려줘야 된다. 청년 입장에서는.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면 이미 대출을 끼고 집을 산 사람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무엇보다 은행이 무너질 위기가 처한다는 거예요.
7: 네.
6: 그리고 이 유주택자들이 또 유권자 다수죠. 그러다 보니까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 결국은 기득권에 따라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에 관한 권력의 태도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7: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폭락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그렇죠. 집값 계속 오르고 있는 거를 놔둘 수만도 없는 거고 이게 딜레마 같은 상황인데 그럼 약순환을 끊을 방법은 뭐 전혀 없습니까?
6: 그래서 이 책에서 지적을 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딜레마잖아요. 누구도 집값을 확 떨어뜨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책에선 이건 선택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집값이 오르는 게 필연은 아니고 그럼 누군가 손해를 보고 내릴 거냐 아니면은 지금처럼 무주택자들이나 청년이 손해를 보고 올릴 거냐를 물어보는 건데 그럼 그렇지 않은 모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익숙한 모델이 아닌 게 있냐면 이 책에서 일단 싱가포르라는 예시를 듭니다.
7: 싱가포르요?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랑?
6: 싱가포르는요. 그 일단 대부분 땅 자체를 국가가 다 소유하고 그 위에 있는 건물만 주택만 이제 팔아서 임대를 보통 하거나 아니면 건물만은 판매를 하거나 이런 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토지 자체에서 발생하는 시가 상승 이런 거는 국가가 모두 귀속을 하고 그 외에는 사실상 국민들은 이용료만 내면서 임대를 하는 시스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지에 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딜레마가 발생하지 않게 만들어 놓은 거죠.
7: 네.
6: 그러다 보니까 물론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이고 애초에 국가 땅이 다 국유지였다는 그런 차이는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우리가 보는 미국이나 한국의 이 시스템만이 정답은 아니다. 그렇지 않은 시스템도 있고 이거는 경제적인 필연이 아니라 정치적인 선택의 문제다라는 걸 이 책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7: 네. 오늘 열리고 있는 부동산 대토론회에 더 얹어서 또 지금 우리의 꽉 막힌 부동산 문제를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6: 감사합니다.
7: 마이크 버드의 부동산은 어떻게 권력이 되었나 남궁민 작가를 통해서 또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대토론회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해야 한다고 하면서 보유세를 강화하지만 지방세금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또 이야기를 했네요. 자, 2399님께서 오늘 토론회 들어보니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 토론 중에서도 좋은 제도 골라서 종합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하셨고요. 신건일님께서는 조선시대에도 사대문에 가깝게 살려고 했답니다. 흐흐 하시면서 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1부 마치면서 사이먼 앤 가펑클의 미세스 로빈슨 띄워드립니다. 1시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자기의 의견을 너무 강하게 주장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죠.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두고 그는 언제나 상대방의 입장은 아랑곳 없이 자기 주장만 내세운다 라든지 다른 사람의 기분 같은 것에는 아랑곳 않고 말한다 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서 아랑곳 없이와 아랑곳 않고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공통으로 사용된 아랑곳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랑곳은 일에 나서서 참견하거나 관심을 두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랑곳 없이라는 말은 어떤 일에 참견하거나 관심을 둘 필요가 없이 말하거나 행동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에 나서서 참견하거나 관심을 두다라는 뜻으로 말하는 아랑곳하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동생은 어머니의 잔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게임을 계속했다 같이 말할 수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는 아랑곳 않고로 또 줄여서 쓸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아랑곳 여기다 라는 관용구도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연애할 때처럼 아랑곳 여겨주지 않아 서운했다 처럼 관심 있게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토론 좋아하세요?
1: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 재미없다는 편견도 맞는데
0: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하나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0: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4: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0: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5: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6: KBS 58분 날씨.
7: 장맛비를 뿌리는 정체전선이 북한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0: 입니다. 이 영향으로 경기 중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요. 특히 철원과 포천에는 호우 경보가, 그밖에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서해 5도에는 호우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는 장맛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최고 60mm, 많게는 80mm 이상으로 일부 지역에는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을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 절기 대서입니다. 큰 더위라는 뜻인데요. 비구름이 닿지 않은 강원 동해안과 충청 일부,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지금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수일째 이어지고 있고요.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로도 폭염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포항 38도, 대구와 제주 35도, 강릉 광주 34도, 부산 대전 32도, 서울 28도 등으로 남부지방은 대부분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1: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부동산 정책 대국민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다수결로 결정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약간의 갈등과 저항을 수반하더라도 최종 결론을 이르게 하는 책임은 공직자들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오늘 오전 중앙선관위와 서울지역 선관위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실수를 감추려고 전산 통계를 임의로 조작했다는 새로운 혐의를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0: 24.8명으로 OECD 1위라는 불명예를 이번에도 이어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적법한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틱톡과 애플에 각각 103억 원과 2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 지금 이 시간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 분야에서 초고가 비거주 주택 보유세 강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전환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개편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방금 이재명 대통령 이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의 주 원인으로 보여서 규제 강화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했고 또 청년 주거복지 정책 잘 챙겨보겠다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정치권이죠. 오늘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장성철 소장, 김준일 평론가와 여의도 해장국 코너에서 여야 정치권을 흔드는 핵심 이슈들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살롱드 스포츠 코스모스 코너에서는 오는 30일 열리는 축구협회 청문회 쟁점 짚어보고요. 체크인 여행의 발견에서는 올여름 사람은 좀 덜 붐비고 만족도는 높은 전국의 숨은 피서지 찾아서 떠나보겠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3: 오늘 정치 뉴스에 속 뒤집힌 분들 다 오세요. 맑은 국물로 풀어드립니다. 여의도 해장국.
2: 매일매일 쏟아지는 정치 뉴스로 속이 답답한 분들 위해 준비했습니다. 정치로 체한 속 팩트로 풀어드리는 여의도 해장국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2: 길어지고 있네요. 부동산 대토론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중간에 좀 보셨습니까?
4: 예, 중간중간 네. 뭐 기사를 보면서 확인을 했는데 뭐 전반적인 건 저희가 잘 볼 수가 없고 눈에 띄는 거는 몇 가지 포인트가 좀 나오더라고요.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라는 건 이제 기정사실화 된 것 같아요.
2: 네.
4: 그리고 억지로 가격을 낮추겠다라는 것이 아니다. 이런 세제 개편을 통해서 그런 말씀도 하셨고 제가 상당히 유익 있게 봤던 것은 재개발을 통해서는 공급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2: 네.
4: 그럼 이거는 오세훈 시장이 서울 같은 경우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을 확대해서 집값 안정화에 노력하겠다. 이러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정책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그러한 이제 메시지를 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시 부동산 안정화 정책과 관련해서 이 집권 세력과 이 서울시 사이에 갈등이 앞으로 좀 심해질 수 있겠다.
2: 그런데 지금 들더라고요.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주체 두 곳이 정부하고 서울시 아닙니까?
4: 그러니까요. 재개발 재건축을 강화하겠다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는 게 오세훈 시장인데
2: 네.
4: 대통령께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좀 이렇게 트집을 잡지 않을까? 뭐 좀 그런 색도 들고 걱정이 좀 되네요.
2: 네.
4: 근데 제가 뭐 서울시에 살지 않아서 뭐 좀.
2: 김준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5: 그러니까 이게 좀 논쟁적인 부분인데 이를테면은 서울에 지금 뭐 이를테면 뭐 다가구 주택, 뭐 빌라촌 뭐 이런 데들을 이제 재건축을 하거나 아니면은 노후화된 아파트,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을 이제 다시 헐고 다시 아파트를 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말한 대로 이게 이제 용적률을 엄청 올려주면은
2: 네.
5: 좀 특혜 시비가 나오고
2: 네.
5: 그리고 다른 지역에 이제 조망권 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용적률을 올려줄 수 없고 그러면 실제 엄청나게 많은 집이 공급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래서 서울에 있는 것들을 다시 헐고 짓는 기간이 또 이게
4: 그쵸?
5: 오래 걸리면은 한 5년에서 막 10년까지

0: 말이잖아요. 네. 실제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또 이제 주택 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집값이 더 오르는 일도 있고 뭐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대통령 고려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건축의 경우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정도까지 많이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뭐 효과가 없다라는 건 아닌데 드라마틱하게 재건축이나 뭐 이런 걸로 저 공급을 늘리기는 어렵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재건축이 아니라 MB 이명박 정부 때 했었던 보금자리 주택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뭐 그린벨트 이런 거를 헐어 가지고 아예 새로 짓는다든지 뭐 이런 네. 것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죠. 그거는 국토부에서 지난번에 태릉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지역을 지금 용산이라든지 이런 걸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것과 조금 결이 다르다. 예. 지난번에 약간 싸했어요. 사실은 국무회의 때 얘기하려고 하니까 본인의 신념을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 이거 해야 됩니다. 근데 준비하고 갔잖아요.
1: 제지당했을 때요.
0: 제지당했잖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재건축 잘 안 되는지 데이터로 한번 내봐라. 이렇게 됐잖아요. 네. 이때부터 이미 약간 예고된 거 아닌가 그렇게
1: 시점이 좀 오묘하긴 한데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던 분당의 아파트가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17억 원대 근저당 설정한 것 두고 또 논란이 많네요.
2: 근데 이걸 저는 그냥 억지로 비판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불법도 아닌 것 같고 약간의 좀 뭐 편법적인 그러한 모양새만 있는데 대통령께서 뭐 부동산 투기를 하고 집값을 대출받아서 또 본인 산 것도 아니잖아요. 네. 어쨌든 뭐 사인간이 금융처럼 해서 근저당 설정해가지고 매수자에게 좀 혜택을 준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비판인 건데 그걸 가지고 뭐 대통령의 집한 거 같고 이걸 문제 삼고 비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이제 그런 생각이 하나의 축이 있고 또 하나의 축은 이렇게 집 팔기도 또 집 사기도 되게 어려워졌잖아요. 대출을 제한을 대출이 해놔서
1: 안 되니까.
2: 25억 이상이면 2억 대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 있는 현금 부자들만 서울에서 집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도적인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생산적인 논쟁의 장으로 됐으면 좋겠다. 대통령 이거 뭐 누구 뭐 배려해 준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삿대질 하는 게 그렇게 뭐 썩 적절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1: 뭐 그 매수자가 뭐 대통령과 뭐 인연이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면서요?
0: 네.
1: 뭐
0: 올해 2월 달에 이제 가계약을 맺은 사람이 네. 이제 와서 이제 된 거고 왜 지금 와서 됐느냐? 여기 세입자가 있어요. 그 세입자를 이제 나가는 타이밍에 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게 10월 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은 이제 여기가 또 재건축인가요? 그 재건축이 이제
1: 그 이슈가 있어요.
0: 이슈가 있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분양권 문제가 있는데 7월 안에 이 명의가 바뀌면은 그러면은 온전히 분양권을 새로 산 사람이 받을 수가 있는데 8월이 네. 되면은 그게 인정이 안 돼서 현금만 받을 수 있는 거. 현금 청산을 소위 말해서 해서 그걸 물딱지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매수인의 편의를 봐줬다라고만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매수인도 이거를 분양을 받아서 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온 거지 현금 청산이 되면은 딱히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매도인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8월이 돼버리면은 이 집의 가격이 떨어져요. 이게 지금 미래 가치를 보고 지금 가격이 형성돼 있는 거죠. 지금 거래가 되는 게. 그래서 양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지 이거를 매수인의 이해만 보고 이거를 대통령이 이렇게 급하게 뭐 이렇다면 근저당까지 설정해가지고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일단은. 그리고 일요신문이 어저께 굉장히 재밌는 기사를 냈더라고요.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 매도 분당 양지마을 매도인 근저당 사례 수두룩 뭐 이런 건데 여기가 지금 분당구 양지마을인데 23건 중에 7월에 소유권 이전이 등기가 된 게 23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9건이 근저당을 설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예, 그 매입을 이게 하는 상황에서 이 시차가 발생하잖아요. 예전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1가구만 있으면은 내가 전세를 이 집을 팔고 이 집에 들어오는 게 옛날에는 공급이 많으면 웬만하면 맞췄는데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한 달 정도 시차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어요. 어차피 은행 입장에서는 한 달 뒤에 들어오는 거고 그쵸? 여기다 근저당 설정하면은 이자 받아먹을 수 있는 거니까.

0: 그러니까 이게 보편화됐는데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인 간에 근저당을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보편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많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부가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권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했다라는 거에는 제도의 신뢰를 대통령이 훼손했다라고 비판을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1: 그때 예. 대통령 안 팔 수 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계속 갖고 있으면은 재개발, 재건축 뭐 되면은 본인은 더 집값 네. 높아지고 경제적인 이득을 더 높일 수가 있는데 지금 어쨌든 국민들과 약속. 그런데 왜 이재명 대통령 편들고 앉아있지?
0: 역시 뉴 이재명이 확실하네.
2: 왜 비거주기 때문에?
1: 뭐 그래서 관저에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네. 팔 수 있지 않냐 막 이런 비판도 하는데 네. 솔직히 그거 팔고 싶겠어요. 아이들도 거기서 키웠고 부부 공동 명의고 한데 서울에 또 뭐 수도권에 똘똘한 한채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막 비판하는 건 조금 좀 저는 과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나는 뭐 비판할 게
0: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통령이 이거를 팔겠다고 처음에 나선 이유가 나는 이제 부동산은 이제 약간 이 부동산에 우리나라의 이제 가계부채가 부동산 때문에 한 75% 정도 이제 된단 말이에요. 선진국 한 30에서 뭐 그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 가계부채의 원흉이고 그래서 소비도 안 들고 이거를 생산적인 이제 주식시장으로 옮기겠다. 그래서 내가

0: 그렇겠죠.
1: 예, 왜냐하면 경호동도 따로 마련해야 되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정상적으로 퇴임을 했으면 앞으로 비슷하게 못 살았을 겁니다. 거기에 경호동에 두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집을 따로 지어야 돼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고려를 해가지고 지금 한 건데 글쎄 이왕 하려면은 어쨌든 이 근저당까지 끼지 않고 하는 게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좀 도움이 됐을 거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민주당에서 임대차 3법을 이제 했어요. 저는 그게 필요한 법이라고 보는데 네. 많은 비판들이 나왔을 때 그때 임대차 3법을 주도적으로 했던 게 박주민 의원이었는데 임대차 3법이 2년 플러스 2년은 이제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잖아요. 근데 5%만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박주민 의원이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 직전에 자기의 아파트에 세입자한테 올려받았는데 그게 더 네. 받았어요. 5%보다. 많이도 아니에요. 그런데 엄청 공격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네. 저는 억울한 측면도 있는데 정책을 만드는 사람은 그 취지에 맞게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 근저당이라는 거는 정부에서 권유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사인 간의 거래를 막을 수는 없다라고 하지만은 이거는 결국은 대통령도 선의를 가지고 팔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안 팔려서 근저당을 해야 되는 거면 이 제도가 지금 대출을 옥죄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쪽에 내로남불이다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이
2: 저렇게 팔아도 뭐라 그러고 안 팔면 더 뭐라 그러고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네?
0: 자 대국민 토론회가 이제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뭐 3시간 넘게 진행이 됐는데요.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에서 이런 언급을 했네요. 온갖 문제가 많지만 부동산은 정말 폭발력이 크다. 그래서 정책 의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과감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했고요. 편익과 효용이 가장 높은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의뢰하고 후원자 통해서 이제 비용 대납하게 한 혐의인데 이게 1심 선고였잖아요.
3: 맞습니다.
0: 뭐 이게 무죄가 나올 것이다. 뭐 아니다. 뭐 이게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우리 장 소장님은 어떻게 예측하셨어요?
3: 저는 무죄에 나올 거라고 계속 무죄? 예상을 했죠. 왜냐하면 명확한 증거가 없어요. 오세훈 씨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좀 해줘. 저기 그러면 김한정 씨가 그 비용 다 대줄 거예요. 네. 그리고 김한정 씨한테 오세훈 씨가 저기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하면은 돈 좀 나 대신 좀 줘요. 이런 게 없어요.
0: 없어요?
3: 근데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면 적어도 명확하게 명백하게 증거로서 그러한 스토리가 완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정황적인 증거밖에 없어요. 그랬을 것이다. 매달 며칠 날 여론조사 받고 매달 며칠 날 김한정 씨가 돈을 줬으니까 네. 이것은 그냥 오세훈 씨가 주도해가지고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그러고 받은 거 아니냐. 그러한 심증만 갖고 정황적인 증거만 갖고 이 천만 원에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형사소송법 증거재판주의 307조를 위반한 것이 아닌가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307조 1항에는 이렇습니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0: 네.
3: 2항에는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 있잖아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것도 하나도 안 지켜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판사가 이건 유죄야. 라는 것을 이미 결론을 내놓고 여러 가지 논리를 써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판사 스스로 어제 판결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명태균 씨 증언이 오락가락해요. 신빙성이 없어요. 좀 못 믿겠어요. 그런데도 명태균 씨 말 믿고 이렇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과연 맞았는가 라고 비판을 해봅니다.
0: 네, 근데 아무리 그 재판부에서 심증만 갖고 1심 선고를 했을까요?
3: 그러니까 이제 판사 복불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쭉 해서 명확한 증거는 없네. 의심스럽긴 하지만 정말 명백한 증거가 없네. 이건 어쩔 수 없네. 무죄 줄 수도 있고
0: 네.
3: 명백한 증거는 없지만 이거 정황상 다 이거는 오세훈 시장에다 시키고 돈 주라고 한 거지. 그럼 이거는 유죄네. 이렇게 할 수 있고 판사 마음이다. 그래서 판사 복불복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0: 약간 친 오세훈 시장 편인 것 같은데 정 수장님은?
3: 네 그렇게 많이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살펴보니까 네. 그러니까 명확한 증거 뭐 하나라도 나왔으면은 강철원 씨가 만약 어떠한 뭐 문자라든지 텔레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녹취해서
0: 서울시 부시장했던
3: 네. 네. 오세훈 시장님이 그러는데 김한정 씨 저기 좀 돈 좀 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천만

0: 하는 유죄 판결은 네. 무리가 있다.
1: 김준일 평론가님 보시기엔 어때요?
2: 그러니까 일단 뭐 요거를 분석하기 전에 우리 네. 장 서장님은 대통령한테도 오세훈 시장한테도 다른 비리 정치인한테도 다 이렇게 관대하시냐?
0: 권력지향적이지 내가 근데 원래 그러니까 아니랬는데요.
2: 왜 그러시는 겁니까? 냉정하게 봐야죠.
0: 냉정하게 봤습니다. 저
2: 이게. 이게 일단은 이 뇌물 사건 소위 말해서 정치자금법 뭐 뇌물 사건 같은 경우에는 뇌물을 내가 줬소 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나요? 물론 뭐 저 사람을 날려버리기 위해서 가끔가다 그런 일이 있지만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다 없다고 해요. 그런 일 없다. 네. 그래서 그 정황 증거 뭐 아니면은 주변에 그 사람의 일관된 진술 뭐 등등등이 굉장히 중요하게 과거에도 얘기가 됐어요. 이게 지금 판사의 심증만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좀 설명을 드리면 진짜 압축해서 하면은 10번을 했어요. 10번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5개만 인정을 했어요. 5개는 유죄, 5개는 무죄. 네. 그러니까 번호로 따지면은 1, 2, 3, 4, 6번은 6번째는 유죄. 5, 7, 8, 9, 10은 무죄.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태균 씨가 했던 뭐 이 무죄가 나온 거 여론조사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의뢰한 것 같기는 하지만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있을 수도 있고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에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빼줄게. 이런 식으로 돼서 좀 판사가 보기에는 확실한 5개만 된 거예요. 이게 핵심이 뭐냐면은 김한정 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 상황이 이해해야 되는데 2020년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광진에 출마를 했는데 졌어요. 오세훈 역사상 처음으로 선거에서 졌습니다. 네. 그래서 오세훈 끝났다. 근데 갑자기 박원순 시장이 이제 사망하면서 이게 열리고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게 뭐 이제 안철수, 뭐 나경원. 다 절박했겠죠. 근데 이분들은 다 뭐 국회의원을 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고 오세훈 시장은 정치적으로 거의 끝났다라고 해서 이 서울시장 선거에 사활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여론조사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오세훈이. 네. 그래서 그때 명태균을 먼저 컨택을 합니다. 김영선 의원한테 명태균이라는 사람 연락처 좀 알려줘 해가지고 명태균을 1월 9일인가 받아가지고 2021년 1월 9일에 받아서 1월 20일에 만나요. 1월 20일 날 오세훈 명태균이 만나고 그다음에 비공표 여론조사를 의뢰를 해요. 그게 1월 22일이에요. 그리고 1월 23일 날 다시 오세훈 명태균이 만나요. 그리고 1월 25일 날 다시 여론조사를 해요. 그리고 1월 27일 날 다시 오세훈 명태균이 만나요. 그리고 1월 29일 날 또 여론조사를 합니다. 이 비공표 여론조사를 세 번을 해요. 하면은 항상 명태균이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오세훈 아니면 강철원한테 다 설명을 합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2월 1일 날 김한정 후원자 김한정 씨가 돈을 싸요. 1,000만 원을. 근데 이때 김한정 씨가 주장한 건 뭐냐면은 강철원 부시장하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측하고 명태균하고 싸우는 거를 보고 내가 아 이거는 명태균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삐질 것 같으니까 내가 돈을 줘야 되겠다. 의뢰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월 그 30일 날 싸웠거든요. 그리고 2월 1일 날 송금을 해요. 네. 그런데 2월 1일 날 1월 30일 날부터 2월 1일까지 김한정 씨는 서울에 없어요. 제주도에 별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강철원과 명태균이 만난 거는 두 사람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돈을 쏩니까? 본 적이 없어요. 명태균. 예, 좀만 더 설명드릴게요. 이 명태균하고 이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만난 거는 실제 얼굴을 대면해서 만난 거는 돈을 쏜 게 2월 1일이고 2월 21일 날 처음 봅니다. 근데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이 두 사람이 싸웠는지는 어떻게 아냐고요. 이거는 강철원 시장이 부시장이 야 명태균이가 지금 여론조사 돌려야 되는데 돈이 없대 지금 당장 돈 들어가는데 좀 싸주죠. 이렇게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둘만 하는 거예요. 싸운 거를. 뭐 명태균이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람이라서 주변에서 다 목격하고 막 그게 아니라 누가 알았습니까?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강철원밖에 몰라요. 이거는 둘이 싸운 얘기는. 근데 갑자기 그거를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돈을 싸줬다? 네. 이거는 강철원이 야 돈 좀 싸줘. 네가 당신이 좀 싸줘. 이렇게 됐다라고 판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0: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있어라고 비판을 하는 것과 증거에 의해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이 법률심에 있어서 확실한 증거 없이 그랬을 것 같아라는 것만 갖고

0: 이게 판결을 이렇게 낼 수가 있는 것인가. 어제 판사의 판결 내용에는요. 감정적인 게 되게 많아요. 추정도 많고. 느꼈다. 볼 수 있겠다. 보인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갖고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론조사 비용 2-3천만 원이잖아요. 네. 공식적인 선거운동 자금으로 그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한 80% 되돌려 받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뭐 이렇게 대납시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미리 결론 내려놓고 유죄를 꿰어 맞춘 것이 아닌가.
1: 그래서 죄질이 안 좋은 거예요. 네. 공식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 왜 후원자한테 그런 식으로 맡겨가지고 시키나. 대납을 시켰냐.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장 소장님도 얘기했는데 오세훈 시장 측이 사실은 명태균이 필요로 하니까 연락을 했지만은 약간 사람으로 안 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마뜩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좀 조선족 남매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는 얘기를 장 소장님이 옛날 방송에서 했었어요.
2: 네, 예, 예. 예.
1: 되게 싫어했던 거는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또 본인이 아쉬우니까 필요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얘하고 엮여 있는 거 자체가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대납을 시킨 걸로 지금 추정이 돼요.
2: 그 추정이잖아.
1: 그러니까 추정. 제가 말하는 거는 이 뇌물 사건, 정치자금법 사건은 예전에도 그랬고 완전히 실토하는 게 없기 때문에 많이 그래요. 예를 들면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돈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걸음걸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를 시험까지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죠. 유죄 나중에 이제 수표도 나왔지만은 유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세훈한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동안 많이 그런 식으로 해왔고 정황 증거가 너무 그러니까 명태균의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이 했던 거. 그러니까 김한정 씨는 이 여론조사를 심지어 자기가 받아보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받아봤어요. 대부분 다 받아본 거는 강철원 부시장 아니면 오세훈 시장이 직접 받아본 거거든요. 이건 누구를 위해서 한 거냐. 너무 명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이나 이런 걸 봤을 때.
0: 이럴 수도 있죠. 네. 김한종 씨가 그냥 나이 뭐 봐도 잘 모르니까 그냥 여론조사 하면은 그냥 뭐 저기 그냥 강철원 시장 전화번호 아니까 그냥 글로 보내요.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죠. 그럼 그것이 그냥 오세훈이나 강철원 이 사람이 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냐.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그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대로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고 스토리가 완성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법적으로 유죄 때리려면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니까.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잖아요.
3: 그 판결 내 핵심 정황 증거들이 상세히 담겼다고 또 보도가 나왔던데요.
0: 아니 그러니까 그게 텔레그램방을 개설해서. 자, 우리 여기 텔레그램 방에서 소통해요. 끝. 거기서 더 하나 나가서 자, 이거 여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돈도 주고 받고 여기서 우리 여론조사 이것도 작업도 좀 하고 그럽시다. 이거 시장님께서 이렇게 좀 여론조사 되게 궁금해하시니까 이거 해주세요. 몇 월 며칠 없다니까요. 이게.
3: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심에서는 천만 원의 그 벌금이 선고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앞으로 2심과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남았잖아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0: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무죄 나올 수도 있고 천만 원 나올 수도 있고.
3: 그게 올해 안에 다 끝나는 겁니까?
0: 아, 예를 들면 프로세스가? 333이니까 내년 1월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야 된다라는 게 특검법안에 나와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근데 계속 증인 신청을 더 적극적으로 오세훈 시장 측에서 하면 뭐 기간이 좀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건 무죄 아니면은 그냥 유죄거든요.
3: 근데 벌금 천만 원이라는 큰 거 아니에요?
0: 엄청 큰 거죠. 100만 원 이상이면은요 피선거권 5년 제한이에요.
3: 시장직을 박탈.
0: 정치생명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1: 정치자금법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천만 원 이하예요. 예. 천만 원을 때렸다는 거는 때릴 수 있는 벌금형에서 최고형을 그러네.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래서 죄질이 매우 안 좋다. 오세훈법 클린한 정치자금 만들자고 했던 게 이름이 한때 오세훈법이었거든요. 이런 거 다 아시는 분이 도대체 왜 그랬어요? 라고 이제 판사가 얘기를 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네. 그래서 이게 100만 원 이하로 가기는 어려워요. 이 1심에서 천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3: 그러니까 시정직을 잃는다는 얘기죠.
1: 무죄로 가야지.
0: 무죄로 가야지.
1: 무죄를 아, 가거나. 무죄던지. 그래서 지금 장 소장님이 얘기했던 그런 논리를 판사가 받아들여서 의심은 매우 가고 냄새는 나지만은 피의자의 이거 이익에 우선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거 무죄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네.
0: 네. 다 뭐 대법원 가서도 무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이것을 그냥 내년도 야 4월 달에 재보궐선거 열리겠네. 막 이렇게 먼저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하다.
3: 그 여권에서는 약간 불 지피고 있는 것 같은데.
0: 엄청 불 지피고 있죠.
3: 네.
0: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 측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정치적인 직권

0: 본여당의 압력에 의해서 판사가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 막 이런 비판까지 하고 있는데 뭐 여야 충분히 정치적인 공방할 만하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여당으로서는 뼈 아팠잖아요. 서울시장
1: 그러니까.
0: 이게 마지막 역전당해가지고 그러면은 내년에 재보궐선거 열리게 되면 야 이거는 우리가 다시 찾아올 수 있겠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을 대단히 세게 공격할 가능성이 높죠.
2: 이게 그러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만약에 하나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와서 예, 시장 재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네. 하면은 그게 내년 4월이 될지 아니면 10월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언제 이게 판결이 나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이 새로 뽑히는 당대표는 그 총선 전에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선거를 지휘를 해야 돼요.
1: 그러네요.
2: 근데 민주당이 또 진다 만에 하나. 그러면은 그 당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보통 일이 아니다.
1: 네. 그 말이 나와서 그런데 그러면 오늘 그 이제 예비 경선 결과 발표되지 않습니까? 누가 3인으로 좁혀질 것 같습니까?
2: 아니 뭐 이변이 있기는 힘들다. 그냥 빅3가 3인으로 되겠죠. 예.
1: 빅3. 예.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2: 예, 예. 예.
0: 아유,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1: 여론조사가 조금 바뀌어서
0: 그 오늘 나온 여론조사, 뉴스토마토 여론조사를 보면은 정청래 후보가 그냥 일반 국민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진보층에서도 1등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가 발표됐거든요.
1: 그 요인이 뭐라고 보세요? 최근까지는 김민석 후보가 1위를 달렸었잖아요. 예,
0: 결국에는 유시민 작가의 참전이 일정하게 영향을 줬고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이 결속력을 강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동시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낮아졌거든요. 그럼 그걸 뭘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될까? 지지층들이 맞네. 유 작가 말이 맞네. 야, 대통령이 우리의 철학과 가치관, 우리의 노선을 좀 약간 맞지 않게 정책 결정을 하려는 거 아니야? 이거 궤도 수정해야 돼? 오류 잡아야 돼?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밖에 없죠.
2: 근데 이제 어제 KSOI 그리고 오늘 미디어 토마토 이게 공통점이 정청래 후보가 좀 잘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 네. 공통점이 다 ARS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정치 고관여층 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응답을 했다고 보면은 그래서 김민석 후보에서는 가능하진 않지만은 투표율 100%를 얘기하거든요. 권리당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면은 할수록 본인한테 유리하다라고 보고 좀 덜 참여를 하면은 정청래 과거에 정청래를 찍었던 사람들이 또 찍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청래가 유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직은 누가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라는 거는 뭐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하고도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안수사권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어쨌든 폐지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은 편인데 지금 흐름이 어쨌든 보안수사권을 유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이 막 드니까 정청래에게 더 표가 좀 쏠리는 게 있거든요. 이제 여론조사가. 근데 이제 한명도 원내대표가 지금 빨리 이거 처리하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그게 오히려 해소가 되면은 약간 그 압력이 빠질 수도 있겠다.
0: 근데 유닝구 앵커님, 네. 우리 김준일 평론가의 해안과 예측에 대해서는 칭찬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초반부터 정청래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아. 원사이드한 게임 아니다.
1: 그랬구나.
0: 라고 예측을 하셨어요. 네.
1: 근데 뭐
0: 얼굴 천재에다가 예측도 잘하시는 예측 천재. 네?
1: 하나만 감사합니다. 우리 장소장한테 물어볼게요. 네. 김민석 후보의 그 신천지기 입설, 송영길 후보도 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두 후보한테는 안 좋은 영향으로 돌아오는 겁니까?
0: 명백한 입증 책임이 김민석 후보에 있잖아요. 그런데 명확한 증거를 내세우지 못하면
1: 아직 제시하지 않았어요.
0: 김민석 후보에게는 이건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전당대판을 이렇게 혼탁스럽게 만드냐 무책임하게 이렇게 공격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짐이 좀 보여요.
1: 네.
0: 좀 김민석 후보 쪽을 잘 아는 분들이 아니 저기 생각보다는 조금 그 명확한 증거는 없어 막 이러고 김민석 후보 측의 의원들은 제보센터를 지금 열겠습니다. 우리에게 신천지 우리 민주당 이 전당대회 개입 제보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것이 썩 김민석 후보가 유리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1: 자 우리 또 얼굴 천재 김준일 시사평론가님의 예측이 계속 맞을지는 우리 또 회가 거듭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 부담돼.
1: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

0: 각본 없는 반전 속으로 진짜 스포츠를 마주하는 순간 살롱드 스포츠 코스모스.
1: 스포츠의 짜릿한 감동을 코스모스처럼 넓고 또 깊게 들여다보는 살롱드 스포츠 코스모스. KBS 스포츠국 정현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월드컵 끝났어요.
2: 네.
1: 우리 정현호 PD가 스페인 우승 한다고 했는데 진짜 우승했네요.
2: 한번 5단 노트를 좀 교정했는데 네. 이번에는 좀 마친 것 같아서 그래도 한번 다 바꿀 기회를 주셔가지고 결승전에서 이제 아르헨티나가 2년 연속 결승에 진출을 했죠. 네, 아무래도 좀 체력적인 여파가 있어서 스페인이 좀 경기 내내 지배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1: 볼을 잡고 그럴 여지를 안 줬다면서요?
2: 거의 슈팅이 120분 동안 두 개밖에 안 나왔을 정도의 경기였거든요. 네. 결국 이제 후반에 터지는 이제 연장 후반에 터진 페란 토레스 의 결승골로 1-0 스페인이 승리를 거뒀고요. 네. 로드리 선수가 골든볼 즉 이제 대회 최우수 선수에 선정이 됐습니다.
1: 네. 자, 피파가 이제 7월 그 랭킹을 발표했는데 네. 순위가 좀 바뀌었습니까?
2: 그렇죠. 이번에 발표가 된 피파 랭킹에서 우리나라가 30위권 밖으로 좀 밀려났습니다.
1: 떨어졌어요.
2: 네. 국제축구연맹이 발표한 7월 피파 랭킹에서 우리나라가 32위를 차지를 했는데요.
1: 그렇군요.
2: 이렇게 30위권 밖으로 밀려난 게 지금 4년 7개월 만입니다. 이번 대회 직전에 우리나라가 25위를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조별리그에서 1승 2패의 성적으로 32강 진출에 실패했던 점이 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난 2021년 12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30위권 밖으로 밀려난 성적이 되겠습니다. 네.
1: 다른 나라들의 순위 변동은 어떻습니까?
2: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계단 오른 17위로 여전히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피파 랭킹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란이 두 계단 떨어져서 22위, 호주가 한 계단 내려간 28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승컵을 차지한 스페인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 원래부터 이 두 나라는 1, 2위 간의 대결이었거든요. 그런데 스페인이 우승을 차지하면서 아르헨티나가 2위로 내려오고 스페인이 FIFA 랭킹 1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1: 그렇군요. 하여튼 뭐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이번에 월드컵 참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2: 네.
1: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면서 좀 불명예를 안았는데
2: 네.
1: 오는 30일에 축구협회 청문회 열리죠?
2: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22일에 열릴 예정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여야 원내 협상이 막바지에 진행 중에 있으니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청문회를 좀 연기하기로 했다라고 네.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이 당시에 문체위의 민주당 간사 측의 이제 설명에 따르면은 이 축구협회랑 관련된 사안은 현재로서 봤을 때는 여야 간의 뭐 의견이 이의가 있거나 뭐 네. 정쟁이 될 만한 상황까지는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문회가 어떤 정쟁의 성격을 띠기보다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제 여야 원내 협상이라는 변수가 있어서 늦춰지긴 했지만 아마도 30일 이후로 한 번 더 늦출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런 네. 이제 의견을 밝히게 됐습니다.
1: 그러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책임 있게 답변할 그 분들이
2: 그렇죠.
1: 청문회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뭐 당장 이번 대표팀을 이끌었던 홍명보 감독 그리고 예. 이제 축구협회장을 지냈던 정몽규 전 회장도 청문회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1: 두 사람 다 출석합니까?
2: 일단은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같은 경우는 출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미국에서 들어왔어요?
2: 맞습니다. 네, 예. 지금 우리 국내에 귀국해서 지난주에 귀국해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참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아무래도 이제 뭐 국가대표 감독 홍명보 감독이 어떻게 선임됐는지 뭐 그런 질문들이 이어지겠죠.
2: 네, 사실 뭐 월드컵 성적이 안 나왔다고 해서 청문회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대표팀을 감독 선임 절차의 정당성 그리고 뭐 월드컵 경기 운영 뭐 이런 것들도 약간은 다루긴 하겠지만 이 대회가 끝난 이후에 다시 미국으로 재출국한 경위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월드컵을 비포 앤 애프터까지 좀 더 깊고 넓게 다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은 지금 뭐 회장도 없고
2: 네네.
1: 국가대표팀 감독도 없는 축구협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2: 지금 이제 이 이용수 축구협회 부회장이 직무대행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1: 그래요.
2: 네, 지난 20일에 직무대행 승인을 받았는데 이 대한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은 회장이 자리를 비웠을 경우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부회장 중에 연장자 순으로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금 이제 이용수 부회장 체제가 출범을 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차기 집행부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진 상황이 될 텐데 일단 축구혁신위원회가 지금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1: 네.
2: 이 자리에는 지금 뭐 박지성 회장을 비롯해서 이제 김승희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해서 이 협회에 대한 개편 검토안도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다만 이제 이 이용수 현 축구협회장 권한대행이 어디까지나 직무대행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통상적 사무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직무대행 같은 경우. 그래서 뭐 정책의 전환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이제 인사이동 같은 현상 유지가 아닌 현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업무 같은 경우는 처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직무대행자가 선거제나 정관개정 같은 것도 통상적인 현상 유지로 볼 수 있는지 혹은 좀 그 절차를 벗어난 것인지는 유권 해석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라든가 문체부 등을 통해서 질의가 좀 더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1: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우리 정 기자가 보시기에 이 축구협회 회장 선임이 더 이게 뭐 빨리 결정돼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까? 국가대표팀 감독이 선임돼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까?
2: 축구협회 회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왜냐하면 감독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이 선임이 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절차를 밟으려고 해도 축구협회 회장이 공석이 돼 있다면 그 절차적인 시간이 딜레이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순서적으로 봤을 때도 어쨌든 축구협회 회장이 먼저 선임이 되고 나서 축구협회 회장이 이제 어느 정도 그 힘을 실어주는 감독이 온다면은 조금 더 팬들이 원하는 감독을 선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1: 지금 그 차기 집행부 구성은 언제쯤 뭐 윤곽이 드러납니까?
2: 아, 제가 보기에는 뭐 확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윤곽이 나온 게 그렇게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일단은 13년 동안 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해온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림자를 어느 정도 지울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라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누가 됐건 이제 출마를 하고 준비를 할 것이냐는 아직까지는 뭐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게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당장 근데 국가대표팀은 중요한 시합들이
2: 그렇죠.
1: 뭐
2: 아시안컵이라든가 이제 중요한 대회들이 앞두고 있는데
1: 어떻게 준비해요?
2: 제 생각에는 지금은 일단은 월드컵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수들도 각자 소속팀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뭐 어떤 대표팀 감독이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좀 달라지겠지만 아직까지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살롱드 스포츠 코스모스 KBS 스포츠국 정현호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인생은 여행처럼 바쁜 일상에 쉼표를 찍는 시간 체크인 여행의 발견
1: 네, 아, 이 소리 들으니까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네, 생각이 막 드네요. 자, 익숙한 일상 잠시 내려놓고 낯선 풍경 속에서 새로운 설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체크인 여행의 발견 장주영 매일경제여행플러스 편집장과 함께 오늘도 특별한 여행지로 떠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십니까. 네.
1: 뭐 휴가 계획 세우셨습니까?
3: 아, 저희가 사실 다음 주가 휴가입니다. 네.
1: 아니 근데 1년 내내 휴가신 거 아니에요? 어딜 다니셔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3: 제가 그렇긴 한데요. 아무래도 관리자 좀 직함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후배들을 좀 많이 보내는데 저는 아무래도 사무실에서 좀 피서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다음 주 휴가라서 지금 전주를 가느냐 네. 울산을 가느냐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1: 어디 멀리 가실 줄 알았더니 그러지 못하시나 보네.
3: 아, 국내 여행이 훨씬 네. 더 매력적이더라고요, 요새.
1: 아유, 맞죠. 좋은 건 많아요.
3: 먹을 것도 많고요.
1: 네. 네. 먹을 건 뭐 빼놓을 수 없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장편집장님과 저희가 해드리고자 하는 곳은 전국 곳곳에 있는 여름휴가지 명소입니다. 예. 호남권부터 출발해볼까요?
3: 네. 제가 오늘 한 네 곳 정도를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야, 여기가 정말 우리나라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말이 절로 나오는 곳을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1: 아, 어딥니까?
3: 전라남도 완도에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1: 신지 명사십리. 이름이 익숙하기도 하면서 좀 독특한데 이게 뭐 특별한 뜻이 담겨 있나요?
3: 여기가 명사라는 거는 아마 다들 익히 아실 것 같은데
1: 명사 심리 해변은 뭐 곳곳에 좀 있잖아요.
3: 맞습니다. 네. 좋은 모래. 심리는 약 한 4km 정도. 네. 그래서 이 4km 정도의 모래 사장을 쭉 걷는다. 쭉 이어진다라고 해서 여기도 명사 심리가 붙었는데요. 이 모래사장이 딱 가보면 아 여기가 왜 이 이름을 붙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일단은 끝없이 모래사장이 펼쳐지고요. 그리고 모래가 밟을수록 아주 고와요. 그 고운 모래는 왜 발가락 사이사이로 싹 스며들잖아요.
1: 맞습니다.
3: 예, 그런 느낌이
1: 그 느낌 너무 좋죠.
3: 네. 네. 그런 느낌이 나는 그 모래사장이고 그리고 푹푹 빠지는 것보다 약간 폭신하게 발을 감싸주는

0: 그런 촉감을 가진 모래사장이거든요.
1: 아이들 데리고 가기 좋겠네.
0: 맞습니다. 그래서 네. 아이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면 돼요. 아이들은 곳곳에서 모래성을 만들고 있고요. 어른들은 타박타박 이제 산책을 하는 네. 그런 풍경이 이곳에 가면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1: 물 깊이는 어때요? 또 애들 데리고 가려면 너무 깊진 말아야 네. 좀.
0: 여기가 아이들 데리고 가기에 아주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건데요. 물이 아주 완만하게 깊습니다.
1: 너무 그래서, 좋네.
0: 네. 그래서 이 정도 걸어왔는데도 종아리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만하게 깊어서 물장구 치고 물놀이 하기에도 아주 좋은 그런 곳이고요.
1: 네.
0: 게다가 더 안전한 건 파도가 잔잔한 편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이 물놀이 하다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딱 접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1: 네. 이 신지 명사십리 해변이 또 자랑할 거리가 또 남다르다고요?
0: 아, 여기가 블루 플래그라는 이름을 인증을 받은 그런 곳인데요. 수질이나 환경관리 또 안전시설 여기에 환경교육까지 여러 그 기준을 만들어놨는데 이 기준을 통과해야 받을 수 있는 국제 친환경 인증입니다.
1: 네.
0: 아무한테나 주는 인증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죠.
1: 그렇군요.
0: 이 인증을 이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아시아 최초로 받아서
1: 아시아 최초로요?
0: 2019년에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쭉 지금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그런 해변이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여기 다녀오셨을 때 가장 좋았던 점이 뭡니까?
0: 아무래도 여기가 서해랑 남해의 그 경계선에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1: 그렇죠.
0: 완도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노을 질 때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예. 네. 이 뭐, 낮에는 좀 에메랄드빛 바다가 좀 넘실넘실 보였다면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이 바다가 주황빛과 그 분홍빛의 그 딱 중간 그 정도의 느낌으로 펼쳐지는데
1: 네.
0: 뭐, 옛날 요새 분들이 쓰는 말 중에 낭만 그 잡채라고 있잖아요.
1: 잡채.
0: 네, 정말 그 잡채 한 사발 네. 네, 드실 수 있는 그런 곳이고 또 그 배들이 이렇게 실루엣처럼 이렇게 뉘엿뉘엿 지는 모습에다가 노을이 겹쳐지니까 아 진짜 곳곳에 그림 그리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1: 그래요.
0: 네, 유화 그리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정말 낭만스럽고 아주 네. 좋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그리고 이 완도가 특산품 중에 하나가 전복이거든요.
1: 전복 유명하죠.
0: 네. 그래서 뭐 전복죽이나 전복구이나 전복으로 만든 모든 음식들이 아주 군침을 돌게 하니까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1: 자, 완도의 신지 명사십리 해변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영남 쪽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사실 뭐 그 해마다 그 피서철이면은 바가지 요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네. 분들 많은데 가성비 끝판왕 해수욕장이 있다면서요?
0: 진짜 끝판왕인데요. 네. 여기도 공짜 저기도 공짜 공짜가 판을 친다 완전 이런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네. 곳인데요. 정말 다 공짜라서
1: 이게 어떻게 다 공짜예요?
0: 진짜 다 공짜입니다.
1: 진짜 다 공짜라고요?
0: 네. 제가 조금 나열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주차장 무료고요. 파라솔 무료고 튜브 무료 또 구명조끼 무료 샤워장 무료 그리고 튜브를 가져가면 바람 넣고 빼고 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1: 네네.
0: 바람 넣고 빼고 하는 그 기계 사용까지 무료입니다.
1: 아 이게 해외 어디 가도 이렇게 이런 거 다 무료로 빌려주는 데 없던데.
0: 아 그러니까 여기는 신분증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다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시니까 정말 좀 전에 말씀주셨던 가성비 끝판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곳입니다.
1: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0: 여기가 사설이 아니라 울주 군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1: 아 군에서 네. 직접 관리를 하시는구나.
0: 그래서 바가지 요금이나 호객 행위가 일절 없고요.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실제로 해변을 좀 둘러보면 이 관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안전요원들과 함께 이렇게 둘러보고 계시거든요.
1: 네.
0: 그래서 가족여행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1: 5982님이 들으시면서 파라솔 무료는 잘 없는데 울산 진화해수욕장 잘 기억해 놔야겠습니다 하셨고요. 4156님께서도 아이고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당장 가보고 싶네요 하시면서 또 문자를 주셨습니다. 비용 부담이 없어서 일단 좋고
0: 네.
1: 또 이 울산 진화해수욕장을 강력히 추천하는 또 다른 이유 뭡니까? 네.
0: 아까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도 그 물이 좀 완만하게 깊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1: 예.
0: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래도 아주 곱고요. 수심이 얕은 편이에요.
1: 동해인데도?
0: 네네. 그래서 이 성인도 그 왜 위험한 곳을 가리키는 데가 부표잖아요.
1: 네네.
0: 그 에이리어까지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예, 물이 아주 얕게 이어지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기에 좀 부담이 없습니다.
1: 예.
0: 또 파도도 전반적으로 잔잔한 편이라서 한 초등학생 이하 또 영유아까지 놀기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제 이곳은 이제 무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물놀이 외에 좀 즐길 거리가 부족하지 않을까?
0: 아
1: 아니에요?
0: 일단은 레저 시설을 두루 갖추곤 있어요. 그래서 무료를 먼저 좀 말씀드리면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장, 그러니까 민물로 된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여기에 뭐 에어바운스라든가 슬라이드라든가 이런 뭐 시설들을 다 무료로 즐길 수 있고 대신에 유료도 좀 있는데 진화해수욕장 양쪽 끝에 수상 레저 시설을 갖춘 곳이 있습니다. 바나나 보트라든가 뭐 플라이피쉬, 디스코 팡팡 네. 뭐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거든요. 뭐 아이들과 함께 좀 짜릿하게 느끼고 싶다면 디스코 팡팡 한번 타보시면 좋겠고 또 플라이피쉬도 하늘을 좀 약간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즐기시면서 스트레스도 날려버리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자 이번에는 좀 북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충청권으로 가볼 텐데요. 어디로 갑니까?
0: 제가 오늘 준비한 여행지 중에 가장 야심차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곳인데요. 사실 그 보통 여름 하면은 워터파크 많이 가시잖아요.
1: 네.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아.
0: 네, 사람 많고 또 한 번 갈 때마다 입장료가 뭐 한 가족끼리 가면 십수만 원 나오고.
1: 네, 만만치 않습니다. 네. 저희 애셋 데리고 가려면 만만치 않아.
0: 어우, 맞아. 그럼 거의 수십만 원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정도로 돈이 많이 드는데 제가 지금 소개할 곳은 천연으로 만들어진 무료 워터파크를 방불케 하는. 야,
1: 오늘 공짜 맞네요.
0: 그런 네. 곳입니다. 충북 제천에 있어요? 있는 능강 계곡입니다.
1: 아, 능강 계곡 제천.
0: 네. 네. 여기가 좀 타이밍을 잘 맞추고 가셔야지 제가 좀 전에 설명한 요거를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1: 네.
0: 비가 좀 온 다음에
1: 네.
0: 한 3일에서 닷새 정도 있다가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 능강 계곡이 있는 곳이 금수산인데 이 금수산에서 깨끗한 물이 한 번에 쏟아져 내려오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아무래도 물 수량이 많아야지 그
1: 물놀이 하는 그 재미가 있죠.
0: 물놀이도 재미가 있지만 이 슬라이드가 있어요. 천연으로 만들어진. 그 큰 바위와 바위를 이어서 탈 수 있는 그 물 썰매가 있거든요. 미끄럼틀.
1: 에이.
0: 그래서 이게 물이 많아야지 제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1: 아,
0: 그래서 그렇구나. 2층 구조로 돼 있어서
1: 에이.
0: 상류에서 튜브를 타고 쭉 내려오다가 하나 바위 거치고 쭉 가다가 두 번째 바위 거쳐서 하류로 가는.
1: 야.
0: 근데 그 속도도 속도지만 이 회전하는 그 느낌이 아주 워터파크의 슬라이드 못지않은 그런 느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 아니 장편집자님 이곳을 혼자만 몇 년 동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서야 여기를 푼다고?
0: 아 정말 제가 간직하고 간직하다가 푸는 그런 느낌인데요.
1: 네. 재밌겠는데요. 네. 근데 이제 안전 걱정되잖아요. 사실 네. 계곡은 좀 주의할 점들 있다면요.
0: 아무래도 그 천연 바위이고 그리고 또 여기가 계속 물이 흐르는 계곡이다 보니까 이끼도 좀 있고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아쿠아 슈즈는 반드시 좀 챙기시면 좋고요.
1: 네.
0: 그리고 튜브도 좀 튼튼한 튜브를 갖추셔야지 바위다 보니까 좀 더 안전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하류로 가면 아이들이 놀 수 있게끔 물이 잔잔한 곳도 있지만
1: 네.
0: 왜 그 민물이다 보니까 쑥쑥 빠지는 그런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뛰어들거나 그리고 괜히 뭐 구명조끼 없이 튜브도 없이 그냥 수영 잘한 다고 들어가시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구명조끼도 반드시 갖추시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죠. 그렇죠?
0: 맞습니다.
1: 네. 자, 이번에는 뭐 또 피서지로 빼놓을 수 없는 강원권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원권은 뭐 산도 많고 계곡도 참 많은데 어디를 가나요?
0: 아마 남성분들 중에서 일부 남성분들은 여기 얘기하면 가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강원도 양구로.
1: 아, 군생활 근처에서 하신 분.
0: 네. 전망에.
1: 저도 강원도에서 군생활 했는데.
0: 아. 어느 쪽이셨습니까?
1: 좀 원주에 있었어요.
0: 아, 원주셨구나. 아,
1: 근데 또 이제 지나고 나면 또 다 돌아보고 거기는 쉬도 안 한다 그러잖아요.
0: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양구 중에서 제가 오늘 가볼 곳이 민간인 통제구역, 그러니까 네. DMZ 안에 있는
1: 상당히 북쪽이네요.
0: 맞습니다. 네. 그런 곳인데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청정자연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1: 네.
0: 양구에 있는 두타연과 천미 계곡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1: 두타연은 저도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
0: 아, 그러셨군요.
1: 네. 참 좋다 그러던데.
0: 맞습니다. 네. 이 두타연이 비무장지대 인근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뭐 오랫동안 좀 출입을 제한했다가 풀린 지가 한 20년 좀 더 됐는데요.
1: 네.
0: 근데 그 20년 전까지는 계속 비무장지대였다 보니까 자연 훼손이 상당히 안 됐고 사실 거의 안 됐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0: 그래서 물이 정말 놀랄 만큼 맑은데요. 이 강바닥의 자갈이 하나하나 다 보일 정도. 숫자를 셀 정도로 그만큼 물이 맑습니다.
1: 네.
0: 또 주변 계곡 주변에는 원시림 같은 숲이 쫙 이어지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물 흐르는 소리랑 새소리 이 정도만 들리니까 정말 그 천국이 따로 없는 그런 느낌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근데 여기가 비무장지대 인근인데도 민간인이 출입할 수 있다는 거죠?
0: 맞습니다. 허가 미리 사전에 허가를 좀 받고 가셔야 합니다.
1: 사전에 네. 받아야 하는 겁니까?
0: 네, 그렇습니다.
1: 아니면 현장에 가서 받을 수는 없는 거고.
0: 아, 현장에 가서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하루에 좀 정해진 인원이 있어요.
1: 아.
0: 그래서 사전에 허가를 받고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아까 천미계곡도 얘기하셨는데?
0: 네. 이 천미계곡이 천미라는 걸 직역을 하면 하늘의 꼴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하늘 아래 가장 첫 번째 동네라고도 부르는데요.
1: 네.
0: 그만큼 이곳이 아주 특별하고 좋다라는 그런 뜻이고 이 두타연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거든요. 아주 좀 뭐 규모는 크지 않은데 매우 차갑고 투명한 물이 흘러서 계곡만의 그 특별한 장점이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가 가족 여행객들이 좀 많이 찾는 곳으로 유명해지고 있는데요. 수심도 얕고 또 소소하게 가족 단위로 모일 수 있는 구간이 좀 잘 갖춰져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캠핑하는 분들도 꽤 많고 그래서 여기를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1: 네. 아까 이제 출입이 제한됐던 곳이라고 해서 출발하기 전에 이제 예약하고 가시라 네. 그랬고 챙겨야 할 뭐 필수 준비물이 있습니까?
0: 여기가 아무래도 신분증은 꼭 가져가셔야겠죠.
1: 네, 밀통선 지역이기 때문에.
0: 맞습니다. 그리고 그 미끄럼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도 아쿠아슈즈 꼭 챙기시고
1: 네.
0: 그리고 긴팔이나 얇은 옷을 좀 챙겨가시면 더 좋겠는 게 숲속이 은근히 그늘지면 춥거든요.
1: 네, 그리고 계곡물이 또 차잖아요.
0: 네. 계곡물도 차고요.
1: 네.
0: 그래서 꼭 그 긴팔 옷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이건 정말 꿀팁인데 이 천미계곡이라고만 검색을 하면 정확히 주소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평화의 댐 직원 숙소라고 검색하고 가시면 바로 천미계곡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로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
1: 오늘 편집자님이 꿀팁 많이 주시네. 3929님께서 오늘 완전 알짜 정보네요. 다시 듣기로 다시 듣고 이번 휴가지 결정해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오늘 네 곳 소개해드렸죠. 완도의 신지 명사십리 그리고 두 번째가 울산의 진하해수욕장 그리고
0: 맞습니다.
1: 세 번째가 제천의
0: 능강계곡
1: 그리고 양구 강원도 양구의
0: 두타연.
1: 천미계곡 두타연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네,
1: 장주영 매일경제여행플러스 편집장과 올여름 휴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로버트 팔머의 Bad Case of Loving You 보내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0: KBS 58분 날씨.
1: 중부지방 곳곳에는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북부에는 호우특보도 발효 중이고요. 특히 가평과 춘천, 양구와 홍천 등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는 장맛비가 오락가락하겠고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최고 60mm, 많게는 80mm 이상으로 일부 지역은 집중호우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적게는 5mm에서 많게는 40mm로 일부 지역에는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한편 지금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도와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진 곳이 많은데요. 더위가 점점 심해지면서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 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포항 38도, 대구와 제주 35도, 강릉 광주 34도, 부산과 대전 32도, 서울 28도 등으로 남부지방은 대부분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가운데 습도까지 높아 무덥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6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중계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현태입니다. 뉴스 중계탑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와 유튜버 등 140명이 참석했습니다. 부동산 토론회를 놓고 여야는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토론회를 볼 필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경북 경산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폭발 사고가 나 8명이 다쳤습니다. 현장에 있던 입주민이 방화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인근 홍해에서 유조선 두 척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홍해 봉쇄를 선언했던 후티 반군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동산 정책 대국민 토론회가 오늘 대통령 주재로 열렸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와 일반 국민 등 140명이 참석해 3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손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전문가와 유튜버, 공인중개사, 맘카페 회원까지 140명의 국민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국민 공감대라며 정부 정책의 목표는 시장 정상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수결에 의해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진 않을 거라며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같은 문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선

0: 그래서 정치권 소식 좀 더 알아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수민 기자. 오늘 있었던 부동산 토론회에 대해 여야가 밝힌 입장부터 정리해 주시죠.
1: 민주당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은 당과 상임위에서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는 묻지마 비판만 하지 말고 공급대책 법안 처리부터 협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적인 아파트 매매에 정치적 흠집내기 하는 것도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토론 굳이 볼 필요가 있느냐면서 어차피 보유세 인상과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폐지 등을 밀어붙일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국민들이 왜 분노하는지 정부 여당만 이유를 모른다고 비판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잡겠다며 대출은 죄다 틀어막고선 대통령은 집주인 대출이라는 내로남불을 하고 있다 주장했습니다.
0: 여야의 입장 차이는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에서도 계속되고 있죠.
1: 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치열했던 토론과 수기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다며 당론을 확정하고 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의 완성은 이재명 대통령이 늘 강조한 지향점이라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 원칙에 대해 후퇴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국민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길 바란다며 실효성 있는 쇄신안을 내놓으라고 주문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보안수사권 일부 존치 의견을 내왔던 홍기원 의원 등의 주최로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들도 참석했는데 사건 피해자들은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허구의 도그마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안수사권 폐지는 경찰의 잘못된 초동수사를 확인하고도 바로잡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윤기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싹트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다니 이것이야말로 상식밖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0: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는 곧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요?
1: 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 몫의 7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국토위원장 후보로 4선의 유희동 의원과 3선의 김정재 의원이 나서 경선을 실시한 결과 김 의원을 한 표 차로 앞선 유 의원이 국토위원장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다른 6개 상임위원장의 경우엔 3선 의원 6명이 단독으로 입후보해 투표 없이 박수로 추대됐습니다. 교육위원장인 김희정, 외교통일위원장은 송석준, 산자중기위원장 김성원, 보건복지위원장 이만희, 정보위원장인 이양수, 성평등가족위원장 이미자 의원입니다. 이 의원들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해 정식으로 선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치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오늘 오전 경북 경산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주민 등 8명이 다쳤는데 현장에 있던 입주민이 방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오늘 오전 8시 반쯤 경북 경산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불은 신고 접수 20분 만에 꺼졌지만 남성 2명과 여성 6명 등 모두 8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상자 가운데는 관리사무소와 붙어있는 경로당에 모여있던 5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없지만 부상자 가운데 한 명은 상태가 위중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폭발 직후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던 아파트 입주민인 남성을 현장에서 제압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관리사무소에 들어간 뒤 다투는 소리가 났고 이후 폭발이 발생했다는 목격자 진술 등에 비춰 남성이 일부러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남성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이전부터 관리규약 개정 문제 등을 두고 관리사무소 측과 일부 입주민 간에 갈등이 이어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에도 이와 관련해 관리사무소 관계자와 입주민들이 모여 회의를 열렸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을 진행하는 한편 방화 혐의를 받는 남성의 병원 치료가 끝나는 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준호입니다.
0: 홍해를 지나던 유조선 두 척이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맞았습니다. 홍해 봉쇄를 선언했던 예멘의 친이란 세력 후티 반군은 자신들이 공격했다.

0: 라고 주장했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영국 해사 무역기구가 현지 시각 오늘 새벽 홍해 해역을 지나던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이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공격받은 지점은 사우디 알슈카이크 남서쪽으로 약 130km 떨어진 해상입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나 환경오염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사우디 해상 봉쇄를 선언한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엔셀라와 라이리아라는 이름의 사우디 유조선 두 척이 해상 봉쇄령을 위반해 표적 공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공격에 다수의 탄도와 순항미사일이 동원됐다고도 말했습니다. 사우디가 홍해에서 자국 선박의 피격 사실을 확인하면서 후티 반군이 사우디를 상대로 해상 봉쇄를 선언한 이후 첫 선박 공격 사례가 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도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에서 선박을 공격할 때마다 이란의 교량이나 발전소를 폭격해 파괴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이란군은 호르무즈는 계속 봉쇄될 것이며 미국의 위협이 실행된다면 이란군은 단 한 방울의 원유도 수출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또 영내 모든 석유 가스 시설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군사적 긴장을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0: 미국이 곧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타격할 것이라고 이스라엘에 통보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은 12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미국이 며칠 내로 이란의 지하 비밀 핵시설을 타격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은 현지 시각 22일 미국이 중폭격기를 동원해 이란의 핵시설 곡괭이산을 타격할 계획을 이스라엘에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곡괭이산은 이란의 나탄즈 핵시설 인근에 있는데 요새화된 지하 핵시설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이란 전쟁 전사자 귀환식에 참석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사자들을 추모하며 이란에 대한 대응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그동안 저질렀던 일을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는 저지르지 못하도록 확실히 조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은 12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군은 이란군 표적을 상대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발표했는데 앞선 공격에선 이란 수도 테헤란 주변까지 공습 대상이 된 거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미군의 전투기 격납고도 상당히 파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미국의 공습에 대응한 합법적인 보복이라며 미국의 국가적 애도를 초래할 뼈아픈 작전을 개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한편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이 이스라엘 접경지에 떨어졌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미사일이 이스라엘 영토에 떨어질 경우 양측 충돌을 지켜봐온 이스라엘이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KBS 뉴스 우정합니다.
0: 올해 2분기 우리 경제가 1분기보다 0.6% 성장했다고 한국은행이 발표했습니다. 예상치를 뛰어넘었는데 반도체가 이끈 실적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전분기 대비 0.6% 성장했습니다. 지난 1분기 1.8%에 이어 두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5월 한국은행이 2분기 성장률로 전망했던 0.2%의 3배 수준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7% 성장했습니다. 수출은 반도체와 기계장비 등이 늘면서 1.4% 증가한 반면 수입은 자동차와 기계장비 등을 중심으로 0.8% 증가에 그쳤습니다. 설비 투자도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투자가 늘며 0.2% 증가했습니다. 민간 소비는 가전제품 등 재화와 음식, 숙박 등 서비스 소비가 모두 늘면서 전기 대비 0.4% 증가했습니다. 내수와 순수출은 2분기 성장률을 각각 0.3%포인트씩 끌어올렸습니다.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등 악재에도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를 상쇄했다는 분석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실질 국내 총소득 GDI는 전기 대비 3.6% 증가해 GDP 성장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GDI 증가율은 15.6%로 1988년 1분기 16.4% 이후 약 38년 만에 가장

0: 높았습니다. 반도체 수출 가격이 크게 오르는 등 교역 조건이 개선된 영향인데 우리 경제의 실질 구매력이 생산 증가율보다 더 빠르게 개선됐다는 의미입니다. 당초 한은이 2.6%로 제시했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조만간 상향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1: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관세 협상 관련 대미 투자를 논의하기 위해서인데 곧 1호 투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2: 트럼프 행정부와 한미 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을 찾았습니다. 미국 측과 대미 투자 등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 중이라며 협상은 막바지 단계라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쟁점인 1호 대미 투자 사업 관련해선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과 논의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나서서 투자를 촉진하고 있는 액화 천연가스 발전 사업, 원전, 소형 모듈 원자로 등이 유력 후보군으로 꼽힙니다. 김 장관은 방미 기간 하워드 러트닝 미 상무장관 등과 만나는데 미국의 새 관세 정책에 대한 우리 측 입장도 전할 예정입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직후 10% 글로벌 관세를 일괄 부과해왔는데 오는 24일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은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 항목으로 각국을 조사해왔는데 한국에는 12.5%의 관세 부과가 예고된 상황입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가 미국 제품을 차별적으로 대우했던 걸 근거로 일부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등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대규모 대미 투자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새 관세 체계에서 주요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도록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하는 게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1: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석유 시설에 이어 유통 물류 창고를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경제 타격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 러시아 측은 경제가 안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3: 현지 시각 22일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 와일드베리스의 물류창고 두 곳을 타격했습니다. 직원 8명이 다쳤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와일드베리스 창고 처리 능력의 약 10%가 마비됐고 입점업체들의 재고 손실액이 3조 원대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18일에도 와일드베리스 물류창고 두 곳을 공격해 8명이 숨졌습니다. 해당 창고들이 드론 부품 등의 공급에 쓰였다는 게 우크라이나의 주장입니다. 민간 유통망까지 흔들어 전시체제인 러시아의 내수 경제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에 있는 석유시설도 집중 공습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 러시아가 운영하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의 주요 통로인 흑해 해상에서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등이 그림자 선단을 잇따라 타격하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항구를 드나드는 제3국 선박들까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거점인 오데사 지역은 최근 러시아의 공습이 더 잦아지면서 이달에만 민간인 28명이 숨졌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1: 간추린 뉴스는 오승원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4: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폭우로 비무장지대 북한 지뢰 일부가 유실된 정황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합참은 유실된 지뢰가 남북 공유하천을 통해 우리 지역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지뢰 추적 물체를 발견하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발견된 북한 지뢰는 나무 상자에 담긴 목함 지뢰와 나뭇잎처럼 생긴 나뭇잎 지뢰 등입니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현지 시간 22일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견고한 대북 억제 태세 유지를 위해 대북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이같이 협의했다고 외교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직원들의 투표 통계 조작 정황을 포착해 오늘 오전부터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선관위 등지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KBS 취재 결과 합수본은 성관이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백 명을 수천

0: 명 등으로 잘못 입력한 뒤 실수를 감추려고 전산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오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했습니다. 원 전 장관은 조사에 앞서 위법 사실이 없기 때문에 특검 의도대로 잘 안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지난 2023년 국토부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꾸면서 불거졌습니다. 특혜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오늘 전 광주 광산경찰서장 김모 경무관과 국가수사본부 강력계장 최모 경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수단은 당시 수사팀이 장윤기가 살인사건으로 입건되기 전 저지른 성폭행 범죄와 분리수사하게 된 배경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법은 건설사 회장에게 수사를 무마해주겠다고 속여 12억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청 차장과 전직 경찰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추징금 5억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절기 대서인 오늘 중부지방에는 비가, 남부지방에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20에서 60mm, 충청권은 10에서 50, 경북 내륙 산지 40mm 이하입니다. 중부를 중심으로 한 장맛비와 남부의 소나기는 내일도 반복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8도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1: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오현태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이규봉입니다. 요즘 아파트를 포함해서 다가구 주택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것 하면 아마 층간소음 다음으로 담배 연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요즘처럼 밤에도 푹푹 찌는 한여름에는 집집마다 대부분 창문을 활짝 열어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 담배 냄새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특히 아이들이 있거나 뭐 출산을 앞둔 가정에서는 간접흡연 때문에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실제로 최근에 한 전주의 복도식 아파트에서는 50대 여성이 임신 부인 이웃의 간접흡연 호소를 무시하다가 결국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됐다고 합니다. 법원의 판결을 보면 간접흡연이 태아 건강에 미칠 영향과 평온한 주거생활을 침해한 것은 불법행위라면서 이 임신부와 그 남편에게 총 1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하여간 이번 판결은 앞으로도 뭐 유사한 이것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기준이 또 될 것으로도 보여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은 무엇일까요? 말썽을 일으켜서 시끄럽고 복잡하게 다투는 것,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두 글자 단어입니다. 초성 힌트 드리면 더 확실히 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비읍지읒입니다. 비읍지읒. 이웃간의 이것. 네, 무엇일까요? 자, 오늘 정답과 함께 생활소음이나 간접흡연 등으로 실제로 이것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공동주택에 살 경우 가장 좀 조심하고 신경 써야 할 일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9730번 문자 이용 가능하신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콩 게시판은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저희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또 준비하고 여러분의 사연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 시각 교통정보 먼저 살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0: 임초희 씨 전해주십시오.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사고 구간이 많아서 주의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동해고속도로 속초에서 삼척 방향, 강릉에서 화물차가 전도된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부근 정체 극심해졌습니다. 이 여파로 1, 2차로가 통제고요. 뒤로 이어지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강릉 분기점을 앞두고 3km 구간 정체 심해졌습니다. 인천 방향은 이천 부근 1차로에서 방금 사고가 나서 차선 변경 잘하시고요. 이후에는 마성터널 2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더 가서는 광교터널 부근에서 교통량이 많아졌고요.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방향 신탄진 나들목에서 5km 구간 정체인데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3, 4차로 막혀 있습니다. 반대 서울 방향은 청주 2차로에서 작업 중이라 일대 짧게 정체고요. 이후에는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2: 김건희 씨 측에 고가 그림을 건네고 공천과 인사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옛 정치 깡패 계승을 내세우며 범죄단체를 운영한 서울 동대문파 조직원 등 조폭 40명이 경찰에 붙잡혀 14명이 구속됐습니다. 종합특검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원 전 장관은 위법 사실이 없기 때문에 특검 의도대로는 잘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 등 각종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3: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4: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0: 네, 오늘 퀴즈 내드렸습니다. 앞서 전주의 한 복도식 아파트에서 이웃의 간접 흡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임신부와 남편에게 법원이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부부는 지난해 5월에 이곳으로 이사를 왔다고 해요. 곧 출산을 앞두고 뭐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수차례 흡연을 자제해 줄 것을 이웃에게 요청을 했지만 이웃 여성은 실내와 베란다에서 담배를 계속해서 피웠다고 해요. 이 부부는 결국 이제 간접 흡연과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까지 받게 됐고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얻어 소송에까지 나서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하여간 이 아파트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생활소음과 담배 연기는 물론이고 또 반려동물로 인한 이것이 오늘 정답인 이것이 요즘 점점 더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간 이번 판결은 이런 피해가 단순한 이웃 간의 갈등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불법 행위임을 확인한 사례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유사한 이것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말썽을 일으켜 시끄럽고 복잡하게 다투는 것을 뜻하는 이 두 글자 단어 무엇일까요가 오늘 문제였는데요. 관련해서 보내주신 문자 좀 보죠. 끝번호 9652님. 저도 옆집에서 들려오는 TV 소리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는데요. 이건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하셨어요. 이건 층간이 아니고 또 옆집의 문제군요. 바로 옆집이니까 일단 이웃집의 양해를 좀 정중하게 구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화로 일단은 푸는 게 최고잖아요. 예. 자, 김승아님은 공동주택은 혼자 사는 곳이 아닌 만큼 정말이지 배려하는 마음이 먼저라야 이것도 막을 수 있고요. 서로서로 잘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맞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은 배려 두 글자죠. 예. 8877님, 저희도 아랫집 베란다에서 담배 피운 이웃 때문에 참 힘들었는데요. 그 집과 얘기가 잘 돼서 지금은 밖에서 피우시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인사하며 잘 지냅니다. 부산은 너무 덥네요 하셨는데 어쨌든 슬기롭게 또 지혜롭게 잘 해결하셨네요. 이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죠. 네, 커피 쿠폰 하나 선물로 드립니다. 정준성님은 저도 몇 년 전 윗집 아이들이 시끄럽게 뛰어서 고생했는데 아 층간소음 문제네요. 지금은 아이들이 커서 그런지 조용하다고 순간의 분노를 참으면 평화가 온다고 아 시간이 해결해 준 그런 또 사연을 보내주셨군요. 약간 다양한 문제들이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 살다 보면 발생할 수 있죠. 예,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참 고민거리인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도 같습니다. 자, 이제 지역 소식 전해 듣죠. 저희가 사실 이번 주부터 본격적 휴가철을 맞아서 지역의 특색인 독립서점을 탐방하는 전국 책방일주 독서가 피서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먼저 춘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나미 리포터,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춘천입니다.
0: 네, 책방 소식 전해 듣기 전에 일단 날씨부터 좀 전해 주시죠.
5: 네, 춘천은 강한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철원에는 호우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오늘 비가 내리며 돌풍과 함께 벼락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춘천을 포함한 영서 지역의 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춘천의 현재 기온은 28도입니다.
0: 네. 뭐 춘천에도 독특한 책방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고 저도 들었는데 이나미 리포터 이번에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5: 네, 저는 근화동에 있는 책방 바라타리아를 다녀왔습니다.
0: 이름이 바라타리아예요?
5: 네.
0: 이게 무슨 뜻인가요?
5: 소설 돈키호테에서 따온 이름인데요. 산초가 10일 동안 다스린 가상의 섬으로 책의 영지, 춘천 시민들에게 유토피아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0: 네.
5: 사장님 부부는 오랫동안 공공기관에 근무하며 다른 지역에 거주하거나 출장이 잦았는데요. 그때마다 하루의 마무리는 다른 지역에 있는 작은 책방을 찾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시간 책방은 부부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했고요. 나도 은퇴하면은 누군가에게는 도움되는 책방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0: 네.
5: 강은영 사장님을 만나봤습니다.
6: 저희가 직장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냥 공공기관으로 두 부부가 다 20년, 30년 가까이 근무를 했고요. 책방을 열기 한 10년 전부터는 은퇴를 하면은 뭘 하면서 살까? 이렇게 고민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출장을 제가 다닐 때마다 일과를 마치고 저녁 때가 되면 이제 동료들은 다 숙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혼자 나와서 그 지역에 있는 책방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스트레스나 이런 걸 받게 됐을 때 저한테는 그 지역에 있는 책방들이 도피처 내지는 안식처 같은 거였던 거죠. 그래서 나도 나중에 은퇴를 하면 책방을 운영을 해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거고 원래는 이제 퇴직을 하고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명예퇴직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딱 되니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책방이. 그래서 명예퇴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책방을 운영할 수 있는 자금도 확보를 하고 시간도 확보를 하고 이러면서 둘이 순차적으로 끊으면서 책방을 운영하게 된 거죠. 저희 신랑의 강력한 요구. 자기는 춘천이 좋다. 춘천에서 하자. 이렇게 된 거고 춘천의 요 장소 구도심이라고 하잖아요. 근화동 요 지역은 주택가 지역은 제가 고른 거죠.
5: 네, 한적한 동네에 좋은 책방을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0: 네.
5: 근화동 자체가 구도심인데 외관은 작은 공간으로 보였는데 실내는 3층까지 뻥 뚫린 높은 층고로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 사랑할 만한 장소였습니다. 면적은 좁지만 층고를 높게 해서 책을 읽으며 상상력이 풍부해질 수 있는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0: 그렇군요. 근데 뭐 이제는 이 바라타리아가 아주 춘천의 명소가 됐다고 하던데
5: 네.
0: 물론 뭐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 비결이 있었겠습니다만 특히 뭐 독특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5: 네, 맞습니다. 뭐 독서 모임이나 작가와의 만남 또 커피 한잔하면서 이색적인 공간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점 등이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관광객들까지 방문할 정도로 명소가 됐는데요.
0: 네.
5: 그 가운데 특히 미미책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미책은 미래로 보내는 미리 계산한 책인데요. 어른들이 책을 사서 기부를 하면은요, 14살에서 19살까지의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방문해서 책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0: 네.
5: 22년도에 책방이 문을 열면서 이색적인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이 됐는데, 책방만이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하다 미미책이 탄생했습니다.
6: 책방을 지을 때 이제 하드웨어가 구축이 되는 거고 소프트웨어가 하나가 있었으면

0: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회성 이벤트, 뭐 할인 이벤트라거나 뭐 책을 주는 이벤트 이런 거 말고 빵하고 함께 나이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프로그램인 거죠. 그리고 단순히 우리 부부가 뭐 이렇게 뭐 기부를 해서 딱 책을 놓거나 이런 게 아니라 손님들이 다 되도록이면 여러 사람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수혜를 받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불특정 다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막 고민을 하던 찰나에 임경선 작가님의 수필을 읽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일화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라카미 하루키가 어린 시절에 동네 서점에서 책을 돈을 지불하지 않고 원하는 만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키는 원래 책방이 그런 곳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책을 가져올 수 있는 곳, 내가 읽고 싶은 책을.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루키 부모님이 그 서점 주인한테 매달 책값을 아들이 원하는 만큼 내 아들이 원하는 책을 가져가게 해주십시오. 책값은 내가 나중에 다 지불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됐었다는 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루키가 세계적인 그 작가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과 책방 주인의 좋은 그런 전략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작가님이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서 이거를 하면 되겠다. 단지 부모가 아니라 그냥 동네 어른들이 책 선물을 해놓고 가고 동네 아이들이 그냥 와서 책을 원하는 거를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이면은 정말 좋겠다. 아 이러면은 책방하고 나이 들어갈 수 있는 책과 관련된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다 생각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호응은 어떻게 될지 그때는 예상도 못하고.
1: 네, 참 취지가 좋은 프로그램인데 네. 그럼 이 미미책 뭐 참여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 네, 올해로 만 4년 차인데요. 지금까지 700여 권의 책이 선물이 되었고요. 520여 명의 아이들이 책을 가져갔고 180권의 책이 남아있습니다.
1: 네.
2: 선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항상 150권에서 200권 정도의 책이 남아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청소년들이 방문하면은 언제든지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1: 아, 참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이렇게 뭐 단순히 책을 선물하는 걸 떠나서 춘천의 청소년들과 뭔가 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는 그런 느낌이 들 것도 같아요.
2: 네. 실제로 1층 서가에는 책과 함께 메모지가 빼곡하게 있는데 선물하시는 분들은 책을 구매하고 받을 친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적어서 책과 함께 전시를 합니다.
1: 네.
2: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서 일부러 찾아오는 분들도 계시고요. 모르고 왔다가 참여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전시를 하고 돌아서면은 어떤 친구가 가져갈지 설레기도 하고요. 잊고 있던 어느 날 책을 가져갔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으면 감동이 크다고 하는데요. 한 분은 서울에 거주하는데 춘천에 출장이나 여행 있을 때마다 들리며 3년 동안 7번 참여하셨다고 하고요. 춘천에 거주하는 분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춘천에 거주하고 있는 분과 서울에서 선물하는 기부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3: 네, 저도 어느덧 아이들에게 책을 준비해 줄 수 있는 40대 어른이 되었고요. 자주 들르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1층에서 그 미미책을 선물한 어른들의 메시지로 가득 찬 서가를 보게 되거든요. 그걸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슬며시 동참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남겼던 메시지를 다시 찾아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제가 10대일 때 듣고 싶었던 다정한 말들이 이 책 안에 다 들어있네요. 라고요. 근데 또 이 책을 가져간 학생의 답장 메시지도 제가 전해받게 되었어요. 근데 책을 고른 이유에 말이 예쁘다고 해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예쁜 말을 듣고 싶어하던 친구에게 딱 맞는 책을 선물할 수 있어서 정말 정말 기뻤어요.
4: 제가 읽은 책들 중에서 좀 관심 있거나 재밌을 것 같고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 책들 위주로 많이 하는데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아무튼 디지몬이라는 책이랑 아름다운 여름 이 두 권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디지몬이라는 책은 세이인데 좀 뭔가 실수를 했더라도 괜찮아 다시 진화하면 돼 라는 말을 좀 해줘요. 근데 사실 청소년들이 좀 방황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많이 겪을 시기인데 너가 지금 힘들어도 다시 하면 된다라는 그런 좀 용기를 주는 책이라고 저는 느꼈어서 그 책을 좀 선물을 하나 했고요. 아이들이 가져갔다라는 문자를 받을 때 그 책을 선택한 이유도 아이들이 써서 보내주잖아요. 제가 이 책을 선물했을 때의 마음을 아이들이

0: 주었다라는 그런 기분이 좀 들어서 되게 뿌듯함도 느끼고, 그리고 지금도 맡겨놓은 책이 아직 안 가져가진 책이 한 권이 또 있어요. 근데 그 기다림 후에 찾아오는 아이들의 문자다 보니까 더 뿌듯함이 두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서 뭐 전화나 메일로 요청해서 선물을 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2: 근데 이 선물은 춘천에 있는 청소년들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1: 네, 맞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 방문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경북 상주시에 있는 친구들이 방문을 했는데요. 선생님이 야외 체험학습으로 춘천을 갈 건데 가고 싶은 곳을 직접 적으라고 했는데 그곳에 책방 바라타리아가 있어서 아이들과 와서 책을 받아가시기도 했습니다. 전철을 타고 경기도에서 왔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물론 춘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친구들에게 많이 알리고 자랑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3: 이것은 아직 세상이 이쪽과 저쪽으로 분명하게 나누어지기 전의 이야기다. 먼저 이 책을 그 주신 분이 메모를 써주신 게 있거든요. 그 메모가 너무 마음에 끌려서 선택하게 됐어요. 요즘 좀 친구 관계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인연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었던 참이라 이 책이 되게 마음에 끌리기도 했고 되게 감사하죠. 사실 학생이다 보면은 책을 자기 돈으로 원하는 만큼 사기는 좀 힘든데 이런 경우에 되게 읽고 싶었던 책을 선물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사서 읽으면은 그냥 한번 가볍게 재밌게 읽고 그냥 약간 끝? 이런 느낌인데 이런 어른이 저를 생각해서 주신 책은 더 애정이 가서 더 여러 번 읽게 되고 되게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어른이 될 때까지 여기 바라타리아가 있으면은 저도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꼭 선물해주고 싶어서 오랫동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4: 미미 책이 평소에 읽고 싶었던 책이 있는데 도서관 같은 곳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여기서 우연히 딱 발견했을 때 일단 기분이 좋고 그책 받아서 읽을 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5: 사실 이 메시지를 보고 이 책을 골랐다고 할수 있는데요. 저랑 공통점이 되게 많고 이거 선물해주신 분이 한 10년 뒤 어른이 돼서 또 저와 같은 청소년들에게 책을 선물해주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6: 진로가 상담사인데

0: 마음의 무거움이 가벼운다기가 되길 좋겠다 했는데 그게 와닿아가지고 고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좋은 선의로 이렇게 책을 받게 돼서 좋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1: 네, 이 네. 바라타리아가 정말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공간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2: 네, 청소년들은 나도 어른이 돼서 꼭 선물하고 싶다 이런 말도 전했는데요. 사장님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오랫동안 책방을 운영하며 손님과 함께 나이 들어가는 책방이 되는 것이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책을 선물 받는 미미책처럼 보이지 않는 따뜻한 선물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춘천 소식 잘 들었습니다. 이남이 리포터였고요. 계속해서 이번엔 순천입니다. 김희지 리포터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순천입니다.
1: 네, 순천은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3: 네, 저는 순천에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성장하는 특별한 교육 현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순천시는 지난 2017년부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반려동물 교감 캠프를 운영하고 있고요. 2023년에는 호남권 최초로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열면서 동물보호뿐 아니라 교육과 문화, 또 복지까지 아우르는 반려동물 친화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네.
3: 최근에는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민들이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교육을 받고 또 어린이와 장애인, 어르신 등을 위한 치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물 매개치유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수업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이제 전문가 과정을 밟는다는 게 참 흥미로운데 그럼 어떤 교육이 진행되나요?
3: 네, 먼저 이번 과정은 7월부터 8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서 순천시 반려동물문화센터에서 진행되는데요. 이 동물 매개치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개의 행동학과 인간심리, 또 대상자별 접근 방법, 또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상담 기록 작성까지 배우게 됩니다.
1: 네.
3: 어떻게 전체 교육의 60% 이상을 실습으로 구성했는데요. 이 활동견을 안전하게 통제하고 또 행동을 살피는 방법부터 어린이와 장애인, 또 어르신 등 대상에 맞는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또 전문가의 평가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먼저 수업 현장으로 가보시죠.
4: 상대방의 심리상태, 마음의 상태를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는 방법을 잠깐 가지고서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트레이닝 한번 다시 잡고 들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클라이언트 대상자의 심리상태를 내가 먼저 파악할 줄 알면
5: 프로그램 쉬워져 올려줘요.
4: 자, 사랑이 할 줄 아는 모든 행복을 할 수 있어.
5: 우스다, 뒤로 가볼게요. 오른쪽으로 걸어가볼게요. 예, 왼쪽으로 걸어볼게요.
4: 생각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절대 빠르게 성장할 수 없어. 이거는 배나 또는 훈련자나 똑같습니다.
1: 뭐 사람의 마음도 이해해야 하고 반려견과 호흡도 함께 맞춰야 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더 전문적인 교육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교육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해요.
3: 네, 이 교육에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시민들이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참여하고 있었는데요. 순천시는 지난 2022년부터 이 반려동물 매개 활동 관리사 과정을 운영해온 만큼 기존 교육을 이수한 활동가들도 이번 치유 전문가 과정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반려견에게 받았던 위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서 이 교육을 신청한 분들이 많았는데요.
1: 네.
3: 이 교육장에서는 뭐 소형견부터 대형견까지 15마리의 반려견이 함께하면서 행동을 직접 관찰하고 또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교육생들은 반려견을 일방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행동과 감정을 이해하며 신뢰를 쌓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교육생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6: 네, 매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활동이랑 치료는 엄연히 다른 부분이어서 치유, 치료 이쪽이라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교감 활동도 좋지만 요즘에는 이제 진로 체험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양하게 갈 수 있게 됐다라는 점을 좀 알게 됐고요. 그리고 좀 더 폭넓게 활동뿐만 아니고 치료까지도 이제 뭐 병원 쪽으로도 이제 뭐 더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점을 좀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좀 아프신 분들 위주로도 가보고 싶어요.
7: 저는 강아지 키워봤던 계기가 과거에 부모님하고 사춘기 때 소통이 끊어졌었거든요. 근데 성인이 돼서 제가 강아지를 데려왔어요. 그러면서 강아지로 인해서 소통이 시작되더라고요. 이게 저희도 알 수 없는 감정을 좀 끌어내주는구나라는 경험을 해가지고 이 과정을 배우게 됐어요. 저는 강의를 듣기 전에는 조금 부담을 가지고 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강의를 좀 들으면서 이게 대상자와 소통을

0: 하면서 치료 목적을 갖고 어떻게 참여시키는지를 그게 좀 중요하고 기본 개입 기법이라는 좀 그 시간이 좀 저한테도 좀 기억에 많이 남는 수업이었어요.
1: 예. 근데 뭐 순천 씨가 뭐 이런 전문가를 직접 양성하게 된 어떤 배경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2: 네, 순천 씨는 지난 2017년부터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문화와 교육 또 치유를 아우르는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 반려동물 문화센터와 공공진료소 또 교감 캠프처럼 시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이를 전문적으로 운영할 인력의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1: 네.
2: 그래서 지난 2022년부터 이 매개활동관리사를 양성해왔고요. 올해는 동물매개치유 전문가 과정으로 이 교육을 더욱 전문화했습니다.
1: 그럼 이 과정을 마친 뒤에 지역에서 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2: 네, 이 교육을 마친 뒤에는 반려동물 교감 캠프 강사로 참여하거나 또 활동 경과 함께 다양한 동물 매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1: 네.
2: 뭐 장애인과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사회적 교류를 지원하는 역할도 맡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 이번 교육은 동물 매개 치유의 이해는 물론 대상자의 심리와 행동, 또 활동견의 안정 관리, 또 프로그램 운영 등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순천 씨는 앞으로 도서관과 경로당 등으로 활동 공간을 넓히고 이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시민들을 위한 펫로스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인데요. 동신대학교 이웅종 교수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3: 단순히 반려견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게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이런 교육과 함께 실습을 병행하면서 동물 행동을 이해하고 대상자의 별 프로그램 운영, 매개견 교육, 근데 안전관리까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동물 매개 치료사들에게는 중요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동물 모두가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동물의 행동과 감정을 정확하게 읽어내야 하고 동시에 대상자의 심리 상태도 이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동물 매개 활동할 때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습에서 매개견과 교감하는 방법, 복종 훈련에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대상자와의 상호작용에서 프로그램 진행 방법을 가장 많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특히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별 대처 능력, 반복적으로 연습을 통해서 도움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 순천은 호남권 최초의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행동교정과 독피트니스, 어질리티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평일에 동물병원을 찾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일요일에도 반려동물 공공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네.
2: 이 반려동물을 돌보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민이 직접 치유의 주체로 참여하는 선순환도 만들어지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이 순천의 노력이 앞으로도 따뜻한 변화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순천이었습니다.
1: 네, 순천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김희지 리포터였습니다.
4: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1: 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오늘은 충청권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디트뉴스 유소라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지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충청권은 상황이 어떤가요?
5: 네, 현재는 이제 잠시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요. 충청권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새벽 충남 아산과 천안 지역에 2시간 동안 100mm가 넘는 기습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와 주택 곳곳이 침수되고 차량에 고립된 운전자 등 8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새벽에 갑작스럽게 쏟아진 비로 도는 새벽 4시 반쯤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2단계까지 격상했고요. 침수와 나무 쓰러짐 등 46건의 시설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1: 예, 그렇군요. 자, 며칠 전에 청주에서 이방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었었는데 실제로 지역에서도 좀 파장이 커지고 있다죠?
5: 네, 맞습니다.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은 제9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지난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지난 16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임기 16일 만입니다. 최 전 의원은 아동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최 전 의원

0: 정부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성관계를 맺고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난 15일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1: 근데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전부터 이제 문제가 불거진 걸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늦게 대응하면서 비난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죠?
0: 네, 맞습니다. 이 피해 학생의 부모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고소장을 접수한 것은 지난 2월이었지만 압수수색은

0: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경찰은 이 최 전 의원이 시의원으로 이제 등록을 해서 당선이 됐다는 사실 역시 늦게 인지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5월 첫 피의자 조사에서 자신의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진술했고 시의원 후보라는 점도 숨겼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이를 확인했지만 이 압수수색 영장에는 여전히 직업을 회사원으로 기재했고요. 시의회와 지역구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결국 검찰이 영장을 돌려보내면서 강제 수사가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경찰은 고소 이후에 최 전 의원에게 첫 총 6차례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변호사 선임 등의 이유로 출석을 미뤘고 5월이 돼서야 그를 첫 소환 조사했는데요. 이때는 이미 최 전 의원이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한 뒤였습니다.
1: 그러니까 결국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 공천받고 선거에 출마한 건데요. 그렇다면 뭐 정당의 공천 검증에도 허점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이 최 전 의원은 지난 5월 첫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이미 공천을 확정받은 상태였고 공식적인 선거운동도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사실을 당에도 알리지 않았고요. 결국 당선이 되면서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정활동까지 펼쳤습니다. 정당들은 이 선관련 비위는 원천 배제를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나 기소위의 처분은 걸러내기가 어려운 만큼 이 공천 과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 전 의원을 공천한 국민의힘은 혐의에 대해서 몰랐다는 입장이고요. 민주당과 지역사회, 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부실검증이 낳은 대참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압수수색과 함께 신청했던 통신영장을 두고서도 지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이 경찰은 최 전 의원의 여죄와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통신사 통화 내역의 최대 보존치인 1년치의 통신 내역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 통신 영장은 인권 침해 우려가 큰 만큼 최소 침해 원칙에 따라서 범행 시점을 중심으로 필요한 기간을 특정해서 신청합니다. 검찰 역시 이런 이유로 통신 영장을 반려했는데 이 첫 강제 수사 단계부터 제동이 걸렸던 셈입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 추가 피해자를 확인할 기회를 놓쳤다며 검찰이 수사의 제동을 걸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어제 청주지검을 항의 방문했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검찰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필요하다면 검사 감찰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 네.
0: 한편 청주지검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통신 영장이 발부됐더라도 통화 상대 가입자를 전수조사해야 하는 만큼 인권침해 소지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렇게 경찰과 검찰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무엇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 예, 그렇군요. 자, 다음 사안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시간에도 몇 번 단신으로 전해드린 소식인데 내년에 충청권에서 열리는 하계 세계 대학경기대회 개막을 지금 1년여 앞두고 비상이 걸렸죠?
0: 네, 맞습니다. 2027 충청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이른바 유대회는 세계 각국의 대학 선수들이 참여하는 대회로 내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충청권 4개 시도 일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개막 1년을 앞두고 최근 대회를 꾸려나가는 조직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나란히 사퇴를 하면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이들의 동반 사태는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 이후에 바뀐 지역 정치 지형이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특히 위원장과 부위원장 취임 당시 충청권의 광역단체장들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거 이후 모두 민주당으로 바뀌면서 현재의 체제에서 조직을 이끌어가기에는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근데 예산 부족 문제도 사퇴 배경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면서요?
0: 맞습니다. 이 개최기구인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은 현재 개최 도시에 약 168억 원의 협력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개 시도가 모두 재정난은 이유로 이 협력금 분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또 조직위는 최근 4개 시도와 정부에 추가적인 운영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물가와 인건비 상승, 이 폭염에 대비한 냉방시설, 또 의료인력 확충 등의 이유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뚜렷한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는 개최 도시들이 대회를 너무 소극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1: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공동 개최하는 게 장점보다는 문제가 더 많아지고 있다죠.
0: 네, 맞습니다. 현재 조직위원회는요, 4개 시도 공무원이 파견되는 방식을

0: 운영되고 있는데요. 파견 1년 만에 복귀하거나 이 자리에 문제가 있는 공무원을 보내는 일이 반복되면서 사실상 조직위가 유배지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조직위원회를 꾸렸지만 마치 별도의 기관 같은 조직이 되면서 이 개최 도시들의 책임이 느슨해졌고 정부의 관심도 떨어지면서 좀처럼 분위기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 후원 논의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 대기업급인 메인 후원사가 아직도 확보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1: 아, 이건 뭐 얘기 들으면서 3년 전 새만금 잼버리 사태의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데 뭔가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이네요.
0: 네, 맞습니다. 한여름에 진행하는 이번 대회는 비치발리볼과 골프, 뭐 조정 테니스 등 야외 종목이 다수 포함된 만큼 폭염 대응 역시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데요. 이 폭염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은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된 2023년 새만금 덴버리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최고 기온 35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행사가 치러지면서 하루 100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기도 했었죠. 조직위원회는 현재 확보된 예산에는 냉방시설 설치 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 단순 국제 스포츠 행사를 넘어서 우리나라의 국제 대회 개최 역량을 보여줄 시범대가 될 전망인데요. 이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서 개최 도시들의 책임 있는 역할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또 망신을 사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잘 들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 디트뉴스 유소라 기자와 함께 충청권의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또 됐네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은 큰 더위라는 뜻을 가진 절기 대서인데요. 절기에 맞춰 더위의 기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강원 동해안과 충청 이남 지방에 내려졌던 폭염특보가 점점 확대되고 강화되면서 오후 2시를 기해 서울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 28도, 부산 대전 32도, 강릉과 광주 34도, 대구와 제주 35도, 포항 38도 등으로 폭염 경보가 내려진 곳이 많은 남부지방은 35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전국적으로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더 높겠습니다.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곳곳에는 열대야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낮 동안의 열기가 식지 못해서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정체전선이 북쪽에 위치하며 지금 장맛비는 주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강하게 이어지고 있고 호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에는 장맛비가 오락가락하면서 10mm에서 많은 곳은 80mm 이상 더 내릴 전망이고요.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기가 불안정해서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대통령은 오늘 부동산 정책 대국민 토론회에서 갈등과 저항을 감수하고 최종 결론에 이르게 할 책임이 공직자들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건축, 재개발의 주택 공급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면서 보유세를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분기 대비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 전망치의 3배 수준인 0.6%를 기록했습니다.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국내 총소득은 3.6% 증가해 3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관위와 서울지역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합수부는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자 수 입력 실수를 감추려고 전산 통계를 이미 조작한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이 고액 악성 체납자 16명에 대해 첫 합동 수색을 벌여 여행 가방과 금고 등에서 모두 13억 원의 은닉 재산을 찾아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 및 유착 논란을 계기로 경찰 비위와 부실 수사를 조사할 민간 감찰 기구가 차관급 감찰관이 이끄는 100명 규모로 꾸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네, 라디오정보객주 2부 시작합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그 아파트 내 간접 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입주민 과반

0: 그렇지만 또 다들 바쁘게 살아가는 요즘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이웃끼리 대화와 배려로 이걸 푸는 게 오늘 정답인 이것을 푸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말썽을 일으켜 시끄럽고 복잡하게 다투는 것을 뜻하는 이 두 글자 단어 무엇일까요? 오늘 문제였는데요. 정답과 함께 나눠주신 사연은 잠시 후에 함께 살펴볼 거고요. 자, 오늘은 역사 이야기가 있는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역사 현장이 기다리고 있을지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내주신 문자 좀 몇 개 보죠. 끝번호 7233님. 윗집 층간소음이 심했는데요. 자녀가 많은 집이라 싫은 소리 않고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사갈 때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고서야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갓난아이가 초등학생이 돼서 이사가는 걸 보니 새삼 잘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셨는데, 아우, 몇 년을 참으신 겁니까? 참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인내하면서 마무리하신 것 같네요. 5003번 쓰시는 분은, 저희 집은 아이가 3명이라 늘 뛰지 말라는 말을 달고 삽니다. 그리고 아랫집 주민들을 만나면 늘 죄송하다고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괜찮다고, 아이들 있는 집은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하셨어요. 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어린 자녀들 키우는 가정에서도 혹여 밑에 집에 해를 끼칠까 노심초사하시잖아요. 아, 얘기만 들어도 아주 절로 미소가 띄어지는 그런 기분 좋은 그런 사연이네요. 9227번님은 저희 집은 아파트 2층인데요. 인근 중학교에서 불량 학생들이 단체로 담배를 피워서 너무 힘듭니다. 아이고 저런. 지금은 방학이라 조금 나아졌지만요. 관리사무소에서 지도하고 학교에서도 지도를 해도 그때뿐이고 학생들은 증거가 없다고 안 피운 척합니다. 사춘기 아이들과의 이것은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합니다 하셨는데, 아, 이런 사연도 있군요. 잘 이야기하면 들을 수 있을까요? 아, 이런 걸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 어려운 문제 같기도 하네요. 다양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신 문자를 보면요. 배려, 이런 말이 계속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이것만 잘 이루어진다면 좀 잘 이것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자, 이제 지역뉴스 브리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역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늘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실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8명이 다쳤다고 하던데 사고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1: 네. 오늘 오전 8시 30분께 경산 사동의 한 아파트 관리실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현재는 진화된 상태이고요. 이 사고로 8명이 다쳤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없지만 부상자 중 한 명이 전신 화상을 입어 위중한 상태로 서울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방화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한 입주민이 인화물질이 든 용기를 들고 관리실에 들어간 뒤 폭발음이 들렸다고 합니다.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70대 입주민으로 아파트 관리 규약 등을 두고 관리실 측과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주민대표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선거함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아파트에선 그동안 일부 입주민이 관리실을 상대로 수개월간 예산 집행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감사까지 요청하는 등 갈등이 심했다고 합니다. 사고 당일인 오늘도 아파트 관리 규약에 관한 회의가 예정되어 있어서 관리실 관계자와 그간 갈등을 빚어온 입주민들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0: 네.
1: 이번 화재로 용의자도 화상을 입어 현재 대구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치료가 끝나는 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사고 현장 인근 주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0: 네, 뭐 들어보니까 이건 역시 이 아파트에서 벌어진 이것에, 오늘 정답인 이것의 한 유형인 것 같은데요. 참 답답하네, 안타깝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부산 강서구는 그 유일한 응급실이 문을 닫아서 지금 응급 의료 공백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 강서구가 대책을 발표했다면서요?
1: 네. 앞서 지난달 부산 강서구에서 유일하게 응급실을 운영하던 갑을 녹산병원이 적자를 이유로 응급실 문을 닫았는데요. 이에 강서구가 지역 의료기관 운영 상황을 점검했고 이를 토대로 응급분만 의료체계 보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외라이 여성 아동병원의 진료 시간을 확대하고 24시간 응급분만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요일 진료는 기존 오후 5시에서 오후 8시 30분으로 연장하고 그동안 운영하지 않았던 일요일과 공휴일 산부인과 진료도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실시합니다.

0: 또 응급뿐만의 경우에는 다른 병원 선무까지 받도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산부인과 분야에 한정된 것으로 다른 질환에 대한 응급진료 공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1: 예.
0: 2028년 초 강서구에 부민병원이 개원할 예정이긴 한데요. 그 전에는 강서구에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없어서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 문제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1: 예, 그렇군요. 그리고 전국 연안에 지금 독성 해파리가 예년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서 피서객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죠?
0: 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강한 독성을 지닌 노무라 입길 해파리의 개체수가 지난해와 견저 5배가량 늘어났습니다. 출현 시기도 2주 정도 빨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독성이 강한 유령 해파리도 제주 연안에 이어 전남, 경남, 부산 해역에서 자주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두 해파리는 높은 수온과 강한 해류의 영향으로 동중국해에서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 연안에 계속 유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해파림 쏘임 사고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피서객들은 피부 노출이 최소화되도록 복장을 착용해야 하고 만일 해파리에 쏘였을 경우에는 즉시 물 밖으로 나와 바닷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상처 부위를 씻어야 합니다. 또 전신 통증이나 호흡곤란, 의식불명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곧바로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1: 예.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인데요. 파주시가 내일 그 서해선 운정역 연장사업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고요?
0: 네. 이번 사업은 현재 일산역까지만 운행하는 서해선 전동열차를 운정역까지 5.3km 연장하는 것으로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하나로 추진됩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사업비 396억 원을 투입해 내년 말까지 운정역에 600m 길이의 회차선과 전기통신 설비, 신호기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후 시운전을 거쳐 2028년 7월께 정식 개통하게 됩니다. 서해선이 운정역까지 연결되면 환승 없이 김포공항을 거쳐 경기 서남부 지역까지 이동할 수 있게 돼 지역 간 접근성과 시민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많이 편리해지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소식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와 함께한 지역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0: 기억해야 할 우리의 역사를 찾아 함께 떠납니다. 우리 고장 역사 이야기.
1: 네, 이번 순서 매주 목요일에 함께하는 우리 고장 역사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광일 역사 여행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역사 현장은 어딘가요?
2: 네, 날씨가 무척 더워졌습니다. 또 그렇지만 방학도 있고 휴가도 있어서 여행하고도 어울리는 계절인데요. 네. 이럴 때 역사 유적 그리고 박물관이 있는 곳을 찾으면 여름 분위기와 함께 또 시원함도 동시에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곳 가운데 하나가 이제 경남 진주에 있는 진주성 그리고 국립 진주박물관이 될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먼저 그 진주성 하면 그 임진왜란 당시에 진주대첩이 벌어졌던 곳 맞죠?
2: 맞습니다. 임진왜란 3대 대첩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진주대첩은 진주성 1차 전투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 진주대첩의 내용이 어떠한지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진왜란 초기에 경상도 지역을 확보했던 일본군은 이제 호남 지역으로 나아가려고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서쪽으로 계속해서 침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곽재우, 정인홍, 김면과 같은 의병 부대에게 막히게 됐고요. 그러니까 바닷길을 통해서 이제 서쪽으로 나아가려고 했는데 이 역시 막히게 됐는데 널리 알려진 한산대첩에서 이순신 함대가 일본 함대를 하객진으로 유인해 대승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러자 일본군은 다시 대규모의 병력을 동원해서 서쪽으로 나아갈 길을 확보하려고 했고요. 그 첫 관문을 진주성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네. 당시 일본군은 김해 일대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하세가와라든지 호소가와 같은 한 10여 명의 장수가 한 2만 명 정도의 대군을 이끌고 있었는데요. 이들을 이제 이끌고 진주성 공격에 나서게 된 거죠.
1: 2만 명이면 적지 않은 적군인데 당시에 그럼 진주성은 이 정도의 규모의 왜군과 맞서 싸울 준비가 좀 돼 있었나요?
2: 네, 이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당시 상황은 약간 좀 혼란스러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진주의 그 사또였던 진주 목사 이경이 당시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었던 관리였던 판관 김시민 장군이 이제 목사의 직무 대리로 나서게 되는 긴급하게 이런 상황이었고요. 네. 이때 이제 김시민 장군 그다음에 곤양 군수 이광학 등이 한 3,800명 정도의 군대를 이끌고 진주성 안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만 조금 도움이 된다면 진주성 밖에서 곽재우 장군뿐만 아니라 뭐 최경해 등 전라도 경상도 의병들이 한 4,5천명 정도가 응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안팎에 좀 호응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네. 이 과정에서 또 중요한 사건 하나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1: 중요한 사건이요? 어떤 사건이죠?
2: 창원에서 일본군에 패했던 경상병사, 그러니까 경상도의 군사를 총괄하는 장군이거든요. 네. 이 유승인 장군이 진주성 안으로 패잔병을 이끌고 들어오고자 했는데 김시민 장군이 미안하지만 들어오시지 말라. 라고 막았던 겁니다.
1: 왜죠?
2: 진주 목사보다 풍계가 높거든요. 그러면 지휘 체계가 다시 바뀌어 버리게 되니까
1: 그럴 수 있네요.
2: 여기에 이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유승인 장군 역시 이를 받아들여서 나중에 외곽에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성 밖에서 군사를 이끌고 싸우다가 전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1: 근데 이런 결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2: 맞습니다.
1: 어쨌든 진주성이 왜군에 함락되느냐 마느냐 정말 풍전등화의 상황인데도 지휘 체계가 중요했던 거군요. 그럼 그 이후에 이제 진주 대첩은 어떻게 전개됐습니까?
2: 네, 1592년 10월 진주성 전투가 시작되었고 6일 동안 끊임없이 공방전이 벌어지게 됐는데요. 네. 이때 김시민 장군의 지휘 속에서 그럭저럭 이 전투를 잘 막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전쟁이 끝나갈 즈음 진주성을 순찰하던 김시민 장군이 이마에 탄환을 맞고 정신을 잃는 즉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때 곤양 군수였던 이광학이 지휘하면서 일단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게 됩니다. 네. 하지만 안타깝게 김시민 장군이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나라에서는 그 공을 기려서 충무라는 시호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육지의 충무공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1: 그렇군요. 앞서 이제 3,800여 명, 그러니까 4천 명이 채 안 되는 병력으로 어쨌든 2만의 왜군에 맞선 거였는데 물리쳤다고 하니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으면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2: 맞습니다. 그래서 안팎의 어떤 호응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 그랬겠어요.
2: 한편으로 이제 이 진주대첩 덕분에 호남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면서 호남의 병력을 이끌고 있었던 권율, 뭐 황진 같은 인물이 한양 근처의 행주산성에서 다시 적을 물리치게 됩니다. 진주대첩이 없었다면 1593년 2월에 행주대첩도 기대할 수 없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2: 다만 일본군이 육지에서 맞이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대규모 패배를 맞이하게 된 거거든요.
1: 네.
2: 여기에 이제 큰 충격을 받았던 토요토미는 명령을 다시 내려서 대규모 공격에 나서니까 이게 이제 널리 알려진 2차 진주성 전투가 됩니다.
1: 아니 그러면 1차 그 진주성 전투가 끝난 뒤에 뭐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다시 왜군이 이렇게 쳐들어온 건가요?
2: 한 반년 정도 지났던 그러니까 1593년 6월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 거의 바로네요.
2: 네. 예. 이 2차 진주성 전투는 일본이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목표보다는 패배에 대해서 보복하고자 하는 의도가 조금 더 강했다.
1: 아하.
2: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1: 네.
2: 당시 고니시, 가토 등 일본 주요 장수가 모두 참여를 했고 동원 병력만 하더라도 약 9만 3천 명. 거의 10만 명에 이르는 정도였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진주성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측도 있었고 지켜야 된다는 측도 있었는데
1: 네.
2: 이때 지키자고 진주성 안에 들어갔던 인물이 김천일, 최경애 같은 장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네.
2: 하지만 결국 진주성이 함락되고 6만에서 7만에 이르는 민간인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1: 1차 때와는 달랐네요.
2: 그렇습니다.
1: 네.
2: 다만 이때 일본군 역시 승리를 했다 다고는 하지만 큰 피해를 입어서 호남 진출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또 패배로만 보기는 어렵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1: 네.
2: 이 2차 전투가 끝난 다음에 일본군은 진주성을 폐허로 만들었지만 조선으로 볼 때는 이 진주성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임진왜란이 끝나서 조선에서는 진주성에다가 경상도 지역의 방어를 담당하는 군사거점인 경상우병영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1: 네.
2: 그런 면에서 이제 진주성은 조선의 군사 특히 경상도 지역의 전략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정말 그 진주대첩은 어떤 육지의 한산대첩이나 명량대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투였다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그 진주성 안에 있는 국립진주박물관은 사실은 전쟁 중심의 박물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2: 그래서 국립진주박물관 박물관에서 임진왜란 관련 내용과 그다음에 조선시대 어떤 전쟁 관련 내용을 보다 보면은 의외의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조선 후기에 조총을 포함해서 화약 무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초기에 일본군이 조총에 당하게 된 조선인데 바로 다음에 조선은 조총을 제작해서 전장에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1: 이 총기류라고 하는 건 정말 전쟁 역사를 그 판도를 바꿔놓을 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2: 그렇습니다.
1: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조선이 조총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2: 여기에는 이제 조선이 기본적으로 화약 무기에 굉장히 익숙한 나라였다라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2: 임진왜란에서 조총의 역할에 관심을 가진 조선은 자연스럽게 이제 이 군대의 주력 무기로 이 조총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조선 후기에 군대로 널리 알려진 훈련도관 같은 경우는 삼수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1: 네.
2: 포수, 사수, 살수병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포수가 바로 조총을 쏘는 군대이고요.
1: 네.
2: 이 조선의 조총부대는 동아시아에서도 명성이 높아서 널리 알려진 것처럼 뭐 효종 때, 현종 때 나선정벌이라고 해서 청의 요청에 의해서 러시아군과 두 번에 걸쳐서 전투를 벌인 적도 있었습니다.
1: 네.
2: 이때 러시아군을 압도하고 그래서 청에서는 조선의 그 이 포수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1: 이 얘기를 잘 생각해 보니까 지금으로 치면 조선의 어떤 조총 부대가 외국으로 파병된 거잖아요.
2: 그렇습니다.
1: 그 정도로 대단했습니까? 놀라운 사실인데요.
2: 네. 또 그뿐만이 아니고 이 시기에 여러 나라의 바탕을 둔 화약 무기가 이제 조선에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불랑기포라는 이름을 종종 듣게 되는데 이 불랑기가 포르투갈을 가리킵니다.
1: 아, 그래요?
2: 네. 그리고 홍이포는 이제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오랑캐를 뜻하는데 네. 네덜란드를 가리켜서 역시 이것도 조선에서 쓰였던 화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네.
2: 그러니까 조선은 화약 무기 개선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지만 이제 1700년대 이후에 평화가 지속되면서 그 변화 모습이 조금 느려지게 됩니다.
1: 아하.
2: 이 시기에 이제 거꾸로 유럽에서는 이제 화약 무기의 발전이 쭉 이루어지게 되면서
1: 네.
2: 병인양요 신미양요 때는 그 상황이 이제 역전되었구나라는 조금은 안타까운 상황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그 오래 지속된 평화가 어떻게 보면 이제 무기의 발전을 좀 늦춘 셈이네요.
2: 그렇습니다.
1: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선의 무기하면 흔히 이제 칼과 화살만을 떠올리기 쉬운데 아 오늘 뭐랄까요 조선의 어떤 전투력, 병력 그리고 이 화력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이제 표현을 할 때도 조선 후기라면은 조금 더 총이나 화포를 중심으로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
2: 순조 때 책인 만기요람을 보면은 조선 중앙군이 가지고 있었던 총이 조총 4만 2천 정 포함해서 화포까지 4만 5천 정에 이르렀다. 라고 하니까 당시 무기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 네.
2: 그런 점에서 이제 휴가를 맞이해서 진주성 답사도 그다음에 국립진주박물관 답사를 하시다 보면은 임진왜란의 역사와 함께 그 이후에 조선의 국방 체계에 대해서도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운 날씨지만 진주에 한번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진주냉면도 꼭 드시고요. 네. 오늘은 진주대첩의 격전지인 진주성과 또 국립진주박물관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박광일 역사여행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자,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답 분쟁이었습니다. 이 4881님이 이런 얘기를 보내주셨어요. 저희 집은 오래된 빌라인데요. 총 10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협소해서 새벽 출근길이나 위급한 상황에 차를 급히 뺄 수 있도록 주민들끼리 서로 의논해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엔 이중 주차 문제로 고성도 오갔는데 지금은 순번을 정해서 집 근처 공터에 주차하다 보니까 이웃분들과 주차 분쟁도 사라졌습니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런 거죠. 네, 참 현명한 주민분들 아닌가 싶어요. 이런 해결책을 찾기까지 얼마나 서로 자주 만나고 소통을 하셨을까 미로 짐작도 됩니다. 좋은 사례 보내주신 4881님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면서 탐 존스의 딜라일라 끝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저는 내일 2시 10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라우라 에스키벨의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입니다. 페드로는 티타에게 장미꽃 한 다발을 선물합니다. 마마 엘레나의 눈을 피해 몰래. 티타는 그 장미꽃을 받아들고 가슴이 뛰는 것을 느낍니다. 꽃잎이 그녀의 손에 닿는 순간 그녀의 몸 전체가 반응합니다. 그리고 티타는 그 장미꽃으로 요리를 만들기로 합니다. 장미꽃잎을 넣은 메추라기 요리. 티타는 장미꽃잎을 한 장 한 장 뜯었습니다. 꽃잎들은 아직 페드로의 온기를 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꽃잎에 닿을 때마다 그것은 페드로의 손에 닿는 것 같았습니다. 티타는 그 감각을 요리 속에 담았습니다. 사랑을, 그리움을, 닿고 싶은 마음을. 그녀의 손이 요리를 만드는 동안 마음은 페드로 곁에 있었습니다. 그 요리를 먹은 사람들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티타의 언니 헤르트루디스는 요리를 한 입 먹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몸에서 열이 났습니다.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티타의 사랑이 요리를 통해 헤르트루디스의 몸속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헤르트루디스는 결국 용감한 병사와 함께 사랑의 도피 행각을 벌이고 마침내는 혁명군의 장군이 됩니다. 티타가 하지 못한 것을 헤르트루디스가 대신합니다. 억압된 자와 자유로운 자. 그러나 그 자유는 억압된 자의 욕망에서 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마마 엘레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마 엘레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티타는 울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녀를 짓누르던 무언가가 조금 들어올려지는 느낌. 그 느낌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죽은 후에도 티타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엘레나는 죽어서도 티타의 내면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죽은 후에도 들렸습니다. 티타가 무언가를 하려 할 때마다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너는 그럴 자격이 없다. 억압은 몸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티타의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억압은 억압하는 사람이 사라진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내면화되어 있습니다. 티타의 진짜 해방은 어머니의 죽음이 아니라 자신 안에 어머니의 억압을 극복하는 몸짓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선택을, 자신만의 실천을 시작해야 했던 것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2: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인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권오남 교수와 말씀 나눕니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타고난 수학머리가 따로 있는 걸까요? 권오남 교수는 수학은 특별한 재능보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과정이고 누구나 그 힘을 기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수학을 전공하는 여성조차 드물던 시절 아이들이 수학을 즐겁게 배우는 방법을 연구하며 우리나라 수학교육의 새로운 길을 열어온 권오남 교수. 수학은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길러주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까지 넓혀주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수학을 잘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권오남 교수에게 그 해답을 들어봅니다.

0: 방송청의 권오남 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네. 정말 그 우리 과총 60년 역사의 두 번째 여성 회장님이시고 수학 쪽 전공자로는 첫 회장님이시라고.
1: 네. 네, 네.
0: 그러니까 아마 여성계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높고 수학계에서도 관심이 엄청 높을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예. 이거 진짜 저한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그 3년이 임기이기 때문에 3년 동안 그 어느 여성계나 여성과학계나 수학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0: 과총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지만 뭐 과학기술인들의 이익이나 입장도 대변해야 되고 하지만 저는 지난 시간에 인상 깊었던 것이 스타 과학자들을 내가 좀 만들어내서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싶다. 그게 왜 중요할까요? 스타 과학자를 만드는 일이.
1: 우리가 이제 보면 우리나라가 뭐 그런 말씀 영어로 좀 표현해도 될까요?
0: 예, 해석만 해주시면 네, 됩니다. 네. 예.
1: 우리가 이제 fast follower라고 네. 그러잖아요. 압축 성장.
0: 네.
1: 하다가 지금 fast follow는 안 된다. first mover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 그게 그 AI 3강에 가는 길이니까요.
0: 네. 이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고. 그렇죠?
1: 따라가서는
0: 예.
1: 따라가서는
0: 무조건 앞에 가야 되는 거죠.
1: 네, 무조건 네. 앞에
0: 가야. 2등은 중요하지 않죠, 지금.
1: 네네,
0: 지금 2등은, 현실이.
1: 네, 네. 2등은 중요하지 않는데 서울대 예를 들면 70년대 80년대 소위 그 누가 수석이냐 그런 거 많았거든요.
0: 맞아요. 수석이 어느 과를 가느냐.
1: 네, 수석이 어디를 가냐.
0: 뭐 일단 문과 수석 무조건 법대를 갔고.
1: 수석들이 대부분 물리학과 간 적도 있었고.
0: 이과 수석 물리학도 네. 갔죠. 맞아요.
1: 60년대 70년대는 화공학과를 갔었고요.
0: 맞아요.
1: 그다음에 전자공학과 맞아요. 물리과를 갔었거든요. 그것이 어느 순간에
0: 다 의대 갔어요.
1: 네네.
0: 그렇네요. 그러고 네. 보니까 이게 그 수석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수석이 가는 과가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그 과학계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갈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1: 그러니까 약간 학생들한테는 상징적인 의미가
0: 그렇죠.
1: 있는 거죠.
0: 예.
1: 그렇다는 것은 70년대 막 키스트 카이스트 보면 아시겠지만 과학기술 과학자들을 예를 들면 군대를 뭐 6개월 동안 해준다던가 과학기술자들을 굉장히 우대해줬어요.
0: 네.
1: 그런데 어느 순간에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과학기술계가 사실은 기술 패권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 강국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과학기술자들을 과학자들을 다시 한번 레드 카펫에 존중하는 그런 네. 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의학 쏠림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렇게 어떻게 롤 모델이 될 수 있을 만한 과학자들이 눈에 많이 보여야
1: 그렇죠.
0: 꿈나무들이 또 그걸 보고
1: 그렇죠.
0: 잘하겠죠.
1: 그렇죠.
0: 예.
1: 맞습니다. 네.
0: 우리 권오남 교수님은 어린 시절에도 굉장히 똘똘하셨을 것 같아요. 수학도 뭐 제일 잘하고 원래부터 수학에 좀 흥미가 있고 재능이 있고 그런 편이셨나요?
1: 저는 사실 이제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요. 경북 안동이라고요.
0: 네.
1: 제가 이제 수학을 조금 못하진 않았지만 제가 수학을 해야 되겠다. 그런 뭐 수학을 잘하게 된 계기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요. 저희 이제 담임 선생님이 제 이름이 조금
0: 네.
1: 좀 이름이 좀 약간 특이하잖아요.
0: 좀 난 남자라고 오해받을 수도
1: 있고. 있죠.
0: 예.
1: 그래서 우리 담임 선생님이 수학 문제 중에서 약간 어려운 문제, 그 문장제 문제.
0: 네.
1: 뭐,가 나오면, 권오남, 나와서 문제 풀어봐. 라고 어느 날, 예. 저를 포인트 했어요. 다행히 그때 준비가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풀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이 언제 저를 호명할지 모르니까 미리 예습을 해서 수학을 많이
0: 네.
1: 풀어갔습니다. 예습을 소위 한 거죠.
0: 잘하니까 시키셨겠죠, 선생님.
1: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잘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거는 약간 사이클인 것 같아요.
0: 예.
1: 네, 이렇게 한번 호명을 받고 잘하게 되니까 또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되고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게 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0: 예. 네. 네.

0: 이제 수학을 잘하는 것과 또 전공을 하는 것도 별개의 문제잖아요.
1: 네네.
0: 왜
1: 네.
0: 이걸 전공해야겠다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1: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서울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로 유학 오는 거는 경북 안동에서 오는 거는 거의
0: 네.
1: 지금 생각하면 외국 유학 가는 거였어요.
0: 그
1: 거의 아마 중앙선에서 칙칙폭폭 기차 타고 한 9시간 걸렸을걸요.
0: 그렇겠네요.
1: 그래서 왔는데요. 그래도 그 경상북도 안동에서는 그래도 거느남하면
0: 아유 똑똑한 여학생으로
1: 조금 알아줬는데 여기 오니까 존재감이 너무 없더라고요. 너무 없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집합 혹시 집합 네. 기억나세요?
0: 항상 집합부터 시작하죠.
1: 네. 네. 어느 마을에 A 신문을 보는 가구는 몇 가구, B 신문을 보는 가구는 몇 가구, C 신문을 보는 몇 가구인데 A 신문은 보지만 B 신문을 보지 않는 가구는 몇 가구 그런 문제 있잖아요.
0: 교집합 나오고.
1: 네, 교집합 나오는 네. 거죠. 그게 사실 논리적으로 좀 생각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누가 풀 사람 없어? 그런데 이제 속으로는 나 그래도 경상북도 안동에서는 약간 존재감이 있는 거느남함은 알아줬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나 안 알아주네. 뭐 사투리도 심하고 했지만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네. 떨리는 마음으로 손을 들고 뭐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멋있게 풀었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손뼉도 받았고 막.
0: 예.
1: 그 다음부터는. 촌에서 왔는 시골에서 왔는데 제 수학 좀 잘하는 애야. 그래서 이제 저의 그 존재감이 올라가게 됐고
0: 네.
1: 비슷한 사이클이에요. 그러면 또 혹시 선생님이 또 뭐 할지 모르니까 공부를 수학 시간에 시간을 많이 투자한 거죠. 근데 저는 사실 그 사학 역사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역사학자가 되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그 사학과 가서 뭐 먹고 살 거냐고.
0: 예, 인문학이 참 어렵긴 해요. 예. 네. 취직 때문에. 취직 때문에.
1: 그래서 그 옛날에도, 예.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다음 좋아하는 과목이 이제 수학이었고 또 제가 수학을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그런 뭔가 이 복잡한 거를 단순하게 단순한 아름답게 풀어내는 어떤 묘미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런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수학도 하면서 이제 교육을 하는 그렇게 네. 이제 자연스럽게 직업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네.
0: 그 미국 유학 가셨다고
1: 네,
0: 했잖아요.
1: 네.
0: 가서 그 학생들하고 공부하면서 좀 우리나라 수학 현실하고 그쪽이 많이 다르다는 걸 절감을 하셨을 것
1: 네네.
0: 같아요. 예.
1: 네네.
0: 접근하는 방식이.
1: 네네. 네.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더 요약을 하자 보면 이제 제가 수학을 하는 방법은 수학 공부를 하는 방법은 우리가 압축 성장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일단 지식이 많아요. 많이 네. 배우고 어떤 현상이 오면 지금 갖고 있는 저의 수학에 대한 지식으로 풀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0: 네.
1: 같은 동료 미국 학생들은 베이스가 지식이 없어요. 없지만 거기서 뭐 깨뜨려 보는 그런 본질적인 일단은 질문을 많이 해요.
0: 네.
1: 그런 차이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질문,
0: 네.
1: 지식에 대한 것도 있었지만 왜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0: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1: 당연하게
0: 것.
1: 받아들인 거. 어쩌면 예. 이게 좋은 질문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보는 힘이거든요.
0: 사실 네. 거기에서 과학적인 진전이 다
1: 그렇죠.
0: 있는 거죠.
1: 네.
0: 예. 그 수학 분야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여성이 상당히 드물었을 것 같아요.
1: 사실 제가 이제 가르치는 거 친구들한테 설명해 준 거를 좋아했지만 그냥 계속 스트레이트로 그러니까 수학자만 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0: 없었습니다. 별로 네. 없었고 특히 제가 아는 분야에는 없었는데요.
1: 수학 쪽에서 어느 전공이십니까?
0: 아, 좀 어렵긴 하는데요.
1: 네, 쉽게 좀.
0: 어떻게 이야기 다변수 복소 해석학이라고요.
1: 처음 들어봐요.
0: 네. 이제 그 함수의 다이나믹스를 이제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1: 네.
0: 이제 복소수라는 거는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 예. 배우셨을
1: 들어는
0: 거예요.
1: 봤습니다.
0: 네. 예. 제곱을 했는데 음수가 되는 수?
1: 네.
0: 그런 거 아마 봤을 때 너무 놀라셨을 텐데요. 그런 함수를 아이가 다루는 학문을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요. 동력역학이라고요. 여학생이 적어서 적기도 했고 이제 제 지도 교수님이 이제 그 저를 학회 많이 이제 같이 가자고 이제 학회 참석하는 거가 지금 제가 세계 수학 교육학회 심리학회 네. 애장이기도 하지만 학회 참석하는 것이 굉장히 학자들 또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의 연구를 발표하고 그 연구를 알리고 근데 그 다음 사람이 또 그 연구에서 연장하는 그래서 네. 학문이 발전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학회 그 제가 기억나는 거가 지금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프린스턴에 어떤 그 수학자가 환갑 요새는 그런 문화가 없는데요. 과거에는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그렇고 그 60th birthday 그러니까 환갑을 맞아서 하는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요새는 워낙 오래 사셔서 그런 거 예. 없습니다.
1: 아, 우리나라는 환갑 잔치라는데 그 미국 교수님들은 또 환갑
0: 컨퍼런스에서 제가 프린스턴 대학에서 그분이 프린스턴 대학에 계셨고 또 제가 하는 연구 분야의 교수님이라서 우리 지도 교수님이랑 이제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3박 4일이었는데요. 기조 강연이라 그래서 중요한 네. 논문 발표하는 것이지만 기조 강연자가 중요하거든요. 기조 강연에 여성이 딱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제 기억으로 한 500여 명 정도 됐던 네. 것 같은데 그래서 미국 친구들한테 일단 저한테 주는 거 나는 어떤 사람을 롤 모델로 해야 되겠다는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 분밖에 없었고 나중에 미국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분은 다른 수학자의 부인이다 예.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가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그러면 내가 제가 이제 수학자로 대성하려면 이게 가능한 일인가?
1: 수학자랑 결혼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0: 그런 예. 생각도 들은 예. 거죠. 유명한 수학자랑 결혼해야 저렇게 되는 건가? 뭐 어린 생각에. 그래서 롤모델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다.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좀 더 교육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하나는 제가 교육학도 또 공부를 박사라고 난 다음에 더 했거든요. 박사학위를 받고 그것도 사실은 특이한 이력이죠. 그러면. 대부분 박사학위가 끝이지만 박사학위 하고 난 다음에 또 제가 교육학 공부를 했는데
1: 그러니까 수학으로 박사를 받으시고 교육학으로 또 박사를 받으시고
0: 아니요 석사를 했습니다. 그 두 예. 가지 질문이 저를 더 공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왜 우리나라 그 PhD 학생들 박사과정 학생들은 창의적인 논문을 못 쓰는 걸까 저를 포함해서 네. 덜 창의적일까 두 번째는 왜 수학계에는 여성이 적을까 그런 거를 조금 더 예. 알고 싶어서 이제 했었는데요. 그때에 비해서 너무 옛날 이야기입니다.
1: 네. 네. 요즘은 좀 달라졌나요?
0: 그럼요. 요즘은 그때에 비해서는 세계적인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인 여성 수학자 뭐가 꽤 있습니다. 있는데요. 그때보다는 나아졌지만 너무 천천히 달라지고 있고 또 의사결정을 하는 테이블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 네.
0: 의사결정하는 테이블에는 여전히 여성이 적습니다.
1: 네. 그렇겠네요.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니까 사실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 여학생들이 이제 뭐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더 잘하지만은 고3 되면 역전된다. 역전된다.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체력이 남자보다 떨어지고 하나는 수학을 못해서다. 여자는 원래 수학 머리가

0: 약한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1: 어, 맞아요. 그게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였는데요. 네. 어,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교육학을 더 공부하게 된 계기가 왜 그 수학계 혹은 과학계는 여성이 소수일까?
0: 예. 아,
1: 그런데 이제 수학을 학습하는 환경을 사회적으로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 이제 이게 그렇게 태어난 것인지 네. 아니면 사회화된 것인지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을 좀 해 보니까 수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과정적인 설명은 약간 남성적으로 하고 결과적인 설명은 여성적으로 하고 예를 들면 영어로 하면 수학 문제를 푼다는 거를 뭐 이제 어 태클 뭐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아. 태클을 한다던가 그런 문제를 푸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남성적인 단어를 쓴다던가 그러니까 이게 미국 문화이긴 하지만 한국 문화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학 시간에 어, 남녀 공학일 때 어, 소위 어, 질문을 하고 기다리는 시간 대기 시간을 조사한 연구들이 있는데요. 어, 여학생들한테는 기다리는 시간이 남학생보다 그 당시의 연구를 보면 더 적었어요.
0: 어, 기다려주지 않아요?
1: 덜 기다려주는 거죠. 그리고 보면 선생님들이 지금은 달라졌지만 어, 달라졌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문의 종류도 다를 뿐만 아니라 아,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 가정을 책임지려면 더 생각해야 되니까 남학생들한테는 더 시간을 준다던가 뭐 그런다는 거. 그 질문의 종류도 어, 여학생한테 주는 거하고 남학생들은 더 생각해봐. 뭐 안 되면 됐고요. 예를 들면
0: 네.
1: 뭐 그런 식으로 대기 시간조차도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연구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수학을 왜 못 여학생들이 왜 소수인가를 어,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3 역전설 어 그거 저도 그 연구를 이제 해보면서 놀랐던 사실인데요. 그래서 잘하는 학생들을 어, 인터뷰를 했었어요. 잘하는 네. 수학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했을 때 뭐 체력적인 것도 있지만 이 학생들이 수학도 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자기 암시를 그렇게 준다라는 거죠.
0: 아, 네. 예. 이 수학을 이제 뭐 한 40년
1: 네.
0: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네, 네. 수학은 어떤 학문입니까?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서.
1: 어, 예. 이게 사실은 뭐 수학은 어, 저는 이제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어, 세상을 보는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0: 지난 시간에도 그 네네, 말씀을 네네, 하셨어요.
1: 네네.
0: 그럼 수학을 모르고 사는 거는 세상을 보는 한쪽 눈이
1: 어, 눈이 조금은 부족하다라고 아. 볼 수가 있겠죠. 네.
0: 예. 제 머릿속에 있는 어떤 수학자들의 어떤 이미지 선입견일 수 있는데 어떤 자기만의 세상에서 뭐 그 몇 년에 걸쳐서 한 문제를 막 풀고 거기 몰입해 있고 사람들과는 그닥 어울리지 않고 약간 이런 선입견이 좀 제 머릿속에는 있거든요.
1: 아마 그런 선입견 수학자들은 네. 어떤 면에서 골방에서 혼자 네. 머리 엉클어지고 뭔가 하는 사람 그 이미지는 아마 아인슈타인의 이미지가 아닐까 싶어요. 보면 아. 약간 개기한 표정을 예. 이상한 표정을 하고 이러서 아마 수학자들도 저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그 이미지가 진짜로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대중한테 주는 이미지가. 근데 수학자들은 진짜로 어,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소셜합니다.
0: 아, 그런가요?
1: 네, 소셜합니다.
0: 예, 회장님만 그런 게 아니라 아니야, 대체적으로?
1: 네, 이제 자기 연구를 나누어야 되니까요. 같이 공동 연구도 해야 되고, 이게.
0: 아, 혼자 푸는 게 아닌가요, 수학은?
1: 혼자 푸는 거 아닙니다. 요새는 공동 연구도, 그 혼자서 아는 예. 사람도 있지만, 최근의 추세를 보면, 공동 연구 논문이 굉장히 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네. 너무 이미지가
0: 그렇군요. 예, 수학자들이 네트워킹을 안 하는 게 아니다. 네. 네, 사회적으로 담 쌓고 사는 사람들이
1: 전혀
0: 아니다.
1: 전혀 아닙니다.
0: 예. 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우리나라에 수포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0: 그 회장님 그 말씀 되게 싫어하신다면 수포자. 네. 예. 수포자를 없애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수학을 잘하는 비결은 어떻게 있을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될까? 저는 이제 어른이 돼서 좀 포기했는데 이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수학을 흥미롭게 다가가게 하려면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1: 저는 예. 이제 수포자란 말이 아마 2010년 그 중반부터 이렇게 계속 언론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0: 수학을 포기했다는 말이죠.
1: 네, 수학 포기자의 준말인 것 같습니다. 어떤 네이밍이 있으면 학생들이 아, 나 수포자야. 이런 걸 한 거를 별로 어 뭐 나도 원 오브 댐인데 이런 나쁜 현상 뭐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고 그걸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할 거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0: 오히려 그냥 아, 나 수포자야 하고선 포기해 버리게 만드는 구실을 만들어 주는
1: 약간 그럴 수도 있다라는
0: 게 될 수 있겠네요.
1: 네. 그게 언론이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인데요. 수포자란 말 대신 제가 좋아하는 말은 이제 수호자라는 건데 수학의 숫자 호자는 좋을 호자도 될 수 있고 호
0: 지킨다.
1: 그러니까, 네, 지킨다의 수호자도 있죠. 예. 그러니까 수학을 그러면 왜 지켜야 되냐? 수학은 모든 것에 다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존재를 잘 모를 뿐이지 네. 수학은 다 있거든요. 커버가 돼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런 수포자라는 단어 대신에 다른 바람직한 현상을 네이밍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0: 네이밍도 중요하지만 저는 선생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학 교육도 과 교수님이시니까 교사들의 몫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교사들이 바뀌지 않고 아이들이 바뀌기를 바라는 거는 좀 무리다 싶은데 교사 그런 교사 양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뭐 요새 참교육이라는 것이 너무
0: 네. 어마어마한 지금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1: 네네. 네. 근데 그걸 보시면 좀 놀라운 뭐 그 물론 뭐 드라마이기는 하기는 네. 하지만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제가 지도하는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너무 과장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어쩌면 학교는 더 할 수도 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게 교사 탓이다라는 건 아니고 이게 시스템인 것 같아요. 전체 네. 우리나라의 어떤 시스템 그 중에 정점이 있는 것이 저는 이제 입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연 무엇을 평가하는가가 무엇을 가르치냐. 를 결정하는 상황이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이게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이게 뭐 교사가 바뀌어야 돼, 뭐 학생이 바뀌어야 돼 문제가 아니라 그 시스템이 선한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네. 아, 입시 문제가 있다는 건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는 합의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 네. 네 그거는 네. 또 다른 논쟁거리인데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정점이 있는 거가 입시의 정점이 있는 거가 이제 수능이잖아요.
0: 네.
1: 과연 수능에 이런 수능이 맞는가에 대한 점검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저 이것만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나라 그 수능 문제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게 정상인 건가요?
1: 다 아시겠지만 비정상입니다. 대부분 수능이 이런 거 같아요.
0: 예.
1: 약간 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안 틀려야 되기 때문에 소위 앞에 있는 것은 눈으로 푸는 문제.
0: 그 시간이 팍팍하거든요.
1: 그러니까요. 예. 시간이 타임드 테스트니까요. 뒤에 있는 문제는 아마 킬러 문항이라고
0: 변별해야 되니까.
1: 예. 그런데 그 변별이 킬러 문항이 사실은 수학자한테도 물어보면 이게 불필요 없는 과도한 과기라는 거죠. 과선의 문제라서 이게 과연 수학적 사고를 평가하는 거냐는 것은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1: 변별을 위한 문항이지 이것이 대학교 간의 수학적 역량을 평가하는 문항은 아니라고 저뿐만 아니라 수학계에서 생각하고 있어서요.
0: 네. 네. 아, 이건 깊이 한번 들여다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수학교육과 교수로서 지금 또 과총회장으로서 또 세계수학교육심리학회 회장으로서 하실 일이 굉장히 많아서 앞으로 몇 년 행보가 기대가 됩니다. 지금 갖고 계신 지금 내가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 하는 계획, 꿈이 있으시다면요?
1: 제가 과총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 앞에 이 과총 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과학기술계가 이제 산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예를 들면 뭐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적인 어떤 정책이라든가. 또 지금 교육의 문제로 보면 이제 인재 전쟁, 과학기술계에 인재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대한 어떤 제한, 그런 거라는 거가 제가 3년 동안 고민해야 될 문제이고 과학기술계가 제가 더 존중받는 사회로 만드는 것이 제가 해야 될 큰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0: AI 시대지만 결국은 사람이군요.
1: 그럼요.
0: 예, 사람이 경쟁이고 사람이 답입니다. 예.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서울대 수학교육과 교수이시고요. 그리고 올해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 과총회장으로 취임하신 권오남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더위의 기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지금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충청도와 남부 대부분 지역, 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기온이 포항은 38도까지 오르겠고 대구와 제주 35도, 강릉과 광주 34도, 부산 대전 32도, 서울 28도 등이 예상됩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오르니까요.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열기가 밤에도 식지 못해서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내일도 오늘만큼 더울 전망입니다. 장맛비를 뿌리는 정체전선이 북쪽에 위치하면서 지금 수도권과 강원도 곳곳에 비가 오고 있고요. 특히 강원도 고성과 양구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며 호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 중부 일부 지역에는 10에서 곳에 따라 80mm 이상의 장맛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기가 불안정해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5도, 습도는 79%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4: KB증권 김희서입니다. 코스피 시장 종가 기준 닷새 만에 7천선을 회복했습니다. 외국인들 4거래일 연속 순매수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3에서 5%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했고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5%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299.19포인트 상승한 7096.89에 코스닥은 39.19포인트 오른 790.28에 마감됐습니다. 미국 3대 지수 하락 마감했지만 국내 증시 종일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수급에서 개인이 2조 5천억 원 넘게 팔았지만 외국인이 2조 5천억 원대 사들이며 시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강세 속에 SK이터닉스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에너지 관련주, 정유주와 건설, 우주항공, 조선주 등 상승했습니다. 반면 일부 유통주는 약세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코오롱 티슈진 사흘째 하한가를 기록했고 알테오젠 등 제약바이오주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69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와 관련해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것은 아니라며 시장 정상화에 방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수요 공급을 조정하겠다는 건 가능하지 않다며 다만 비정상적인 수요 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것,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한하자는 주장과 관련해 감면 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총액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며 여러 차례 고가주택을 사고 팔고 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감면해줘야 하냐는 것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26년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속보치에 따르면 2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6% 증가하면서 지난 1분기 1.8%에 이어 두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실질 국내 총소득 GDI는 전기 대비 3.6% 증가해 GDP 성장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올해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6% 오른 가운데 정부가 목표로 삼은 성장률 3%와 1인당 GNI 4만 달러의 달성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전분기 높은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중동전쟁 영향에도 불구하고 강한 성장 동력이 2분기에도 이어진 것이라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노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하며 판매하는 식품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법률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절기 대서인 오늘 중부지방에는 비가, 남부지방에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20에서 60mm, 충청권은 10에서 50mm, 경북 내륙 산지 40mm 이하입니다. 중부를 중심으로 한 잔막비와 남부의 소나기는 내일도 반복되겠습니다. 일라디오 4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의 최상욱입니다.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전문가로서 현장에서 직접 참석하고 발언했었는데요. 공급부터 금융, 세제 등 다양한 쟁점을 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과연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지난주부터 이어온 정부의 부동산 관련 토론회부터 오늘까지 쭉 살펴보고요. 계속 수도권 집값이 오른 이유는 무엇이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어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7월 23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오늘 16시를 기해서 전북 정읍, 충남 논산, 부여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해 주시고요.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과 양산을 사용하시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먼저 경제 뉴스. 네, 오늘 4시를 기해서 이제 그 전북 정읍, 충남 논산, 부여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 임종용 경제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예, 오늘 많이 바쁘셨죠.
1: 네, 오늘 지금 제가 바로 실수를 하는 거 보니까 오전에 그 대통령 주관 토론회에 참석한 후유증이 아직까지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빨리 증시부터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예, 오늘 좋았습니다. 아, 코스피 4.4% 올라서 7000선 회복을 해서 7096에 맞췄고요. 아, 코스닥은 더 올랐습니다. 5.2% 올라서 790, 이제 800선 다시 바짝 다가섰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시장이 좋았던 거는 어제처럼 강세로 출발했다가 막판에 밀렸던 게 아니라 오늘은 그대로 그 상승분을 대부분 다 유지한 채 마감이 됐다라는 거. 장중 최고점과 종가가 비슷했습니다.
1: 지켜낸 거군요.
2: 그렇죠. 코스피는 외국인이 2조 넘게 샀는데 코스피가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만 4거래일 연속 사면서 오늘까지 대략 한 5.4조 정도, 한 5조 이상 순매수를 하는 게 지금 이어지고 있고 기관도 조금 샀습니다만 큰 의미는 없고요. 개인은 어쨌든 계속 오늘까지 팔고 있는데 최근 3거래일 동안만 5조 넘게 지금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이 부분이 좀 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 개인은 코스피 코스닥 다 팔았다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장이 끝까지 좋았던 이유는 역시 오늘 새벽에 나온 알파벳 실적이 좋았던 점과 나빴던 점이 있는데 네. 시장은 좋았던 점을 더 이를테면 더 잘 받아들였다. 무슨 얘기냐면 크게 보면 좋았던 점은 자본 지출을 늘리겠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걸 늘리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내년에는 더 늘리겠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이 시장을 주목을 했고 나빴던 점이라면 FCF라고는 잉여 현금 흐름이 적자로 처음 돌아섰는데 이 부분을 나쁘게 보자면 또 굉장히 나쁘게 봤을 텐데 오늘은 별로 그 부분을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리본이 좋았는데 재밌는 건 알파벳은 정규장에서도 떨어지고 시간역에서 더 떨어졌는데 정규장에서 좀 빌빌거렸던 이 반도체주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SK하이닉스 ADR이 시간역에서 더 올랐습니다.

0: 이게 우리 시장에서 오늘 고스란히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 오전장 중반에 조금 불안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중동 상황 때문에 유가가 계속 오르니까 이 부분이 반영이 돼서 나스닥 선물도 마이너스 돌아서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너무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계속 순매수를 해주니까 좀 시장이 좀 안정을 찾고 재반등을 해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가장 높은 수준에 가까이에서 마감이 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오늘 눈여겨볼 만한 점은 코스피의 상승 종목 수가 2022년 10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에 쏠렸던 현상이 많이 완화됐다. 네. 골고루 다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삼성전자 3.6% 올라서 27만 원을 딱 회복했고요. 하이닉스 4.8% 올라서 191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조방 원전이 오늘 다 좋았고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 코스닥 상승의 가장 큰 기폭지였는데 알테오젠이 14% 넘게 오르면서 바이오, 2차전지, 뭐 로봇까지 오늘 강세를 보였던 게 오늘 코스닥이 상당히 좋았던 이유로 봐야 되겠습니다.
1: 네. 오늘 오전에 여의도 KBS 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네. 열렸습니다. 대통령 주요 발언들을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0: 예. 몇 가지만 좀 언급을 하면 똘똘한 체의 기론을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해서 좀 주목이 좀 됐는데요. 이 대통령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이게 원래 일가구주택을 보호하자는 정책 취지가 있었는데 처음부터 이 제도를 도입을 할 때 이걸 거주용으로 할 건지 그다음에 투자용으로 할 건지 뭔가 구분이 돼 있지 않았던 게 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점을 좀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집 한 채만 가지고 투자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사실상 투기적이었던 그런 수요들이 생기는 현상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세 부담이 있어야 될지 검토하겠다. 결국 보유세와 관련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오늘 보유세와 관련해서도 이 선진국 수준으로는 3배 정도는 올려야 된다. 근데 이렇게 했다면 폭등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싼 집에 더 높은 세금을 내는 방향으로 가되 이게 이제 일반적인 국민들의 여론이라고 보고를 좀 받은 것 같죠. 그래서 많은 세금을 내는데 대신 그렇게 많은 세금을 내는 거에 대해서 배관시하는 게 아니라 존중을 해주는 사회적 문화가 만들어질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도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보유세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세금 관련해서는 이제 전문가 쪽에서 종부세와 관련해서 세율을 보유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가격에 따라 적용하자 이런 제안을 오늘 내놓은 게 좀 눈에 띄었고요. 보유세를 강화할 때는 양도세랑 같이 동반해서 이 손을 봐야지 하나만 손봐가지고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3기 신도시와 관련돼서 언급도 나왔는데요. 착공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그다음에 착공에서 입주까지 60개월 걸린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행정 속도 이거 너무 느린 거다. 이거를 굉장히 좀 강하게 질타를 했고 건설기관을 30개월로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을 내부에서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만약 이 방안이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봤을 때 그거 말 되네 정도로 나온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좀 안정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1: 네. 우리 경제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깜짝 성장을 했다고요?
0: 예. 2분기에 실질 GDP 성장률이 0.6%였습니다. 0.6%인데 뭐 깜짝 성장이냐 얘기를 하실 텐데 네. 이게 전분기 기준이거든요.
1: 그렇죠.
0: 1월 달에 1.8% 성장을 했던 걸 생각을 하시면 1월 달에 1.8% 성장하고 또 2분기에 전분기 대비해서 0.6% 성장을 했다고 그러니까 깜짝 성장이라고 충분히 불릴 법한 거고요. 이거를 연율로 계산을 해보면 1분기에 3.8% 성장, 2분기에는 3.7% 성장을 한다라는 거로 나오는 거니까 우리 경제가 좀 대단히 정말 뜨겁다, 달아오르고 있다, 성장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올해 정부 연간 성장률 전망자 3%니까 지금 이 분위기대로 간다면 3% 성장은 뭐 기정사실화인데 오늘 이제 한국 내에서 얘기로는 하반기에 평균 마이너스 0.1%만 넘으면 정부 목표치 3% 성장은 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반도체 수출이라든가 이런 분위기 봤을 때 하반기에 평균 마이너스 0.1% 성장은 절대 아닐 것 같고요. 아마 3% 이상 성장은 충분히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이번에 2분기 성장을 깜짝 성장이라고 표현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2월 말에 이란전쟁이 벌어졌고 그 이후에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비용들이 굉장히 늘어났고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수입물가가 크게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뭔가 비용 구조가 굉장히 좋지 않은 구조로 가서 2분기는 1분기에 비해서는 좀 좋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지난 5월에 전망할 때 0.2% 정도 성장하면 잘하는 걸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요.
1: 네.
0: 그거를 3배나 뛰어넘는 0.6%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역시 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또 하나가 유가 상승에 대한 이 비용 상승 부분을 뭐 최고 가격제와 같은 등등등 이 정책적인 어떤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많이 녹여냈다. 이렇게 좀 업계에서는 좀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1: 그렇군요.
0: 성장 기여도도 수출과 내수 부분이 아주 균형적으로 해서 성장의 질도 굉장히 좀 괜찮게 봐야 되는데 다만 우리나라 성장률이 이렇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게 가다 보니까 오늘 증권가에서 나온 얘기는 한국은행이 8월에도 금리를 올릴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1: 아, 그런 얘기가 나왔군요.
0: 네.
1: 졸업 후 1년 넘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층 비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다. 이런 내용이.

0: 하고 있지만 역시 이제 그 안에 속 내용을 들어가 보면 아직도 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다. 이 부분을 지금 이 기사에서 좀 알아볼 수가 있는 건데요. 5월 달에 경제활동 인구조사, 즉 15세, 29세 미만의 청년층의 이 부가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보니까 최종학교 졸업자 400만 명 중에서 취업자가 276만 명, 미취업자가 124만 명 이렇게 각각 집계가 됐습니다. 취업자는 20만 명이 줄었고 미취업자는 3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또 안 좋은 거죠. 두 가지 다. 그다음에 이제 최종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 청년들의 이른바 미취업 기간이 갈수록 길어지는 게 이제 오늘 또 확인이 됐는데 네. 1년 이상 미취업 청년의 비중이 46%에서 48%대로 2%포인트 이상 또 늘어나고요. 이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제 최고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년 이상 미취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청년 비중도 18.9%에서 19.4%로 이제 거의 20%에 육박을 하는 사실 3년 이상 취업이 안 된다 그러면 거의 알바 뭐 이런 걸 버티거나 그럴 텐데 취업에 대한 의지가 그만큼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살펴보니까 4년제 대졸자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일단 구조적으로 졸업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다. 이게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요즘에 취업이나 자격시험 준비 때 휴학하는 학생들 참 많습니다. 이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 미취업자 가운데 직업교육이나 취업시험 같은 뭔가 취업을 위한 준비를 한다는 친구들은 10명 중에 4명 정도 됐고요. 작년보다 조금 줄었고 그냥 시간을 보낸다 이렇게 응답을 한 학생들도 25%로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1: 알겠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지난 10일 SK하이닉스가 ADR 형태로 미국 나스닥에 상장됐습니다.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이 미국 시장에 거래되기 시작한 건데요. 여기서 잠깐! ADR이 뭘까요? ADR은 미국 주식 예탁 증서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외국 기업의 주식을 미국 시장에서 달러로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대리 주식 같은 개념입니다. 원래 미국 투자자가 한국 기업 주식을 직접 사려면 환전도 해야 하고 한국 증시 거래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번거롭죠. 그래서 미국의 은행이 한국 주식을 대신 보관하고 그 주식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증서를 발행하는데 이게 바로 ADR입니다. 이번 상장이 주목받는 이유는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거치지 않고도 SK하이닉스에 투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ETF나 글로벌 펀드에 편입될 가능성도 생기고 그만큼 해외 투자 자금이 들어올 통로도 넓어집니다. 하지만 불안 요소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상장 이후 한국 증시가 출렁이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한국 시장에서 SK하이닉스를 보유하던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팔고 미국 ADR로 갈아타서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이런 자금 이동이 외환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업에게는 글로벌 투자자를 만날 수 있는 창구이지만 시장 전체로는 자금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큰 변수가 되기도 하는 ADR. 이제 좀 만만해지셨나요? 지금까지 만만한 경제였습니다.

0: 당신의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1등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주택공급의 주체는 공공과 민간이 있고 공급 유형은 분양과 임대가 있는데요. 지금 정부의 97 대책이든 129 대책이든 522 대책이든 526 대책이든 어느 대책을 보더라도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분양은 있지만 민간임대가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몇 호가 지어질 것인지 어느 지역에 지어질 것인지 어떤 유형으로 지어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고 싶은 부분은 민간 장기 임대를 건설로 통해서 공급하는 사업자를 집단적으로 육성하는 제도와 시스템과 공급자 금융을 도입하셔서 민간 분양과 분절을 시켜야 지금 민간 분양 및 매매 시장에 도입하려고 하는 여러 규제들이나 보유세 같은 그런 제도들이 도관처럼 민간 임대 시장으로 흘러오지 않거든요.
2: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공급 확대는 필연적으로 가격 상승으로 야기됩니다.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최저 주거 기준 미달 청년 가구 비율이 8.2%

0: 10%입니다. 청년가구 100가구 중 8가구가 최저 주거기준 미달에서 살고 있습니다. 금융지원의 정책 순위라는 것을 이 통계 속의 청년들에게 먼저 가닿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1: 오늘 오전에 열린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예상보다 긴 시간 동안 이어졌지만 여전히 의문과 논란만 남은 상황에서 앞으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부동산 토론회부터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지 오늘 대토론회에 같이 참여하신 분이죠.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전에 뭐 3시간을 같이 있었는데 라디오까지 하게 돼서 오늘 굉장히 열일 고생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 와,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1: 네, 그리고 박 교수님은 부동산 금융 분야에 좀 전문성이 있으시고 경제학과 교수시고 저는 좀 공급 쪽으로 하다 보니까 오늘은 뭐 단순한 질문보다는 공급과 금융 두 분야를 아우르는 이제 그런 형태의 대화가 됐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수님께서 아까 마지막 발언 때도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금융위원회 주도의 그 회의도 가셨었는데 그 회의 때는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2: 그 주로 금융 분야로 들어오는 이제 국민 건의 중에 대부분이 이제 실수요자나 청년분들께 대출 규제를 완화해달라라는 어떤 국민 건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준비해온 자료 1페이지를 좀 보시면 좀 이해가
1: 어플리케이션 콩이랑 유튜브로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2: 네. 1페이지를 좀 보시면 이제 제가 소개한 이제 영국 사례가 있는데요. 이제 오른쪽이 이제 런던 지역에서의 안과 박. 이제 런던 안쪽은 어떻게 보면 그 주택 공급 주택 금융에 대한 어떤 지원이 더 많았던 곳, 바깥은 좀 낮았던 곳이고요. 이제 오른쪽 보시면 이제 웨일즈와 잉글랜드 접경 지역인데요. 오른쪽이 잉글랜드, 왼쪽이 웨일즈 이렇게 해서 이제 주택 금융에 대한 채택을 차별화 시켰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이제 결과를 보시면 이 페이지를 보시면. 보시면 이제 저 빨간색이 런던 지역 집값이에요. 그러니까 구매자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했더니 공급 탄력성이 낮은 런던 지역의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를 보여주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주택금융 지원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빨간색, 그러니까 잉글랜드 지역의 주택 가격은 상승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구매자를 위한 어떤 주택금융 확대는 중요하다. 하지만 그 지역이 공급 탄력성이 높은 곳이어야 된다.
1: 그거는 수요가 올라갔을 때 공급이 바로 따라붙는 거를 탄력성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공급이 바로바로 붙어지는 지역에서는 주택 구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 여러 가지 대출 제도를 좀 완화하거나 금융 지원 제도를 써도 되는데.
2: 맞습니다.
1: 아니면은 큰일 난다는 그런 그림이에요.
2: 네, 그러니까 저 왼쪽 그림에서 저 빨간색이 런던 집값이에요. 이 사실 런던의 상황이 서울과 굉장히 비슷한데 이제 서울에 대해서 구매자에 대한 어떤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저렇게 빨간색의 결과를 야기한다. 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도 보면 토론의 주제가 공급 금융 세제였는데 사실 5천 건이 넘는 그 온라인 의견들이 왔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2,300건인가 2,600건 넘는 그 가장 많은 주제가 금융이고 그 금융은 대부분 다 좀 그러니까 구매자 금융을 좀 완화해 달라는 그런 얘기였는데
2: 맞습니다.
1: 지금 교수님은 그런 자리에 가셔가지고. 그거를 완화했을 때 공급 탄력성이 없는 지역에 하면은 집값 크게 오른다는 약간 다소 경계되는 그런 얘기를 하신 거네요.
2: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국민청원권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공급 정책은 아직 우리가 가시화되진 않잖아요. 그다음에 세제는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사실 저는 금융 정책으로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을 온몸으로 막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융 규제를 완화한다는 건의가 제일 많은 거죠.
1: 그렇군요. 지금 금융 정책으로 부동산을 온몸으로 막고 있다는 거는 주택시장의 상승 압력이 굉장히 높은데 금융 수요자 대출을 좀 막으면서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를 막으면서 지금 상승 압력을 낮추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2: 맞습니다. 근데 점점 이제 그 벌써 거의 뭐 1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네. 또 우리나라 뭐 경상 GDP 성장률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주식 시장의 호황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압력을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금융 압력을 금융으로 막고 있다는 거는 작년에 발표했던 6.27 대책 같은 거를 포함해 가지고 올해 발표했던 이제 거시 건전성 안전과 같은 그런 어려운 내용 이제 금융 총량 뭐 대출 총량 아,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 아 맞습니다. 이게 뭐 6억 4억 2억으로 대출 규제한 부분 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1: 그렇군요. 네. 그럼 이거는 뭐 지금 절대 풀면 안 된다. 약간 이런 입장이십니까?
2: 아, 왜냐하면 우리가 네. 이 금융 규제를 도입했던 당시보다 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더 부동산 시장이 불타오르기 좋은 상황이잖아요.
1: 맞습니다.
2: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사실 언제 이게 정책 엑시트 시점을 잡아야 될지 되게 고민이 될 것 같긴 한데 네. 사실 이 정책 일관성이란 게 되게 중요하고 아직 우리

0: 휴지를 건드리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주장이 굉장히 깔끔하시네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러면 네. 오늘 하신 발언에서도 네네. 이 내용을 초반에 발언하셨던 거고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페이지를 보여주시면 네. 이제 우리가 뭐 신혼부부라든지 뭐 실수요자 분들의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 규제 지역에 집을 사실 때 대출 규제 상황을 보실 수 있는데요.
1: 네.
0: 생애 최초 구매자이시면 규제 지역이라도 LTV는 70%로 사실 30% 이상 혜택 보고 계시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DSR 40%는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가십니다.
1: 네.
0: 그리고 이 최대한도 6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LTV, DSR, 이 최대한도에서 가장 작은 금액을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DSR 규제를 통해서 6억 이상 받을 수 있다는 분들이거든요.
1: 아,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한 15억 주택에 70%면 대출이 무려 한 10억 5천이나 되는 거잖아요.
0: 네네네.
1: 근데 최대한도 6억밖에 못 받으니까 더 받으려는 일부 쪽에서는 이런 걸 풀어달라 이런 주장을 하는군요.
0: 맞습니다. 근데 그 DSR 40%로 일단 6억 이상 받으려면
1: 네.
0: 보수적으로 해도 연봉, 그러니까 부부 합산 1억 이상이셔야 되고
1: 네.
0: 그냥 보통 뭐 앞으로 금리 인상기니까 뭐 1억 2천 정도 이상이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사실 주택 가격 10억은 네. 이제 전국 아파트의 상위 20%에 속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연봉이 뭐 물론 부부 합산이시더라도 1억 2천이 넘어가시고 내가 사고자 하는 아파트가 전국에서 상위 20%에 속하는데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물론 정책에서 고려를 해볼 만하지만 정책 우선순위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고요. 그래서 4페이지를 보시면
1: 네.
0: 이게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게 이게 전국 아파트 매매 평균 분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1: 네.
0: 이제 5분위 평균이 15억인데 이 5분위에 진입하는 어떤 컷오프?
1: 그러니까 네.
0: 한 8, 9억이면 5분위에 충분히 들어가는 아파트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그에게는 5분위가 상위 20%의 고가주택을 의미하는 건데 그 고가주택의 시작은 8억에서 9억이 시작이고 고가 제일 비싼 거는 뭐 60, 70억 가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분위 평균을 내면 15억이라는 거고 엔트리는
0: 네,
1: 8억, 9억이라는 거예요.
0: 네. 그래서 아까 토론회에서도 지적이 나오긴 했는데
1: 네.
0: 사실 우리가 6억 대출 한도 그러면 되게 센 것 같지만 전국의 아파트 5채 중 4채는 6억보다 쌉니다. 그러니까
1: 맞아요.
0: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규제 완화를 요청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그래도 아파트 구매를 생각하실 만한 그래도 좋은 위치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많이 전달이 된 게 아닌가 하는
1: 네.
0: 게 저의 우려였고요.
1: 네.
0: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1: 네.
0: 이게 주거 실태 조사라는 건데 이게 청년 가구에 뭐 자가 점유율도 떨어지고 있고 이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도 증가하고 있고 1인당 주거 문턱도 떨어지고 있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보면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 비율이 있거든요.
1: 네.
0: 오피스텔 포함하면 17.9%고요. 이게 진짜 심각한데 오피스텔을 제외한 거처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시는 분도 5.3%예요.
1: 네.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년 가구가 19세에서 34세를 포함하는데 이렇게 심각한 분들도 진짜 많고 그리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출을 더 해줌으로써 집값을 올리는 것이 이런 분들이 사실 수 있는 여러 임대차 시장의 불안, 뭐 월세 상승도 같이 동반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더 먼저 살펴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1: 이게 사실은 오늘 오피스텔 얘기도 그 공급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근데 이런 내용을 엄청나게 많이 준비하셨는데 오늘 발언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굉장히 아쉬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0: 아니, 손 들다가 손이 너무 아파서 계속 안 시키시더라고요 지금.
1: 그래서 나중에 네. 이제 박 교수님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지목을 하셨잖아요.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
0: 네.
1: 손을 드시다가 그 피곤해진 모습을 봤는지 좀 질문하셨고 저에 대해서도
0: 네.
1: 뭐 갑자기 유튜브 보고
0: 네.
1: 있다고 하면서 초반에
0: 맞습니다.
1: 좀
0: 네네.
1: 질문을 이제 그 발언을 요청하셨는데 네네. 저한테는 좀 굉장히 시간을 타이트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굉장히

0: 여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네네네. 시간을 주면서 전 개인적으로 약간 억울했어요.
1: 아, 진행자님께서 오늘 토론 어떠셨어요?
0: 아, 갑자기 저한테 질문을 들어오시는군요. 아, 그리고 지금 박 교수님을 저희가 이제 모셨는데 이분이 그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을 때 지도교수가 로버트 실러 교수였는데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교수의 지도교수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카이스트 갔다가 이제 청와대에서 일하시다가 지금은 동국대 정교수로 일하시고 계신데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깊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쪽만 얘기하셨지만 어쨌든 부동산 얘기를 하긴 충분하다는 걸 청취자분들에게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대통령과 청와대가 너무 고가주택에 지금 박 교수님이랑 인식이 똑같은데요. 지금 주택시장의 문제는 저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은 비아파트 쪽 공급체계가 붕괴된 것에서부터 온다고 보고 있는데요.
1: 네, 맞습니다. 네네.
0: 그런데 뭐 30억이나 50억 같은 그런 초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라든가 아니면은 아까도 방금도 얘기하셨지만 15억까지 이미 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LTV 한도나 DSR 한도나 총 대출 한도를 6억을 더 열어줘야 된다거나 아니면 정비사업이 멀쩡히 잘 돌아가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이주비 대출을 더 많이 해야 된다거나 더 빨리 해야 된다거나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조금 나와서 지금 주택시장의 핵심 문제하고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의 진단에 좀 정렬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1: 되게 정확하신 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기존에 우리가 젖어왔던 여러 가지 좀 다소 완화된 금융 환경이 있었다 보니까 이거를 다시 되돌리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0: 네.
1: 또 지적하신 대로 어떤 이 주택 공급자를 위한 금융 체계 자체도 사실 우리가 한 번도 생각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0: 네.
1: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특히 저는 오히려 발언을 잘 못했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지금 라디오긴 하지만은 진행자의 자격으로 이제 좀 발언을 더 이어나간다면은
1: 네.
0: 사실은 이제 오늘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중간에 지식산업센터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 대표님도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에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을 컨버전할 수 있게 국토부가 계획은 냈지만 그걸 임대사업자 제도라든가 금융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더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발언을 하셨고 서울에서 쉐어하우스를 하시는 분도 그분도 매입을 하시고 나서 주택을 개조하고 이제 방을 임차하는 그런 쉐어룸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을 3년 이내에 2만 원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분 역시 매입 임대 사업자로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현재는 건설 임대 사업자랑 매입 임대 사업자가 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임대차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제도적으로 좀만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고 저도 똑같이 지금 매년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비아파트가 서울시에 8만 원씩 공급됐는데 지금은 2만 원밖에 공급이 안 되고
1: 네,
0: 있고
1: 맞습니다.
0: 4년 연속 누적됐기 때문에 이런 비아파트 공급을 육성하는 금융 프로그램이 현재 없고 이제 그런 거를 좀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조금 짧아서 얘기를 이제 충분하게 좀 설명을 못했고요. 그냥 아파트 주택임대 사업자라는 그런 프레임에 조금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지금 주택 용지에서는 주택 공급을 하는 게 아파트 공급을 하는 게 맞지만 준주거나 상업 용지나 다른 용지들에서는 얼마든지 비아파트 공급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공급을 많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특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동산 금융이잖아요.
1: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0: 그래서 지금 부동산 금융이란 그 논의가 방금도 생애 최초라든가 신생아라든가 특례 보금자리 같은 아니면 보금자리론 같은 수요자 금융 그러니까 집을 사거나 이런 금융들만 얘기하셨는데 공급자 금융 얘기가 좀 없어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1: 아, 네, 되게 정확하신 지적이고요. 사실 이 부동산 특히 이제 민간이나 공공임대 공급을 늘리기 위한 이 금융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논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세제 논의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금융 관련해서 이제 활동들도 많이 하시고 금융위 미팅이나 이런 것도 많이 나가시잖아요. 지금 이제 정부가 금융부처에서는 가계금융, 가계부동산 대출 금융 관련해서는 뭐 늘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 보이고 그런 거를 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1: 아, 제가 뭐 관련된 회의를 네. 가진 않고 토론회만 나가봤는데.
0: 아, 토론회만. 아, 외부인이시군요.
1: 아,
0: 내부인은
1: 외부에,
0: 아니신 걸로 좋습니다. 아, 그렇지만 어쨌든 네. 참여는 하고 계시니까 좀 어떤 내용들이 오가고 있는지.
1: 근데 저는 이 가계부채 총량 관리라든지 이제 가계부채를 GDP 대비 80%까지 낮추겠다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일관성 있게 추구해 나가는 건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0: 네.
1: 이 80%가 이 가계부채가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지 않는 인비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뭐 GDP 대비 선진국 중에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라는 건 다 네. 알고 계시잖아요.
0: 네.
1: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한국이 이제 GDP가 꼭 부동산 뭐 건설 부양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반도체 호황으로 굉장히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이제 이런 이 부동산 금융을 줄여나갈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0: 네.
1: 중국을 보시면 중국이 이 부동산으로 건설기 부양하고 GDP 올리다가 그거 네. 좀 갑자기 정리하려다가 몇 년째 내수 침체, 부동산 침체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이런 중국 같은 대국도 이 부동산 부채 문제로 몇 년 동안 고생하는데 지금부터 서서히 바람을 빼 나가는 게 장기적으로 되게 중요하다. 이게 그러니까 아, 사실 이 예. 부채 관리는요. 부동산 시장보다 더 큰 하나 더 높은 상위의 목표예요. 왜냐면 이건 국가 경제의 안정, 뭐 금융 시스템의 안정과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 기조 안에서 물론 그 소중한 대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까는 또 미시적인 정책 문제이지만 이 기조를 이어나가는 거는 정말 금융 연구하는 모든 분들이 되게 항상 바래왔던 거고.
0: 아,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서 약간 느껴보면은 어쨌든 정부가 금융 그러니까 대출 증가율을 좀 통제하면서 관리하면서 주담대가 늘어나지 않는 그런 정책들을 수년째 써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몇 년째 이제 수요자 금융이 약해진 거잖아요. 주담대가
1: 네네네.
0: 대출 한도가
1: 네네.
0: 그래서 그런 이제 주택 소비자 쪽에서는 오늘 발언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지만은 각종 대출들을 풀어달라는 요청들이 많았었잖아요.
1: 맞아요. 네네.
0: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풀리게 되면 아까 그런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지는 벌써 이제 선행연구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고
1: 네.
0: 서울은 주택공급이 비탄력적인 지역이니까 주택가격의 강한 상승 압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연구를 이미 간접적으로 얘기하신 거잖아요.
1: 네. 정확합니다.
0: 근데 요청이 좀 빗발치니까 그게 지금 뚫릴 수도 있다. 풀릴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계신 겁니까? 금융대책이?
1: 그냥 저는 그냥 정말 잘 모르지만
0: 네.
1: 아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0: 아, 그러니까 그러진 않을 네. 그러진 않아야 되는데
1: 아까 뭐 네. 실수요자 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뭐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살펴보라고 아까 대통령님께서 말씀을 하셔 그냥 검토해보라 약간 이런 정도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정책이 진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2010년부터 거의 그러니까 2013년부터 거의 10년 동안 100조씩 늘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게 그게 비정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비정상이었던 시대의 대출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졌으니까 지금이 너무 힘들다고 느끼는 건데 이거는 사실상 뭐 거의 IF 1998년 이후에 누적된 결과거든요.
0: 네.
1: 그래서 지금의 문제를 지금으로 해결하기가 참 어렵긴 합니다. 그러니까
0: 그렇군요.
1: 과거가 약간 비정상이었는데.
0: 아, 그런데 뭔가 토론회 때는 그 금융위 토론회 때도 아마 왠지 똑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수요금융을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정말 산더미같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요청을 지금 정면에서 반박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셔야 되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포지션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1: 그러니까 그 저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0: 네.
1: 이게 정말 그 미시적으로 한 분 한 분의 그런 니즈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사실 뭐 일본의 뭐 잃어버린 30년의 부동산 버블이라든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큰 것이 경제적 임팩트를 남겼는지를 살펴보면
0: 네.
1: 미리 예방하는 건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그게 우선이고 이제 저희가 요청받는 그런 규제 완화의 대상보다 더 그런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뭐 대출 규제가 있는지도 몰라서 지금 열심히 그냥 뭐 일하고 계시는 그런 월세 내면서 사시는 분들은 아마 게시판에 안 남기셨을 거예요.
0: 네.
1: 내가 뭐 해당되는 게 없으니까.
0: 맞아요. 바빠서 게시판에 남길
1: 네.
0: 여유가 없었을
1: 네.
0: 거예요.
1: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정책적 그러니까 특히 주거 쪽에서도 정책적 우선순위를 조금 더 평균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게 그 충남대 그 정세현 교수님 말씀도 정확히 그거였던 것 같고요.
0: 정세현 교수님 발언은 이제 모델분이 조금 많으시겠지만 약간 비슷한 발언 하셨어요. 전국 평균 주택가격이 5억 원인데 왜 갑자기 30억, 50억짜리 얘기를 하냐. 네, 그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되게 뭔가 듣는 입장에서는 좀 사이다 같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1: 아,
0: 근데 약간 그 생각이 약간 유사하시네요.
1: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정책적 어떤 비판받는 포인트가 아, 이게 진짜 비판받아야 되는 포인트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개인의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조금 더 공공의 어떤 차원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근데 아까 대통령 발언도 얘기하셨지만은 그 일부 비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풀어봐라 이런 거지. 그리고 일본 얘기를 또 직접 본인이 하셨기 때문에 그 일본도 주택가격 하락을 통해 가지고 수년간 아니면 수십 년간 고생했던 그걸 알고 계시니까 주택금융과 관련해서 단기간에 뭐 급격스럽게 완화해 준다거나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받지는 못했습니다.
1: 아, 맞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 중에서 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유발된 경기 침체는 훨씬 더 오래가고 심각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0: 아,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신다면요?
1: 아까 리세션이라고 하는 경기 네. 침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 부동산 시장이 붕괴해서 오는 경기 침체는 일반적인 경기 침체보다 훨씬 더 기간도 길고 그 마이너스 폭도 더 세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0: 아, 일본이 겪었던 그런 경기 침체 같은 경기 침체가 네. 부동산 경기 침체인데 네. 그건 아주 평상시보다 훨씬 길다.
1: 네. 이거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똑같고 왜냐? 네.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저해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저해되면 이 금융기관이 신용을 공급하는 능력이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0: 네, 그렇군요. 지금 마지막 페이지를 가지고 오신 거는 이거는 무슨 내용이십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1: 아, 그냥 사실 그런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다주택자의 부채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0: 6번 그림이죠?
1: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주택자의 부채 중에서 274조 원은 금융부채고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0: 금융기관에서 빌린 거? 네.
1: 저 빨간색 334조 원이 임대인한테 임차인에서 받은 이제 임대 보증금입니다.
0: 아, 전세금이란 말이네요. 전세금이랑 네. 어쨌든 보증금.
1: 보증금.
0: 아, 그게 333조구나.
1: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시사할 수 있는 점은 네. 그러니까 주택을 추가로 구매할 때는 대출보다는 임대 보증금을 낀 매입이 대부분이었다.
0: 아, 다주택자분들이 집을 살 때는 실제로 전세 낀 갭매수가 많았다는 거가 한국은행 통계로 그냥 보이는 거군요.
1: 네, 네. 그래서 아마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이 다주택자에 대한 이제 금융 규제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제 추가적인 임대주택을 네.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떨어진다라는 주장도 있었거든요.
0: 그건 무슨 말씀이시죠?
1: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다주택자가 네. 되면 이제 대출이
0: 안 나오니까
1: 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추가적인 다주택자들이 생성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임대주택 공급이 안 된다라는 건의도 많더라고요.
0: 아, 맞습니다. 오늘 네. 그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공급과 관련한 많은 네. 발언들이 특히 시장에서 이제 임대업을 하시거나 오늘 임대인 협회장도 오셨잖아요.
1: 아, 맞습니다. 네네네.
0: 전체적인 발언들은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기보다는 결국에는 다주택자를 규제하게 되면은 그래도 임대 공급은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차 공급을 할 수 있는 주체나 그런 방법론들을 열어주면서 하라는 거였지 다주택자
1: 네네.
0: 규제를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었어요.
1: 아, 네, 맞습니다. 네,
0: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해법 없이 그냥 다주택을 단순 규제하게 됐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택공급 시스템에서는 민간 임대는 독자적으로는 건설이 안 되다 보니까
1: 아, 맞습니다. 네네.
0: 이제 그러면 자연스럽게 민간 임대차 임차료가 올라가고 그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던 것이 아닌가.
1: 아, 맞습니다. 네,
0: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아, 그래서 이게 우리 진행자님께서도 많이 시작하셨지만 이 임대차 시장이 매매 시장과 너무 연관성이 높고
0: 네.
1: 사실상 현재까지는 이제 부동산 공급을 위한 금융조차 수분양자 자금으로 조달이 되다 보니까 이런 얽혀있는 문제를 푸는 게 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지금 이제 콩과 어플리케이션 유튜브로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김성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실현되기는 어렵지만 집값은 싸면 쌀수록 국민들이 살기 좋은 거 아닌가요? 왜 살 곳을 구하기 위해서 빚을 내야만 할까요? 집값이 비싼 게 빚내서 집을 사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하셨고요. 강인규님은 오늘 부동산 토론의 발언 잘 봤습니다. 근데 대통령 말대로 제한된 택지에서는 민간사업자가

0: 거든요. 아, 제가 여기에 다시 반박할 마이크가 주어졌다면은 주택 용지에서는 주택을 분양으로 공급을 하겠죠. 그런데 비주택 용지도 서울에 많거든요. 국토연구원에서 박천규 박사가 국토부 토론회 때 하셨던 것처럼 서울에는 영등포구를 포함해서 준주거 용지라든가 비주거 용지가 아주 많고, 그리고 오늘 유튜브 댓글에서도 도심 내 유후부지와 조그만 자투리 땅 등등이 정말 찾아보면 많고, 그리고 쉐어하우스를 분양했었던 대표자도 약간 유사한 발언을 했습니다. 즉 일반 주거 3종인 주택 용지에서는 오피스텔을 포함해가지고 각계 각층의 그 비주택들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자들이 있고, 이제 그들을 조금 더 지원하면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오늘 많이 했습니다. 이제 주제를 좀 더 넓혀가지고요. 이제 금융 쪽 주제를 좀 다뤄야 되니까 전세 대출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려고 해요.
1: 아, 네네.
0: 전세 대출과 관련해서도 전세 금융을 오늘 뭐 이어건 금융원장도 있고 대통령도 언급을 하셨고, 네네. 전세가 좀 어렵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관련해서 여기에는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1: 아, 이게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방향은 전세 대출과 전세 보증을 줄여 나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정책적 목표인데요.
0: 네.
1: 이미 전세 제도를 통해서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신 와중에서 이걸 페이드아웃 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은 이 전세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임차료가 굉장히 선진국 대비 저렴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고.
0: 아, 전세 때문에 한국에서 그 임차료보다 싸다고요?
1: 아,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네.
0: 한국 가계소득에서 주거비 지출이 좀 작다는 말씀이에요?
1: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임차료 대비 소득, 그게 렌트 투 레이쇼라고 해가지고, 네. 이게 그 PIR 있잖아요. 프라이스 투 레이쇼.
0: 프라이스 투 인컴 레이쇼요?
1: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한 20%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선진국은 주로 30% 수준입니다. 선진국에서.
0: 그럼 다른 나라는 소득의 30%가 주거비로 나가요?
1: 네. 맞습니다.
0: 아, 우린 20% 나가고요.
1: 네, 네. 그래서 제가 2005년에 미국에서 이제 살 때, 그냥 네. 처음 들었던 얘기가 네. 월급의 30%가 렌트라고 생각해라라고 하시더라고요.
0: 네.
1: 네. 그게 어떤 그냥 기본적인 기준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 좀 글로벌하게 일반적으로는 다 이 정도 내고 있습니까?
1: 그러니까 거의 서울과 비교할 만한 주요 도시들은 사실 더 되는 것도 있겠지만.
0: 예. 네. 예. 근데 우리는 이게 전세 때문에 좀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1: 예, 이었죠. 네네.
0: 아, 근데, 상황이 이었다?
1: 네. 근데 물론 이제 아직도 평균이 한 18% 정도 되긴 하는데,
0: 예.
1: 이 부분이 조금 흔들리면 조금 위험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흔들린다는 건 뭐 어떤 식으로 흔들리는 건가요?
1: 근데 사실 지금
0: 올라가는 건가요?
1: 네. 예, 진행자분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임대차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 1분위, 2분위의 아파트의 포모로 나타나고 있다고.
0: 아, 맞아요.
1: 네, 말씀하셨잖아요.
0: 제가 결국 임차료가 올라가면은 소득에서 임차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올라가니까.
1: 네, 네, 네.
0: 근데 우리는 장기가 매우 안정적으로 20% 밑에였는데 그게 요즘 조금 올라가고 있겠네요.
1: 네, 올라가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네.
0: 그럼 더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서울 아파트의 뭐 반전세나 월세 보면 뭐 최소 뭐 150에서 200만 원 이상으로 네. 알고 있고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감당하지 못하는 가구들은 조금 더 이제 외곽으로 밀려나시게 되겠죠.
0: 네. 그럼 이게 아까 저희가 전세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현재 전세로 인해서 한국 가구가 낮은 임차료를 소득 대비 내고 있다는 게 사실인데, 그걸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상태에서 전세 금융을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주제가 되는 거네요.
1: 아, 그게 네.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전세 대출을 은행에서 해줬던 포인트가 되게 문제였거든요.
0: 네.
1: 근데 사실 그 2008년 이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지고
0: 네.
1: 아무도 집 매매를 안 해서 전세가가 폭등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때
0: 맞습니다.
1: 그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임차료 대비 소득 비율이 22%까지 상승했거든요. 그때 이제 전세가가 폭등한 거죠.
0: 예.
1: 이거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전세 대출 한도 확대로 대응을 했어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아까도 말 전세가가 오르고 대출이 들어오고 다시 갭 투자가 들어오고 계속 매매가 밀어 올리고 전세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서로 밀어 올리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전세 제도 자체가 나빴다기보다는 네. 이게 전세라는 어떻게 보면

0: 그러면 원래 내 소득으로 모아서 전세금을 드렸으면 네. 경제 전체에서는 신용 증가가 없잖아요.
1: 없죠.
0: 네. 근데 이 전세금에서 신용을 받아서 주는 건 신용 증가가 있는 거잖아요.
1: 네. 전세 대출을 은행에서 받아가지고 네. 그 대출금을 포함해서 전세금을 마련해서 줬으니까요.
0: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게 진짜 어려운 거죠. 네. 근데 저는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네. 전세 대출과 보증을 줄이자는 얘기는 금융학계에서 진짜 오랫동안 나왔는데 너무 어려운 문제라서 네. 건드리기가 되게 어려웠지만 네. 방향성 자체는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아, 이 주제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역설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어쨌든 이거를 인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빼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
0: 네네.
1: 아,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부작용이 없게 좀 가야 되다 보니까 급하게 가기가 어렵다고 느껴지네요.
0: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1: 그러면 뭐 천천히 간다면 얼마나 천천히 간다는 거예요? 그게 좀 궁금하네요.
0: 같이 한번 연구해 보시죠. 네.
1: 아니, 뭐 이걸 가지고 뭐 10년, 20년 막 그 하긴 근데 여튼 주거비라는 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도 결국은 그 비아파트든 아파트든 저분위 주택가격, 그러니까 지금 주택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소위 서울에 있는 가장 비싼 아파트가 뭐 많이 올라서 전 국민이 고통받는다기보다는 전 국민이 접근 가능한 아파트와 다른 주택들의 공급 시스템이 깨졌다는 부분을 오늘 발제자 중에 한 명이신 그 진미윤 교수가 제기를 하신 거잖아요.
0: 맞아요. 네네.
1: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적극적으로 잘 되기만 한다면은 주거비 전세 힘 빼는 것도 주거 공급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원활하게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것도 똑같이 결국 공급이 막힌 상태에서는 이런 제도에 대한 개선 역시 속돌리기 어렵다는 거가 되는 거네요.
0: 아, 그게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되게 정확한 지적이신데 그래서 저는 이제 세제 논의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네. 왜냐면은 이 주택 어떤 뭐 구매에 대한 세후 수익률을 결정하니까
1: 예.
0: 굉장히 중요한 얘기한데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1: 중요하죠.
0: 이 세율이 10년 이상 유지될 거라고 하면 내가 이 부동산 매매에 대한 세후 수익률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계산해서 반응할 수 있는데
1: 네.
0: 이게 버티면 바뀔 수도 있다? 그러면 원하는 효과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진짜 지금 중요한 거는 되게 파격적인 공급 대책이죠.
1: 그렇군요.
0: 네.
1: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 그 말이 저는 되게 와닿았는데 지금 공급 체계가 무너진 지 벌써 4년이 넘었거든요. 전세 사기 사건 이후로.
0: 네네.
1: 그리고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포함하면서 오피스텔 착공도 서울 기준 2만 호에서 요즘은 2천 호로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럼 비아파트 전체적으로는 8분의 1 토막이 났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4년간 적체되다 보니까 공급 문제가 확실히 심해졌는데 이런 상황을 금융이 어쨌든 저쨌든 막고 있었다는 거.
0: 아, 네네.
1: 예, 근데 이거를 지금 풀어달라는 요청은 또 반대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근데 또 풀면은 공급 시스템이 오히려 붕괴된 상태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압력이 진짜 크게 나온다는 거.
0: 그럼요.
1: 이거를 그러니까 정책을 하시는 입장에서도 다 알고 계신 상태긴 하네요.
0: 예.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그 사실 그 런던 얘기 설명하고 싶었는데 네. 당연한 얘기라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고요.
1: 네.
0: 이게 작년에 토지 잠깐 해제됐을 때 막 네. 폭발적으로 맞습니다. 상승했잖아요. 금융 규제 완화 조금만 나면 폭발적으로 모두가 그걸 다 이용할 겁니다.
1: 오늘 토론을 하고 왔고 이제 인터뷰도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깝깝한 마음과 함께 오늘 또 이제 경제쇼를 마무리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 오늘 말씀해 주신 분은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님이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네.
1: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동대문구 어르신TV에서 그동안 한국이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으로 만든 과정이 지금 독으로 돌아온 거고 젊은 세대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일 안 하고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게 더 쉬웠던 게 비정상이다. 이렇게 보내셨고요. 김진희님은 누적된 부동산 문제를 단시일에 해결할 수 없죠. 이제 시작입니다. 정부가 잘하는 못하는가 아니라 여야 모두가 뜻을 모아 조금씩 해결해 나가야죠.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아,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 보내주셔서 좋습니다. 7월 23일 목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까지 진행되는 최상욱의 경제쇼 오늘까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저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윤지호의 경제쇼 하기 때문에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듣고 싶다 내일의 성공 앞서간다 우리의 갓세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주식장의 불기둥을 잡는 투자 안목부터 삶을 지탱하는 건강과 철학의 깊이까지 복잡한 정치 시사 판도까지 멀끔하게 요약해드립니다. 성공을 넘어 삶의 깊이를 더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평일 점심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점심에 만나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자기의 의견을 너무 강하게 주장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죠.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두고 그는 언제나 상대방의 입장은 아랑곳 없이 자기 주장만 내세운다 라든지 다른 사람의 기분 같은 것에는 아랑곳 않고 말한다 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서 아랑곳 없이와 아랑곳 않고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공통으로 사용된 아랑곳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랑곳은 일에 나서서 참견하거나 관심을 두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랑곳 없이라는 말은 어떤 일에 참견하거나 관심을 둘 필요가 없이 말하거나 행동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에 나서서 참견하거나 관심을 두다라는 뜻으로 말하는 아랑곳하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동생은 어머니의 잔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게임을 계속했다 같이 말할 수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는 아랑곳 않고로 또 줄여서 쓸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아랑곳 여기다라는 관용구도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연애할 때처럼 아랑곳 여겨주지 않아 서운했다처럼 관심 있게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강원도 횡성과 양구 고성에 호우주의보가 발효중입니다. 이쪽은 강한 비 내리는 곳이 있고요. 오늘 중부지방에, 내일은 수도권 강원에 비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강상태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서해오도와 강원도에는 20에서 최대 80mm 안팎의 비가 추가로 더 쏟아지겠고요. 인천 및 경기 북부 지역 20에서 60, 서울 등 그 밖의 지역 5에서 40mm의 비가 더 올 걸로 예상됩니다. 모레도 수도권 강원에 적잖은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최근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강서 해당 지역에선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해서 강한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까지 전북과 경북에 5에서 40mm의 소나기, 또 내일도 오후에 충청 이남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고요.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하겠습니다. 이 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부분 지역의 폭염특보 속 최고 체감온도 33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충청 이남에는 35도 안팎의 체감온도 나오는 곳이 있는데요. 열대야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24도 등 22에서 26,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포항은 무려 38도, 대구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짙은 안개 끼는 곳도 꽤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기 신도시 건설 기간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신도시 건설 행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지적하면서 건설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목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성평등 가족위원장은 다음 본회의에서 선출하기로 하는 등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개원 54일 만에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대립 끝에 지난달 30일 민주당 몫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거부해오다 그제 선관위 특검 선출 방식에 합의하면서 복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치열했던 토론과 수기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다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당론을 확정하고 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책임 있는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당의 의견을 모은 뒤 이르면 다음 주 법안 처리를 시도할 방침입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5거래일 만에 7,000피를 재탈환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장보다 299.19포인트 4.40% 오른 7,096.89로 장을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7,000피를 회복한 건 지난 15일 이후 5거래일 만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39.19포인트 5.22% 상승한 790.28로 마감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3.3원 내린 1466.8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에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각종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 등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혼외자설, 이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조성설, 군사기밀 유출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하버드대 가짜 학위설,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법원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녹화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고 전 과정이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된 뒤 선고 후 공개될 방침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오늘 오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했습니다. 원 전 장관은 조사에 앞서 위법 사실이 없기 때문에 특검 의도대로 잘 안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은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올여름 높은 수온과 강한 해류의 영향으로 독성 해파리가 예년보다 빠른 속도로 전국 연안에 확산하고 있다며 여름 휴가철 바다 이용객들은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부동산 정책 국민토론회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KBS에서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가 투기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 보유세 강화엔 대체적인 동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자 수 입력 실수를 감추려고 전산 통계를 임의로 조작했다는 혐의가 드러나서 향후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북한 주민들이 사용하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입수해서 그 특징과 기능을 꼼꼼하게 분석한 KBS 오정현 기자를 만나봅니다. 오 기자와 함께 북한의 스마트폰 정보 통제 시스템의 실태를 알아봅니다. 뉴스레터 K는 KBS 라디오 앱 콩과 유튜브 KBS 1라디오 실시간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 중에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웅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이재명 대통령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대 토론회 오늘 여의도 KBS에서 열렸습니다. 자, 오늘 토론회 전체적으로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 네, 저 뭐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전문가 네. 발언들이 이어지는 거 일부 장면을 봤는데 일단 전문가 선정에 있어서는 좀 다양성이 고려된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다 망라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자리 하나만 놓고 보자면 뭐 점수는 괜찮게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저런 제안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내용에 동의하고 안 하고의 차이 의견들이 있겠지만 그 답변의 내용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상으로 부동산 현안이나 문제에 대해서 깊숙하게 대통령이 들여다봤다라고 하는 점 예, 그거는 분명하게 보이는 것 같고 아마 역대 대통령들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정책의 옳고 그름 뭐 동의 여부를 떠나서 부동산에 대한 어떤 계속해서 공부를 해왔다는 점 이거는 드러난 것 같고 다만 안타까운 것은 오늘과 같은 토론을 좀 오랫동안 길게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정권이 출범할 때에 시작을 할 필요가 있었고 부동산 정책은 이게 일면적으로 또 단편적으로 봐서는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상당히 복합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또 정책을 구성할 때도 정책의 조합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좋은 시도인데 너무 짧고 늦었다. 이 점은 좀 안타깝습니다.
1: 짧고 늦었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부동산 세제 개편 발표가 한 일주일 있다가 네. 나온다 이런 예고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지금 김수민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좀 일맥상통하는데 좀 미리미리부터 정말 국민들의 진솔한 얘기들을 좀 제대로 들었으면 어떨까 이런 좀 안타까움을 표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하튼 뭐 토론회 오늘 한 두세 시간 정도 했습니다. 자 오늘 토론회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김기웅 대변인님.
2: 제가 볼 요식행위였습니다. 어차피 답정너식이죠. 답을 정해놨습니다. 규제를 더 강화하고 세금을 더 때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급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건축 재개발로 해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건 지금 공급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출을 풀어달라는 겁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대출을 풀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근저당. 네. 네. 이재명 대통령의 근자감. 여기서 말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올 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계곡 정비하고 코스피 5천 해봤으니까 내가 부동산 집값 잡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치솟고 있습니다.

0: 매매뿐만이 아니라 전세는 시가 말랐고요. 월세는 수백만 원대가 지금 기준이 돼 그냥 평범한 가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집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아니면 전세나 월세 구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는데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본인의 이재명 정부의 정책의 문제점을 온몸으로 보여준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의 근저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원래 전세 끼지 않고 대출 일으키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것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본인은 어떻게 팔았죠? 본인이 무려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을 잡아줘가지고 본인은 팔았습니다. 왜 팔았습니까? 물탁지 될까 봐 29억을 만약에 그 이후에 팔면 20억에 내놓으면 팔리거든요. 근데 29억을 다 채워서 팔기 위해서 이렇게 꼼수를 쓴 겁니다. 그러면 본인은 다 어떻게 보면 사연이 있고 국민들은 사연이 없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랬죠. 천만 시민의 사연이 다 있다 이런 말씀들이 있고 모든 사람들의 삶의 무게는 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오늘의 상황을 보면서 되게 좀 비참한,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게 뭐냐면 답정형식으로 일종의 이제 역할극을 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광수 그 전문가 대표적인 규제주의자 아닙니까? 근데 그분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지목하면서 유튜브 많이 보고 있다고. 그래서 1가구 1주 아니 그 양도세 관련했을 때 생애 한 번만 하자는 그 얘기하면서 굉장히 네. 무게를 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균형 있는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오세훈 시장 불러야죠. 오세훈 시장도 부르지 않았고 또 하나 재경부 게시판 내부 게시판에 주담대 안 나오면 사금융 활용하자 이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삭제를 했습니다. 공무원의 어떤 중립 의무에 반한다는 건데 이게 역설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란 걸 재경부가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아니 대통령이 한 행위 주담대 안 나오면 사금융 활용했잖아요.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삭제한다는 건 네. 이재명 대통령
1: 정리해 주세요.
0: 예.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가 있다는 걸 또 얘기한 겁니다.
1: 네. 자 일단 뭐 전체적인 총평을 조금 길게 해주셨는데 뭐 여러 가지 앞으로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해서 이제 보유세 강화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천만 서울 시민이 다 천만 그 사연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오늘 얘기한 거 중에 똘똘한 한 채. 가 문제가 심각하다. 똘똘한 한 채가 투기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김수진 평론가님 다주택을 이렇게 저기 하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로 사람들이 몰린 측면이 있다. 이런 이제 분석을 갖고 있거든요.
2: 네.
1: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은 1주택에 대해서도 뭐 보유세라든지 이거를 좀 상당히 강화할 그런 가능성을 예고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벤트는. 자, 근데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사연이 많거든요. 그냥 평생 직장을 다녔는데 또 직장 다니다 보니까 본래는 그 20몇 평짜리 그 오래된 아파트 살다가 그게 재건축이 돼가지고 이제 퇴직하고 나서 똘똘한 한 채가 생겼는데 자 그런 사람들한테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집 한 채 있는데 계속 고가의 어떤 그 세금을 부과하면 사실 방법은 퇴로는 지금 현재로서 우리나라가 모기지가 그렇게 성행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도 아니면 그 집을 팔고 많은 세금을 물고 뭐 지방으로 간다거나 외곽으로 간다거나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가 네.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까지 담아낼 수 있을까요?
2: 근데 그런 분들을 다 봐줄 수는 없는 게
1: 네.
2: 현금 여력이 없어서 세금을 내기 어려운 수준이면 집을 더 싼 집으로 이동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그 집은 좀 더 여력 있는 사람들, 특히 이제 만약에 은퇴하신 분이 있는데 자녀들 다 키워가지고 넓은 집에 한두 명이 산다. 근데 그것보다는 그 집을 뭐 30, 40대 뭐 이렇게 애들이 크고 있는 가정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더 좋은 순환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집값 문제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얼마 전에 OECD인가요? IMF인가요? 이쪽에서도 지적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 집값을 떠나서라도 보유세는 어느 정도는 올리는 것이 정상화고 그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해야 된다고 봐요. 그거는 예전에 일부 부유층들한테 부과하기 위해서 좀 과도기적으로 시행됐던 제도고 지금은 저는 생명력이 다했다고 봅니다. 대신에 보유세로 좀 단일하게 통합을 하면서 누진적인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거 이게 이제 조세 정상화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몇몇 사정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보유세를 즉각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고 나중에 팔 때 그때 납

0: 보하도록 하는 제도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는 어느 정도 인상을 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데 대통령이 오늘 언급을 하면서 막 많이 올리면 폭동 날 거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걸로 봐서 좀 대폭 인상까지는 좀 안 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전망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정책은 조합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유세를 올릴 때 올린다고 했을 때는 양도세는 좀 낮추는 게 맞다. 잘못하면 이게 예전에도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던 현상인데 보유세하고 양도세가 다 올라가게 되면 잠김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보유세는 올리고 양도세 낮춘다.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고, 그리고 부동산 취득세도 건드려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세금 구조가 얼마나 후진적이냐면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잘 못 물리니까 부동산도 취득할 때 한꺼번에 세금 좀 많이 내게 하고, 주식도 거래할 때 거래세 떼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증여세나 상속세의 최고 세율이 높은 편이잖아요. 그게 다 옛날 시대의 유산이거든요. 정상적인 국가라면 소득세가 올라가고 부가가치세를 조금 더 내는 쪽으로 가되,
1: 네,
0: 상속세나 이런 것들은 낮춰야 되는데 한 번에 그냥 그 세금 뗄 기회가 생겼을 때 확 떼간다. 이것 때문에 부동산 취득세도 좀 비싼 편입니다. 그런, 네, 부분들은 또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 세금 중에 올려야 될 게 있고 낮춰야 될 게 있는데 이걸 잘 조합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1: 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저 김기영 대변인님, 네, 이번에 이제 거의 30억짜리 아파트를 잘 팔았는데,
2: 네,
1: 본인이 어쨌든 워낙 옛날에 사고 이제 본인이 거주를 했으니까 그래도 한 20몇억 정도 이제 차익을 본 겁니다. 그거를 무슨 투기적 수익이라고 규정하지는 않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가 계속 산 거고 했으니까 많이 올랐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자, 근데 내가 사연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정말, 네, 다양한 사연이 있거든요. 네. 주위에 보면. 그리고, 네, 강남이든 강북에 조금 가격이 나가는 아파트에 사는 분들도 달랑 아파트 하나 남은 퇴직하고, 네, 나서 하우스푸어들이 많습니다. 김수인 평론가님은 뭐 그러면 자기 수준에 맞게 그거 팔고 가야 되는데 그거는 그분들한테는 사실 피눈물 나는 일이에요. 그 3, 40년 동안 직장 다니면서 그 집을 한번 좋은 집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뒤늦게 재건축이 돼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세금을 낼 돈은 없고 그걸 팔고 외곽으로 간다.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분들한테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주택에 대해서 가격이 높은 거는 기본적으로 투기의 시각으로 보는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2: 그런데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을, 예, 누가 올렸습니까? 투기꾼들이 올렸습니까? 아닙니다. 시장에 반하는,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으로 때려 하다 보니까 역반응이 났잖아요. 집값 올려놓고 세금으로 뜯어갑니다.
1: 사람들은 그냥 집 갖고 있었던 것밖에,
2: 그렇죠,
1: 없잖아요.
2: 아, 그런데 처음에 종부세로 그랬잖아요. 처음에 노무현 정부,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는 다주택제 중과세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참 재밌는 게 1가구 1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본다면 세금을 더 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은 계양으로 이사 오셨잖아요. 분당에 있는데 본인은 성남 분당 쪽으로 출마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는지는 그때 뭐 사람들이 알죠. 계양을로 왔습니다. 송영길 당시 의원이 이제 길을 내줘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왜 이사 안 오냐 했을 때 본인이 판다고 했어요. 근데 안 팔았습니다. 근데 지금 왜 지금 팔려고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문제를 삼으니까, 아니 당신은 청와대에 관저가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본인이 그런 거예요. 본인은 다 사연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중앙일보에서 25억 시세 차익 그렇게 냈습니다. 그러니까 투기꾼이라고 하면서 그거를 좌표를 찍어서 올려가지고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만인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자 싶어 판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인의 모범을 해서 공직자의 책임으로서 이렇게 17억 7천만 원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근저당을 해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럼 이재명 대통령의 삶은 굉장히 스페셜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정책이라는 게 본인도 지키지 못하는 정책을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건 이건 어불성설이다 보고,
1: 네,
2: 저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세금을 강하게 한 게 노무현 이재명 정부 때 처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금이 다 전가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급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데 공급에 대한 얘기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현미 문재인 정부 때 그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빵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지금의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가지고 민간의 영역에서 나오는 90% 이게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1: 네.
2: 그러면 이거에 관련해서 규제를 완화해서 이주비 대출이나 규제를 완화해서 속도를 높이는

0: 하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역반응이 나고 있다 맞습니다.
1: 오늘 어떤 좀 유명 부동산 전문가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 초고가 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가 지금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15억 이하 그 아파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니까 사실 구체적인 대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질문이 나왔었는데 자 공급 얘기를 하셨으니까. 김수인 평론가님, 재건축 재개발에도 가구수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주택 공급 효과 그리 크지 않다 했거든요. 자, 근데 재건축 재개발이 이제 전부는 아닌데 물론 있는 집을 더 잘 돌게 하는 게 이제 기본이긴 하겠지만 그게 잘 안 돼 가지고 또 그게 또 어떤 정책을 내놓으면 부작용도 나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재건축 재개발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공급 확대에 시간은 걸리지만 공급 확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대통령이 그 부분은 조금 부정적이에요. 그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2: 글쎄요. 재개발 재건축 자체에 부정적인 건지 아니면 그걸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효과가 당장에 별로 없을 거다라는지 이것은 좀 불분명한 것 같고 근데 제가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의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정말 방법이 없구나라고.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결국에는 이게 다 신규 공급이 아닙니다. 용적률 올라가는 만큼만 새로 공급이 되는 거고
1: 네.
2: 그리고 결국에 그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동안에는 주변의 이주 문제 때문에 전월세는 주변에서 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입자를 위한 대책으로서도 일단 한계라든지 단점이 있는 거죠.
1: 네.
2: 그리고 이런 과정을 감수하고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근데 한 빨리 걸리면 7년 정도 아닙니까? 그 재개발 재건축 관련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빨리 네. 걸리면 7년이다. 7년도 언감생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 그게 제1의 대책인가라고 했을 때 그걸 대책으로 내는 순간 아 진짜 별로 방법이 없구나. 공급은 안 늘어나는구나라고 네.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 점에서 저는 재개발 재건축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공공주도의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 공공주도 사실 재개발 재건축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건축 자체가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 주민들의 이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또 현대사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공에서 빨리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은 또 해줘야 되고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야당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강조만 할 것이 아니라 공공공급에 대해서 지금 다 냉소적으로 뭐 그 지역의 주민들 반대하는데 그게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그런 공공공급을 막고 있는 허들이라든지 또 반대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권이 합심해서 설득을 해줘야 다각적인 네. 공급 대책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1: 김규경 대변인님 지금 김수인 평론가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딱 대별되는 두 가지 포인트가 네. 제 귀에 싹 들어오는데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제 재건축 재개발 네. 오세훈 시장은 그거를 빨리 속도를 내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그 공급의 키포인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이제 공공 주도 그 네. 개발을 우선시하는데 오세훈 시장은 민간 주도를 해야 그러니까 기업에게 이익도 주면서 더 품질 좋은 아파트를 만들고 해야지 다 이게 상생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포인트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0: 우선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거 지금 갑자기 그 재건축 조합을 세워가지고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미 그 박원순 시장 때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던 물량 이게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 때 제대로 됐어요. 그때 해제 물량이 40만 가구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됐으면 오세훈 시장 때 30만 가구가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숫자거든요. 근데 지금 규제 때문에 이주비 대출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주비 대출은 뭡니까? 이주하고 나서 멸실하고서 짓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수요가 되면 사람들이 지금의 집이 없더라도 물량이 계속 나올 거라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 지금 포모 때문에 지금 곧바로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되게 중요한 거고 신도시나 재건축 재개발도 중요하고요.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SH가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있는데 거기 보면 미리내 집 뭐 그런 것도 있고 장기전세도 있습니다. 공공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게 민간의 영역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시 주택의 어떤 그 수요를 봤을 때 공급 물량을 봤을 때 여하튼 90%가 재건축 계획 재개발에서 나왔

0: 라는 게 현실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는 그 아파트 부분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볼 때 진입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나 임대주택 물량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억 근저당 설치하고 그다음에 분당 아파트 매각한 요 관련해서 여야가 계속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 먼저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2: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근저당권은 세입자의 계약 만기와 매수인의 재건축 권리를 고려해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고 아직 받지 못한 잔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한 등기상의 안전장치입니다. 모든 거래 내용과 절차도 실거래와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집을 보유하면 투기라고 하고 처분하면 꼼수라고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답정러식 정치 공세입니다.
1: 자, 이번엔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3: 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나면 17억 7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이 정상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재명 대통령은 전혀 그 집을 산 사람을 모르는 사람인데 이자도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상식적이지 않죠. 이자를 받지 않았으면 그냥 증여가 되는데 그 증여에 대한 세금은 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청와대인가요? 어디에서 유튜버를 만들어가지고 버젓이 이런 방법으로 거래를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1: 네. 안기령 부대변인이 어떤 교수 한 분 데리고 나와가지고 뭐 이거 문제없죠 문제없죠 뭐 그 얘기를 제일 나중에 한 것 같은데 자 신동욱 최고위원 뭐 얘기했고 했는데 자 윤희숙 전 의원은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도로는 봉쇄해놓고 대통령은 갓길을 택했다. 다들 이제 차 막혀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또 규제 실패를 몸소 증명해줬다 대통령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불법은 아니고 가능한 방법이라고 하지만 알고 보니까 이 시점을 놓치면 본인이 아파트를 팔기가 쉽지 않은 시점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다 전부 다 합해가지고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린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4: 갓길 통행 비유는 맞지 않고요. 갓길 통행은 불법입니다.
1: 네.
4: 이 경우는 뭐 갓길로 돌아서 나갔다라고 볼 수는 없고 어디 이제 좀 원래 메인 도로가 있는데 막혀가지고 이제 좀 뒤에 있는
1: 네.
4: 다른 으슥한 길로 근데 그로 가는 게 불법은 아닌 그런 길로 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계약 자체가 문제가 있었는가 했을 때 불법 소지는 안 보이는데 몇 가지 따져볼 부분들은 있겠죠. 이게 한쪽에게 특혜가 되는 그런 계약인가. 근데 이 청와대에서 해명한 것 중에 하나는 아까도 언급이 됐지만 저도 들으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했던 게 무이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를 너무 높게 불러도 대통령이 고리대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겠지만 무이자를 해도 사실 그거는 그 매수인에 대한 특혜인 거거든요.
1: 증여가 되는 거죠.
4: 그렇죠. 그러니까 예. 통상적인 이자를 붙이는 게 맞는 건데 그리고 그 밖에도 잔금을 마저 치르기로 한 기한을 어느 정도 설정해뒀는지 등등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따져봐야 이제 그 계약의 속사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뭐 어떤 윤리적 법적 문제를 떠나서 정부가 대출을 취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는 나오는 것 같은 나오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이미 제2금융권에 그 대출을 한다거나 또 사금융의 형식으로 근저당권 설정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권력을 통해서 특이한 거래를 했다기보다는 그게 좀 보편적인 현상으로 커지고 있는 점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해볼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게 그럼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게 그럼 해법인가? 사실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변수가 공급하고 유동성이거든요. 근데 대출을 풀어버린다는 것도 유동성이 커지는 건데 그러면 지금 공급은 별로 안 풀려 나오는 상태에서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재명 정부든 문재인 정부든 한번 처음에 규제 강화 안 하고 한번 시작해보지. 예, 그랬을 때 과연 그러면 집값이 잡히는 건가. 이거 경제학적인 기본 상식에서도 공급이 안 풀려 나온 상황에서 그냥 규제를 완화한다? 이거는 방법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규제는 사실 공급은 많으면 좋은 것이고 현재 상황에서 유동성 어느 정도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대출이나 금리 이런 부분들은 고정불변의 답은 없고 그때그때 경제 상황에 맞춰가지고 잡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 대출하는 사람들의 좀 기본적인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분간해.

0: 해서 네. 이를테면 뭐 그 부채 상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둬서 조금 이렇게 차별성을 둔다거나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지 전면적인 완화 이렇게 가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 이번 대통령의 사례 그다음에 또 일주일 정도 후에 나올 부동산 세제 개편 이런 게 이제 부동산 정책은 또 국민들의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2: 이재명 대통령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신뢰할 수 없죠. 무슨 거짓말을 했느냐. 2025년 강남 한복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아래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 오른다. 나는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고 하잖아요. 제가 아까 말하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이게 오만입니다. 시장이 정부를 이길 수 없다고요? 정부가 시장을 이기는 경우는 단기간입니다. 그게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다 실질적인 통계치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른바 이제 진보 쪽 부동산 전문가분이 얘기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그나마 전월세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책을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그것도 없어요. 무조건 다 소위 말해서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매매값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되면 사람들이 굳이 집을 살려고 안 합니다. 근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어떻게 했죠? 집을 팔려면 집주인이 들어와야 됩니다. 세입자가 집을 못 사요. 그러면 전세나 월세 물건이 없어지죠. 서울부터 해가지고 수도권으로 확장되지 않습니까? 전세가 오릅니다. 월세가 오릅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말을 계속 거짓말을 해. 그러니까 믿을 수 없어요. 그러면 집을 사야 됩니까? 집을 사지 말아야 됩니까? 집을 사야 됩니다. 집을 사게끔 만드는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정책이 뭐냐면 6.27 대책이 대출 규제였고요. 9.7 대책이 100만 원 이상 공급한다는 겁니다. 근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11호 대책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통해가지고 규제한 겁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입장은 뭐냐. 원칙도 없고 본인들이 신뢰할 수 정책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입장은 각자의 도생인데
1: 그러다가 이제 세금 강화까지 온 거예요.
2: 아, 그렇죠. 세금 강화까지 왔는데 이게 그러면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 때 세금 강화를 통해서 집값이 떨어졌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토론회에서 만약에 진짜 이거를 다양한 의견을 받는다고 한다면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볼 때 이게 맞다.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아니면 틀리다. 그러면 새로운 버전이 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과거를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1: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박소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3: 네, 지금 곳곳으로 퇴근길 정체 서서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돌발 상황도 많은데요. 먼저 서울 시내 내부순환로 성산 방향 홍지문 터널 출구 쪽입니다. 앞 시간 사고가 났고요. 1차로 막고 처리하면서 마장 램프부터 정체가 심합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가양에서 월드컵대교 쪽으로도 1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구리에서 판교 방향으로는 남양주 부근입니다. 3차로에 고장난 차가 멈춰 있고요. 처리 여파로 구리나들목부터 2km 미터가량 밀립니다. 이후 서안남 부근 2차로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 중인데 서안남 분기점부터 제속도 못 내고 있고요.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보은 부근에선 앞시간 사고가 났습니다. 2차로와 갓길에 걸쳐 처리하면서 보은 나들목 부근 2km 정도 밀립니다. 경부선 서울 방향 수원 부근 진출로 갓길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요. 또 영동선 인천 방향 동수원 부근에서는 4, 5차로에 걸쳐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1: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계속해서 얘기 나눕니다. 이번에 주제를 바꿔볼게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오늘 오전 경기도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와

0: 서울 지역 선관위 압수수색했습니다. 자, 영장에 혐의가 적혀 있다고 하는데 허위 입력 정황, 사후에 그거를 메꾸려는 어떤 사전 결재나 승인도 없이 한 걸로 지금까지는 알려지고 있는데 김병 대변님 어떻게 된 겁니까?
1: 우선적으로 이제 우리가 선거 당일날 보면 투표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0: 네.
1: 근데 투표율 입력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전산을 통해서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를 보면 둘을 알 수 있다, 열을 알 수 있다는 전산에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지뢰 짐작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산 관련해서 이렇게 몇 명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선거 투표율뿐만이 아니라 개표를 통한 실제 투표 수 투표의 어떤 숫자도 조작 가능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이 있고 이번에 특검의 어떤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접점이 이루어졌지만 특검의 대상과 그다음에 범위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산 관련해서 특검 대상으로 포함된다고 봐야 되고 이 부분을 강력히 얘기하고 있고 이거를 부정선거냐 부실선거냐 그 관점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하튼 이제 이 투표율 조작이 있었다는 게 팩트가 나왔다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투표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전산 서버 관련해 가지고 압수수색해서 그 서버 관련해서 우리가 수사를 못한다고 하면 국민들을 과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특검의 대상과 범위에 있어서 성역이 절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 부정성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 점점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번 특검을 통해서 성역은 다 없어져야 된다.
0: 자, 장동혁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올공 시위에 이제 집중을 해왔는데 오늘 아침에 의해서는 이거 부실 투표입니까? 부정 투표입니까? 뭐 일각에서는 한 그 중간쯤에 와 있는 것 같다. 이 정도 수준이면 도대체 이거를 뒤늦게 막 승인도 없이 이거 메꾸자 이래가지고 우리 이거 하자. 와,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과연 해왔다면 나중에 전산 입력 과정에서 뭐 실수가 있었다면 야 이거 우리 좀 이거 한 200표 더 이쪽으로 하지. 진짜 한 표 한 표를 이렇게 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당락에 영향을 미치든 안 미치든 이거는 이제 투표자 수긴 하더라도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김수인 평론가님 좀 더 광범위하게 네. 저기 조사에 들어가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 선관위 서버도 확인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뭐 장동혁 대표는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선거 소총 이것도 생중계해야 되고 아예 다 까놓고 하자 이런 제안은 어떻게 보세요?
2: 뭐 저는 광범위하고 깊숙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으시는 분들이 자꾸 끼어들면 더 화면이 흐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제기했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드러나고 있는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사람들의 존재는 아예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정상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만약에 이게 뭐 이번에 드러난 거 그러니까 전산 입력 실수 뭐 오류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투표자 수에 국한되는 거긴 하지만 근데 이런 식으로 했다가 만약에 고의를 갖고 정말 잘못 입력을 해서 나중에도 빨리 알아차리지 못한다거나 혹은 문제를 발견했는데도 유야무야 시킨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하게 되면 이건 정말 당락이 뒤바뀐다거나 하는 사태도 불가능하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거는 수사 범위는 저는 최대한 넓힐 필요가 있다. 뭐 무슨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이런 것들에 도달하지 않는 한도에서는 당연히 최대한 깊이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그 수사를 명확하게 해줘야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설 수 있는 자리 될 수 있는 핑계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 이렇게 봅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이제 그때 지방선거 때 이렇게 보면 여러 군데가 뭐 인천이나 저쪽 전남이나 이런 데서 왜 똑같이 표수가 나온 그 네. 동네들마다 그건 뭐 당연히 이건 우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한 스텝 자꾸 들어오니까 그 전에 그냥 단순 실수에서 이런 식으로 막 몇백 개씩 막 입력해? 우리가 실수했다고 메꾼다고 위에 보고도 안 하고 야 그러면은 이거 다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니 저는 무조건 예외 없이 다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기록이 남아있는 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이게 일종의 프레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뭔가 딴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의혹을 가진 분들이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폭력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은 그분들의 이견을 받아들일 의무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지나치게 언론이나 정치권이 그거를 뭐 구구다, 음모론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사안을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하등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부정선거를 믿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한 부정선거는 뭐 해킹에 의해서 숫자를 조작하고 그런 행위겠죠. 그런데 그거는 전 믿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저 또한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 또한 그들이 믿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중앙선관위 서버를 분명하게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거를 공개를 함으로써 그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걸 통해서 접점을 찾아가는 게 저는 정치권이 할 일이지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자꾸 음모론적으로 배척하다 보면 그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예외적인 상황이 계속 있으면 계속 주장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 이 투표 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기회에 특검에서 성역없이다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0: 자, 앞으로 어떤 것들이 더 드러나는지 어떤 걸 더 확대해서 수사해서 진상이 규명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래는 오후 5시 반쯤 민주당 당대표 최고위원 예비경선 결과 발표한다 그랬는데 아직 좀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지 아직 안 나오고 있나 봐요. 그게 나오면 명단이 나오면 그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예비경선 컷오프 결과 발표되기 전에 진행된 여론조사 하나 보고 갈게요. 민주당 당대표 선호도 여론조사입니다.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지난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36명 대상으로 ARS 무선 전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봤더니요. 과연 누가 이 통계에서는 그 여론조사에서는 제일 많이 나왔냐? 정청래 후보 33.7%, 김민석 후보 22%, 송영길 후보 11.7%, 고민정 5.1, 김보미 3.3으로 나왔습니다. 자, 정청래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오차 범위가 95% 신뢰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0% 포인트니까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이런 결과. 어쨌든 뭐 이 여론조사 하나 갖고 우리가 뭐 할 수는 없지만 정청래 의원이 많이 앞서네. 네. 이런 거거든요. 이 요인이 뭐라고 보세요?
2: 이 여론조사는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0: 아, 그래요?
2: 국민의힘 지지자도 후보를 지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결과거든요.
0: 그러니까 국민들 다 들어간.
2: 네, 정청래 후보 33.7%, 김민석 후보 22.0%가 국민의힘 지지자라든지 타 민주당이 아닌 타정당 지지자들을 포함한 수치인데.
0: 실제 민주당 그 전당대회에서는 이게 역선택 방지 그 장치가 있습니까?
2: 민주당 지지층하고 무당층까지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0: 그거하고 좀 다르군요.
2: 그 수치도 따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봤더니 이게 네. 미디어 토마토 뉴스 토마토 뉴스에 올라와 있는 내용인데요. 정청래 35.0%, 김민석 32.9%, 송영길 13.3%, 고민정 2.9%, 김보미 1.7%.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무당층으로 국한했더니 정청래 후보하고 김민석 후보가
0: 오차 범위네.
2: 예, 비슷하게 나타났고 그리고 민주당의 선호 투표제가 도입돼 있기 때문에.
0: 네.
2: 근데 송영길 후보 지지자는 다수가 2순위에서 김민석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송영길 후보가 13.3%인데 여기서 3분의 2 정도가 김민석 후보를 2순위로
0: 선호투표제에 의해서
2: 예, 그렇게 친다면은 김민석 후보가 조금 더 우세합니다. 요 결과로 봤을 때 저는 이미 한 두 개 이상의 여론조사가 관련 조사가 발표가 됐고 정청래 후보가 기세를 올리고 있는데 근데 잘 보면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국한했을 때는 오히려 다른 결과가 나왔었다. 이 부분은 좀 유의할 필요가 있고 저는 여론조사 기관들도 민주당 경선 룰에 맞춰가지고 이걸 할 필요가 있거든요.
0: 글쎄 말이에요.
2: 네, 그렇기 때문에
0: 의외네요.
2: 그러니까 네. 이게 예전에도 좀 운명의 장난 같은 일들이 펼쳐졌던 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안철수 의원이 예전에 야권 대선 후보로서 2012년에 경쟁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0: 네.
2: 후보 적합도를 물었더니 단일 후보 적합도 계속 문재인 후보가

0: 우세한 걸로 뜨고 포탈 맨에도 뜨고 저는 그게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에서 문재인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어지는데 일조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여론조사들을 잘 살펴보면 새누리당 지지자 박근혜 후보 지지자 쪽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더 많이 지목을 했어요.
1: 아, 그래요?
0: 예. 근데 그 사람들은 문재인 후보가 단일 후보 된다고 해서 그럼 나 박근혜 안 찍고 문재인 찍어야지.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걸러내지 않고 발표를 해버리면 예, 그게 마치 국민적인 막 대세인 것처럼 예, 그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 여론조사 기관들이 국민의힘 지지층을 걸러내거나 아니면 포함을 시키더라도 민주당 지지층하고 무당층에 국한된 결과를 타이틀로 올려야 된다. 예, 이렇게 봅니다.
1: 자, 지금 김수인 평론가님은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이나 이쪽 지지자들 걸러내면은 오차범위 내. 그다음에 선호투표제까지 가미되면 또 저 김민석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자, 어떻게 보셨어요? 김경대
2: 이게 보면 이제 송영길, 김민석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도 외곽에서 도움을 다 주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뭐 압박 전술을 하고 있는데 네. 정청래가 그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잘 나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면요. 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전 공소취소 문제를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1: 네.
2: 민주당 쪽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총선에서 이겨야 되고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패인이 뭡니까? 정청래 대표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특검으로 인해서 판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사람들 입장에서는 총선을 이기려면 만약에 김민석 총리, 김민석 후보가 되잖아요. 그러면 공소취소 특검 관철시키려고 할 겁니다. 부동산 세금 더 때리려고 할 겁니다. 그건 선거지거든요. 냉정하게 봤을 때 김어준 씨가 예전에 2023년 11월 15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 역사적 도구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뭐 어쩔 수 없다는 식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꼭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언제든 도구라는 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차별적으로 선을 그어야 된다는 생각이 다음 총선과 대선에 있었다는 게 만약 공감대가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권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역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권력이 중요하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서 가지는 이런 사법 리스크가 공소취소 특검을 통해 가지고 다시 발현이 됐을 때 과연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때는 회의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 특검을 내려놓느냐 아니거든요. 개헌도 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헌은 본인의 임기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 번도 개헌을 하더라도 자기 임기 관련해서 연장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강성 지자들 네. 권리당원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기기 위한 총선에서 이기기 위한 선택이 누구냐 그러면 저는 정청래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네. 자,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대납 혐의 1심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유죄 판결도 벌금 1천만 원.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뭐 100만 원만 넘으면 저 확정심에서 당선 무효입니까? 시장 상실형입니까? 일단 상실을 하게 되는데 시장직을.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주 좀 세게 나왔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판결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수민 평론가님. 네. 이건 짧게 한 말씀으로.
0: 일단 무슨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철원 네. 당시 부시장이나 김한정 씨한테 뭐 명태균 씨를 만나가지고 네. 여론조사 의뢰하고 돈은 대신 내줘라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건 없어요. 말을 한 대로 직접 증거는 없는 사건인데 근데 또 간접 증거나 여러 정황들을 조합해 봤을 때 또 진실을 찾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1: 네.
0: 근데 결국에 강철원 부시장 개입이 저는 결정적이었다고 봐요. 그리고 강철원 부시장 만약에 김한정 씨만 그랬다면은 아 뭐 김한정 씨랑 그렇게 그때랑 그렇게 가깝지 않았다거나 나하고는 완전 별개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강철원 부시장이 심지어 여론조사 결과도 먼저 김한정 씨보다 먼저 받아본다거나 또 그 명태균 씨하고 김한정 씨 간에 어떤 일면식이라든지 아는 관계도 아니었는데 바로 대화가 진행된 점 이런 점들이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됐어요. 그걸 네. 맞춰봤을 때는 저는 오세훈 시장 쪽이야말로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조금 더 충실하게 설명을 해야 될 의무를 진 것이고 근데 그걸 설명하는 데 실패했다 이렇게 보이고 저는 오세훈 시장이 무죄가 되려면은 오세훈 시장하고 강철원 부시장 사이에 고리가 끊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했던 얘기로 봤을 때는 그들의 얘기로 봤을 때는 공동 운명체에 가까웠거든요. 다 같이 무죄거나 다 같이 유죄거나. 근데 그게 통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이고 1심 판결을 봤을 때는 저는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전망을 합니다.
1: 김경 대변님, 오 시장이 직접 연루됐다. 이게 이제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관건인 것 같아요. 네. 유죄냐 무죄냐.
2: 그런데 1심 재판부마저도 직접적으로 개인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접 정황 그다음에 명태균의 진술인데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예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세훈은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대로 그냥 제가 전달을 한다면 오세훈은 지가 어떻게 서울시장이 됐는지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자기가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명태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1심과 2심이 내리보면 네. 명태균의 진술에 대해서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내일이죠. 제가 알기로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나올 텐데 전 무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대법원에서 이 사람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무죄가 나오고 그 기반이 되는 게 명태균 씨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는 걸 전제해서 했는데 네. 그럼 거쪽에서는 명태균 씨가 허위인데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는 허위가 아니다 얘기할 거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1: 네.
2: 이거는 형사재판입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명시적으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간접 정황과 진술만 가지고 과연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다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래요. 좀 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 특검에 의한 정치 기소다, 뭐 정치 재판이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측근, 민주당 힘 있는 사람들 수사, 예를 들어서 김병기, 장경태 지금 수사 어떻게 되고 있느냐, 전재수는 선거 전에 수사 어떻게 했냐, 뭐 이런 형평성, 야 그러면서 과연 경찰에게 이런 권한 맡겨도 되냐 뭐 이런 얘기까지 연결되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이건 패스. 자 마지막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김수민 평론가님. 신천지가 민주당에 개입한 의혹. 딴 사람도 아니고 김민석 의원이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상 정청래 의원을 겨냥한 걸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0: 네.
1: 정청래 친전청래계 의원들 최민희 뭐 한민수, 뭐 이성윤 이런 분들은 근거를 못 대면 당신 사퇴해라 뭐 이러고 있어요. 이게 지금 구조가 정청래 의원이 진짜 연루가 돼 있으면 정청래 의원이 물러나야 될 상황이고 그 근거를 못 대면 김민석 의원이 이거 책임져야 되지 않냐 이런 약간 그런 구조가 지금 보이거든요.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0: 일단 입증 책임은 김민석 후보한테 있는 거죠. 유착서를 예. 제기했기 때문에
1: 예, 예.
0: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밝히겠다라고 했는데 적절한 시기는 가급적 빨리예요. 그리고 원래 중대한 사안을 폭로할 때는 이런 식으로 먼저 잘라서 흘리는 식으로 하는 게 안 좋습니다. 언론인들 다 알겠지만은 잘 보안을 유지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퍼즐 하나가 부족할 때 약간 떠보기 식으로 던지는 경우는 있겠지만 근데 글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어떤 쪽에서는 그래도 김민석 전 총리가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얘기했겠냐라고 하는 그런 추정도 있고 근데 다른 쪽에서는 뭐가 어찌됐든 간에 진짜 자신 있으면 빨리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공개를 못하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이게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김민석 후보가 일단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정청래 네. 후보는 제기되는 구체적인 의혹이 있으면 거기에 답변을 하면 되는 것이고
1: 네.
0: 그래서 이거는 이거 시간을 잘못 끌게 되면 정말 정치 자체가 흐려진다. 이게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김민 대변인 1분 10초 정도 남았네요.
2: 압수수색 가야죠. 지금 국민의힘 관련해 가지고 뭐 신천지 개입했다고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당사 압수수색하고 거기에서 서버를 잘 못하다 보니까 서버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해서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총리까지 했던 분이 민주당 대표를 하겠다는 분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압수수색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김민석 후보가 저는 역반응이 날 거라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좀 치욕스러운 거 아닙니까? 둘 중에 한 명이죠. 김민석 후보가 어떻게 보면 없던 걸 만들었거나 아니면 김민석 후보가 말이 맞다고 한다면
1: 둘 중에 한 명이 다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그리고 당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뭐지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 프레임으로 했는데 우리가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0: 이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객관적인 어떤 증거를 내지 못한다면 수사당국이 네. 이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웅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뉴스레터 K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70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3살 다은이의 하루는 또래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경추시술과 손목의 경직으로 일을 이어가기 어려운 아버지와 오이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머니. 그 곁에서 다은이는 발달장애가 있는 남동생을 돌보며 아침을 맞이하는데요. 학교가 끝난 뒤에도 다은이의 시간은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남동생을 씻기고 식사를 준비하며 부모님의 일을 돕는 다은이. 어려운 형편 탓에 좋아하던 미술학원도 그만둬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말수가 점점 줄어드는 다은이의 모습이 안타까운 부모님. 속상함과 미안함에 눈물만 삼킬 뿐입니다. 다은이가 더 크고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홍천에 호우주의보가 남아있습니다. 현재 중부 일원에 비가 약하게 오는 곳이 있고 충청 이남은 주로 소강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강원도에 주로 비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중부 일원에 내일은 수도권 강원에 비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해 호도와 강원도에는 내일까지 추가로 20에서 80mm 안팎의 많은 비가 더 오겠고요. 인천과 경기 북부에도 최대 6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모레도 역시 적지 않은 비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최근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강수 해당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 돌풍 동반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는 경북 전북에 또 내일은 오후에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5에서 40mm가량 내릴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큰 더위라는 뜻을 지닌 대서입니다. 영동과 충청 이남의 폭염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밀양과 경주 37도선까지 올랐습니다. 영남 제주도 35도 안팎의 무더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지역이 이제는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24도, 낮 최고 서울 29도, 포항 38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7.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부동산 정책 대국민 토론회에서 정책을 다수결로 결정하진 않을 거라며 일정 정도 갈등과 저항도 감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유세 강화는 어느 범위에서 어떤 차등을 줄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한국은행 전망치의 3배 수준인 0.6%를 기록했습니다.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국내 총소득은 3.6% 증가해 3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원 전 장관은 위법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건희 씨 측에 고가 그림을 건네고 공천과 인사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 등 상고심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내일 예정됐던 상고심 선고는 연기됐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직원들의 투표 통계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2: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3: 문자창에 금지된 단어를 입력하면은 경고장이 뜨고 사용자가 뭘 하는지 화면이 강제로 캡처돼서 차곡차곡 기록으로 남습니다. 바로 북한에서 사용되는 스마트폰 얘기입니다. 최근 KBS 시사기획창 취재진이 북한 스마트폰을 입수해서 그 안에 숨겨진 검열 기능을 분석한 방송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프로그램 제작한 KBS 오정현 기자와 북한 정보 통제의 실태와 취재 뒷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정현 기자,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3: 야, 내가 이게 질문지 이렇게 쭉 보니까 참 재밌던데, 일단 프로그램 제목이 특이합니다. 삐라와 손전화.
4: 네.
3: 삐라도 뭔지 알겠고 손전화.
4: 네.
3: 스마트폰 그 핸드폰 같아요. 그죠?
4: 네, 네. 북한에서 얘기하는 스마트폰.
3: 그렇죠. 네네네. 자, 그래서 오, 이게 비주얼이 아주
4: 네.
3: 오, 되게 선동적인데요. 삐라와 손전화.
4: 이거 맞습니다.
3: 누가 그려준 거예요?
4: 그렇죠. 이거는 그 그냥 그림을 그리시는 분은 아니고
3: 네.
4: 그 북한 노동당의 선전선동부에서 집관원이라고 합니다.
3: 네.
4: 집관원이 그
3: 선전미술가?
4: 노동당이 그렇죠.
3: 선전미술가.
4: 네. 당이 허가하는 선전물을 그리는 글씨를
3: 직관원.
4: 쓰는 분을 섭외를 해서 저희가 타이틀을 의뢰를 했던 겁니다.
3: 북한 지금 현 직관원은 아니고 탈북민이겠죠.
4: 탈북하셨죠.
3: 아이고, 네. 깜짝 놀랐네.
4: 제가
3: 네.
4: 만났으면 네. 지금 여기 없습니다. 국정원, 국정원에.
3: 자, 그래서요. 오 기자. 삐라와 손전화. 이 둘을 묶어서 제목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4: 이게 그 삐라하고 손전화는 사실 70여 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이 있거든요.
3: 네.
4: 삐라는 외부에서 북한 안으로 정보를 밀어넣던 가장 오래된 도구고요.
3: 네.
4: 또 스마트폰은 지금 인민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3: 네.
4: 또 서로 소통하는 가장 최근의 최신의 도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3: 그치.
4: 한국 전쟁 당시에 전장을 뒤덮었던 게 이 종이 삐라잖아요.
3: 그렇죠.
4: 그런데 이 물리적 전쟁이 끝난 뒤에도 남과 북은 서로 간에 이 삐라 전쟁을 이어갔단 말이에요.
3: 그러니까
4: 서로 체제 전쟁을 벌였던 것이죠.
3: 그렇죠.
4: 우리가 더 잘 살아. 우리의 체제가 더 우월해.
3: 그렇죠.
4: 우리가 훨씬 정의로워라고 했던 메시지를 서로를 향해 날렸던 건데 이게 이후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3: 네.
4: 다만 그 이제 내용과 성격이 조금 달라지는 거죠.
3: 그렇겠죠.
4: 종이는 저장 장치로 바뀌었고 그리고 그 내용, 뭐 날선 비판의 그런 문구들은 이제 한류 라는 정보로 통칭되는 한류라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3: 그러네요.
4: 그리고 마침내 그 콘텐츠가 이제 공유되는 스마트폰까지 북한에 널리 보급이

0: 상징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1: 그러네요. 듣고 네. 보니까 심오하네요.
0: 네.
1: 자, 정보를 들여보내는 기술.
0: 네.
1: 그것을 막아서 통제해서 체제를 유지하려는 북한.
0: 네.
1: 이 역사 삐라와 선전화에 담아서 이제 제작을 했군요.
0: 네.
1: 자, 방송 보면은 제작진이 2023년형
0: 네네네.
1: 북한 스마트폰 두 대를 실제로 구했습니다.
0: 네.
1: 아무래도 처음 전원 느낄 때 야, 이거 어떤 내용이지? 좀 가슴 두근두근 했어요. 어땠어요?
0: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전원을 켜기 전에 겉모습을 봤을 때는요.
1: 네.
0: 굉장히 유사했어요. 저희가 쓰는 것과 크게 다름이 없는.
1: 그 북한에서 제작한.
0: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북한에서 생산한 거라고 얘기는 힘들 거예요.
1: 그래요.
0: 지금 이제 분석된 바로는 중국제 부품을 들여와서 북한에서 조립만 한다.
1: 조립만.
0: 그리고 안에 그 OS를 심어서 조립만 한다라는 그 분석이 힘을 얻고 있고요.
1: 네네.
0: 사실 뭐 확인은 안 되죠.
1: 예. 네,
0: 다만 처음에 그거를 화면을 켰을 때 뭐 저도 사실 이제 나이가 40대고요.
1: 네.
0: 어릴 때 선배만큼은 아니지만 안보 교육을 좀 받고 자랐고.
1: 안보 교육 받았어요?
0: 그러니까 뭐
1: 나만 받은 게 아니고.
0: 네네. 그런데 네. 그 화면 가득히 인공기가 펄럭이는 거예요.
1: 네.
0: 근데 그거를 보고 아 굉장한 이질감?
1: 네.
0: 뭐 본능적으로 드는 거부감 같은 거겠죠. 이제
1: 네.
0: 그런 것들이 들었고 그 이후로는 사실 굉장히 좀 평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안드로이드 시스템하고 굉장히 다르고요.
1: 그 안에 이제 기능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뭐 오랜 시간 살펴봤는데
1: 네.
0: 게임도 있고요. 게임도 직접 해봤고요.
1: 아, 그러니까
0: 네네.
1: 우리 게임하고 좀 달라요?
0: 좀 막 화려하진 않아요.
1: 아, 그게
0: 좀 약간 단순화돼 있지만 어찌됐든
1: 게임이에요.
0: 네, 게임이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전자결제. 우리 QR코드 찍어갖고 결제하는 거 있죠.
1: 네.
0: 그리고 전자책 기능. 그리고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의 기능은 아주 비슷한 것들이 있어서 이거 되게 그냥 평범하구나라고
1: 네.
0: 하는데 그게 또 기묘한 거예요.
1: 네.
0: 왜냐하면 이런 그 겉으로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쓰는 것과 닮아있고 현대적인 생활기기인데 이게 조금만 안에 들어가 보면
1: 네.
0: 허락받은 세계만 보여주는 기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고.
1: 그걸 이제 확인하는 취재 과정이었군요.
0: 그렇죠. 일단요. 인터넷이 안 됩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러니까
1: 가장 기본인데 그게.
0: 그렇죠. 그러니까 마른 네. 스마트폰인데 바깥 세상을 여는 어떠한 기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그 내부망만 쓰게 돼 있어요.
1: 네.
0: 허가하는 인트라넷만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1: 네.
0: 흔히 구글에 접속해서 이거 알아보고 유튜브 접속해서 이거 보고 이거 안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 세상으로 난 창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손 안에 작은 감옥이구나. 이렇게 느꼈던 거죠.
1: 그러니까요.
0: 네네.
1: 감옥에서는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을 또 감시받잖아요.
0: 아, 그렇죠.
1: 감옥이라는 표현 쓴 게
0: 네네.
1: 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럼 과연 그 북한의 그 휴대폰 제가 스마트폰 휴대폰 두 가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병행해서 쓸게요. 북한의 휴대폰은 어떤 식으로 그 휴대폰 소지자를 감시하는지 이제 하나하나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0: 네네.
1: 자, 영상만 지우는 것도 아니었다.
0: 네.
1: 오빠라는 말까지 못 쓰게 하고
0: 네.
1: 사용화면을 자주 캡처해서 기록으로 남기려 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0: 네네.
1: 자, 취재팀이 확인한 기능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어떤 거예요?
0: 일단은
1: 예.
0: 저희가 그 한류라는 것을 탐구하기 시작했잖아요. 북한의
1: 네네.
0: 한류.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에서 한류 콘텐츠를 볼 수 있을까? 요거 한번 검증해 봐야 하는 거예요.
1: 네네.
0: 그래서 그 스마트폰에 마이크로 SD카드에 태양의 후예 동영상을 넣어서
1: 네.
0: 꽂아봤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인식이

0: 그래서 재생을 눌러봤더니 누르자마자 미안합니다. 이 동영상은 재생할 수 없습니다. 라는 광고창이 뜨고 곧바로 그 동영상이 완전 삭제가 되는 거예요.
1: 그래요.
0: 그러니까 그 SD카드 자체에서 삭제가 됐어요. 놀라운 기능이죠.
1: 네.
0: 사실은 이게 뭐 그 댓글을 보니까요. 어느 누군가가 태양절의 후회라고 했으면 안 걸렸을 거 아니냐.
1: 약간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0: 네, 우스갯소리죠. 네.
1: 태양. 한 글자가 빠졌네요. 아, 절만 넣었으면 됐는데.
0: 근데 사실 그런 아깝다. 원리로 작동하는 건 아니고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파일에 그 서명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붉은기라는 서명 시스템이 국가가 허락한 파일에 별을 달아줍니다. 이 빨간 별을 달아주는.
1: 그 파일이 아니면 안 열리는 거예요.
0: 안 열리는 거예요. 아. 네. 그 붉은 별이 달린 그 파일만 열리고 공유도 네. 가능하고 저장도 네. 가능하고.
1: 그래요.
0: 네.
1: 자, 그래서 오빠라는 단어 하나까지 이렇게 막는 걸 보면 북한 당국이 단순히 한국 드라마 퍼지는 거 이런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 이게 북한에서 한류를 가장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그 세대가 있어요. 그게
1: 네.
0: 북한판 MZ라고 불리는 네. 장마당 세대거든요.
1: 장마당 세대.
0: 네. 그러니까 국가 배급보다 이 장마당에서 시장 논리로 네. 자급자족하면서 자란 세대여서
1: 네네.
0: 뭔가 체제 순응보다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막 이런 고가의 장비 사는 거 좋아하고 또 한류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고요. 근데 이들이 청년 네. 세대가 친구들끼리 드라마를 돌려보고
1: 네.
0: 또 뭐 따라 노래를 따라 부르고 또 말투를 따라하고 옷차림, 머리단장 이런 거를 남한 거를 따라하기 시작하면
1: 네.
0: 일종의 밈 혹은 하이 문화처럼 그 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저기 생활상이에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북한 당국이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한 편을 그냥 보는 개인보다
1: 네.
0: 이런 비슷한 말투, 남한의 말투와 취향을 공유하는 청년 집단이 생기면 국가가 허락하지 않은 언어와 문화가
1: 네.
0: 이들 사이에서 이제 공통의 감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1: 북한 체제는 그거 무서워하겠죠.
0: 안 되죠.
1: 예.
0: 당연히 그걸 허락할 수 없는 것이죠. 네네.
1: 자. 그렇게 통제하는 기기라면 스마트폰 별로 안 퍼질 것 같기도 한데 자 이동통신 개통이 785만 회선이다 이런 집계가 있더라고요.
0: 네네네.
1: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사실 그 북한 당국 입장에서 스마트폰 없는 게 낫겠죠.
1: 네.
0: 그런데 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북한이나 나라는
1: 네.
0: 이 그 북한 당국은 우리가 선진 문화와 선진 기술을 당신들에게 인민들 너희들에게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라는 이 선전 체제가 체제 선전이 필요한 거예요.
1: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쨌든 체제 선전을 또 해야 되네요.
0: 그럼요. 그리고 또 그 이 서구에서는 이런 기술들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인민들은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못하면 불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막을 수는 없고.
1: 통제와 완전 방임의 중간을 선택한 거군요.
0: 맞습니다. 그리고 오. 또 스마트폰이 이 장마당 경제에 굉장한 역할들을 해요.
1: 네네.
0: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이동통신에서 휴대폰이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물가가 안정이 됐다고 하고요.
1: 네.
0: 또 그 서로 간에 이제 시장 가격을 비교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다음에 그 가족끼리 연락도 소통도 충분히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1: 네.
0: 또 아까 우리 앵커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 입장에서도 공지와 선전물을 전달하고 또 주민들 관리하는데 이 스마트폰만한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스마트폰 복을 막을 수가 없었는데 적어도 현재 북한이 이 편의와 통제를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1: 그래요.
0: 그러니까 주민에게 편리한 기능은 제공을 하되 그 기기를 통제 체계 안에 완전하게 묶어놓는 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1: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체제 선전도 하지만 주민들에게 또 일종의 재미 같은 것도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그 이 체제에 있어서의 불만을
1: 네.
0: 해소시킬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그 어떠한 감시의 목적으로
1: 네.
0: 그 도구로 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1: 그래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0: 네네.
1: 제가 그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서 뭐 해외 축구 같은 것도 보여주고 북한
0: 맞습니다.
1: 자체로 할리우드식 막 액션 영화도 만들고 이런 것도 해서 보여준다면서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앵커 말씀하셨던 게 좀 전에
1: 네.
0: 어떤 재미를 또 좋아할 건 아니냐. 통제만 계속하다 보면 터질 거 아닙니까?
1: 네네.
0: 이게 되게 중요한 대목인데요. 북한도 이 주민들의 눈높이가 이미 달라진 거예요.
1: 그러니까
0: 한류를 보고 해외 매체의 어떤 영상물을 보다 보니까 낡은 선전물만 보여줘서는 이 북한 인민들의 시선을 붙잡을

0: 그러니까.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외부 컨텐츠를 차단하는 동시에 국가가 허용한 재미를 더 많이 공급하기 시작한 겁니다.
1: 그래요.
0: 만수대 TV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북한 TV 하면은 조선중앙 TV만 떠올리잖아요.
1: 네. 만수대 TV는 어떤 내용을 주로 해요?
0: 만수대 TV는 사실 외국 프로그램 편성 비중이 더 높습니다.
1: 아, 조선중앙 TV가 KBS 1TV라면 만수대 TV는 KBS 2TV 정도 되네요. 아,
0: 약간 더 심해요.
1: 더 심해요?
0: 그러니까 훨씬 더 그 어떤 그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 TV 같지 않은 것들이 나와요.
1: 아,
0: 라따뚜이가 나옵니다. 라따뚜이. 아. 그리고 해외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리에 A 그러니까 이탈리아 프로축구 같은 것도 방송을 하고요.
1: 그래요.
0: 네,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그 예전에 정보 통제가 주민의 눈을 그냥 가리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네. 볼거리를 골라주고 시선을 다른 곳에 붙잡아 주는 방식으로 진화를 한 거죠.
1: 그렇군요. 네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주면서도 또 이제 정보 통제 감시의 눈길은 강할 겁니다. 자, 백공 다큐멘터리에 백공구 그룹바라는 조직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 조직이에요?
0: 이게 그 백공구 그룹바라고 하는 건 정식 명칭은 아니고요.
1: 네네. 이제
0: 109 상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2004년에 그 김정일이 그 외색 문화를 척결하라라는
1: 네.
0: 게 2004년 10월 9일 날 교시를 내렸는데 이때 날짜를 따서 이제 109 상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북한 주민들은 백공구 그룹바라고 부르는데
1: 네.
0: 그룹바는 뭐 그 러시아 그룹의 러시아식 발음인 것 같아요.
1: GROUP가 그룹바군요.
0: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잔혹하다는 평이 많고요.
1: 네.
0: 공포의 대상입니다.
1: 오.
0: 영장 같은 거 필요 없고요. 그냥 쳐들어가서 그냥 뒤져서 잡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났던 탈북민 가운데 이런 분이 있어요. 태양의 후예를 보다가 새벽 1시에 붙들려가서 이제 붙잡힌 건 안전원인데 우리로 치면 경찰관입니다. 그런데
1: 예.
0: 아침이 되면 너 백공구에 넘길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1: 어.
0: 백공구 넘기면 꼼짝없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미화로 5,000불을 주고 풀려났다고 해요. 뇌물을
1: 네.
0: 주고. 근데 그 길로 탈북을 했다고 하고요.
1: 그래요.
0: 그리고 백공구 그룹바 출신을 아예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제 그분은 이제 고백을 하죠. 한국 드라마 본 주민들 신문했고
1: 네.
0: 또 혐의 인정하지 않으면 고문도 했고 뭐 이런 그렇군요.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1: 네. 지금 백공구 관련해서 저 어떻게 선전화 하나 갖고 왔나요?
0: 아, 네. 뭐 보이는 라디오에서 이게 보이는
1: 네네, 보입니다. 보입니다.
0: 요거가요. 그 아까
1: 네.
0: 저희 그 타이틀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직관원
1: 네.
0: 노동당 선전선동부에서 선전화를 그렸던 그분이 직접 그리셨던 거고요.
1: 네. 선전미술가가
0: 맞습니다.
1: 그래서 직관원. 네. 네.
0: 그 좀 굉장히 선전
1: 네.
0: 다운 그림이죠. 뭐 필체도 그렇고요. 약간 그렇습니다.
1: 그래요.
0: 네.
1: 자. 뭐 이런 얘기들이 또 있어요. 제가 메시지 하나 문자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문자 하나 소개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9698님의 메시지입니다. 시사기획 창에서 북한의 이질감을 보여주는 영상을 보면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을 볼 수 없는 말로만 스마트폰이지 감시 속에서 살아가는 서글픈 현실이었습니다. 오 기자님. 방송 잘 봤습니다. 우리 오정 기자를 이게 격려하는 아주 예, 응원하는 그런 문자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나름대로 검열하고 화면까지 막 삭제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감시 조직은 감시 조직대로 24시간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거를 취재를 하면서
1: 네.
0: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디지털 감시가 공고히 이제 만들어지면
1: 네.
0: 그동안에 이제 북한의 인적 감시는 대체되지 않을까라고
1: 네.
0: 가설을 세워봤는데 취재해본 결과 전혀 그렇지 않아요.
1: 않아요.
0: 네. 그러니까 사람의 감시를 대체한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 덧붙은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북한에는 국가보위성부터 뭐 사회안전성 그러니까 우리 뭐 인민반이라고 하시니까 그 전통적인 인적 감시망이 아주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디지털 감시가 더해져서
1: 네.
0: 예전에는 뭐 이웃의 신고를 피하고 단속원이 오는지 뭐 이런 것만 좀 살펴.

0: 이 손에 들고 있는 손전화.
1: 네.
0: 요게 기록을 남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에 뭐 그 이걸 봤다라는 게 과거의 기록까지도 이걸 털어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인적 감시, 디지털 감시 또 네. 법 처벌도 강화됐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다 보니까 여러 겹으로 이게 다 포개져 있어요. 정보가 들어오는 길은 남아 있어도 그것이 이제 사람과 사이로 전달되는 길은 완벽하게 차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1: 그래요. 네. 자, 어느 정도 북한 체제가 자신감을 보이는 부분은 뭐 이탈리아 축구를 보여준다든지 할리우드식의 액션 영화를 만들어서 보여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국민들을 어느 정도 만족시키는 그런 부분들은 또 하면서도
0: 네,
1: 감시는
0: 네.
1: 핸드폰 상으로도 아니면 직접 인적으로도
0: 맞습니다.
1: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이제 취재를 통해서 확인하셨고요. 네. 아까 처벌 강화 말씀하셨는데 제가 언뜻 그 북한 관련 뉴스 이전에 본 거 보니까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런 거 잡히면은 되게 가혹하게 처벌하는
0: 네,
1: 그런 거
0: 맞습니다.
1: 같더라고요.
0: 저희 다큐멘터리에서도 다뤘고요.
1: 네.
0: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장마당 세대를 타깃으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이런 정보 통제가. 그러니까 이 반동 사상 그 죄송합니다.
1: 네네.
0: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이게 처음 2020년에.
1: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0: 이게 예. 2020년에 생겼고요.
1: 예.
0: 그러니까 3년 동안 이제 3대 악법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그다음에 청년교양보장법.
1: 네.
0: 여기 청년이라는 글자가 아예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평양문화어보호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3대 악법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 세 개의 법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한류를 보고
1: 네.
0: 단순하게 말하면요. 한류를 보고 시청 유포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 등장하는 나만의 머리, 나만의 말투 이런 거 사용하면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1: 근데 그 처벌이 또 중형이잖아요.
0: 중형 정도가 아니고요. 사형까지 명시돼 있어요.
1: 사형
0: 네네.
1: 혹은 수용소 그런
0: 그렇죠.
1: 거죠.
0: 교화소로 보내는 거죠.
1: 오.
0: 네네. 우리로 치면 교도소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1: 자, 그래요. 그런 어떤 무시무시한 처벌 이런 걸로 또 통제를 하고
0: 네.
1: 스마트폰 자체로도 통제를 하고 인적으로도
0: 네.
1: 저 감시원을 통해서 통제를 하는 그런 저 상황을 말씀하셨고요. 자, 이른바 한류가 북한 내에 유입되면은 주민들이 서방이나 한국 문화에 눈을 뜨고
0: 네.
1: 그런 흐름이 확산되면은 북한 체제도 결국 무너지는 단초가 될 게 아니냐 이런 뭐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0: 많이 오래했죠.
1: 오래했죠.
0: 오래했죠. 네.
1: 자, 이 부분 오정인 기자가 이번에 쭉 취재하면서 이 관련해서도 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0: 네.
1: 봐주셨어요?
0: 뭐 솔직히 고백하면
1: 네.
0: 저도 이제 북한 문제에 있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을 때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 담론이 오랫동안 주요 담론이었기 때문에
1: 네.
0: 그럴 것 같았어요. 저도. 그런데 지금 우리 쭉 살펴봤잖아요. 통제의 강화와 디지털 감시망의 구축과 그리고 체제의 고도화까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보가 들어가는 속도보다
1: 네.
0: 체제가 고도화되고 통제가 강화되는 속도가 더 빨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류가 들어오고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사람들 사이의 연결이 늘어나면 정보의 벽도 자연스럽게 무너지지 않을까? 우리가 살아온 사회의 경험을 그대로 북한에 투영시켰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우리 문화의 네. 힘 이런 거는
0: 네네.
1: 이게 정보 강화 이거 저 통제 강화 이거보다 더 셀 것이다. 이런 우리가 가설을 갖기 쉽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네. 북한이 어떻게 체제를 내구성을 키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우리가 북한 붕괴 임박론을 기대를 했을 때
1: 네.
0: 이게 왜 이루어지지 않지? 한류가 들어간 지는 30년이 넘었는데
1: 네.
0: 이게 왜 일어나지 않는 거야라는 궁금증이 이거 한번 이유를 그러면 탐구해보자라는 게 이번 다큐멘터리의 이 기획의 시작이었어요.
1: 그래요.
0: 사실은.
1: 네. 예.
0: 그래서 뭐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아시지만 왜 그렇게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쭉 탐구해보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한번 뭐 유튜브를 통해서 보셔도.
1: 네네. 네네. 감시체제. 통제체제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공고하다.
0: 그렇죠.
1: 자, 그런 것이 사실은 북한 체제가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하기에는 뭐 총생산도 낮고 속으로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유지되지 하는 부분하고도 연결이 돼 있겠네요. 결국은.
0: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뭐 정보가 유입되고 주민이 각성하고 집단적 저항으로 이어지고
1: 네.
0: 결국에는 체제 붕괴가 이렇게 직선으로 지금 나열했던 것들이 직선으로 이어질 거라는 믿음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 북한의 내구성과 통제 능력을 지나치게

0: 순진하게 바라본 것이죠.
1: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0: 그렇죠. 네네네.
1: 내구성, 북한 체제의 내구성, 통제 능력. 자, 아주 용어가 적합해요. 자, 다음 질문으로 가볼게요. 이게 이제 관련되는 질문입니다. 방금 한 질문하고 좀 비슷한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 그동안 이제 뭐 민간 단체나 누가 대북 전단 많이 보냈고, 네. USB 이렇게 막 기구에 올려가지고 막 보냈고 막 했잖아요.
0: 맞습니다.
1: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생각보다는 별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0: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1: 그건
0: 저희
1: 아니다.
0: 사실 저희 지금 방송하고 있는 바로 옆에 부스가 한민족 방송 그 라디오 부스잖아요.
1: 옆에 부스를 크게 의식하시는군요.
0: 아까 봤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1: 효과가 없었다. 이거는 너무 또 거두절미하는 얘기고.
0: 그 정보 유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결론은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에게도 바깥 세상을 알리고 여러 정보 가운데 또 뭐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
1: 큰 기여를 했을 거다?
0: 당연합니다. 이제 네. 다만 이제는 남한의 풍요와 체제의 우월성을 강요하는 식으로 강조하는 식으로는 북한의 진보하는 통제 앞에서 약간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좀 옳을 것 같고요.
1: 네.
0: 또 우리는 이제 정보를 보내는 사람의 선의만 약간 강조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인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거야라는 그 네. 선의 자체에 대해서 당연히 칭찬받아야 하죠. 근데 네. 너무 그거에만 좀 치중하고 강조를 하다 보니까 북한 주민이 실제로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거 좋아할 거야. 한류 드라마 좋아하잖아. 한국의 트로트 얼마나 듣기 좋은데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1: 네.
0: 근데 북한의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천천히 고민해봤던 거는 아니지 않았나. 혹은 또 그 정보를 수용하는 입장에서의 안전. 이런 것도 조금 더 고려해 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이걸 이어서 얘기하자면, 네. 제 정보 전략의 중심이 우리가 무엇을 보낼 것인가가
1: 네.
0: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하고 안전한 정보는 무엇인가로 좀 생각을 바꿔볼 필요도 있겠다.
1: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이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0: 네, 제가 좀 돌려서 얘기했습니다.
1: 네. 방금 하신 말씀을 조금 더 이제 뭐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그 재미있는 남녀 간의 로맨스를 그린 이런 뭐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약간 감성을 자극하는 우리 젊은 세대 혹은 뭐 중장년 세대 젊은 감성을 자극하는 노래라든지
0: 네.
1: 당연히 북한 사람들은 이런 거 못 보니까 이거 보면은 막 그냥 막 속으로 막 가슴이 요동치고 이럴 거야 이러고 과신하는 좀 경향이 솔직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0: 네.
1: 것들을 너무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조금 더 종합적으로 분석적으로 이렇게 좀 살펴보고
0: 맞습니다.
1: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인가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이게 기인했던 바가 그 소비에트가 붕괴되는 현상을 보면서
1: 네.
0: 저거 봐. 소비에트는 그 미국 대중문화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
1: 딱 들어가니까 그냥 물이 벽으로 파고 들어가서 장벽이 확 무너지듯이.
0: 네네. 그거를 네. 보고 그러면 우리가 문화 강국이 됐고 한류라는 콘텐츠가 훌륭해졌으니
1: 네.
0: 이걸 통해서 나만의 풍요를 보여주고 나만의 자유를 보여주면 저쪽도 균열이 생길 거야라는 믿음이 막연하게 있었던 거죠.
1: 그렇죠.
0: 근데 막연하게. 사실은 소비에트하고 북한이 조금 달라요 상황이. 소비에트는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춘 사회였던 것이고
1: 네.
0: 북한은 사실 지금 그러지 못한 상황인 것이죠. 그다음에
1: 더 폐쇄적이다 이거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통제하기도 좀 더 쉬운 거예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네.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네.
1: 네. 자, 이런 각도에서 한번 비슷한 질문을 또 드려볼게요. 북한은 네. 남한을 더 이상 통일의 상대가 아닌 적대적 국가로 규정을 했습니다.
0: 맞습니다. 네.
1: 자, 이런 두 국가론 밀어붙이는 배경에 정보통제에 대한 자신감, 우리가 지금까지 말해왔던 정보통제에 대한 자신감도 포함되어 있다고 오 기자는 보세요.
0: 저는 어느 정도 그렇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다만 온전히 그것만으로 모두를 설명할 수는 없겠죠. 또 중국과 러시아의 그 관계가 있고요.
1: 그러니까요.
0: 돌아온 친구들이죠. 국제 정세에 대한 변화, 또 핵무력에 대한 자신감들이 섞여서 작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0: 다만 북한이 21세기에도 주민을 계속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아주 중요한 축이 이 정보 통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남한의 발전상과
1: 네.
0: 한류가 계속 들어오면 뭐 체제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이
1: 네.
0: 컸을 겁니다. 네네. 북한 정권은요.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한류가 스며들었거든요. 근데 체제는 붕괴하지 않았어요.
2: 그래요.
0: 그러니까 북한 당국은 그 과정에서 법과 처벌을 강화했고 또 스마트폰을 입맛에 맞게 개조했고 또 인간 감시망 위에 디지털 감시탑을 세워놨고
2: 네.
0: 또 주민의 취향을 반영한 자체 콘텐츠까지 지금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2: 네네.
0: 그러니까 외부 정보를 완벽하게 막지는 못해도 그것이 집단적인 움직임으로 번지는 건 막을 수 있다. 이런 경험이 쌓인 겁니다. 그 네. 기간 동안에.
2: 네네.
0: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더 이상 통일의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이 노선은
2: 네.
0: 나만의 단절을 감수하고도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 없이는 좀 내놓기가 어려운 선언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신감의 한 축에 이 인민의 심리를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는 정보 통제 시스템이 있다라고 방송에서는 일단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2: 그래요. 네네. 자, 마지막 질문을 드리기 전에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경선 컷오프 당대표 예비경선 3명이 통과했는데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의원이 당대표 예비경선을 통과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삐라와 손전화가 북한을 넘어서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 메시지는 뭡니까?
0: 일단 뭐 북한 이야기를 했지만 또 북한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좀 생각도 들었어요.
2: 네.
0: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과 인공지능 같은 기술이 발전하면 사회도 더 자유로워질 거다라는 약간 상수를 여기고 살았잖아요. 근데 기술은 스스로 방향을 결정하지는 않아요.
2: 네.
0: 누군가 만들어주는 거죠.
2: 네네.
0: 이걸 누가 설계하고 누가 통제하고 누구의 정보를 수집하는지에 따라서 자유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감시의 도구도 되는 거구나.
2: 네.
0: 우리가 입수해서 살펴봤던 북한 스마트폰이 가장 극단적인 예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배도 들고 계시고 이따가 놓은 이 스마트폰. 이 기술은 누구를 위해 작동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사용자가 세상을 바깥을 바라보는 창인가 혹은 네. 아니면 그걸 통해서 누군가가 나를 지금 감시하고 있는 이야, 창인가.
2: 정말 그러니까, 정반대의 얘기네요.
0: 네네네. 예.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2: 네. 네네. 사용자가 세상을 들여다보는 창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그 창을 통해서 나를 감시하는 창인가. 자, 이거를 생각해보는 삐라와 손전화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정현 KBS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3: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 레터 브리핑. 오늘은 윤슬기 연합 인포맥스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우리 경제가 올해 2분기에도 예상보다 좋은 성적 냈습니다. 한국은행 전망을 크게 웃도는 깜짝 성장입니다. 어떤 게 성장세를 이끌었어요?
1: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6%로 집계가 됐는데요.
0: 네.
1: 지난 5월 예상했던 0.2%보다 3배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1분기 1.8%의 높은 성장에 이어서 2분기에도 성장세가 이어졌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당초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오르고 에너지 수입 부담이 커지면서 성장세가 좀 둔화할 거라는 전망이 좀 많았는데
0: 네.
1: 반도체 수출이 예상보다 훨씬 강했고 정부의 에너지 수급 안정 대책이 효과를 내면서 충격을 상당 부분 상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내수도 예상보다 선전을 했고요.
0: 네.
1: 민간 소비도 늘고 수출도 증가하면서 내수와 순수출이 성장에 각각 0.3%포인트씩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네, 특히 실질 국내 총소득 GDI가 38년 만에 가장 크게 늘었다고 해요. 일단 GDI, GDP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1: 네, GDP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면요.
0: 네.
1: GDI는 그 생산활동을 통해 실제로 얼마나 많은 구매력을 확보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올해 2분기 우리나라 실질 GDI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6% 증가했는데요. 이게 1988년 1분기 이후 38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가격 상승 때문이고요.
0: 네.
1: 예전에는 뭐 반도체 100개를 팔아서 만 원을 벌었다면 지금은 같은 100개를 팔아도 가격이 크게 올라 훨씬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이렇게 되면은 올해 우리 경제가 3% 성장도 가능하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는 그렇다면 어떤 게 관건이 될까요?
1: 네, 2분기 성장으로 연간 3% 성장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고요. 한국은행은 3분기와 4분기 평균 성장률이 마이너스 0.1% 정도만 기록해도 연간 성장률이 3%를 넘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하반기 성장세가 다소 좀 둔화되더라도 연간 3%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의미고요. 만약 3%를 넘기면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이 나타났던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다만 변수도 있는데 상반기 성장을 이끌었던 반도체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지 그리고 국제유가와 중동정세가 다시 악화할지는 않을지가 중요한 변수로 거론이 되고 있고 업종별 온도차도 좀 나타나고 있어서 하반기는 반도체 수출이 얼마나 버텨주는지와 함께 최근 살아나기 시작한 민간 소비가 계속 이어질지 여부가 우리 경제 성장세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0: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뒤 시중은행들도 예적금금리 잇따라 인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르고 있어요?
1: 네, 국민은행,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예적금금리 일제히 올리고 있는데요.
0: 네.
1: 대표적으로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보면 기존의 연 2.9% 수준이던 상품들이 대부분 연 3.2% 안팎으로 올라섰습니다.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신한은행 모두 1년 만기 대표 정기예금 금리를 3.2%로 조정했고요. 농협은행도 3.25%까지 인상한 상황입니다. 적금금리도 상품에 따라 0.25에서 0.30%씩 포인트씩 오르고 청약예금과 재형저축금리도 함께 인상된 상태입니다.
0: 그래요. 자, 이게 이제 예금하는 사람들, 예금 많은 사람들은 반가울 수 있겠는데 대출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들 또 가슴이 덜컹하는 뉴스거든요. 어떤 걸 주의해야 합니까?
1: 네, 예금 금리가 오른다는 건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진다라는 의미인데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들은 앞으로 이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서 자신의 대출 조건을 다시 한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고요. 반대로 여유 자금을 예치하려는 소비자라면 은행별 금리 차이를 좀 꼼꼼히 비교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1년 만기 정기 예금이라도 은행이나 뭐 가입 방식에 따라 금리가 조금 다르고요. 우대금리 조건도 급여이체나 카드 사용 여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0: 네. 지금 방금 전에 뭐 당대표 3명,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컷오프 통과자 나온 데 이어서 지금 최고위원 14명 중에 8명 컷오프 통과자 본경선에 들어갈 분들 명단이 나와서 잠깐 읽어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8명 본경선에 진출하는 의원이 7명, 의원 아닌 분이 1명인데 의원은 박선원, 이성윤, 한민수, 서미화, 최민희, 김영호, 임미애 의원 이렇게 7명 플러스 김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렇게 8명이 본경선에 진출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76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다만 상승세는 조금씩 둔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봐야 돼요?
1: 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0.27% 올라서 7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0: 네.
1: 다만 상승폭은 지난주보다 0.03%포인트 줄어든 상황입니다. 서울 집값이 지난달부터 매주 0.25에서 0.30% 수준으로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0: 네.
1: 여전히 오름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과열 국면에서 조금씩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징적인 점은 서울 25개 자치구가 모두 올랐지만
0: 네.
1: 이 상승세의 중심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강남과 서초는 0.1%씩 오르는데 그친 반면 성북과 노원, 중구, 중랑 등 상대적으로 중저가 지역의 상승률이 더 높았습니다.
0: 네. 정부가 그동안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등 규제 확대해 왔습니다. 규제 효과가 나타나는 곳도 있어요?
1: 네. 일부 지역에선 규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곳이 이달 초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화성 동탄입니다. 이번 주 동탄 아파트값이 0.25% 올라 여전히 상승세는 이어졌는데
0: 네.
1: 지난주 0.73%에서 상승폭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인 6월 중순에는 주간 상승률이 2%를 넘을 정도로 과열됐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승세가 좀 상당히 진정된 셈인데요. 같은 규제 대상인 구리와 용인, 기흥도 상승폭이 다소

0: 축소됐습니다. 다만 이게 시장 전체가 좀 식었다라고 보긴 어려운데요. 동탄과 인접한 화성 병점은 오히려 상승폭이 더 커졌고 네. 성남 분당과 용인 수지처럼 선호도가 높은 지역도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래요. 자, 선관위 선거 통계 시스템이 실무자에 의해 임의로 조작됐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이렇게 기재한 내용이죠?
0: 네, 맞습니다. 이번 사안은 선거 결과 자체가 아니라 선거 당일 공개되는 투표율 통계가 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관련된 의혹인 건데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6.3 지방선거 당시에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가 잘못 입력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선관위 실무자들이 정식 수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네. 전산상의 수치를 임의로 조정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합수부는 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공전자 기록 위작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시한 상태입니다. 만약 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단순 입력 실수나 관리 부실을 넘어서 네. 공적 전산 기록을 임의로 변경한 것인지가 핵심 전망이 될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다만 현재까지는 좀 수사 단계인 만큼 실제 조작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는 추가 수사를 통해서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렇다면 원래 선거 당일 투표율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짓게 되는지 좀 짤막하게 소개를 해 주시고요. 또 이번에 의혹이 제기된 거는 그 절차와 어떤 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0: 네. 선거 당일에는 전국 각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이 투표자 수를 읍면동 선관위에 보고하면 이걸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고 군, 시군 그리고 시도 중앙선관위에 단계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구조인데요. 만약 숫자 잘못 입력했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정 요청과 승인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합수부는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정식으로 바로잡는 대신 다른 여러 투표소의 숫자를 조정해 전체 통계를 맞춘 뒤에 실제 투표자가 늘어나면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오차가 줄어들기를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일부 직원들이 뭐 내부 메신저에서 상부에 보고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조정하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그래요. 자,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폭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인명피해가 있어요?
0: 네. 8명이 지금 화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네. 이 사고로 40대부터 70대까지 지금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이 중 3명은 전신에 중증 화상을 입었고 1명은 상태가 위중해 헬기로 서울의 화상전문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상태인데 현재까지 다행히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1: 그래요. 방화 용의자가 범행 전후의 행동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해요. 그 용의자의 행적 어떤 거예요?
0: 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용의자는 불을 지른 뒤 곧바로 현장을 떠나 자신의 집으로 추정되는 곳에 들렀다. 흉기로 들고 다시 사고 현장 인근에 나타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네. 주변 주민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압이 됐습니다. 현재 지금 경찰은 남성을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1: 그래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번 사건 배경에 아파트 내부 갈등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0: 네.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으로는 해당 아파트에서 수개월 전부터 관리비 집행과 관리규약 개정을 놓고 관리사무소와 일부 입주민 사이의 갈등이 좀 계속되었던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 일부 주민들은 경산시 아파트 관리비 사용 내역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고 확성기를 이용한 시위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방화 용의자는 최근 주민대표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에 선거함을 훼손하는 등 좀 소란을 피웠고 사고 전날에도 주민 간 갈등으로 경찰이 출동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다만 경찰은 이런 갈등이 실제 범행의 직접적인 동기였는지는 아직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1: 네,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관리비를 둘러싼 갈등이 방화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는 그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2: 정치?
3: 전격시사
2: 뉴스
3: 전격시사
2: 인터뷰
3: 전격시사
2: 주식
3: 전격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3: 전격

한 주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는 완수. 이번 주 스포츠 뉴스 KBS 김완수 기자와 완수

0: 보겠습니다. 김현수 기자,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세계 바둑계 이목 집중시킨 세계의 대국에서 신진서 구단이 AI 카타고에게 승리 거뒀습니다. AI 바둑 가장 잘한다고 해서 선공지능, 인공지능이 아니라 신공지능이라는 그 이렇게 애칭이라 그럴까요? 불렸던 신진서 구단. 결국 인간이 AI한테 이겼네요.
1: 네. 사실 뭐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 그때만 해도 그게 10년 전이고요.
0: 그러니까요.
1: 근데 그 10년 동안 AI가 얼마나 발전했을지는 상상이 가시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런데 사실 신진서 구단이 이긴 게 처음입니다. 카타고가 사실 인간하고 저거 그 뭐 두 점 세 점 주고 이렇게 우리 흔히 말 젖바둑을 둬도 네.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2차전에서 첫 승을 거뒀고 3차전에서 역전승을 거두면서 첫 대결을 승리로 장식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두 점 깔고 이렇게 저희가 흔히 이제 바둑 동네에서 두면 두 점이면 난 10집은 먹고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대가
0: 강자들끼리 하면 그거 큰 거죠. 사실은 네. 두 점이.
1: 그런데 네. 워낙 또 아시잖아요. 요즘 계산 능력 빠르고 또 뭐보다 스피드로 딱 뭐 20초면 모든 것을 결정해서 내놓는 인공지능과의 대결이었는데 사실 뭐 1차전에 우리가 묘수 두면 진다 그랬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첫 수를 네. 둬가지고 신진서 구단이 당황했었는데 2차전에서 뭐 그 역전을 한번 한 다음부터는 차곡차곡해서 이렇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KBS 그 바둑 담당이 정충희 기자인데 네네. 마치 스페인 축구를 보는 것 같았다 그런 느낌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0: 무슨 소리예요 그게?
1: 그러니까 그 두 점을 줬을 때 그 두 점을 단순히 그 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에서 압박으로 공간을 확보하는
0: 압박으로
1: 스펙.
0: 공간을 확보한다.
1: 네, 그래서 그치시군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주도권을 잡고 공격하기보다는 차곡차곡 지키면서 수비 위주로 뭐 한마디로 지켜냈다. 그래서 네. 화려함보다는 효율, 뭐 감정보다는 확률. 그래서 한방보다는 지속적인 우위를 확보해서 승리를 거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신진서 구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별명이 이제 신공지능이거든요.
0: 네.
1: 인공지능을 가장 많이 잘 아는 그런 이제 기사로 꼽혔는데 이번에 승리를 거두면서. 마지막에 그 신진서 구단의 그 인터뷰가 좀 인상적이었어요.
0: 네.
1: 인공지능은 완벽한데 그게 약점일지도 모르겠다.
0: 아, 완벽함이 약점이다?
1: 네. 그래서 인공지능의 수가 아닌 인간의 수로 자기는 승부를 걸었고 그래서 이긴 것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도전을 할 것이고 근데 신진서 구단도 도전을 할 것이고 지금 이제 알파고에서 이제 카타고까지 굉장히 발전을 해왔잖아요. 인공지능 바둑과 인간의 바둑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지켜보시는 것도 또 다른 이제 멘탈 스포츠의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0: 야, 인공지능 위에 사람 있다. 신진서 구단이 인류의 자부심을 살려줬습니다. 자, 무적함대 스페인이 월드컵 정상에 올랐습니다. 선수단 환영 행사에 운집한 사람 200만 명이요?
1: 200만 명이에요. 마드리드 시내가 꽉 찼었는데 뭐 16년 만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뭐 스페인 전체가 다 들썩하긴 했었는데
0: 광란의 도가니
1: 네. 입국 행사 자체부터 이제 뭐 비행기에 내려서 기념사진 찍고 마드리드 시내에 들어갔더니 200만 명의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환호하고 특히 이제 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말 선수가 굉장히 네. 주목을 받았는데 경기장 경기 끝나고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어요. 3살짜리 동생이 그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형이 누빈 그라운드를 누벼서 월드컵을 들고 사진도 찍고 그랬었는데 카퍼레이드 중에 이제 팬이 이제 그 지난번에 그 파드레 선수와 이제 또 그런 가비 선수가 좀 이렇게 좀 몸싸움을 펼쳤던 한마디로 올해의 싸움 세계의 대결로 불렸던 그 싸움에 관련된 것들을 보내주니까 네. 아말 선수가 그걸 보고 웃고 뭐 하면서 나름대로 계속 화제를 이어가고 있는데 뭐 집 장면이 잠깐 나왔는데 한글로 이제 라민 야말 이렇게 써놓는 족자가 발견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마 한국에 경기하러 왔었을 때 어떤 분한테 선물을 받은 것 같은데 네. 그걸 받으면서 굉장히 야말 선수 주목받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싸움의 당사자였던 이제 파드레스하고 코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피파에서 중징계를 받을 걸로 갔고 또 아르헨티나 대표팀은 그 영토 분쟁을 낳은 그곳에 그걸 들었기 때문에 또 후폭풍이 예상되고 그렇게 해서 사실 들어가게 되면 팬들이 좀 어떻게 할 걸 했는데 아르헨티나도 팬들이 굉장히 그 환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네. 뭐 결승엔 실패했지만 챔피언으로 대우를 했다 뭐 이런 네. 얘기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리에 없었는데 나중에 좀 인터뷰가 좀 가슴 아프겠어요. 네. 우승에 실패한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기 때문에 이 상처가 아무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러면서 라커룸에서는 이제 지난 45일간 같이 해준 모든 동료들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네. 이제 떠났다고 했는데 뭐 전체적으로 우승한 팀도 준우승한 팀도 팬들에게 아주 격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0: 그래요. 메시가 결승에 진출했을 때 이겼을 때 눈물. 그다음에 졌을 때의 눈물.
1: 네.
0: 저도 가슴이 좀 짠하더라고요. 반면에 조별리그 탈락한 한국 축구. 북중미 월드컵 부진으로 7월 FIFA 랭킹 보니까요. 3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이게 4년 7개월 만이에요?
1: 네, 그렇습니다. 와. 우리가 월드컵 가기 전에는 22위부터 25위까지 있었기 때문에 네. 뭐 20위권 안에 29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네. 32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25위까지 있었으니까 한 7계단 정도 추락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60위권인 남아공에게 패한 것이 이제 가장 큰 점수를 잃는 요인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아시아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좀 부진했어요. 일본만 한 계단 올라서 17위, 이란은 22위, 호주 22위 이런 식으로 떨어졌는데 역시 이제 그 뭐 1, 2, 3, 4위는 그 결승 그 막 4강 준결승에 올랐던 네 팀이죠.
0: 네.
1: 그래서 우승한 스페인은 1위, 네 준우승한 아르헨티나는 2위, 3위가 프랑스, 4위 잉글랜드. 요것만 조금 바뀌었네요. 가장 많이 올라간 팀, 주목받을 팀 보면 역시 혼란이 있었던 노르웨이가 네. 8강에 오르면서 무려 19계단을 상승해서 31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0: 네. 위기의 한국 축구 구하겠다면서 출범한 게 바로 K축구혁신위원회입니다. 지금 요즘 움직임을 보니까요. 축구협회 회장 선거제도에 지금 매스를 대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1: 네. 아무래도 이제 그게 지금 회장이 없는 상황에서 네. 축구협회의 가버넌스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게 회장 선거를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공정하게 네. 치르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박지성 공동위원장 이제 어떤 반발이 있더라도 선거제도 개편이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0: 네.
1: 뭐 대한체육회 20일 날 같이 이제 모여서 3차 회의를 했는데 유승민 회장도 뭐 16일 날 이미 대한체육회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이렇게 정관을 개정하기 시작했고 뭐 이제 그 대한체육회 같은 경우는 9만 2천 명까지 늘린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어마어마한 체육인들이 참여해서 그야말로 이제 거의 뭐 직선제에 가까운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겠는데
0: 그게 이제 기존의 어떤 투표권을 행사하는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기존의 축구협회 회장 이런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고 이런 시각인가 봐요.
1: 네, 아무래도 이제 수가 적게 되게 되면 파악하기가 쉽고 또 현재에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직에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반발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체육회장이 축구 말고 뭘 알아 뭐 이런 이제 또 했었는데
0: 네.
1: 사실 그거는 조금 좀 태도의 문제는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원인을 같이 제공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0: 네.
1: 새로운 세대가 어떤 새로운 걸 시작할 때 오히려 좀 어떻게 반대로 좀 했었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축구의 경기력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0: 네.
1: 높여주세요. 그런데 그 밖에 우리가 도울 게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면 우리가 같이 도와주겠다. 사실 이렇게 나가야 축구협회가 축구라는 축구인 전체가 다 모여서
0: 네.
1: 어떤 것을 바꾸는 모습이 될 텐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위해서 조금 좀 안타깝기도 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준비를 해서 차곡차곡 바꿔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당장 이제 아시안게임이 있고요.
0: 네.
1: 1월 달에 또 이제 아시안컵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대회 일정에 쫓겨서 이제 감독 선임이나 이런 걸 서둘러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0: 네.
1: 일단 전체적으로 거의 서두르지 않겠다는 이제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서 한번 침착하게 같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일부에서 좀 아쉬운 건 있습니다. 이미 막 그 뭐 에이전트들이나 아니면 그쪽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후보들을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그 협회장을 뽑고 대표팀을 어떻게 구성할지 결정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0: 네.
1: 뭐 외국인 감독들을 누가 뭐 하고 싶어한다 이런 것들을 흘리는 건 뭐 본인들의 어떠한 것 이익을 챙기는 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가 단지 대표팀 감독을 바꾸는 그런 차원의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0: 시스템을 바꿔야죠.
1: 완전히. 네, 한국 축구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중요한 중차대한 일인데
0: 네.
1: 너무나 개인의 이익들 또 개인의 생각들을 너무나 남발해버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희생하고 봉사해야 될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 아닌가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자, 축구협회는 당분간 이용수 부회장 체제로 가는 겁니까?
1: 네. 왜냐하면 이제 대한체육회에서 이용수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를 인준을 했습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난 6일 정몽규 전 회장 사임 이후 약 2주 만에 어떻게 보면 체계를 갖추게 됐는데 그 신임 회장을 뽑는 작업부터 이렇게 이제 집중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건 체육회가 개정을 하게 되면 그 축구협회도 정관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0: 네.
1: 그런데 대행 체제에서는 정관 변경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0: 아.
1: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뭐 법리적 해석이라든가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한마디로 정부의 역할, 문화부의 역할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 싶습니다. 뭐 지금 직무대행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뭐
0: 네.
1: 한참 우리가 1998년 올림픽에서 우리 경기력이 떨어졌을 때 기술위원장으로 2002년을 준비했던 그런 분이니까.
0: 네네.
1: 그런데 뭐 다만 이제 뭐 일부에서는 전임 회장하고 같이 일했기 때문에 전임 행정부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봐 주셔야 될 겁니다. 감시의 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감시의 눈. 짤막하게 이건 여쭤볼게요. 프로야구 기아 요즘 상승세입니다. 특히 외야수 3인방 잘하고
1: 네.
0: 있죠.
1: 네. 이렇게 잘할 수 있나 싶어요. 사실 중견수 김어령 선수 보면
0: 네.
1: 중견수 하면 대표적인 선수가 박혜민 선수거든요. 그런데 박혜민과 거의 겨룰 수 있는 심지어는 네. 뭐 김어령 존이라는 게 생겨서 다 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좌익수 19살의 1번 타자인 박재현 선수
0: 네.
1: 수비도 잘하는데 홈런도 잘 쳐요. 벌써 10개를 쳤습니다.
0: 네.
1: 19살짜리 10개. 그다음에 마태형 우익수 나성범 선수 뭐 300 홈런 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도 또 타격도 안정감이 돼 있어서 그래서 그런지 지금 기아가 홈런 1위입니다. 작년에는 삼성이 1위였거든요. 근데 지금 110개를 치고 있는데 삼성보다 심지어 30개가 많습니다. 뭐 지난 5경기에서 4승 1패하면서 현재 4위인데 후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한마디로 중요한 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0: 네. 끝으로 이번 주말 꼭 봐야 할 경기 어떤 겁니까?
1: 네, 사실 지금 뭐 이렇게 기아는 좋은데 한화하고 LG는 좀 속이 탑니다.
0: 네,
1: LG는 선두였는데 3위까지 떨어져 있고요. 한화는 그래도 가을 야구 하려면 5위권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6위에 있습니다. LG와 한화가 대전에서 주말 3연전을 갔거든요. 한 경기 이기고 질 때마다 순위들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0: 네.
1: 이 경기 지켜보시면서 응원하시는 팀 정말 열렬히 응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지금까지 김완수 KBS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안신의 왜 그래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대서인 오늘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국지성 호우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에도 비 내리다가 지금 그친 곳이 많은데 강원도에만 비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내일까지 수도권 강원에 추가로 더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20에서 60mm 안팎의 강우량 많이 온 곳은 이 정도 기록했는데요. 이 호남과 경북에는 소나기가 지나기도 했습니다. 5에서 40mm의 강우량 예상됩니다. 이 서해오도와 강원 북부의 경우 내일까지 최대 80mm, 인천과 경기 북부 최대 60mm, 서울과 경기 남부 5에서 40mm의 비가 이틀간 내리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도 동반하겠습니다. 추가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도 충청 이남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계속해서 뜨거운 공기가 유입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폭염특보 속 최고체감온도 대부분 33도 안팎이고요. 충청 이남은 35도 안팎까지 체감온도가 높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대야 나타나는 곳도 있어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24도 등 22도에서 26도 분포,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 전주 34, 포항 38도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0: 내일 새벽에 강원, 충청, 호남 등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저녁 종합 뉴스.
1: 부동산 정책 대국민 토론회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을 억지로 낮추자는 건 아니라며 정책 목표는 시장 정상화라고 강조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관위를 또 압수수색했습니다. 투표 관련 통계를 임의로 조작했다는 새로운 혐의를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2분기 우리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내 총소득 증가율은 3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봉쇄를 선언한 이후 첫 공격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중동 일대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상이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부동산 정책 대국민 토론회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KBS에서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다수결로 정하지는 않을 거라며 일정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전문가와 유튜버, 공인중개사, 맘카페 회원까지 국민 140명이 참석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이재명 대통령은 다수결에 의해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진 않을 거라며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일정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부동산 가격을 억지로 낮추자는 건 아니라며 정책 목표는 시장 정상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채에 대해선 투기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며 1주택이라도 거주용이냐 아니면 투자 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유세 강화엔 대체적인 동의가 있다며 범위와 차등 정도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저항도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선진국 수준이 되려면 최소 3배를 올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폭동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며 과거에 해야 했던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한하자는 주장엔 공감을 표했습니다. 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횟수 제한을 언급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가구 수가 크게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등 주택 공급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또 압수수색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해놓고 이를 은폐한 정황을 수사팀이 새롭게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우준 기자입니다.
3: 검경합동수사본부가 경기도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 송파, 강남, 서초구 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죄명은 공전자 기록 위작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합수본은 지난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에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하고 전산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KBS 취재 결과 경기 지역 투표소에 투입된 선관위 직원들은 투표자 수 수백 명을 수천 명으로 잘못 입력한 뒤 이를 은폐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통계 오입력이 발생하면 상부 보고와 승인을 거쳐 수치를 정정해야 하지만 이들은 정식 결제 절차를 무시한 채 임의로 수치를 조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시간마다 투표자를 입력하는 걸 노려 수치가 맞춰질 때까지 여러 투표소에 분산 입력을 한 것. 가령 투표자 수 200명을 2,000명으로 초과해 입력했다면 이 초과된 수치를 인근 다른 투표소 여러 곳에 나눠 분산해 입력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대 입력값을 0명으로 처리해 눈속이 많은 수법입니다. 합수본은 앞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숫자를 맞추자고 모의한 내부 메신저 대화록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해 왔습니다. 시간대별 투표율을 왜곡해 선거 결과 등에도 직감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선관위 관계자들을 불러

0: 투표율 허위 입력과 조작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1: 여론조사 비용 대납 등의 혐의로 어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판결에 불복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에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모두 5차례 2,100만 원에 달하는 여론조사 비용을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대납한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경기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했습니다. 원 전 장관은 위법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혜주 기자입니다.
2: 2017년부터 추진된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으로 정해졌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국토부가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하는 안을 추진합니다. 바뀐 종점의 500m 거리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었습니다.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갑작스레 백지화를 선언합니다. 이 백지화 결정을 한 원 전 장관이 2차 종합특검의 피해자로 소환됐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정부 사업을 뒤집으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혐의입니다. 국토부 차원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률 조언이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사업

0: 2시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방송사 중계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 전 과정이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 송출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목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성평등 가족위원장은 다음 본회의에서 선출하기로 하는 등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개원 54일 만에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대립 끝에 지난달 30일 민주당 몫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거부해오다 그제 선관위 특검 선출 방식에 합의하면서 복귀했습니다. 올해 2분기 우리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중동전쟁 악재 속에서도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를 상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내 총소득 증가율은 1988년 이후 3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1: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전분기 대비 0.6% 성장했습니다. 지난 1분기 1.8%에 이어 두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5월 한국은행이 2분기 성장률로 전망했던 0.2%의 3배 수준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7% 성장했습니다. 수출은 반도체와 기계장비 등이 늘면서 1.4% 증가한 반면 수입은 자동차와 기계장비 등을 중심으로 0.8% 증가에 그쳤습니다. 설비 투자도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투자가 늘며 0.2% 증가했습니다. 민간 소비는 가전제품 등 재화와 음식, 숙박 등 서비스 소비가 모두 늘면서 전기 대비 0.4% 증가했습니다. 내수와 순수출은 2분기 성장률을 각각 0.3%포인트씩 끌어올렸습니다.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등 악재에도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를 상쇄했다는 분석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실질 국내 총소득 GDI는 전기 대비 3.6% 증가해 GDP 성장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GDI 증가율은 15.6%로 1988년 1분기 16.4% 이후 약 38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반도체 수출 가격이 크게 오르는 등 교역 조건이 개선된 영향인데 우리 경제의 실질 구매력이 생산 증가율보다 더 빠르게 개선됐다는 의미입니다. 당초 한은이 2.6%로 제시했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조만간 상향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0: 기상청이 제주는 지난 19일에 장마가 종료됐고 중부와 남부지방도 26일에서 27일 사이 장마가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25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26일엔 중부와 전북, 경북에 다소 강한 비가 내린 뒤 26일과 27일 사이 전국이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장마가 끝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폭우로 비무장지대 북한 지뢰 일부가 유실된 정황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합참은 유실된 지뢰가 남북 공유 하천을 통해 우리 지역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지뢰 추정 물체를 발견하면 만지지 말고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임진강, 한탄강, 화강, 북한간, 인북청 등 남북 공유 하천은 한강 하구로 연결됩니다. 그동안 발견된 북한 지뢰는 나무 상자에 담긴 목함 지뢰, 나뭇잎처럼 생긴 나뭇잎 지뢰 등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12일째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이 이스라엘 인근에 떨어지면서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미국이 며칠 내로 이란의 지하 비밀 핵시설을 타격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은 현지 시각 22일 미국이 중폭격기를 동원해 이란의 핵시설 곡괭이산을 타격할 계획을 이스라엘에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곡괭이산은 이란의 나탄즈 핵시설 인근에 있는데 요새화된 지하 핵시설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이란 전쟁 전사자 귀환식에 참석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사자들을 추모하며 이란에 대한 대응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그동안 저질렀던 일을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는 저지르지 못하도록 확실히 조치하고 있다고

0: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은 12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군은 이란군 표적을 상대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발표했는데 앞선 공격에선 이란 수도 테헤란 주변까지 공습 대상이 된 거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미군의 전투기 격납고도 상당히 파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미국의 공습에 대응한 합법적인 보복이라며 미국의 국가적 애도를 초래할 뼈아픈 작전을 개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한편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이 이스라엘 접경지에 떨어졌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미사일이 이스라엘 영토에 떨어질 경우 양측 충돌을 지켜봐온 이스라엘이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KBS 뉴스 우정합니다.
1: 사우디아라비아 인근 홍해에서 유조선 두 척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홍해 봉쇄를 선언한 친이란 예멘의 후티 반군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이란과 미국이 거친 경고를 주고받았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2: 영국 해사 무역기구가 현지 시각 오늘 새벽 홍해 해역을 지나던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이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공격받은 지점은 사우디 알슈카이크 남서쪽으로 약 130km 떨어진 해상입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나 환경오염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사우디 해상 봉쇄를 선언한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엔셀라와 라이리아라는 이름의 사우디 유조선 두 척이 해상 봉쇄령을 위반해 표적 공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공격에 다수의 탄도와 순항미사일이 동원됐다고도 말했습니다. 사우디가 홍해에서 자국 선박의 피격 사실을 확인하면서 후티 반군이 사우디를 상대로 해상 봉쇄를 선언한 이후 첫 선박 공격 사례가 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도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에서 선박을 공격할 때마다 이란의 교량이나 발전소를 폭격해 파괴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이란군은 호르무즈는 계속 봉쇄될 것이며 미국의 위협이 실행된다면 이란군은 단 한 방울의 원유도 수출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또 영내 모든 석유 가스 시설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군사적 긴장을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1: 일반 식품을 먹는 위고비 등으로 이름 붙여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의약품 수준의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에 현혹되지 말

0: 일반 식품을 팔면서 체중 감량이나 노화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를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효과를 강조하며 판매한 식품을 집중 점검해 업체 26곳을 고발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일반 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켰습니다. 60만 개가 넘게 팔렸고 매출 규모로는 115억 원에 달합니다. 적발된 곳 중에는 매입 단가가 2천 원인 제품을 6만 원에 판매하는 등 폭리를 취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일부 업체는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 치료제의 이름을 따 일반 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AI를 활용해 마치 유명 연예인이나 약사가 제품을 추천한 것처럼 숏폼 영상을 만들어 SNS에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근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섞어 마시는 이른바 올레샷이 인기를 끌자 관련 제품을 팔면서 저속노화 등의 의료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먹는 위고비나 식욕 억제제, 단기간 체중 감량 등 의약품 수준의 효과를 강조한 광고는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1: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 LAFC의 손흥민이 두 경기 연속 골을 터뜨렸습니다. 월드컵 부진을 털어낸 손흥민의 활약 속에 팀은 3연승을 달렸습니다. 스포츠 소식 김봉진 기자입니다.
2: 월드컵 조기 탈락에 아쉬움을 털고 메이저리그 사커에 복귀한 손흥민이 두 경기 연속골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은 미국 LA에서 열린 레알 솔트레이크 시티와의 홈경기에 선발 출전해 전반 11분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전반 40분엔 부안과의 추가골을 도와 리그 10호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은 한 골 한 도움에 이어 상대 자책골까지 유도해 팀이 기록한 3골 모두에 관여했습니다. 손흥민의 원맨쇼를 앞세워 LAFC는 3대1로 이겨 3연승을 달렸습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축구 4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우리 대표팀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와 같은 D조에 속했습니다. 일본은 태국, 키르기스스탄, 홍콩과 함께 A조에, 북한은 중국, 아랍에미리트, 이란과 함께 B조에 속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모두 15개 팀이 참가해 4개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치르는데 각조 2위까지 8강에 진출해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가립니다. KBS 뉴스 김봉진입니다.
1: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각종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 등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혼외자설, 이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조성설, 군사기밀 유출설, 이준석 개혁식당 대표의 하버드대 가짜 학위설,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망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76주 연속 올랐습니다. 이달 초 규제 지역으로 묶인 경기 화성 동탄과 구리, 용인 기흥의 상승폭은 꺾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발표한 7월 3주차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0.27% 올라 전주보다 0.03%포인트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오른 가운데 여전히 중저가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에서 수십억 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현직 검찰 수사관이 해외 도피 끝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화성 동탄경찰서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수사관은 동탄 신도시에 오피스텔 등 70여 채를 보유하며 지난해 9월부터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수사관은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6개월 만인 지난 4월 현지에서 검거돼 사흘 전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간호사들 사이에서 태움으로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고 강수빈 간호사의 사건과 관련해 경기 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늘 경기 광주시의 병원과 직원자 3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난 2일 이후 처음 이뤄진 것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저녁 중부지방 곳곳에 비가 오겠고 호남과 경북에는 최대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내륙이 최대 60mm, 서울과 경기 남부가 5에서 40mm 등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6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31도, 포항 38도 등 전국이 29도에서 38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충남, 영호남은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저녁종합뉴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원종이었습니다.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정치권 현안을 원내 4당의 각기 다른 목소리로 분석해보는 국회 가는 길 시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부동산 대책 정책의 이 국민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했죠.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리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이 방향을 전환할 것인지 아니면 더 센 규제로 갈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토론회를 바라보는 여야 4당의 시선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수 진영의 유력 대권주자였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히면서 여야 정치 지형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이 내용을 포함해서 국회를 뒤덮고 있는 주요 현안들 여야 4당의 4인 4색 시선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이 중 누구라도 국회에 가는 그날까지 이들의 토론은 계속됩니다. KBS 열린 토론 특별 기획 국회 가는 길.
1: 네, 네 분의 출연자가 국회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국회 가는 길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고요.
4: 네, 반갑습니다. 정광재입니다.
1: 조우재 조국혁신당 공보부장 자리에 오셨습니다.
5: 네, 안녕하십니까. 조우재입니다.
1: 반갑습니다.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도 함께합니다.
6: 네, 안녕하세요. 김성열입니다.
1: 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십시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역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토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국민적 관심이 가장 높은 주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였죠. 자, 오늘 토론회를 시민분들은 어떻게 듣고 계셨을지 그리고 어떤 판단을 내리셨을지 유지희 리포터가 취재해 왔다고 합니다. 듣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7: 오늘 부동산 관련 정책을 3시간 이상 얘기를 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많이 캐치해서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결하겠다라고 하니까 뭐 기존에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했던 상황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베이스가 돼갖고 뭐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 부동산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 보면 믿지도 않더라고요. 정책에 대해서 뭐 방화된다고 하지만 그게 또 설마 그럴까? 뭐 하다가 말지. 이런 게 되게 많이 깔려있는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집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파트값이나 이게 너무 많이 높다고 생각해요. 저는 현실적으로 볼 때 뭐 10억 넘고 뭐 20억 가고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좀 그게 좀 낮아졌으면 하는 바람, 소망 뭐 이런 거 갖고 있죠.
9: 근데 사실 정책과 상관없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풀지 않는데 오히려 이 정부가 끝나기만을 기다린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뭐 정부에서 어떻게 정책을 내놓든 그게 크게 무슨 상관인가 싶기도 하고
10: 지금 말이 많은 게 사실 대통령이 집을 내놨는데 사실 그게 산 사람이 자신이 그만큼의 돈을 갖고 있지 않는데 빌려서 대통령한테 집주인한테 빌려서 그거를 내

0: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부터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억 갖고 뭐 5억을 집을 살려고 해도 4억이라는 돈을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심사가 들어가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한데, 한두 푼도 아니고 몇십억이라는 돈을 대통령이 빌려줘서 집을 샀단 말이죠. 저희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분노가 나는 상황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이긴 합니다.
1: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진짜 먹지 않고 열심히 한다 해도 내 집을 갖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바람은 그냥, 그래 요즘 젊은 애들이 내 자식이다, 저도 자식이 있으니까 열심히 한 만큼에 좀 집값이 어느 정도 막아져서 걔네들도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2: 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듣고 왔습니다. 참 부동산 문제 여러모로 많이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 관심도 많고요. 아, 오늘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서 2시간이 넘게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뜨거웠다는 얘기겠죠. 자, 오늘 부동산 토론에 오늘 또 네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 번씩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적절한 진단이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이동학 최고?
3: 아니, 이제 진단을 어떻게 내렸는지까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볼 수는 없었을 것 같고, 네. 앞으로 한 번 정도 더 의견 수렴을 하는 절차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7월 말 정도에 뭐 정책 발표를 한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선거 이후에 대통령께서 기자들과의 간담회 때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 과정이 그동안은 정책 결정을 할 때 국회의원들과 논의하거나 혹은 정책 결정자들끼리만 논의해가지고 그냥 뭐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경우들이 많았죠.
2: 네.
3: 저는 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이 과정 절차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좀 유의미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일방적인 이야기들뿐만 아니라 사실상 뭐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와가지고 충분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고, 아마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를 다 무시한 채로 또 일방적인 정책안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좀 갖게 됐거든요.
2: 네.
3: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의견 수렴했던 절차 자체는 너무나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뭐 어떤 정책안을 내든지 간에 이해관계자들이 상당히 많은 만큼 조율도 힘들다. 이것도 대통령께서 토로하신 만큼 그러한 고민의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일단 토론을 시작했다라는 것 자체에 좀 의미를 많이 두시는
3: 그렇죠?
2: 것 같고,
3: 네.
2: 이제 결정이 어떻게 나는지는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정광재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4: 진보 정권 때마다 집값이 오르는 이유, 저는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2: 네.
4: 국민들이 진보 정권에서 내놓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전혀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2: 불신한다.
4: 지난 25년간,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 외환위기 지나서 집값 이렇게 사이클을 보면 보수 정권에서 특별한 공급 대책을 내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뭐 이 이명박 때는 그 강남에 대규모 아파트 신규 공급이 이루어졌지만,
2: 네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때는 2014년, 15년에 대출 받아서 집을 사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주택값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2: 그때 경제부총리까지 나와서
4: 그렇죠.
2: 대출 받아서 집 사라고 얘기했죠.
4: 그리고 2022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했을 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정권 바뀌니까 집값이 잡히더라 이런 평가까지 나왔었어요.
2: 네네.
4: 근데 이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진보 정권 때는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오늘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 주택을 오늘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 4년 후에 집값이 안정돼 있다면 3, 4년 후에 내가 충분히 자금을 가진 상태에서도 집을 살 수 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미래의 수요가 지금에 폭발하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에요.
2: 네.
4: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로 뭘 잘못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뭐 세금 문제 이런 얘기하는 걸 보고서 큰일 났다, 이것도 문재인 정부 시즌2가 이어지는구나.
2: 네.
4: 이런 걱정밖에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토론회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자기네 취향에 맞는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그렇게 발언을 많이 하더라고요.
2: 그건 와주신 뭐 유튜버 분이나 전문가 분들이
4: 그렇죠.
2: 진보 정권의 입맛에 맞는 분이 많이 와서 듣고 싶은 말만 들을 수 있었다. 뭐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우재 국무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5: 그 오늘 길게 토론을 했는데 뭐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 대통령은 정확하게 목표를 밝혔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직접 말한 건데 적정한 수요와 적정한 공급에 따른 자연스러운 시장 가격은 존중한다.
2: 네.
5: 다만 그에 상응하는 어떤 사회적 부담은 사회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 이제 목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토론의 목적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에 상응하는 부동산이 오른 만큼 이제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보유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유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2: 네.
5: 대통령이 직접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선진국에 맞추려면 한국의 보유세를 3배 가량 올려야 된다. 3배. 다만 그렇게 올리면 반발이 심하지 않겠냐.
2: 뭐 폭동 얘기까지 나왔죠.
5: 그러니까 예. 반발이 심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조심해서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걱정하는 과격하게 뭐 세금이 폭등한다 이런 우려는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이제 대통령이 밝힌 거죠. 그,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명확히 제시한 토론회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2: 네네. 뭐 반대되는 의미에서 양도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논의는 없었던 것 같고 일단 보유세를 가장 크게 설정해서 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만큼 폭등시키지는 않겠다라고 그렇죠. 네. 인식을 좀 심어준 것 같다라고 그렇죠. 토론에서 말한 것 같다. 뭐 네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김성열 최고는 표정이 안 좋은데요? 왜 그러세요?
6: 아니 근데 네. 들으면서도 참 이야기가 어려운 게요.
2: 네네.
6: 세금을 높이지 않고 세금을 조금만 건드려도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라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으려면요. 세금을 정말 많이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폭등을 안 하고 잡을 수 있으면은 아니 모든 정권들이 그렇게 했겠죠. 예, 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오늘 토론회를 한마디로 하자면은 오늘 토론회는 국민 토론회는 아니었고 네. 민주당 토론회였다. 아, 요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뭐 이재명 부동산 위원회에 계셨던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뭐 내란 경제 예방 뭐 이런 저서를 쓰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적 색채가 매우 뚜렷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2: 네.
6: 어떻게 보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신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놀랐던 건 뭐냐면 사실은 부동산을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공급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동성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세금보다 이 두 개가 훨씬 비중이 크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전제 속에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말씀을 하시는 듯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토론회의 목적은 앞으로 올릴 세금에 대해서 정당화하려는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이 원해서 세금을 올리는 거다라고 핑계대려는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봤어요.
2: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도 오늘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답정 너였다. 세금 규제 합리화 쇼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한쪽에서 야권에서는 너무 입맛에 맞는 사람만 골라서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었다라는 얘기가 줄을 이루고 여권에서는 아 이거 정말 잘한 거다. 토론을 시작한 거 아니냐. 우리가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그 과정에 있는데 왜 그거 가지고 비판하냐.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좀 상반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하고 계신 보유세 문제도 이게 세금으로만 접근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지만 실제적으로는 저는 이게 이념적 접근이 아니고 실제 조세 형평성이라든가 실수요자를 이 대상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문제들을 대처해 나간다라고 네. 하는 측면에서 방향성은 부각이 됐지만 실제로는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국민들과 합의점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그 노력은 좀 평가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0.1%가 올라가든 0.5%가 올라가든 아니면 그에 따라서 아까 얘기하셨던 양도소득세 이게 거래세 차익이 이게 실현된 이익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것과 관련돼서도 결국에는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 아마 부족했던 논의는 두 번째 논의에서 좀 충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것도 이제 종합적으로 돼서 결국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요?
2: 그럼 두 번째 네. 토론에서는 야권에서도 원하는 아니 근데 문제 나오셔서
3: 오늘도 아예 네. 안 나오신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반대 평상시에 제가 이분은 완전 반대하셨던 분들이 나와서 질문하시고 실제 저는 적절한 의미에 대한 얘기들을 하시더라고. 예를 들면 아파트에 대한 생각만 우리가 할 게 아니고 빌라 부분들에 대해서 전월세 부분 이 부분도
2: 오피스텔 신경, 얘기도 나왔죠.
3: 네,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뭐 보증금과 관련돼서 이 대출과 관련돼서 이 부분은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냐. 저는 공감이 좀 되는 지적이었거든요.
2: 네.
3: 그런 부분들도 나왔기 때문에 완전히 반대론자만 찬성론자만 불렀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이번 대토론회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청와대에서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참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3: 아니,
4: 생각합니다.
3: 근데 그분 내상이 지금 너무 심한.
4: 아니 내상이 심한 말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2: 국무회의에서도 말 못하겠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4: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예. 자리에는 대토론회라면서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별 양극화, 특히 강남 지역의 그 집값 상승과 서울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이에요. 물론 뭐 경기 남부 일대 부동산값 상승도 심각한 문제지만 그럼 이 부분을 잡기 위해서는 정책 협조가 가장 필요한 서울시장 그러니까 서울시장에게 저는 요청 참석해달라고 요청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한 정책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인터넷에서 화제되고 있는 거 보면요. 토론자가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보유세 강화는 몸에 좋은 쓴 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실거주자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은 100% 투기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나와서 얘기하니까 뭐야 이거 이재명 대통령 그 오용 관제 시위야? 이런 식의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2: 토론이라고 하면 그 의견이 나오면 거기에 반대되는 사람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견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4: 네. 저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본인들이 듣고 싶은 얘기 이걸 통해서 빌드업을 통해서 보유세 강화하고 부동산 세제 강화하는 쪽 올리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국민 여론 들어보니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그 새로운 세금을 매기는 게 옳다는데요.
2: 네.
4: 이런 식의 그 정당화를 막는 대로 내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 과연 여기서 이런 토론을 통해서 정말 적절한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 논의가 됐느냐. 저는 네.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것도 있어요. 상업용 부동산과 주거용 부동산이 지금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임대인을 못 잡아갖고 그냥 신도시라고 하더라도 빈 상가들이
2: 공실이
4: 굉장히
2: 많죠.
4: 많아요.
2: 네네.
4: 그런데 신도시의 모든 아파트 값은 급등하고 있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주거용으로 과감하게 전환해 주는 정책 제안 이런 것들도 좀 기대했는데 안 나와서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2: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우재 공보부장께서는 지금 국민들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 토론에서 받아들여지고 수렴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7: 그거는 명백하게 평가할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토론회가 있기 전에 대통령이 이제 SNS를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제 그동안에 밝혔던 방향이 보유세를 강화하고 실거주 중심으로 차등 과세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2: 네네.
7: 그리고 오늘 토론회에서 나왔던 얘기는 종부세를 주택수가 아니라 합산 가액으로 하자.
2: 가액으로 하겠다고
7: 합산 가액으로
2: 했죠.
7: 하자. 그리고 네. 실거주 세액 공제를 축소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토론회 이후에 어떤 세제 개편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반영됐는지를 확인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론회가 과연 실효성이 있었냐, 답정너였냐라고 평가하려면 그러니까 그 토론회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반영됐는지를 확인하면 그만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이나 뭐 혹은 뭐 보수 어떤 진영에서 볼 때는 자꾸 뭐 패널 구성이 편파적이었다 하는데 오늘 140명 참석했는데 정부 측에서 35명, 전문가 30명, 일반 국민이 75명 참석했습니다.
2: 네네.
7: 여기 구성을 보면 유튜버, 맘카페 운영진, 공인중개사, 그리고 건설업계, 금융업계, 시민단체. 그러니까 청와대 측에서는 실무적으로 나름 골고루 하려고 애쓴 흔적을 보였어요. 하지만 네. 이제 국민의힘 시선으로 보면 또 편파적이다고 하는 건데 그 너무 억까 아닌가
2: 억까다
7: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 억지로 내려앉히기로
7: 그렇죠.
2: 뒤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라고 네. 보시는데 김성열 측은 어떻게 보십니까?
8: 토론회라 하면요 서로 상반된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 주장의 근거를 들어가면서 상대를 설득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우선이 돼야 될 거예요. 근데 오늘의 이 토론회는요 토론회가 아니라 정책 발표회로 봐야 돼요.
2: 네네.
8: 그냥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서 말씀하셨던 세금 올리겠다. 그 세금 올리는 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정책 발표 이상의 가치를 가졌을까? 저는 이 생각을 계속한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요. 부동산 가격을 이제 결정하는 요인을 보면은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공급, 그다음에 유동성, 그다음에 세금. 요 세 가지로 보는데 그중에 야구를 비유하자면요. 공급은 선발 투수예요. 공급이 제일 중요해요.
2: 네.
8: 그럼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유동성입니다. 화폐 유동성. 지금 시중에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려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마무리 투수라고 비유하면 될 거예요. 그럼 세금은 뭐냐. 중간계투쯤 되는 거예요. 자, 선발 투수하고 마무리 투수가 둘 다 무너지고 있는데 여기서 중간계투만 살린다고 그러죠. 부동산이 잡힙니까? 저는 세금 올리는 거 뭐 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세금을 여기서 엄청 올리지 않고는요. 절대 부동산이 잡히지 않아요.
2: 네.
8: 그럼 세금을 엄청 올려서 부동산을 잡으면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고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발을 생각하고 이거를 미리 베이스로 좀 깔고 가는 빌드업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이 좀 들어요.
4: 이거 어디서 써먹어도 돼요?
8: 아, 예.
4: 너무 적절한 표현 같은데요.
2: 네. 근데 토론이 한 번 더 있잖아요.
7: 네.
2: 그 토론이 한 번 더 있으면 거기서 만약에 뭐 세금이라든가 뭐 이렇게 부과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도 들을 생각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이번처럼 그냥 넘어가는 그러니까 반대 의견도 들어야 되는 상황도 뭐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3: 아니 이제 그건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2: 네.
3: 처음에 이제 그 교수님들도 발표를 하고 정부에서도 차관이 나와서 발표하고 할 때도 찬반의 어떤 여론이라든가 국민적인 여론이 각 사안 사안마다 어떤지 이것은 많은지 적은지 혹은 어떤 쪽이 더 뭐 무게중심이 있는지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론 수렴한 거를 또 발표하는 과정에서는 전 일부 있었다고 보고
2: 네.
3: 그리고 패널 구성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찬반으로 구성한 게 아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예를 들면 청년, 무주택자, 뭐 전문가 이런 사람들 각 다양한 패널들의 이해관계자들을 불러서 그걸 들어보는 데 있어서의 취지가 이번에 있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예컨대 다음 토론회가 또 어떤 성격으로 치러질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성격으로 뭐 시즌2로 가가지고 메뉴를 바꿀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찬성과 반대자들을 모아서 이걸 할 건지.
2: 그게 토론이잖아요.
3: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이름은 토론회인데.
2: 아니, 그러니까 토론이라면 네. 찬반의 의견을 네. 듣고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토론이라는 이름 하에 대통령한테 보고를 자꾸 하다 보니까
3: 그러니까 사실 의견 수렴의 이제 과정이었다고 네. 보는데
2: 그 의견 수렴회잖아요, 그럼.
3: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단어를 그렇게 바꿀 수도 있는데 저는 하여튼 그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의 보완을 저는 언론사에서나 이런 데서 찬반 토론 정말 활성화 시켜야 된다라고 보고 오늘도 대통령께서 어쨌든 이런 토론을 하니까 아, 이 야당 분들 말씀 잘하시네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의견 수렴이 될 수 있도록 활발하게 사회 전체적으로 이런 논의가 좀 돼서
2: 네.
3: 최종적으로 정부안이 좀 정리될 때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네, 방향으로 정리되기를 기대하죠.
2: 아 근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건 사실 그런 네. 기존 이전 정부에는 없었던 일은 맞잖아요. 이 정부는 잘했죠. 사실
4: 주택값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잖아요. 우리 정부.
2: 아니 뭐 예를 들어 이전에 문재인 정부라든가 이럴 때 말씀하시는 거죠. 예.
3: 제가 저 기억이 나요. 제가 지도부 때 최고위원을 할 때 종부세
2: 맞아요.
3: 문제 엄청나게 세게 붙었잖아요.
2: 맞아요.
3: 종부세 대상자가 서울에 뭐 4% 전국에 4%다. 뭐 서울로 따지면 그게 뭐 아파트 대상자만 24%다. 이거 어떻게 선거 치르냐. 이거부터 해서 엄청 뜨거워라 했어요.
2: 네네.
3: 토론을 국민적으로 그때 하지 않았습니다. 의총에서만 아주 치열하게 토론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토론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조금 이제 그 뭐 가액을 뭐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것 정도로 그때 결정을 냈었거든요.
2: 네.
3: 근데 순전히 정치적인 결정인 거잖아요. 근데 전 국민들과 지금 토론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이 과정에서 야당들도 말을 얹도록 하고 하는 이 과정 자체는 정말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2: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8: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3: 많이 해주세요.
8: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칭찬받을 건 칭찬받아야 된다고 봐요.
2: 네.
8: 이거에 대해서 의견 수렴이라도 하는 거는 기존 정부에서 보기는 어려웠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비록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긴 합니다만 본인이 피하지 않고 본인이 나서서 세금 올려야 된다.

0: 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평가할 것이 있다고 봅니다.
1: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고 이 토론이 잘 됐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2: 진짜 중요한 거는 네네. 이렇게 토론회 하고 경청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 결론이죠.
2: 경청이라는 게 뭔가요? 네. 몸을 기울여서 그 사람의 말을
1: 어쩔렀네요. 네. 좀 멀리 좀 떨어졌어요.
2: 그러면 그 이후에 중요한 건 뭐냐면 네. 경청을 한 후에 아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이런 좋은 의견은 반영해서 내 정책에 반영해서 그 변화를 가져오는 게 진짜 중요한데 과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정권이 이런 시장의 의견에 대해서 경청한 후에 지금 마치 경청을 한 것 같은데 그 후에 어떻게 나올 거냐 이거죠. 답정론식으로 원래 생각했던 대로 그대로 간다. 그럼 이런 토론회 왜 합니까?
1: 네.
2: 그러니까 이건 저도 좀 지켜볼 대목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의 분위기만 놓고 보면 야 여전히 뭐 문재인 시즌2를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 라는 걱정이 앞서니까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1: 네. 의견이 정말 상반되는군요. 오늘 좋은 의견도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KBS에서 또 경제쇼를 진행하고 있는 이 DJ신 최상욱 씨가 이야기했던 뭐 민간 임대 공급이라든가 이런 안들은 사실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정책으로 내게 참 좋은 안이었다라고 생각도 되고 또 다음 두 번째 토론이 있으니까 그때 더 좋은 안이 준비가 돼서 많은 사람의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정리해보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어제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부동산 대토론회 이전에 어제 또 부동산 관련 이슈가 하나 나온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 매매 논란에 대해서 좀 나왔었잖아요.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명에 나서면서 근저당 설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됐다 뭐 이렇게 평가도 나오고 있긴 한데 근데 논란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김성열 최고?
0: 글쎄요. 이거는 논란을 정치권에서 수습하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1: 네.
0: 정치권에서 아무리 여기다 미사여구를 붙이고 저 말 보고 사슴이라고 아무리 외쳐도요. 국민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집사 보신 국민들은 다 압니다.
1: 네.
0: 여기서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분들은 이건 대출이 아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시는데 아니 우리가 은행에 대출받은 거 지금 당장 가서 등기부등본 빼보세요. 뭐라고 써 있는지. 그게 근저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이름이 은행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으로 써 있는 그렇게 사적 대출을 하신 게 맞고 이것이 불법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다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는 게 뭐 때문입니까? 대출 규제를 너무 심하게 막아놔선 거예요. 그럼 대통령도 피해가야만 하는 대출 규제를 해놨다면 일반 국민들에게 이걸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죠.
1: 네.
0: 저는 그래서 이거를 딱 집 팔고 이제 아셨으니까 실제로 집 팔아보니까 야 이거 쉽지 않구나라고 느끼셨다면 대출 규제 정상화부터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1: 조재 공보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3: 아 저는 이동학 최고에게 먼저 좀 넘기면 안 될까요? 제가
1: 왜요 갑자기? 아 이동학 최고님이 예, 네, 말씀해 주시죠.
3: 이동학 최고님이 좀 하시는 걸 보고
4: 아니, 저는 이제 뭐 저간의 사정은 있는 거니까
1: 네.
4: 뭐 모든 것에 대해서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국민적인 일정 부분 뭐 이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또 더더군다나 대통령의 일이기 때문에 또 정책을 실행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지금 안 팔아도 되는 집을 그래도 정책 실행의 어떤 강도를 좀 더 높이고 공감을 좀 넓히기 위해서 지금 하려고 하다가 지금 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1: 네네.
4: 거기에 대통령의 사정이 아니라 매수인의 사정도 있었고 거기에 또 세입자까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싹 다 받고 세입자를 갑자기 내쫓으면 또 세입자를 왜 내쫓냐라고 하면서 또
1: 네.
4: 비판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어떻게 했어도 야당에서는 비판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편법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냥 넘어갈 건 아니고 그래도 국민들께 저간의 사정을 설명드리고 그렇게 설명드리기 위해 또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라고 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과정을 통해 아, 이 대출을 이렇게 막아놓으니까 실제로 국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분명히 또 인식하시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 대출과 관련돼서도 지금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한 20, 30% 엄청 높아요.
1: 네.
4: 가계 대출 관련돼서는 실제로 위험 수위에 와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또 그건 또 불가피한 측면들도 있으니까 이거를 또 무한정 풀자 이렇게 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경제라는 게. 그런 측면 저간의 사정들도 설명드리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사실상 돈을 받지 않고 명의를 이전해 준 거는 정상적인 거래 방법은 아니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근저당으로 설정한 17억 7천만 원에 대한 이자도 받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뭐 기상천외한 외상 거래다 뭐 이런 평가를 하셨습니다. 네. 편법의 전용이다 뭐 이런 비판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2: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김성경 최고 얘기한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이거 불법 거래다 이렇게

0: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편법 꼼수거래라고 얘기하는 거죠.
1: 네네.
0: 근데 그 세종대왕이 자신의 이복 여동생을 시집을 보냅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네네. 왕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고려시대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가를 갔어요. 근데 성리학을 도입한 이후에 야 이제 시집 가는 문화를 만들어야 돼. 근데 신하들이 그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복 여동생을 시집을 보내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야 이렇게 앞으로 시집을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시가로 결혼을 해서 들어가는 문화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1: 솔선수범을 한 거죠.
0: 그러니까 솔선수범한 거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도 저 비거주 1주택자였는데 자기 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비판을 자기가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비거주 1주택자인데 그럼 자기도 비판받아야 되네. 그러니까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팔겠다고 했어요. 그럼 팔겠다고 했으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거래를 했으면 사람들이 박수 쳤겠죠. 그런데 지금 일반적인 거래에서 이렇게 17억 7천만 원이나 근저당을 설정해 주는 방식 그러니까 매수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한다 그러면 제가 그 일반적인 매도자라면 그 응하겠습니까? 그렇게 응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대통령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물론 뭐 돈이 많은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 이거 왜 내 진위를 몰라주지? 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2: 그런데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짚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대통령은 20년 넘게 그 집에서 살던 실거주용 1주택자거든요. 그런데 실거주용 1주택을 매도한 고위공직자가 사례가 있나요? 찾기 힘듭니다. 대통령이 네. 직접 매도한 겁니다. 사실
1: 거의 처음인 것 같긴 합니다. 네,
2: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자체에 대해 의지에 대해서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1: 이재명 대통령의 예. 부동산을 잡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을 보여준 것이다.
2: 그렇죠.
1: 네.
2: 참고로 장동혁 대표는 6주택자입니다. 팔지 않고 했어요.
3: 팔았어요.
4: 팔았어요? 네, 제가 네. 팔았나? 네. 팔았나?
2: 오피스텔, 오피스텔 네 채나 팔았어요.
4: 네, 아, 그런 거 네 팔았어요.
2: 아, 축하드립니다. 아. 그리고 자 다만 그러면 이 거래가 불법이냐? 불법 아닙니다. 그리고 이 거래를 통해 대통령이 얻는 이득이 있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인을 배려해서 이게 17억이라는 어떤 그 잔금을 약간 밀어주는 대신 17억 근저당을 잡아서 이제 거래를 해준 건데 이건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합법적이고 자연스러운 거래라고 보거든요.
1: 네.
2: 근데 제가 아까 약간 밀었던 이유는 우리 민주당 여당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맞춰가지고
1: 아, 여당이 먼저 이야기가 네, 나왔어야
2: 하는 게 맞는
1: 된다라고
2: 것 같아가지고 근데 다만 이제 이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7월 말까지 그 어떤 소유권을 넘겨줘야 이 매수인이 그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하니까 대통령이 배려해 준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집을 매매하는데 매수인을 배려를 해준 게 그 뭐 그렇게 불법인가요? 그러니까 불법도 아니고 그렇게 특별히 나쁜 건 아니고 오히려 어찌 보면 매수인에게 좀 배려를 해준 거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이 20년 이상 살던 집이면 어떤 국민들 입장에 보면 엄청난 어떤 대통령 굿즈거든요. 그러면 기념이 되는 어떤 그러니까 뭐 그게 대단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매수인에 좀 배려해준 좀
1: 배려준
2: 일 아닌가
1: 사례다.
2: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김정일 최고.
5: 네. 솔선수범을 해서 비거주 1주택자가 집을 팔아야 된다라고 시작은 한 게 맞아요.
1: 네.
5: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집이 안 팔리는 거예요. 왜 안 팔려요? 대출을 막아놨으니까 현금 부자가 아니면은 29억짜리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팔기 위해서 본인이 17.7억 근저당을 설정해주면서 야 이건 나중에 내도 돼 라고까지 해서 지금 파신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뭐라고 했어요? 빚 없이 살아.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게 맞냐 라고 했는데 결국 자신은 매수인에게 빚을 줬잖아요. 여기서 내로남불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1: 네.
5: 거기서 이제 모든 국민들이 야 빚 내서 집 사려더니 본인은 빚을 내주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시면 17.7억을 내줄 수 있는 돈이 충분한 사람들만 이의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매수인을 배려해 주는 마음씨조는 훌륭한 매도인들만 이의를 할 수 있어요. 일반인들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규제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는 대출 규제 풀어야 된다는 말로 계속 귀결을 드리고 싶어요.
1: 저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게 그러니까 대통령도 집을 팔려면 5개월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 문제로 대출 걸려 있었고 임대차 보호법도 걸려 있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걸려 있었고 재건축 조합까지 걸려 있었단 말이죠. 그 집을 팔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양도소

0: 소득세 인하 주택가 빨리 집 팔아라고 말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때가 한 3개월 정도 시간을 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렇게 집이 잘 팔리지 않는데 일반 국민들에게 집을 팔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 굉장히 좀 힘든 일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뭐 이제 그런 비판도 전 일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든지 이게 시장 상황 그리고 각 개별적인 상황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정책 결정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계속 차일피일 뒤로 미뤄지고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 자체가 또 뒤로 미뤄지고 하게 되면 정책의 신뢰 자체가 형해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하겠다고 할 때 시장에서 반응이 안 돼요. 아 이거 또 미룰 거 아니야.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방식은 이 사람 한다면 한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좀 주기 위한 것 같고 이 과정에서 뭐 이제 피해를 보시는 국민분들도 계실 테고 그런 부분들이 또 뭐 정치적 어떤 뭐 지지의 이반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감수해가면서까지도 대통령이 이것에 대한 이 정책에 대한 옳은 방향을 설정하고 결국은 이 부동산 정책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방향대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네. 의지를 오히려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는 측면으로 이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마음을 먹고 부동산을 잡겠다는 확연한 의지를 보이시고 1주택이었던 오래 거주한 집까지 팔면서 이렇게 올인하고 있다. 이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 부동산을 바로잡기 위해서 국민들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문자가 많이 오고 있어요. 확실히 부동산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난리가 납니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 주시고 있어요.
2: 5,200만 명이 이해관계자죠.
0: 그렇죠. 다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봐야겠죠. 3439님 모범을 보여주시려면 시세를 확 낮춰서 팔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문자 보내셨고요. 거기에 또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8584님이 본질은 대통령이 집을 팔아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라는 점입니다. 라고 또 반대되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3953님 오늘 토론회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었는데 정책에 잘 적용되리라 생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1000님 공개적 토론을 할 수 있는 저력 있는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부동산 정책 결과를 떠나 이만큼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8473님 오늘 토론회 보니까 결국 부동산 정책은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시장에 맡깁시다라고 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설용민님께서는 큰 틀에서는 세금을 물린다는 답은 정해져 있었고 그래서 면피용 토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 열심히 하겠다라는데 뭐 이거 뭐라 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많이 엇갈립니다. 여기에서도 문자에서도 엇갈리고 우리 또 나와주신 국회 가는 길에 계신 우리 네 분께서도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토론이 한 번 더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토론을 보고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이야기를 듣고 요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적책을 때리면서 또 존재감을 키웠던 분이죠. 오세훈 시장. 오세훈 시장이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여론조사 대나부역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는 사람도 있고 뭐 실질적인 이게 시장직 상실형이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분 오세훈 시장의 선고 어떻게 보셨어요? 예상은 하셨습니까?
2: 저는 전혀 예상 못했어요.
0: 네. 무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네.
2: 스폰서 그러니까 후원자인 김한정 씨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시 후보로서 직접적인 소통을 했느냐 못했느냐를 법원에서 판결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 간의 직접적인 연관고리를 두 사람 모두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갖고 있는 법상식에서는 인두비오 프로레오라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오래된 법원이에요.
0: 네.
2: 그러면 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게 지난 우리 문명사에서 만들어낸 법 원칙인데 과연 정말로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고 두 사람이 이렇게 지시 관계가 있었느냐 증명하기는 어려웠다고 보거든요.
0: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 네.
2: 그러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명태균 씨의 명태균 씨의 진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정치적 동기, 정황 이런 것들로 판단을 했다고 비판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1심 판결이 이렇게 나왔지만 2심 판결에서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관건은 그거죠. 이제 벌금이 1,000만 원이었으니까 네. 이게 형량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상실형에 해당하는 100만 원 이하로 그러니까요. 내려가기는 만약에 유죄라면 어려울 것 같아요.
0: 깎이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2: 그러니까 네. 그걸 무죄로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무죄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오세훈 시장 측에서

0: 재판부를 2심에서 설득할 수 있겠느냐.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2심에서 무죄 받았잖아요.
1: 네네.
0: 그러니까 그건 이제 오세훈 시장의 어떤 능력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김성열 최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2: 저는 정치인들이 어떠한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 그렇게 바람직하다고는 보지 않아요.
1: 아직 끝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2: 예, 끝나지는 않았을 뿐더러 네. 우리가 재판을 해보신 분은 알아요. 저희가 그 판결문으로 보는 몇 장의 서류에는 그 소송 과정에서 들어갔던 수많은 증언과 증거들이 다 반영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당사자와 그 판사가 아니면은요, 저희는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가지고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1: 네.
2: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분이 저보다 잘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 오세훈 사건에서의 그 문제점은 정광재 대변인께 말씀을 잘 주셨는데 뭐냐면은 직접적인 증거. 그러니까 김한정 씨가 돈을 주긴 줬어요. 명태균 씨한테. 근데 이게 오세훈 시장이 시켜서 준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이제 딱 떨어지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이 결국에는 증인들의 증언과 정황으로 이루어진 건데 이게 만약에 뒤집히면 그러면 항소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판결은 존중합니다만 이게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오 시장 측의 반론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이동호 최고도 한 말씀 해주시죠.
3: 2021년도 1월 달에 오세훈 당시 뭐 후보가 김영선 의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명태균 씨 전화번호를 받아요.
1: 네.
3: 요구해서 직접 요구해서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 그럼 전화 통화를 하고 그 이후에 그런 만남들이 이루어지죠. 오세훈 시장은 별로 안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명태균 씨는 7번 만났습니다.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김한정 씨가 또 등장을 하는데 김한정 씨는 명태균 씨한테 돈을 줄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돈을 왜 줍니까? 둘이서 친하지도 않고.
1: 네, 그 둘에는 돈 거래가 실제 있었죠.
3: 그러니까요.
1: 네.
3: 돈을 뭐 실제로 뭐 2,100만 원인가? 그리고 다른 것들도 사실 10건이 처음에 있었는데 5건은 왜 빠졌냐면 그 중간에 뭐 그 이 국민의힘의 연구원이 껴 있고요. 그냥 김종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까지도 껴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게 그래서 그들 거는 다 빼고 순수하게 오세훈 시장 것만 일단 연결을 해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결고리가 있을 건데 만약에 이걸 무죄를 주게 되잖아요. 엄청난 이제 뭐 탈법 편법 사례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돈 많은 친구 있는 정치인들은요. 야, 너가 그냥 알아서 줘. 그리고 나랑 상관없다고 해. 그렇게 하고 여론조사를 100번, 1000번, 만 번씩 돌릴 수 있을 겁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돈 있는 친구를 잘 두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법에서 그 법의 취지가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만들었는데 실제 그 법을 만든 사람은 또 오세훈 시장이 20년 전에 정치개혁하겠다고 만든 당사자예요.
1: 네.
3: 본인이 그

0: 불법에 지금 걸려 들어가지고 이걸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재질이 안 좋다라는 판단까지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건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봅니다.
1: 회생 불가라고 보십니까? 없죠? 2심에도 네. 유죄가 나올 거라고
0: 어렵죠?
1: 보세요?
0: 어렵죠. 더 세게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1: 더 세게 나올. 검찰에서 항소했나요?
2: 네.
1: 검찰에서 항소했습니까? 그럼 더 네. 위로 나올 수도 있겠군요.
0: 네, 왜냐하면 명태규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증언도 했거든요. 물론 네네. 이번 재판부에서는 그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2심 가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받아들여질 수 있다.
1: 네. 특검에서도 항소를 했으니 더 높은 형량이 나올 수도 있다. 오히려 2심에서라고 말씀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조우재 공보부장께서는 어떻게 서울시장 보고 계셨습니까?
3: 어제 오세훈 시장 재판의 경우에 그 쟁점이 되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나. 이거 그 스폰서 김한정 씨와 그 명태균 사무실의 강혜경 씨와의 녹취에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실체적 증거가 있습니다.
1: 네. 두 번째 증거가 확실하게 있는 있습니다. 게 있다.
3: 예. 예. 두 번째 스폰서 김한정 씨가 여론 조사비를 대납했나? 이거 증거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있습니다.
1: 네.
3: 자,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데 뭐 이런 판결이 나왔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적 증거가 다 있습니다. 녹취가 있고 계좌이체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판의 심리 제가 그 결과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재판부가 심리를 치렀는지를 유추해보죠.
1: 그 계좌이체는 오세훈 시장 쪽에서 직접 간 건 아니잖아요.
3: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한정 씨가 오세훈 시장의 지시를 받아서 내가 네. 이거 한다라는 녁취가 있습니다.
1: 아, 그 녁취가 있기 때문에 그 이체도 오세훈 네. 시장 쪽의 증거가 될 수 있다.
3: 그렇죠.
1: 라는 얘기죠.
3: 그래서 이 재판의 판결문을 보면서 제가 심리를 유추해보자면 심리 과정을 유추해보자면 명태균의 증언을 일단 먼저 듣고 이 증언이 과연 진실이냐 아니냐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1: 네.
3: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은 거짓말쟁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명태균 씨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실체적 증거가 다 나온 거예요. 재판에서. 예, 판결문을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단히 억울하거나 그럴 수가 없다는 거를 제가 판단하는 거고 그리고 2심에서 이거 1심에서 1천만 원이 나왔는데 시장직 상실이 되지 않으려면 100만 원 이하로 나와야 돼요. 10분의 1이 떨어져야 돼요. 네네. 10분의 1.
1: 그 무죄가 나와야 된다는 평이 많죠.
3: 그렇죠. 이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4월에 서울시장 재선거를
1: 재보궐 갑니까?
3: 예.
1: 아, 그러면 벌써 좀 움직이는 분도 계십니까? 당내에? 이제 난가 뭐 이러면서.
2: 민주당 네.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 내가 적극적으로 공포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여의도에 그 불치병 있잖아요. 난가병.
1: 박주민 의원이 뭐 방송에 나와서 그 얼굴이 캡처되어 있는데 그 웃고 계신 얼굴이 캡처가 돼가지고 하필.
0: 저는요. 네. 나경원 의원의 미소가 지금 떠올려지거든요. 네. 민주당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3: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네. 대표도 표정이 좋으시더라고요.
1: 장동혁 대표가요?
3: 여러 사람이 표정이 좋으시더라고요.
0: 난가 이러고 있습니다.
1: 난가병.
2: 네. 근데 이제 이게 저희 요새는 그 사실관계가 좀 명확하지 않으면 좀 공격을 받으니까 대신해서 말씀 한번 드리면
1: 네.
2: 김한정이라는 후원회장이 대납을 했다라는 증거는 없어요. 납부는 했어요. 돈을 주긴 줬어. 근데 이 오세훈 시장을 대신해서 줬다라는 명확한 증거는 없어요.
1: 그래, 저도 아까 그 지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2: 그래서 그거 예. 잘못 말하면 이제 그러실 수 있어서
3: 통화 내용에서 오세훈 시장의 지시에 따라 내가
2: 그러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인정이 되려면 김한정 혼자의 주장이 아니라 오세훈과 김한정이 통화를 하면서 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3: 그러니까 1심 재판부는 그거를
2: 거예요.
3: 명백한 정황 증거로 본다는
2: 정황 증거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법원에서 이런 예. 문제를 판단할 때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둘 다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둘 다 부인하면 그럼 그 명백한 증거는 없는 거 아니냐. 네. 증언은 없는 거 아니냐.
1: 법원에서 정황상 그렇게
2: 그러니까
1: 됐다라고 했지.
2: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네. 뭐 성범죄나 이런 그 뭐 뇌물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내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인정하는 경우는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여하튼 그 오세훈 시장이 항소심 진짜 잘 준비해야지 안 그러면은 이거 혹시 정말로 내년 4월에 재보궐선거 치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1: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강력한 대권 주자였잖아요.
2: 그럼요.
1: 사실 피선거권도 박탈이 되는 건데 뭐 준비를 잘하지 않을까요? 오세훈 시장님.
2: 당연하죠. 예. 이거 정치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 여하튼 뭐 전 희망하기는 또 네. 그리고 재판부별로 증거를 어디까지 아주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재판부가 있고 그러지 않은 재판부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윤석열 그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명태균 씨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유죄했잖아요.
1: 네.
2: 근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1, 2심 모두 무죄였단 말이에요.
1: 나왔죠.
2: 이제 대법원에서 내일 상고심 판결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를 때린 분은 이진관 재판장인데 제가 재판장 한 분 한 분의 뭐 성향을 묻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에 재판을 진행한 것만 놓고 보면

0: 그 한덕수 전 총리라든가 이상민 전 장관에게 검찰 구형보다도 높은 형량을 선고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삼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삼심제 결과까지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이거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야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1: 아니 근데 참고로 대법원에서 오늘 단독 기사들이 쫙 나왔는데 김건희 여사 건 이거 전원합의체로 회부한다라고 예.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볼 땐 이거 파기환송 될 수 있습니다. 유죄 취지로. 그렇게 될 경우 왜냐하면 쟤는 2심에서 너무 1심도 그렇고 2심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판사분들이 정치권에 대해서 한두 사람한테만 전화해봐가지고 이 여론조사권에 대해서 물어봤다면 그런 판결을 절대 내릴 수가 없습니다.
2: 네네네.
1: 마찬가지가 지금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이게 뭐 책임이 없다. 혹은 김건희 여사가 어떤 이익도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또 책임이 없다. 이런 식의 판결문에 그 문장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진짜 무죄로 대법원에서까지 판결을 내리잖아요. 정치자금법 자체가 다 형해화 됩니다. 앞으로 정치인들의 와이프, 정치인들의 어떤 배우자 이런 사람들이 다 나서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런 조사 그냥 엉망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2: 알겠습니다. 그거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오세훈 시장의 활동 영역이 이거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오히려 더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나고 2심에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더 세게 강력하게 본인을 대변하는 식으로 나올 거예요? 아니면 좀 활동 반경이나 이런 게 좀 위축될 거라고 보세요?
3: 본인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2: 될 수밖에 근데, 없다.
3: 예, 될 네. 수밖에 없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오히려 과도하게 지금 1심만 나왔는데 벌써부터 사퇴해야 된다라는 주장까지도 나오거든요.
2: 네.
3: 근데 그런 거를 봤을 때 더 반발심을 가지고 자기는 이제 무죄라고 믿으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막 새로운 시장이 또 시작이 됐으니 하려고 했던 일들 더 가열차게 밀어붙일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적어도 2심이 나오기 전까지는 2심까지는 사실심이니까 그렇다면

0: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 저는 지금은 우리 전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모든 네. 당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입증하기를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다고 보고요. 정치적으로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장동혁 대표도 네. 오세훈 시장 억울하다. 그러니까 상급심에서 재판 다시 받아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했고 사실 이제 한동훈 의원과는 전 순망치한의 관계라고 봅니다.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무너지면 민주당이 누구부터 공격하겠습니까? 중도 의원 확장을 희망하고 있는 민주당 그리고 중도 개혁을 주장하는 뭐 한동훈 의원이나 그 오세훈 시장 이 가운데 한 축이 무너지면
1: 좋을 게 없다.
0: 그 좋을 게 없죠. 아. 그래서 저도 뭐 일반적인 그냥 단편적인 시각에서는 아 이제 한동훈 의원에게 중도 개혁의 어떤 그 축이 넘어가는 네. 거 아니냐 이렇게 네네.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뭐 정치 공학적으로는 전 뭐 그런 얘기 가능하다고 보지만 우리가 국민의힘 범보수의 그 한 구성원으로서 오세훈 시장의 무죄를
2: 알겠습니다.
0: 희망하고 뭐 있습니다.
1: 저 개인적으로 하나 궁금한 건데 그 이렇게 서울시장이 이제 선거가 얼마 끝나지 않은 서울시장인데 이렇게 유죄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치고 국민의힘이 너무 잠잠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이거 저 뭐 가정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만약 민주당의 서울시장이 선거가 끝나지 않고 나서 이런 유죄를 받았다라고 하면 뭐 천만 서울 시민의 선택이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재판부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 굉장히 강력하게 거세게 받아쳤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국민의힘은 별 이야기가 특별히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0: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 지난번에 국무회의 하는데도 민주당 출신 서울시장이었으면 들이받고 왜 나에게 얘기할 기회를 안 주냐 이랬을 텐데 오세훈 시장이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점잖게 드러난 네. 걸 보고 네네. 역시 웰빙 정당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이 난관을 잘 극복해 오기를 정말 응원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수의 진짜 한 중요한 축이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1: 민주당 응원은 그냥 마음속으로 하고 계시는
0: 거예요. 아니, 진짜 하고 있어요. 오세훈 시장이 민주당 후보와 결혼 선거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분입니다.
1: 그러네요. 네.
0: 당내 선거에서는 뭐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대중적 소구력이 있는 우리 보수 정치권은 정말 경쟁력 있는 후보거든요.
1: 네네. 그러니까
3: 광진구에서 고민정 의원한테 한번 진 적 있습니다. 예. 그리고
0: 아니 서울시 후보한테도 졌네. 네. 두 번이나 졌네.
3: 그리고
0: 아, 죄송합니다. 이거.
3: 국민의힘이 지금 조용한 이유가 뭐냐면 장동혁 대표가 부정선거라고 재선거하지 않지 않습니까?
2: 네.
3: 지금 결국 재선거가 펼쳐지게 됐거든요. 어찌 됐건. 그러면 뭐 국민의힘이 뭐 잘된 일이죠. 장 대표가 원하던 대로 됐으니까. 근데 본인은 이제 장동혁 대표는 지금 오세훈 판결을 보면서 아마 100점 정도 기분 좋을 거예요. 100점. 뭐 나쁠 게 전혀 없거든요. 한동훈 대표. 한동훈 의원은 한 70점 정도 좋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있어야 본인이 어떤 그 당내 캐파가 좀 넓어질 수 있는데 완전히 사라져버려서 지금 다시 이제 좀 장동혁 대표만 이제 직접 상대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네. 한 70점 정도 기분이 좋을 거고 이준석 대표는 한 50점 정도 기분이 좋을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저기 명태균과 좀 관계가 또 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밝혀진 건 없지만 그동안 친하게 지냈다라는 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어떻게 불똥이 튈지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한 50점 정도. 그래서 조선일보가 장동석이라고 장동혁, 뭐 한동훈, 뭐 이준석 이렇게 연대하면 보수가 살아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세 사람의 어떤 지금의 기분 상태가 이런 점수 이런 식으로 매길 수 있지 않나.
2: 알겠습니다.
0: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키아벨리즘적이네. 네. 우리 남의 불행을 아주 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입해갖고 마키아벨리즘적으로.
2: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분을 저희가 2부에 네.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린 토론 1부 마무리하고요. 아, 잠시 로고 듣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4: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 토론.
2: 네. KBS 열린 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4명의 출연자가 국회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국회 가는 길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도 역시 한 걸음 더 다가간 것 같죠. 네,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조재 조국혁신당 공보부장,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문자도 역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 참 이게 이런 문자는 제가 좀 잘 안 읽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0: 9987님께서 황현희 앵커 개그맨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여기서 만나니까 감개무량합니다. 아주 그냥 좋아요라고 문자 보내셨고요. 3310님 설마 했는데 그 황현희 씨 맞죠?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확인했습니다. 잘하시네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제가 이런 문자를 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계속 와서
1: 전 뭐 엄청난 문자인데
0: 안 읽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부는 민주당 이야기 좀 해보죠.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 1차 컷오프 결과 발표됐습니다. 고민정 김보임 후보가 일단 컷오프 되고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후보가 본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이변이 없었어요. 전대 판세 어떻게 전망 하셨는지 이동학 최고부터 한 말씀 드려볼게요.
2: 뭐 이변이 없다 그 말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네. 최고위원 후보자들 역시도 이변이 없었다.
0: 없었어요.
2: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근데 앞으로 변수는 상당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선호 투표제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공격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세 번째 배제 투표를 또 할 수가 있거든요. 1, 2, 3번을 무조건 찍어야 돼요. 네네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표결 완료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공격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문제는 2등 투표가 나중에 그러니까 3위 한 사람의 2등 투표자가 2등 투표한 표들이 또다시 합쳐지게 되는 거잖아요. 과반이 안 된다면. 네. 그러면 비호감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함께 병행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이 결선에서의 어떤 담보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룰에 의해서 변수가 일어나는 지점이 하나 있을 거고 지금 이제 예선전 5분이서 이제 치렀는데 네. 상당히 난타전이었어요.
0: 맞아요.
2: 그래서 감정을 상할 정도로까지 너무 위험한 수위까지 갔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이제 본선에 올랐기 때문에 그 흐름이 더 강해질 수도 있겠다. 그럼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변수들도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최고위원들 후보자들 간에 이미 짝짓기를 한 후보도 있지만 네. 실제로 앞으로 이 최고위원들의 어떤 시너지 효과 혹은 뭐 이게 뭐 벌어진다고 해야 되는가요? 하여튼 그런 이 변수들도 또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0: 지켜봐야겠군요.
2: 흥미진진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일단 이번 최고위원 쪽도 컷오프 된 거 보니까 청년 없습니다. 청년이 민주당 쪽에 안 나왔고 그다음에 굉장히 좀 저는 의외였던 게 이게 뭐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박성준 의원도 이번에 컷오프가 됐네요. 최고위원에서. 근데 친명으로 거의 뭐 분류가 됐던 분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2: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네. 정청래 대표 측은 이미 3명의 후보들이 세팅이 됐고 그래서 이제 수학적으로 딱 계산을 생일로 나눠가지고 계산을 한 거잖아요. 후보가 난립됐었기 때문에 네. 어느 한 방향으로 몰리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죠. 이 다른 한쪽은 그런 걸 짜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표 내지는 그렇게 분류되는 사람 중심으로 일단 표를 받았다는 측면에서 이거는 저는 이변은 아니라고 봅니다.
0: 이변은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 최고.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가 계속 좀 혼탁한 좀 과열 양상으로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사실 저는 이 이야기까지 나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지금 김민석 전 총리부터 송영길 의원까지 신천지 개입설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당대회가 1차 컷오프 결과가 나온 뒤에 여기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돼갈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3: 일단 김민석 후보 측이 굉장히 좀 조급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0: 네네.
3: 보통 이렇게 신천지 개입설은 사실은 어떻게 하면 어떤 후보가 뭐 신천지 도움을 받아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그거의 궁극적인 피해는 민주당 전체가 입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신천지 개입설이 나왔을 때 민주당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게 공당이냐 저게 말이 되느냐 이러면서 굉장히 공격들을 했었거든요. 결국 김민석 후보가 지금 이걸 꺼낸 거는요. 단순히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결국엔 민주당 자체도 피해를 입는 일이라는 거예요.
0: 네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꺼냈다는 거는 지금 판세를 뒤집어야 되는 반전의 카드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로 추격자들이 꺼내거나 아니면 쫓기는 자가 꺼내는 이런 카드인데 제가 보기엔 많이 조급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안 좋은 카드를 내민 것 같다.
0: 네네.
3: 이게 실제로 신천지가 개입한 게 나온다 한들 이게 김민석의 표로 갈 거예요?
0: 근데 이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3: 글쎄요.
0: 당원 뭔가... 명부를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조국혁신당이랑 거의 맞춰봐야 되는 거잖아요.
3: 제가 보기에는
0: 협조할까요?
3: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실증적인 증거가 나오기 쉽지는 않을 텐데요. 네. 이게 또 김민석 총리가 어떤 분입니까? 전에 계엄 관련해서도 남들이 에이 설마 그러겠어? 그랬을 때 뭔가를 꺼내셨었으니까
0: 네네네.
3: 그래도 이번에도 뭔가 있지는 않을까?
0: 뭔가 있지 않을까?
3: 예, 네, 근데 네. 기대감은 있는데 문제는 효용성이에요. 이게 뭔가 있으면 과연 그게 김민석 후보한테 큰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냥 공멸의 길을 선택하신 게 아닌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카드다, 악수다 이렇게 보여요.
0: 무리수를 둔 것이다 네. 라고 평가하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또 여기에 최근에 이재명 정부 필패론이

0: 그래서 어물전론이 등장을 했는데 어물전이 썩은 내가 나기 전에 정화해야 된다. 굉장히 좀 거칠어요. 예, 멘트가 말씀이 굉장히 거친 수위로 이재명 정부를 겨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시민 전 이사장의 계속되는 이재명 대통령 때리기. 정황재 대변인님, 예. 이거 어떻게 이거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1: 저는 이제 조금 감이 와요. 예.
0: 아니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1: 아, 저는 조금 감이 옵니다.
0: 그러면 아, 감 좀 설명해 주세요.
1: 이렇게 예. 설명하면은 네. 아,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구조적 다수를 자꾸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0: 네.
1: 그럼 필연적으로 정계 개편 같은 걸 시도하고 당대표에는 본인 말 잘 듣는 사람을 심어 넣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이거 이상한 판결이다라고 하면서 맥스에 글을 올려요.
0: 네네.
1: 그래서 구조적 다수를 만든 후에 야, 이런 다수가 나를 이렇게 뭐 다수가 공소 취소를 원해. 그러니까 내 공소 취소 없애버려. 이런 식의 그 특검을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거예요.
0: 네.
1: 아, 왜냐? 다수가 원하니까. 이거 히틀러가 했던 방법이에요. 수권법 같은 걸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전체주의 국가를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포퓰리스트적인. 그러면 그건 진짜로 실패하는 길로 가는 거야. 최종적으로 어떻게 가느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 연임 규정 그거 개헌해갖고 정말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서 내가 정말 높은 지지를 받는다면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한다면 그건 필연적 실패다라고 유시민 작가가 경고하고 있다면 저는 그 경고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0: 오.
1: 그런데 자꾸만 보안수사권 하나 그거 폐지 안 하면 그런 필연적 실패로 간다. 이 얘기는 절대 공감할 수 없죠.
0: 굉장히 유시민 작가님의 마음을 대변해 주고 그러니까 계시는 말씀이네요.
1: 만약에 큰 그림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유시민 작가가 이런 3단 논법에서 구조적 다수 정계 개편 통해서 내 마음에 드는 당대표 만들고 공소취소 특검 같은 거 만들어갖고 내 사법리스크 그냥 없애버린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 이재명 대통령 필연적 실패하는 거죠.
0: 알겠습니다. 오늘 유시민 작가가 다른 방송 저희랑 이제 7시 때 같은 시간대에 부딪히는 타방송에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나 봐요. 거기서 이야기했던 것을 잠깐 좀 소개해드리면 오늘은 특별한 독설은 별로 없었다는 평입니다. 뭐 동시간대 인터뷰가 진행된 상황이라 워딩이 아직은 좀 뭐 정확한 건 아니고요. 이런 취지에서 이해했다고 합니다. 일단 필패론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너무 위험한 길로 가고 있어서 걱정한 것이다. 예,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었고 전당대회 이후 분당까지라는 질문이 나왔었대요. 근데 이 정도 내부 갈등 심한 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잠깐 이게 굉장히 유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면 만날 거냐라는 질문에는 안 만난다. 공적 관계로 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 굉장히 그래도 그동안 냈었던 메시지와는 사뭇 다른 유한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그렇긴 하죠. 뭐 필패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필패한다. 그리고 뭐 권력, 절대 권력은 절대 불패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대통령을 향해서 하는 것은
0: 네.
2: 아무래도 그 친 이재명 즉 사람들이 듣기에는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표현 수위를 조금 낮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조금 고약한 게 뭐냐면 제가 옆에서 이제 바라볼 때 저는 이제 조국 혁신당이다 보니까 옆에서 바라볼 때 뉴 이재명이라는 신규 지지층이 유입된 건 고무적인 일입니다.
0: 네.
2: 축하드릴 일이죠. 근데 다만 이 사람들이 뭐 외연을 확장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럴 수 있는데 뒤돌아서서 같이 싸웠던 동지들에게 욕을 하거든요. 그거는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대통령 혹은 대통령을 팔면서 자기 진영을 욕하고 침뱉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대통령실에서는 아무런 메시지도 내지 않느냐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유시민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0: 여기 또 여권 언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께서 요즘 유시민 장동혁 눈빛 이상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고
1: 그야말로 인상평이네 인상평 야
0: 아, 이거 장동혁 대표는 갑자기 여기 싸잡혀가지고 이야기가 나오네요
3: 사람이 있다 하면서 예.
0: 김용진 민주당 의원은 유시민 지금 화 쌓여서 병된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역시 강하게 치고받고 있습니다 김세월 최고 유시민 작가의 이런 발언들 이게 과연 정청래 전 대표는 여기서 뭐 노코멘트 하겠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는 그럼 받아들인다라는 얘기로 우리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4: 뭐 정청래 유시민 두 분이 한 팀인 거죠. 한 팀인 건데 역할 분담을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역할 분담 완전히 해서 굿캅 배드캅 해서 정청래 대표는 난 내가 티브 안 한다. 왜? 유시민은 다 해주니까 나 굳이 하나.
0: 내 손에 뭐 안 묻힌다.
4: 그렇죠.
0: 예,
4: 예. 예, 그리고 유시민 그 장관의 그런 멘트에 대해서 코멘트도 안 해요.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면서 가거든요.
0: 네네.
4: 그래서 지금 정청래 대표가 잘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거 전형적인 선거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지금 김민석, 송영길 쪽에서는 사실 반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전까지는 송영길 대표가 사실 김민석 저기 총리하고 좀 맺혀가지고 매치인 돼서 어떻게 보면은 국합을 김민석이 하고 배드컵을 송영길이 해준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었는데
0: 네.
4: 지금 송영길 대표가 하시는 걸 보면은 배드컵 역할이 아니라 좀 사감에 치우쳐서 본인의 그런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0: 다들 화가 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송영길 의원도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4: 네. 네. 그래서 특히 같은 후보인 김보미 후보한테 뭐 소리를 질렀다 이런 부분들은 그 내용에 뭐 어떻게 나왔는지 동기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굉장히 부적절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김민석 총리 쪽에서 점점 더 조급하게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0: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김보미 후보의 선전을 기대했던 분들도 꽤 계셨던 것 같은데 청년 후보가 뭐 최고위원부터 다 좀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 아쉬워하는 분도 계셨다는 것도 좀 전달해 드리고 민주당도 최고 전 최고가 계시니까 그 유시민 전 이사장이 나설수록 또 친명계 뉴이 이재명의 결집으로 정청래 전 대표가 좀 불리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여론조사 얘기 좀 해도 됩니까? 여론조사 좀 공표된 거 좀 말씀해 주시고 여론조사는 정청래 전 대표가 그렇죠. 굉장히 유리한 구도로 가고 있어요. 굉장히 또 의외의 결과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거 다른 당원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역선택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아니, 계십니까?
3: 전 국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실제로 이제 역선택 결과가 많잖아요.
0: 네.
3: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정청래 후보를 많이 선택을 했고 또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이 정청래 후보를 많이 선택을 했고 이제 그런 측면들이 좀 있어서 그것이 이제 우리 민주당 내부 안으로 들어와서 당원들이 1인 1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그대로 연결이 될 거냐. 전국민 여론조사와 같은 조사 결과가 나올 거냐. 이 부분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후보를 선호하는 당원들의 마음은 또 바뀌어질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유시민 뭐 전 이사장의 경우가 톤다운이 좀 된 것은
0: 네.
3: 전 그나마 좀 다행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열의 전당대회, 대립의 전당대회 뭐 이런 방향으로 이제 치러지면 절대 안 돼요. 그건 이재명 대통령에도 도움이 안 되고 국가 전체로도 또 불행한 일이 또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전체적인 어떤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뭐 비판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일정 부분 해주시는 건 그거는 뭐 필요하다 보는데 그걸 넘어선 비판을 하게 된 경우에는 뭐 감정을 또 사게 되고 또 안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진짜로 나중에 뭐 뉴이재명 기획자가 대통령이다. 그래가지고 이걸 분당까지 가고 막 이런 얘기까지 하면
0: 네.
3: 그건 근거가 있어야죠. 근거 없이 그런 비판을 하시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0: 알겠습니다. 여론조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드릴게요.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지난 20일에서 21일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정청래 33.7%, 김민석 22%, 송영길 11.7%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보면 정청래 39.4%, 김민석 37.5%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인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고해 주시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짧게 좀 여쭤볼게요. 이거 굉장히 정청래 전 대표의 뒷심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그 다음 문항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0: 네.
1: 그러면 1순위로 지지하는 사람들 말고 2순위로 지지하는 사람들 조사하니까
0: 네.
1: 송영길 22.2 김민석 14.2, 고민정 12.8, 정청래 7.8이에요. 그러니까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순위로 지정해갖고 지지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선호 투표라는 게 뭡니까? 1순위 표를 통해서 1, 2위가 정해진 후에 3위 후보의 2순위 투표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0: 네.
1: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건 맞지만
0: 정청래 전 대표가 선전하고 있다.
1: 과연 뭐 김민석 후보를 앞지를 정도냐 그거를 지금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여의도에서.
0: 짧게 한 말씀씩 드릴게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2: 이번 전당대회 가장 비극은 선호 투표제로 2등이 1등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청래 대표가 이제 1차에서 1등하고 김민석 후보가 2등을 했는데 선호 투표제로 김민석 후보가 1등이 됐을 때 과연 이거 승부할 수 있느냐 여기가 관건입니다.
0: 알겠습니다. 김태환 최고도 한 20초 정도 남았습니다.
4: 예, 정청래 후보의 선전은 예상됐었어요. 예, 굉장히 잘 치고 올라왔을 거고
0: 네.
4: 1인 1표제에서 장군을 했다가 지금 선호 투표제에서 멍군을 맞은 상황인데요. 끝까지 접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KBS 열린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전당대회도 그리고 뭐 보수 재편도요. 결국 정치가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국민이 무엇을 믿게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설명이 길어졌는데 불신이 남고 공방이 뜨거웠는데 해답이 보이지 않는다면 정치는 좀 다시 질문부터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네, 프로야구 경기 상황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우천 취소된 두산 대 KT의 경기는 오늘도 그라운드 사정으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경기만 열리고 있는데요. 자, 먼저 어제 우천 노게임이 선언됐던 잠실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NC 테일러, LG 웰스 선발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LG가 연패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경기는 쉽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2회 초에 이우성의 적시타로 NC가 먼저 선취점을 취득을 했고요. 하지만 LG가 바로 역전을 시작했습니다. 5회 초 블레인의 새로운 외인 블레인의 석점 홈런으로 NC가 달아나는 형국입니다. 현재 6회 말 6대4 두 점차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선두 삼성은 어제 키움에게 승리를 내줬는데요. 오늘은 어떨까요? 경기는 현재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승현이 마운드에 올라와 있고 키움은 여전히 하영민이 던지고 있습니다. 7회 말 현재 삼성이 1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4위 기아의 경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한화가 기아를 이기고 4연패에서 탈출했는데요. 왕현청과 시라카와의 선발 맞대결도 눈길을 끈 오늘. 자, 오늘은 문현빈의 홈런이 불을 뿜었습니다. 7회 초 현재 한화가 7대2로 5점차 리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SG 대 롯데 대결은요. SSG가 3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팽팽한 투수전이 펼쳐졌고요. 방금 전까지 로드리게스가 석점으로 SSG를 막았지만 롯데의 타선이 터져주지 않으면서 아직까지는 3점차 승부입니다. 미국 프로축구 LAFC의 손흥민이 두 경기 연속골과 함께 자책골까지 유도하며 팀의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대한체육회가 회원 종목단체 회장 고리 씨 선출 기한을 연장하고 선거인단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몽규 전 회장이 물러난 축구협회는 회장 선출 선거인단을 확대하는 새 규정을 마련할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오는 9월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남자 23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조별리그에서 유일하게 세 팀이 경쟁하는 D조에 편성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와 맞붙게 됐습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후가 캔자스시티전에서 시즌 4호 3루타로 후반기 첫 장타를 기록하며 4경기 연속 안타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시즌 타율은 3할 2리로 조금 떨어졌고 샌프란시스코는 4대5로 져 5연패에 빠졌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 마이애미트가 비시즌 최대 관심사인 르브론 제임스의 입단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링크를 올렸다가 삭제했습니다. 구단 관계자는 관련 부서가 제임스의 계약 가능성에 대비하던 중 실수로 해당 링크는 유튜브 페이지에 게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0: 목요일 저녁이라는 해외 축구 이야기 해축통신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 인터풋볼의 신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김정용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월드컵 기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회복이 되셨나요?
1: 네. 월드컵 기간 동안에는 이제 주로 미국 서부 시간대
0: 네.
1: 그래서 혹은 동부 시간대였죠. 막판에는 뉴욕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 4시 정도에만 일어났거든요. 지금 6시, 7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지 겪어보니까 이제 알겠네요.
0: 네, 신동훈 네. 기자도 많이 바쁘셨죠.
2: 네, 조별리그 때는 좀 많이 힘들었고 경기가 많으니까 힘들었는데 사실 뭐 새벽 그 해외 축구 기간 때도 새벽 축구는 보니까 뭐 토너먼트 들어서 또 8강 이후에는 좀 경기가 한산했잖아요.
0: 네.
2: 그래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저는.
0: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 그래도 축구 기자분들 나오셨으니까 월드컵이 지나고 나서 소회를 한 번씩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스페인을 우승팀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T라고 했던 김정용 기자의 결승전 관전 소감이 궁금하네요.
1: 네, 뭐 이제 원래 MBTI에서 이제 T냐 F냐가 원래 뜻은 차치하고 요즘에는 이제 T는 좀 이성, F는 네. 감성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말 그대로 어떤 감성적인 요인이나 드라마를 제외한다면 스페인이 훨씬 유리한 그런 결승전이었고요. 그 전망대로 됐습니다. 스페인이 아르헨티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면서 1-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슛의 결과가 이제 득점으로 이어진 게 단 한 번이었을 뿐이고 실제로는 완전히 압도한 경기. 아르헨티나가 메시한테 공을 거의 주질 못해서 메시가 뭘 보여줄 기회도 거의 없었죠.
0: 네.
1: 그래가지고 90분 동안 슛을 아예 하지 못한 팀. 결승전에서 처음 있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0: 자 반면에 아르헨티나에 보여준 하늘의 기운을 믿는다는 F다운 발언을 하셨던 우리 신동훈 기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사실 저는 그 뭐 별로 쓸데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전 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아르헨티나가 사실 그 한 걸 봤을 때 좀 카보베르전도 그렇고 그 이후 이집트랑 할 때도 그렇고 잉글랜드랑 할 때도 그렇고 경기를 봤을 때 항상 아르헨티나가 질 거라 생각했거든요.
0: 네.
2: 왜냐면 T의 감성으로 생각하니까. 근데 잉글랜드를 이긴 걸 보고 아 정말 그 초인적인 힘과 어떻게 보면은 메시를 중심으로 약간 종교적인 힘까지 더해져가지고 아르헨티나가 이길 거라 생각했었는데 뭐 경기 영상을 뭐 아까 말해주셨지만 정말 말도 안 되게 밀려가지고 아르헨티나가 뭐 승부차이까지 갔으면은 스페인이 워낙 그 약하니까 달라질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르헨티나가 이기면 아니 지면서 스페인이 우승을 했죠.
0: 네. 초인도 결국엔 인간이었던 거겠죠.
1: 네. 예. 뭐 초인 그러니까 뭐 비유를 하자면 메시가 이제 축구 신이라고 비유를 많이 하는데 그 다른 아르헨티나 선수들의 기도가 이제 메시 신한테 다 닿아야 신이 응답을 해 주실 텐데 그 닿는 길을 스페인이 다 차단하고 있었어요.
0: 네,
1: 기도가 닿질 않으니까 응답도 올 수 없었다. 이런 상황이었고요. 스페인은 이렇게 아예 상대가 활용할 공간을 일체 주지 않고 철저히 자신들의 페이스로 90분 혹은 120분 내내 경영하는 이런 경기 운영 방식을 통해서 이번 대회 내내 전 경기 1실점이라는 예, 뭐 역사상 최저 실점 기록입니다. 예, 이런 기록을 세우면서 우승을 했고 뭐 결승전에서 몇십 분 아니고 그 앞서서는 이제 프랑스의 킬리안 음바페
0: 그렇죠.
1: 더 앞서서는 뭐 포르투갈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물론 호날두는 요즘에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만 뭐 이런 슈퍼스타들이 꼼짝도 못하게 만들면서 압도적인 팀이 어떤 것인지를 완벽히 보여줬습니다.
0: 그렇습니다. 사실 결승전에 걸려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물론 가장 크게 걸려있는 건 우승이었고 또 이제 하나가 메시의 여러 가지 기록들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뭐 2연패, 득점왕, 뭐 골든부트 모든 걸 다 놓치긴 말았어요.
2: 네, 뭐 득점왕부터 뭐 득점왕은 음바페가 했고 그래도 골든볼도 로드리가 막았고 네. 이제 아르헨티나가 2연패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못했고 결과적으로 물론 메시가 너무 잘했지만 실제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뭐 얻은 게 준우승이나 성과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경기 후에도 마찬가지 개인 SNS를 통해서도 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갈 것 같다. 물론 아르헨티나가 두 대회 연속으로 결승 올라간 거는 대단한 성과지만 결과적으로 우승 못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오래 갈 것 같아가지고 좀 치유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메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월드컵은 끝인 것 같고 근데 음바페가 이제 모든 기록을 다 가져갔으니까 음바페는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 두 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0: 네.
2: 그래서 아마 음바페는 불멸의 기록을 만들고 월드컵을 끝내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경기 패배의 아쉬운 감정을 경기 후에 거칠게 드러내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1: 네. 난투극이 벌어졌다.
0: 네.
1: 이렇게 말씀드리면 쉬울 것 같은데요. 뭐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경기 중에도 뭐 좀 거친 면들이 없진 않았어요. 이제 경기가 끝난 뒤에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상대 선수들과 격한 몸싸움을 벌이고 뭐 그런 모습들이 뭐 눈살을 좀 찌푸리게 만들었고요. 그 와중에 좀 재밌었던 게 리오넬 스칼로니 아르헨티나 감독이 후다닥 달려가지고 뜯어 말리는데 약간 그 학생들 싸우는 거를 말리는 학생팀 선생님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 이 스칼로니 감독의 뭐 형님 리더십 같은 게 좀 다혈질인 아르헨티나 선수들을 어떻게 잘 다스려 왔는지가 그동안 화제였는데 결승전에서 또 보인 것 같아요. 아, 이제 진 마당에 선생님 눈치 안 보고 학생들이 막 싸우니까 선생님이 또 와서 뜯어 말리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0: 네. 뭐 코치가 사과를 했긴 했습니다만 이게 그냥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피파가 조사에 나선 만큼 징계가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2: 네, 어쨌든 폭행이 일어났고 또 선수다뿐만 아니라 그 코치가 아얄라는 코치인데 이 선수가 올모를 거의 패대기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경기 끝나고 이제 뭐 큰 신경전이 없었는데 그냥 신경을 좀 밀었거든요. 그리고 밀고 막 때리고 그랬기 때문에 피파가 징계를 내린다면은 이제 그 폭행 사태 연루 선수들이 모두 아마 한 몇 경기 몇 달 동안 이제 축구 활동 정지라는 최대 징계라면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아르헨티나는 지금 걸려 있는 게 잉글랜드전 이후에 이제 그 말비나스 제도, 포클랜드 제도죠. 그 네. 영역 그 잉글랜드가 영국이 그 포클랜드 전쟁을 통해서 얻은 땅을 이제 우리 땅이다. 옛날에 2000 뭐 같은 건 아니지만 이게 약간 정치적인 그 문구여가지고 2012년에 런던 올림픽 때 박종호 선수가 이제 한일전 때 독도는 우리 땅 이거를 올린 거랑 뭐 유사하다면 유사한 거죠. 근데 그거는 진짜 우리 땅이고 이거는 이제 영국이 좀 전쟁을 통해 얻은 거니까 뭐 약간 다르긴 하는데 아무튼 뭐 그런 정치적인 문구 발언을 통해서 아르헨티나가 징계 걸린 게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피파가 어떻게 판단할지 좀 관심인 것 같아요.
0: 네, 사실은 원래는 이제 결승전 앞두고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결승전에도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이례적으로 좀 넘어간 감이 없잖아 있잖아요.
1: 아, 네, 근데 이번 대회는 그런 일이 많긴 한데 네. 근데 이번 이 포클랜드 제도랑 관련된 걸개는 이제 이해할만한 게 경기 중에 일어난 퇴장에 대한 징계를 갑자기 막 유예해주고 집행유예를 걸어주고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이례적인 게 맞고요.
0: 그렇죠.
1: 그건 미국 대표팀이 있었던 일이고 이런 정치적인 걸개에 대한 징계는 원래 조사 기간이 좀 걸립니다.
0: 아.
1: 네, 그래서 월드컵 이후에 해당 선수들에 대한 뭐 A매치 징계 같은 게 나올 수는 있겠는데 사실 아르헨티나는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어요. 예전에도 평가전 때 말비나스도 우리 땅이라는 걸개를 들었는데 그때 벌금만 받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뭐 그게 화제는 안 됐지만 한국 선수는 출장 정지를 주고 아르헨티나에는 벌금만 주고 강팀이라고 네. 한국이 약팀이라고 차별하는 거냐 이런 말 그때도 있었거든요. 전례를 볼 때 아마 중징계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0: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끝난 후에도 많은 이야기거리를 남기는 월드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0: 인데요. 두 분과 좀 짧게나마 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월드컵 전체를 총평하신다면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1: 우려했던 부분은 다 괜찮았다.
0: 네.
1: 우려하지 않았던 부분이 너무 나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이거 한마디로 확 들어오네요. 네. 네.
1: 그러니까 48개국 체제로 확대된 거에 대해서는 뭐 너무 길어서 좀 질리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그만큼 많은 재미를 줬기 때문에 뭐 충분히 괜찮은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그런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뭐 이거는 사실 우려했던 것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대회 전에 그 피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피파 평화상이라는 없던 상까지 신설해서 주고 네. 비위를 다 마쳤다고 생각했는데 대회 중에 또 대회 직전과 대회 중에 뭐 미국으로 입국해야 되는 주심이 이제 입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문제라든지 미국에 대한 아까 말한 그런 퇴장 이후의 판정 특혜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조금 얼룩진 면이 좀 있는 좀 뒷맛이 좀 좋지 않은 그런 월드컵이 됐습니다.
0: 어떠셨어요?
2: 저는 뭐 다 떠나서 그냥 축구로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든 것 같아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축구라는 게 어떤 이 본질적인 요소 때문에 좀 갇혀있는 게 좀 있었거든요. 변화에 좀 인색하고 특히 뭐 한국 축구계가 좀 그랬는데 저는 이 월드컵에서 뭐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나 하프타임 쇼나 이런 걸 통해서 아 그래도 축구도 조금만 그 기본은 유지해야 돼 좀만 그 비틀거서 하면은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산업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판단이 돼가지고 뭐 그 제도를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 북중미 월드컵에서 했던 이 미국적인 약간 마케팅적인 사고들이 다른 나라에도 충분히 좀 롤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네. 뭐 이번에 뭐 수익에 관련된 기사들도 많이 봤었는데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숫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요.
1: 네, 뭐 수익 관련된 기록들은 다 경신을 했고요.
0: 네.
1: 총 관중이나 총 광고 수입은 경기 수가 늘었으니까 당연한 건데 평균 관중으로 봐도 역대 최고에 거의 근접합니다. 평균 관중 1위가 94년 미국 월드컵이었거든요.
0: 네네.
1: 그때 평균 경기당 6만 9천 명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번에 6만 5천 명 정도.
0: 와.
1: 역시 미국이다. 네. 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0: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성공한 월드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조금 씁쓸하고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만 이 축제에서 열외된 거 아닌가라는 뒷맛이 좀 있긴 해요.
2: 너무 빨리 떨어졌죠. 그러니까 아시아 팀들이 너무 그 사실 티켓을 혜택 많이 받은 게 아시아 팀들이어가지고 뭐 우즈베키스탄이나 요르단 같은 팀들이 올라왔고 우리나라도 좀 편하게 올라왔죠. 근데 이제 그 조별리그 단계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올라온 이제 일본 호주까지 너무 쉽게 떨어져 버려가지고 32강에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아시아나 좀 아프리카 물론 카보베르데나 몰콘 잘하긴 했지만 그런 나라 대륙들한테 티켓을 더 주는 게 이 월드컵이란 무대 경쟁력을 높이는 또 보는 재미를 높이는 게 맞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인판티노 회장은 결과적으로 64배 늘릴 것 같은데 이제 그렇다면 티켓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게 또 맞냐 또 이런 얘기도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0: 네. 자 그리고 뭐 이 밖에도 월드컵 뒷이야기들이나 관련 소식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이번 대회에서 신동훈 기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새로운 규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경기 방식들이 많이 있었고요.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수분 보충 시간을 예전에는 경기 환경이 굉장히 덥거나 습도가 높을 때만 하던 것을 이제는 정규 편성을 해서 사실상 4쿼터제로 바꾸고 1쿼터 이후와 3쿼터 이후에 광고를 추가 편성할 수 있게
0: 네.
1: 상업성을 높인 그런 조치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피파 주관 대회나 A매치에서 계속 적용을 할지는 검토를 하겠다. 사실 비판이 많고 불만이 많은 걸 우리도 알고 있다라고 피파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0: 네.
1: 피파에서 이런 걸 담당하는 사람이 전 아스날 감독의 또 아르센 벵거 이제 글로벌 디렉터인데 이분이 이제 이번 대회에서 있던 변화에 대해서 불만 접수가 많이 됐으니까 면밀히 검토해보겠다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번 대회에서 도입된 뭐 새로운 규정들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말싸움 하다가 입 가리면 뭐 인종차별 발언을 은폐한 것일 수 있으니 바로 퇴장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각 리그 각 대회마다 다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유럽 축구연맹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는 안 받들이겠다는 입장이에요. 우리는 원래대로 하겠다 입장인데 이탈리아 세리에A 같은 경우는 새 시즌에 이번 월드컵에서 나온 새로운 규정들을 거의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각자 리그별로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이 또 추후에 축구계의 월드컵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카보베르데 얘기를 신홍 기자 잠깐 해주셨는데 카보베르데에서 골키퍼를 맡아서 이번 대회 최고의 깜짝 스타로 떠올랐던 네. 40세 보지냐 선수. 이 보지냐 선수는 팬들이 꿈꾸는 월드컵 베스트 11에 역시 이름을 올렸는데요. 팬들은 보지니아, 사실 골키퍼 하면 저도 보지니아밖에 생각 안 나거든요.
0: 이번에.
1: 네, 네. 실제로 제일 잘한 골키퍼는 스페인의 우승에 일조한 우나이 시몬이라고 해야겠지만 그래도 아, 월드컵 골키퍼 누구? 그러면 바로 보지니아. 이 이름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0: 스타 탄생이죠.
1: 그렇죠.
0: 네. 뭐 사실 이렇게 새로운 선수 그리고 우리 알지 못했던 나라들 여러 가지 발굴된다는 면에서는 진짜 이렇게 확대된 월드컵이 우리에게 주는 신선함이 컸던 것 같습니다.
2: 한편으로는 피파는 사실 카우베란드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카우베란드가 잘해줘가지고 이 48개국을 늘린 거에 대한 좀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산무 그러니까 이 사실 그 스페인이랑 우루과이나 사우디아라비아랑 한 조 됐을 때만 해도 무조건 탈락할 거라고 했는데 조 2위로 올라왔고 물론 30명에 떨어지긴 했지만 아르헨티나와 경기를 보여준 거 보면은 정말 이 팀이 준비 잘 돼 있고 네. 뭐 실력, 뭐 선수 경험 차이 뭐 이런 다 필요 없이 그냥 하나로 똥똥 뭉쳐가지고 하면은 아르헨티나를 상대로도 대단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카보베르데가 뭐 30명에 떨어지긴 했지만 아마 대회 자체 내에서는 가장 수혜를 받은 팀인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그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한 장면씩만 꼽고서 정리를 해볼까요?
1: 네. 카보베르드 얘기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 노르웨이 얘기해보겠습니다. 노르웨이 특유의 그 로.
0: 네, 노저는 거요.
1: 노를 저어라 네. 응원. 네. 이게 굉장히 보기 좋았고 경기장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고 미국에 놀러 간 노르웨이 축구 팬들이 타임스퀘어에 일렬로 앉아서 그걸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월드컵 떨어진 뒤에 8강에서 떨어진 뒤에 오슬로 시내에 오슬로 시민 10만 명이 나와가지고 네. 왕세자가 북을 치면서 로를 마지막으로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거든요. 월드컵은 역시 유쾌하게 즐길 수 있어야 된다.
0: 그렇죠.
1: 예, 우리 대한민국도 다음 월드컵은 논란 뭐 이런 거 없이 나가서 그러니까 실력도 실력이지만 논란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유쾌하게 즐길 수 있는 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0: 네.
2: 저는 뻔하지만 메시의 첫 경기 해트트릭 이게 뭔가 월드컵 흥행을 뭔가 완전히 이끈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예, 예.
2: 그래서 메시 해트트릭이 정말 아직까지도 저는 가장 기억에 남고 첫 경기였지만 아직까지도 아마 대회 최고 장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월드컵이 끝났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은 다시 뛰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돌아와서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1: 자, 목요일 저녁에 나누는 해외 축구 이야기 해축통신 풋볼리스트의 김정윤 기자, 인터풋볼의 신동훈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은 각자 소속팀으로 돌아갔거나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아쉬움이 참 많았을 텐데 복귀하자마자 골을 넣었고 오늘은 또 두 경기 연속 골을 기록했습니다.
2: 네, 오늘 열린 경기까지 두 경기 연속 골을 기록했는데요. 일단 복귀 전이 LA 더비. 이제 차가 하도 많이 막히는 LA의 더비 경기라고 해서 이제 엘 트라피코. 네, 교통체증 더비라는 별명이 있는데 네. LA 갤럭시 상대로 득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LAFC가 솔트레이크 상대로 경기를 했는데요. 이번 경기 또 득점을 하면서 뭐 골은 하나였고 오늘은 득점 외에 나머지 상황 다 관여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 오기 전까지 미국 프로축구 정규리그에서 득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맞아요. 걱정을 많이 하고 그 흐름이 월드컵까지 이어졌거든요. 좀 얄궂게도 월드컵 이후에 득점 혈이 몇 경기만 일찍 뚫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뚫려서 연속골을 네. 넣고 있습니다.
1: 오늘 손흥민 선수 경기 내용은 어땠나요? 오늘 손흥민 바블헤드의 날이었네요.
3: 그게 약간 인형 같은 뭐 손흥민 그 이런 예. 인형 날인데
2: 차에 다는 거.
3: 예. 약간 예. 머리 흔들리는 예. 뭐 그 인형인데 아무튼 경기 보면은 골 장면부터 보면은 토트넘 전성기 때 모습이거든요. 중앙선에서 밀고 들어와서 오른발로 탈착 것 같이 하다가 왼발로 넣어버리는 그러니까 양발잡이의 특성도 보여주고 속도까지 살리고. 그리고 보면 저는 그 LA 갤럭시와의 전의 골이 본인의 좀 자신감을 회복했고 약간 지금 전체 LAFC 감독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약간 손흥민을 위한 인터뷰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안정감들이 뭐 대표팀에서는 못 느꼈을 수도 있는 그런 안정감들이 이제 느껴지니까 뭔가 그 순간적으로 봤을 때는 토트넘의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지금 LAFC가 3연승인데 지금 3위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좀 선두 경쟁에도 손흥민을 앞세워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아, 또 이렇게 들으니까 더 아쉽네요.
2: 그렇죠.
1: 네. 뭐 골에 대한 부담감을 일단 털어낸 걸로 보이고 구단에서는 앞으로 손흥민 선수의 출전 시간을 관리하겠다 이런 발표도 했습니다.
2: 네. 이제 유럽식 축구식으로 말하면 이거 로테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미국 프로 스포츠니까 또 이제 NBA 같은 미국 종목에서 주로 얘기하는 말로는 이제 로드 매니지먼트라고 하죠. 원정 경기에서의 출전 시간을 관리해주는 그런 매니지먼트 네. 이런 표현들을 미국 프로농구에서 많이 쓰는데요. 사실 미국 프로스포츠는 종목을 막론하고 어느 종목이든 결국엔 정규 시즌보다는 플레이오프 특히 마지막 챔피언 결정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최고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규 시즌에는 힘을 좀 빼주겠다. 휴식을 부여하겠다라는 거고요. 특히 손흥민 선수처럼 30대 중반으로 가고 있는 선수가 팀의 최고 에이스고 미국처럼 원정 거리가 굉장히 멀 경우에는 놓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아예.
2: 네. 리오넬 메시도 많이 그랬고 예, 예. 손흥민 선수 이미 앞선 일정 그런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할 거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8월에 최대 9경기를 치르는 굉장한 강행군이기 때문에 로드 매니지먼트는 필수적입니다.
1: 일종의 이제 경로 우대인데 경로 우대하는 선수치곤 잘 넣어요.
3: 네. 지금 다행히 전반기 때 그런 무득점 행진을 끝내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또 부원과 호흡도 좋고 이제 LFC가 전반기 때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회복되면서 이제 후반기 때는 진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선두 경쟁까지 해가지고 올해는 좀 트로피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자, 그리고 이 메이저리그 사커 관련해서 빅뉴스가 하나 떴는데요. 브라질 국가대표 미드필더 카세미루가 MLS로 갑니다. 심지어 메시의 팀으로 가요?
2: 네. 메시의 팀은 이제 동부 지구에 있는 인터 마이애미입니다. 예. 인터 마이애미는 이제 레알 마드리드를 거쳐서 최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뛰고 있었던 그리고 이번 월드컵에서 브라질 대표로 뛰었던 카제미루 미드필더를 영입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시와 호흡을 맞추게 됐고요. 인터 마이애미가 원래 동부 최강 팀인데 카제미루가 원래 전성기 기량의 한 반의 반만 유지하고 와도 MLS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챔피언 결정전까지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올라간다면 메시와 이제 자웅을 천하를 놓고 자웅을 겨루는 그런 경기가 되겠고 지금 스타들이 속속 합류하고 있거든요.
1: 네.
2: 이제 최근에 레반도프스키가 네, 미국 데뷔전 치렀고요. 그리즈만도 데뷔전 치렀는데 그리즈만은 데뷔전에서 골을 바로 넣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 프로 축구는 월드스타들이 엄청나게 모여들고 있는 그런 네. 형국이 됐어요.
1: 알겠습니다. 점점 이 월드컵도 버프까지 받아가지고 더욱더 MLS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 손흥민 선수가 좀더 활약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적 소식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황인범 선수는 오피셜이 떴습니다.
3: 네, 포르투로 갔습니다. 포르투가 최대 명문이고 지난 시즌에도 리그를 우승했고 챔피언스 리그도 밥 먹듯이 나가는 팀이어서 페이노르트도 좋은 팀이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명문인 것 같아요. 사실 황인범 선수가 그 빅리그 이른바 프리미어리그나 라리가나 못 간 거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페이노르트에서 지난 시즌 좀 부상이나 부진으로 아쉬웠고 지금 반페르지 감독이 잘리면서 좀 약간 입지가 위태로웠는데 그래서 포르투로 가면서 새 도전에 나섰기 때문에 아마 포르투에서 주전 경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근데 좀 주전 경쟁을 해가지고 확보가 된다면은 꾸준히 챔피언스리그에서 나오고 포르투에서 우승도 도전할 수 있는 팀인 것 같아서 저는 좋은 이적 같아요.
1: 네, 사실 포르투갈 리그는 우리에게 많이 친숙한 리그는 아니잖아요.
2: 네, 뭐 포르투갈 리그로 간 선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네. 사실 몇 있었는데 대단히 활약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포르투에 앞서서 석현준 선수 간 적이 있는데 그때는 석현준 선수의 사실 그때 기량에 비해서 너무 좋은 팀에 간 거라 주 경쟁에서 실패를 했고요. 이승우 선수도 포르투갈의 포르티모넨스라는 팀에 간 적이 있는데 이때는 거의 불가사의할 정도로 또 못 뛰어가지고 한국 선수들이 활약을 많이 한 적이 많지 않습니다.
1: 네.
2: 근데 이제 지난 1년 동안은 우리 A대표팀에도 가끔 왔었던 유망주 미드필더 이현주 선수가
1: 네.
2: 아로카라는 중위권 팀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었어요. 이 아로카가 박시우라는 한국 미드 유망주 선수를 또 영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황인범 선수까지 3명이 포르투갈 리그에서 뛰게 되겠고요. 아마 뭐 전망대로만 된다면 큰 부상 같은 건 없다면 황인범 선수가 포르투갈 리그에서는 역대 최고의 한국인 선수가 되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적 관련해서 이강인 선수의 오피셜은 아직까지 안 뜨고 있습니다.
3: 네, 오히려 그리말도나 히울만, 그러니까 이강인보다 더 얘기가 적게 나온 선수들이 오피셜 나왔고 이제 이강인은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뭐 많은 그 지금 나오고 있는 대로 5년 계약을 맺었고 이적료는 한 700억 정도의 규모인 것 같아요. 확정적인 것 같고 약간 PSG와 협상 단계에서 마지막까지 뭔가 좀 이야기 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확정이 된 것 같고 아마 이번 주 내로 오늘도 발표할 수 있다는 말도 나왔거든요. 오늘 밤에. 그래가지고 나올 것 같고 아마 입단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시티와 아틀레티코가 우리나라에 오니까 그때 하지 않을까 생각도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준호 선수의 이적설도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 네. 배준 선수는 잉글랜드 2부 스토크시티에서 몇 년째 뛰어왔는데요. 사실 이번 월드컵에서도 정말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한국의 2선전 중에 한 명이었는데 부상으로 세 경기 다 아예 출전을 못하면서
1: 네.
2: 월드컵은 좀 허무하게 끝냈습니다. 하지만 스토크시티가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하는 건 너무 요원한 일이었고 대신에 프랑스의 강호인 올랭피크 리옹이 배준호 선수를 노리고 있다는 보도가 상당히 신빙성 있게 나오고 있고요. 리옹이 배준호 선수를 지금 처음 노린 게 아니고
1: 네.
2: 작년에도 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이적료만 맞는다면 뭐 물론 리그의 급은 프리미어리그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5대 리그 중에 하나인 프랑스에서 주전 경쟁하는 모습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만합니다.
1: 네. 이제 곧 많은 오피셜들이 뜰 것 같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해축구 이야기 해축통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용 기자 신동훈 기자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1: 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제주의 장마는 종료됐습니다. 오늘 밤까지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으로 빗줄기가 다시 굵어지면서 최대 8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해 5도와 강원 북부의 경우 최대 80mm 안팎, 인천과 경기 북부 최대 60mm, 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충청이남으로 소나기가 오늘처럼 5에서 40mm 정도 올 걸로 예상됩니다. 천둥, 번개, 돌풍도 동반될 것으로 보여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26일과 27일 사이 전국에 장마가 종료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강해지면서 열대야와 무더위가 해당되는 지역이 굉장히 많아질 걸로 보이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영동과 충청이남으로 폭염특보 발효 중이고요. 무더위 열대야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중심으로 국지성 호우가 있었고요. 지금은 일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등, 낮 기온은 서울 29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0: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6.3 지방선거 당시 무능이나 태만을 넘어 조직적인 범죄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 통계를 조작한 혐의를 잡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1: 선관위 직원들은 잘못 입력한 투표자 수를 정정하는 대신 시간별 투표 현황을 조작해 잘못을 가렸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압수한 물품을 들고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합수본이 압수수색한 곳은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선관위 등 혐의는 공전자 기록 위작과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앞선 압수물을 분석하던 중 새로운 혐의를 포착한 겁니다. 합수본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발견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 지역 투표소를 담당한 선관위 실무 직원들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하고 이를 숨기려고 투표율 통계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해당 직원들을 불러 조작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이를 사후에 어느 윗선까지 인지했는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 투표율 조작 정황까지 감사받지 않던 선관위의 부실 행태가 수사로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0: 투표일인 6월 3일 경기도의 한 투표소에선 투표자 수백 명을 수천 명으로 잘못 입력합니다. 그리고 투표소 한 곳의 실수는 다른 투표소까지 가담시키는 조작과 은폐로 이어집니다.

0: 이번 한 번만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합수부는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우중 기자입니다.
1: 전국 단위 선거는 1시간 단위로 투표소 배열 투표자 수를 집계하고 공개합니다.
2: 지금 전국 투표율 54.7% 기록하고 있습니다.
1: 이 집계가 이뤄지던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경기도 선관위 관내 한 투표소에서 입력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KBS 취재 결과 실무자가 수백 명이었던 투표자 수를 수천 명으로 입력했던 겁니다. 원칙대로라면 윗선에 보고하고 승인받은 뒤 전산 시스템의 수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합수본 수사에서 드러난 건 은폐 기록이었습니다. 실무진끼리 내부 메신저로 숫자를 맞추자며 모의한 대화록이 나온 것. 경기도에 있는 다른 투표소에 부풀려진 수치를 나눠 기입하기로 한 겁니다. 가령 A투표소에서 200명을 1000명으로 잘못 입력하자 초과된 800명을 감추려고 인근 투표소의 투표자인 것처럼 나눠서 끼워 넣었습니다. 부풀려진 게 티나지 않도록 1시간 뒤 입력할 때는 투표자 수를 0명이나 1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실제 투표자 수가 늘어나면 부풀려진 숫자가 메워지는 걸 노린 겁니다. 합수부는 이런 실시간 투표율 왜곡이 유권자 심리나 선거 결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이나 과거에도 오입력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0: 통계 조작 혐의가 나오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게 부정선거 아니냐며 특검 수사 대상에 선관위 서버를 명시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림픽공원 투표지 재검표부터 협조하라고 받았습니다. 여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선관위 해체가 적힌 상의를 입은 남성이 빗속 얼음 위에 올라섰습니다. 참정권을 뺏긴 국민 고통을 보여주겠다며 국민의힘이 마련한 퍼포먼스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런 분들 노력 덕에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까지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4: 배달하고 손가락질할 때
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4: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지방선관위 그리고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3: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란 비판에 반박하듯 이런 게 부정선거 아니냐고도 소리 높였습니다. 선관위 특검 수사 대상에 서버를 명시해 다른 의혹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수사 대상을 반드시 명기해야 할 것입니다.
3: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프레임을 정략적으로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검증하려면 올림픽공원 개표소 투표지 공개 검증부터 협조하라고 했습니다.
6: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재검표를 외치더니 막상 의혹을 확인할 길이 열리자 또 다른 조건을 내걸며 발을 빼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3: 다만 민주당 내에선 선관위의 통계 조작 정황이 드러난 만큼 특검에서 서버 수사하자는 요구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기류도 있습니다. 여야는 선관위 특검 수사 범위를 협의해 이달 내 처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0: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와 전세, 월세 가격이 모두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값이 크게 올라 매매가 상승폭을 뛰어넘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이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 이 아파트 84제곱미터 전세 가격은 최근 1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초보다 2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8: 어려움을 느끼죠. 전세를 올려단다고 하니까 주인들이 월급 얼마 받아가지고서는 그것을 쫓아갈 수가 없잖아요.
7: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1.37%, 수도권은 0.89% 올랐습니다. 모두 매매가 상승률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전세 매물은 한 달 전보다 7.4% 늘었는데 시장에선 가격이 너무 올라 수요가 오히려 위축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9: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이 많이 차이가 안 나니까 이제 전세를 찾던 사람들이 매매를 해요.
7: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전세가도 월세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10: 전세도 알아보긴 했는데 워낙 비용 자체가 크다 보니까 일단 월세로 먼저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월세도 요즘에는 타 지역에 비해서 특히 서울이 너무 높은 편이라고.
7: 빚을 크게 내 전세를 사느니 집을 사겠다는 수요자들도 나타납니다. 전세 상승이 다시 매매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11: 전세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고 매매도 오르는데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곳에 주거를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급하게 집을 좀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어요.
7: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올해에만 6% 넘게 올랐습니다. 특히 성북구 노원구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0.4%를 웃도는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0: 8억 5천에 계약이 됐는데 이제 9억으로 올리고 싶다라든지 9억 이상 받고 싶다. 그래서 좀 더 가져가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1: 대출 규제가 느슨하다는 점이 가격 상승의 이유로 꼽힙니다.
2: 입지 그런 문제는 2차적인 문제였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대출이었어요. 그 부분이 이쪽에서는 해소가 된다.
1: 병점만이 아닙니다. 함께 규제를 비켜나간 안양 만안구, 수원 권성구, 군포, 남양주 등도 상승 추세입니다.
3: 반도체 중심으로 하는 이 해당의 영향권이 있는 지역들이라서 인센티브에 대한 지급 대출 범위 내에서는 지속적으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더 있어 보이긴 합니다.
1: 정부는 상승세가 광범위하게 퍼질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시장 상황은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4: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값을 억지로 낮추는 게 아니라 정상화하는 게 정책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책을 다수결로 정하진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5: 3시간 넘게 진행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학계 전문가와 유튜버, 지역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국민이 대통령과 토론에 나섰습니다.
6: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먼저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5: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정책 목표가 시장 정상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7: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아닙니다. 주택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 맞춰서 수요 공급을 뭐 억제하거나 어떻게 조정하겠다고 하면 그게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습니까?
5: 아파트값 폭등 원인으로 전세 대출을 꼽으면서 금융제도 손질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등 핀셋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7: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 됐는데 이걸 이제 조정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5: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수도권 주택 착공이 줄었다는 점도 핵심 문제로 지목됐는데 이 대통령은 공급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8: 시장 흐름은 트리플 강세입니다.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상기 신도시 이런 거에 대해서 진척이 없었습니다.
7: 60몇 개월 걸린다고 한 절반 이하로 지금 줄이기 위해서 지금 그 내부 검토 중이란 말.
5: 신규 택지 발굴에 직접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7: 수도권에 지금 헬기 타고 돌아볼 생각이거든요. 전부 다 좀 찍어볼 날이세요. 또.
5: 다수결로 정책을 결정하진 않겠다면서도 저항과 불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4: 그간 관심을 모았던 부동산 세금제도 개편안도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보유세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시장 폭발을 막을 차등 과세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이재명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에는 다들 동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선진국 수준으로 올릴 경우 거센 저항이 뒤따를 거로 봤습니다.
7: 사실은 과거에 했어야 될 일이죠. 저는 이제 좀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9: 그러면서 새로운 차등과세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7: 1주택에 대해서 기본을 정한 다음에 실거주 또 거주 용도일 경우에는 감해주고
9: 표준 1주택을 기준으로 세 부담을 정한 뒤 실거주 목적, 서민 중산층, 지방은 부담을 낮춰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다주택, 투기 목적엔 부담을 더하는 방식으로 과세 고삐를 재겠다는 구상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놓고는 1주택자 감면 혜택을 제한하자는 주장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10: 누구는 이사를 엄청나게 다니면서 그 비과세를 계속 받고 있어요.
7: 여러 차례 이 고가주택을 사고 팔고 해서 하는 경우에 똑같이 해줘야 되냐. 뭐 그 일리 있는 지적 같습니다.
9: 종부세 과세 기준 전환은 주택수에서 주택가액으로 바꾸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좁혀졌습니다.
11: 주택가액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토론에서 제기되었으며 온라인에서도 대체로 찬성 의견이 나왔습니다.
9: 이 대통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세제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입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12: 대낮에 서울 주택가에서 10대 여고생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가해자는 알고 지내던 10대 남학생으로 사건 당시 비명을 들은 시민들이 바로 나서서 가해 학생을 제압했습니다. 여학생은 천만다행으로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13: 서울의 한 주택가.

0: 한 여성이 뒤를 계속 흘끗 보며 급하게 내달리고 그 뒤로 남자가 빠른 속도로 뛰어옵니다. 비명소리에 놀란 주민들이 몰려나오고 이내 도착한 경찰이 테이저건을 들고 다가갑니다. 이후 남성의 양팔을 붙잡고 경찰이 끌고 갑니다. 사건이 난 건 오늘 오후 1시 반쯤. 10대 고등학생 A군이 알고 지내던 다른 10대 여고생을 흉기로 찌른 겁니다.
1: 소름 끼치는 고함 소리가 3, 4분이 울렸어요. 그래서 집에서 맨발 차는 게 뒤에 나왔어요. 집 앞에 행간이니까.
0: A군은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제압했고 도착한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범행에 쓴 흉기도 현장에서 확보됐습니다.
1: 목을 누르고 칼을 잡아 끌어가지고 잡고 있으니까 발 밑에 칼이.
0: 피해 여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군과 피해 여학생은 각각 다른 고등학교에 다니는 지인 관계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군을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군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2: 경북 경산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8명이 다쳤습니다. 관리사무소 측과 갈등을 겪던 입주민이 일부러 불을 지르고 흉기난동까지 벌였습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3: 폭발 화재 신고를 받은 소방차와 경찰차 수십 대가 좁은 골목길로 들어옵니다. 아파트 안은 연기로 자욱하고 다리에 화상을 입은 주민이 부축받으며 걸어갑니다. 길에 누워있는 70대 남성. 아파트 주민인 이 남성은 오늘 오전 8시 반쯤 관리사무소에서 라이터로 인화성 물질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용의자 등 주민 8명이 다쳤습니다. 전신에 화상을 입은 한 주민은 서울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폭발 직후 흉기 난동까지 부린 용의자. 지난달까지 이 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이었고 최근 감사직 선거에 출마했다가 떨어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아파트 운영을 놓고 관리사무소 측과 갈등을 빚어오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 관리인이 서류를 안 보여주고 이 아저씨한테 이제 앞으로 이쪽에 못 오게끔 고발을 한 거예요. 돈 관계 문제예요.
5: 사고 당시 이곳 관리실 CCTV 선이 대부분 뽑혀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3: 용의자가 하루 전에도 관리사무소에서 소란을 피웠던 만큼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방화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화상치료를 마치는 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문다혜입니다.
2: 일터에서 또 사망사고가 나왔습니다. 어제 경기 평택의 LH 만도 공장에서 2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KBS 취재 결과 반드시 있어야 할 작업 지휘자는 당시 현장에 없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황영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6: 경기 평택의 자동차 부품업체 HL 만도 공장. 어제 낮 이곳에서 금속 가공 설비를 점검하던 28살 김모 씨가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누군가 외부의 작동 버튼을 실수로 누르면서 기계가 갑자기 움직인 겁니다. 김 씨는 여러 사업장을 돌며 기계를 수리하는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첫 번째 설비 점검을 마친 뒤 원래 다음 날로 예정됐던 다른 설비 점검에 들어갔다가 찬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업체 측의 안전 의무 위반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을 지켜봐야 할 작업 지휘자가 자리를 비운 상태였던 겁니다. 사고가 난 설비엔 전원을 차단하고 잠그는 조치도, 작업 중이란 표지판도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으로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이에 대한 업체 측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아버지를 대신해 사실상 집안에서 가장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집안에 좀 어려움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생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다 보니까 공장 다니면서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 HL 만도 측은 수사에 협조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KBS 뉴스 황인규입니다.
7: 네, 화면에 이 사람 동대문 일대에서 세력을 키운 조폭 두목이자 이승만 정권 시절 대표적인 정치 깡패였던 이정재입니다. 이정재를 뿌리로 내세운 이른바 MZ조폭 동대문파가 대거 붙잡혔습니다. 이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전화를 받으며 달려가는 남성, 그 뒤로 7명의 남성들이 뛰어갑니다. 곧이어 강남 도심 한복판에서 수십 명이 뒤엉켜 주먹을 휘두릅니다. 조직폭력배 50여 명이 패싸움을 벌이는 영상, 연합조직원을 불러 모은 건 동대문파였습니다. 이들은 이승만 정권 기반 정치 깡패, 이정재를 계승한다는 명목으로 1996년 조직됐습니다. 행동대장 A씨 등은 2017년부터 지역 학교에서 이른바 짱으로 불리던 이들을 영입했고 이정재를 기리는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합숙하며 행동강령까지 익혔습니다. 조직원들이 함께 모여 살던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입니다. 이곳을 포함한 수도권 8개 숙소에서 조직 간부들은 합숙 소장을 맡아 규율을 학습시켰습니다. 가슴 한가운데 동대문 문신을 새기고 우호조직 경조사의 도열에 위세를 과시했습니다. 강령을 어기면 흉기협박 등 보복도 이어졌습니다. 패싸움에 대비해 비상타격대도 운영했습니다. 경찰은 동대문파 등 폭력 조직원 4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4명을 구속했습니다. 30년 이어져온 동대문파에 폭력단체 혐의가 적용된 건 처음입니다.
9: 간부의 경우에는 7년 이상, 일반 조직원의 경우에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는 등 매우 강력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8: 경찰은 이들이 서울 최대 규모 폭력 조직 상계파와 투자 리딩방 운영에도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자금 모집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7: 이번 집중호우로 경북 안동의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이 떠내려갔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집을 지면에 고정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곳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백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 폭우에 마을 앞 도로까지 잠긴 밤. 임시주택들이 버스정류장 앞까지 떠내려온 모습입니다.
11: 좌우로 그냥 그 물에 급물살에 휩싸여서 그 2차 피해 일반 주택까지 침범해서 큰 더 큰 사고가 이어질 수 있었던
10: 임시주택에 있었던 자리입니다. 바닥 콘크리트에는 임시주택을 고정했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취재 결과 임시주택 640여 동을 공급하면서 지면에 고정하는 고정장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산불 피해 지역은 어떨까? 최근 폭우가 덮친 또 다른 임시주택 단지입니다. 임시주택들이 삐뚤삐뚤 제자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가스통도 에어컨 실외기도 밀려났습니다.
12: 고정 볼트가 한 군데도 박힌 데가 없습니다. 고정을 하는 게 맞다고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
10: 경상북도에 따르면 5개 시군의 이재민 임시주택 중 앵커볼트를 설치하지 않은 것만 730여 동. 전체 임시주택의 30%가 넘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상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경우 앵커볼트 설치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13: 예, 물 위에 떠서 다니는 배와 같게 되기 때문에 고정을 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죠.
10: 한편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의 납품 비위 의혹과 관련해 오늘 안동시청 건축과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KBS 뉴스 백유진입니다.
7: 네, 제주는 이미 장마가 끝났지만 중부지방은 내일도 장맛비가 꽤 많이 내릴 걸로 예보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장마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세엄 기상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14: 장마의 끝자락인데 오늘도 중부지방에는 거센 장맛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하루만 경기와 강원 북부 지역에 100mm 넘는 비가 내렸고 포천과 양구 등지에선 한때 시간당 5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0: 비가 더 예보됐습니다. 정체전선을 중부지방으로 밀어올린 건 무더운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제주와 남부에 이어 충청지방까지 폭염경보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는 지난 19일 이미 장마가 끝났다는 기상청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남부지방은 26일, 중부지방은 27일쯤 종료될 거란 전망도 내놨습니다. 제주는 늦게 시작한 장마가 평년보다 일찍 끝난 탓에 강수량은 평년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또 중부지방에선 장마철 강수량이 예년과 비슷했지만 남부지방은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년보다 북쪽으로 위치하면서 정체전선도 주로 중부지방에 놓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기상청은 다만 남쪽 먼바다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는 열대저압부가 변수가 될 거로 봤습니다. 주말 사이 태풍으로 발달한 뒤 중국을 향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이 경우 다음 주 월요일 남부지방에도 다시 장맛비가 내릴 수 있어 장마 종료 시점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미입니다.
1: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검에 소환됐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 쪽에 유리하게 양평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하고 또 백지화하는 과정에 대통령실에 개입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혜주 기자입니다.
2: 2017년부터 추진된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으로 정해졌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국토부가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하는 안을 추진합니다. 바뀐 종점의 500m 거리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었습니다.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갑작스레 백지화를 선언합니다.
3: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2: 이 백지화 결정을 한 원 전 장관이 2차 종합특검의 피의자로 소환됐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정부 사업을 뒤집으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혐의입니다. 국토부 차원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률 조언이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사업 무산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앞서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은 국토부 서기관 등을 재판에 넘겼지만 원 전 장관을 조사하지는 못했습니다.
4: 어떻게든 엮어보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라면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만은 위법 사실이 없기 때문에.
2: 특검팀은 백지화 선언 경위를 조사하면서 대통령실과 공모해 김 여사 일가의 이익을 주려다가 이를 덮은 건 아닌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가 김민석과 정청래, 송영길 세 후보로 압축됐습니다. 친명과 친청의 대결 구도 속에 당심을 얻기 위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원동희 기자입니다.
5: 민주당 당대표 경쟁 1차 검문, 이변은 없었습니다. 연임에 도전하는 정청래 후보와 이를 저지하겠다는 친명계 김민석, 송영길 후보가 본경선에 올랐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바로 보안수사권 폐지 마침표를 찍자며 선명한 개혁을 내세우는 정청래 후보를 견제했습니다.
6: 검찰개혁이 걸림돌이 되어서도 안 되고 검찰개혁이 이용물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5: 송영길 후보도 당청 갈등을 언급하며 정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7: 더 이상 당청 간의 불협화음이 들리지 않도록
8: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7: 하나의 일체된 후보입니다. 동지로서
5: 정청래 후보는 김 후보가 주장한 신천지 개입설을 거론하며 맞섰습니다.
9: 가짜뉴스 유포는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당원과 함께 단호하게 응징하고 심판하겠다.
5: 본경선 투표 방식은 같은 계파 후보 간 단일화 효과가 예상되는 선호투표제여서 이런 친명 대 친청 구도가 더 뚜렷해질 걸로 보입니다. 사실상 계파별 후보가 나선 최고위원 후보 8명도 추려졌습니다. 친정청래계에선 이성윤, 한민수, 최민희 후보 모두가 예비경선을 통과했습니다. 친명계에선 박선원, 김용, 서미화, 김영우, 임미애 후보가 본선에 올랐습니다.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로 당심의 향방이 승부의 핵심 요소로 떠오른 가운데 후보들은 다음 주 주말 충청권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경선에 돌입합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8: 아동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사퇴 전까지인 임기 16일치 월급 수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수천만 원의 선거 비용도 시민 세금으로 보전받을 예정이었습니다.

0: 더 비판이 거셉니다. 진희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 안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2: 새로 구성된 시의회 첫 상견례에서 청년 정치인으로서 열정과 포부를 드러냈던 최영중 전 의원.
3: 가장 나이 수는 막내인 것 같은데요. 지도 편달 잘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2: 경찰 강제 수사로 아동 성범죄 혐의가 드러나며 임기 시작 불과 보름 만에 사퇴했습니다.
4: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김건희 씨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과 인사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 등 상고심 사건은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내일 예정됐던 상고심 선고는 연기됐습니다. 경찰이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 등 각종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습니다. 대학교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 교원노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기대 신임 총장이 취임 하루 만에 학교법인 이사회 의결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한국은행 전망치의 3배 수준인 0.6%를 기록했습니다.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국내 총소득은 3.6% 증가해 3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 순 매수에 힘입어 4.4% 급등하며 종가 기준 5거래일 만에 7,000피를 재탈환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원 내린 1,466.8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인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권오남 교수와 말씀 나눕니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타고난 수학머리가 따로 있는 걸까요? 권오남 교수는 수학은 특별한 재능보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과정이고 누구나 그 힘을 기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수학을 전공하는 여성조차 드물던 시절 아이들이 수학을 즐겁게 배우는 방법을 연구하며 우리나라 수학교육의 새로운 길을 열어온 권오남 교수. 수학은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길러주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까지 넓혀주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수학을 잘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권오남 교수에게 그 해답을 들어봅니다. 총의 권오남 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정말 그 우리 과총 60년 역사의 두 번째 여성 회장님이시고 수학 쪽 전공자로는 첫 회장님이시라고.
1: 네. 네, 네.
0: 그러니까 아마 여성계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높고 수학계에서도 관심이 엄청 높을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예. 이거 진짜 저한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그 3년이 임기이기 때문에 3년 동안
0: 네.
1: 그 어느 여성계나 여성과학계나 수학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0: 과총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지만 뭐 과학기술인들의 이익이나 입장도 대변해야 네. 되고 하지만 저는 지난 시간에 인상 깊었던 것이 스타 과학자들을 내가 좀 네, 네. 만들어내서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네. 싶다. 그게 왜 중요할까요? 스타 과학자를 만드는 게.
1: 우리가 이제 보면 우리나라가 뭐 그런 말씀 영어로 좀 표현해도 될까요?
0: 예, 해석만 해주시면 네, 됩니다. 네. 예.
1: 우리가 이제 fast follower라고 네. 그러잖아요. 압축 성장.
0: 네.
1: 하다가 지금 fast follow는 안 된다. first mover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 그게 AI 3강에 가는 길이니까

0: 되니까요.
1: 네. 이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고. 그렇죠?
0: 따라가서는. 예. 따라가서는.
1: 무조건 앞에 가야 되는 거죠.
0: 네, 무조건 네. 앞에
1: 가야. 2등은 중요하지 않죠, 지금. 네네, 지금 2등은, 현실이.
0: 네, 네. 2등은 중요하지 않는데, 서울대 예를 들면, 70년대, 80년대 소위 그 누가 수석이냐 그런 거 많았거든요.
1: 맞아요. 수석이 어느 과를 가느냐.
0: 네, 수석이 어디를 가냐. 뭐
1: 일단 문과 수석 무조건 법대를 갔고.
0: 수석들이 대부분 물리학과 간 적도 있었고.
1: 이과 수석 물리학도 네. 갔죠. 맞아요.
0: 그 60년대 70년대는 화공학과를 갔었고요.
1: 맞아요.
0: 그다음에 전자공학과 맞아요. 물리과를 갔었거든요. 그것이 어느 순간에
1: 다 의대 갔어요.
0: 네네.
1: 그렇네요. 그러고 네. 보니까 이게 그 수석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수석이 가는 과가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그 과학계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갈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0: 그러니까 약간 학생들한테는 상징적인 의미가 그렇죠. 있는 거죠.
1: 예.
0: 그렇다는 것은 70년대 막 키스트 카이스트 보면 아시겠지만 과학기술 과학자들을 예를 들면 군대를 뭐 6개월 동안 해준다던가 과학기술자들을 굉장히 우대해 줬어요.
1: 네.
0: 그런데 어느 순간에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과학기술계가 사실은 기술 패권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 강국이거든요.
1: 아.
0: 그렇게 생각한다면 과학기술자들을 과학자들을 다시 한번 레드 카펫에 존중하는 그런 네. 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의학 쏠림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렇게 어떻게 롤 모델이 될 수 있을 만한 과학자들이 눈에 많이 보여야 그렇죠. 꿈나무들이 또 그걸 보고
0: 그렇죠.
1: 잘하겠죠.
0: 그렇죠.
1: 예.
0: 맞습니다. 네.
1: 우리 권오남 교수님은 어린 시절에도 굉장히 똘똘하셨을 것 같아요. 수학도 뭐 제일 잘하고 원래부터 수학에 좀 흥미가 있고 재능이 있고 그런 편이셨나요?
0: 저는 사실 이제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요. 경북 안동이라고요.
1: 네.
0: 제가 이제 수학을 조금 못하진 않았지만 제가 수학을 해야 되겠다. 그런 뭐 수학을 잘하게 된 계기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요. 저희 이제 담임 선생님이 제 이름이 조금
1: 네.
0: 좀 이름이 좀 약간 특이하잖아요.
1: 좀 난 남자라고 오해받을 수도
0: 있고. 있죠.
1: 예.
0: 그래서 우리 담임 선생님이 수학 문제 중에서 약간 어려운 문제, 그 문장제 문제
1: 네.
0: 뭐가 나오면 권오남 나와서 문제 풀어봐. 라고 어느 날 예. 저를 포인트했어요. 다행히 그때 준비가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풀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이 언제 저를 호명할지 모르니까 미리 예습을 해서 수학을 많이
1: 네.
0: 풀어갔습니다. 예습을 소위 한 거죠.
1: 잘하니까 시키셨겠죠, 선생님.
0: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잘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거는 약간 사이클인 것 같아요.
1: 예.
0: 네, 이렇게 한번 호명을 받고 잘하게 되니까 또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되고
1: 그렇죠.
0: 그러다니까 좋아하게 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1: 예. 네. 네. 그래도 이제 수학을 잘하는 것과 또 전공을 하는 것도 별개의 문제잖아요.
0: 네네.
1: 왜 이걸 전공해야겠다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0: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서울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로 유학 오는 거는 경북 안동에서 오는 거는 거의
1: 네.
0: 지금 생각하면 외국 유학 가는 거였어요.
1: 그
0: 거의 아마 중앙선에서 예. 칙칙폭폭 기차 타고 한 9시간 걸렸을걸요.
1: 그렇겠네요.
0: 그래서 예. 왔는데요. 그래도 그 경상북도 안동에서는 그래도 권오남 하면
1: 아유 똑똑한 여학생으로
0: 조금 알아줬는데 여기 오니까 존재감이 너무 없더라고요. 너무 없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집합 혹시 집합 네. 기억나세요?
1: 항상 집합부터 시작하죠.
0: 네. 네. 어느 마을에 A 신문을 보는 가구는 몇 가구, B 신문을 보는 가구는 몇 가구, C 신문을 보는 몇 가구인데 A 신문은 보지만 B 신문을 보지 않는 가구는 몇 가지 그런 문제 있잖아요.
1: 교집합 나오고.
0: 네, 교집합 나오는 네. 거죠. 그게 사실 논리적으로 좀 생각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어, 누가 풀 사람 없어? 그런데 이제 속으로는 아, 나 그래도 경상북도 안동에서는 약간 존재감이 있는 거느나 마음은 알아줬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나 안 알아주네. 뭐 사투리도 심하고 했지만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네. 떨리는 마음으로 손을 들고 아, 뭐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멋있게 풀었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손뼉도 받았고
1: 예.
0: 그 다음부터는 촌에서 왔는 시골에서 왔는데 제 수학 좀 잘하는 애야.
1: 아.
0: 그래서 이제 저의 그 존재감이 올라가게 됐고
1: 네.
0: 비슷한 사이클이에요. 그러면 또 혹시 선생님이 또 뭐 할지 모르니까 공부를 수학 시간에 시간을 많이 투자한 거죠. 근데 저는 사실 그 사학 역사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역사학자가 되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1: 아.
0: 그런데 부모님께서 그 사학과 가서 뭐 먹고 살 거냐고.
1: 예, 인문학이 참 어렵긴 해요. 예, 취직 때문에, 취직 때문에.
0: 그래서 그 옛날에도 예.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다음 좋아하는 과목이 이제 수학이었고 또 제가 수학을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 이런 그런 뭔가 이 복잡한 거를 단순하게 단순한 아름답게 풀어내는 어떤 묘미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런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수학도 하면서 이제 교육을 하는 그렇게 네. 이제 자연스럽게 직업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1: 네. 그 미국 유학 가셨다고
0: 네,
1: 했잖아요.
0: 네, 네.
1: 가서 그 학생들하고 공부하면서 좀 우리나라 수학 현실하고 그쪽이 많이 다르다는 걸 절감을 하셨을 것
0: 네네.
1: 같아요. 예,
0: 네네.
1: 접근하는 방식이.
0: 네네.
1: 네.
0: 아, 그 뭐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더 요약을 하자 보면 이제 제가 수학을 하는 방법은 수학 공부를 하는 방법은 우리가 압축 성장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일단 지식이 많아요. 많이
1: 네.
0: 배우고. 어떤 현상이 오면 지금 갖고 있는 저의 수학에 대한 지식으로 풀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1: 네.
0: 같은 동료 미국 학생들은 베이스가 지식이 없어요. 없지만 거기서 뭐 깨뜨려보는 그런 본질적인 일단은 질문을 많이 해요.
1: 네.
0: 그런 차이점을 느꼈습니다.
1: 아.
0: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질문,
1: 네.
0: 뭐 지식에 대한 것도 있었지만 왜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1: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0: 당연하게
1: 건.
0: 받아들인 거. 어쩌면
1: 예.
0: 이게 좋은 질문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보는 힘이거든요.
1: 사실 네. 거기에서 과학적인 진전이 다
0: 그렇죠.
1: 있는 거죠.
0: 네.
1: 예. 그 수학 분야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여성이 상당히 드물었을 것 같아요.
0: 사실 제가 이제 가르치는 거 친구들한테 설명해 준 거를 좋아했지만 그냥 계속 스트레이트로 그러니까 수학자만 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데 계기가 있었는데요. 박사 과정에 여학생이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별로
1: 네.
0: 없었고 특히 제가 하는 분야에는 없었는데요.
1: 수학 쪽에서 어느 전공이십니까?
0: 이게 좀 어렵긴 하는데요.
1: 네, 쉽게 좀.
0: 어떻게 이야기해? 다변수 복소 해석학이라고요.
1: 처음 들어봐요.
0: 네, 네, 네.
1: 네.
0: 네, 이제 그 함수의 다이나믹스를 이제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1: 네.
0: 네, 네. 이제 복소수라는 그 거는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
1: 예.
0: 배우셨을
1: 들어는
0: 거예요.
1: 봤습니다.
0: 네, 네.
1: 예.
0: 제곱을 했는데 음수가 되는 수?
1: 네.
0: 그런 거 아마 봤을 때 너무 놀라셨을 텐데요.
1: 네.
0: 그런 함수를 아이가 다루는 학문을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요. 동력역학이라고요. 여학생이 적어서 적기도 했고 이제 제 지도 교수님이 이제 그 저를 학회 많이 이제 같이 가자고 이제 학회 참석하는 거가 지금 제가 세계 수학 교육학회 심리학회
1: 네.
0: 애장이기도 하지만 학회 참석하는 것이 굉장히 학자들 또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의 연구를 발표하고 그 연구를 알리고 근데 그 다음 사람이 또 그 연구에서 연장하는 그래서 네. 학문이 발전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학회 그 제가 기억나는 거가 지금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프린스턴에 어떤 그 수학자가 그 환갑 요새는 그런 문화가 없는데요. 과거에는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그렇고 그 60th birthday 그러니까 환갑을 맞아서 하는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1: 오.
0: 요새는 워낙 오래 사셔서 그런 거 예. 없습니다.
1: 아, 우리나라는 환갑 잔치라는데 그 미국 교수님들은 또 환갑
0: 컨퍼런스에서 제가 프린스턴 대학에서 그분이 프린스턴 대학에 계셨고 또 제가 하는 연구 분야의 교수님이라서 우리 지도 교수님이랑 이제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3박 4일이었는데요. 기조 강연이라 그래서 중요한 네. 논문 발표하는 것이지만 기조 강연자가 중요하거든요. 기조 강연에 여성이 딱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제 기억으로 한 500여 명 정도 됐던 네. 것 같은데 그래서 미국 친구들한테 일단 저한테 주는 거 나는 어떤 사람을 롤 모델로 해야 되겠다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 분밖에 없었고 나중에 미국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분은 다른 수학자의 부인이다 예.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가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그러면 내가 제가 이제 수학자로 대성하려면 이게 가능한 일인가?
1: 수학자랑 결혼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0: 그런 예. 생각도 들은 예. 거죠. 유명한 수학자랑 결혼해야 저렇게 되는 건가? 뭐 어린 생각에. 그래서 롤모델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다.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좀 더 교육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하나는 제가 교육학도 또 공부를 박사를 하고 난 다음에 더 했거든요. 박사학위를 받고 그것도 사실은 특이한 이력이죠. 대부분 박사학위가 끝이지만 박사학위 하고 난 다음에 또 제가 교육학 공부를 했는데
1: 그러니까 수학으로 박사를 받으시고 교육학으로 또 박사를 네, 받으시고
0: 아니요 석사를 했습니다. 그 두 예. 가지 질문이 저를 더 공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왜 우리나라 그 PhD 학생들 박사과정 학생들은 창의적인 논문을 못 쓰는 걸까 저를 포함해서 네. 덜 창의적일까 두 번째는 왜 수학계에는 여성이 적을까 그런 거를 조금 더 예. 알고 싶어서 이제 했었는데요. 그때에 비해서 너무 옛날 이야기입니다.
1: 네. 네. 요즘은 좀 달라졌나요?
0: 그럼요. 요즘은 그때에 비해서는 세계적인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인 여성 수학자 뭐가 꽤 있습니다. 네, 있는데요. 그때보다는 나아졌지만 너무 천천히 예. 달라지고 있고 또 의사결정을 하는 테이블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의사결정하는 테이블에는 여전히 여성이 적습니다.
1: 네. 그렇겠네요.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니까 사실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 여학생들이 이제 뭐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더 잘하지만은 고3 되면 역전된다. 역전된다.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체력이 남자보다 떨어지고 하나는 수학을 못해서다. 그래서 여자는 원래 수학머리가 약한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0: 맞아요. 그게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였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교육학을 더 공부하게 된 계기가 왜 그 수학계 혹은 과학계는 여성이 소수일까?
1: 예.
0: 그런데 이제 수학을 학습하는 환경을 사회적으로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게 그렇게 태어난 것인지 네. 아니면 사회화된 것인지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을 좀 해보니까 수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과정적인 설명은 약간 남성적으로 하고 결과적인 설명은 여성적으로 하고 예를 들면 영어로 하면 수학 문제를 푼다는 거를 뭐 이제 태클 뭐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태클을 한다던가 그런 문제를 푸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남성적인 단어를 쓴다던가 그러니까 이게 미국 문화이긴 하지만 한국 문화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학 시간에 남녀 공학일 때 소위 질문을 하고 기다리는 시간 대기 시간을 조사한 연구들이 있는데요. 여학생들한테는

0: 기다리는 시간이 남학생보다 그 당시의 연구를 보면 더 적었어요.
1: 기다려주지 않아요?
0: 덜 기다려주는 거죠. 그리고 보면 선생님들이 지금은 달라졌지만 달라졌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문의 종류도 다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정을 책임지려면 더 생각해야 되니까 남학생들한테는 더 시간을 준다던가 그런다는 거. 그 질문의 종류도 여학생한테 주는 거하고 남학생들은 더 생각해봐. 뭐 안 되면 됐고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대기 시간조차도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연구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수학을 왜 못 여학생들이 왜 소수인가를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3 역전설 그거 저도 그 연구를 이제 해보면서 놀랐던 사실인데요. 그래서 잘하는 학생들을 인터뷰를 했었어요. 수학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했을 때 뭐 체력적인 것도 있지만 이 학생들이 수학도 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자기 암시를 그렇게 준다라는 거죠.
1: 이 수학을 이제 뭐 한 40년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수학은 어떤 학문입니까?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서.
0: 이게 사실은 뭐 수학은 저는 이제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1: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수학을 모르고 사는 거는 세상을 보는 한쪽 눈이
0: 눈이 조금은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 제 머릿속에 있는 어떤 수학자들의 어떤 이미지, 선입견일 수 있는데 어떤 자기만의 세상에서 뭐 그 몇 년에 걸쳐서 한 문제를 막 풀고 거기 몰입해 있고 사람들과는 그닥 어울리지 않고 약간 이런 선입견이 좀 제 머릿속에는 있거든요.
0: 아마 그런 선입견, 수학자들은 어떤 면에서 골방에서 혼자 머리 엉클어지고 뭔가 하는 사람. 그 이미지는 아마 아인슈타인의 이미지가 아닐까 싶어요. 보면 약간 개기한 표정을 이상한 표정을 하고 이러서 아마 수학자들도 저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그 이미지가 진짜로 중요한 것 같아요. 대중한테 주는 이미지가. 근데 수학자들은 진짜로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소셜합니다.
1: 그런가요?
0: 네, 소셜합니다.
1: 회장님만 그런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0: 네, 이제 자기 연구를 나누어야 되니까요. 같이 공동 연구도 해야 되고 이게
1: 혼자 푸는 게 아닌가요? 수학은
0: 혼자 푸는 거 아닙니다. 요새는 공동 연구도 혼자서 아는 사람도 있지만 최근의 추세를 보면. 공동 연구 논문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 이미지가.
1: 그렇군요. 수학자들이 네트워킹을 안 하는 게 아니다. 사회적으로 담 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0: 전혀 아닙니다.
1: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우리나라에 수포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회장님 그 말씀 되게 싫어하신다면 수포자. 수포자를 없애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수학을 잘하는 비결은 어떻게 있을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될까? 저는 이제 어른이 돼서 좀 포기했는데 이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수학을 흥미롭게 다가가게 하려면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0: 저는 이제 수포자란 말이 아마 2010년 그 중반부터 이렇게 계속 언론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1: 수학을 포기했다는 말이죠.
0: 수학 포기자의 준말인 것 같습니다. 어떤 네이밍이 있으면 학생들이 나 수포자야 이런 걸 한 거를 별로 나도 원 오브 댐인데 이런 나쁜 현상 뭐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고 그걸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할 것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 오히려 그냥 나 수포자야 하고선 포기해 버리게 만드는 구실을 만들어 주는
0: 약간 그럴 수도 있다라는
1: 게 될 수 있겠네요.
0: 그게 언론이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인데요. 수포자란 말 대신에 제가 좋아하는 말은 이제 수호자 라는 건데 아. 수학의 숫자 호자는 좋을 호자도 될 수 있고 호 그러니까
1: 지킨다.
0: 네, 지킨다에서도 어. 있죠. 예. 그러니까 수학을 그러면 왜 지켜야 되냐? 수학은 모든 것에 다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존재를 잘 모를 뿐이지 네. 수학은 다 있거든요. 커버가 돼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런 수포자라는 단어 대신에 다른 바람직한 현상을 네이밍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 겁니다.
1: 네이밍도 중요하지만 저는 선생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학 교육과 교수님이시니까 교사들의 몫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교사들이 바뀌지 않고 아이들이 바뀌기를 바라는 거는 좀 무리다 싶은데 그런 교사 양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뭐 요새 참교육이라는 것이
1: 너무 네. 어마어마한 지금 반향을 네. 불러일으키고 있죠.
0: 네네. 네. 그걸 보시면 좀 놀라운 뭐 그 물론 뭐 드라마이기는 하기는 네. 하지만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제가 지도하는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너무 과장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어쩌면 학교는 더 할 수도 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게 교사 탓이다라는 건 아니고 이게 시스템인 것 같아요. 전체 네. 우리나라의 어떤 시스템. 그중에 정점이 있는 것이 저는 이제 입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연 무엇을 평가하는가가 무엇을 가르치냐. 를 결정하는 상황이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이게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이게 뭐 교사가 바뀌어야 돼, 뭐 학생이 바뀌어야 돼 문제가 아니라 그 시스템이 선한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네. 아, 입시 문제가 있다는 건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는 합의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0: 네, 네 그거는 네. 또 다른 논쟁거리인데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정점이 있는 거가 입시의 정점이 있는 거가 이제 수능이잖아요.
1: 네.
0: 과연 수능에 이런 수능이 맞는가에 대한 점검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저 이것만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나라 그 수능 문제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게 정상인 건가요?
0: 다 아시겠지만 비정상입니다. 대부분 수능이 이런 거 같아요.
1: 예.
0: 약간 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안 틀려야 되기 때문에 소위 앞에 있는 것은 눈으로 푸는 문제.
1: 그 시간이 팍팍하거든요.
0: 그러니까요. 예. 시간이 타임즈 테스트니까요. 뒤에 있는 문제는 아마 킬러 문항이라고
1: 변별해야 되니까.
0: 예. 그런데 그 변별이 킬러 문항이 사실은 수학자한테도 물어보면 이게 불필요 없는 과도한 과기라는 거죠. 과서 낸 문제라서 이게 과연 수학적 사고를 평가하는 거냐는 것은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변별을 위한 문항이지 이것이 대학교 간대 수학적 역량을 평가하는 문항은 아니라고 저뿐만 아니라 수학계에서 생각하고 있어서요.
1: 네. 네네. 아, 이건 깊이 한번 들여다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학교육과 교수로서 지금 또 과총회장으로서 또 세계수학교육심리학회 회장으로서 하실 일이 굉장히 많아서 앞으로 몇 년 행보가 기대가 됩니다. 지금 갖고 계신 지금 내가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 하는 계획, 꿈이 있으시다면요.
0: 제가 과총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 앞에 이 과총 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과학기술계가 이제 산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예를 들면 뭐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적인 어떤 정책이라든가. 또 지금 교육의 문제로 보면 이제 인재 전쟁, 과학기술계에 인재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대한 어떤 제한 그런 네. 거라는 거가 제가 3년 동안 고민해야 될 네. 문제이고 과학기술계가 자가 더 존중받는 사회로 만드는 것이 제가 해야 될 큰 네.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1: AI 시대지만 결국은 사람이군요.
0: 그럼요.
1: 예, 사람이 네. 경쟁이고 사람이 답입니다. 네. 네. 예. 아,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서울대 수학교육과 교수이시고요. 그리고 올해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 과총 회장으로 취임하신 권오남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제주도는 지난 일요일 19일에 장마가 끝났고 그 밖의 전국은 오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 끝날 것으로 전망입니다. 정체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오늘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역에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반면 미량은 낮 최고 37.1도까지 오르는 등 충청과 남부지방 폭염이 계속됐습니다. 내일도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수량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20에서 60, 맞는 곳은 80mm 이상,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도 중남부 5에서 40mm입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충청과 남부, 제주도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량 5에서 40mm입니다. 내일 아침 경 부산 25도, 서울 광주 26도 등 오늘 밤에도 열대야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포항 38도까지 오르겠고 대구 36도, 울산 35도, 광주, 제주 34도, 대전 33도, 세종, 부산 32도, 서울 31도, 인천은 30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내일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7.2도, 습도 86%, 오늘 강수량 6mm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근배입니다.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파트값 급등 요인으로 전세대출을 지목하며 대출 한도와 보증비율 축소 등 규제 강화를 시사했습니다. 대신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 또는 높은 집값 유지의 주 원인이기 때문에 확장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열립니다. 국무총리실은 오는 27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총리 주재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오늘 토론에서 나오지 않았거나 미진했던 내용 위주로 토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는 이미 장마가 끝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주는 지난 19일 장마가 종료됐고 중부와 남부지방도 26일에서 27일 사이 장마가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25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26일엔 중부와 전북, 경북에 다소 강한 비가 내린 뒤 26일과 27일 사이 전국이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장마가 끝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올여름 높은 수온과 강한 해류의 영향으로 독성 해파리가 예년보다 빠른 속도로 전국 연안에 확산하고 있다며 여름 휴가철 바다 이용객들은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노무라 입깃 해파리 발생 시기는 지난해보다 2주가량 앞당겨졌습니다. 개체수도 5배 늘어 동해와 서해, 남해 연안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2분기 국내 총 생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6% 오른 가운데 재정경제부는 목표로 삼은 성장률 3%와 1인당 GNI, 즉 1인당 국민 총소득 4만 달러의 달성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전분기 높은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중동

0: 전쟁 영향에도 불구하고 강한 성장 동력이 2분기에도 이어진 결과라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1분기 1.8%에 이어 2분기에도 실질 GDP가 전분기 대비 0.6%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오늘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합수부는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확인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취재 결과 합수부는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백 명을 수천 명 등으로 잘못 입력한 뒤 이 실수를 감추려고 전산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9분쯤 경북 경산시 사동의 한 아파트 관리실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경로당 노인과 직원 등 8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위중한 상태지만 현재까지 사망자는 없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주민으로 보이는 남성이 관리실에 들어간 뒤 다투는 소리가 났고 이후 폭발이 발생했다는 주변 진술에 따라 방화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현행 교원노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전국 교수 노동조합 등이 교원노조법 3조 관련 부분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두 건을 병합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대학 교원은 초중등학교 교원과 달리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며 교원 노조에까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저녁 중부지방 곳곳에 비가 오겠고 호남과 경북에는 최대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내륙이 최대 60mm, 서울과 경기 남부가 5에서 40mm 등입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윤수영이었습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오늘 밤 라디오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최근 OECD가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6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상위권이었고요. 기대 수명 역시 평균보다 길었습니다. 그만큼 의료 장비도 우수하고 또 이 한국인의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의료 인력은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을 비롯한 화제의 뉴스, 밤참 뉴스에서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또다시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정민 기자의 워싱턴 리포트에서 살펴보고요. 정치권 소식은 잠시 후 뉴스픽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지식충전소 오늘 밤 라디오 7월 23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0: 오늘 밤 꼭 알아야 할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픽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네. 대토론회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도 열렸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1: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약 3시간 동안 토론회를 지켜봤는데요. 예. 당초 예정됐던 시간보다 약 2배 정도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핵심을 두 가지로 정리해왔는데 하나는 결국에 이제 세금을 손보겠다 이거고요. 예. 다른 하나는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집값을 억지로 떨어뜨리는 건 아니라는 점을 좀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아마 세금 문제일 것 같은데
0: 그렇죠.
1: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은 최후의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오늘은 당장 제일 급한 건 조세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시를 들었던 게 일본 사례인데요.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 그러니까 잃어버린 30년을 좀 언급을 하면서 세금과 공급 또 금융을 함께 손을 봐서 부동산 시장의 체질을 바꾸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좀 근본적인 질문도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집값 하락 시 하락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다. 비정상적인 수요랑 공급 때문에 왜곡된 가격을 정상화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 가격을 억지로 누르겠다는 게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겠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또 항상 나오는 얘기가 주택 공급 문제입니다.
1: 네.
0: 예, 여기에 대한 얘기도 있었죠.
1: 네, 핵심은요. 재건축 재개발로는 이제 집값

0: 면서 생각만큼 가구 수가 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재개발은 주거 환경 자체는 좀 좋아지긴 하지만 원주민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전체 가구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했습니다. 또 재건축 규제 좀 더 풀어야 한다 이런 주장에도 좀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는데 예. 용적률을 높이면 공급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집값 상승을 기대를 좀 키워서 시장을 더 달아오르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내놨는데요. 비유를 좀 해드리면 약을 쓰려는데 부작용이 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한 겁니다.
1: 예, 앞으로 좀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예비 경선 결과가 나왔죠.
0: 네, 그렇습니다. 모두가 이제 예상하셨던 그대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당대표 선거는 이제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후보의 3파전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고민정 후보랑 김보미 후보는 예비 경선에서 탈락을 했고요. 다만 누가 1위를 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당규에 따라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예비 경선 순위랑 그리고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먼저 김민석 후보는 이제 당정 일치를 좀 앞세웠습니다. 정부랑 당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걸 주장을 한 건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가장 잘 뒷받침할 적임자는 나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네. 또 검찰개혁 문제도 이제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마무리할 단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정청래 후보는 강한 개혁을 내세웠는데 검찰 그리고 사법 언론 개혁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 민주당의 개혁 색깔을 더 분명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이심 송심 이걸 내세웠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이재명 대통령과 뜻을 함께하는 후보가 나다 이걸 좀 강조를 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인천시장 지낸 행정 경험을 좀 앞세우면서요. 당과 정부가 불협화음 없이 한 팀처럼 움직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세대교체를 내세웠던 이 청년 정치인들이 있었어요. 예. 정민철, 김형남 후보였는데 본선 진출에 실패를 했고요. 또 개파색이 옅었던 신계륜 후보도 탈락을 했습니다. 결국 이번 예비 경선은 새로운 얼굴보다는 기존 주자들 중심으로 판이 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예상대로 이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 같은데요.
0: 네.
1: 그 당권 경쟁하면서 나온 이제 신천지 관련 논란
0: 네. 네.
1: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0: 아직 논란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네. 포문은 김민석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은 반 이재명 세력과 신천지의 개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네. 다만 이제 정작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지는 아직 공개를 하지 않았고요. 김 후보는 예비 경선 압축되고 나면 전당대회 초반에 있었던 여러 현안들을 좀 정리를 해서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미뤘습니다. 근데 예비 경선이 좀 압축되고 났으니까 조만간 김 후보가 입장을 밝힐 걸로 보이고요.
1: 네.
0: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건 정청래 개인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과 당원 전체를 공격하는 거다. 당원들한테 신천지라고 이렇게 낙인 찍는 거 이거 해당 행위 아니냐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특히 정 후보가 이런 논란이 계속되면 국민의힘에게 공격의 빌미만 줄 수 있다 이렇게도 우려했는데요. 결국 이번 논란은 김민석 후보가 좀 어떤 근거를 내놓냐 또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당권 경쟁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1: 예.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됐죠.
0: 네, 그렇습니다. 후반기 국회가 개원한 지 약 55일 만인데요.
1: 예.
0: 오늘 국민의힘 상임위원장 6명이 선출이 됐습니다. 성평등 가족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장 자리가 모두 채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대표적으로 국토위원장인 유이동 의원이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유이동 의원은 한 표 차로 이제 선정이 됐는데요. 그리고 이제 교육위원장은 김희정 의원 등으로 정리가 됐고요. 이 성평등 가족위원장은 당초에 이미자 의원이 원래 맡기로 했거든요.
1: 그랬었죠.
0: 그런데 네.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 아,
0: 이제 김정재 의원이 이제 30일 본회의에서 선출될 예정이고요.
1: 예.
0: 제가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끝난 뒤에 최수진 대변인에게 직접 물어봤는데 그렇다면 이미자 의원은 지금 공석인 정책위의장으로 가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렇겠다 이렇게 짧게 대답을 했고요.
1: 예.
0: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 당 내에선 그렇게 교통정리가 좀 이루어지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원구성보다 좀 더 눈길이 끈 장면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1: 예.
0: 국민의힘이 이제 상임위원회 활동에 복귀를 하기로 했는데 상임위 배정을 놓고 의원들끼리 좀 크게 충돌했다 이런 얘기인데
1: 예.
0: 이건 지금 공식 브리핑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이 기자들이 이른바 귀때기라고 하죠. 이 원내대표실 밖에서 문에 귀

0: 이를 대고 안에서 들려오는 상황을 좀 취재하면서 아, 예, 예, 네, 알려진 예, 예. 내용인데 그렇군요. 어떤 내용이냐면 권영진 의원이 원내대표실로 들어가서 정점식 이리 와 이렇게 소리를 질렀고요. 예. 내가 원했던 국토위나 산자위 대신에 행안위 간사로 배정된 데 대해서 좀 반발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정점식 원내대표랑 예,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좀 잡았던 걸로 전해졌고요. 예. 정 원내대표도 원하는 상임위에 안 넣어줬다고 원내대표 멱살을 잡는 사람이 어딨냐. 폭행이 두려워서 같이 못 있겠다 이렇게 맞받았고요. 주변 의원들이 좀 말리는 상황까지 벌어진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 이제 원구성 자체는 좀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상임위를 놓고 당내 신경전은 아직 끝나지 않은 모습입니다.
1: 아, 그렇군요. 물론 이거는 이제 귀대기로 들은 네, 거기 때문에 네. 예, 뭐 사실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0: 네, 네.
1: 예. 아,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기도 하네요. 예. 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
0: 네. 네.
1: 이번에는 예, 선관위 직원들의 투표 통계 조작 정황을 아, 포착했다고 합니다.
0: 네.
1: 아, 이게 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게?
0: 네, 네.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그동안 이제 합동수사본부 그러니까 합수본이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투표용지가 왜 부족했냐 이걸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렇죠. 수사에 착수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투표율을 입력하는 과정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했다 이렇게 오늘 알려왔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중앙선관위랑 경기도선관위 압수수색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수사기관의 설명을 일단 들어보면요. 6.3 지방선거 당일에 경기도선관위의 실무자들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뒤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산 수치를 고친 정황이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 예.
0: 원래 수치를 좀 수정을 하려면요. 왜 수정하는지 사유를 좀 적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도선관위의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 없이 숫자만 바꾼 걸로 합수부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 예.
0: 특히 수사팀은 지금 중앙선관위랑 경기도선관위 직원들이 내부 메신저로 대화를 주고받은 내용도 확보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실수로 수백 명을 수천 명으로 잘못 입력을 하니까
1: 예.
0: 이 숫자를 다른 투표소에 나눠서 반영을 해서 그렇게 숫자를 좀 맞추는 그런 취지의 대화가 오갔다 이걸 접했다고 하는데요.
1: 예.
0: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잘못 입력한 숫자를 이제 바로 잡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옮겨 적어서 전체 숫자를 맞추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조작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0: 네.
1: 이게 사실이라면.
0: 그렇죠.
1: 예, 이게 이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선거인데.
0: 네.
1: 아, 앞으로 뭐 더 할 말이 없어질 것 같은데 좀 황당하네요. 아무튼 조사는 더 해봐야 되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1: 예.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 등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원래는
0: 네.
1: 이제 내일 예정이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정말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0: 네.
1: 이게 갑작스럽게 연기가 됐습니다. 그
0: 네.
1: 이유가 전원 합의체 회부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게 좀 많이 들어봤거든요.
0: 네네.
1: 예, 설명해 주시죠.
0: 네, 원래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일 대법원 2부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그리고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의혹에 대해서 선고를 할 예정이었거든요.
1: 예.
0: 그런데 선고를 하루 앞두고 일정을 전부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원 합의체에 넘기기로 했는데 이 전원 합의체가 뭐냐면 일부 대법관 이 아니라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함께 심리를 하는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1: 예.
0: 보통은 이제 이런 김건희 씨 사건처럼 국민적 관심이 크거나 법적 기준을 새로 세울 필요가 있는 사건 또 대법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을 때 좀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대법원은 왜 전원 합의체 그러니까 전합에 넘겼는지 따로 설명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조계 설명을 좀 제가 종합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명 태균 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을 놓고서 이제 하급심 판단이 좀 엇갈렸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 점이 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가장 크게 보고 있습니다.
1: 뭐 그 이유는 뭐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같은 쟁점을 두고 법원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다면 대법원이 하나의 기준을 좀 세워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보고 있는데요.
1: 예.
0: 다만 이제 선고 일정이 다시 정해져야 되는 만큼 이제 최종 판단은 당초 예상보다 좀 더 늦어질 전망이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관련 선고 어제 이제 벌금
0: 1,000만 원이 나왔죠.
1: 나왔고,
0: 네.
1: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또 선고는 또 많이 결이 또 달랐기 때문에
0: 네.
1: 예, 그래서 아마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 환송심 결론 네. 나온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뭐 세기의 이혼이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가장 큰 쟁점이 노소영 관장이 SK 성장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느냐 이거였는데 이 노 관장은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가운데 일부가 이제 SK 성장의 종잣돈 역할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예. 항소심은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거액의 재산 분할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단은 좀 달랐는데요. 대법원은 그 말씀드렸던 그 돈 있잖아요. 그게 설령 SK로 흘러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뇌물 성격의 자금이라면 재산 분할의 기여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예. 그래서 이제 항소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좀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재산 분할을 다시 계산을 하라는 건데 지금 계산 방식의 중요한 기준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내일 파기 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맞춰서 최 회장이 얼마나 지급을 해야 하는지 이걸 다시 판단을 하게 되고요. 예. 여기에 크게 오른 SK 주식 있잖아요. 예. 이 주식 가치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또 반영을 할지도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1: 그 지금 시점과 과거의 시점하고는 엄청 아주 다르죠.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네. 또 내일 판결이 또 중요하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뉴스픽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한밤의 지식 충전소. 오늘 밤 일라디오.

0: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 다양한 뒷얘기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정민 기자의 워싱턴 리포트, KBS 이정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미국의 관세 압박이 네. 다시 또 시작됐습니다. 예, 특히 동맹국들에 대한 관세 압박이 되겠죠. 네. 캐나다에 추가 관세 50%를 네.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조금 뭐 황당했다고 할까요?
1: 예. 네. 캐나다하고 미국이 지금 최근까지 북중미 월드컵
0: 공동 개최국으로서
1: 했잖아요. 예.
0: 결승전인 거는 그 두 나라의 정상이 또 이렇게 나란히 예. 결승전을 또 지켜보는 장면도 나왔었잖아요.
1: 네, 그런 좋은 장면 연출해놓고 월드컵 끝나자마자 지금 폭탄을 던진 셈이 됐습니다. 예. 캐나다에 추가 관세 50%를 매기겠다 이렇게 폭탄 선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로 들고 나온 법을 일단 주목할 만합니다. 예. 이 법이 1930년 그러니까 약 100년 전에 제정된 관세법 338조입니다. 이 관세법 338조는 뭐냐면 예. 미국 상품을 그 해당 국가가 상대 국가가 차별한다고 판단될 경우에 대통령이 최고 50% 관세를 외국에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세율을 캐나다에 때리겠다라고 한 거예요.
0: 그런 법이 또 있군요.
1: 예예. 예. 이 관세 관련해서 제가 앞으로도 지금 법안을 많이 말씀드릴 텐데 예. 그런데 이 조항 관세법 338조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한 번도 관세 부과에 동원된 적은 없습니다. 이때까지.
0: 또 100년 전에 만들어진 법이니까 예예. 100년 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도
1: 다르고.
0: 완전 다르죠. 예, 그때는 뭐 경제 공황이었고 막 그렇다 아닙니까?
1: 예. 그런데 하여튼 이 한 번도 쓰인 적이 없는 법안을 들고 나와서 법을 들고 나와서 이제 폭탄 선언을 했어요. 이제 이렇게 예.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 품목은 와인, 하키채, 시멘트 뭐 등등등 해서 약 200억 달러 규모 수입으로 치면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내세운 이유가 아까 좀 특이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산불이었습니다.
0: 산불.
1: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소셜미디어에다가 캐나다에 큰 산불이 나서 연기가 미국 쪽으로 너무 많이 넘어오고 미국 동부 지역의 대기오염이 심해졌다. 네. 그러니까 캐나다가 추가로 관세를 물어야 한다.
0: 아,
1: 예. 예. 이 산불은 불가항력이잖아요.
0: 아니. 옆집에 불 났으면은 좀 불 꺼주는 걸 좀 도와주고 해야 되는 게 인지상정인데,
1: 네.
0: 예, 그 불난 연기가 우리 집에서 넘어온다고 해서 관세를 당해라. 뭐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1: 예. 이게 너무 황당한 소리라고 비판을 많이 했을 예. 거 아닙니까? 미국 내에서도 그러니까 조금 말을 바꿨습니다. 한 이틀 있다가 산불과는 별개 문제고 캐나다는 생존을 위해서 미국을 필요로 하는 나라인데
0: 예.
1: 캐나다는 정작 우리한테 50년간 뻣뻣했다. 그러면서 미국

0: 미국산 자동차나 주류 이런 것들을 다 차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관세를 이만큼 매겨야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산불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뒤끝도 남겼습니다.
1: 뒤끝이 좀 있네요. 예. 예. 차별하고 있다고 했는데 뭐 근거는 없는 거죠. 예.
0: 네. 뭐 이건 미국의 주장이죠.
1: 예. 그 보통 정확한 뭐 수치나 이런 거는 제시한 건 아니고. 예. 뭐 캐나다의 반응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황당하다는 반응일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0: 캐나다는 사실 지금 미국하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한테 쌓인 게 많아요. 예전에 저희 옛날 예전 방송 돌이켜 보면 네. 캐나다에 뭐 미국의 주로 들어와라 뭐 이런 얘기도 막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때도 캐나다에서 반발을 많이 했고 그래서 사실 캐나다 국민들이 지금 미국에 대한 감정이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네. 센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가 강하게 비판은 계속 하겠지만 당장에 뭐 미국 쪽에 보복 관세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이제 보복 조치보다는 일단은 협상을 좀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마크 카닌 캐나다 총리가 대책 마련을 위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캐나다 국민들이 감정이 별로 안 좋아서 현재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미국 조치가 이렇게 관세 품목을 엄청나게 많이 언급을 해놓고 에너지, 칼륨, 핵심 광물 이런 것들은 다 뺐어요. 이건 미국에서 도움이 되는 것들이니까. 예. 그래서 캐나다의 뭐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같은 데서는 봐라. 관세로 미국이 캐나다 노동자들을 힘들게 하면서 캐나다 핵심 광물에만 접근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이 여파가 이제 양국의 관계들 조금 삐걱대는 관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현지 시간 내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하고 미국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를 잇는 새로운 대교가 이제 세워졌어요. 예. 그래서 이 공동 기념 행사를 원래는 이제 현지 시간 내일 24일 할 예정이었는데 이 기념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다. 아이고, 직전에. 예. 그래서 원래는 다리 중간에서 캐나다 미국 인사들이 만나서 이렇게 축하식을 가질 예정이었는데 캐나다는 별도 행사하고 미국은 아직 행사를 할지 말지 정하지도 못했다. 예. 예, 그런 상황입니다.
1: 그렇군요. 사실 이제 미국과 캐나다는 국경도 뭐 당연히 접하고 있고 네. 뭐 각별한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일부 스포츠 같은 리그도 뭐 운영하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게 됐는데 이제 미국 그리고 위쪽에 캐나다, 아래쪽에 멕시코.
0: 그렇죠.
1: 예. 월드컵도 뭐 같이 개최했습니다만 네. 국경이 붙어 있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 무역 그 합의 같은 게 있지 않나요?
0: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사실 이 세 나라는 북중미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특수한 관계고요. 일종의 조금 공생 관계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한 협정이 있습니다. USMCA라고 미국에서는 이렇게 부르고요. 예. 또 이제 US가 이제 미국, M이 멕시코, CA가 캐나다인데 요거를 예. 이제 자국을 앞으로 갖다 놓으면서 이름은 조금씩 다르게 부릅니다. 아, 그렇죠. 세 나라가. 예, 예. 그렇지만 어쨌든 USMCA라는 무역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관세 요번에 50% 추가로 매기겠다라고 한 품목은 이 USMCA에 따르면 대부분 면세 혜택을 받던 품목들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기존에 지금 USMCA라는 거대한 무역 합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뒤엎어버린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이 USMCA는 지역협정이잖아요. 이게 뭐 FTA 같은 자유무역협정과 비슷은 한데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통합 뭐 자유무역협정이긴 합니다만 이 지역이 가깝다 보니까 통합의 수준이라거나 뭐 구속력 같은 게 웬만한 FTA를 능가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던 무역협정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무시하고 이런 관세에 대한 입장을 발표해버린 거죠.
1: 예. 자, 이 관세 문제 사실 이제 한동안은 좀 조용했었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예, 약간은 좀 머릿속에서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상대로 해서 이 추가 관세 카드를 꺼낸 이유가 있을 텐데.
0: 네. 요게 이제 시점, 날짜 이런 거를 좀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세가 잠잠해졌을 때로 돌아가면 한 5개월쯤 전에 지난 2월에 연방대법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미국이 부과했었던 상호관세를 위법 판결을 했습니다.
1: 그렇죠.
0: 대법원이 당시에 이제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부과한 법, 뭐 근거인 뭐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적용한 게 잘못됐다라고 이제 위헌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상호관세를 했던 거는 미국이 다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이제 그러면 관세를 그냥 없앨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신 뭔가 조치를 내밀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뭐 예를 들면 상호관세를 못 받게 되면 다른 조치를 해놔서 내린 게 무역법 122조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상호관세는 못 받게 되니까 대신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전부 다 때려버렸습니다. 네. 이 10% 글로벌 관세를 매긴 무역법 122조라는 조항은 국제수지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대통령이 최대 150일 동안 최대 15%까지 수입보과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한 조치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한이 있잖아요.
1: 그러네. 150일이었네요.
0: 150일이었잖아요. 2월에 연방대법원이 조치 냈고 지금 150일이라고 하면 한 대략 5달 되죠. 그 조치가 곧 끝납니다.
1: 그렇군요.
0: 현지 시간 24일 우리로 따지면 내일이죠. 예. 내일 모레 요 정도 되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새로 이거 대신에 무역법 122조 대신에 새로운 그럼 근거로 내밀면서 관세를 부과할 카드는 무엇이냐. 무역법 301조라는 조항입니다.
1: 슈퍼 301조.
0: 예, 예전에 슈퍼 301조였는데 조금 다르긴 해요.
1: 아, 그래요?
0: 예. 그런데 이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복 관세나 기타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치를 내리려면 무역대표부가 이 상대국의 무역 관행을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미 이걸 위해서 준비를 조사를 했어요.
1: 아, 예.
0: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서 두 가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각국에. 하나는 구조적인 과잉 생산을 상대 국가가 하는가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우리가 뭐 한국 같으면 한국에서 쓰이는 물량보다 더 많이 너무 많이 생산해서 미국의 기존 생산을 밀어내거나 아예 신규 투자하는 걸 막게끔 만들지 않았느냐 상대국이 그걸 먼저 보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 미국이 수입하는 제품 상대국이 수출하는 제품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예, 이 두 가지 모두 들어보시면 약간 중국이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1: 예.
0: 과잉 생산직 많이 하고 있는 나라, 강제노동이 있는 나라. 중국을 겨냥한 느낌은 들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만을 겨냥하진 않았고요. 수십 개 나라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1: 예.
0: 뭐 주로 미국이 무역 적자를 많이 보는 나라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구조적인 과잉 생산과 강제노동 관세 두 개 중에 적어도 강제노동 관세는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게 더 조사가 쉬우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뭐 이르면 이제 현지 시간 24일 발표할 것이다 라고 이미 예고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여기에는 우리나라도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죠.
0: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 포함되어 있겠죠. 아마도요.
0: 예.
1: 그럼 어떤 수준의 어떤 조치가 나오게 될지.
0: 네.
1: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0: 요거는 아까 미국 무역대표부가 조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그렇죠.
0: 미국 무역대표부가 지난달에 이제 행정부에 요렇게 하자라고 제안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보면 강제노동으로 생산한 수입품을 제대로 규제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린 강제노동 관세. 그 이유로 60여 개 교역 상대국에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무역대표부가 이제 백악관에 제안을 했습니다.
1: 예.
0: 자세하게 보면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 대만에는 10%, 한국, 중국, 인도, 일본 같은 주요 경제권에는 12.5%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강제노동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1: 예.
0: 하나 더 있었잖아요. 구조적 과잉생산. 이거는
1: 그렇죠.
0: 포함 안 된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이 구조적 과잉생산으로도 관세를 더 부과해야겠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지금 말씀드린 10% 혹은 12.2%의 플러스가 되겠죠.
1: 예.
0: 그러면 이거보다 지금 10%, 12.5%보다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1: 그렇죠.
0: 예.
1: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내일 모레까지 적용되는 관세는 지금 이제 살아내 있는 건데 그게
0: 네.
1: 종료가 되면서
0: 네.
1: 요 301조를 기준으로 해서
0: 네.
1: 새로운 관세 부과가 안이 나올 것이다.
0: 예.
1: 예. 그 기존 것보다 더 높아질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또 관건이 될 수가
0: 그렇습니다.
1: 있겠네요.
0: 지금 우리가 모두 촉각을 뭐 전 나라가 촉각을 먼저 세우고 있는 거는 관세 협상 다 해놨잖아요.
1: 예.
0: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어느 수준까지 맞춰놨는데 그거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당연히
1: 그렇죠.
0: 모두가 촉각을
1: 법에 좀 제동이
0: 거죠.
1: 걸리면서 150일 동안 유지됐던 것이 이제 시한이 끝나게 되고
0: 네.
1: 다른 법을 가지고 새로운 관세 기준으로 때릴 것이다.
0: 그렇습니다.
1: 근데 그게 더 높아질 것인가.
0: 네.
1: 기존하고 큰 차이가 없으면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0: 다행이죠.
1: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0: 예예. 예.
1: 예.
0: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정부에서 가장 눈여겨보는 부분도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미 언급을 했거든요. 추가적인 관세가 더 있을 수 있다. 이게 무역법 301조가 될

0: 될지 아니면 다른 조항을 또 들이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미국이 뭔가 할 거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뭐 다른 이유긴 합니다만 일단 관세 협상을 이끌었던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예. 다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1: 지금 저기 이 대통령 가지 않습니까?
0: 예, 이 대통령은 예. 이제 좀 다른 곳으로 가고 김정관 예. 산업부 장관은 워싱턴에서 이제 뉴욕에서 혹은 이제 산업부 이제 미국의 아.
1: 이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인가 그쪽으로
0: 예,
1: 가는
0: 예, 예.
1: 거고.
0: 지역이 다릅니다.
1: 동부서부로.
0: 네. 그런데 이제 목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관세 상한선, 상호관세 상한선이었죠. 15%. 요거보다는 낮으면 우린 좋겠는데 25%도 넘을까 봐 이제 고민인 거죠.
1: 아, 높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지금 대비를 하는 거군요.
0: 높아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12.5% 만약 그게 적용이 되면 여기다가 지금 한국에 만약 더 이 구조적인 과잉 생산까지 붙여서 그걸 2.5%만 붙여도 예. 15% 되잖아요 벌써. 그렇죠. 근데 예. 2.5% 좀 낮아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붙이면 이제 15% 전에 받았던 것보다 오히려 높아지는 거고 우리의 그동안 했던 관세 협상은 지금 거의 뭐 차문화가 예. 되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시 협상을 적어도 하지 않을 상황으로 가고 싶은 건데 그럼 우리도 이제 무슨 카드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사실 관세 협상 때 이 카드를 다 써먹었단 말이에요.
1: 조선 이런 거 다 했잖아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정관 장관이 사실 이 방미하는 명분은 한미 조선 협력 센터 개소식이에요. 그때 관세 협상할 때 우리가 미국의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를 도와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예. 마스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 플랫폼이 될 한미 조선 협력 센터의 개소식에 가는 건데 우리는 이제 이 조선업 재건을 놓고 다시 한번 또 이제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거죠. 야, 우리 이렇게 센터는 만들었지만 우리가 얼만큼 더 해줄지는 이제 좀 뭐 관세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라도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관세 협상에서 중요했던 게 있었죠. 미국에 대한 투자. 이 투자도 뭐 여러 가지 지금 후보군이 나오고 있어요. 뭐 원전. 그리고 뭐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하는 SMR을 포함해서 원전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LNG를 비롯한 뭐 에너지 인프라, AI, 반도체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첨단 분야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네. 투자를 가지고도 다시 미국을 설득하면서 우리가 이 투자를 해줄 테니 너희가 관세를 제대로 해줘야지라고 설득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1: 예. 아, 좀 한국에 넘었나 싶었는데.
0: 그렇습니다.
1: 또다시 이 넘어야 할 산이 눈앞에 좀 보이고 있네요.
0: 네.
1: 예. 아무튼 24일 현지 시간으로 우리 시간으로 모레쯤 되겠네요. 그죠?
0: 그렇습니다.
1: 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수치가 나오게 될지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그리고 미국이 의약품에도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네. 관세율이 뭐
0: 어마어마하죠.
1: 말도 안 되게 네. 더 보면서요.
0: 이게 제네릭 의약품이라고 하죠. 복제약입니다. 복제약. 예. 이런 복제약이 미국으로 수입될 경우에 최대 200%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
1: 200%.
0: 예. 이건 다음 달 1일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원래도 예고는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난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냈기 때문에 이 행정명령을 이해하는 차원인데요. 오늘 법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행정명령에 대한 근거로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거론을 했습니다.
1: 예.
0: 이 232조는 또 뭐냐면 미국 대통령이 이 물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이 되면 관세나 수입 제한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1: 이거는 조항이 뭐 되게 많네요.
0: 되게 그렇죠. 많아요. 예. 예, 예. 법이 몇 개지 됩니다. 법도 많고 행정명령의 종류도 많고 한데 이거는 1962년에 냉전 시대에 만들어진 조항이에요.
1: 아,
0: 그러니까 국가안보라는 이름이 붙었겠죠.
1: 예.
0: 이걸 상무부가 이제 또 조사를 해서 국가안보 위험 여부를 판단해서 대통령이 결정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좀 좋아합니다. 왜 이걸 자주 쓰냐면 이 법은 상대국이 불공정 무역을 했다는 걸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무역법 301조는 예를 들면 뭐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든가 하는 불공정 무역을 했다 이러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건 그런 조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재량이 커요. 이래서 이 조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조치를 들고 이제 지난 4월에 그때는 이제 복제약과 관련 원료의 무관세를 유지하고 1년 뒤에 재평가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 조치를 확정한 겁니다.
1: 네. 좀 유예 기간을 뒀다면서요?
0: 네. 그게 좀 특이해요. 이게 흥미로운 게 유예 기간을 2년을 뒀어요.
1: 2년이요?
0: 예. 그래서 2년간은 관세가 0% 없습니다. 그 뒤에 1년은 100%. 그 이후에 200%를 매기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200%가 될 때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이미 끝납니다.
1: 예.
0: 예. 그런데 왜 이렇게 2년 유예 기간을 굳이 둘까? 이거에만. 다른 거 이렇게 안 하잖아요.
1: 예.
0: 그 이유는 좀 생각해보고 살펴보면 이제 미국 내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구축하지 않을 경우 200%의 관세 폭탄을 매겨서 제조기지의 미국 이전을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공장 지어서 미국에서 약 만들어라. 그래야지 관세 안 물지. 안 되면 200% 매길 거야 합니다.
1: 예, 그러니까 2년 미국에서 만들어라.
0: 예, 그러니까 2년 유예 기간은 미국에 투자하고 공장 지을 시간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미국의 절차대로 보면 FDA 승인받고 미국 식품의약국이죠. FDA 승인받고 그다음에 원료 공급만 구축하고 공장 건설해서 생산라인 만드는 데까지 보통 2년에서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1: 네.
0: 신속하게 제일 빠르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기업들이 이제 약간 200% 관세는 너무 세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사실은 수출을 하기가 이제 난감하니까 투자를 이제 해서 어느 정도 상쇄하려고 하지 않겠느냐가 미국의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업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기업들이 좀 약간 갑의 성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복제약의 이제 미국 식품의약국 통계인데요. 미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 90% 이상이 이런 수입하는 제네릭 의약품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기업들이 수출을 안 하고
1: 예.
0: 관세 너무 비싸. 안 갖다 주면 미국에 당장 약국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1: 약은 아주 이제 필수품이니까.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뭐라고 하냐면 관세만으로 우리가 미국 생산을 늘릴 수는 없다. 이게 미국은 인건비도 비싸고 규제 비용도 비싸고 게다가 보험사가 약가를 너무 낮게 쳐줘서
1: 예.
0: 공장을 지어도 어차피 미국에서 수익 안 난다.
1: 어.
0: 그러니까 우리 공장 유치하고 싶으면 구매제도 보상체계 다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미국 이 의약업계들은 생각할 수 있죠. 우리 피해 우리만 보는 거 아니야. 미국 사람들도 다 봐.
1: 그렇죠.
0: 예, 미국인들이 일종의 볼모가 되는
1: 예,
0: 그런 상황이 되는
1: 약이기
0: 거예요.
1: 때문에. 예.
0: 예, 그래서 이거를 일종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치를 정말 시행할 것이냐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는 왈가왈부가 있습니다. 일종의 협박카드로 또 쓸 것이다. 이런 제 견해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제네릭 그 복제약들이 강한 나라들은 인도, 중국 같은 나라들.
1: 인도가 강하죠.
0: 예, 아니면 다국적 예. 제약회사들.
1: 예.
0: 그래서 이런 나라들, 인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미국의 수출 많고 눈여겨보는 나라들이니까 이 나라들에게 어떤 협박카드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미국 내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하지만 뭐 이게 그런 의약품이라는 게 보통 이제 싸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0: 그렇죠.
1: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미국에다가 공장 짓고 하면 그게 싸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0: 거죠.
1: 들긴
0: 네.
1: 되네요. 사실
0: 예.
1: 싼 값에 약을 처방을 해서 건강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
0: 사실은 미국의 지금 약값이
1: 예.
0: 보험 안 끼고 사면 엄청나게 비싸요.
1: 그렇다면서요.
0: 예예. 예. 그런데 이거를 그냥 여기에 단가까지 올라버린다? 이러면 뭐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인
1: 그렇겠네요.
0: 거죠.
1: 예. 아무튼 내일 모레 주목하겠습니다.
0: 네.
1: 어떤 관세 수치가 나올지. 워싱턴 리포트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KBS 이정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바쁘게 지나간 하루.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0: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OECD에서 보건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 수준이 상당히 높다. 예. 의료 체계는 조금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네. 분석입니다.
1: 우선 OECD 보건 통계 2026을 볼게요.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이 83.7세입니다.
0: 네.
1: 그 스위스가 1등인데 스위스와 0.5년 정도 차이고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 때 조금 이렇게 기대 수명이 줄었다가 역대 최고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0: 예.

0: 그리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하면 막을 수 있는 회피 가능 사망률이라고 하는 수치가 있는데 이게 인구 10만 명당 139명으로 OECD 평균이 208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훨씬 더 낮은 거죠. 그만큼 기대 수명도 길지만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성과가 비교적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건강 위험 요인들이 전반적으로 좀 양호한 편이에요. 과체중 비만 비율이 37.3%로 OECD 평균보다 훨씬 낮고요. 그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예. 흡연율은 OECD 평균과 비슷하고 술도 많이 안 먹습니다. 1인당 예. 주류 소비량이 평균보다 적었습니다.
1: 아, 그래요? 약간 예. 의외이긴 한데. 예.
0: 네.
1: 예전보다는 뭐 많이 준 것 같긴 합니다.
0: 아, 그리고 요즘 예. 40, 50대 뭐 60대 분들 보면 건강관리 굉장히
1: 맞습니다.
0: 열심히 하시고 몸에 예. 해로운 거 안 하신다는 게 피부로 느껴지잖아요.
1: 확실히 과거보다 많이 준 것 네. 같긴 해요. 근데 좀 의사가 부족하다.
0: 네.
1: 이런 얘기가 있어. 이제 이런 병원의 인프라,
0: 네.
1: 또 뭐 장비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우수한데 의사의 숫자로 보면은 좀 부족한 편이다. 예. 그리고 병원을 좀 자주 가는 나라다.
0: 네.
1: 이런 평가입니다.
0: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대 수명이 긴 대신에 그 유병 기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아프면서 지내는 기간들이 좀 긴 편인데요. 우리나라 임상의사에서 병원에서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를 하는 의사들 숫자가 인구 1,000명당 2.6명인데 OECD 평균 4명이에요. 그러니까
1: 많이,
0: 회원 가운데 두 번째로 적죠. 근데 이제 MRI, CT 같은 의료 장비는 OECD 평균보다 많고요.
1: 예.
0: 병상 숫자도 인구 1,000명당 12.5개로 평균의 약 한 3배의 수준이었습니다.
1: 예.
0: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더 바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1: 예.
0: 그리고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 병원 가는 횟수도 17.9회로 OECD 회원국 중에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인력은 부족한데 간호 인력도 부족하더라고요. 보니까 통계를. 병상과 장비가 많고 의료 이용도 매우 활발하다. 이게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특징인데요.
1: 예.
0: 경상의료비라 그래서 본인 쓰는 의료비에다가 사회 전체가 보건의료에 쓰이는 비용을 이제 이르는 말이 있는데 경상의료비가 아직까지 OECD 평균보다 낮아요. 근데 최근에 증가 속도가 높고 의약품 소비도 많아서 앞으로 의료 인력이 좀 적절히 확충돼야 되지 않을까. 또 반대로 과도한 의료 이용이나 비용 증가를 관리하는 게
1: 예.
0: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1: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0: 네.
1: 것이 이제 고령화되면서
0: 진행되니까.
1: 예.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0: 네.
1: 8명이 다쳤다고요.
0: 그러니까 오늘 오전 8시 29분쯤에 경산시 사동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1: 예.
0: 났는데요. 불은 한 20분 만에 진화가 됐습니다. 근데 방화 용의자가 70대 주민이고요.
1: 누가 이제 불을 지른 거군요.
0: 예. 그렇게 의심이 되는
1: 용의자니까.
0: 거죠. 용의자니까. 네. 용의자니까 70대 주민과 경비원, 청소부, 관리소장 겸 주민대표, 주민 이렇게 포함해서 8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한 분이 상태가 좀 위중해가지고 헬기로 서울병원까지 옮겼습니다.
1: 예.
0: 목격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이 나고 관리사무소 안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대요. 그리고 몸에 불이 붙은 사람이 바깥으로 뛰쳐나왔다 이렇게 전했는데
1: 예.
0: 주민들이 놀래서 소화기를 직접 들고 가서 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1: 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고
0: 네.
1: 예, 지금도 뭐 피해가 크지만은 훨씬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한 예. 이게 이제 그 아파트 운영 문제 때문에
0: 네.
1: 주민들 사이에 좀 갈등이 있었고
0: 네.
1: 그런 상황에서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0: 네.
1: 지금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0: 그러니까 용의자인 70대 주민이 예.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관리사무소한테 뿌리고 불을 붙인 걸로 경찰은 보고 있는데요.
1: 예.
0: 이분이 최근에 그 아파트 감사 선거에 출마에다 낙선을 했대요.
1: 예.
0: 그전에 그 비대위 위원장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분인데
1: 예.
0: 지난달까지 아파트 비대위원장을 했고 최근에 이제 주민 대표 선거가 있는데 떨어졌어요.
1: 예.
0: 근데 이제 관리비 지출 내역이랑 폐지 처분 수익금을 그 공개를 계속 요구하면서 지금 관리사무소 측하고 계속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1: 예.
0: 그리고 전날 사건이 벌어진 전날 관리사무소 측이 경찰에 이 사람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폭발 직후에 흉기를 들고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다가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제압이 됐고
1: 예.
0: 본인도 전신 화상을 입어가지고
1: 본인도?
0: 예, 지금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1: 예.
0: 이게 이제 고의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1: 예.
0: 사건 당시에 보니까 관리소 CCTV가 작동을 안 했어요. 근데
1: 예.
0: 선이 대부분 뽑혀 있었다고 합니다.
1: 아하.
0: 그러면 회의 일정과 내부 상황을 미리 알고 범행을 준비했을 가능성, 계획 범죄의 가능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뭐 대단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0: 네네.
1: 예. 불침번. 예, 저도 이제 저 훈련 받을 때 했었거든요.
0: 예.
1: 예, 밤에 이렇게 이제 깨우고
0: 예,
1: 예 굉장히
0: 괴로우십니까?
1: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예, 왜냐면 훈련 자체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밤에 뭐 새벽 2시에 나와서 깨우고
0: 네.
1: 하는 게 아, 정말 진짜 고통스럽죠.
0: 예. 예.
1: 근데 이게 이제 일부 부대에서 다는 아니고
0: 네.
1: 사라질 수도 있다면서요.
0: 예. 그러니까 이게 돌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1: 예.
0: 말씀하신 것처럼 수면 부족으로 병사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또 불공정할 수도 있다면서요.
1: 불공정요? 저는 사실 이제 훈련 받을 때였었어요.
0: 예.
1: 훈련 받을 때였었는데.
0: 그러니까 예. 그런 이유로 계속 이제 목소리가 있었는데
1: 예.
0: 국방부에서 부대 관리 훈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앞으로 CCTV랑 술차를 등으로 야간 경계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자율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대장급 이상의 지휘관이 불침번을 운영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 예.
0: 병사들이 보통 2인 1조로 저녁 점호 이후에 기상전까지 생활관 주변을 순찰하고 화재, 안전사고, 탈영 같은 비상상황에 대비를 해왔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CCTV나 이런 게 잘 갖춰져 있으면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 갖춰진 부대면 밤새 교대로 불침번을 설 필요가 없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1: 예. 근데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뭐 없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0: 네.
1: 사실 이게 근데 국방이잖아요. 나라를
0: 그렇죠.
1: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0: 네.
1: 만약에 빈틈이 생겼다. 불침번 없어가지고
0: 네.
1: 그러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0: 맞습니다.
1: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하니까. 예. 그래서 모든 부대에서 일단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0: 그러니까 요 개정 행정 예고가 된 부대 관리 훈련 개정안은 CCTV와 순찰 체계가 기존의 불침번을 대체할 수 있는지를 부대별로 판단하도록 한 건데요.
1: 예.
0: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해군하고 공군 같은 경우는 자대 배치 후에 병사 불침번을 안 합니다.
1: 그러니까
0: 육군 중에서도 23 경비 여단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없애기도 했었어요.
1: 예.
0: 그러니까 CCTV를 활용해서 불침번을 없앤 사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개정안은 행정 예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계 여건이나 부대 특성상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1: 예.
0: 불침번을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부대 안전은 유지하되 병사들의 수면권이나 피로도를 좀 개선을 하자라고 하는 취지인데요. 근데 각 부대에서 이걸 어떤 기준으로 적용을 할지 그게
1: 그렇죠.
0: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1: 뭐 국방이라는 것이 이제 한 방울의 물도
0: 네.
1: 채서는 안 된다. 뭐 저는 해군이었으니까 뭐 그런 말이 있거든요.
0: 네. 네.
1: 그게 허용되는 선에서
0: 예. 그렇죠.
1: 가끔 하면서 그런 생각 들 때 이거 왜 해야 되지 필요 없을 것 같을 때
0: 예.
1: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0: 있을 수 있으니까.
1: 예. 합리적으로
0: 예.
1: 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앞두고 카드 부정 사용도 조심해야 됩니다.
0: 네.
1: 예. 출국하기 전에 몇 가지 좀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 좋다고요.
0: 네. 그 출국 전에 카드사 앱을 여셔서 국내 부정결제 차단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이걸 미리 신청을 해 주시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해외에 내가 있을 때 국내에서 오프라인 결제나 현금 서비스가 내가 이제 해외에 있으니까 아예 못하도록 그렇게 막을 수 있습니다.
1: 네.
0: 지금 일부 카드사에서 제공을 하는 곳도 있고요. 이달 말부터 시행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유심을 사용하면 국내에서 문자 메시지를 못 받으니까 카드 결제 좀 이상한 게 왔는데도 알림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제 알림을 뭐 그 메신저 앱이나 카드사 앱에 푸시 알림으로 바꿔두시면 문자가 좀 늦게 와도 그 앱을 통해서 아실 수 있으니까 미리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결제 한도를 좀 줄여놓으시면 좋습니다. 카드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했다고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해수욕장에다가 태블릿 PC를 예. 두고 하루 동안 놔뒀는데
0: 네.
1: 그게 이제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는 내용의
0: 예.
1: 좀 사연이 화제입니다.
0: 딸이랑 해수욕장을 가셨는데
1: 예.
0: 다음 날 저녁이 돼서야 그 이제 태블릿 PC를 놓고 왔다는 거 다음 날 저녁에 하신 거예요.
1: 예.
0: 벌써 이제 24시간 지났잖아요.
1: 아, 없어졌겠구나 생각하죠.
0: 그렇죠. 성수기에 사람도 많은데 못 찾겠구나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혹시나 해가지고 해수욕장을 갔더니 예. 누가 태블릿 PC를 비닐에 정성스럽게 싸서
1: 싸가지고
0: 원래 자리에
1: 돌돌아갈까 봐.
0: 네. 아, 예. 그래서 아직 세상은 따뜻하다라면서 그 시민에게 감사의
1: 그렇군요.
0: 마음을 전했습니다.
1: 예. 이런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다.
0: 예.
1: 그런 얘기도 하겠죠. 그죠?
0: 예. 예.
1: 뭐 유쾌한 반응이 많이 나왔다고.
0: 그러니까 한 누리꾼은 실제로 강원도 고성 해변에서 비닐에 쌓인 태블릿 PC를 본 것 같다면서 주인 찾았다니까 아, 예. 다행이다 이렇게 댓글을 남기기도 했고요. 전망대에 두고 왔는데 밤늦게 다시 가니까 벤치로 그대로 있더라. 카페에 명품 지갑 놓고 왔는데 6시간 뒤에 찾으러 갔는데 사라지지 않았다. 이런 경험담들이 이어졌는데요.
1: 예.
0: 최근에 제가 SNS에서 봤는데 외국인분들이 한국에서는 물건을 잘 안 잃어버린다. 이렇게
1: 예.
0: 누구 가도 다 그 자리에 두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써놓은 걸 봤었거든요.
1: 예.
0: 어쨌든 어떤 분이 다들 이렇게 배려하는 거에 공감했는데 대한민국에선 자전거만 조심하면 된다.
1: 자전거. 예.
0: 그런 농담도 있습니다. 농담. 예.
1: 예. 그 실험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동영상 제가 봤는데, 예. 그걸
0: 예.
1: 일부러 외국 분들이 한국이 진짜 그런지 알아보려고,
0: 네.
1: 그 지갑 같은 거 놓고,
0: 네.
1: 몰래 숨어가지고 지켜보고, 그러면서 이제 아무도 안 가져가니까.
0: 예. 몰래 카메라처럼
1: 대단하다.
0: 옛날에.
1: 예. 예. 예. 그걸 또 이렇게 동영상에 올려서, 칭찬하는 내용을 본 기억이 나네요.
0: 네.
1: 예.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밤 일라디오 여기까지고요. 카펜터스의 Yesterday Once More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경기 북부와 경기 동부,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린 강수량 철원 장흥 126mm, 화천 상서 116, 양구 방산 109.5, 포천 관인 114.5, 연천 군남 107.5mm 등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역에서 100mm가 넘었습니다. 서울은 6mm입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내일도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예상 강수량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20에서 60, 만곳은 80mm 이상,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도 중남부는 5에서 40mm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5에서 40mm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견 서울, 광주, 대구 26도 등 오늘 밤 열대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안개 낀 곳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36도, 울산 35도, 광주, 제주 34도, 대전 33도, 세종, 부산 32도, 서울 31도, 인천은 30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서울지방 현저기온 27도, 습도 84%입니다. KBS 58분의 C 잔금매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작은 서점.
1: 몬스터는 자정이 막 지나자마자 나타났다. 몬스터들이 의뢰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오늘은 패트릭 네스의 아동 청소년 소설 몬스터 콜스의 첫 문장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13살 소년 코너는 밤마다 끔찍한 악몽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악몽과 함께 찾아온 몬스터는 소년이 거절할 수 없는 기이하고 오싹한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어질 이야기는 작은 서점의 여름방학에서 만나보겠습니다.

0: 네, 멋진 여행을 가이드 해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창비 청소년 출판 부장인 이하림 편집자, 책방 사춘기의 유지연 대표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코너를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다독이들의 문자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두 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골라왔는데요. 인스타그램 아이디 북살롱 릴리님은요, 지난번 그림책 얘기도 좋았는데 이번 여름방학 특집도 기대됩니다. 본방 사수할게요.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 들으셨을 거예요. 네, 듣고 나서의 그 감상평도 또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 중에는요, 어린이 책을 어른이 되어서 읽으면 그때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 몰랐던 것이 보이면서 때로는 눈물도 나고 마음 한구석도 뭉클해지고 여러 감정이 들게 되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책들이 소개될지 기대됩니다. 이런 우리 다독이의 문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좀 새로워요. 이게 성인 문학, 뭐 성인 이제 책들만 하다가 우리 두 분과 함께 어린이들 이제 책들 동심의 세계로 빠져드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저한테는.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네. 감사하고요. 자, 일주일 동안 이 코너 이제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한 주 동안 또 어떻게 보내셨어요? 두 분께서는요.
1: 네. 네, 저희 창비 편집부에서는 최근에 네. 활자 중독 생활이라는 책을 펴냈거든요. 네, 그 책이 편집자들이 책을 만들면서 생각한 것들을 일기라는 형식으로 써내려간 책인데.

0: 총 6명의 편집자의 글이 실려 있고 신입사원부터 이제 부장까지 네, 다양한 직급의 편집자들이 글을 썼는데 이 책에 저도 저자로 참여하게 되면서 난생 처음으로 편집자가 아닌 저자가 되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1: 아 그래요? 나중에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활자 중독. 이 점점 없어지는 요즘에 네, 반가운 제목인 것 같고 네. 네, 유지현 대표님은요? 방학이면 확실히 지금 개인적으로 되게 바쁘시겠어요.
2: 근데 아직은 방학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방학이 7월 말부터 시작된다고 해가지고
1: 그런가요? 이제 네. 바빠질 예정.
2: 네, 이제 네. 바빠질 것 같고 네. 저는 지난주에 숨은 어린이 찾기라는 그 김소영 작가님 북토크 행사를 네. 했는데 이제 그때 어린이랑 어른이랑 같이 모여서 함께 그림책 읽으면서 네. 어른들은 맥주 마시고 어린이들은 음료 마시면서 여름밤 아니, 보냈어요.
1: 되게 이색적이다. 네. 바뀌면 안 돼요. 네. 오늘은 이 여름에 아주 꽉 맞는 주제를 골라오셨어요. 그렇죠? 네. 제 주제가 뭔가요?
0: 네. 오늘은 무서운 이야기 특집입니다.
1: 내가 제가 그래서 아까 오프닝 때 괜히 그 목소리가 좀 기어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서운하게 되고. 근데 글쎄요. 우리 이 동화가 무서워봤자 얼마나 무섭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 오늘 이 방송에 임하는 두 분의 각오는 어떠신지 얼마나 무서울 예정입니까?
0: 흔히 뭐 무서운 이야기라고 하면 귀신이나 괴물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네. 하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비밀이 또 그 어떤 것보다 무섭게 맞아요.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1: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네. 그 안에 그 꿍꿍이 속이 사실 제일 무서운
0: 맞습니다.
1: 거예요.
0: 네네. 그래서 저도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내가 진짜 무서워하는 게 뭔지 생각해보게 되었는데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유지연 대표님은요?
2: 저는 이제 공포가 원래 좀 여운이 남는 장르잖아요.
1: 맞아요.
2: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소개하는 책들을 통해서 한 주 동안 좀 저희를 잊지 못하게 각인시키고 싶다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네.
1: 이게 약간 경고인가요 지금? 오늘부로 나를 잊지 못할 거야. 이 시간이 영원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각인될 거야. 와.
2: 문자 더 보내주세요.
1: 네. 기대됩니다. 오늘 어떤 책 골라오셨어요? 이하림 편집자님.
0: 네, 제가 예. 오늘 가져온 책은 아동 청소년 문학 역사상 가장 강렬하고 또 으스스한 공포 판타지로 꼽히는 작품인 패트릭 네스 작가의 몬스터 콜스입니다.
1: 네, 책 제목이 몬스터로 시작이 돼요. 그렇죠?
0: 네.
1: 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상도 많이 받았고 영화화도 됐고.
0: 네. 영국에서 카네기상과 그린어웨이상이라는 두 가지 상을 동시에 휩쓴 작품인데요. 상에 대해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 네.
0: 카네기상은 영국 도서관협회가 선정하는 최고의 아동문학에 주는 상이고요.
1: 네.
0: 그린어웨이상은 영국에서 출간된 아동 청소년 책 중에서 최고의 일러스트레이션을 선보인 작품에 네, 주는 상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 책은 글, 그림 모두 최고라는 이제 그 완성도를 인정받은 아주 보기 드문 걸작이고
1: 네.
0: 이 두 상을 동시에 수상한 책은 이제까지 이 책이 유일합니다.
1: 진짜로요?
0: 네.
1: 보통 근데 어떤 명성이 있는 책이라면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0: 네.
1: 독자들에게 다가가서 이게 평가받을 만한데 이게 유일한 책이라고요?
0: 네.
1: 와, 네. 지금 제가 그래서 계속 책을 펼쳐보고 있는데 사파들이 심상치 않은데요.
0: 네.
1: 흑백으로 다 돼 있고요.
0: 맞습니다. 네. 책을 살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파가 진짜 강렬한데요.
1: 네.
0: 주변에서 이 책을 보고 어린 책 맞냐고 네, 물어볼 정도로 굉장히 네. 압도적이고 또 으스스한 느낌을 주는 그림들이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뭐 먹물 자국이 아주 거칠게 흩뿌려져 있거나 혹은 날카로운 스크래치 효과 같은 것이 굉장히 긴장과 불안을 표현하고 또 뭐 흑연의 번짐 같은 것들이 또 불길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컬러는 하나도 없고 흑과 백 그리고 회색으로만 그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풍경 속에서 우리를 향해 걸어 나오는 몬스터의 모습이 아주 실감나고 오싹하게 느껴집니다.
1: 그렇게 말씀을 으스스하게 하세요.
2: 아니, 야밤에.
1: 아니 네. 지금 딱 우연히 확 펼쳤는데
0: 네.
1: 누가 죽어 있고 막 이래요.
0: 그렇죠.
1: 어떻게 이거 저도 공포 뭐 이런 뭐 허러무비 이런 거 진짜 못 보거든요. 아 우리 단디 마음
0: 단디
1: 마음을 다 잡고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0: 주인공은 13살 소년 코너입니다.
1: 네.
0: 코너는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고 아빠

0: 27분이라는 시각에 네. 창밖에 저기 멀리 서 있던 거대한 주목이라는 나무가 뱀처럼 뒤틀리면서 네.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혹시 주목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나요?
1: 알죠. 네. 상상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0: 네. 침엽수잖아요. 네네. 그래서 잎이 바늘처럼 이제 뾰족뾰족한데 그런 바늘 잎으로 이루어진 몬스터가 코너의 방 창문을 깨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몬스터는 소름 끼치는 저음으로 코너의 이름을 부르면서 방 안을 막 난장판으로 만들죠.
1: 네. 지금 이 책부터 시작해서 계속 쭉 무서운 내용이에요.
0: 네.
1: 근데 그러니까 또 아까 또 정확하게 막 12시 7분 막 이러니까 곧 다가올 시간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아 근데 이렇게 막 이게 지금 아동문학의 장르 확실히 맞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아니 우리 유지현 대표님 이게 지금 더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가기 전에 약간 이런 느낌의 동화책은 사실 많지 않은데 좀 이색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2: 근데 예상보다는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1: 아, 그래요?
2: 네, 저도 이제 일로 관련되기 전까지는 약간 편견처럼 생각했던 부분이 어린이 책은 무조건 맑고 막 밝다 이런 것이었는데 사실 어린이 책이 어린이만 향유하는 문학은 아니고 어린이부터 볼 수 있는 책이라서 소재도 훨씬 폭이 넓고 또 그림이 함께하는 장르인 만큼 의외로 또 전방위적으로 과감하고 예술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인정받아서 글과 그림 다 이렇게 수상을 한 것 같고 이 어느 정도의 수위 조절은 있지만 좀 내용에 걸맞게 어두운 색채를 콘셉트로 쓰는 작품들이 많고 또 무서운 이야기들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분위기를 좌우하기 위해서 흑백의 느낌을 살린 것 같고 또 색을 지으면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져서 이런 요소 때문에 약간 의도적으로 쓰신다고도 하더라고요.
1: 색을 지으면 상상의 영역이 더 커질 수 있다. 그것도 일리는 얘기네요. 자, 그래서 몬스터가 지금 이 주인공의 이름을 부르면서 방 안을 막 난장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호흡을 좀 가라앉히면서 근데 정작 이 소년 코너는 눈앞에 이 거대한 이 나무 괴물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면서요.
0: 네. 이 장면은 사실 독자들이 아 얘는 이런 애구나 하고 딱 느끼게 되는 이제 대목인데요. 몬스터가 너를 데리러 왔다 이렇게 무섭게 협박을 하는데도 코너는 도망도 안 치고 겁에 질리지도 않고 오히려 실망했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1: 네.
0: 그랬더니 오히려 이제 몬스터가 놀라는 거죠. 이렇게 무서운 내가 나타났는데 왜 무서워하지 않지? 그래서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막 주먹으로 집을 막 부수기도 합니다.
1: 네.
0: 그래도 코너는 난 더한 것도 봤다. 그러면서 너 따위는 무섭지 않다는 듯이 차분하게 행동을 하는데요. 네. 그런 코너에게 몬스터가 기이하고 오싹한 제안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세 가지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그 대가로 네 번째 이야기는 네가 나에게 들려주어야 한다. 만약 네가 들려줄 네 번째 이야기가 진실이 아니라면 내가 너를 산채로 잡아먹겠다. 고 협박을 합니다.
1: 나름 이야기 배틀을 지금 벌이잖아요.
0: 그렇죠.
1: 네. 자, 그러면 몬스터가 들려주는 먼저 이제 세 가지 무서운 이야기를 풀어놓는 거잖아요.
0: 네.
1: 일단 뭐 하나만 들어볼까요?
0: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시작은 뭐 흔한 옛 이야기처럼 시작이 돼요. 옛날 이야기라는 것이 옛날 옛적 어느 왕국에 왕과 왕비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1: 네.
0: 이 이야기도 인자한 왕과 왕비와 왕자들이 살았다는 이제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요. 하지만 여러 전쟁을 거치면서 왕비와 왕자들은 죽고 왕과 왕의 손자 한 명만 살아남습니다. 그러자 왕은 이웃나라의 또 젊고 아름다운 공주와 재혼을 하고 왕손도 무럭무럭 자라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왕손이 왕이 되기 1년 전에 왕이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1: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0: 네. 예상하신다면?
1: 네. 네.
0: 왕비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런 이야기. 이 젊은 왕비가 그 왕의 권력을 자기가 차지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왕손과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할머니인 셈인데 뭐 할머니지만 실제 혈연관계는 아니고 또 여기선 왕비가 되게 좀 젊은 여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왕비는 이제 그런 계략을 꾸몄던 거죠. 하지만 왕손은 할머니 왕비와 당연히 결혼을 하기 싫었겠죠.
1: 네.
0: 게다가 왕손은 이미 농부의 딸과 사랑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왕손과 농부의 딸이 이제 왕비를 피해서 도망을 가던 중에 어느 날 밤 농부의 딸이 잔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0: 그럼 이제 여기서 또 누구의 지시였을까요?
1: 네.
0: 당연히
1: 예견이 되죠.
0: 네. 네네. 왕비의 지시 거라고 왕손은 생각을 하고 네. 또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이 왕비를 이제 몰아내자고 하는 그런 이제 막 군중들이 들끓었겠죠. 그래서 네. 결국 이 왕비를 몰아내고 왕손이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는데요. 몬스터가
1: 반전이 네. 있겠죠. 네.
0: 몬스터가 이제 이 당시에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몬스터가 왕비가 이제 화형으로 죽임을 당하기 전에 몬스터가 나타나서 그 불길에 휩싸여 있던 왕비를 몬스터가 구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던 코너는 왜 살인자 왕비를 구해 주냐? 너 왜 그랬냐?
1: 살인자가 아니었나 보죠.
0: 맞습니다. 그래서 몬스터가 진짜 네. 살인자는 왕비가 아니었다. 그 농부의 딸을 죽인 것은 왕비가 아니라 바로 왕손이었다고 합니다.
1: 네. 정의 실현을 하는 몬스터네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왕손은 사랑하는 여자이지만 자신의 힘만으로는 왕비를 몰아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비에게 그런 누명을 씌워서 군중들이 왕비를 쫓아내게 했던 거죠. 그래서 어린 코너는 혼란스럽죠. 이 이야기에서 누가 더 좋은 사람인지 더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코너에게 몬스터는 말합니다. 항상 좋은 사람은 없다. 항상 나쁜 사람도 없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지. 라고 말을 합니다.
1: 요거 약간 밑줄 칠만한
0: 네.
1: 네, 부분이네요. 좋은 사람은 없다. 항상 좋은 사람은 없다. 항상 나쁜 사람도 없고 대부분 그 사이 어딘가에 있다.
0: 네.
1: 유지현 대표님도 이 몬스터 콜스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 어른들도 굉장히 열광할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2: 아마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이 네. 좀 많이 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1: 네.
2: 저도 진짜 좋아하는 작품인데 함께하는 파트너인 이하림 부장님이 네. 이 책을 소개해 주신다고 해서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사람들 좀 주로 답을 내리거나 분명한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반면 이 책은 좀 복합적인 고민을 던져요. 지금 방금 몬스터가 남긴 밑줄 치는 문장처럼.
1: 네.
2: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겐 좀 다면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내 안의 세계, 그러니까 내 안의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은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여전히 성장하는 이들에게 좀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자, 나머지 두 가지 이야기도 궁금한데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죠?
0: 네. 네, 간단하게 네. 설명을 드리면 네. 두 번째 이야기는 약사와 목사의 어떤 위선을 다룬 내용이고요. 세 번째 이야기는 외톨이 소년이 투명 인간이 되는 내용인데요. 이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이 소년 코너가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받게 되는 영향 그럼으로써 현실에서 굉장히 또 기괴한 행동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코너가 몬스터한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청취자분들께서 책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뭐 간략하게만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 지금 몬스터가 들려주는 세 가지 무서운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대충 살펴봤는데 이 중에서 가장 무서운 에피소드는 뭐예요? 우리 유지현 대표님, 네.
2: 저는 네. 원래는 그 코너의 내면을 좀 더 깊게 보여주는 세 번째 이야기를 좋아했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읽었을 때는 두 번째 약사와 목사의 이야기가 더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0: 네.
2: 왜냐하면 믿음이 어떤 입장에서 쓰이냐에 따라서 되게 이기적일 수 있다는 게 오히려 너무 현실감이 느껴져가지고 이거 너무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
0: 네.
2: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훨씬 좀 두렵게 느껴지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좀 읽어봐야지. 예. 또 공감이 되는 그 현실과 이렇게 좀 대비를 해서 아마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자 지금 이제 몬스터가 자신이 무서운 이야기를 세 가지 하면 자 너도 코너 너도 네 번째 이야기를 해줘야 돼 이게 만약에 진실이 아니면 내가 너를 데려가겠어 한 거잖아요.
0: 네.
1: 코너는 그래서 진실된 무서운 이야기를 하게 되나요?
0: 사실 이 이야기가 이 책의 가장 중요한 결말이어서
1: 예.
0: 혹시 사전 정보 없이 오롯이 이 책을 읽고 싶으시다면 그런 청취자분들이 계시다면 여기서 잠깐
1: 네. 어디 다녀오시고
0: 네.
1: 잠시 라디오를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이러면 더 못 끄는 거 알죠? 더 궁금해서 귀 기울이게 되는 거 알죠? 네,
0: 네.
1: 들어볼까요?
0: 네. 엄마의 병이 이제 점점 악화가 되고 이제 마침내 엄마의 죽음이 코앞으로 다가온 밤 이제 몬스터는 네 번째 이야기 그것도 진실이 담긴 이야기를 내놓으라고 다그치는데요. 몬스터

0: 캐릭터가 계속 취조하듯이 질문을 던져요. 코난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끝끝내 자신의 진실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1: 네.
0: 코난은 매일 밤 똑같은 악몽을 꾸었다고 나오는데요. 바로 절벽 아래로 미끄러지는 엄마의 손을 붙잡고 있다가 결국 엄마의 손을 놓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이제 깨어나는 꿈이었죠. 그런데 사실은 놓친 게 아니라 코너 자신이 놓아버린 것이었습니다.
1: 오.
0: 그러니까 엄마가 암으로 아파하는 모습을 매일 곁에서 지켜보는 게 너무 무섭고 또 지옥 같고 또 외로워서 그저 다 끝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코너는 스스로 자기가 엄마의 손을 놓아버렸다는 그 생각,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는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그런 좀 가장 부끄럽고 또 잔인하고 마주하기 무서운 그런 속마음을 네 번째 이야기로 몬스터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1: 그러니까 이 눈앞에 몬스터 괴물보다 자신 안에 그 잔인한 마음이 있다는 네. 그 사실이 그게 정말 소년에게는 무서운 이야기, 무서운 지옥이었어요.
0: 네.
1: 마음이 굉장히 아프네요.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코너는 진심을 털어놓고

0: 어렸지만 네. 이때부터는 이제 큰 소리로 울고 또 괴로움을 털어놓는데요. 그리고 몬스터도 이제까지 거칠게 코너를 몰아붙였었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부드러운 손길로 소년을 가만히 품어줍니다.
1: 아, 몬스터가 주인공을 품어줘요?
0: 네. 네.
1: 네.
0: 그리고 여전히 괴로워하는 코너에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너는 고통이 끝나기를 바랐을 뿐이다. 고통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지극히 인간적인 바람이라고 위로를 해줍니다.
1: 몬스터가 인간의 어떤 그 고통을 어루만져준다는 것도 굉장히 또 특이한 네. 설정인데요. 네. 야, 이 책에 그 탄생 비화가 있다면서요. 아주 뭐 슬프고도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데 어떤 얘기죠?
0: 네, 책의 표지를 보시면 다른 책들과 달리 시본 도우드 구상, 패트릭 네스 글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구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특이한데 원래 이 소설의 아이디어를 내고 집필을 시작한 사람은 시본 도우드였던 거죠. 그런데 네. 그녀는 이 작품을 완성하지 못하고 2007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겨우 47의 나이에 네. 돌아가시게 됐죠.
1: 본인이 이제 암투병 생활을 하면서 어머니가 암 환자인 소년의 이야기를 구상한 거군요.
0: 네. 그래서 시본 도우드가 네. 이 이야기를 다 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자
1: 네.
0: 편집자가 이제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아깝게 느껴졌던지
1: 편집자가 네. 마저 쓴 거예요.
0: 네. 그래서 시본 도우드와 패트릭 네스는 뭐 원래 알거나 뭐 네.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근데 편집자가 뭐 자신의 어떤 판단으로 아, 이것을 패트릭 네스가 잘 써줄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것 같고
1: 네.
0: 패트릭 네스 는 이제 이 제안을 받고 캐릭터와 플롯에 이끌려서 마치 이어달리기를 하듯이
1: 아,
0: 네, 이야기를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1: 자,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 책에 나오는 몬스터, 이 괴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그냥 고정관념의 그 몬스터가 분명히 아닙니다. 작가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0: 이 작품에서 제가 생각한 몬스터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코너가 직시하기 너무 두려웠던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 봉인해 두었던 상실의 공포 그리고 죄책감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1: 네.
0: 그 스스로를 자책하고 괴로워하던 소년의 그런 어두운 마음이 바로 몬스터였던 거죠. 네, 하지만 또 두 번째 의미는 그 무서운 진실을 회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함으로써 얻게 되는 치유의 힘인 것 같습니다.
1: 네.
0: 치유는 사실 달콤하고 뭐 부드러운 위로의 형태로 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때로는 이 이야기 속 몬스터처럼 내 일상을 깨부수고
1: 네.
0: 또 나를 거칠게 몰아붙이는 아픈 투쟁의 형태로 치유가 찾아오는 것 같은데요.
1: 네.
0: 결국 밤마다 찾아와서 소년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무서운 몬스터는 코너가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준 가장 다정한 구원자였던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이게 치유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뭔가 바닥을 한번 쳐봐야 모든 게 좀
0: 네.
1: 깨져봐야 새살이 돋아나듯이
0: 네.
1: 그런 정말 진한 그런
0: 네.
1: 과정인데 그걸 좀 보여주는 의미군요.
0: 맞습니다.
1: 네. 여기 근데 여기 굉장히 좋은 구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0: 네.
1: 계속 네.
0: 제가 또 소개하고 싶은 문장이 있는데요.
1: 네네.
0: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몬스터는 코너에게 이런 말을 해요. 삶은 말로 쓰는 게 아니다. 삶은 행동으로 쓰는 거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오직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타인에 대해서 좀 나쁜 생각을 품기도 하고
1: 네.
0: 또 그러는데 그런 좀 자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또 그 마음에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 이 문장을 공유해봅니다.
1: 네. 약간 말보다 그냥 생각보다 사실 행동 으로
0: 네.
1: 스스로를 좀 증명하면서 살아라 이런 메시지를 좀 담고 있고 굉장히 이게 청소년기 이런
0: 네.
1: 제가 만약에 이 책을 접했다면
0: 네.
1: 이런 메시지들을 다 온전하게 다 이해를 했을까요? 유지환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이 몬스터 콜스의 매력은 뭔가요?
2: 아마 이렇게 약 약간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사실 제가 생각하는 이 책이 좋은 점은 이렇게 어둡고 약간 금기시된 마음 같은 거를 다룬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게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좀 누구나의 이야기라는 네. 점으로 이어지는 게 좋거든요. 상실의 공포는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일이고 그리고 어쨌든 내면의 몬스터도 우리 안에 항상 사실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이야기를 매혹적인 공포 판

0: 하지 않아서 좀 두렵지만 아름답고 슬프고 약간 이런 다양한 감정을 느끼면서 성장하고 회복하는 문학성을 지닌 작품이어서 저는 굉장히 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1: 만약에 우리 이하림 편집자님이 이 책 안 고르셨으면 유지연 대표님이 골라오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정도로 굉장히 이 책에 대한 애정이 눈빛에서 막 보이는데. 혹시 이거 영화도 보셨어요?
0: 네. 저는 영화도 영화관에 아, 가서 봤었어요.
1: 영화관에서 보셨어요? 네. 이하림 부장님도 당연히 보셨을 거고.
2: 네.
1: 어때요? 이 원작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2: 일단 이제 몬스터가 어떻게 영화로 구현되었는지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책에서는 그 흑과 백의 선으로만 아주 날카로운 선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영화에서는 비교적 어떤 리얼한 나무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비교해 보신 재미도 있고 또 이야기에서 원작 소설은 코너가 마지막에 자신의 진실을 고백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네. 되는데 영화에서는 이제 엄마가 떠난 후에 코너가 엄마가 어릴 적 쓰던 방에서 엄마의 옛날 스케치북을 발견하는 장면이 나와요. 소설에서는 엄마와 몬스터의 관계가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은데 영화에서는 엄마 역시 어린 시절 아 몬스터와 교감했구나 약간 이런 게 떠오르게 하는 장치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1: 그래요. 유지연 대표님은 뭐 영화와 책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0: 너무 어려운
1: 질문인가요? 네.
0: 어려운 질문이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 책을 먼저 읽으시는 걸 당연히 권유를 먼저 해드리고 그다음에 영화를 보면 훨씬 더 풍부하게 그 저희가 못 봤던 어떤 지점들을 영화가 또 영화만의 어떤 그런 목소리로 구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저는 인상 깊었던 게 그 영화에서는 몬스터가 어쨌든 이렇게 3D로 구현이 돼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정말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거든요. 왜냐하면 리암 리슨 배우가 몬스터 역할을 맡아가지고
1: 그랬군요.
0: 그 너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지 하는데 정말 너무 멋있어요.
1: 막 깊음 있는 중년의 남성의 목소리가 네. 나오네요. 그랬군요. 영화로도 한번 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책과 함께 들으면 좋은 노래 어떤 곡 골라오셨나요?
2: 네, 이랑의 가족을 찾아서라는 노래를 신청을 합니다. 이 노래에는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나는 언젠가 후회하게 될까? 오늘 엄마의 전화를 받지 않은 것. 내 평생 앞발 용서하지 않은 것. 사실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감탄을 했던 노래인데요.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족에 대해서는 뭐 작게나마 혹은 크게 어느 정도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소설 속 코너가 그랬듯이 그 마음을 좀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같이 듣고 싶습니다.
1: 네, 들어볼까요? 이랑의 가족을 찾아서.

0: 이상하게 뭐랄까 그냥 이렇게 터치가 굵긴 했네. 이게 서 있긴 한 면이 있고
1: 맞아.
0: 또 이렇게 굵게 굵게 되시네.
1: 어떤 것 같아?
0: 아, 이거는 좀 대범하게 한 척하는 열심히 아 이런 영역구만
1: 나갔네. 맞아.
0: 이거 가봤어?
1: 나? 다양하고
0: 랑이 스타일이 아닌데 그 랑이 스타일도 새로운 거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깜짝 놀랐어요.
1: 깜짝
0: 놀랐어. 그 랑이 스타일.
1: 이거는
0: 누가 지었어?
1: 그냥 해온 거야. 난 가끔씩 대본할 때도
0: 있어. 그래. 막 가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거 좀 그래서 좀 해볼까?
1: 예쁜 색깔.
0: 검은색이?
1: 아니 여기저기에 파란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 조금 연두색이 있고
0: 뭐 보이려고 해?
1: 고래됐어.

0: 들었습니다. 작은 서점의 여름방학, 오늘은 무서운 이야기라는 주제로 어른들을 위한 동화책 살펴보고 있는데요. 책방 사춘기 유지연 대표, 창비 청소년 출판부 이하림 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앞서서 패트릭 네스의 몬스터 콜스 책 얘기 나눠봤고, 이번에는 유지연 대표님이 골라오신 무서운 이야기 들어볼까요?
1: 네. 한국의 대표적인 여름 공포 이야기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추억의 전설의 고향을 떠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0: 그럼요. 네 다리 내놔. 네 다리 내놔.
1: 근데 아나운서님은 못 보셨을 것 같아요. 무서운 이야기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0: 이건 또 봤네요.
1: 다행이에요. 봤다면 네. 얘기하기가 더 쉬울 네네. 것 같은데. 이렇게 고전적인 옛 이야기 중에서 정말 으스스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또 그런 이야기 되게 무서우면서도 어렸을 때 막 계속 궁금해서 막 보게 되고 네, 약간 네.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변신하는 이야기가 좀 흥미로웠어요. 특히 꼬리가 아홉 개 달린 구미호가 이제 사람으로 변신해서 간을 빼먹는데 또 그게 다 사람이 되기 위함이라는 서사들이 좀 흥미로웠거든요. 인간을 미워하면서 왜 그렇게 인간이 되고 싶지? 약간 어렸을 때 좀 요상하게 심오하게 그런 이야기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최원정 아나운서님하고 이하림 편집자님은 혹시 옛날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좋아했던 무서운 이야기 있으실까요?
0: 구미호 얘기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시골의 총각이 어떤 여자한테 홀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막 제 방 여러분이 막 아홉 개 달린 꼬리 막 사람의 간을 빼먹고 있고 이런 거
1: 맞아요.
0: 네, 아주 전형적인 가정에서 네. 우리의 고전 아니겠습니까? 네.
2: 저는 네. 약간 맥락에 어긋난 이야기긴 한데 네. 저는 그런 생활 괴담류 있잖아요. 네. 뭐 좀 사소한 이야기이긴 한데 왜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면 의자를 제자리에 바로 넣어놔라. 안 그러면 그 의자에 귀신이 와서 앉는다. 저는 어릴 때 그 얘기가 너무 무서워서 네. 지금도 가끔 빈 의자를 보면 그 생각이 나서 의자를 정리를 하거든요. 어머.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저 엄마가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1: 아니 그래도 자는 방향도 네.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되게 역방향으로 자면 가위 눌리고 네. 이런 기억나는 것
0: 약간 그건 또 우리의 또 풍수와 함께 그렇죠. 풍수지리와 함께 또 엮여져서 자 우리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면서 자랐어요. 네. 그렇죠. 그런 것도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2: 분신사바.
0: 분신사바였죠. 네, 막 맞습니다. 이런 것들

0: 공포 이야기로 돌아가 본다고요.
1: 네.
0: 자, 오늘 책과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서 물어보셨겠죠, 저희에게?
1: 맞아요. 네. 근데 다행히 이제 저랑 통하시는 네. 구석이 있으셨어요. 네.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이제 변신해가지고 간을 빼먹는 이야기였던 네. 것 같은데 그중에서 이제 여우누이 서사 되게 좋아했었는데 오늘 가져온 책은 바로 여우가 주인공인 책이고요. 옛 이야기를 재해석한 정진호 작가의 여우 요괴라는 그림책입니다.
0: 그러니까 지금 여우 얼굴이 떡하니 그려져 있는 책을 가져오셔서 이제 저도 이제 갑자기 여우가 생각 난 거였는데 보통 이게 우리가 구미호라고 이렇게 딱 하거나 뭐 이러는데 여우 요괴라고 지금 지은 게 조금 흥미로워요. 이렇게 뭐 한이 많은 어떤 구미호 여성을 좀 떠올리게 되면서 그 약간 여자 귀신이 더 무섭게 나오잖아요. 우리 옛날 이야기에서는. 근데 요괴라고 그러면 성별이 좀 연상되지 않는 특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1: 맞아요. 이 책은 제목에 그런 좀 성별 정체성을 떠올리지 않게 하도록 요괴라는 네. 단어를 사용해서 요즘의 시대에 걸맞는 좀 성인지 감수성도 갖춘 책인 것 같고요.
0: 아, 그런 게 좀 요소가 됐을 원인이 됐나요?
1: 예, 어린이 책에서는 아무래도 요즘은 조금 더 중성적인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그렇군요. 많이들 이제 편집자님들도 작가님들도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이런 지점이 사실은 편견 없이 이야기를 좀 시작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구미호 서사는 대체로 여성 주인공이고 또 네. 매체의 영향이기는 한데 그 시절에 여우 역할을 맡은 배우들은 진짜 아름다우셨거든요.
0: 네.
1: 그래서 어머 저렇게 아름다우니까 홀리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여우가 변신하면 무조건 여성이 된다는 생각을 좀 자연스럽게 해왔던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이 책은 원래 표지에는 책 제목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여우 이미지만 전면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조금 네. 미스터리한 느낌을 들게 하는 것도 좋은 점이 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볼 때 요즘 어린이들이나 독자들이 좀 좋아하는 요소 중 하나가 요괴인 것 같거든요.
0: 네.
1: 최근 책을 비롯해서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K 요괴 열풍이 있어요. 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던 K-POP 데몬 헌터스의 그 캐릭터 더피도 사실은 호랑이 요괴인 셈이잖아요.
0: 더피가 요괴라니.
1: 약간 요새는 좀 착한 요괴들이긴
0: 그렇죠.
1: 같긴 한데
0: 네.
1: 이렇게 좀 관련된 책도 확실히 인기가 많고 아 요즘에 우리가 요괴를 진짜 좋아한다는 생각이 제가 이제 서점하면서 계속 들긴 하더라고요.
0: 그 여우 요괴가 어떻게 이제 그려질지 너무 궁금한데 이 책이 나온 배경도 조금 특별하다면서요?
1: 네 어떻게 하다 보니 운명적으로 저희가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은데 이 책은 바캉스 프로젝트라고 그림책 작가들이 모여서 이 한국의 옛 이야기 소재를 바탕으로 재해석한 창작 그림책을 만들어서
0: 네.
1: 이제 매년 독립출판물을 만들어요. 이거를 이제 만들어서 서울국제도서전이나 다양한 북페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0: 네.
1: 여우요괴도 그런 프로젝트로 독립출판되었던 작품이 이제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단행본으로 나오게 된 것이고요. 기본적인 서사는 저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아홉 개의 꼬리를 지닌 천하무적 도력을 닦은 여우요괴 한 마리가
0: 네.
1: 간을 천 개를 먹으면 무슨 소원이든 이루게 되어서 뭐 토끼, 곰, 사슴, 개구리, 쥐 할 것 없이 만나는 것들의 간을 죄다 빼먹어요.
0: 네.
1: 그래서 귀신도 호랑이도 여우요괴만 보면은 길을 못 펴고 도망다닐 정도로 진짜 두려운 존재가 바로 여우요괴인데 이게 999개의 간을 빼먹고 생각해보니 아직 사람 간만 못 먹어본 거예요. 그런데 또 이왕이면 좀 간이 큰 인간의 것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전국 팔도를 뒤져서 간 크다고 소문난 김생원을 찾아갑니다.
0: 이게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또 묘하게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근데 그 지금 그 여우가 얘란 말이죠. 지금 제가 그 얘기하는 얘는 너무나 그 귀여운 이미지의 지금 여우예요. 이 표지를 장식하고 있는 눈이 좀 이렇게 좀 빨간 거 외에는 별로 무섭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그렇죠. 이 책 그냥 표지 저는 어딘가에 그냥 펼쳐놔도
1: 네.
0: 너무 예쁜 인테리어 요소도 될 것처럼 저 미학적으로도 아름답거든요.
2: 맞아요. 네, 네. 이 책은 그림이 진짜 인상적인데요. 보통 옛 이야기 그림책이라고 하면 뭐 동양화나 민화 약간 좀 전통적인 화풍으로 그려진 그림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 그림책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그래픽적이고 아주 간결하고 절제된 포스터 디자인을 매일 펼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0: 네, 여우를 무섭게 그리지 않은.

0: 것도 작가의 의도가 있는 거겠죠? 내용과 관련이 있겠죠?
1: 네, 네. 그렇게 좀 단순하게 그림을 가는 게 더 이야기의 재미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생원이 여우욕이 앞에 있는 장면에서도 전혀 무서워하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네. 여우욕에는 간이 집채만하니 김생원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0: 네.
1: 그래서 잡아먹어야지 하는데 여기서 김생원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0: 네.
1: 내 간을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으나 아쉽고 아쉽다. 라면서 자기가 이제까지 간 큰 짓을 수없이 해왔는데 아직 무덤가에서 밤을 새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0: 네.
1: 분명히 그 앞에서 밤을 새면 간이 더 커질 텐데 그러면 너는 더 큰 간을 먹을 수 있을 텐데 아쉽다고 말하는 거죠.
0: 약간 유머 코드로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이게 뭐 나름 그래도 기지를 발휘한 건가요? 김생원이 도망가려고 그러는 건가요?
1: 과연 이게 김생원의 지혜일까요?
0: 네.
1: 여우욕에는 의심스럽지만 좀 좋은 제안인 것 같아서
0: 네.
1: 이제 하룻밤을 더 살려둡니다. 하지만 이 여우요괴를 보고 귀신도 도깨비도 다 도망가버려서 김생원이 간이 커질 기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김생원이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해요. 아, 호랑이 네. 입속에 머리를 넣으면 간이 커질 텐데.
0: 네.
1: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꾸 김생원의 말을 듣다 보니까 오히려 자꾸 요괴가 홀려서
0: 네.
1: 김생원의 말을 들어주게 되는 거죠.
0: 자꾸 요괴가 저기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거군요.
1: 네.
0: 내 간이 더 커질 수 있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1: 더 큰 간 먹고 싶잖아.
0: 네.
1: 얼마나 맛있겠어.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 옛 이야기를 좀 살짝 비튼 정도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기회는 3세번입니다.
0: 네.
1: 마지막으로 김생원이 요괴에게 제안하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혼인입니다.
0: 오, 근데 보통 여우가 사람인 척하고 혼인을 한 다음에 나중에 알고 보니 내 부인이 여우였어. 사람 간을 막 파먹고 있어. 그런 얘기인데 이건 좀 반대로 가네요.
1: 네. 이 책의 재미 요소는 그런 이제 익숙함을 조금씩 비틀어서 독자가 예상했던 것들을 비껴가는 지점 같아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혼인을 받은 여우 요괴가 굉장히 당황을 해요. 잡아먹을 생각만 했는데 김생원이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하냐면 요괴와 혼인하는 것보다 더 간 큰 짓은 없다면서 혼례를 한 다음에 신방을 가는데 거기서 날 죽여서 내 간을 빼먹는다면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간은 없을 거라고 말해요.
0: 네.
1: 그런데 꽃을 주면서 혼인을 합시다 라고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먼저 김생원이 여우요괴를 사랑했던 건 아닐까 싶을 만큼 요괴를 위해서 정말 간도 쓸게도 다 빼줄 것 같은 모습이 보이는데 이제 이후부터 이 이야기는 좀 우리가 아는 전설이랑은 달라져요.
0: 네.
1: 사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각인을 시킬 무서운 이야기를 들고 오고 싶었지만 저는 속였습니다. 여러분들을. 아리탄 사랑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0: 네.
1: 여우요괴가 이제 자기가 이제 아내가 되니까 김생원 죽이기가 망설여져서 맨날 하루만 더 하루만 더 하고 살려주거든요. 그렇게 꽃놀이도 같이 가고 단풍놀이도 가고 눈길도 걷고 그렇게 하루하루 같이 늙어가요.
0: 네.
1: 결국 자연스럽게 이제 죽음의 시간이 찾아오게 되죠.
0: 네.
1: 근데 또 사실 이게 일종의 무서운 이야기가 아닐까 싶기는 한데 인간의 시간에서 죽음은 또 가장 두려운 일이기도 하니까요. 이 이후에 일어나는 좀 슬프고 아름다운 또 다른 반전이 사실 이 그림책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거는 꼭 책을 통해 펼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니 그 여우와 함께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네요. 같이 늙어 죽는다. 그렇게 끝내도 참 아름다울 것 같은데.
1: 근데 그 뒤에 더 아름다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서 이거는 꼭 책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림책 중에 하나가 네. 그 사노요코 작가의 백만 번 산 고양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여우요괴 읽으시면서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뜻을 알고 싶으시다면 두 책을 만나주세요.
0: 아 그래요. 아 근데 이런 그 옛날 우리 무서운 이야기들 보면 전설도 그렇고 항상 우리 어떤 그 한의 정서들 뭔가 이렇게 한 맺힌 사연들이 그 이제 맺혀 있는 것들이 이제 뭐 귀신이 되거나 이렇게 그 한을 풀어주기 위한 어떤 이야기로 전개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정서가 그렇죠.
1: 네. 네. 그래서 무작정 무서운 게 아니라
0: 네,
1: 좀 이해하고 싶어지는 또 다른 서사가들이
0: 네.
1: 있잖아요.
0: 서민들 어떤 슬픈 삶을 네. 항상,
1: 항상
0: 반영을 하죠. 네.
1: 억울한 사연이 있어서 죽어서 돌아온 귀신.
0: 네.
1: 뭐 구미호 서사도 사실 반인반수로 살면서
0: 네.
1: 차별이나 혐오를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온전히 인간이 되고 싶었던 건가? 이런 지점을 좀 생각해보게 되기도 하고요. 의외로 이 공포라는 장르가 좀 타자의 삶이나 인간을 이해해보는

0: 방식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1: 네. 무서운 이야기지만 지금 두 분이 가져오신 책 다 보면 그게 막 엄청 무섭다는 생각이 아니라 짠하게 그쵸? 슬프게 네. 좀 이렇게 여운이 좀 남네요. 근데 어린이들이 무서운 이야기를 실제로 좀 좋아하나요?
2: 저도 뭐 어린 시절 돌이켜보면 저는 무서운 이야기 찾아서 읽었거든요. 아. 네. 그런 전설의 고향 같은 것도 여름밤만 되면 되게 기다렸고 물론 굉장히 무서워하면서 네. 막 엄마 품에 안겨서 막 그거를 받고 옛날에는 뭐 요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싹오싹 뭐 무슨 시리즈 이런 것들이
0: 그게 있더라고요.
2: 네. 아,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약간 뇌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되는 게 어떻게? 우리 뇌가 네. 위험을 느낄 때 아드레날린을 분출한다고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느끼는 무서운 상황에서 느끼는 어떤 쾌감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건 또 이야기니까 네. 실제 위험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스릴과 쾌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장르가 무서운 이야기여서 좀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1: 저 유지현 대표님은요?
3: 저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옛 이야기에서도 이런 으스스한 지점들이 항상 있어 왔잖아요. 뭐 정말 호랑이한테 잡아먹힐까봐 막 두려운 지점이라든지 아니면 이 엄마가 진짜 내 엄마가 맞는 것이야 아니야 막 이런 것도 네.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 이야기 안에서도 좀 공포가 자연스럽게 익숙해져 왔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전에 있었던 뭐 오싹오싹 이야기 모음집 이런 거를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어서 요즘 어린이들이 실제로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약간 어린이 책 안에서도 공포 이야기 시리즈 같은 것도 만들어져서 계속 이제 귀신, 좀비, 요괴 약간 아, 이런 출판의 경향 같은 것도 있고 또 공포 장르를 열어보면 굉장히 그 폭이 넓은 이야기더라고요. 아. 저희가 말한 것처럼 뭐 약간은 슬프기도 하고 뭐 두려움을 통해 성장하기도 하고 이런 네. 다양한 이야기들이 공포에 있어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아, 우리 때는 강시가 되게 유행했는데 요즘은 강시는 안 나오나 보고 좀비 그쵸 뭐 요게
3: 저도 강시 듣자마자
1: 강시 아세요?
3: 네 영구와 땡칠이 바로 생각났어요.
2: 네. 홍콩할매
1: 다 아시는구나. 근데 이런 아이들이 혹시 어머나 무서운 책 한번 읽어보고 싶어 했을 때 부모님들이 어떤 좀 그 조언을 어떤 가이드를 갖고 아이들에게 좀 책을 골라줘야 될까요? 좀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유지현 대표님.
3: 저의 생각은 우선 공포도 저는 이 문학의 한 장르라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읽지 말아라. 사실 읽지 말라고 하면 더 읽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 되는 건 없는 것 같거든요. 만화도 마찬가지고. 근데 다만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 좀 제가 볼 때도 과한 수위의 책들이 있어요.
1: 그러니까요. 네.
3: 네, 너무 폭력적이거나 잔혹한 좀 그런 책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서사적으로 분명한 이야기 중심 책을 읽었을 때 느낄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왕이면은 공포의 본질이 재미라고 말한다면 정말 재미있는 책은 어린이가 고르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같이 읽고 이야기 나누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희가 소개한 책처럼 뭐 옛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면 사실 좋은 게 양육자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좋고 또 몬스터 콜스처럼 좀 밖으로 보여주지 못한 내면의 이야기를 다루는 환상적인 이야기도 이 책을 매체로 해서 좀 간접적으로 어린이의 속마음을 들어볼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사실 공포 동화의 탈을 쓴 마음이 또 뭉클해지는 어찌 보면 좀 따뜻한 이야기들의 책을 두 분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유지현 대표님 끝으로 어떤 곡 들을까요?
3: 네, 저는 헤르츠 아날로그의 여름밤이라는 노래를 신청을 했는데요. 여름에 즐길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여름 노래들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해가 지나가고 또 습한 공기가 사라지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여름밤처럼 저희가 비록 오늘 무서운 얘기를 하였지만 오늘 하루를 서로 다독이고 네. 어루만지는 마음으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 곧 12시 7분이 다가옵니다. 자, 작은 서점의 여름방학 창비 청소년 출판부장 이하림 편집자 그리고 사춘기 책방의 유지현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패트릭 네스의 몬스터 콜스 그리고 정진호 작가의 여우요괴 오늘 같이 읽어봤는데 한번 우리 되게 자녀분들과 함께 또 읽어보시면 이 여름도 시원하게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두 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리고 끝으로 유지현 대표님의 추천곡 헤르츠 아날로그의 여름밤 들으시면서 작은 사정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라우라 에스키벨의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입니다. 페드로는 티타에게 장미꽃 한 다발을 선물합니다. 마마 엘레나의 눈을 피해 몰래. 티타는 그 장미꽃을 받아들고 가슴이 뛰는 것을 느낍니다. 꽃잎이 그녀의 손에 닿는 순간 그녀의 몸 전체가 반응합니다. 그리고 티타는 그 장미꽃으로 요리를 만들기로 합니다. 장미꽃잎을 넣은 메추라기 요리. 티타는 장미꽃잎을 한 장 한 장 뜯었습니다. 꽃잎들은 아직 페드로의 온기를 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꽃잎에 닿을 때마다 그것은 페드로의 손에 닿는 것 같았습니다. 티타는 그 감각을 요리 속에 담았습니다. 사랑을, 그리움을, 닿고 싶은 마음을. 그녀의 손이 요리를 만드는 동안 마음은 페드로 곁에 있었습니다. 그 요리를 먹은 사람들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티타의 언니 헤르트루디스는 요리를 한 입 먹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몸에서 열이 났습니다.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티타의 사랑이 요리를 통해 헤르트루디스의 몸속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헤르트루디스는 결국 용감한 병사와 함께 사랑의 도피 행각을 벌이고 마침내는 혁명군의 장군이 됩니다. 티타가 하지 못한 것을 헤르트루디스가 대신합니다. 억압된 자와 자유로운 자. 그러나 그 자유는 억압된 자의 욕망에서 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마마 엘레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마 엘레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티타는 울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녀를 짓누르던 무언가가 조금 들어올려지는 느낌. 그 느낌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죽은 후에도 티타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엘레나는 죽어서도 티타의 내면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죽은 후에도 들렸습니다. 티타가 무언가를 하려 할 때마다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너는 그럴 자격이 없다. 억압은 몸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티타의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억압은 억압하는 사람이 사라진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내면화되어 있습니다. 티타의 진짜 해방은 어머니의 죽음이 아니라 자신 안에 어머니의 억압을 극복하는 몸짓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선택을, 자신만의 실천을 시작해야 했던 것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기상통보.
2: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23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특보사항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일기경보입니다. 내일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는 수도권과 강원도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고 소강 상태 보이는 것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북부 20에서 60, 영서 북부에서 80mm 넘는 곳이 있겠고 서울, 경기 남부, 강원도 중남부 5에서 40mm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드는 충청과 남부 제주도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량 5에서 40mm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22도에서 26도, 낮 기온은 서울 31도 등 전국이 29도에서 38도가 예상입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 내륙과 산지, 충청권, 전라권, 경북 내륙에 안개 낀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서해상과 동해중부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전 해상에 바다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 일부 섬 지역은 안개가 더 짙어지면서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도 수도권과 강원 내륙과 산지에 비가 온 것이 있겠습니다. 강수량 경기 북부, 강원 북부 20에서 60, 그 밖의 지역 5에서 40mm고 오전부터 저녁 사이 충청권에는 5에서 40mm 소나기가 내린 것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은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중북부에 비가 온 것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내리겠고 이후 해일부터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내일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평안남도, 함경남도, 황해도 30에서 80, 많은 곳은 황해도에서 100mm 이상, 평안북도와 함경북도는 10에서 40mm입니다. 평양 아침 최저 24도, 낮 최고 26도, 개성 최저 24도, 최고 29도, 청진 최저 21도, 낮 최고 24도가 예상입니다. 각 지방의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고 경기 남동부 지역 저녁까지 이어지는 것도 있겠습니다. 소강 상태 보이는 것도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26도, 인천 수원 25도, 파주 24도, 낮 최고 서울 31도, 인천 30도, 수원 32도가 예상입니다. 강원도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고 소강 상태 보이는 것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철원 춘천 24도, 대관령 21도, 강릉 26도, 낮 최고 춘천 31도, 대관령 28도, 강릉은 35도가 예상입니다. 충청남북도 가끔 구름 많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청주 26도, 대전 세종 24도, 낮 최고 청주 대전 33도, 충주 세종 32도가 예상입니다. 전라남북도 가끔 구름 많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 군산, 광주, 목포 26도, 낮 최고 전주, 광주 34도, 군산 32도, 목포 33도가 예상입니다. 경상남북도 가끔 구름 많겠고 경북 지역에서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26도, 부산, 울산, 창원 25도, 낮 최고 대구 36도, 포항 38도, 부산 32도, 울산 35도, 창원 34도가 예상입니다. 제주도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산지에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오후에는 약간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 아침 최저 27도, 낮 최고 34도 예상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맑겠고 아침 기온 26도, 낮 기온 31도가 예상입니다. 서해 5도, 밤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 26도가 예상입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변건영 예보관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6.8도, 습도 84%, 해 뜨는 시각은 5시 29분입니다. KBS 기상 동보 장금혜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제1라디오 자정 뉴스입니다. 제주는 이미 장마가 끝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주는 지난 19일 장마가 종료됐고 중부와 남부지방도 26일에서 27일 사이 장마가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26일엔 중부와 전북, 경북에 다소 강한 비가 내린 뒤 26일과 27일 사이 전국이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장마가 끝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2분기 국내 총 생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6% 오른 가운데 재정경제부는 목표로 삼은 성장률 3%와 1인당 GNI, 즉 국민총소득 4만 달러의 달성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어제 전분기 높은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중동전쟁 영향에도 불구하고 강한 성장 동력이 2분기에도 이어진 것이라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GDP가 전분기 대비 0.6%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고 전 과정이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 송출될 예정입니다. 국립외교원 해킹으로 외교관 전원의 개인정보 일부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외교부가 외교관들의 이메일 교체를 추진합니다. 이메일의 경우 주소가 노출됐다고 해서 계정이 장악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교관 개개인의 이메일 주소를 악용한 피싱이 일어날 수 있어 외교부가 이번에 유출된 정보 중 가장 우려하는 요소로 꼽힙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어제 오후 1시 반쯤 강서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10대 여자 고등학생을 흉기로 찌른 10대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피해 여고생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서로 다른 고등학교에 다니는 지인 관계라며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식품 제조업과 외식업 근로자들의 임금이 다른 업종에 비해 60에서 80%가량 낮은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식품제조업 종사자의 시간당 평균 급여는 17,818원이었습니다. 이는 식품 외 제조업 종사자 평균 급여 21,982원의 81% 수준입니다. 또 외식업 근로자의 시간당 급여는 평균 12,767원으로 비교업종인 도소매, 운송, 숙박업 근로자의 평균 급여 18,642원의 68%에 그쳤습니다. 대학교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 교원노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어제 전국 교수 노동조합 등이 교원노조법 3조 관련 부분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두 건을 병합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대학 교원은 초중등학교 교원과 달리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며 교원노조에까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에서 지난 정부의 북한 선비핵화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선평화로 접근 방식을 전환해 개혁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정 장관은 북한 비핵화 용어 대신 핵 없는 한반도 실현으로 목표를 재정립했다며 평화가 선도하는 북핵 우선 중단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도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내륙이 20에서 60mm, 서울과 경기 남부가 55에서 40mm, 충북이 5에서 30mm 등입니다. 오후부터 저녁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는 최대 30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KBS 1라디오 자정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윤수영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연주자들이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하면 저 바쁜 사람들이 몇 번이나 만나서 연습을 할까 등등 궁금한 게 많은데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궁금해했을 법한 질문들을 음악가들과 나눈 이야기로 담은 책이 나와서 오늘 문화공감 초대석에서 만나볼까 합니다. 클래식을 즐기는 방법에 대한 책, 음악가의 일, 저자, 작곡가 손희룬 씨, 공연 영상 연출가 조화정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생상의 백조, 손여름의 피아노로 보내드립니다.

작곡가 손희룬 씨는 서울예술고등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했고 네덜란드 헤이그 왕립음악원에서 석사와 최고 과정을 마쳤습니다.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국립국악관현악단,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KCO 모더니즘을 비롯해 손여름, 김선옥, 임선혜, 최수열, 나태주 등과 협업했고요. 부평아트센터, 브런치콘서트 음악감독, 평창대관령음악제 기획자문, 금정문화회관 금정클래식이크와 마포아트센터 제9회 M클래식 페스티벌 예술감독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정규앨범으로는 이른 봄에 당신의 새벽에 에릭 사티 코르토가 6번지가 있습니다. 또 연출가 조화정 씨는 중앙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했고요. 2015년부터 한경아르테TV에서 PD로 일하면서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 도이치방송 교향악단, 로잔 체인버 오케스트라,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비롯해서 정명훈, 백건우, 조성진, 손여름 등 국내외 연주자의 공연을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또한 손희룬의 퀘스천스, 강선혜의 하콘 클라우드 등을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문화공감 초대석에서는 음악

0: 피디님은 뭔가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을 저희가 다음 주에 뵙기로 했다가 네. 이제 그 출산일 때문에 앞당겼다는 이야기. 와 지금 네. 거의 임박했네요.
1: 네 아마 방송 나갈 때쯤에는 이제 병원 입원실에서 듣고 있지 않을까.
0: 그렇군요. 네. 와 출산 앞두고 책 내신 것도 대단하시고 뭐 이렇게 방송 아기와 어떻게 보면 함께하는 네, 좋은 추억 될 수 있겠네요.
1: 네. 덕분에 이런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고 사실 제가 말띠인데 네. 아기도 말띠고 손율 작곡가님도 사실 말띠인데 지금 아. 그 임신하셨거든요. 아. 와이프분께서.
0: 와이프분께서.
1: 그래서 좋은 일이 좀
0: 오,
1: 많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책 얘기를 돌아와서 방송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인연이 되셨겠죠. 그래서 책을 이렇게 함께 낸다는 건 또 특별한 일인데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2: 저희가 처음에 PD님께서 먼저 손이루님 퀘스천스라는 방송을 같이 하자고 제안을 주셨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떤 내용을 담아서 어떤 목적의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둘이 같이 상의했을 때에 음악적인 거지만 동시에 교육적인 것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의 목표 지점은 우선은 방송을 잘 만들자였지만 이게 방송이 다 잘 되면은 책으로 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이제 바람을 갖고 있었거든요.
0: 네.
2: 저는 사실 이제 녹화를 할 때 인터뷰하면서 토론을 이렇게 음악가들이랑
0: 네.
2: 10명의 음악가들이랑 이렇게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요. 피디님이 그거를 다 결에 맞게 편집을 해주셨죠.
0: 네.
2: 이제 그 한 다음에 나오고 나니까 내용이 좋아서 그걸 가지고 제가 그 출판사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0: 네.
2: 그래서 흔쾌히 내용 좋다고 같이 하자고 하셔서
0: 네.
2: 네, 이렇게 낼 수 있게 됐습니다.
0: 두 분의 인연은 그러면 그 손이루네 퀘스천스라는 프로그램에서부터 시작된 건가요?
1: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실 클래식 토크 프로그램은 은근히 많은데
0: 네.
1: 제 생각에는 이제 공연을 앞두고 있거나 음반이 나올 때 인터뷰를 많이들 하시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공연이나 그 음반에 대한 이야기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음악만을 심도 있게 대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시작하게 되는 거고 그때 회의하면서 나왔던 그 MC 후보 중에 한 분이 손이루는 씨였는데 저는 사실 공연 영상을 담는 PD다 보니까
0: 네.
1: 잘 알고 있었고
0: 네.
1: 손이루 선생님이 어떤 걸 음악을 하시는지 그리고 대화 스타일이라든지 진행 능력이 어떠신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되게 적임자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컨택을 드렸는데 너무 흔쾌히 같이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0: 네.
1: 네, 좋은 프로그램으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0: 어느 정도나 같이 하셨나요?
2: 그러니까 계획할 때부터 파일럿까지 하면은 1년 넘게
1: 네, 1년 정도
0: 또 그렇군요.
2: 네, 제가 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0: 아~
2: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을 했어요.
0: 그렇군요. 그 아르떼 TV 보니까 진짜 외국 사시는 분들이 와서 MC 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1: 네, 아무래도 클래식 연주자 분들께서 외국에 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0: 네.
1: 네,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0: 그러니까요.
1: 많습니다.
0: 그 열정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기획하신 분들도 그렇고 사실은 한국 살면서 프로그램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만큼 또 애정을 갖고 하셨겠네요. 이 손이루네 퀘스천스는 어떤 프로그램이었나요?
2: 답을 정해두고 이제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네, 질문 그 자체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질문들로 서로 다른 사람한테 묻고 있지만 결국에는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뭉뚱그려 봤을 때는 다 비슷한 결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고서는 되게 재밌었죠. 그래서
0: 네.
2: 의도하고자 했던 것은 답을 달라는 식의 질문이라기보다는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자라는 거였거든요.
0: 네.
2: 그래서 피디님이랑도 저희가 하면서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0: 네.
2: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아마 엄청 고생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화할 때 엄청 길게 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결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니까요.
0: 네. 약간 TV로 방송이 됐지만 약간 전문 클래식 라디오 프로그램 같은 느낌도 있었겠어요.
1: 네. 어떻게 보면 토크형 렉처 프로그램 같은 느낌이었고 말씀 앞에서 해주셨지만 어떤 정답을 내려주기보다는 그러니까 클래식을 처음 듣는 분들이나 초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에 어떤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입문하기 힘든 경우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런 거에 정말 전문 음악가들도 다 각자 가진 생각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들으면서 본인의 시선이나 취향을 좀

0: 조금 더 만들어갈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방향으로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책 제목이 음악가의 일이에요. 어떤 이야기들을 담게 됐나요?
2: 퀘션스 방송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게스트를 모시고 녹화를 한 게 네. 보통 한 3시간 정도 평균적으로 아. 녹화를 했어요.
1: 그렇군요.
2: 그런데 방송 나가는 거는 편집해서 30분 분량으로 나갔거든요.
1: 네.
2: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방송으로 전하지 않았던 것들, 다 담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 더 결을 정리를 해서 책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각자의 생각을 보충하기도 했고
1: 네.
2: 같은 내용이지만 그 영상으로 보면서 듣는 거랑 책으로 보는 거랑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1: 그렇죠.
2: 네, 그래서 좀 완전 다른 내용은 아니지만 추가된 내용들이랑 네, 그래서 조금 더 정적으로
1: 네.
2: 네, 정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1: 와, 3시간 녹화해서 30분 방송이면 엄청나게 공들인 방송인데 못 담은 이야기들을 또 책으로 이렇게 낼 수 있어서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책 보니까 피아노, 바이올린, 플루트, 성악가를 비롯한 11명의 음악가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강, 지휘자 권민석, 피아니스트 안종도, 피아니스트 손여름 등등 다 어느 정도 친분도 있으시고 방송도 함께 하신 분들이겠죠?
2: 네. 같이 작업한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처음 뵙는 분들도 있고요.
1: 네.
2: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아니스트 김주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공부할 때 라디오 진행도 하시고 그리고 연주도 당연히 많이 활동을 하셨고 그런 이제 선생님이었죠.
1: 네.
2: 그런데 저는 이제 멀리서 선생님으로서만 이렇게 공연을 뵙고 했었는데 용기를 내서 저희가 모셔보고자 해서 연락을 드린 경우고요. 또 다른 분들은 같이 이제 활동하면서 오가면서 만났던 분들도 있고 또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도 있고요.
1: 이분들도 책 낸다고 하니까 어때요? 반겨주시던가요?
2: 네. 물론 책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셨죠. 그리고 또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해하시기도 하셨고 이미 방송할 때부터 이분들이 얘기한 것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아까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서나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보다 저희가 좀 3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조금 깊은 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본인의 솔직한 음악에 대한 생각을 많이 드러냈고 그게 이제 방송에 담긴 것뿐만 아니라 책으로 나오니까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저희 프로그램도 이렇게 뭐 연주자들이나 클래식 관련 전문가들이 많이 출연을 하시거든요. 초대석 시간에 많이 모시는데 저희는 한 시간짜리 프로그램이지만 이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깊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아 시간이 더 길었으면 더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겠다라는 아쉬움이 들 때가 있거든요.
0: 맞아요. 저희도 그 녹화를 하다 보면 3시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한 시간은 거의 음악 얘기 없이
1: 워밍업 같은
0: 네, 시간. 맞아요. 그 두 시간 지나서부터야 이제 진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1: 다들 보면은 워낙에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연주 일정이나 이제 지금 눈앞의 것들로 막 바쁘게 사시다가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0: 맞아요.
1: 저 깊은 곳에서 꺼내듯이 이야기해 주셔서 와 진짜 이분이랑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이야기할 거 너무 많겠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건드려주신 거니까 그분들도 즐겁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무대 위에서 연주하는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데 무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대화할 때 어떻게 달라지던가요?
0: 저는 사실은 손일원 작곡가 선생님은 그 연주자들하고 워낙 친분도 있고 네. 하다 보니까 원래의 모습을 더 잘 아시겠지만 저도 PD로 일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무대에서만의 모습을 보지 그렇게 뒤에서 같이 대화를 나눠볼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았어요.
1: 네. 근데
0: 무대에 있을 때는 뭔가 되게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도 있으시고 되게 카리스마 있고 하신데 막상 또 이런 얘기를 하실 때는 되게 겸손하시고 수탈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저는 흥미로웠고요. 작곡가님께서는 이제 친구분들도 있으시고 뭐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느끼셨을지 저도 궁금하네요.
2: 저는 이제 그들이랑 같이 공부를 해왔고
1: 네.
2: 그리고 그들이랑 같이 생활하니까 이 무대를 위해서 어떤 얼마만큼 시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연습 시간을 거쳐서 하는지를 잘 알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공들이는 시간에 비해서 연주를 한다는 그 공연의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1: 그렇죠.
2: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보고 듣고 하는 것 이상의 그 사람의 그 삶과 생각이 들어가 있는데
1: 네.
2: 그거를 더 전달을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대화를 풀어야 되고 그게 공연에서 근데 대화를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1: 그렇죠.
2: 그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 삶과 음악이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그 음악가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정말 우리가 음악가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고 싶었고요.
1: 네.
2: 그렇습니다.
1: 음악가들하고 이야기해보면 물론 뭐 오케스트라나 공연할 때 협연을 하긴 하지만 진짜 그 무대 올리기 전까지 정말 고독한 시간이잖아요. 혼자만의 싸움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생각들도 깊고 사색도 많이 하시고 정말 다들 글 쓰라고 하면 책 몇 권 낼 정도의 그런 깊이감을 갖고 있으시더라고요.
2: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공연이 끝나고 나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1: 네.
2: 아니면 공연 준비할 때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은 정말 수다를 많이 떨거든요. 한 번은 그 수다 떨다가 비행기를 놓친 적이 있을 정도로 네, 음악에 대한 얘기를 막 빠지면은 그게 그래요. 그런데 이게 웃긴 게 같은 음악을 하지만 이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1: 네.
2: 제 생각이 다르고 또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질문들이 생긴 거죠. 같은 질문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르네. 네, 뭐 결국 음악이랑 똑같죠. 같은 곡을 연주할 때에 다르게 연주하는 거랑 같으니까 결국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고 네, 그리고 그 음악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랬습니다.
1: 네. 이 클래식에 대한 궁금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사실 대중 중에는 지금도 클래식이 여전히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0: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0: 그 11분의 음악가 이야기를 담았는데 이제 그분들조차도 서로서로 음악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런 시선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대중들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내가 어떻게 꼭 이렇게 느껴야겠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그 음악을 느끼는 대로 생각을 해도 되겠구나라는 용기를 얻으실 수도 있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오늘 문화공감 초대석 음악가의 일의 저자 작곡가 손희룬 씨와 공연 영상 연출가 조화정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분의 추천곡들로 꾸며보겠습니다. 어떤 곡부터 들어볼까요?
2: 제가 먼저 추천한 곡은
1: 네.
2: 제 곡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작곡하신.
2: 네,
1: 네.
2: 제가 작곡한 곡이고 미팅 포인트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피아노 연탄, 한 피아노에 앉아서 두 명이 연주하는 연탄곡인데요. 곡을 쓰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네덜란드에서 유학을 했고 지금은 독일에 살고 있어서
1: 네.
2: 한국에 일정이 있을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기차나 공항을 많이 이용을 하죠. 네덜란드에는 특히 기차역이나 공항에 피아노가 있어요. 그만큼 연착도 많이 되고요.
1: 그렇군요.
2: 그래서 그 지루한 시간을 조금 기다리기 위해서 피아노가 있는데 거기에 재밌는 모습이 이제 그런 장소에는 항상 이별의 순간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만남의 순간을 기쁘게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묘한 감정이 되게 교차하는 곳이거든요.
1: 네.
2: 저도 물론 그렇고요. 저도 뭐 유학할 때 부모님이랑 떨어지니까 좀 슬프고
1: 네.
2: 또 가면은 또 지금의 아내인 그때 여자친구가 또 있으니까 또 기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1: 네.
2: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조금 아이디어를 얻어서 미팅 포인트라는 곡을 작곡을 했고요. 연주는 방송인이자 음악가,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는 다니엘 린데만 그리고 제가 같이 녹음한
1: 음반이군요.
2: 음반입니다.
1: 네, 미팅 포인트 함께 들어보시죠.

0: 문화의 새로운 흐름을 알고 싶을 때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가 동행해 드립니다.
1: 클래식 음악가들과 클래식을 즐기는 방법에 대한 책인데요. 11명의 음악가들과 또 10가지 질문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이 음악가들은 어디서 영감을 얻을까?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 씨의 편인데 먼저 손이룬 씨는 어디서 영감을 얻으시나요?
2: 저는 방금 그 들은 미팅 포인트에서도 그렇듯이 이제 네. 일상에서 영감을 제일 많이 받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일상에서 받는 건 이제 감정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음악 자체의 영감을 받는 거는 사실 공연이죠. 그래서 공연을 보고 있을 때에 어떤 누군가의 연주를 보고 있을 때에 순수한 음악적인 아이디어들을 굉장히 많이 자극을 많이 받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 클라라 주미 강은 뭐라고 하던가요?
2: 아무래도 클라라 주미 강 바이올리니스트를 저희가 처음에 모신 이유는 지금 국내외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한 명이고
1: 그렇죠.
2: 거의 뭐 하루 건너 다른 나라에서 공연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1: 네.
2: 그리고 또 레퍼토리도 거의 연주해보지 않은 곡들이 없을 정도로 네. 많은 것을 다뤘을 텐데 어디서 영감을 얻어서 그렇게 항상 공연을 할까? 네, 그거에 대한 것들이 되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일단 그 곡 자체에서의 영감을 받는 것도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시대적인 배경 플러스 지금 현 시대의 상황을 네.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세계적인 뉴스 지금 어딘가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1: 네.
2: 어딘가에서는 또 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왜 공연장을 찾았나 그리고 공연장에서 내가 줄 수 있는 에너지는 무엇인가
1: 네.
2: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공연을 준비하시더라고요.
1: 아 그렇군요.
3: 저는 음악가라기보다는 연출가이기 때문에
1: 네.
3: 이제 일상이나 뭐 이런 데서 영감을 받는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그 연주자 선생님들이 연주를 하는 모습을 보고 프로그램에 대한 영감을 받을 때가 더 많은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때 손이룬의 퀘스천스를 기획하게 된 것도 고잉온 프로젝트라는 그 단체에서 그 소규모 멤버스 콘서트를 한번 초대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0: 그래서 네. 그게 굉장히 소규모로 진행되는 콘서트였고 거기 뭐 조성현 플루티스트랑 뭐 손여름 피아니스트랑 이제 고잉홈 멤버들이 되게 가까이서 연주를 하셨는데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연주 자체가 너무 완벽하지만 그 연주를 올리기까지의 뒤에서의 모습이 훨씬 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을지 아니면 혼자 얼마나 그 시간들을 견뎠을지 이런 모습들이 되게 궁금해서 처음에는 음악가들을 모시고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점에서 저는 연주자들이 음악을 다루는 모습에 서 영감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1: 네,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들이 탄생하는 거겠죠. 이 플루티스트 조성현 씨 장에는 클래식 음악에도 유행이 있을까라는 제목이 붙었는데 아, 클래식에 유행이 있을까요? 오랜 스테디셀러 아닌가요?
2: 네, 그게 이제 저희가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클래식은 지금 네. 뭐 200년 넘은 것들이 대부분인데 멀리서 봤을 때 그냥 그거 자체가 고전이니까 네, 유행이 없을 거라고 보이죠.
1: 네.
2: 사실 그 안에도 엄청난 유행들이 존재했었고요. 특히나 모차르트 우리는 그냥 클래식이라고 생각하지만 모차르트야말로 유행에 되게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차르트가 피아노 협주곡을 많이 작곡을 했는데 피아노 협주곡을 작곡한 이유는 모차르트가 피아노 협주곡의 붐을 굉장히 크게 일으켰고요. 그리고 그게 유행이 끝나자 모차르트는 딱 중단했어요. 그리고 오페라로 넘어갔고
1: 그렇군요.
2: 네, 그러다가 다시 어디 다른 지역에서 피아노 협주곡이 유행하니까 또 그거를 또 다시 썼다가 그 유행했던 거 끝날 쯤에 그걸 받아서 더 확장시킨 사람이 베토벤입니다. 베토벤도 피아노 협주곡을 5개를 남겼고요. 뭐 그런 식으로 봤을 때에 피아노 협주곡만 봐도 유행이 있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뛰어났던 연주자 뭐 클라리네티스트가 있다 아니면 플루티스트가 있다 아니면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다 예를 들면 뭐 파가니니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뭐 리스트라는 피아니스트가 있고 이 다 작곡가이자 연주자였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서 발전을 하는 거죠. 여러 레파토리도 발전을 하고 공연 형식도 발전을 하고 그게 다 유행이 돼가지고 지금 먼 훗날 우리가 바라봤을 때에는 고전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1: 그렇군요. 클래식은 연주자마다 자기만의 음악적 해석이 다르잖아요. 그 음악의 있어서 올바른 해석이라는 게 있을까요?
0: 글쎄요. 저는 올바른 해석이라는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0: 그 권민석 지휘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각자가 이제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고 악보를 정확하게 읽는 거를 넘어서 작곡가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거를 이제 자기만의 언어로 표현을 하는 게 음악가의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 올바른 해석이라는 건 없고 자신만의 해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또 자기만의 음악적 취향을 만들어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2: 저는 결국에 이 음악을 넘어서서 예술이 우리 삶에 필요한 이유가 바로 취향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네, 일하려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1: 그렇죠.
2: 일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일은 해야 돼서 하는 것도 있고 뭐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고
1: 아주 가끔 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2: 네. 가장 그거에 적합한 게 우리가 요즘 그 얘기하는 게 있죠. 덕업일치라는 게 있죠.
1: 네.
2: 그 말은 내 취향과 내가 일이 일치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데
1: 맞아요.
2: 결국에는 취향을 발전시키고 취향을 가꾸는 게 인간이 살아갈 때의 가장 행복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음악적 취향뿐만 아니라 뭐 패션에도 취향이 있고 뭐 독서에도 취향이 있고 음식에도 취향이 있고 사람도 만나는 뭐 거에도 취향이 있는 것처럼 음악에서도 취향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중에 이제 뭐 누구는 재즈가 좋고 클래식이 좋고 국악이 좋고 팝이 좋고 클래식에서도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나는 피아노 곡이 좋고 아니면 나는 교향곡이 좋고 나는 뭐 바로크 음악이 좋고 나는 현대음악이 좋고 이런 취향들이 있을 텐데요. 각자가 음악을 많이 들으면서 이 음악이 좋은데 이건 뭐지? 그러면 이제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음반을 구매하다 보니까 주로 음반 판매점에 가서 이제 사장님들이랑 친했어요.
1: 네.
2: 그래서 제가 막 사는 걸 보고 사장님이 이런 씨 이것도 한번 들어보게 하면서 이제 추천해 주시고 그럼 또 그걸 사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 일 자체를 AI를 통해서 자동 추천을 하고 있죠.
1: 그렇죠.
2: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거에 대한 감사함을 조금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인간적인 추천을 받고 인간적으로 내 취향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것만큼 또 기쁜 게 없잖아요.
1: 맞아요.
2: 그렇게 저는 취향을 가꾸는 게 재밌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전 궁금했던 부분인데 사실 연주자 아니더라도 음악 전공한 분들 많잖아요. 뭐 조화정 PD님도 그렇고 그 음악을

0: 잘 알면 공연이 더 감동적으로 다가오나요?
1: 사실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음악을 잘 알수록 그 음악을 온전히 감상을 하기보다는 계속 뭔가 평가를 하게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꼭 음악을 더 안다고 해서 감동이 더 배로 오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2: 저도 최대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알수록 기대하게 되고 기대할수록 충족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0: 그렇죠.
2: 그 기대감을 조금 없애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그 기대라는 거는 결국 내 해석이잖아요.
0: 네.
2: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길 원하는 건데 그럴 수는 없죠. 그럴 거면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거고
0: 네.
2: 그리고 또 모르는 상태에서 갔을 때에는 오히려 충격적으로 뭔가를 접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꼭 그런 진입장벽을 우리가 클래식을 나는 모르는데 어떻게 감상해야 되지?
0: 맞아요.
2: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0: 생각하잖아요.
2: 네, 없다는 예. 거죠. 그냥 그 상태로 가도 충분히 본인이 느끼는 대로가 그게 맞는 거고요. 뭐 이해가 안 되는 거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무슨 현대미술관을 가도 이해가 안 된다고 거기서 막 그래서 한 시간 동안 서 있으면서 막 하지 않잖아요.
0: 네.
2: 그냥 그 상태로 보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때의 감흥이 지나가는 것처럼 음악도 그냥 그 상태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중에 궁금하면 다시 찾아보고 그러면서 또 들어보고 그러면은 좀 더 클래식을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네. 음악가일의 저자 작곡가 손희룡 씨 공연 영상 연출가 조아정 씨와 함께하고 있는 초대석인데요. 두 번째 추천곡 만나볼게요.
1: 저는 찰스 아이브스의 대답 없는 질문을 선정을 했는데요.
0: 네.
1: 이게 손희룡의 퀘스천스라는 프로그램과 조금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선정을 했고 이 곡을 들어보시면 이제 트럼펫이 계속해서 뭔가의 질문을 던지고 목관 악기들이 대답을 하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답을 찾지 못하고 조용히 끝나는 곡인데요. 그게 어느 정도 저희 프로그램이랑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정답을 내리기보다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이제 찾아가려는 과정을 거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게 좀 비슷하지 않나 해서 또 이 곡을 들으시면서 본인만의 뭔가 생각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네,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0: 네.

0: KBS 라디오 문화공감 아나운서 윤지영입니다. 오케스트라는 지휘자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해외 유명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뭐 연주자 이상의 대우를 받기도 하는데 지휘자들은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1: 지휘는 보통 관객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음악을 지휘하는 사람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네. 제가 지휘를 못하는 이유는요. 지휘는 음악만 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요즘 그런 경우 많잖아요. AI가 발전하면서 지휘자의 역할을 뭐 로봇이 대체한다거나 뭐 네. 이런 그거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뭐냐면은 그 앞에서 남들을 뭐 이끄는 그 박을 지휘를 하는 그 네. 동작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뿐만 아니고 지휘는 그 사람들로부터 음악을 끌어내야 되고 그리고 그 교감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시간 안에 그것을 다 맞춰야 하는 것부터 그 전체적인 일정 짜고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신경 써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고난 리더이기도 해야 되고요. 게다가 음악가이기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연을 하나를 준비를 할 때에 음악적인 면을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 공연 전체적인 면을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적인 면을 생각하는 것은 이제 보통의 음악가들과 별 다를 게 없이 그 영감을 작품에서 받고 그리고 또 시대적으로 받고 그리고 그것을 무엇이 다르냐면 뭐 피아니스트가 연주하거나 성악가가 노래를 부르거나 할 때에 본인이 스스로 본인의 감정을 노래를 하고 연주를 하잖아요.
0: 네.
1: 근데 지휘자는 본인의 그 해석을 남한테 주입시켜서 끌어내야 되는 과정인 거죠.
0: 그렇죠.
1: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또 공연을 준비할 때에는 만약에 뭐 이번 공연에서는 몇 명이 필요하고 어떤 악기가 필요하고 그거에 맞게 이렇게 1부, 2부를 또 짜고 뭐 협연도 필요하고 뭐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이 다 하나의 과정이고 일이죠.
0: 네. 기업의 CEO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1: 네.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0: 네.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관객들에게 잘 전달되는 게 중요할 텐데 그렇게 무대에 서기까지 음악가들이 흘리는 피땀 눈물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잘 전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까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소프라노 이혜지, 테너 김정훈 씨 편이네요.
1: 네. 이분들의 경우에는 정말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클래식과 다르게 성악가들은 텍스트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가사가 있고 특히나 오페라를 다루는 사람들이면은 그 시대에 정말 오페라 극장 그리고 그 작곡가가 그 영감을 받은 거리에 찾아가서 그리고 극작가들이 어떤 시선으로 그거를 바라보고 글을 썼는지 그런 것들을 다 캐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페라라는 게 그 당시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과 협업을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인데 그거를 지금 다시 올릴 때에도 지금의 연출과 지금의 성악가들이 같이 협업을 하고 지금의 의상 그리고 지금의 무대 디자인으로 또 새롭게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깊이 파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품 자체의 대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대본이 그 당시에 어땠는지 뭐 모차르트, 로시니 아니면은 뭐 푸치니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나 뭐 어떤 뭐 신앙적으로나 어떻게 그 대본에 임하고 오페라를 만들었는지를 처음에 이해하는 게 첫 번째 임무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지금 공연에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왜냐하면 같은 메시지를 지금 상황에서 돌아봤을 때에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연출가랑 상의를 하고 그때의 자기가 음악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그거를 더 알고 공연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죠.
0: 네.
1: 그래서 공연을 가면은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는 것들 프로그램 노트라든지 그런 제작 과정 그런 네. 것들을 조금 더 유심히 보게 됩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이 손여름 씨와는 예술가의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1: 제가 봤을 때에 주변의 동료들 다 모두가 음악 쪽으로 도전을 하고 있지만 피아니스트 손여름 씨는 가장 그중에서 도전을 거침없이 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피아노 자체로만 봤을 때에는 일단 레퍼토리라고 하면 본인이 다루는 곡인데요. 뭐 정말 다양하게 현대음악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동시대음악도 하면서 또 바로크까지 다루지 않는 레퍼토리는 없어요.
0: 네.
1: 실제로 손여름 피아니스트가 얘기했을 때에 세상에 있는 모든 피아노 곡을 다 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피아노뿐만 아니라 실내악 가곡뿐만 아니고 음악제라든지 프로그래밍 그리고 또 지금은 고잉홈이라는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동료 음악가들과 같이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0: 네.
1: 이런 모습을 보면은 최근에 원주에 뭐 플레이리스트라는 카페 겸 공연장을 만들어서 공연을 만들고 있고
0: 네.
1: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제 후배로서 되게 기감을 많이 받죠.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도전을 할 수 있나.
0: 도전의 아이콘이군요. 음악가들은 음악을 일이라고 생각하면 힘들 것 같은데 아까 덕업일치라는 이야기도 하셨고 음악가들이 음악을 대하는 마음가짐은 어떤 걸까요?
1: 음악가들에게 음악은 단순한 일 이상입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음악은 좋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0: 그렇죠.
1: 네. 그리고 좋아하더라도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또 계속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삶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지라도 이것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음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꼭 연주뿐만 아니라 작곡이 되었든 아니면 음악학이 되었든
0: 네.
1: 아니면 음악 관련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문화를 생각하는 마음이 좀 남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0: 네.
1: 그래서 일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평범한 일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이것을 왜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되뇌이게 하는 그런 것 아닌가라고
0: 네.
1: 생각을 합니다.
0: 손일은 씨가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아마 두 분 다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마지막으로 나에게 음악이란 무엇일지 조아정 PD님도 어쨌든 음악과 늘 함께하고 네. 계신 분이니까
2: 저한테 음악은 일이자 일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회사원이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데 9시부터 이제 6시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90% 이상은 계속 음악을 듣는 일을 하고 있고 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일이 맞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음악을 듣는다는 것 자체도 저한테는 일인데 그 와중에 문득문득 그래도 행복감이 있거든요.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래서 그렇게 일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자체가 좀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한테 음악은 일이자 일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손일은 씨에게는?
1: 저한테

0: 음악은 무엇보다 가장 자유로운 공간인 것 같아요. 뭐 음악을 하면서 음악가로 살면서 힘든 순간이 당연히 있죠. 힘들더라도 그것을 어디서 치료하고 어디서 푸냐면 음악에서 결국 치료하고 음악에서 풀게 되고요.
1: 네.
0: 그리고 뭐 어떤 뭐 답답한 일이 있거나 뭔가를 했을 때 저는 음악에 빠져서 뭔가를 탐험하면서 그것을 해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제 뭐 등산을 해서 대자연을 보면서 아니면 뭐 우주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아니면 뭐 운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풀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상상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음악적인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면은 저는 좀 제가 모르는 장르의 음악을 들으면서 네, 좀 환기를 시키고
1: 와.
0: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또 새로운 영감이 생길 거고
0: 네.
1: 또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멋진 곡들을 만들 수 있는 거겠죠? 오늘 클래식에 대한 궁금증을 재밌게 푼 책 음악가의 일의 저자 작곡가 손예륜 씨 공연 영상 연출과 조화정 씨와 함께 했는데요. 세 번째 추천곡은 뭐였나요?
0: 세 번째 추천곡은 베토벤의 곡입니다. 베토벤이 작곡한 바이올린 소나타 8번 중에서 3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강, 피아니스트 김선욱의 연주로 준비를 했는데요.
1: 네.
0: 제가 이 곡을 준비한 이유는 여름에 가장 잘 어울리는 클래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디어가 되게 독특하고 짧은 곡이지만 베토벤이 어떻게 음악을 위트 있게 네, 음악을 재미있게 썼는지 보통 우리가 클래식 하면은 대부분 뭐 1악장 유명한 것들 뭐 바이올린 소나타는 봄이라든지 크로이처 소나타 같은 거를 주로 권장하는데 저는 베토벤의 위트 있는 모습 그리고 짧으면서도 형식적인 아름다움을 전하고 싶어서 이 곡을 추천드립니다.
1: 그렇군요. 여름에 딱 어울리는 곡인데요. 자, 끝곡으로 이 곡 보내드리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눌게요. 작곡가 손예륜 씨, 공연 영상 연출가 조화정 씨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문화공감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7월 31일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마리아 슈나이더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에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마리아 슈나이더는 그래미상을 7번 수상한 연주자입니다. 공연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요, 청취자 게시판 머리글에 티켓 신청이라고 적어주시고 이름과 핸드폰 번호 남겨주시면 세 분께 두 장씩 드리겠습니다.

저문 외길에서 박남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져 가는 것. 그는 모르는 건지 길 끝까지 간다. 가는데 갔는데 기다려본 사람만이 그 그리움을 안다. 무너져 내려본 사람만이 이 절망을 안다. 저문 외길에서 사내가 온다. 소주도 없이 잊혀진 사내가 온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일들이 가물가물해지는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절대 잊혀지지 않는 일들도 있죠. 박남준 시인의 저문 외길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정치권 현안을 원내 4당의 각기 다른 목소리로 분석해보는 국회 가는 길 시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부동산 대책 정책의 이 국민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했죠.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리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이 방향을 전할 것인지 아니면 더 센 규제로 갈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토론회를 바라보는 여야 4당의 시선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수 진영의 유력 대권 주자였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히면서 여야 정치 지형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이 내용을 포함해서 국회를 뒤덮고 있는 주요 현안들 여야 4당의 4인 4색 시선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KBS 열린 토론 특별 기획. 국회 가는 길.
1: 네, 네 분의 출연자가 국회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국회 가는 길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고요.
3: 네, 반갑습니다. 정광재입니다.
1: 조우재 조국혁신당 공보부장 자리 주셨습니다.
4: 네, 안녕하십니까. 조우재입니다.
1: 반갑습니다.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도 함께합니다.
5: 네, 안녕하세요. 김성열입니다.
1: 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십시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역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토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국민적 관심이 가장 높은 주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였죠. 자, 오늘 토론회를 시민분들은 어떻게 듣고 계셨을지 그리고 어떤 판단을 내리셨을지 유지희 리포터가 취재해 왔다고 합니다. 듣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6: 오늘 부동산 관련 정책을 3시간 이상 얘기를 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많이 캐치해서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결하겠다라고 하니까 뭐 기존에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했던 상황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베이스가 돼갖고 뭐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 부동산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 보면 믿지도 않더라고요. 정책에 대해서 뭐 강화된다고 하지만 그게 또 설마 그럴까? 뭐 하다가 말지. 이런 게 되게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집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파트값이라는 게 너무 많이 높다고 생각해요. 저는 현실적으로 볼 때 뭐 10억 넘고 뭐 20억 가고 제 생각에는 좀 그게 좀 낮아졌으면 하는 바람, 소망 뭐 이런 거 갖고 있죠.
8: 근데 사실 정책과 상관없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풀지 않는데 오히려 이 정부가 끝나기만을 기다린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뭐 정부에서 어떻게 정책을 내놓든 그게 크게 무슨 상관인가 싶기도 하고
9: 지금 말이 많은 게 사실 대통령이 집을 내놨는데 사실 그게 산 사람이 자신이 그만큼의 돈을 갖고 있지 않는데 빌려서 대통령한테 집 주인한테 빌려서 그거를 냈단 말이죠. 근데 그거부터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 1억 갖고 뭐 5억을 집 살려고 해도 4억이라는 돈을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심사가 들어가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한데 한두 푼도 아니고 몇십억이라는 돈을 대통령이 빌려줘서 집을 샀단 말이죠. 저희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분노가 나는 상황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이긴 합니다.
10: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진짜 먹지 않고 열심히 한다 해도 내 집을 갖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바람은 그냥 그래 요즘 젊은 애들이 내 자식이다. 저도 자식이 있으니까 열심히 한 만큼에 좀 집값이 어느 정도 막아져서 걔네들도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듣고 왔습니다. 참 부동산 문제 여러모로 많이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 관심도 많고요. 아, 오늘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서 2시간이 넘게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뜨거웠다는 얘기겠죠. 자, 오늘 부동산 토론에 오늘 또 네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 번씩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적절한 진단이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이동학 최고?
11: 아니, 이제 진단을 어떻게 내렸는지까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볼 수는 없었을 것 같고 네. 앞으로 한 번 정도 더 의견 수렴을 하는 절차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7월 말 정도에 뭐 정책 발표를 한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선거 이후에 대통령께서 기자들과의 간담회 때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 과정이 그동안은 정책 결정을 할 때 국회의원들과 논의하거나 혹은 정책 결정자들끼리만 논의해가지고 그냥 뭐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경우들이 많았죠.
1: 네.
11: 저는 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이 과정 절차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좀 유의미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일방적인 이야기들뿐만 아니라 사실상 뭐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와가지고 충분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고 아마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를 다 무시한 채로 또 일방적인 정책안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좀 갖게 됐고 거든요.
1: 네.
11: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의견 수렴했던 절차 자체는 너무나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뭐 어떤 정책안을 내든지 간에 이해관계자들이 상당히 많은 만큼 조율도 힘들다. 이것도 대통령께서 토로하신 만큼 그러한 고민의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일단 토론을 시작했다라는 것 자체에 좀 의미를 많이 두시는
11: 그렇죠?
1: 것 같고
11: 네.
1: 이제 결정이 어떻게 나는지는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정광재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3: 진보 정권 때마다 집값이 오르는 이유
2: 저는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2: 국민들이 진보 정권

0: 내서 내놓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전혀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1: 불신한다.
0: 지난 25년간,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 외환위기 지나서 집값 이렇게 사이클을 보면 보수 정권에서 특별한 공급 대책을 내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뭐 이 이명박 때는 그 강남에 대규모 아파트 신규 공급이 이루어졌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때는 2014년, 15년에 대출 받아서 집을 사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주택값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1: 그때 경제부총리까지 나와서 그렇죠. 대출 받아서 집 사라고 얘기했죠.
0: 그리고 2022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했을 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정권 바뀌니까 집값이 잡히더라 이런 평가까지 나왔었어요.
1: 네네.
0: 근데 이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진보 정권 때는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오늘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 주택을 오늘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 4년 후에 집값이 안정돼 있다면 3, 4년 후에 내가 충분히 자금을 가진 상태에서도 집을 살 수 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미래의 수요가 지금에 폭발하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에요.
1: 네.
0: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로 뭘 잘못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뭐 세금 문제 이런 얘기하는 걸 보고서 큰일 났다. 이것도 문재인 정부 시즌2가 이어지는구나.
1: 네.
0: 이런 걱정밖에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토론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자기네 취향에 맞는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그렇게 발언을 많이 하더라고요.
1: 그건 와주신 뭐 유튜버분이나 전문가분들이
0: 그렇죠.
1: 진보 정권의 입맛에 맞는 분이 많이 와서 듣고 싶은 말만 들을 수 있었다. 뭐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우재 국무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 그 오늘 길게 토론을 했는데 뭐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 대통령은 정확하게 목표를 밝혔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직접 말한 건데 적정한 수요와 적정한 공급에 따른 자연스러운 시장 가격은 존중한다.
1: 네.
2: 다만 그에 상응하는 어떤 사회적 부담은 사회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 이제 목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토론의 목적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에 상응하는 부동산이 오른 만큼 이제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보유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유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1: 네.
2: 대통령이 직접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선진국에 맞추려면 한국의 보유세를 3배 가량 올려야 된다. 3배. 다만 그렇게 올리면 반발이 심하지 않겠냐.
1: 뭐 폭동 얘기까지 나왔죠.
2: 그렇죠. 그러니까 예. 반발이 심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조심해서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걱정하는 과격하게 뭐 세금이 폭등한다. 이런 우려는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이제 대통령이 밝힌 거죠.
1: 네.
2: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명확히 제시한 토론회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1: 네네. 뭐. 반대되는 의미에서 양도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논의는 없었던 것 같고 일단 보유세를 가장 크게 설정해서 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만큼 폭등시키지는 않겠다라고
2: 그렇죠.
1: 네. 인식을 좀 심어준 것 같다라고
2: 그렇죠.
1: 토론에서 말한 것 같다. 뭐 네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김성열 최고는 표정이 안 좋은데요. 왜 그러세요?
3: 아니 근데 네. 들으면서도 참 이야기가 어려운 게요.
1: 네네.
3: 세금을 높이지 않고 세금을 조금만 건드려도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라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으려면요. 세금을 정말 많이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폭등을 안 하고 잡을 수 있으면은 아니 모든 정권들이 그렇게 했겠죠. 예, 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오늘 토론회를 한마디로 하자면은 오늘 토론회는 국민 토론회는 아니었고
1: 네.
3: 민주당 토론회였다. 아, 요렇게.

0: 크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전제 속에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말씀을 하신 듯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토론회의 목적은 앞으로 올릴 세금에 대해서 정당화하려는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이 원해서 세금을 올리는 거다. 라고 핑계대려는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봤어요.
1: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도 오늘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답정 너였다, 세금 규제 합리화 쇼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한쪽에서 야권에서는 너무 입맛에 맞는 사람만 골라서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었다라는 얘기가 주를 이루고, 여권에서는 아 이거 정말 잘한 거다, 토론을 시작한 거 아니냐, 우리가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그 과정에 있는데 왜 그거 가지고 비판하냐,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좀 상반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하고 계신 보유세 문제도 이게 세금으로만 접근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지만, 실제적으로는 저는 이게 이념적 접근이 아니고 실제 조세 형평성이라든가 실수요자를 이 대상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문제들을 대처해 나간다라고 네. 하는 측면에서 방향성은 부각이 됐지만, 실제로는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국민들과 합의점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그 노력은 좀 평가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네네. 0.1%가 올라가든 0.5%가 올라가든 아니면 그에 따라서 아까 얘기하셨던 양도소득세, 이게 거래세 차익이 이게 실현된 이익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것과 관련돼서도 결국에는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 아마 부족했던 논의는 두 번째 논의에서 좀 충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것도 이제 종합적으로 돼서 결국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요?
1: 그럼 두 번째 네. 토론에서는 야권에서도 원하는 문제 나오셔서.
2: 오늘도 아예 네. 안 나오신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반대, 네. 평상시에 제가 이분은 완전 반대하셨던 분들이 나와서 질문하시고 실제 좀 적절한 의미에 대한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파트에 대한 생각만 우리가 할 게 아니고 빌라 부분들에 대해서 전월세 부분, 이 부분도
1: 오피스텔 얘기도 나왔죠.
2: 네, 신경 네.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보증금과 관련돼서 이 대출과 관련돼서 이 부분은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냐. 저는 공감이 좀 되는 지적이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나왔기 때문에 완전히 반대론자만 찬성론자만 불렀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이번 대토론회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청와대에서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참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 아니 그분 내상이 지금 너무 심한.
3: 아니 내상이 심한 말든 통과 정책과 관련해서는
1: 국무회의에서도 말 못하겠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3: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예. 자리에는 대토론회라면서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별 양극화, 특히 강남 지역의 그 집값 상승과 서울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이에요. 물론 뭐 경기 남부 일대 부동산값 상승도 심각한 문제지만, 그럼 이 부분을 잡기 위해서는 정책 협조가 가장 필요한 서울시장, 그러니까 서울시장에게 저는 요청 참석해달라고 요청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한 정책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인터넷에서 화제되고 있는 거 보면요, 토론자가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보유세 강화는 몸에 좋은 쓴 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실거주자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은 100% 투기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나와서 얘기하니까, 뭐야 이거 이재명 대통령 그 오용 관제 시위야? 이런 식의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1: 토론이라고 하면 그 의견이 나오면 거기에 반대되는 사람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견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3: 저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본인들이 듣고 싶은 얘기, 이걸 통해서 빌드업을 통해서 보유세 강화하고 부동산 세제 강화하는 쪽, 올리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국민 여론 들어보니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그 새로운 세금을 매기는 게 옳다는데요. 네. 이런 식의 그 정당화를 막는 대로 내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 과연 여기서 이런 토론을 통해서 정말 적절한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 논의가 됐느냐. 저는 네.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것도 있어요. 상업용 부동산과 주거용 부동산이 지금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임대인을 못 잡아갖고 그냥 신도시라고 하더라도 빈 상가들이
1: 공실이
3: 굉장히
1: 많죠.
3: 많아요.
1: 네네.
3: 그런데 신도시의 모든 아파트값은 급등하고 있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주거용으로 과감하게 전환해 주는 정책 제안, 이런 것들도 좀 기대했는데 안 나와서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호재 공보부장께서는 지금 국민들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 토론에서 받아들여지고 수렴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4: 그거는 명백하게 평가할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토론회가 있기 전에 대통령이 이제 SNS를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제 그동안에 밝혔던 방향이 보유세를 강화하고 실거주 중심으로 차 하든 과세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오늘

0: 토론회에서 나왔던 얘기는 종부세를 주택수가 아니라 합산 가액으로 하자.
1: 가액으로
0: 하겠다고 합산 가액으로 했죠. 하자. 그리고 네. 실거주 세액 공제를 축소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토론회 이후에 어떤 세제 개편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반영됐는지를 확인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론회가 과연 실효성이 있었냐, 답정너였냐라고 평가하려면 그러니까 그 토론회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반영됐는지를 확인하면 그만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이나 뭐 혹은 뭐 보수 어떤 진영에서 볼 때는 자꾸 뭐 패널 구성이 편파적이었다 하는데 오늘 140명 참석했는데 정부 측에서 35명, 전문가 30명, 일반 국민이 75명 참석했습니다. 네네. 여기 구성을 보면 유튜버, 맘카페 운영진, 공인중개사, 그리고 건설업계, 금융업계, 시민단체. 그러니까 청와대 측에서는 실무적으로 나름 골고루 하려고 애쓴 흔적을 보였어요. 하지만 네. 이제 국민의힘 시선으로 보면 또 편파적이다고 하는 건데 그 너무 억가 아니냐.
1: 아, 억가다.
0: 네, 그렇게 이거는 보고 있습니다.
1: 억지로 내려앉히기로 그렇죠. 뒤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라고 보시는데 김성현 측은 어떻게 보십니까?
2: 토론회라 하면요. 서로 상반된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 주장의 근거를 들어가면서 상대를 설득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우선이 돼야 될 거예요. 근데 오늘의 이 토론회는요. 토론회가 아니라 정책 발표회로 봐야 돼요.
1: 네네.
2: 그냥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서 말씀하셨던 세금 올리겠다. 그 세금 올리는 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정책 발표 이상의 가치를 가졌을까? 저는 이 생각을 계속한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요. 부동산 가격을 이제 결정하는 요인을 보면은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공급, 그다음에 유동성, 그다음에 세금. 요 세 가지로 보는데 그중에 야구를 비유하자면요. 공급은 선발투수예요. 공급이 제일 중요해요.
1: 네.
2: 그럼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유동성입니다. 화폐 유동성. 지금 시중에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려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마무리 투수라고 비유하면 될 거예요. 그럼 세금은 뭐냐. 중간계투쯤 되는 거예요. 자, 선발 투수하고 마무리 투수가 둘 다 무너지고 있는데 여기서 중간계투만 살린다고 그러죠. 부동산이 잡힙니까? 저는 세금 올리는 거 뭐 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세금을 여기서 엄청 올리지 않고는요. 절대 부동산이 잡히지 않아요.
1: 네.
2: 그럼 세금을 엄청 올려서 부동산을 잡으면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고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발을 생각하고 이거를 미리 베이스로 좀 깔고 가는 빌드업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이 좀 들어요.
3: 이거 어디서 써먹어도 돼요?
2: 아, 예.
3: 아, 너무 적절한 표현 같은데요.
1: 네. 근데 토론이 한 번 더 있잖아요. 네. 그 토론이 한 번 더 있으면 거기서 만약에 뭐 세금이라든가 뭐 이렇게 부과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도 들을 생각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이번처럼 그냥 넘어가는 그러니까 반대 의견도 들어야 되는 상황도 뭐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4: 아니 이제 그건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네. 처음에 이제 그 교수님들도 발표를 하고 정부에서도 차관이 나와서 발표하고 할 때도 찬반의 어떤 여론이라든가 국민적인 여론이 각 사안 사안마다 어떤지 이것은 많은지 적은지 혹은 어떤 쪽이 더 뭐 무게중심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론 수렴한 거를 또 발표하는 과정에서는 전 일부 있었다고 보고
1: 네.
4: 그리고 패널 구성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찬반으로 구성한 게 아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예를 들면 청년, 무주택자, 뭐 전문가 이런 사람들 각 다양한 패널들의 이해관계자들을 불러서 그걸 들어보는 데 있어서의 취지가 이번에 있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예컨대 다음 토론회가 또 어떤 성격으로 치러질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성격으로 뭐 시즌2로 가가지고 메뉴를 바꿀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찬성과 반대자들을 모아서 이걸 할 건지.
1: 그게 토론이잖아요.
4: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이름은 토론회인데.
1: 아니, 그러니까 토론이라면 네. 찬반의 의견을 네. 듣고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토론이라는 이름하에 대통령한테 보고를 자꾸 하다 보니까
4: 그러니까 사실 의견 수렴의 이제 과정이었다고 네. 보는데
1: 그 의견 수렴회잖아요, 그럼
4: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단어를 그렇게 바꿀 수도 있는데
1: 네네네.
4: 저는 하여튼 그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의 보완을 저는 언론사에서나 이런 데서 찬반 토론 정말 활성화 시켜야 된다라고 보고 오늘도 대통령께서 어쨌든 이런 토론을 하니까 아 야당 분들 말씀 잘하시네요.
1: 네.
4: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의견 수렴이 될 수 있도록 활발하게 사회 전체적으로 이런 논의가 좀 돼서
1: 네.
4: 최종적으로 정부안이 좀 정리될 때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네, 방향으로 정리되기를 기대하죠.
1: 아 근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건 사실 그런 네. 기존 이전 정부에는 없었던 일은 맞잖아요. 이 점은 아니, 잘했죠. 사실
3: 주택값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잖아요. 우리 정부
1: 아니 뭐 예를 들어 이전에 문재인 정부라든가 이럴 때 말씀하신 거죠. 예.
4: 제가 저 기억이 나요. 제가 지도부 때 최고위원을 할 때
1: 최고위원
4: 종부세
1: 맞아요.
4: 문제 엄청나게 세게 붙었잖아요.
1: 맞아요.
4: 종부세 대상자가 서울에 뭐 4% 전국에 4%다 뭐 서울로 따지면 그게 뭐 아파트 대상자만 24%다 이거 어떻게 선거 치르냐 이거부터 해서 엄청 뜨거워라 했어요.
1: 네네.
4: 토론을 국민적으로 그때 하지 않았습니다. 의총에서만 아주 치열하게 토론했어요.

0: 우리끼리 토론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조금 이제 그 뭐 가액을 뭐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것 정도로 그때 결정을 냈었거든요. 네. 근데 순전히 정치적인 결정인 거잖아요. 근데 전 국민들과 지금 토론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이 과정에서 야당들도 말을 얹도록 하고 하는 이 과정 자체는 좀 정말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1: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2: 그 부분에 예. 대해서는 저도
0: 많이 해주세요.
2: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칭찬받을 건 칭찬받아야 된다고 봐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의견 수렴이라도 하는 거는 기존 정부에서 보기는 어려웠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비록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긴 합니다만 본인이 피하지 않고 본인이 나서서 세금 올려야 된다. 이건 인기 없을 거 뻔하거든요. 근데 국토부 장관이나 누구 시키지 않고 본인이 이야기하는 거는 어쨌든 책임은 지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서 그렇게 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평가할 것이 있다고 봅니다.
1: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고 이 토론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3: 진짜 중요한 거는 네네. 이렇게 토론회 하고 경청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 결론이죠.
3: 경청이라는 게 뭔가요? 네. 몸을 기울여서 그 사람의 말을
1: 거절로네요. 네. 좀 멀리 좀 떨어졌어요.
3: 그러면 그 이후에 중요한 건 뭐냐면 네. 경청을 한 후에 아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이런 좋은 의견은 반영해서 내 정책에 반영해서 그 변화를 가져오는 게 진짜 중요한데 과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정권이 이런 시장의 의견에 대해서 경청한 후에 지금 마치 경청을 한 것 같은데 그 후에 어떻게 나올 거냐 이거죠. 답정론식으로 원래 생각했던 대로 그대로 간다. 그럼 이런 토론회 왜 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저도 좀 지켜볼 대목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의 분위기만 놓고 보면 야 여전히 뭐 문재인 시즌2를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 라는 걱정이 앞서니까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1: 네. 의견이 정말 상반되는군요. 오늘 좋은 의견도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KBS에서 또 경제쇼를 진행하고 있는 이 DJ신 최상욱 씨가 이야기했던 뭐 민간 임대 공급이라든가 이런 안들은 사실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정책으로는 이게 참 좋은 안이었다라고 생각도 되고 또 다음 두 번째 토론이 있으니까 그때 더 좋은 안이 준비가 돼서 많은 사람의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정리해보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어제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부동산 대토론회 이전에 어제 또 부동산 관련 이슈가 하나 나온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 매매 논란에 대해서 좀 나왔었잖아요.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명에 나서면서 근저당 설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됐다 뭐 이렇게 평가도 나오고 있긴 한데 근데 논란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김성열 최고?
2: 글쎄요. 이거는 논란을 정치권에서 수습하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네. 정치권에서 아무리 여기다 미사여구를 붙이고 저 말 보고 사슴이라고 아무리 외쳐도요. 국민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집 사보신 국민들은 다 압니다. 네. 여기서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분들은 이건 대출이 아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시는데 아니 우리가 은행에 대출받은 거 지금 당장 가서 등기부등본 빼보세요. 뭐라고 써 있는지. 그게 근저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이름이 은행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으로 써 있는 그렇게 사적 대출을 하신 게 맞고 이것이 불법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다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는 게 뭐 때문입니까? 대출 규제를 너무 심하게 막아놔선 거예요. 그럼 대통령도 피해가야만 하는 대출 규제를 해놨다면 일반 국민들에게 이걸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이거를 딱 집 팔고 이제 아셨으니까 실제로 집 팔아보니까 야 이거 쉽지 않구나 라고 느끼셨다면 대출 규제 정상화부터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1: 조재 공보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4: 아 저는 이동학 최고에게 먼저 좀 넘기면 안 될까요? 제가
1: 왜요 갑자기? 아 이동학 최고님 예 말씀해 주시죠.
4: 이동학 최고님이 좀 하시는 걸 보고
0: 아니, 저는 이제 뭐 저간의 사정은 있는 거니까 네. 뭐 모든 것에 대해서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국민적인 일정 부분 뭐 이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또 더더군다나 대통령의 일이기 때문에 또 정책을 실행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지금 안 팔아도 되는 집을 그래도 정책 실행의 어떤 강도를 좀 더 높이고 공감을 좀 넓히기 위해서 지금 하려고 하다가 지금 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네네. 거기에 대통령의 사정이 아니라 매수인의 사정도 있었고 거기에 또 세입자까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싹 다 받고 세입자를 갑자기 내쫓으면 또 세입자를 왜 내쫓냐라고 하면서 또 네. 비판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어떻게 했어도 야당에서는 비판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편법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냥 넘어갈 건 아니고 그래도 국민들께 저간의 사정을 설명드리고 그렇게 설명드리기 위해 또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라고 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과정을 통해 아, 이 대출을 이렇게 막아놓으니까 실제로 국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분명히 또 인식하시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 대출과 관련돼서도 지금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미국이나 일본

0: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한 20, 30% 엄청 높아요.
1: 네.
0: 가계 대출 관련돼서는 실제로 위험 수위에 와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또 그건 또 불가피한 측면들도 있으니까 이거를 또 무한정 풀자 이렇게 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경제라는 게. 그런 측면 저간의 사정들도 설명드리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사실상 돈을 받지 않고 명의를 이전해 준 거는 정상적인 거래 방법은 아니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근저당으로 설정한 17억 7천만 원에 대한 이자도 받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뭐 기상천외한 외상 거래다. 뭐 이런 평가를 하셨습니다.
2: 네.
1: 편법의 전용이다. 뭐 이런 비판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2: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죠.
1: 네.
2: 그러니까 김성철 최고 얘기한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이거 불법 거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편법 꼼수 거래라고 얘기하는 거죠.
1: 네네.
2: 근데 그 세종대왕이 자신의 이복 여동생을 시집을 보냅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1: 네네.
2: 왕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고려시대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장가를 갔어요. 근데 성리학을 도입한 이후에 야, 이제 시집 가는 문화를 만들어야 돼. 근데 신하들이 그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복 여동생을 시집을 보내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야, 이렇게 앞으로 시집을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시가로 결혼을 해서 들어가는 문화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1: 솔선수범을 한 거죠.
2: 그러니까 솔선수범한 거잖아요.
1: 네.
2: 이재명 대통령도 저 비거주 1주택자였는데 자기 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비판을 자기가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비거주 1주택자인데 그럼 자기도 비판받아야 되네. 그러니까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팔겠다고 했어요. 그럼 팔겠다고 했으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거래를 했으면 사람들이 박수 쳤겠죠. 그런데 지금 일반적인 거래에서 이렇게 17억 7천만 원이나 근저당을 설정해 주는 방식. 그러니까 매수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한다 그러면 제가 그 일반적인 매도자라면 그 응하겠습니까? 그렇게 응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대통령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물론 뭐 돈이 많은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 이거 왜 내 진위를 몰라주지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3: 그런데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짚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통령은 20년 넘게 그 집에서 살던 실거주용 1주택자거든요. 그런데 실거주용 1주택을 매도한 고위공직자가 사례가 있나요? 찾기 힘듭니다. 대통령이 네. 직접 매도한 겁니다. 사실
1: 거의 처음인 것 같긴 합니다. 네,
3: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자체에 대해 의지에 대해서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다는
1: 이재명
3: 거예요.
1: 이재명 대통령의 예. 부동산을 잡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을 보여준 것이다.
3: 그렇죠.
1: 네.
3: 참고로 장동혁 대표는 6주택자입니다. 팔지 않고 했어요.
2: 팔았어요.
0: 팔았어요? 네, 제가 네. 팔았나?
4: 네 개 팔았나?
1: 오피스텔, 오피스텔
3: 4채나 팔았어요.
4: 네,
3: 아, 그런가?
4: 4채 팔았어요.
3: 아, 축하드립니다. 아. 그리고 자, 다만 그러면 이 거래가 불법이냐? 불법 아닙니다. 그리고 이 거래를 통해 대통령이 얻는 이득이 있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인을 배려해서 이게 17억이라는 어떤 그 잔금을 약간 밀어주는 대신 17억 근저당을 잡아서 이제 거래를 해준 건데 이거는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합법적이고 자연스러운 거래라고 보거든요.
1: 네.
3: 근데 제가 아까 약간 밀었던 이유는 우리 민주당 여당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맞춰가지고
1: 아, 여당이 먼저 이야기가 네, 나왔어야
3: 하는 게 맞는
1: 된다라고
3: 것 같아가지고 근데 다만 이제 이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7월 말까지 그 어떤 소유권을 넘겨줘야 이 매수인이 그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하니까 대통령이 배려해 준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집을 매매하는데 매수인의 배려를 해준 게 그 뭐 그렇게 불법인가요? 그러니까 불법도 아니고 그렇게 특별히 나쁜 건 아니고 오히려 어찌 보면 매수인에게 좀 배려를 해준 거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이 20년 이상 살던 집이면 어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어떤 대통령 굿즈거든요. 그러면 기념이 되는 어떤 그러니까 뭐 그게 대단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매수인에 좀 배려해준 좀
1: 배려준
3: 일
1: 사례다.
3: 이렇게
1: 예,
3: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김성열 최고.
5: 네. 솔선수범을 해서 비거주 1주택자가 집을 팔아야 된다라고 시작은 한 게 맞아요.
1: 네.
5: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집이 안 팔리는 거예요. 왜 안 팔려요? 대출을 막아놨으니까 현금 부자가 아니면은 29억짜리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팔기 위해서 본인이 17.7억 근저당을 설정해주면서 야 이건 나중에 내도 돼 라고까지 해서 지금 파신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뭐라고 했어요? 빚 없이 살아.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게 맞냐라고 했는데 결국 자신은 매수인에게 빚을 줬잖아요. 여기서 내로남불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네. 그 거기서 이제 모든 국민들이 야, 빚 내서 집 사달라더니 본인은 빚을 내주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시면 17.7억을 내줄 수 있는 돈이 충분한 사람들만 이의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매수인을 배려해 주는 마음씨조는 훌륭한 매도인들만 이의를 할 수 있어요. 일반인들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규제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는 대출 규제 풀어야 된다는 말로 계속 귀결을 드리고 싶어요.
1: 저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게 그러니까 대통령도 집을 팔려면 5개월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 문제로 대출 걸려 있었고 임대차 보호법도 걸려 있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걸려 있었고 재건축 조합까지 걸려 있었단 말이죠. 그 집을 팔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양도소득세 인하 주택이니까 빨리 집 팔아라고 말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때가 한 3개월 정도 시간을 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렇게 집이 잘 팔리지 않는데 일반 국민들에게 집을 팔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뭐 이제 그런 비판도 저는 일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든지 이게 시장 상황 그리고 각 개별적인 상황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정책 결정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계속 차일피일 뒤로 미뤄지고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 자체가 또 뒤로 미뤄지고 하게 되면 정책의 신뢰 자체가 형해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하겠다고 할 때 시장에서 반응이 안 돼요. 아 이거 또 미룰 거 아니야.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방식은 이 사람 한다면 한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좀 주기 위한 것 같고 이 과정에서 뭐 이제 피해를 보시는 국민분들도 계실 테고 그런 부분들이 또 뭐 정치적 어떤 뭐 지지의 이반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감수해가면서까지도 대통령이 이것에 대한 이 정책에 대한 옳은 방향을 설정하고 결국은 이 부동산 정책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방향대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네. 의지를 오히려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는 측면으로 이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마음을 먹고 부동산을 잡겠다는 확연한 의지를 보이시고 1주택이었던 오래 거주한 집까지 팔면서 이렇게 올인하고 있다. 이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 부동산을 바로잡기 위해서 국민들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문자가 많이 오고 있어요. 확실히 부동산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난리가 납니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 주시고 있어요.
2: 5200만 명이 이해관계자죠.
1: 그렇죠. 다 이해관계가 네. 있다라고 봐야겠죠. 3439님 모범을 보여주시려면 시세를 확 낮춰서 팔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문자 보내셨고요. 거기에 또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8584님이 본질은 대통령이 집을 팔아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라는 점입니다. 라고 또 반대되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3953님 오늘 토론회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었는데 정책에 잘 적용되리라 생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1000님 공개적 토론을 할 수 있는 저력 있는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부동산 정책 결과를 떠나 이만큼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8473님 오늘 토론해 보니까 결국 부동산 정책은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시장에 맡깁시다라고 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설용민님께서는 큰 틀에서는 세금을 물린다는 답은 정해져 있었고 그래서 면피용 토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 열심히 하겠다라는데 뭐 이거 뭐라 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많이 엇갈립니다. 여기에서도 문자에서도 엇갈리고 우리 또 나와주신 국회 가는 길에 계신 우리 네 분께서도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토론이 한 번 더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토론을 보고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이야기를 듣고 요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때리면서 또 존재감을 키웠던 분이죠. 오세훈 시장. 오세훈 시장이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여론조사 대나부역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는 사람도 있고 뭐 실질적인 이게 시장직 상실형이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분 오세훈 시장의 선고 어떻게 보셨어요? 예상은 하셨습니까?
2: 저는 전혀 예상 못했어요.
1: 네. 무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네.
2: 스폰서 그러니까 후원자인 김한정 씨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시 후보로서 직접적인 소통을 했느냐 못했느냐를 법원에서 판결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 간의 직접적인 연관고리를 두 사람 모두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갖고 있는 법상식에서는 인두비오 프로레오라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오래된 법원이에요.
1: 네.
2: 그러면 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게 지난 우리 문명사에서 만들어낸 법 원칙인데 과연 정말로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고 두 사람이 이렇게 지시 관계가 있었느냐 증명하기는 어려웠다고 보거든요.
4: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 네.
2: 그러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명태균 씨의 일관 그 명태균 씨의 진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정치적 동기 정황 이런 것들로 판단을 했다고 비판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1심 판결이 이렇게 나왔지만 2심 판결에서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관건은 그거죠. 이제 벌금이 천만 원이었으니까 네. 이게 형량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상실형에 해당하는 100만 원 이하로 그러니까요. 내려가기는 만약에 유죄라면 어려울 것 같아요.
1: 깎이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2: 그러니까 네. 그걸 무죄로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무죄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오세훈 시장 측에서 재판부를 2심에서 설득할 수 있겠느냐.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2심에서 무죄 받았잖아요.
1: 네네.
2: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오세훈 시장의 어떤 능력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김성열 최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6: 저는 정치인들이 어떠한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 그렇게 바람직하다고는 보지 않아요.
1: 아직 끝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6: 예, 끝나지는 않았을 뿐더러 네. 우리가 재판을 해보신 분은 알아요. 저희가 그 판결문으로 보는 몇 장의 서류에는 그 소송 과정에서 들어갔던 수많은 증언과 증거들이 다 반영돼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당사자와 그 판사가 아니면은요, 저희는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가지고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1: 네.
6: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줘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분이 저보다 잘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 오세훈 사건에서의 그 문제점은 정광재 대변인께 말씀을 잘 주셨는데 뭐냐면은 직접적인 증거. 그러니까 김한정 씨가 돈을 주긴 줬어요. 명태균 씨한테. 근데 이게 오세훈 시장이 시켜서 준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이제 딱 떨어지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이 결국에는 증인들의 증언과 정황으로 이루어진 건데 이게 만약에 뒤집히면 그러면 항소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판결은 존중합니다만 이게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오 시장 측의 반론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이동호 최고도 한 말씀 해주시죠.
0: 2021년도 1월 달에 오세훈 당시 뭐 후보가 김영선 의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명태균 씨 전화번호를 받아요.
1: 네.
0: 요구해서 직접 요구해서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그 이후에 그런 만남들이 이루어지죠. 오세훈 시장은 별로 안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명태균 씨는 7번 만났습니다.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김한정 씨가 또 등장을 하는데 김한정 씨는 명태균 씨한테 돈을 줄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돈을 왜 줍니까? 둘이서 친하지도 않고.
1: 네, 그 둘에는 돈 거래가 실제 있었죠.
0: 그러니까요.
1: 네.
0: 돈을 뭐 실제로 뭐 2,100만 원인가? 그리고 다른 것들도 사실 10건이 처음에 있었는데 5건은 왜 빠졌냐면 그 중간에 뭐 그 이 국민의힘의 연구원이 껴 있고요. 그냥 김종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까지도 껴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게 그래서 그들 거는 다 빼고 순수하게 오세훈 시장 것만 일단 연결을 해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결고리가 있을 건데 만약에 이걸 무죄를 주게 되잖아요. 엄청난 이제 뭐 탈법 편법 사례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돈 많은 친구 있는 정치인들은요. 야, 너가 그냥 알아서 줘. 그리고 나랑 상관없다고 해. 그렇게 하고 여론조사를 100번, 1000번, 만 번씩 돌릴 수 있을 겁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돈 있는 친구를 잘 두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법에서 그 법의 취지가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만들었는데 실제 그 법을 만든 사람은 또 오세훈 시장이 20년 전에 정치개혁하겠다고 만든 당사자예요.
1: 네.
0: 본인이 그 법에 지금 걸려들어가지고 이걸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재질이 안 좋다라는 판단까지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건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봅니다.
1: 회생 불가라고 보십니까?
0: 없죠?
1: 2심에도 네. 유죄가 나올 거라고
0: 어렵죠.
1: 보세요?
0: 어렵죠. 더 세게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1: 더 세게 나올. 검찰에서 항소했나요?
6: 네.
1: 검찰에서 항소했습니까? 그럼 더 네. 위로 나올 수도 있겠군요.
0: 네.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증언도 했거든요. 물론
1: 네네.
0: 이번 재판부에서는 그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2심 가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받아들여질 수 있다 봅니다.
1: 네. 특검에서도 항소를 했으니 더 높은 형량에 나올 수도 있다. 오히려 2심에서라고 말씀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조우재 공보부장께서는 어떻게 서울시장 보고 계셨습니까?
3: 어제 오세훈 시장 재판의 경우에 그 쟁점이 되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나. 이거 그 스폰서 김한정 씨와 그 명태균 사무실의 강혜경 씨와의 녹취에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실체적 증거가 있습니다.
1: 네.
4: 두 번째 증거가 확실하게 있는
3: 있습니다.
4: 게 있다.
3: 예. 예. 두 번째 스폰서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비를 대납했나. 이거 증거 있습니다. 계좌이체 네. 내역이 있습니다.
1: 네.
3: 자,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데 뭐 이런 판결이 나왔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적 증거가 다 있습니다. 녹취가 있고 계좌이체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판의 심리 제가 그 결과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재판부가 심리를 치렀는지를 유추해 보죠.
1: 그 계좌이체는 오세훈 시장 쪽에서 직접 간 건 아니잖아요.
3: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한정 씨가 오세훈 시장의 지시를 받아서 내가 네. 이거 한다라는 녹취가 있습니다.
1: 아, 그 녹취가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 이체도 오세훈 네. 시장 쪽에 증거가 될 수 있다.
3: 그렇죠.
1: 라는 얘기죠.
3: 그래서 이 재판의 판결문을 보면서 제가 심리를 유추해 보자면 심리 과정을 유추해 보자면 명태균의 증언을 일단 먼저 듣고 이 증언이 과연 진실이냐 아니냐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1: 네.
3: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은 거짓말쟁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명태균 씨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실체적 증거가 다 나온 거예요. 재판에서. 예, 판결문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단히 억울하거나 그럴 수가 없다는 거를 제가 판단하는 거고 그리고 2심에서 이거 1심에서 1천만 원이 나왔는데 시장직 상실이 되지 않으려면 100만 원 이하로 나와야 돼요. 10분의 1이 떨어져야 돼요. 네네. 10분의 1.
1: 무죄가 나와야 된다는 평이 많죠.
3: 그렇죠. 이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4월에 서울시장 재선거를
1: 재보고
3: 재보고
1: 갑니까?
3: 예.
1: 아 그러면 벌써 좀 움직이는 분도 계십니까 당내? 이제 난가 뭐 이러면서
2: 민주당 네.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 내가 적극적으로 공포한다 했잖아요. 네. 여기에 그 불치병 있잖아요. 난가병.
1: 박주민 의원이 뭐 방송에 나와서 그 얼굴이 캡처돼 있는데 뭐 웃고 계신 얼굴이 캡처가 돼가지고 하필
0: 저는요 네. 나경원 의원의 미소가 지금 떠올려지거든요. 네. 민주당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3: 아니,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도연 네. 대표도 표정이 좋으시더라고요.
1: 장도연 대표가요.
3: 여러 사람이 표정이 좋으시더라고요.
0: 난가 이러고 있습니다.
1: 난가병.
6: 네, 네. 네. 이제 이게 저희 요새는 그 사실관계가 좀 명확하지 않으면 좀 공격을 받으니까 대신해서 말씀 한번 드리면
1: 네.
6: 김한정이라는 후원회장이 대납을 했다라는 증거는 없어요. 분은 했어요. 돈을 주긴 줬어. 근데 이 오세훈 시장을 대신해서 줬다라는 명확한 증거는 없어요.
1: 그래, 저도 아까 그 지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6: 그래서 그거 잘못 말하면 이제 그러실 수 있어서
3: 통화 내용에서 오세훈 시장의 지시에 따라서 내가
6: 그러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인정이 되려면 김한정 혼자의 주장이 아니라 오세훈과 김한정이 통화를 하면서 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3: 그러니까 1심 재판부는 그거를 거예요. 명백한 정황 증거로 본다는
2: 정황 증거로 본다. 그러니까 네, 법원에서 이런 예. 문제를 판단할 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둘 다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둘 다 부인하면 그럼 그 명백한 증거는 없는 거 아니냐. 네. 증언은 없는 거 아니냐.
1: 법원에서 정황상 그렇게 됐다라고 했지.
2: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네. 뭐 성범죄나 이런 그 뭐 뇌물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내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인정하는 경우는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여하튼 그 오세훈 시장이 항소심 진짜 잘 준비해야지 안 그러면은 이거 혹시 정말로 내년 4월에 재보궐선거 치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1: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강력한 대권 주자였잖아요.
2: 그럼요.
1: 사실 피선거권도 박탈이 되는 건데 뭐 준비를 잘하지 않을까요 오세훈 시장이?
2: 당연하죠. 예. 이거 정치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 여튼 뭐 전 희망하기는 또 네. 그리고 재판부별로 증거를 어디까지 아주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재판부가 있고 그러지 않은 재판부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윤석열 그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명태균 씨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유죄했잖아요.
1: 네.
2: 근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1, 2심 모두 무죄였단
1: 무죄
2: 말이에요. 이제 대법원에서 내일 상고심 판결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를 때린 분은 이진관 재판장인데 제가 재판장 한 분 한 분의 뭐 성향을 묻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에 재판을 진행한 것만 놓고 보면 그 한덕수 전 총리라든가 이상민 전 장관에게 검찰 구형보다도 높은 형량을 선고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삼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삼심제 결과까지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이거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야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0: 아니 근데 참고로 대법원에서 오늘 단독 기사 자료 쫙 나왔는데 김건희 여사 건 이거 전원 합의체로 회부한다라고 예.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볼 땐 이거 파기환송될 수 있습니다. 유죄 취지로. 그렇게 될 경우 왜냐하면 쟤는 2심에서 너무 1심도 그렇고 2심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판사분들이 정치권에 대해서 한두 사람한테만 전화해봐가지고 이 여론조사권에 대해서 물어봤다면 그런 판결을 절대 내릴 수가 없습니다.
1: 네네네.
0: 마찬가지가 지금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이게 뭐 책임이 없다. 혹은 김건희 여사가 어떤 이익도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또 책임이 없다. 이런 식의 판결문에 그 문장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진짜 무죄로 대법원에서까지 판결을 내리잖아요. 정치자금법 자체가 다 명예화 됩니다. 앞으로 정치인들의 와이프, 정치인들의 어떤 배우자, 이런 사람들 다 나서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런 조사 그냥 엉망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그거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오세훈 시장의 활동 영역이 이거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오히려 더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나고 2심에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더 세게 강력하게 본인을 대변하는 식으로 나올 거야? 아니면 좀 활동 반경이나 이런 게 좀 위축될 거라고 보세요?
6: 본인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1: 될 수밖에 근데, 없다.
6: 예, 네.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오히려 과도하게 지금 1심만 나왔는데 벌써부터 사퇴해야 된다라는 주장까지도 나오거든요.
1: 네.
6: 근데 그런 거를 봤을 때 더 반발심을 가지고 자기는 이제 무죄라고 믿으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막 새로운 시정이 또 시작이 됐으니 하려고 했던 일들 더 가열차게 밀어붙일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적어도 2심이 나오기 전까지는 2심까지는 사실심이니까 그렇다면은 2심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이걸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충분히 자기의 시정을 펼쳐야 된다. 왜냐하면 어쨌든 국민들이 판단을 해서 국민들의 표를 받아갔잖아요. 권력을 위임받았어요.
1: 네.
6: 그러면은 그 시장 역할을 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위축되실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거 한 번만 여쭤볼게요. 정관재 대변인님.
2: 네.
1: 그 한동훈 의원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큰 두 가지의 갈래길에서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한동훈 의원 쪽으로 많이 좀 기우는 것은 아닌가라는 기사가 오늘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쪽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2: 부담스러워요. 저도
1: 부담스럽다.
0: 어제 부장관리.
1: 네.
2: 이 판결 나오니까
1: 네. 왜 이렇게 웃고 계세요?
2: 속으로 웃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1: 네네.
2: 아 저는 지금은 우리 전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모든 네. 당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입증하기를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다고 보고요. 정치적으로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장동혁 대표도
1: 네.
2: 오세훈 시장 뭐 억울하다. 그러니까 상급심에서 재판 다시 받아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했고 사실 이제 한동훈 의원과는 전 순망치한의 관계라고 봅니다.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무너지면 민주당이 누구부터 공격하겠습니까? 중도 의원 확장을 희망하고 있는 민주당 그리고 중도 개혁을 주장하는 뭐 한동훈 의원이나 그 오세훈 시장 이 가운데 한 축이 무너지면
1: 좋을 게 없다.
2: 그 좋을 게 없죠. 아. 그래서 저도 뭐 일반적인 그냥 단편적인 시각에서는 아 이제 한동훈 의원에게 중도 개혁의 어떤 그 축이 넘어가는 네. 거 아니냐 이렇게 네네.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뭐 정치 공학적으로는 전 뭐 그런 얘기 가능하다고 보지만 우리가 국민의힘 범보수의 그 한 구성원으로서 오세훈 시장의 무죄를
1: 알겠습니다.
2: 희망하고 뭐 있습니다.
1: 저 개인적으로 하나 궁금한 건데 그 이렇게 서울시장이 이제 선거가 얼마 끝나지 않은 서울시장인데 이렇게 유죄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치고 국민의힘이 너무 잠잠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이거 저 뭐 가정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만약 민주당의 서울시장이 선거가 끝나지 않고 나서 이런 유죄를 받았다라고 하면 뭐 천만 서울 시민의 선택이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재판부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 굉장히 강력하게 거세게 받아쳤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국민의힘은 별 이야기가 특별히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2: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 네.
2: 그 지난번에 국무회의 하는데도 민주당 출신 서울시장이었으면 들이받고 왜 나에게 얘기할 기회를 안 주냐 이랬을 텐데 오세훈 시장이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점잖게 드러난 걸 보고
1: 네네.
2: 역시 웰빙 정당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이 난관을 잘 극복해 오기를 정말 응원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수의 진짜 한 축, 중요한 축이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민주당
1: 응원은 그냥 마음속으로 하고 계시는
2: 거예요. 아니, 진짜 하고 있어요. 네. 오세훈 시장이 네. 민주당 후보와 결혼 선거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분입니다.
1: 그러네요. 네.
2: 당내 선거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대중적 소구력이 있는 우리 보수 정치권은 정말 경쟁력 있는 후보거든요.
1: 네네. 그러니까
7: 광진구에서 고민정 의원한테 한번 적진 적 있습니다. 예. 그리고
2: 아니 서울시 후보한테도 졌네. 두 번이나 졌네.
7: 그리고
2: 아,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7: 국민의힘이 지금 조용한 이유가 뭐냐면 장동혁 대표가 부정선거라고 재선거하지 않지 않습니까?
1: 네.
7: 지금 결국 재선거가 펼쳐지게 됐거든요. 어찌 됐건. 그러면 뭐 국민의힘이 뭐 잘된 일이죠. 장 대표가 원하던 대로 됐으니까. 근데 본인은 이제 장동혁 대표는 지금 오세훈 판결을 보면서 아마 100점 정도 기분 좋을 거예요. 100점. 뭐 나쁠 게 전혀 없거든요. 한동훈 대표 한동훈 의원은 한 70점 정도 좋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있어야 본인이 어떤 그 당내의 캐파가 좀 넓어질 수 있는데 완전히 사라져버려서 지금 다시 이제 좀 장동혁 대표만 이제 직접 상대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네. 한 70점 정도 기분이 좋을 거고 이준석 대표는 한 50점 정도 기분이 좋을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저기 명태균과 좀 관계가 또 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밝혀진 건 없지만 그동안 친하게 지냈다라는 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어떻게 불똥이 튈지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한 50점 정도. 그래서 조선일보가 장동석이라고 장동혁, 뭐 한동훈, 뭐 이준석 이렇게 연대하면 보수가 살아날 수 있다 했는데 이 세 사람의 어떤 지금의 기분 상태가 이런 점수 이런 식으로 매길 수 있지 않나요?
8: 알겠습니다.
2: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키아벨리즘적이네요. 우리 남의 불행을 아주 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입해갖고 마키아벨리즘적으로.
8: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분을 저희가 2부에 네.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린 토론 1부 마무리하고요. 아, 잠시 로고 듣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9: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 토론.
8: 네. KBS 열린 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4명의 출연자가 국회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국회 가는 길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도 역시 한 걸음 더 다가간 것 같죠. 네,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조재 조국혁신당 공보부장,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문자도 역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 참 이게 이런 문자는 제가 좀 잘 안 읽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2987님께서 황현희 앵커 개그맨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여기서 만나니까 감개무량합니다. 아주 그냥 좋아요라고 문자 보내셨고요. 3310님 설마 설마 했는데 그 황현희 씨 맞죠?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확인했습니다. 잘하시네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제가 이런 문자를 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계속 와서.
2: 아니, 정말 엄청난 문자인데.
8: 안 읽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부는 민주당 이야기 좀 해보죠.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 1차 컷오프 결과 발표됐습니다. 고민정 김보임 후보가 일단 컷오프 되고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후보가 본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이변이 없었어요. 전대 판세 어떻게 전망 하셨는지 이동학 최고부터 한 말씀 드려볼게요.
0: 뭐 이변이 없다 그 말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네. 최고위원 후보자들 역시도 이변이 없었다. 없었어요. 이런 생각이 좀 네. 들고요. 근데 앞으로 변수는 상당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선호 투표제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공격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세 번째 배제 투표를 또 할 수가 있거든요. 1, 2, 3번을 무조건 찍어야 돼요. 네네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표결 완료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공격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문제는 2등 투표가 나중에 그러니까 3위 한 사람의 2등 투표자가 2등 투표한 표들이 또다시 합쳐지게 되는 거잖아요. 과반이 안 된다면 네. 그러면 비호감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함께 병행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이 결선에서의 어떤 담보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룰에 의해서 변수가 일어나는 지점이 하나 있을 거고 지금 이제 예선전 5분이서 이제 치렀는데 네. 상당히 난타전이었어요.
8: 맞아요.
0: 그래서 감정을 상할 정도로까지 너무 위험한 수위까지 갔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이제 본선에 올랐기 때문에 그 흐름이 더 강해질 수도 있겠다. 그럼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변수들도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최고위원들 후보자들 간에 이미 짝짓기를 한 후보도 있지만 네. 실제로 앞으로 이 최고위원들의 어떤 시너지 효과 혹은 뭐 이게 뭐 벌어진다고 해야 되는가요? 하여튼 그런 이 변수들도 또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8: 지켜봐야겠군요.
0: 진진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8: 네. 일단 이번 최고위원 쪽도 컷오프 된 거 보니까 청년 없습니다. 청년이 민주당 쪽에 안 나왔고 그다음에 굉장히 좀 저는 의외였던 게 이게 뭐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박성준 의원도 이번에 컷오프가 됐네요. 최고위원에서. 근데 친명으로 거의 뭐 분류가 됐던 분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0: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네. 정청래 대표 측은 이미 3명의 후보들이 세팅이 됐고 그래서 이제 수학적으로 딱 계산을 생일로 나눠가지고 계산을 한 거잖아요. 후보가 난립됐었기 때문에 네. 어느 한 방향으로 몰리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죠. 이 다른 한쪽은 그런 걸 짜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표 내지는 그렇게 분류되는 사람 중심으로 일단 표를 받았다는 측면에서 이거는 저는 이변은 아니라고 봅니다.
8: 이변은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 최고.
1: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가 계속 좀 혼탁한 좀 과열 양상으로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사실 저는 이 이야기까지 나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지금 김민석 전 총리부터 송영길 의원까지 신천지 개입설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당대회가 1차 컷오프 결과가 나온 뒤에 여기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돼갈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6: 일단 김민석 후보 측이 굉장히 좀 조급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1: 네네.
6: 보통 이렇게 신천지 개입설은 사실은 어떻게 하면 어떤 후보가 뭐 신천지 도움을 받아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그거의 궁극적인 피해는 민주당 전체가 입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신천지 개입설이 나왔을 때 민주당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게 공당이냐? 저게 말이 되느냐 이러면서 굉장히 공격들을 했었거든요. 결국 김민석 후보가 지금 이걸 꺼낸 거는요. 단순히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결국엔 민주당 자체도 피해를 입는 일이라는 거예요.
1: 네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꺼냈다는 거는 지금 판세를 뒤집어야 되는 반전의 카드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로 추격자들이 꺼내거나 아니면 쫓기는 자가 꺼내는 이런 카드인데 제가 보기엔 많이 조급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안 좋은 카드를 내민 것 같다.
1: 네네.
6: 이게 실제로 신천지가 개입한 게 나온다 한들 이게 김민석의 표로 갈 거예요?
1: 근데 이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6: 글쎄요.
1: 당원 뭔가... 명부를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조국혁신당이랑 거의 맞춰봐야 되는 거잖아요.
6: 제가 보기에는
1: 협조할까요?
6: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실증적인 증거가 나오기 쉽지는 않을 텐데요. 네. 이게 또 김민석 총리가 어떤 분입니까? 전에 계엄 관련해서도 남들이 에이 설마 그러겠어? 그랬을 때 뭔가를 꺼내셨었으니까
1: 네네네.
6: 그래도 이번에도 뭔가 있지는 않을까?
1: 뭔가 있지 않을까?
6: 예, 네, 근데 네. 기대감은 있는데 문제는 효용성이에요. 이게 뭔가 있으면 과연 그게 김민석 후보한테 큰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냥 공멸의 길을 선택하신 게 아닌가.
1: 아.
6: 굉장히 좀 안 좋은 카드다, 악수다 이렇게 보여요.
1: 무리수를 둔 것이다 네. 라고 평가하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또 여기에 최근에 이재명 정부 필패론에 의해서 어물전론이 등장을 했는데 어물전이 썩은 내가 나기 전에 정화해야 된다. 굉장히 좀 거칠어요. 예, 멘트가. 말씀이. 굉장히 거친 수위로 이재명 정부를 겨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시민 전 이사장의 계속되는 이재명 대통령 때리기. 정황재 대변인님, 예. 이거 어떻게 이거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2: 저는 이제 조금 감이 와요. 예.
1: 아니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2: 아, 저는 조금 감이 옵니다.
1: 그러면 감 좀 설명해 주세요.
2: 이렇게 예. 설명하면은
1: 네.
2: 아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구조적 다수를 자꾸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1: 네.
2: 그럼 필연적으로 정계 개편 같은 걸 시도하고. 당대표에는 본인 말 잘 듣는 사람을 심어 넣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이거 이상한 판결이다라고 하면서 맥스에 글을 올려요.
1: 네네.
2: 그래서 구조적 다수를 만든 후에 야, 이 다수가 나를 이렇게 뭐 공소취, 다수가 공소취소를 원해. 그 내 공소취소 없애버려. 이런 식의 그 특검을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거예요.
1: 네.
2: 아, 왜냐? 다수가 원하니까 이거 히틀러가 했던 방법이에요. 수권법 같은 걸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전체주의 국가를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포퓰리스트적인. 그러면 그건 진짜로 실패하는 길로 가는 거야. 최종적으로 어떻게 가느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 연임 규정 그거 개헌해갖고 정말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서 내가 정말 높은 지지를 받는다면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한다면 그건 필연적 실패다라고 유시민 작가가 경고하고 있다면 저는 그 경고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1: 오.
2: 그런데 자꾸만 보안수사권 하나 그거 폐지 안 하면 그런 필연적 실패로 간다. 이 얘기는 절대 공감할 수 없죠.
1: 굉장히 유시민 작가님의 마음을 대변해 주고 그러니까 계시는 말씀이에요.
2: 만약에 큰 그림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유시민 작가가 이런 3단 논법에 서 구조적 다수 정계 개편 통해서 내 마음에 드는 당대표 만들고 공소취소 특검 같은 거 만들어갖고 내 사범을 그냥 없애버린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 이재명 대통령 필연적 실패하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오늘 유시민 작가가 다른 방송 저희랑 이제 7시 때 같은 시간대에 부딪히는 타방송에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나 봐요. 거기서 이야기했던 것을 잠깐 좀 소개해드리면 오늘은 특별한 독서는 별로 없었다는 평입니다. 뭐 동시간대 인터뷰가 진행된 상황이라 워딩이 아직은 좀 뭐 정확한 건 아니고요. 이런 취지에서 이해했다고 합니다. 일단 필패론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너무 위험한 길로 가고 있어서 걱정한 것이다. 예,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었고 전당대회 이후 분당까지라는 질문이 나왔었대요. 그런데 이 정도 내부 갈등 심한 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잠깐 이게 굉장히 유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면 만날 거냐라는 질문에는 안 만난다. 공적 관계로 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 굉장히 그래도 그동안 냈었던 메시지와는 사뭇 다른 유한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 그렇긴 하죠. 뭐 필패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필패한다. 그리고 뭐 권력, 절대 권력은 절대 불패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대통령을 향해서 하는 것은
8: 네.
3: 아무래도 그 친 이재명 즉 사람들이 듣기에는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표현 수위를 조금 낮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조금 고약한 게 뭐냐면 제가 옆에서 이제 바라볼 때 저는 이제 조국 혁신당이다 보니까 옆에서 바라볼 때 뉴 이재명이라는 신규 지지층이 유입된 건 고무적인 일입니다.
8: 네.
3: 축하드릴 일이죠. 그런데 다만 이 사람들이 뭐 외연을 확장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럴 수 있는데 뒤돌아서서 같이 싸웠던 동지들에게 욕을 하거든요. 그거는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대통령 혹은 대통령을 팔면서 자기 진영을 욕하고 침뱉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대통령실에서는 아무런 메시지도 내지 않느냐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유시민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8: 여기 또 여권 언론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께서 요즘 유시민 장동혁 눈빛 이상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고
2: 그야말로 인상평이네 인상평이야.
8: 아 이거 장동혁 대표는 갑자기 여기 싸잡혀가지고 이야기가 나오네요.
2: 사람이 있다 하면서 예.
8: 김용진 민주당 의원은 유시민 지금 화 쌓여서 병된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역시 강하게 치고받고 있습니다. 김수열 최고 유시민 작가의 이런 발언들 이게 과연 정청래 전 대표는 여기서 뭐 노코멘트 하겠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는 그럼 받아들인다라는 얘기로 우리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6: 뭐 정청래 유시민 두 분이 한 팀인 거죠. 한 팀인 건데 역할 분담을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역할 분담 완전히 해서 굿캅 배드캅 해서 정청래 대표는 난 네거티브 안 한다. 왜? 유시민은 다 해주니까.
8: 네네네.
6: 굳이 하나.
8: 내 손에 뭐 안 묻힌다.
6: 그렇죠.
8: 예, 예.
6: 예, 그리고 유시민 그 장관의 그런 멘트에 대해서 코멘트도 안 해요.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면서 가거든요.
8: 네네.
6: 그래서 지금 정청래 대표가 잘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거 전형적인 선거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지금 김민석, 송영길 쪽에서는 사실 반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전까지는 송영길 대표가 사실 김민석 저기 총리하고 좀 맺혀가지고 매칭이 돼서 어떻게 보면은 국합을 김민석이 하고 배드컵을 송영길이 해준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었는데
8: 네.
6: 지금 송영길 대표가 하시는 걸 보면은 배드컵 역할이 아니라 좀 사감에 치우쳐서 본인의 그런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8: 다들 화가 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송영길 의원도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6: 네. 네. 그래서 특히 같은 후보인 김보미 후보한테 뭐 소리를 질렀다 이런 부분들은 그 내용에 뭐 어떻게 나왔는지 동기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굉장히 부적절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김민석 총리 쪽에서 점점 더 조급하게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8: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김보미 후보의 선전을 기대했던 분들도 꽤 계셨던 것 같은데 청년 후보가 뭐 최고위원부터 다 좀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 아쉬워하는 분도 계셨다는 것도 좀 전달해드리고 민주당도 최고 전 최고가 계시니까 그 유시민 전 이사장이 나설수록 또 친명계 뉴 이재명의 결집으로 정청래 전 대표가 좀 불리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여론조사 얘기 좀 해도 됩니까? 여론조사 좀 공표된 거 좀 말씀해 주시고 여론조사는 정청래 전 대표가 굉장히 유리한 구도로 가고 있어요. 굉장히 또 의외의 결과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거 다른 당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역선택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0: 전 국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실제로 이제 역선택 결과가 많잖아요.
8: 네.
0: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정청래 후보를 많이 선택을 했고 또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이 정청래 후보를 많이 선택을 했고 이제 그런 측면들이 좀 있어서 그것이 이제 우리 민주당 내부 안으로 들어와서 당원들이 1인 1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그대로 연결이 될 거냐? 전 국민 여론조사와 같은 조사 결과가 나올 거냐. 이 부분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후보를 선호하는 당원들의 마음은 또 바뀌어질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유시민 뭐 전 이사장의 경우가 톤다운이 좀 된 것은
8: 네.
0: 전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열의 전당대회, 대립의 전당대회 뭐 이런 방향으로 이제 치러지면 절대 안 돼요. 그건 이재명 대통령에도 도움이 안 되고 국가 전체로도 또 불행한 일이 또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전체적인 어떤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뭐 비판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일정 부분 해주시는 건 그거는 뭐 필요하다 보는데 그걸 넘어선 비판을 하게 된 경우에는 뭐 감정을 또 사게 되고 또 안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진짜로 나중에 뭐 뉴 이재명 기획자가 대통령이다. 그래가지고 이걸 분당까지 가고 막 이런 얘기까지 하면
8: 네.
0: 그건 근거가 있어야죠. 근데 근거 없이 그런 비판을 하시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8: 알겠습니다. 여론조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드릴게요.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지난 20일에서 21일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정청래 33.7%, 김민석 22%,
1: 9.7%, 송영길 11.7%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보면 정청래 39.4%, 김민석 37.5%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인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고해 주시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짧게 좀 여쭤볼게요. 이거 굉장히 정청래 전 대표의 뒷심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그 다음 문항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그러면 1순위로 지지하는 사람들 말고 2순위로 지지하는 사람들 조사하니까 네. 송영길 22.2, 김민석 14.2, 고민정 12.8, 정청래 7.8이에요. 그러니까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 2위표가
2: 2순위로
1: 없네요.
2: 지정해갖고 지지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선호투표라는 게 뭡니까? 1순위 표를 통해서 1위가 정해진 후에 3위 후보의 2순위 투표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1: 네.
2: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건 맞지만
1: 정청래 전 대표 선전하고 있다.
2: 과연 뭐 김민석 후보를 앞지를 정도냐 그거를 지금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여의도에서.
1: 짧게 한 말씀씩 드릴게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7: 이번 전당대회 가장 비극은 선호투표제로 2등이 1등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청래 대표가 이제 1차에서 1등하고 김민석 후보가 2등을 했는데 선호투표제로 김민석 후보가 1등이 됐을 때 과연 이거 승부할 수 있느냐 여기가 관건입니다.
1: 알겠습니다. 김선열 최고도 한 20초 정도 남았습니다.
6: 예, 정청래 후보의 선전은 예상됐었어요. 예, 굉장히 잘 치고 올라왔을 거고
1: 네.
6: 1인 1표제에서 장군을 했다가 지금 선호투표제에서 멍군을 맞은 상황인데요. 끝까지 접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네, KBS 열린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전당대회도 그리고 뭐 보수 재편도요. 결국 정치가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국민이 무엇을 믿게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설명이 길어졌는데 불신이 남고 공방이 뜨거웠는데 해답이 보이지 않는다면 정치는 좀 다시 질문부터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을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연휴를 앞두면 여행을 예약하고 쇼핑 계획부터 세우던 모습 이제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행 경비로 주식을 사고 쇼핑 대신 ETF를 담았다는 이야기가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됐는데요. 실제로 올해 상반기 은행 예금의 중도 해지는 크게 늘었고 그 자금은 주식과 ETF,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등 투자 상품으로 흘러갔다고 하죠. 소비보다 투자를 우선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건데요. 특히 20, 30세대를 중심으로 지금 쓰는 돈보다 미래를 위한 돈이 더 중요하다는 가치관도 투자 열기입니다.

0: 갈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한반도 정세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한반도 정세 포커스 순서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일본의 핵무기 정책을 금기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걸로 평가되고 있죠?
2: 예, 상당히 충격적이네요.
1: 네.
2: 왜냐하면 일본은 세계 유일의 피폭국가, 1945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두 발의 원자탄을 맞았거든요.
1: 그렇죠.
2: 많은 희생이 있었고 사실 남의 일이 아닌 게 그 당시 강제 징용당한 조선인들도 많이 희생당했거든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핵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했고, 그러니까 핵무기 비핵 3원칙은 뭐냐면 핵무기 제조, 보유, 반입을 금지한다가 비핵 3원칙이거든요.
1: 네.
2: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일본 국민들의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방위상. 고이즈미 신지로는 고이즈미 전 수상의 아들이고 차기 일본 수상으로 유력한 사람이거든요.
1: 네.
2: 근데 이 사람이 그 핵에 대해서 우리도 금기

0: 이시 하지 말고 논의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중대한 변화다 이렇게 봐야겠죠.
1: 어. 다카이치 총리도 핵 반입에 대해서는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던데 그렇다면 일본이 핵 무장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0: 아직은 뭐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 고이즈미 얘기도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해서 핵무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만 제조 보유 반입까지 모두 안 하면 이게 국방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 네.
0: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특히 다카이치 총리도 반입. 그러니까 일본에는 핵무기 반입이 안 되거든요. 이 사실에도. 그러니까 핵무기를 실은 미국의 핵실험 잠수함도 들어올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 아마 지금 단계에서는
1: 네.
0: 핵무기 반입 부분을 좀 완화하려는 것 같다.
1: 아.
0: 이렇게 봐야 되죠.
1: 일본의 다카이치 정부가 최근 중국과도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일본의 우경화가 가속화하는 배경은 뭘까요?
0: 지금 일단 글로벌 불확실성의 시대, 전쟁의 뉴노말이다 할 정도로 불확실성의 시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지금 중국하고 지금 상당히 충돌하고 있거든요.
1: 그렇죠.
0: 중국은 일본 사람들이 실존적 위협으로 생각을 합니다.
1: 아.
0: 네,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북핵 문제가 자극을 했고 그런 상황적인 요인. 그다음에 크게 보면 일본 국민들의 상실감. 일본이 추락하고 있다는 상실감.
1: 네.
0: 이런 게 이제 일본의 우경화와 일본의 재무장. 이것에 지금 배경으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1: 일본의 핵 관련 입장 변화가 좀 구체화된다면 동북아 지역의 핵무기 경쟁이 격화할 수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0: 당장 뭐 이렇다고 해서 북한이나 중국이 뭐 우리 핵무기 안 만들고 일본 위협을 한다 이러지 않을 거거든요.
1: 그렇죠.
0: 오히려 더 하겠죠. 그렇게 보면 사실 우리한테도 영향이 있는 게 안 그래도 우리가 북핵 문제 때문에 국민 여론이 상당히 자체 핵무장 여론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1: 네.
0: 그런 상황에서 일까지 저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 자체 핵무장 여론도 자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급속한 핵무기의 확산, 즉 핵 도미노 이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1: 네.
0: 어찌 됐건 동북아시아의 긴장, 군사적 긴장을 확대시키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보면 핵 문제에서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죠.
1: 그렇군요. 북한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이 방문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0: 네, 러시아를 방문해서 예상대로 푸틴 대통령도 이제 면담을 했거든요.
1: 네.
0: 그렇게 보면 지금 러시아 전쟁을 계기로 북러가 아주 긴밀하게 밀착을 했고 그 흐름이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단기적 요인보다는.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가 우세를 점한 상태에서 전선이 교착된 그런 흐름이 이제 한 2년 이상 진행돼 왔거든요.
1: 네.
0: 그런데 올 초부터 상황이 좀 변했고 러시아가 좀 밀리는 그렇다고 뭐 전쟁을 누가 끝내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1: 예.
0: 그러나 전선에서 러시아가 고전을 하고 있고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내륙까지 뚫리면서 세계 석유수출 2위국인 러시아가 이 석유 인프라를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에게 타격당하면서 휘발유 수입까지 해야 되는 형편에 놓여 있거든요. 그다음에 빼앗았던 영토를 일부 뺏기고 있어요. 다시 우크라이나에
1: 네.
0: 조금씩. 그렇다면 러시아로서는 유일하게 사실상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해주는 북한의 도움이 필요하다. 아마 이런 상황적 요인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 최선희 방문이.
1: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0: 일단 푸틴 대통령이 2024년 6월에 평양을 방문해서 지금 서로 군사협력의 배경이 계기가 이 근거가 되는 북로 포괄적인 동반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특방을 할 차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뭐 특별한 외교적 행사가 없는데 최선희가 외상에 간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방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근데 지금 러시아 뭐 물론 이제 방북 방러를 통해서 뭐 추가적인 인민군 파병이나 대폭적인 군사 지원 이런 걸 받아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러시아가 정신이 없거든요.
1: 네.
0: 그렇다고 보면은 9월 초에는 푸틴이 블라디보스톡 동방경제포럼에 항상 오거든요. 그러면 9월 계기 방러 가능성도 높지 않냐. 아. 등장보다는 이렇게 볼 수 있죠.
1: 예. 그 박태성 총리의 방중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중국 정치 서열 4위로 알려진 왕후닝 중국 정협주석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최근에 박태성 총리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 중국 서열 5위까지 모두 만난 셈인데 이게 아무래도 양측의 전략적 관계를 과시하기 위해서일까요?
0: 예, 중국의 이제 서열 1위가 시진핑이고,
1: 그렇죠.
0: 2위가 리창 총리고, 3위가 이제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자오로지고, 4위가 왕후닝 정협이거든요.
1: 네.
0: 5위가 이제 당 중앙위원회 서기처 서기인데, 박태성이 요 4위, 지금 평양은 왕후닝 빼고 다 만났거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4위인 왕후닝이 평양으로 왔으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중국의 서열 1, 2, 3, 4, 5위가 모두 북한 고위층과 만나는 그 기현상을 보인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최근 북러 밀착으로 소원해졌던 북중 관계가 상당히 빠르게 복원이 되고 있다. 사실상 완전히 복원됐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 양측의 고위급 교류가 지금 가속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 말씀하신 그런 고위급 교류가 가속화하는 데에는 올해 그 북중 우호 조약 6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던데 이 조약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0: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제 북중 관계가 동맹입니다. 군사 동맹.
1: 네.
0: 그러니까 전쟁 나면 서로 군사력을 파견할 수 있는 끈끈한 관계거든요. 이게 정식 명칭이 61년에 체결된 조중 우호 협정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 이게 우리 한미 상호 방위 조약보다 더 강한 군사 동맹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체결된 지 65주년 를 계기로 정주년이니까요. 5년 10년 끊어지는 양측이 빠르게 관계를 복원하고 있고 그거는 사실은 65주년은 좀 핑계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김정은판 신냉전 외교 그다음에 미중 전략 경쟁에서 미국과 대응해야 되는 중국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이제 양측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봐야겠죠.
1: 네. 왕후닝 주석이 원산을 방문하고 또 평양이 아니라 갈마 비행장에서 귀국길에 오른 것 등은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 아닙니까?
0: 예, 매우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수도인 평양이 아니라 원산 한참 떨어진 동해안에서 출발했던 게 이례적이고요.
1: 네.
0: 이 원산 갈마 비행장 바로 옆에 김정은 정권이 역점을 둔 이를 숙박인원 2만여 명의 원산 갈마 해양관광지구가 있거든요.
1: 예.
0: 그렇다고 보면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북한의 노림수가 아니냐. 굳이 이제 그걸 보여주고 원산 갈마 비행장을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이벤트를 열었다. 이런 추정이 가능하죠.
1: 그 중국 관광객들 같은 경우는 북한을 매력적인 여행지로 여깁니까?
0: 그렇진 않죠. 일단 입지 조건이 동해니까 우리니까 원산 갈마 금강산이지 뭐 세계적으로 그렇게 이름이 나 있지도 않고 원래 중국인들이 북한 갈 때는 호기심 관광,
1: 네.
0: 이상한 나라. 그다음에 염가, 저가로 이제 해외에 나간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1: 예.
0: 근데 원산 갈마는 입지적으로 일단 항공료도 비싸고.
1: 아.
0: 그다음에 화이난도나 이런 중국 내에 원산 갈마 대체할 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력적이진 않다. 그러나 아마 북중 밀착을 위해서 중국 정부가 일정 정도

0: 관광을 추진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죠.
1: 잘 알겠습니다. 한반도 관련 소식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의 조한범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위너가 부릅니다. 공허해.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경제 소식 전해드리는 알기 쉬운 생활경제. 헤럴드경제의 양현경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대로 상향 조정했죠?
2: 네, 정부가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통해서 발표한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에서 3%로 올라갔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기업 투자 확대를 반영해서 전망치를 1%포인트 상향 조정한 건데요.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충격도 추가 경정 예산 등 정책 효과로 상당 부분 완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과 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은행,

0: 한국개발연구원 등 주요 기관의 전망보다는 0.4에서 0.5%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투자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가 상승을 포함한 경상 성장률은 12.3%로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걸로 전망했고 1인당 국민 총소득도 4만 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은 47% 수준으로 낮아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중동 지역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은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공급 확대 등을 통해서 체감 물가를 안정시키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위험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취업자 수는 15만 명 증가, 경상수지 흑자는 2,900억 달러 수준으로 전망했습니다.
1: 정부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서 내년도 국가재정운용 방향을 직접 제시했네요.
0: 네, 핵심은 성장과 도약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입입니다. 특히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 세수를 성장의 마중물로 활용해서 미래 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금은 미래산업과 청년, 지방, 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데 활용됩니다. 정부는 기업이 계획한 메가 프로젝트가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도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성장의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안전매트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 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도 총 지출을 사상 처음으로 800조 원이 넘는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본 예산인 728조 원보다 10% 이상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500조 원 이상의 세입과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투자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내년 총 지출 증가율을 10%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편성해서 선제적이고 확장적인 재정 운용에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확장 재정 기조를 내년까지 유지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2028년부터는 지출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안정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2030년 국가 채무 비율도 기존 목표보다 낮은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혀서 적극적인 투자와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1: 내년도 최저임금도 결정이 됐습니까?
0: 네, 내년도의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는 380원 인상된 금액인데 이를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월급이 223만 6,300원 수준입니다. 이번에 인상률은 2023년 5% 인상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지난해와 달리 노사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고 결국에는 토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됐습니다. 심의 과정에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끝까지 좁혀지지 않았는데 경영계는 내수 침체와 인건비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영세사업장과 취약업종은 현재의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최소 수준의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에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실질 생계비를 반영해야 한다면서 큰 폭의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별심의를 요청했던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는 표결 끝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경영계가 요구했던 업종별 차등 적용 역시 부결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매년 비슷한 쟁점으로 심의가 반복되고 결정이 늦어지는 만큼 정부가 적용 대상과 제도 개선 문제를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심의안을 검토한 뒤 다음 달 5일까지 2027년도 최저임금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결정이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 사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 미국 나스닥 상장에 성공한 SK하이닉스가 대규모 달러 자금을 국내로 들어오면서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걸로 전망이 됐어요.
0: 네,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 10일 미국 주식예탁증서, 즉 ADR 발행을 통해서 약 2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40조 원을 조달했습니다. 회사는 이 자금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청주 PNT7 첨단 패키징

0: 공장, 극자회선 노광장비 도입 등 대부분을 국내 투자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상당 규모의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게 되면서 외환시장에도 대규모 달러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자금의 유입 규모를 통화 스와프급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당시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체결한 600억 달러 규모 통화 스와프를 통해서 실제 국내에 공급된 달러가 약 198억 7천만 달러였는데 이번에 유입되는 265억 달러는 이를 웃도는 규모입니다. 이는 지난 6월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의 약 73%에 해당하고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원달러 현물환 하루 평균 거래 규모인 332억 8천만 달러와도 맞먹는 수준입니다. 외환당국이 올해 1분기 환율 안정을 위해서 순매도한 달러 약 136억 달러의 2배에 가까운 규모이기도 한데요. 실제 시장에서는 ADR 발행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60원 안팎까지 올랐다가 1,400원대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환전은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투자 일정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NH투자증권은 이달 중하순부터 환전이 시작돼서 8에서 9월까지 달러 공급 효과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을 했고 정부도 이번 ADR 상장이 하반기 외환시장 수급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1: 예. 국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 펀드 도입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기초자산 인정, 김치 프리미엄 해소 그리고 선물시장 개설 등이 제시됐다고요?
0: 네, 한국거래소가 최근에 연구 용역한 보고서에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방안이 담겼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9월 자본시장 연구원의 연구를 의뢰했고 연구원은 미국과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홍콩 등 해외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우선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 상품과 통화, 일반 상품 등으로 제한된 ETF 기초자산의 범위에서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금융위원회도 최근에 발표했던 2026년 경제성장 전략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국내 거래소의 가상자산의 가격이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도 해결 과제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ETF 운용사가 해외 거래 플랫폼에서 직접 가상자산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참가 회사인 즉 AP가 해외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가상자산을 매입해서 국내로 들여오는 차익 거래 구조를 마련하면 이런 가격 차이를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현물 ETF 설정과 환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선 가상자산 선물 시장도 함께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도입 방식은 우선 비트코인 현물 ETF를 먼저 허용해서 제도 운영을 점검한 뒤에 알트코인 ETF로 확대하는 단계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밖에도 가상자산의 보관과 관리에 특화된 신탁업 면허를 새롭게 도입하고 증권사가 프라임 브로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다만 한국거래소는 이번 연구는 정책 검토를 위한 외부 용역 결과일 뿐이고 실제 도입 여부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 네, 최근에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지적된 바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네요.
0: 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정부 업무 보고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직접 언급하면서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지난 5월 말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이 상장된 이후에 시장 규모는 상장 첫날 5조 원 수준에서 한 달 만에 17조 5천억 원까지 급증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주 약세로 현재는 10조 원 수준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상장 당시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거래 대금도 하루 10조 원을 웃도는 수준을 이어가고 있고 일부 상품은 하루 회전율이 100%를 넘을 정도로 단기 매매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구조가 이른바 숏 감마 현상을 유발해서 주가가 오르면 더 사고 내리면 더 파는 매매가 반복되면서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올해 유가 증권 시장에서는 발동한 매수 매도 사이드카의 절반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상장된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금융당국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단일 종목

0: 종목 레버리지 승인 과정에 아쉬움이 있었다면서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과 자산운용사 증권업계는 기본 예탁금 상향과 리밸런싱 거래 분산 등 자율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의 증시 변동성을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만의 문제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글로벌 반도체 업황과 해외 증시의 변동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1: 최근 20, 30대를 중심으로 리워드형 인터넷 교육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나 봐요. 한국소비자원이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군요.
0: 네, 리워드형 인터넷 교육 서비스는 일정한 학습량을 채우거나 시험에 합격하면 현금성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수강료를 환급해주는 방식의 온라인 강의를 말합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인터넷 교육 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은 모두 4,202건이었고 이 가운데서 20, 30대 소비자의 피해 신청은 2,024건으로 전체의 48.2%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20, 30대 피해 사례 가운데서는 623건, 즉 32.3%가 리워드형 서비스와 관련된 분쟁이었습니다. 피해 유형을 봤더니 계약을 해지하거나 중도 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 사례가 2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약속한 조건을 충족했는데 수강료 환급이나 페이백, 현금성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153건에 달했습니다. 이 밖에도 계약 연장이나 갱신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105건, 광고 내용과 실제 서비스가 다른 허위 과장 광고가 57건, 계약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부족했던 사례도 3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의 분야별로는 외국어 강의가 가장 많았고 직무 취업 역량, 공무원 시험, 자격증 강의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어와 직무 취업 역량, 재테크와 부업 관련 강의는 지난해부터 피해가 크게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액 환급이나 현금 보상 같은 광고 문구만 믿지 말고 계약하기보다는 보상 지급 조건과 환급 기준,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공제 기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계약 전에는 약관을 꼼꼼히 살펴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알기 쉬운 생활경제, 헤럴드경제의 양현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새로운 남북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다양한 창업 정보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창업연구소입니다. 창업통TV의 김상훈 대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1: 네. 요즘 자영업 시장에는 골목 상권 살리기 일환으로 골목 상권과 로컬 브랜딩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는데요. 먼저 로컬 브랜딩이 정확히 뭡니까?
3: 예, 로컬 브랜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야기나 그 동네만의 어떤 자산을 바탕으로 좀 다른 동네와는 차별화된 어떤 그 컨텐츠를 만드는 작업들. 요즘 시대 로컬 브랜딩에서는 옛날 같으면 그냥 간판을 예쁘게 하는 거 이 정도가 아니라 지역만의 역사나 문화, 사람, 음식, 풍경 이거를 하나로 브랜드로 만드는 작업을 통칭해서 보통 로컬 브랜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로컬 브랜딩에서는 무엇보다도 그 지역을 단순하게 예전에는 상권이 뜬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번화가 뭐 먹자골목 이 정도였는데 오히려 이 골목에 가면 이걸 경험할 수 있다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그 골목만의 어떤 정체성을 만드는 이런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요즘 로컬 브랜딩 관련해서 막 하이퍼로컬 이런 말도 쓰이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소비자 입장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의 골목길 단위로 브랜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요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마 창업자들도 이제는 어디 뜨는 상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작은 골목이라도 그 골목만이 가지는 브랜드가 어떤 게 있는지 그게 어떤 소비자들의 구매 가치와 그다음에 어떤 그 골목의 경쟁력이 무엇인지를 따져보고 어떤 이 상권 입지 점포를 구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최근에 이 로컬 브랜딩 사업을 곳곳에서 추진하고 있다면서요?
3: 맞습니다. 최근에 자료를 보면 전국에 한 1200개 넘는 상권 가운데서 매출 유동인구 데이터 보면 전체 핵심 상권 한 123곳만 보더라도 3분의 2가 수도권에 좀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이런 지방 지자체 살리기, 오프라인 상권 살리기 일환으로 특히나 뭐 전국 어디를 가도 대형 쇼핑몰 없는 게 없고 그다음에 또 온라인 상권이 워낙 그 강세인 이런 우리나라 상황에서 봤을 때는 좀 지역 상권 살리기, 골목 상권 살리기 일환으로 요즘 골목형 상점가를 신규 지정하면서 로컬 브랜딩에 좀 사활을 걸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 동네 이런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사람을 끌어오는 컨텐츠 만들기 이게 상당히 요즘 좀 집중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은 전국의 지자체는 물론이고 최근에 뭐 이런 창업 관련 쪽을 시대 그 직접 중무관청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행안부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각 해당 지역의 로컬 브랜드 육성 사업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가장 먼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1: 아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골목에 뭐가 있는가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어떤 노출되게 하는 그 지역 골목의 지역자원 발굴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보면 상인들끼리 협의회나 이런 상인회 이걸 꾸며서 우리 골목을 갈 곳만 하는 대한민국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런 거를 상인들끼리의 공감대도 만들면서 궁극적으로 우리 골목만의 이런 스토리와 컨셉 그리고 브랜드 정체성을 잡고 공간 컨텐츠를 만드는 이런 순서로 가야 되는데요. 뭐 궁극적으로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뭐 휴먼웨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뭐 우리 골목만의 어떻게 보면 한 문장을 만드는 일이 로컬 브랜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테면 빵의 골목이다, 뭐 커피의 거리다, 빈티지 골목이다. 요즘 뭐 1500만 반려견을 위한 반려견 산책 골목이다, 뭐 책과 음악의 거리다 이런. 소비자들 입장에서 한 문장만 드려도 오, 가보고 싶다 이런 구매욕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해당 골목의 정체성 만들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런 로컬 브랜딩의 좋은 사례가 있다면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1: 아마 크게 한 세 가지 유형 정도가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홍대 옆에 있는 연남동 골목이라든지 뭐 최근에 대표적인 서울의 하풀로 지금 자리매김한 성수동 골목 같은 곳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연남동 같은 경우는 물론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만 경의선 숲길 같은 이런 인프라가 좀 조성되기도 했고 그리고 조용한 동네다 보니까 이런 홍대 메인 골목보다는 임대료가 저렴했고 그다음에 개성 있는 카페들이 하나씩 모이면서 이런 프랜차이즈가 없이도 이런 홍대를 찾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찌그릴 거리와 어떤 구매 가치를 만들어서 유명해진 이런 테마 골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성수동 같은 경우도 원래는 수자 공방이나 이런 오래된 공장들이 많이 있는 것을 개조해서 오히려 서울의 블루킬링 같은 정도로 알려지면서 상당히 힙한 지역이 좀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아니면 요즘 지자체가 직접 기획해서 브랜딩에 성공한 이를테면 서울의 뭐 저 중구의 장충단길 같은 경우는 골목이면서 좀 히스토리컬 시티라는 컨셉 아니면 마포의 그 합정역 일대의 한마르트는 이런 프랑스의 몽마르트에서 키워드를 가져오면서 좀 크리에이터 타운 이런 다양한 출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알려지면서 상당히 스토리가 그 해당 골목을 좀 키우는 사례도 있었고요. 아니면 어떤 가게 하나가 도시 전체의 브랜드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대전 그러면 성심당 아니면 뭐 강릉 그러면 테라루사 같은 대전에 가면 꼭 가봐야 되는 곳 중에 하나, 뭐 강릉에 가면 꼭 가보는 이런 테마 카페 중에 하나 이런 게 있고요. 뭐 서울 익선동이나 군산의 월명동, 뭐 통영, 뭐 부산의 흰여울 문화마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요즘 로컬 브랜딩의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이렇게 로컬 브랜딩에 성공한 골목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도 있습니까?
1: 첫째는 아무래도 흉내낼 수 없는 그 골목에 가야만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골목만의 자산이 있다는 거죠. 그게 역사적인 아니면 뭐 공간이든 그 골목에 무언가는 뉴스거리와 연동된 어떤 컨텐츠 거리가 있다는 거고요. 특히 요즘 로컬 브랜딩 성공 골목에 가보면 이 많고 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 매장은 별로 없죠. 좀 개성 있는 개인 브랜드로 치장한 좀 유니크한 작은 가게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다양성 자체가 구매 가치로 이어지는 이런 좀 오히려 그 골목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예쁜 가게 이런 게 많다는 특징도 있고요. 세 번째는 그 골목을 대표하는 확실한 스토리나 태그라인. 무엇보다도 요즘 뭐 SNS에서 어떤 콘텐츠로 그 골목이 알려져서 소비자들이 검색 검색을 통해서 찾아오느냐 이런 공통점도 있고요. 특히 상인과 주민, 지자체가 함께 상권을 관리할 수 있는

0: 이런 거버넌스가 작동하는 이런 부분도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골목 상권에 있는 작은 가게들도 로컬 브랜딩에 참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0: 맞습니다. 요즘 뭐 첫째는 창업자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을 로컬 브랜딩화하고 있는가, 그러면 요즘 골목형 상점가가 어디에 지정되는가, 이런 거 좀 예비 창업자라면 관심 가질 필요가 있고요. 해당 지역의 골목 상권의 가게들이라면 내가 이미 골목 상권의 주인공으로 부상해야 된다는 좀 자부심도 가질 필요도 있고요. 이런 이들의 상인회라든지 상권협의회 이런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게 저는 상당히 이런 골목 상권 어떤 그 로컬 브랜딩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런 중소벤처기업분은 로컬 크리에이터하고 소상공인이 협업해서 공동 브랜드를 만드는 지원 사업 많이 하고 있고요. 개별 매장 차원에서도 이제는 좀 우리 가게 작은 서사를 이런 텍스트라든지 영상 이런 쪽으로 좀 만드는 노력도 창업자 입장에서 상당히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30년 된 빵집이다. 3대째 운영하는 국밥집이다.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실버 카페다. 뭐 청년의 수제 맥주다. 이런 스토리보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골목 상권 상인 입장에서 보다 이 골목도 빛나고 그 골목의 주인공인 작은 가게도 빛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요즘은 그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불리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0: 맞습니다. 요즘 뭐 그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사람들, 이를테면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모든 해당 지역에 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꽤나 있는데요. 이를테면 젊은 청년 창업자가 굳이 않으려도 로컬 크리에이터가 그 지역에 들어가서 뭐 그 지역 농산물로 디저트를 만들기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폐창고를 문화공간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뭐 그 지역에 캐릭터를 만들어서 굿즈로 이렇게 판매하기도 하고 뭐 그 지역 관광상품 이런 거를 만드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한결같이 만드는 거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를 블로그나 유튜브, SNS에 콘텐츠화 작업을 하고 홍보 효과로 이어지게 하는 이런 분들이 그 지역 로컬 크리에이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좀 골목상권 활성화 측면에서도 로컬 크리에이터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마지막으로 이 로컬 브랜딩과 관련해서 유의해야 할 사항 좀 알려주시죠.
0: 최근 정부에서는 점선면 전략 이런 얘기를 꺼내기도 했는데요. 로컬 크리에이터 같은 좀 유니크한 점들, 이런 가게들이 모여서 하나의 선, 상권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그 선이 모여서 그 지역 전체 관광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면으로 확장 그림인데요. 즉 어떻게 보면 골목 상권의 로컬 넘어서 외국인 관광객까지 찾아오는 요즘 뭐 글로컬 상권 만들기 이런 것도 정부가 상당히 이렇게 밀고 있습니다. 창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유의할 점이라면 로컬 브랜딩이 꼭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옆 동네에 어떤 컨텐츠가 떴다고 그거를 그대로 베껴온다고 우리 지역이 뜨는 건 아니라는 거고요.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좀 뜬다고 하는 골목에 가면 임대료도 함께 올라서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서 요즘 뭐 로컬 브랜드 활성화 지역에 가보면 이런 상생협약 같은 안전장치를 함께 준비하는 상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상권 전체가 뜬다고 내 가게가 저절로 잘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부나 지자체가 밀고 있는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이나 이런 골목형 상점가 지원 사업들을 좀 꼼꼼히 따져보고 좀 유연성 있게 이런 나의 사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고 참여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업연구소 창업통TV의 김상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경제로 통일로 이현욱의 My Love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요즘 하늘을 나는 드론이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던데요. 촬영은 기본이고 교통이나 환경을 감시하기도 하고 심지어 배송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지요. 그리고 농촌이나 야외 작업 현장에서는 작업 감독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뜨거운 한낮에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을 살피다가 필요하면 이런 안내방송을 한다고요. 야외 작업을 자제하시고 물을 충분히 드십시오. 네, 달력을 보니까 오늘이 대서절기입니다. 이름처럼 큰 더위가 오는 시기라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갑자기 소나기성 장대비가 쏟아지기도 하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많지요. 이맘때 불가피하게 야외 작업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김학래의 노래입니다. 하늘이여.

이경로 작가의 수필 매미의 가르침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여름이라는 것을 가장 확연히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매미 소리를 들었을 때다. 매미들의 합창을 듣고 있노라면 여름의 한가운데 있음을 더욱 실감하게 된다. 사람들은 매미의 일생이 참 기구하다고 말들 한다. 땅속에서 수년간 살다가 땅 위로 올라와서는 굼벵이에서 탈피하여 매미가 되고 고작 일주일 정도 살면서 짝짓고 죽어가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마도 매미의 삶을 자신들의 삶에 투영시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겠다. 매미는 과연 기나긴 굼벵이 시절과 짧은 매미 시절을 보내는 자신의 삶을 기구하다고 할까? 매미가 혹시 말을 할 줄 안다면 이렇게 말할 것 같다. 이 양반들아, 그건 당신들 생각이라고. 우리는 땅속에 있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천적도 피할 수 있고 느긋하게 쉬고 잠도 잘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데. 지금 이렇게 유쾌하게 날아다니고 짝을 찾을 수 있는 것도 그때의 내가 있었기에 가능한 거야. 사람들은 대부분 화려한 삶을 원한다. 그래서 굼벵이 시절보다 매미 시절을 좋다고 하고 심지어는 굼벵이를 측은하게 여기기까지 한다. 허나 굼벵이 시절을 거치지 않는 매미가 있을까? 지금 주변엔 굼벵이 시절을 잘 살아온 매미들의 흐뭇한 열창으로 치열하다. 자신의 삶에 순응하고 한생 열심히 살다가 가는 저 매미들에게 인간들은 한수 배워야 할 것이다. 새샘 트리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영원한 사랑.

수없이 많은 꽃들은 저마다의 이름이 있고 그 이름에는 다 각별한 사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전설 따라 팔도유람, 오늘은 꽃에 담긴 애틋한 전설 하나 만나보겠습니다. 한여름의 뙤약볕 아래에서도 기품을 잃지 않는 꽃, 능소화에 얽힌 전설을 준비했는데요. 능소화는 업신여길 능, 하늘소, 꽃화자를 씁니다. 하늘을 업신여길 만큼 고고하게 피어나는 꽃이죠. 이 꽃은 다른 꽃들처럼 시들면서 꽃잎을 떨구지 않습니다. 가장 붉고 아름다울 때,

우연히 어여쁜 소화의 모습에 임금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소화는 임금님과 꿈같은 하룻밤을 보냈고 궁녀에서 단숨에 빈의 자리에 오르게 됐지요. 신분에 걸맞게 궁궐 안쪽에 번듯한 처소도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후 임금님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녀의 처소를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자, 그녀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노래 듣고 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미자의 상감마마 미워요, 남일의 못다한 사랑, 리타 김의 여인의 눈물.

여인의 눈물, 리타 김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들 이미자의 상간마마 미워요, 남일의 못다한 사랑이었습니다. 전설따라 팔도이람 오늘은 여름 담장을 주황빛으로 물들이는 꽃이죠. 능수화에 얽힌 전설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궁궐 초서에 버려진 듯 홀로 남겨진 소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임금님이 너무나 그리웠지만 감히 먼저 보고 싶다고 전할 수도 없었기에 그저 속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터놓을 만한 벗이나 측근도 없었으니 빈의 자리에 올라 화려한 옷을 입었다 한들 허울만 좋을 뿐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만 갔지요. 더구나 궁궐 안에는 임금의 사랑을 갈구하는 수많은 비빈과 궁녀들이 있었습니다. 하룻밤 성원을 입어 빈의 자리에 오른 소아를 향한 시기와 질투가 하늘을 찌를 만한 상황이었지요. 결국 아무런 힘이 없는 소아는 다른 후궁들의 등살에 떠밀리다가 궁궐의 가장 깊고 외진 곳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순진한 소아는 이제나 저제나 임금님을 하염없이 기다릴 뿐이었지요. 행여나 임금님이 처소 근처까지 오셨다가 그냥 발길을 돌리시는 건 아닐까 하는 노파심에 소아는 매일같이 담장 옆을 서성이며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만약 근처를 지나가신다면 그 그림자라도 한번 볼까 싶어 담장 너머를 까치발로 내다봤고 덧없는 세월과 함께 그 애틋한 마음을 켜켜이 쌓아나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를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정원에 못 잊을 건 정, 이성애의 기다리는 마음, 남진의 미워도 다시 한번, 그리고 방주연의 기다리게 해놓고 네 곡입니다.

네, 노래 네 곡 들으셨는데요. 정원의 못 잊을 건 정, 이성애의 기다리는 마음, 남진의 미워도 다시 한번, 그리고 방주연의 기다리게 해놓고 였습니다. 전설들아 팔도이람, 오늘은 여름꽃 능소화에 얽힌 전설입니다. 오지 않은 임금님을 하염없이 기다리던 소화는 어느 여름날 상사병을 이기지 못해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한때 잠시 성원을 입어 빈의 자리에 올랐지만 까마득히 잊혀진 여인의 마지막은 너무나 초라하고 쓸쓸했지요. 제대로 된 장례도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소화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곁에 있던 시녀들에게 남긴 유언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거든 잊지 말고 꼭 담장 밑에 묻어다오. 혹시 내일이라도 임금님이 나를 찾아오실지 모르지 않느냐. 시녀들은 눈물을 흘리며 평생 임금님만 기다린 가엾은 여인을 그녀의 유언대로 처소 담장 아래에 고이 묻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다시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을 때 소화가 묻힌 담장 위로 주황빛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그 꽃은 조금이라도 멀리 밖을 내다보려는 듯 담장 밖으로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있었지요. 행여나 들려올지 모를 임금님의 발소리를 놓치지 않겠다는 듯 나팔처럼 꽃잎을 활짝 벌리고서 말입니다. 그렇게 피어난 꽃은 세월이 흐를수록 덩굴을 뻗어 더 많은 담장을 휘감았고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사람들은 소화의 넋이 그 꽃이 된 것이라 여겼지요. 지금도 능소화의 꽃말에는 기다림과 그리움이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전설 따라 팔도유람, 오늘은 능소화에 얽힌 전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노래들 역시 네 곡인데요. 나훈아의 내 삶을 눈물로 채워도, 문주란의 아 그리운 사람아, 이상열의 아마도 빗물이겠지, 개은숙의 기다리는 여심.

네,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78년 7월 26일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은 인류 최초 시험관 아기가 태어났다. 세계 최초의 시험관 아기인 몸무게 2.6kg의 여자아이가 25일 밤 제왕절개 수술로 출생했다고 영국의 올드햄병원이 발표했다. 의사들은 산모 레슬리 브라운 부인과 신생아의 건강이 매우 훌륭하다고 말했다. 이날 태어난 여아는 자궁 밖에서 수태되어 태어난 최초의 시험관 아기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난자를 채취, 시험관 내에서 성숙시켜 수정이 가능한 단계까지 성공했고 앞으로 연구를 계속 지속한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도 시험관 아기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네, 세계 최초의 시험관 아기 루이즈 브라운이 태어났을 때 전 세계 언론들이 대서특필하면서 생명의 신비가 풀렸다고 환호했습니다. 당시 기사에서는 우리나라도 머지않은 장래에 가능할 것이라며 부러움과 기대감을 내비쳤는데요. 그로부터 7년 뒤인 1985년 우리나라에서도 첫 번째 시험관 아이가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요즘은 난임부부 10쌍 중 서너 쌍은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출산에 성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전 세계에 관심을 받으며 태어난 최초의 시험관 아기 루이즈 브라운은 이후 아주 건강하게 자랐고 훗날 결혼해서 자연 임신으로 예쁜 아들을 낳아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상규의 노래 띄워드리지요. 조약돌.

박상규의 조약돌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이 대서절기인데 보통 중복 즈음에 많이 겹쳐서 가장 더울 때지만요. 절기상으로 보면 그 다음 절기가 바로 입추입니다. 아직 여름이 한참 남았지만 그래도 조금 잘 견디면 가을의 조짐도 나타나겠지요. 오늘 하루도 그런 기대감을 품고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시스터즈의 노래 화진포에서 맺은 사랑 오늘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숙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파리의 작은 미술관. 김정화 지음, 성우 오은수 읽음. 마르모탕 모네 미술관. 상속자들이 바꾼 미술관의 운명. 파리는 20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고 각 구에 번호를 붙여 이름을 대신한다. 그중 16구는 파리의 오래된 부자들이 사는 동네라고 알려져 있다. 개선문과 트로카데로 광장의 서쪽으로 블루뉴 숲까지가 16구인데 블루뉴 숲과 인접해서 파시라고 부르는 동네가 있다. 조용한 고급 주택가이자 매력적인 상점과 카페, 레스토랑이 많은 지역이다. 이 동네에 오늘 가려고 하는 마르모탕 모네 미술관이 있다. 보통 파리의 거리나 건축물을 떠올리면 옛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고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이에 파리를 방문했던 사람이라면 급변한 도시의 모습에 놀라고 당황스러울 것이다. 1852년에 황제가 된 나폴레옹 3세는 가장 먼저 파리 개조 사업을 시작했다. 이 거대한 사업을 주도한 오스만 남작은 어둡고 더러웠던 중세 도시 파리를 오늘날 우리가 아는 빛의 도시 파리로 바꾸는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개선문을 중심으로 사방팔방으로 뻗는 대로를 만들었고 좁은 골목으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어둡고 비위생적이었던 오래된 건물들을 모두 허물고 대로를 따라 세련되고 현대적인 건물을 새로 지었다. 상하수도 시설을 구축하고 도시 곳곳에 분수를 설치했으며 블루뉴 숲을 비롯하여 몽수리공원, 몽소공원 등 숲이 우거진 공원들을 만들었다. 대로변에는 가로수를 심었고 가스 가로 등을 설치했다. 파리 시민들이 빛과 물, 좋은 공기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다. 1860년에는 파리 주위의 땅을 파리로 편입하여 도시를 확장하였는데 파시도 그 시기에 새로이 파리로 편입된 지역이다. 이때부터 파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란느락 공원과 인접한 토지에 부유한 부르주아들이 앞다투어 저택을 짓기 시작하였고 오늘 찾아가는 마르모탕 모네 미술관도 이 시기에 이곳에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에서 시작한다. 유명한 인상주의 화가 모네 이름 앞에 붙어있는 마르모탕이라는 사람이다. 지하철 라뮤에트역에서 내려 미술관 표지를 따라가다 보면 숲이 우거진 란느락 공원이 나타난다. 공원의 우거진 나무 사이 오솔길에서는 길이 갈라지는 곳마다 방향을 확인해야 하지만 걷는 게 기분 좋아 마냥 걷다 보면 어느 순간 길 끝에 있는 마르모탕 모네 미술관을 만나게 된다.

0: 이걸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 19세기에 프랑스 최초의 거대 광산업을 일으키고 운송업 등 다양한 사업으로 큰 부를 축적한 쥘 마르모탕은 북유럽의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 미술품을 수집하던 예술 애호가였다. 그는 1882년에 파시 란느락 공원에 인접한 초호화 대저택을 구입했는데 안타깝게도 바로 다음 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그의 저택과 모든 수집품은 아들인 폴 마르모탕에게 상속된다. 27세 젊은 나이에 대부호가 된 폴 마르모탕은 고위공직을 향하던 경력을 내려놓고 역사와 예술 연구에 전념하기로 한다. 그는 특히 1789년에서 1830년 사이, 즉 프랑스 대혁명에서부터 나폴레옹 1세 제정기를 거쳐 루이 18세와 샤를 10세의 왕정 복고기에 역사와 예술을 집중적으로 연구했고 이 시기의 예술품과 가구, 공예품 등을 수집하였다. 황실과 왕실, 그 시기 귀족들의 삶이 담겨 있고 그들의 취향을 반영한 화려하면서도 질서와 이상을 동경하는 신고전주의 미술이 그의 가장 큰 관심이었다. 무엇보다 나폴레옹 1세를 존경하였던 그는 황제의 거처였던 파리의 튀일리 궁에서 사용하던 가구, 나폴레옹의 여동생이 머물던 나폴리 왕궁의 가구를 수집하였으며 폴란드, 러시아에서도 황제의 유품을 수집했다. 그는 이런 열정으로 제정기 양식이라는 책을 공동집필하기도 했다. 폴 마르모탕은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파시의 저택을 나폴레옹 시기 양식으로 개조 장식하였고 여기에 자신의 수집품을 모아 집 전체를 그 시기에 특화된 공간으로 만들어갔다. 1910년경에는 저택 옆에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확장해서 본격적으로 예술품 전시를 목적으로 재건축하였다. 마르모탕은 사후에 저택과 모든 수집품을 예술원에 기증하여 관리를 일임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는 유언을 남겼다. 1932년에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예술원 산하재단으로 마르모탕 미술관이 1934년 6월 개관한다. 역사와 미술을 사랑한 부유한 부자가 사후 모든 재산과 수집품을 사회에 환원하여 미술관을 건립했다. 이런 이야기는 어쩌면 예사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폴 마르모탕의 경우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봐야 할 점들이 있다. 1856년에 태어난 그가 열심히 연구한 예술사가 나폴레옹 1세 제정기라는 사실과 유품을 국가 혹은 루브르 미술관이 아니라 예술원에 기증했다는 사실, 그리고 마르모탕 미술관이 1934년에 문을 열었다는 사실이다.
1: 50줄! 차제! 100줄!
2: 살았다.
1: 역시 최고의 클랩.
0: 프랑스의 예술원은 17세기 루이 14세 시절 창설된 왕립 회화조각 아카데미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국립미술학교를 관리하고 연례전시인 살롱전을 운영하면서 중앙집중적인 미술제도를 통해 프랑스의 미술을 좌지우지해온 조직이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당시 프랑스에서 최고의 화가가 되려면 국립미술학교에서 수학하고 살롱전에 입선해야 했고 더 나아가 최고상을 받아 왕실과 귀족의 인정을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19세기 중후반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의식을 가진 젊은이들은 예술원의 기조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과거의 낡은 가치로 여기게 되었다. 젊은 예술가들은 아카데미가 규정하는 대로 영웅이나 신화를 그리기를 거부했고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는 사실적인 사회의 모습을 담고자 했으며 현대인의 개인적인 사고와 감정을 중시하는 새로운 예술을 주장했다. 예술원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지 않았고 공적인 미술과 젊은 예술가들 사이에는 간극이 생겨났다. 1863년 에두아르 마네가 살롱전에 출품했으나 낙선한 풀바디의 점심은 이 간극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 작품은 여신이 아니라 당시 파리에 살던 실제 여인을 모델로 옷을 벗은 여자를 노골적으로 표현했고 화법에서도 전통적인 회화의 규칙인 원근법이나 명암 처리법을 무시하고 평면으로 채색하면서 거친 붓질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그림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 해에 살롱 낙선자들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별도로 낙선자전을 열었는데 여기에 풀바디의 점심이 출품되자 때를 지어 몰려온 군중들이 엄청난 야유와 비난을 퍼부었다. 전시장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경찰관까지 동원해야 할 지경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반대로 이 낙선자전은 새로운 세대의 미술가들이 어떤 변화를 열망하고 있는지 암시해 주었다. 미술의 혁신을 꿈꾸는 젊은이들의 중심에 마네가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클로드 모네로 대표되는 인상주의가 태어났다. 1860년대부터 시작된 변화는 1870에서 1890년대에 현저하게 부각되었다. 인상주의에 이어 후기 인상주의자들은 외관의 묘사보다 인간의 정신과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는 방향으로 변모한다. 20세기 초반에 이르러 미술은 그 의미 자체에 대한 새로운 철학을 전개시키고 야수파, 입체파에서부터 완전한 추상미술에 이르며 크게 변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원이 이끌던 공식미술계는 이런 변화를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다. 1900년에 개최된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인상주의 작품들이 걸린 전시장으로 대통령이 들어가려고 하자 당시 예술원 원장이던 화가 장 레옹 제롬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그림들은 프랑스 미술의 치욕입니다. 라고 대통령을 막아섰다는 일화는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0: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대생을 하지 않고 그저 형태를 대충 끄적거리기만 한다.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고 그저 붓질만 할 뿐이다. 이게 작금에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는 경향이다. 이런 문란함은 예술 애호가들이 무식해서 혹은 그들이 너무 관대해서 그저 인상이나 찾는 것에 자족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런 그림에 가까이 다가가면 즉각 알아볼 수 없는 형태와 마구잡이로 흐트러진 붓질을 보게 되어 참으로 괴롭다. 그래서 세 발자국 뒤로 물러나면 상상력을 동원해야만 그림 안의 대상들을 정돈해 알아볼 수 있다. 이걸 회화라고, 아니 예술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참고로 폴 마르모탕이 이 책을 출판한 1886년은 인상주의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해다. 통칭 인상파라고 불리는 젊은 작가들은 국가가 주도하는 살롱전을 거부하고 누구에게도 심사받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작품을 선보이고 판매도 하려는 목적으로 화가, 조각가, 판화가 등의 유한책임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전시를 기획하였다. 그 첫 번째 전시가 1874년에 열렸는데 마지막이 된 제8회 전시가 1886년에 열렸기 때문이다. 20세기 현대미술이 태동하고도 한참 지난 1932년에 마르모탕이 자신의 소장품 기증처를 예술원으로 결정한 것도 그가 옹호하던 전통적인 미학을 지키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1: 최고의 클립으로 변신!
0: 마르모탕이 예견하지 못한 변화. 그러나 개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40년에 빅토린과 에르네스트 도노드 몽시 부부의 기증은 마르모탕 미술관 창립자가 의도한 방향과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 빅토리는 루마니아 출신 의사인 조르주 드 벨리오의 외동딸이었다. 부유한 예술 애호가였던 그는 마네, 모네, 오기스트 르누아르, 에드가 드가 등 많은 인상주의 화가들의 의사였을 뿐 아니라 당시 가난하던 예술가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였고 그들의 그림을 수집하였다. 르누아르는 급히 돈이 필요할 때 그림을 들고 드 벨리오가 자주 가던 카페에 가면 그가 물어보지도 않고 그림을 사주었다고 회고했다. 1894년에 그가 사망하면서 모든 재산이 딸인 빅토린에게 상속되었는데 그녀는 제2차 세계대전의 혼란기였던 1940년부터 몇 차례에 걸쳐 자신의 소장품을 예술원을 통해 마르모탕 미술관에 기증한다. 여기에는 르누아르, 귀스타브 카유보트 등의 작품 10여 점과 함께 모네의 인상 해도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작품은 앞서 언급한 제1회 인상주의 전시회에 출품되었는데 한 평론가가 이렇게 비아냥 섞인 비평을 남겼다. 인상? 인상이라고? 그럴 줄 알았다. 나에게 인상적이었으니 그림 안에 인상이 있긴 있겠지. 엉터리로 만든 벽지도 이 해양화보다는 낫겠다. 1874년 4월 15일자의 르 샤리바리.

미술 에세이 파리의 작은 미술관을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김정환은 오랜 시간 파리에서 문학과 미술을 공부하면서 도시를 입체적으로 경험해왔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예술 공간들은 들라크루아 미술관, 마르모탕 모네 미술관, 로댕 미술관, 귀스타브 모로 미술관, 몽마르트르 미술관, 피카소 미술관, 르크루비지에의 라로슈 저택, 자쿠메티 미술관 등으로 모두 파리를 여행한다면 빼놓을 수 없는 세계적 유산들인데요. 이 책을 통해 거장의 마지막 숨결이 남아있는 작업실이나 도시를 가로지른 역사의 물줄기가 축적된 저택들이 어떻게 지금의 미술관으로 탈바꿈되었는지, 그리고 섬세하게 구상된 건축적 구조와 동선이 감상 경험을 어떻게 조직하는지를 함께 짚어냅니다. 낭만과 예술의 도시를 밝혔던 거장들의 가장 내밀한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공간, 파리의 작은 미술관. 지금까지 성우 오은세였습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22번째

0: 저한테 뭐 화난 거 있어요?
1: 한약방에 갑자기 들이닥친 승범은 사람들이 없는 대기실 지정석에 앉아있는 공실의 앞에 서서 물었다. 정미가 일러준 대로 숨 쉬고 내쉬다가 이게 뭐라고 긴장이 되어서는 호흡이 엉켜 숨도 쉬지 못하고 내뱉은 말은 쏘아붙이는 말이 되고 말았다. 재방영이 되는 드라마를 보고 있던 공실의 눈이 화등잔만큼 커졌다.
0: 아니, 서울에서 돌아온 후로 저한테 막 쌀쌀맞게 대한다? 냉정하게 대한다? 무시한다? 뭐지?
1: 뒤에 할 말을 고르다가 갑자기 속에서 뜨거운 뭔가가 울컥거렸다.
0: 아,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1: 목소리가 떨렸다. 허리에 두 손을 올리고 심호흡을 했다. 뒤늦게서야 마음이 차분해지자 빈손이라는 것이 떠올랐다.
0: 아이씨, 과자도 안 가지고 왔네.
2: 승범이, 일은 이제 좀 할만해?
0: 할만하긴요. 이 시간에 여기 온 거 보면 모르세요?
2: 소라 엄마 한도 풀어주고 소라 생명도 구했잖아. 아니,
0: 그건 그렇죠. 그건 할만했죠.
1: 극간 무릎이 모 대수라고 승범은 공실에 옆에 앉았다. 잠시 한약방은 TV에서 나오는 드라마 속 대화들로 수선스러웠다.
3: 아, 엄마가 너랑 잠깐 들으려는데.
1: 그러나 침묵이 불편한 승범은 공실을 흘끽거리며 손톱으로 바지를 긁어댔다. 계속 화가 난 공실이 갑자기 귀신 환자 소개를 하기 싫다고 할지도 몰랐다.
0: 아, 이젠 내 꼴도 보기 싫다고 할지도 모르지. 아, 그렇다면 대체 무슨 핑계를 대고 한약방에 온다지?
1: 그 생각만으로 모든 게 다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아직 돈도 못 벌었고
0: 아직 난 혼잔데.
1: 마지막으로 든 생각에 승범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거야? 급히 고개를 내저었다.
2: 이제 내 한도 들어줘. 내 배 꿰맨 게 다는 아니잖아.
1: 승범은 고개를 들어 공실을 봤다.
0: 그거예요?
2: 할만하다며.
0: 아니, 안 들어줄까봐 화나신 거예요?
2: 들어줄 거야?
1: 모든 게 정미 말대로였다. 듣고 보니 정말이지.
0: 당연하죠. 아, 좀 그거라면 말만 했으면 됐잖아요. 그거 가지고 왜 화를 내요? 내가 다른 귀신들은 몰라도 아줌마 한은 꼭 풀어준다.
2: 아, 뭐 범죄라서 싫다며.
0: 아줌마 거라면서요. 주인 찾아주는 거지 뭐. 꼭 갖다 줄 테니 이제 화내면 안 돼요.
2: 나 화 안 났어. 아, 근데 내 과자는 언제 갖다 주는 거야?
1: 공실의 타박에 승범은 곧 사오겠다며 얼른 한약방을 나왔다. 시장에서 좋아하는 한과 세트를 사다 드릴까 고민하는 승범을 철물점의 최 사장이 불렀다.
4: 어이, 한의사 선생!
1: 철물점 앞에서 어정쩡한 상태로 서 있는 모습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다. 길을 건너 다가가자 커다란 덩치가 움찔거린다.
0: 허리 다치셨어요?
1: 승범이 팔을 뻗자 최 사장이 허허 웃으며 그 팔을 붙들었다. 억센 손길이 흔들리자 덩달아 승범도 휘청거렸다.
4: 아이고, 아이고, 역시 한의사 선생은 적하면 딱이구먼.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0: 아, 침 맞으시게요?
4: 아이고, 2층까지 갈 수 있을까?
0: 아이고,
4: 나원, 아우, 고추말리다가 삐끗하지 않겠소.
1: 부들거리며 다리를 내딛는 것이 불안했다. 승범은 그가 넘어지면 같이 넘어지지 않게 다리에 힘을 줬다.
0: 그러게 진작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셨음 서로 편하지 않습니까?
4: 고작 고추 말리다가 허리를 다칠 줄 누가 알았겠어.
0: 네, 고추 말리다가 그렇게 된 거 잘 알아들었고요. 다리에 힘 좀 더 주세요. 아니다. 그 철물점에 들어가 계세요. 제가 침이랑 가지고 올게요.
1: 그 말에 최 사장의 눈가가 붉어졌다.
4: 이렇게 힘들 때 도와주는 인사라는 것을 모르고 아유 싸가지 없다고 욕해서 미안하오.
5: 더한 욕도 했겠지.
1: 승범은 그처럼 허허 웃었다. 그저 함께 계단을 뒹구는 걸 피하고 싶었을 뿐이다.
0: 걱정하지 마세요. 왕진비 받을 겁니다.

0: 공실은 창밖을 봤다. 한 늙은 남자가 본인처럼 오래된 양복을 입은 채 철물점을 지나고 있다. 오늘도 어김없이. 말라 비틀어진 제 몸에 맞지 않은 양복은 그가 움직일 때마다 흐느적거렸다. 그리고 딱 하고 멈췄다. 그 앞에 승범이 서 있다. 승범은 남자를 보고 인사를 했다. 남자는 못마땅한 표정을 짓다가 잽싸게 감췄다.
1: 아이고, 어르신.
2: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0: 특유의 넉살로 대하자 남자는 승범을 바라봤다. 짝다리를 짚고 한 손을 허리에 올리고는 면상 앞에서 한숨을 내쉬었다.
3: 안 그래도 내가 자네한테 할 말이 있었는데 말이야. 자네 일을 어떻게 하기에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느냐 말이지. 신경 써달라고 해서 내 친히 사람들에게 입이 마르게 칭찬했건만 어찌 이렇게 사람 이 뒤통수를 치느냐 말이야. 입이 있으면 말이라도 해보게.
0: 남자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승범은 고개를 숙였다.
2: 그 일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4: 아, 어찌나 이리해라 저리해라 하시던지 집중이 돼야 말이죠. 누가 환자고 누가 의사인지 헷갈리지 뭡니까.
2: 그 특별히 신경까지 써주셨는데 그에 보답하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0: 두어 달이나 지난 일 가지고 기억해뒀다가 질책을 하는 것도 웃기고 그에 지지 않고 사과를 가장한 매기기를 하는 승범도 대단했다.
3: 아무리 그렇게까지 했대도 친절이 생명인 게 자네의 일 아닌가?
4: 그럼요. 어르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허나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저에 대한 믿음이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기본으로 깔리지 않아 일이 그렇게 된 것이니 어르신도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0: 남자는 헛기침을 했다. 승범은 그에게 인사를 하고 한의원으로 갔다. 젊은 한의사의 패기에 공실은 코웃음을 쳤다.
5: 만약 내가 저랬다면 저 인간이 경을 쳤겠지.
0: 남자가 길을 건너 이쪽으로 왔다. 몸은 깍 말랐을지언정 풍기는 위압감은 점점 커졌다. 공실은 눈을 부릅떴다. 남자가 붙들고 있는 단지에 시선이 갔다. 저기에 자신의 뼈가루가 썩어가고 있겠지.
1: 아유, 어르신 나오셨어요?
6: 잘 지냈는가? 네.
0: 한약방을 나서는 이가 아는 척을 하자 과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1: 아, 저는 여기저기 아파서 약을 사러 왔는데 어째 어르신은 더 젊어지셨습니다.
0: 상대의 눈치는 말에 기분이 좋은지 하하 웃는 입에서 틀니가 딸깍였다. 상대의 눈이 가슴께 붙든 공실의 유골함을 봤다.
1: 아유, 여전히 여사님을 모시고 다니시는군요. 애처가가 따로 없으셔요. 살아계셨으면 두 분이 손 꼭 잡고 예? 좋은 데 많이 다니셨을 텐데.
3: 그렇지. 내가 우리 마누라에게 잘해주긴 했지. 더 잘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5: 뻔뻔하기도 하지.
0: 남자가 그것을 상장처럼 사람들에게 들이밀고 으스대는 꼴을 볼 때마다 토악질이 치밀었다. 서로 인사하고 헤어지자 남자의 능글맞던 웃음이 사라졌다. 그는 보란듯 한약방 앞에서 창문을 기웃거렸다. 그러다가 공실과 시선이 마주쳤다. 자신을 보나 싶어 소름이 돋았다. 그러나 어쩌다가 마주친 것일 뿐 남자는 눈길을 돌려 가래침을 그 앞에 뱉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꼭 말아주었다. 공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한약방을 나섰다.
7: 아유, 어디가?
0: 뒤에서 수정의 물음이 들렸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뻔히 안다는 듯 혀차는 소리가 멀어졌다.

0: 저녁 8시 잠을 잔다는 거예요?
1: 장영감의 집이 훤히 보이는 언덕 위에서 승범은 손목시계를 들여다봤다. 집안의 모든 불은 켜진 적이 없었다. 다만 창백한 TV의 불빛만이 큰 방에서 일렁이다가 곧 꺼졌다. 어둑해지는 하늘. 가로등불에 시계를 비추자 정확히 8시였다.
2: 나이 들어 생긴 습관이지. 그 좋아하는 술도 젊었을 때만 마시지. 나이 들어 체력도 따라주지 않으니 요즘엔 잘 마시지도 않아. 꼴에 오래 살려고 건강하다는 짓은 계속하고 저 인간이 왜 저렇게 말랐는 줄 알아? 소식하면 건강해진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어 그래?
0: 아줌마 살아계실 때부터 그랬어요?
2: 아이고, 그땐 모든 음식은 지 입구멍으로 다 들어갔지. 남의 입구멍에 들어가는 걸 얼마나 싫어했는데.
1: 공실이 입술을 삐죽였다.
0: 지금 자니까 주변 눈들도 있으니 10시에 들어가면 되고, 혹시 집 근처나 집에 CCTV 있나요? 감시카메라.
2: 그럴 돈이 어딨어?
0: 오케이, 그러면 내일 거사를 치릅시다. 아, 월담이라니. 이런 일은 처음인지라 심장이 벌써부터 벌렁벌렁하네요.
1: 긴장으로 손에서 땀이 배어나와 승범은 손을 맞비볐다. 공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올려다봤다.
2: 무슨 소리야? 난 안 들어가.
1: 승범은 고개를 획 돌려 그녀를 봤다.
0: 예? 안 들어가다뇨? 망 봐주셔야죠.
2: 내가 어떻게 해서 나온 곳인데 절대 다시 못 들어가지. 내 한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았어?
0: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거든요. 범죄라고요, 범죄. 가서 걸리지 않으려면 아줌마가 있어야 한다고요.
2: 걱정하지 마. 한번 잠이 들면 누가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자니까.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종자라 문도 잠그지 않고 자니 한의사 양반은 담 넘어 들어가서 그냥 단지만 가지고 오면 돼. 아, 이 정도면 쉽잖아.
1: 그렇게 말하는 공실의 얼굴은 단호했다.
0: 말이야 쉽죠.
2: 끝까지 나를 제 맘대로 하려고 유골 단지를 안고 다니는 게 꼴보기 싫어.
1: 몸서리까지 치며 하는 공실의 말이 장난하는 것 같지 않다. 승범은 어둠으로 물든 장영감의 집을 봤다.
0: 혼자서 하라고?
1: 공실과 함께라면 식은 죽 먹는 것처럼 쉬우리라 생각했다.

0: 다음 날 수정 한약방. 밤 10시가 가까워졌다. 열어놓은 문으로 제법 찬바람이 들었다. 처방전을 들여다보던 수정은 터져나오는 기침에 손수건으로 입가를 가렸다. 길게 이어지던 기침이 잦아들자 손수건을 내리고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오늘따라 저녁 장사는 한가했다. 수정은 부쩍 조용한 한약방을 둘러봤다. 이 시각이면 어김없이 와서 공실과 요란하게 수다를 떨던 승범이 없다. 소라 엄마의 한을 하나 풀었다고 기고만장해서 여기저기 찔러보고 있을 승범을 떠올렸다. 어쩌다가 일이 잘 풀려서 망정이지. 그러나 계속 좋은 귀신을 만날이라는 법은 없다. 선한 귀신이 있다면 악한 귀신도 있는 법이다. 이번에 악한 귀신을 만나 그 고약한 성질대로 행동한다면? 자신들을 볼 수 있고 거기에 돈 욕심으로 가득한 승범이라면 그들은 그걸 빌미로 득달같이 달려들어 협박과 회유로 그를 이용할 것이다. 결국엔 멀쩡한 육신마저 빼앗길 테고.
1: 된통 당해봐야 제정신을 차리지.
0: 비웃음이 나왔다. 그러다 문득 귀신을 봤다고 자신의 뒤로 숨어 벌벌 떨던 승범이 떠올랐다. 수정은 왼팔을 봤다. 그 팔을 붙들고 잘게 떨던 느낌이 되살아났다. 그녀는 먼지를 털듯 팔을 탁탁 털었다. 다시 처방전에 시선을 두려고 하는데 공실이 눈에 들어왔다. 오늘따라 공실이 이상했다. 그 좋아하는 일일 드라마도 보는 둥 마는 둥하고 뭘 기다리는지 창밖을 흘깃거렸다. 목을 쭉 빼고 보이지 않는 모서리 방향으로 눈동자를 굴렸다.
2: 또 둘이 무슨 작당질이야?
0: 수정이 한마디 하자 공실은 안 그랬던 척 TV를 본다. 수정은 처방전을 덮었다. 더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1: 작당은 무슨...
0: 공실은

0: 새침이를 댔다.
1: 말해, 이 인사 어디로 가는지. 아이, 자네는 알 거 아니야. 둘이 그렇게 찰떡처럼 딱 하고 붙어있더니 어디로 보냈어?
2: 아유, 모른다니까 그러네. 내가 뭐 일일이 한의사 선생 행적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0: 수정은 책상을 두드렸다.
1: 내가 귀신들 풀어서 알아내야겠어?
3: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봄. 2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동남아시아의 스콜과 같은 기습호우가 쏟아지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습적인 호우, 장마, 태풍에 따른 홍수 대비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천 물이 일시에 불어오르거나 제방 3인의 물이 용출할 때, 비가 계속되는데 오히려 하천 수위가 낮아질 때는 하천 제방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평소 하천이 급격히 굽은 곳, 하천이 합류하는 곳, 과거 하천이었던 곳은 홍수 위험 지역입니다. 홍수 통제소를 통해 인근 하천의 경계 수위와 위험 수위를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경계 위험 수위에만 이르러도 저지대는 침수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잠기는 곳은 하천 둔치입니다. 방심하지 말고 주차 차량은 서둘러 이동시켜야 합니다.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 등 재해 위험 지구의 주민들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양수기, 손전 등 비상식량, 식수, 비닐봉지 등을 준비합니다. 가정에서는 주변에 비가 새거나 무너져 내릴 곳은 없는지 사전에 점검 보수하고 낡은 지붕은 비닐 등으로 단단히 덮고 묶어서 날아가지 않도록 합니다. 집 안팎의 하수구는 물론 배수구에 막힌 곳을 정비합니다. 오래된 축대나 담장 역시 넘어질 우려가 없는지 미리 살펴보고 위험한 곳은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24시간 점검하니 홍수 피해를 막습니다. 재해 재난 예방, 재난방송 중앙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24일 새벽 4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 발효중입니다. 우리나라 부근 해상의 기상쾌호입니다. 오늘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는 서해중부와 동해중부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전 해상에 바다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 특히 일부 섬 지역은 안개가 더 짙게 끼면서 이슬비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서해상과 동해중부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각 해상별로 자세한 날씨입니다. 서해중부 앞바다. 남내지 남서풍 3에서 9m로 물겠고 그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중부 먼바다. 남내지 남서풍 오전 5에서 10m, 오후 5에서 11m로 물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겠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앞바다. 남내지 남서풍 오전 6에서 9m, 오후 5에서 8m로 물겠고 맑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 내지 1m, 오후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북쪽 먼바다. 남내지 남서풍 7에서 11m로 물겠습니다.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 남내지 남서풍 7에서 11m로 물겠습니다.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앞바다. 남내지 남서풍 5에서 8m로 물겠고 맑겠습니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 남내지 남서풍 6에서 9m로 물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 남내지 남서풍 6에서 9m로 물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앞바다. 남내지 남서풍 5에서 9m로 물겠고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안쪽 먼바다. 남내지 남서풍 6에서 11m로 물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남서쪽 안쪽 먼바다는 0.5 내지 1.5m, 남동쪽 안쪽 먼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 남내지 남서풍 7에서 11m로 물겠고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남서 내지 서풍 2에서 7m로 물겠고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 남서 내지 서풍 3에서 7m로 물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앞바다. 오전 남서 내지 서풍, 오후 남내지 남서풍 3에서 8m로 물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 남서 내지 서풍 오전 4에서 8m, 오후 3에서 8m로 물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 내지 1.5m, 오후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북쪽 먼바다. 남서 내지 서풍 5에서 9m로 물겠습니다.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앞바다. 남내지 남서풍 4에서 8m로 물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겠고 오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 남서 내지 서풍, 바깥 먼바다 남내지 남서풍 4에서 8m로 불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남내지 남서풍 3에서 8m로 불겠고 오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먼바다 남내지 남서풍 5에서 10m로 불겠고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오전 북내지 북동풍, 오후 북동 내지 동풍 4에서 8m로 불겠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 동내지 남동풍 4에서 8m로 불겠습니다. 흐리고 오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대화태 남내지 남서풍 4에서 8m로 불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연해주 북동 내지 동풍 4에서 8m로 불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중국해 남동 내지 남풍 7에서 11m로 불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규슈 서해 남동 내지 남풍 7에서 11m로 불겠고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규슈 남해 남동 내지 남풍 7에서 11m로 불겠고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3시 현재 각 지방의 일기 실황입니다. 먼저 러시아 지역입니다. 하바로프스크 북풍 2m, 1010헥토파스칼 16.6도, 대치 바라무쿠 1013헥토파스칼 18.2도, 블라디보스톡 남동 8m, 1010헥토파스칼 20도. 북한 지역입니다. 선봉 바라무쿠 비 1009헥토파스칼 22.4도, 청진 바라무쿠 1010헥토파스칼 21.6도, 김책 바라무쿠 1010헥토파스칼 20.8도, 신이주 남동 1m 1700헥토파스칼 25.6도, 원산 바라무쿠 비 1009헥토파스칼 21.7도, 평양 바라무쿠 1700헥토파스칼 24.3도, 해주 남서 2m 비 1800헥토파스칼 25도.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속초 바라무쿠 1900헥토파스칼 23.1도, 백령도 남서 2m 옅은 안개 1600헥토파스칼 24.4도, 강릉 북서 1m 1900헥토파스칼 23.2도, 동해 북풍 1m 1900헥토파스칼 23.5도, 서울 남풍 2m 1900헥토파스칼 26.4도, 인천 남풍 3m 1800헥토파스칼 26.6도, 울릉도와 독도 북동 2m 1900헥토파스칼 25.5도, 서산 남서 2m 1900헥토파스칼 26.2도, 울진 북서 1m 1900헥토파스칼 23.7도, 포항 남서 1m 1800헥토파스칼 26.8도, 군산 남동 2m 1100헥토파스칼 25.8도, 부산 북서 3m 1900헥토파스칼 27도, 통영 남서 2m 1900헥토파스칼 26도, 목포 바라무쿠 1900헥토파스칼 26도, 여수 남풍 1m 1010헥토파스칼 26.4도, 제주 남풍 1m 1800헥토파스칼 27.8도, 서귀포 북서 1m 1010헥토파스칼 27.9도. 일본 지역입니다. 와카나이 동풍 6m 1014헥토파스칼 16.5도, 삿포로 남서 1m 1011헥토파스칼 22.6도, 네무로 남동 1m 1013헥토파스칼 14.5도, 아오모리 북서 2m 1010헥토파스칼 22.4도, 센다이 남동 1m 1011헥토파스칼 23.9도, 와지마 남풍 2m, 1900도 파스칼 25도, 도쿄 동풍 2m, 1010헥토 파스칼 27.8도, 하치조 섬 남동 2m, 1900도 파스칼 26.6도, 사이고 북서 1m, 1010헥토 파스칼 27.2도, 마쓰예 남서 1m, 1010헥토 파스칼 26.7도, 오사카 북동 2m, 1010헥토 파스칼 29.8도, 시오노 미사키 꽃 북서 2m, 1900헥토 파스칼 27.8도, 이자하라 남풍 5m, 1010헥토 파스칼 28.2도, 후쿠오카 남동 1m, 1011헥토 파스칼 28.3도, 가고시마 북서 1m, 1011헥토 파스칼 28도, 시미즈 북서 1m, 1010헥토 파스칼 27.4도, 미나미다이토섬 동풍 2m, 1010헥토 파스칼 28.4도, 지치지마 북서 1m, 1010헥토 파스칼 25.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변건영 예보관입니다. KBS 기상 동보 전금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0: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검사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로 방침을 잡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정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르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토론회를 엽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장동혁 대표와 정의용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심교원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원장이 참석하고 서울시 관계자와 부동산 전문가 등도 함께합니다. 국민의힘은 주택공급 부족과 징벌적 조세 정책, 과도한 금융 규제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향후 정책 과제 발굴과 대안 제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7박 11일 일정으로 미국과 남미 3개국 순방길에 오릅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오늘부터 이틀간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글로벌 AI 리더와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자들을 만납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26일부터 29일까지 룰라 브라질 대통령의 초청으로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뒤 29일부터 30일 칠레를 방문해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경기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판교 분기점 인근에서 3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승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를 낸 승용차는 뒤따르던 다른 승용차에 부딪힌 뒤 3차선에 있던 택시까지 들이받으며 사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최초로 사고를 낸 30대 남성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젯밤 9시 반쯤 서울시 성동구 사근동의 15층짜리 아파트 12층의 한 가구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주민 한 명이 경상을 입고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았고 45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지난 2020년 1월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 제기된 지 6년 반 만입니다. 서울고법 가사 1부는 오늘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의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파기환송심의 쟁점은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책정할지입니다.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기 때문에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는 논리입니다. 1,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조선협력 프로젝트, 이른바 마스카가 본격적인 닻을 올렸습니다. 산업통상부와 미국 상무부는 현지 시간 23일 미국 워싱턴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한미조선협력센터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한미조선협력센터는 미국 조선업 재건을 돕겠다는 한국의 굳은 의지와 약속의 상징이라며 한국의 우수한 조선기술이 미군 해안벨트 곳곳에 뿌리내리게 돕는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구글에 8억 9천만 유로, 우리 돈 약 1조 5천억 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한다고 현지 시각 23일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구글이 사실상 독점적인 검색 엔진과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를 활용해 소비자들을 자사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으로 유도함으로써 경쟁업체에 불이익을 줬다며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도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 오후부터 저녁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는 최대 30에서 40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1도, 포항 38도 등 전국이 29도에서 38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윤수영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추인경입니다. 허리 통증은 흔한 증상입니다. 증상을 경험하신 분들은 허리를 펼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허리 통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디스크가 자리를 벗어나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위험에서도 허리 통증은 나타납니다. 허리 디스크로 불리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비수술적인 방법과 수술까지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누워서 생활해야 하는 환자들에게는 욕창의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욕창의 증상으로 인한 불편과 고통은 합병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욕창의 위험 신호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건강365 신촌블루스의 아쉬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케이비에스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허리 디스크로 불리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허리 통증으로 인한 불편이 크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인데요.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증상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비수술적인 방법과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필요한 상태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수술이 고려되는 상황도 있을 텐데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 구로병원 정형외과 서승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흔히 말하는 허리 디스크죠?
1: 예. 그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거는 요추는 이제 그 허리의 특정 그 부위고요. 그러니까 네. 아래 허리 부위를 말하고 추간판이라는 건 척추뼈 사이에 있는 둥그란 판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그 연골이 탈출한 거를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정식 의학 명칭으로는 불리우는데 네. 그냥 우리가 이제 허리 디스크 하는데 공식 명칭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요추 디스크 탈출이라고 해야 되고요. 그 디스크라는 게 그 추간판하고 이제 똑같이 생긴 건데요. 그래서 이제 추간판에 있는 디스크를 왜 디스크라고 하냐면은 그 디스크라는 게 그 이제 동그랗게 생긴 우리 동전처럼 얇고 동그랗게 생긴 걸 디스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피자 생각하시면 돼요. 피자같이 이제 동그란 그 판이고 약간 피자가 거기에 푹신푹신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척추 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해주는 연골 역할로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게 터지면은 디스크가 이제 터졌다는 거죠.
0: 허리 디스크는 허리 통증을 증상으로 하잖아요. 통증의 양상이 어떻습니까?
1: 일단 이제 허리가 몹시 아픕니다. 허리가 아파가지고 어느 한쪽으로 이제 잘못 움직이면 막 그냥 자지러질 정도로 아프시다가 이제 또 어떨 때는 이제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그 엉치라고도 하고요. 거길로 좀 우리우리하게 이제 아프다고도 하시고 이제 또 특징적으로 그 신경, 다리로 가는 신경이 눌리면서 자극되다 보니까 이 뒤 허벅지를 쭉 따르고 종아리로 가면서 이렇게 꼭 전기가 온다는 식으로 저릿저릿한 증상을 호소합니다.
0: 추간판이 자리를 이탈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닌 거죠?
1: 예, 그 추간판이 어느 날

0: 싸고 있는 섬유륜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오래 그 쓰다 보면은 퇴행성 변화가 생겨서 거기 이제 섬유륜이 찢어져가지고 그 틈새로 이제 그 젤리 같은 그 수간판 성분이 이제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섬유륜이 이제 파열되려면 그게 어느 한순간에 터지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 오래된 청바지 해지듯이 그게 이제 헤어지다가 그게 이제 갑자기 탁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만성 질환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터지면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1: 서서히 문제가 되는 동안 통증도 단계적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뭐 통증과 저릿한 증상대로 호소한다고 하셨는데요. 가벼운 증상부터 심해질 때까지 증상을 좀 자세히 말씀 주시면 좋겠어요.
0: 예, 그 이제 처음에 그 물렁뼈 역할하는 젤리 같은 그 저희 추간판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이 이제 거기에 금이 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저수지 방파제 무너질 때 한 번에 무너지지 않고 이제 실금들 가기 시작하면서 그게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터지듯이 그 섬유린의 이제 그 실금같이 조금씩 조금씩 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때 되면은 이제 허리가 조금 이렇게 아프고 자세를 잘못 취하고 하면 이제 그게 더 찢어진 부위가 좀 악화되면서 더 아프기도 시작하고 또 그러다가 이제 또 괜찮아졌다가 아팠다가 이제 그런 증상이 반복하다가 이제 점점 더 자주 오시죠. 그런 증상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어느 계기가 돼가지고 뭐 허리에 힘이 들어간다든지 허리를 잘못 구부러든지 하든지 뭐 좀 무리하게 일을 하셨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그게 이제 완전히 뚝 무너지듯이 그 섬유륜이 이제 찢어지면서 거길로 그 연골, 젤리 같은 성분이 확 터져 나오는 그러면 이제 허리가 이제 엄청 몹시 아프시죠. 그러면서 막 다리도 찌릿찌릿하게 느껴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증상이 발전을 합니다.
1: 그럼 척추 뼈와 뼈 사이에 존재하는 추간판 디스크가 손상을 입게 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렇게 무리를 한다든지 좀 오래 앉아 있는 게 문제가 될까요?
0: 예, 결국은 추간판의 기능이 역할이 그 쿠션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척추 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해주는데 거기에 이제 압력이 많이 가해지다 보면은 이제 쉽게 손상이 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추간판에 압력이 많이 가해지는 그 동작이 제일 나쁘고 이제 제일 나쁜 동작이 뭐냐면 이제 무거운 물건 드는 게 제일 나쁠 거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나쁜 게 앉아 있을 때 그 자세로 인해 가지고 추간판에 압력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의학적 그 통계로 보면요. 그 보통은 서 있을 때 허리에 더 많이 힘이 추간판에 사이 힘이 가해질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앉아 있을 때 추간판에 가해지는 압력이 훨씬 더 높습니다.
1: 그렇군요. 증상이 심해지면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찾게 되잖아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어느 정도 상태인지 확인이 되는 거죠.
0: 예, 그 추간판이 이제 척추뼈와 뼈 사이에 있는 그 물렁뼈라고 했듯이 이제 거기에서 그 탈출이 일어나면 거기에 있는 성분이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척추뼈와 뼈 사이 간격이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방석 처음에는 높이가 뭐 5cm 정도 있다 오래 깔고 앉아있으면 이게 좀 줄어들어가지고 납작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추간판 간격이 이제 좁아집니다. 눌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엑스레이 찍어서 간격이 좀 좁아져 있는 게 보이면은 이제 추간판 탈출증 같은 거를 의심하거나 거기에 이제 퇴행성 변화가 있어가지고 추간판이 많이 닳았다. 이제 그런 걸 의심하고 이제 뭐 그다음 게 되면 이제 MRI도 찍어보고 그럽니다.
1: 치료에는 비수술적인 방법이 우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수술적인 방법에는 시술적 치료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0: 예, 그 이제 비수술적 치료라는 거는 이제 약이나 물리치료 이런 거를 하는 건 이제 확실하게 비수술적 치료인데 이제 시술이라는 게 이제 중간에 끼어 있는데 그게 이제 수술까지는 보진 않고요. 시술이라는 건 이제 간단하게 주사 같은 걸로 이제 하는 거를 시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그 시술이 약간 더 발달을 해가지고 꼬리뼈로 그 이 그 가느다란 그 카테터라는 걸 집어넣어가지고 거기 그 추간판이 탈출된 부위를 조금 그 들어가게 해주는 그런 조작까지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시술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거는 뭐 그 규모로 볼 때 수술

0: 수술이라기보다는 이제 네. 비수술, 그러니까 보존적 치료의 일부로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1: 네. 약이나 물리치료도 한다고 하셨는데요. 물리치료는 어떤 방법인 거죠?
0: 물리치료는 이제 허리가 아프면은 일단은 그 근육이 뭉치고 이제 뭉쳐 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이제 그 뭐 고주파나 열 치료, 온열 치료 이런 것도 하고 또 이제 그 디스크가 압박돼서 눌려서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견인 이제 당겨주면은 이제 튀어나와 있던 디스크가 좀 들어가는 걸 기대해가지고 견인요법도 하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또 이 허리 잡아주고 있는 근육을 이제 스트레칭 해주고 또 근육 강화 운동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물리치료라고 합니다.
1: 뭐 일시적으로 허리가 편해진다는 말도 하지만 꾸준히 받아야 증상 완화의 효과가 있는 건가요?
0: 예, 그 디스크라는 병 자체가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급성으로 생긴 것보다는 조금씩 그 쌓여가지고 누적돼가지고 생기는 거다 보니까 또 좋아지는 것도 어느 한순간에 좋아지진 않고요. 결국 이제 시간이 치료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이제 조금씩 조금씩 치료하다 보면은 급성기 때는 한 일주일 정도 가거든요. 그때 이제 막 자세 조금만 움직여도 막 아프고 한데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나시면 슬슬 이제 좀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리치료나 운동치료 꾸준히 받으시다 보면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되면 이제 증상이 이제 참을 만하게 거의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1: 근육 강화 운동도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운동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걸까요?
0: 그 근육 강화 운동이라는 거는 일단은 이제 근육 강화 운동을 하면 주변으로 허리 주변으로 혈액 순환도 좀 증가를 하고요. 그 결국은 이제 허리를 이제 잘 잡아주면은 아프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생각하면 발목 삐었을 때 보조기 같은 거나 뭐 이런 걸 채워서 발목 안 움직이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통증이 없듯이 허리도 일종의 이제 염좌처럼 추간판이 이제 터져 나와가지고 자극하는 거다 보니까 허리를 이렇게 잘 잡아주면은 통증 같은 게 훨씬 덜해지거든요. 거기에 이제 허리를 잡아주는 역할에 가장 큰 게 뭐냐면은 근육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리 근육이 튼튼하게 잘 잡아주면은 그 디스크 터져나온 것도 이제 통증 같은 게 이제 많이 완화가 됩니다.
1: 물론 자세도 중요하겠죠?
0: 예. 그 자세가 그 디스크가 이제 훨씬 더 악화되는 자세가 그러니까 이제 압박이 많이 가고 눌리는 방향으로 잘못 자세를 취하면 이제 그래도 훨씬 더 심할 수가 있고요. 그 압박력이 덜 가는 자세를 취하면 이제 덜 아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자세를 잘 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1: 견인 치료도 방법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방법인가요? 기계 장치를 이용하는 거죠.
0: 예. 견인은 말 그대로 그 몸통 이제 뭐 어깨 쪽이죠. 그러니까 흉부 쪽 잡고 이제 다리 쪽 대신 쭉 당기는 겁니다. 기본 원리는요. 그걸 이제 기계로 해서 이제 좀 당기는 건데요. 당기면 좀 쉬워는 하긴 한데 그게 실제로 이제 빠져 나오거나 이제 터져 나온 디스크가 이제 다시 들어간다고까지 보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압박에 의해서 터진 거니까 견인을 해가지고 압박력을 감소시키면 좀 증상이 호전되는 거는 이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급성기에는 견인 치료 같은 걸 좀 하시라고 합니다.
1: 주사 치료는 어떨까요? 정기적으로 주사를 맞기도 하던데요. 신경 치료로 보면 될까요?
0: 예, 그 신경 치료인데요. 그 주사에게는 그 진통 마취제 같은 진통제하고요. 그다음에 그 소염제, 그 염증. 그러니까 이제 그 탈출된 디스크가 신경을 건들면 신경이 부어오릅니다. 거기에 우리 옷나무에 옷 따면 막 스치면은 이렇게 부어오르듯이 그 탈출된 디스크 성분이 신경에 압박돼서 닿으면은 디스크가 막 이렇게 부어오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제하고 이제 아프니까 진통제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그 탈출된 디스크 주변에다가 그 주사를 놔주면 이제 증상이 많이 완화가 됩니다.
1: 그럼 상태에 따라서 주사 놓는 위치가 다른가요?
0: 그 이제 디스크가 터져 나온 그 부위에 따라가 이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근데 이제 뭐 그 척추 자체가 크지는 않으니까 그 주사 놓는 부위는 거의 비슷합니다.
1: 신경 압박이 심할수록 주사 맞는 주기는 짧아질까요? 자주 맞아야 할 것 같은데 너무 자주 맞아도 안 된다면서요?
0: 예, 그 신경이 이제 압박이 되면 더 많이 아프실 거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주사 맞는 횟수가 늘 수가 있는데 그 거기에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도 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너무 자주 맞으시면은 스테로이드에 의한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는데 또 네. 하나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주사를 맞으시다 보면 주사바늘이 이제 결국은 병변 부위를 보고서 직접 놓는 게 아니고 그 주변이라고 생각된 데다 쏘는 거다 보니까
1: 네.
0: 그 혈관이 이제 그 주변 혈관이 터지면서 거의 피 같은 게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이제 혈관이 터지고 주변 조직이 손상되면 그게 나중에 그 유착이 생기세요. 신경하고. 신경하고 그게 유착이 생기면 그거 자체 때문에도 또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사를 너무 자주 맞지 말고 한 1년에 한 3번 정도 맞으시라고 이제 보통 이제 의학적으로는 권장을 해드립니다.
1: 수술은 어떨까요? 뭐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흔치는 않다고 하던데요. 어쩔 수 없이 수술이 고려되는 건 어느 정도의 상태일까요?
0: 그 일단은 이제 그 MRI나 이제 찍어 봐가지고요.
1: 네.
0: MRI상에서 탈출의 정도가 엄청 심하고 그게 신경을 확실하게 누르고 있는 그 신호가 이제 보이고
1: 네.
0: 그 다음에 환자분이 이제 많이 아파하실 때요. 이제 MRI상에서는 많이 심한데도 또 환자분 또 무던하셔가지고
1: 아.
0: 증상이 없으신 경우도 있어요.
1: 네.
0: 그런 경우에는 뭐 수술로 안 가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증상이 많이 심해가지고 일상생활에도 뭐 이제 좀 지장을 많이 받을 정도다.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하고 보통 이제 수술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 보존적 치료, 뭐 물리치료나 주사치료 같은 거를 시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 80-90% 환자분들은 증상이 이제 저절로 좋아지거나 그 디스크가 흡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 3에서 6개월 정도 보존적 치료를 시도해 보시다가 이제 증상이 계속 남고 일상생활에도 뭐 지장을 줄 정도고 뭐 주무실 때도 불편해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1: 탈출의 정도가 아주 심하거나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면 수술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또 척추는 수술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어떤 위험 때문일까요?
0: 그게 결국은 이제 수술을 이제 디스크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 증상이 이제 명확하고 MRI 상에서도 탈출이 좀 심할 때 해야 되는데
1: 네.
0: 그 디스크가 탈출까지는 되지 않고 조금 이제 볼록 튀어나온 정도 그 정도 될 때 이제 막 수술을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오히려 더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 저기 생각하시면 돼요. 그 우리 종기도 이렇게 골물려고 할 때 이제 잘못 짜면 그게 오히려 덧나고 그러잖아요. 이제 완전히 익었을 때 이제 딱 짜내면은 이제 증상이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디스크도 설 익은 디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거 이제 막 수술하고 나면 이제 더 아파지고 도지고 이제 그런 거 경험하신 분들은 저거 수술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1: 상태가 너무 심해서 수술이 고려될 때 방법은 다양한가요?
0: 예. 그때 이제 수술 방법이 요새는 이제 많이 나와가지고 내시경으로도 하는 걸로도 많이 하고요. 이제 아니면 구식적으로 뭐 조그맣게 이제 한 3-4cm 그 절개해가지고 고길로 여는 방법. 그 제거, 이제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뭐 현미경 보고서 제거하는 방법.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디스크라는 것 자체 수술이 큰 수술이 아니고 또 그것만 확실하게 제거하면은 어떤 수술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결과는 좋습니다.
1: 수술을 해도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건가요?
0: 예, 그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해줘도 거기 이제 속에는 아직도 그 디스크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아있으니까 이제 거기 남아있는 디스크가 또 이렇게 가끔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아주 드물고요. 대부분은 그냥 한번 제거하면은 그거로 이제 마무리됩니다. 오히려 이제 또 반대쪽에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디스크가 터져나왔는데 또 시간이 되면 또 왼쪽으로 터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1: 수술 후에도 조심할 부분은 있을 텐데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0: 예, 그 아무래도 이제 디스크 수술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제 디스크가 생겼다는 거는 그 척추 뼈 사이에 있는 그 충격 흡수 그 기능을 하는 물렁뼈가 이제 손상을 당했다는 거거든요. 예. 무엇을 하던 간에 이제 척추뼈에 무리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조심해서 무거운 거 드는 거 피하시고 예. 허리 잡아주고 있는 근육 강화하는 이제 그런 운동 하면서 이제 또 자세 관리
1: 네.
0: 그런 거 하면서 잘 이제 관리하면서 쓰시면은 이제 큰 무리 없이 이제 지내실 수 있습니다.
1: 네, 허리 디스크로 불리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를 중심으로 말씀 들었습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형외과 서승호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욕창으로 고생하는 분들 있죠?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누워있다 보면 욕창의 위험이 생길 수 있는데요. 특히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은 환자들의 경우에는 잘 살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욕창은 같은 자세로 오랜 시간 누워있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으로 봐야 할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주로 특히 이제 몸을 이제 스스로 움직이시기 어렵고 또 자세를 바꾸기 어려운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같은 자세로 이렇게 오래 누워있게 되면은 특히 이제 신체 구조상 좀 튀어나와 있는 부분, 뭐 엉치뼈나 엉덩이, 또 막 발 뒤꿈치나 뭐 뒤통수처럼 이렇게 뼈가 툭 튀어나온 부위가 특별히 더 체중에 집중되면서 욕창이 잘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제 단순히 오래 누워 있는 것만의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이제 누워 계시게 되면서 이제 압력이 많이 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몸이 이제 아래로 미끄러지면서 피부와 또 이제 깊은 조직에 이제 서로 이렇게 어긋나는 전단염이라든지 또 땀이나 소변, 배변 이런 것들이 피부에 계속 습한 상태로 머무르게 된다든지 또 가지고 계신 어떤 영양 부족이나 혈액순환 저하 같은 것도 이러한 욕창을 잘 생기게 할 수 있는 위험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얼만큼 강한 압력이냐에 따라서도 조직 손상이 수시간 이내에도 빨리 시작될 수가 있겠습니다.
0: 등이나 엉덩이도 그렇고요. 압박을 받게 되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걸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압박을 받게 되면은 혈액순환 장애가 중요한 원인이 되겠는데요. 네. 이렇게 뼈와 또 이렇게 침대 사이에 피부와 근육이 이제 오랫동안 눌려 있게 되면 작은 혈관들이 압박되고 산소나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도 않고 또 이제 노폐물도 잘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림프순환 또 뭐 정맥순환 이런 것들이 안 되면서 이제 또 조직이 손상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러한 혈액순환 문제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이제 압력과 서로 어긋나는 힘 전단력 때문에 세포와 조직 자체가 이제 찌그러지고 변형되는 것 그리고 이제 피부보다 근육이 압력에 더 약하기 때문에 겉으로 피부는 조금 붉어 보이고 괜찮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안쪽의 근육이라든지 또 지방층 손상이 훨씬 클 수도 있겠습니다.
0: 네. 특히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은 환자들은 곁에서 잘 살펴야 할 텐데요. 심해지면 궤양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더 진행되면 이제 물집이 생기거나 이제 피부가 벗겨지고 그러면서 이제 상처가 생기는데 상처가 이제 심하게 깊어지면은 피하 지방층이나 또 심한 경우에는 근육이나 힘줄, 또 관절 주변 조직, 뼈까지 노출되는 이제 깊은 궤양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그 욕창이 피부부터 피하 지방층, 근육층, 뼈 이렇게 차례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피부는 멀쩡해 보여도 깊은 조직 손상이 먼저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은 환자분은 잘 살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0: 참 우리가 밤사이 얼마나 뒤척이고 움직이는지를 생각하면 움직이기 힘든 환자들은 그 자체로도 고통일 텐데요. 욕창이 단순히 피부에 생기는 문제만은 아니지 않나요?
1: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피부 자체는 외부의 여러 가지 특히 세균의 침입으로부터 이제 우리 몸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뭐 피부가 이렇게 온전하게 잘 있는 것은 그 감염을 예방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욕창이 이제 피부에 생기는 상처가 일단 생기면은 문제가 매우 커지지만 욕창은 이제 단순한 피부 상처를 넘어서 피부 아래에 있는 지방이나 근육 또 혈관, 림프관, 또 심한 경우에는 뼈까지 염증이 생길 수 있는 조직 손상이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통증을 또 일으키고 또 통증 때문에 환자분이 자세를 바꾸거나 이렇게 앉는 것도 힘들게 되면 또 2차적으로 환자의 활동과 또 재활을 방해할 수도 있고 또 계속 상처를 씻고 소독하고 이러한 과정도 또 통증이 동반될 수가 있어서 그리고 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또 한번 눌리는 부위는 계속 또 뭐 눕거나 하시면서 잘 눌릴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상처 치유가 또 오래 지속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장시간 지속되고 환자의 삶의 질의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0: 피부에 상처가 나는 것을 넘어서서 뭐 지방, 혈관, 림프관, 뼈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혈관 이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1: 네, 욕창이 이 동맥경화 같은 어떤 혈관 질환을 질환으로부터 또 이제 잘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0: 네.
1: 이제 어떤 동맥경화와 같은 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그 직접적으로 압력, 이렇게 눌린 부위에 미세 혈관 순환으로 인해서 생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0: 네.
1: 또 직접 혈관이 없는 부위는 또 혈관 주변으로 또 림프관이 또 순환하면서 여러 가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다시 순환하는 그러한 순환 조직이 있는데 뼈에 눌리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부위에 장애가 생기게 되겠는데요. 이러한 지속적인 압력과 피부가 밀리는 힘이 작은 혈관이 계속 눌리거나 또 속도적으로 피가 잘 안 통하고 높고 이렇게 되면은 피부가 손상 조직이 손상되는 조직 괴사가 더 진행될 수가 있겠는데 이제 치유 과정에서도 원래 혈관이 안 좋으신 말초동맥 질환이 있다든지 또 아니면 혈압이 낮아서 말초 혈액순환이 문제가 있다든지 또 탈수가 돼 있다든지 또 침부전이 있어서 혈액 공급이 충분히 되지 않는 이런 분들에게는 뭐 혈관 이상과 더불어서 이제 훨씬 짧은 압박에도 심한 손상이 있을 수가 있어서 특히 이제 발 뒤꿈치처럼 우리가 좀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 심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발초 조직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데 욕창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쪽 부위가 잘 눌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혈액순환 상태가 문제는 없는지 혈관 상태도 함께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0: 감염의 위험도 크지요?
1: 네, 그렇습니다. 우리 피부는 그 외부 세균을 막는 방어막 역할을 해주는데 피부가 벗겨지고 괴사 조직이 생기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되고 특히 신체 부위 중에서는 이제 엉치나 항문 주변의 욕창은 특히 이제 소변이나 대변에 오염되기 쉬워서 상처와 감염 위험이 더 높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감염은 이제 피부와 또 피하 조직에 국한된 봉화지염에서 시작해서 이제 근육과 근막층까지 침범할 수 있고 이러한 근막층을 따라서 염증이 또 넓게 빨리 퍼질 수가 있겠고

0: 번지게 되면 골수염이 되게 되는데 네. 이 골수염은 한번 생기면 또 잘 치료가 되지 않고 오래 또 지속될 수가 있고 네. 또 이런 세균이 결국은 혈액으로 들어가게 되면 균열증이나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러한 전신적인 감염이나 염증 반응은 다른 장기의 기능을 또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국소적인 감염, 깊은 감염, 그리고 전신적인 감염까지 이 감염이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궤양이 생긴 곳에 감염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감염의 위험이 궤양을 더 심하게 하고 그런 건데요. 그런데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고름과 같은 증상이나 냄새도 심하지 않을까요? 발견이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요.
0: 네, 욕창의 상태나 부위에 따라서 말씀하신 고름이나 또 뭐 냄새가 난다든지 네. 또 주변에 붉어지고 또 이렇게 열감 좀 국소적으로 뜨겁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의심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부위를 또 이제 직접 이렇게 눌려 있는 부위를 직접 일일이 들쳐서 다 일일이 매번 확인하시는 과정이 또 필요한데 예. 또 문제는 또 이제 항상 그렇게 이제 전형적인 모습으로 욕창이 또 초기에 발견이 또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욕창이 표면보다 이제 깊은 곳에 더 손상이 클 수도 있고 예. 감염 초기에는 그냥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이제 진물이 조금 늘어나는 것만 보인다든지 또 이제 해당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면 통증을 호소하시면 발견할 수 있지만 네. 또 고령자나 또 당뇨병 또 신경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신다든지 또 감염이 생겨도 열이 나거나 뭐 백혈구 수치와 같은 그런 검사 결과 이상이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네. 일단 상처 변화를 잘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뭐 이런 이상적인 냄새나 고름이 없다고 해서 욕장이 네. 없다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좀 쉽게 넘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1: 그런 위험으로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텐데요. 증상으로 나타나는 위험 신호가 있지 않을까요?
0: 네, 우선 가장 먼저 살펴보셔야 될 것은 이제 주로 위험한 부위, 욕창이 잘 생기는 부위, 네. 그러니까 뼈가 좀 튀어나온 부위를 특별히 이 피부색 변화가 없는지 잘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네. 우리가 이제 직접 보셨을 때 압력을 없앤 뒤에도 계속 붉은색이 남거나 또 피부가 검붉거나 자주색으로 변했다 그러면 초기 압박 손상을 이제 의심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네. 또 피부색도 보셔야 되지만 또 해당 부위가 또 특별히 좀 뜨거운 열감이 있거나 네. 아니면 피가 잘 안 통한 이제 차가운 느낌은 없는지 네. 아니면 이렇게 만졌을 때 딱딱해지거나 반대로 이제 물렁물렁하고 축축한 느낌 또 뭐 부어 있거나 네. 아니면 해당 부위에 통증이나 따끔거림과 같은 증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잘 보셔야 되겠고요. 네. 물론 이미 그 뼈가 튀어나와 있는 부위에 이제 물집이나 또 피부가 벗겨졌다든지 또 아니면 진물이 많이 나고 상처가 생겼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미 진행된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이제 좀 이러한 진행 신호가 좀 심한 경우 이제 열감이나 부종이 심하다든지 또 울음이나 악취가 많이 나고 붉은 게 아니라 검게 피부 괴사가 의심된다든지 또 뼈가 이렇게 드러나서 보이거나 또 상처가 계속 진행되고 깊어진다 이런 경우에는 좀 신속한 진료가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뭐 고름이나 악취, 피부 괴사까지 이렇게 증상이 심할수록 합병증의 위험이라든지 또 다른 여러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겠어요.
0: 네, 그렇습니다. 단순 피부 겉이나 피하 조직의 감염뿐만 아니라 네. 이것이 잘 치유되지 않고 계속 진행돼서 그 밑에 있는 근육과 또 근막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근육이 괴사하게 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고름이 잡히게 되면 이거는 이제 먹는 약이나 주사 항생제를 써서 치료하기는 어렵고 고름을 직접 빼줘야 되기 때문에 종양이 생긴다든지 또 골수염이나 또 균열증, 전신적으로 혈액으로 세균이 감염됐다든지 이런 것까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처가 깊거나 치료 시간이 길어진다. 또 이런 경우에는 괴사 조직을 제거하는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할 가능성도 이제 커진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골수염은 사실은 이제 뼈에 염증이 생겼는지는 우리가 참 겉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잘 낫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되고 이제 아무래도 오래되게 되면 반복적인 입원과 이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이 상처가 이렇게 아물면서 상처가 낫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피부나 근육판을 이렇게 이어주는 수술까지 고려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통증이라든지 또 이것으로 인한 이제 수면 장애 또 이러한 통증으로 인해서 영양 악화 또 아파서 잘 움직이지 않고 이런 것들이 욕창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또 욕창을 만들고 이러면서 서로 악순환을 만들면서 좀 전신적인 회복도 늦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1: 괴사가 되면 수술이 불가피할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욕창으로 인한 피부 괴사도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번 괴사된 조직은 이제 재생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부 밑에 있는 조직에 어떤 2차적인 감염이나 농양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해야 되고 괴사된 부분은 이제 제거를 하고 새살이 나도록 수술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고 요즘은 이제 욕창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추가적인 기구들도 많이 나와서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해서 적절한 치료와 또 적절한 기구를 이용해서 욕창이 회복될 때까지 병원 치료가 또 필요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1: 약물 치료도 진행이 될 텐데요. 항생제 사용해서 조심할 부분은 없을까요?
0: 네, 아무래도 항생제는 균을 제거하는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한 가지 부담은 이것이 간이나 콩팥에 부담을 줄 수가 있고 특별히 이제 또 오래 누워 있고 이런 분들은 또 전신적인 여러 합병증이 이미 간 기능이나 콩팥 기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도 있겠고요. 또 이 항생제를 혈관을 통해서 주입을 하든 이제 경구로 투여하든 혈액을 통해서 감염된 부위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혈액 순환 자체가 좋지 않게 되면은 이 약물이 감염된 부위에 충분한 농도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약을 써도 또 해당 감염 부위에 충분히 효과가 없을 수가 있겠고 또 약을 또 오래 쓰다 보면은 또 각 그 세균이 항생제에 대해서 또 내성을 가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도 상당히 이제 또 장시간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태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국소적인 상처 치료 피부에 2차적인 감염을 막고 재생을 돕는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네. 예방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어떻게 신경 써야 할까요? 체위도 일정 간격으로 바꿔준다거나 뭐 침구류의 위생에도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0: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래 누워 계신 분들은 체위 변경을 일정 간격으로 수시로 이제 해주는 것이 필요해서 이제 한 곳이 오래 눌려 있지 않도록 압력이 한 곳에 오래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스스로 잘 못 움직이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나 의료진이 규칙적으로 자세를 바꿔줘야 되고 이미 좀 손상된 부위는 가능한 체중에 실리지 않도록 하는 자세나 또 그러한 쿠션 같은 것들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사람마다 또 좀 다 다르기 때문에 환자의 피부 상태라든지 또 전신 건강, 또 사용하시는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느 정도 딱딱하냐, 아니면 공기를 이용해서 압력을 줄이는 분산시키는 매트리스를 사용하나 또 환자의 통증이나 수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런 것들을 수면 방해를 또 최소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물론 특수 압력 분산 매트리스나 방석은 보조적으로 사용하면서 체위 변경이 가장 중요할 수가 있겠고 또 이런 체위 변경을 잘 신경 써주시면서 잘 생기는 신체 부위에 이런 욕창 초기 변화 같은 것들이 없는지 잘 확인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특히 이제 발 뒤꿈치는 가급적이면 완전히 침대에서 띄워서 압력을 줄인다든지 또 환자를 이렇게 옮길 때는 이렇게 끌어서 옮기게 되면 피부가 이제 어긋나는 전단력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 피부가 침구에 쏠리지 않도록 잘 환자를 이동하는 것이 좋겠고 이제 땀이나 소변, 배변 이런 것들로 이제 젖은 피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피부 손상이 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씻고 이제 충분히 말리고 피부 보호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또 감염 위험 때문에 말씀하신 그 침구 위생, 침구는 이제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하고 뭐 작은 물건이나 음식물 이런 것들이 이제 침구에 껴서 피부가 눌리지 않도록 잘 살펴주셔야 되겠고요. 또 이런 상처의 회복이나 또 면역력 이런 것도 피부의 어떤 건강, 피부 상태 유지를 위해서는 영양소 섭취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열량과 단백질, 수분 공급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오늘은 욕창의 위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최성수의 동행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24일 오전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특보사항입니다. 강원도 철원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 열대야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체감온도가 최고 33도 내외, 강원 영동과 일부 충남, 호남, 경상권, 제주도는 35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고, 밤에는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열대가 나타나는 것이 많겠습니다. 일기 개홍입니다. 오늘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흐린 가운데 비가 온 곳이 있겠고 소강상태 보인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 10에서 60, 만곳은 80mm 이상, 서울, 경기 남부, 그 밖에 강원도 5에서 40mm입니다. 그 밖에 지역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 충청 내륙, 남부지방, 제주도에 5에서 40mm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5mm 내외입니다. 아침까지 강원도와 충청권, 호남, 경북권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등 전국이 29도에서 38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해상과 서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전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 특히 일부 섬 지역은 안개가 더 짙어지면서 이슬비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도 흐린 가운데 수도권 강원 내륙과 산지에서 비가 온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 20에서 60,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도 5에서 40mm입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저녁 사이 충청권에서 5에서 40mm 소나기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6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6도, 내일 낮 기온은 서울 31도, 전국은 29도에서 37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내일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일요일은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중북부에 비가 온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량 수도권 강원도 10에서 50, 전북과 경북 5에서 40mm

됩니다. 다음 주에는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화요일 이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각 지방의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오후까지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31도, 수원 33도 예상입니다. 강원도.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고 소강 상태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 춘천 31도, 대곤령 28도, 강릉 35도 예상입니다. 충청남북도. 가끔 구름 많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청주, 대전 33도, 세종 32도 예상입니다. 전라남북도. 가끔 구름 많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광주 34도, 목포 33도가 예상입니다. 경상남북도. 가끔 구름 많고 경북권에서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예상입니다. 낮 기온은 대구 36도, 부산 32도, 울산 35도, 창원 34도 예상입니다. 제주도. 오후에 약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제주 낮 최고 34도 예상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맑겠고 낮 최고 31도 예상입니다. 서해 5도, 밤까지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26도가 예상입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6.3도, 습도 86%입니다. KBS 기상 통보 전금혜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보유세를 올릴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실거주는 감면하고 초고가는 가중하는 차등과세 구상도 제시했습니다.
1: 마스카 프로젝트 첫발인 한미조선협력센터가 개소했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전폭 지원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0: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실무자들의 투표율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투표자 수 5기를 덮으려 모의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1: 경찰청이 장윤기 사건 당시 광주 광산서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13시간 조사했습니다. 수사는 당시 경찰청 지휘부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금요일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0: 조만간 공개될 걸로 보이는 부동산 세제 개편의 방향이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 세부담 강화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1: 이미 과거에 했어야 할 일이라며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차등과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희연 기자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에는 다들 동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선진국 수준으로 올릴 경우 거센 저항이 뒤따를 거로 봤습니다.
3: 사실은 과거에 했어야 될 일이죠. 저는 이제 좀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2: 그러면서 새로운 차등과세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3: 1주택에 대해서 기본을 정한 다음에 실거주 또 거주 용도일 경우에는 감해주고
2: 표준 1주택을 기준으로 세 부담을 정한 뒤 실거주 목적, 서민 중산층, 지방은 부담을 낮춰 보호하고 초고가주택과 비거주 다주택, 투기 목적엔 부담을 더하는 방식으로 과세 고삐를 재겠다는 구상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놓고는 1주택자 감면 혜택을 제한하자는 주장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4: 누구는 이사를 엄청나게 다니면서 그 비과세를 계속 받고 있어요.
3: 여러 차례 이 고가주택을 사고 팔고 해서 하는 경우에 똑같이 해줘야 되냐. 뭐 그 일리 있는 지적 같습니다.
2: 종부세 과세 기준 전환은 주택수에서 주택가액으로 바꾸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좁혀졌습니다.
5: 주택가액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토론에서 제기되었으며 온라인에서도 대체로 찬성 의견이 나왔습니다.
2: 이 대통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세제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입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0: 앞으로 나올 부동산 대책엔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등에 대한 이른바 핀셋 지원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급 속도전도 주문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시장 정상화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6: 3시간 넘게 진행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학계 전문가와 유튜버, 지역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국민이 대통령과 토론에 나섰습니다.
7: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먼저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6: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정책 목표가 시장 정상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3: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아닙니다.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 맞춰서 수요 공급을 억제하거나 어떻게 조정하겠다고 하면 그게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습니까?
6: 아파트값 폭등 원인으로 전세 대출을 꼽으면서 금융제도 손질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등 핀셋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3: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 됐는데 이걸 이제 조정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6: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수도권 주택 착공이 줄었다는 점도 핵심 문제로 지목됐는데 이 대통령은 공급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8: 시장 흐름은 트리플 강세입니다.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상기 신도시 이런 거에 대해서 진척이 없었습니다.
3: 60몇 개월 걸린다고 한 절반 이하로 지금 줄이기 위해서 지금 그 내부 검토 중이란 말.
6: 신규 택지 발굴에 직접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3: 수도권에 지금 헬기 타고 한번 돌아볼 생각이거든요. 전부 다 좀 찍어보려는 제안 또.
6: 다수결로 정책을 결정하진 않겠다면서도 저항과 불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0: 토론회에 나선 많은 참가자들이 언급한 대로 요즘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은 매매 가격만 문제가 아닙니다. 세입자들의 불안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전셋값 오름폭은 매매가 오름폭보다 더 큽니다. 이슬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9: 이 아파트 84제곱미터 전세 가격은 최근 1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초보다 2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10: 어려움을 느끼죠. 전세를 올려단다고 하니까 주인들이 월급 얼마 받아가지고서는 그것을 쫓아갈 수가 없잖아요.
9: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1.37%, 수도권은 0.89% 올랐습니다. 모두 매매가 상승률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전세 매물은 한 달 전보다 7.4% 늘었는데 시장에선 가격이 너무 올라 수요가 오히려 위축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11: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이 많이 차이가 안 나니까 이제 전세를 찾던 사람들이 매매를 해요.
9: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전세가도 월세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12: 전세도 알아보긴 했는데 워낙 비용 자체가 크다 보니까 일단 월세로 먼저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월세도 요즘에는 타 지역에 비해서 특히 서울이 너무 높은 편이라고.
9: 빚을 크게 내 전세를 사느니 집을 사겠다는 수요자들도 나타납니다. 전세 상승이 다시 매매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13: 전세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고 매매도 오르는데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곳에 주거를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급하게 집을 좀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어요.
9: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올해에만 6% 넘게 올랐습니다. 특히 성북구 노원구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0.4%를 웃도는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0: 부동산 시장 불안이 잦아들지 않고 상승 열기가 번져가자 정부는 규제를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도 동탄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포함하기도 했는데 오름세는 또다시 동탄 인근으로 번져가는 모양새입니다. 이세준 기자입니다.
14: 삼성전자와 가까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입니다. 아파트 값이 한 주 만에 2% 넘게 뛰자 이번 달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규제로 시장의 열기를 눌러놓은 겁니다. 그러자 이번엔 바로 옆 화성시 병정구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지역의 집값 상승률을 비교해봤습니다. 투어제 지정 전후 차이가 좁혀졌고 이번 주엔 결국 역전됐습니다. 병점 중심부 아파트들은 연일 최고가 행진입니다. 가격이 더 오를 거란 예상에 호가는 치솟고 있습니다.
15: 33평 같은 경우 현재 8억 5천에 계약이 됐는데 이제 9억으로 올리고 싶다라든지 9억 이상 받고 싶다. 그래서 좀 더 가져가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14: 대출 규제가 느슨하다는 점이 가격 상승의 이유로 꼽힙니다.
16: 입지 그런 문제는 2차적인 문제였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대출이었어요. 그 부분이 이쪽에서는 해소가 된다.
14: 병점만이 아닙니다. 함께 규제를 비켜나간 안양 만안구, 수원 권성구, 군포, 남양주 등도 상승 추세입니다.
17: 반도체 중심으로 하는 이 해당의 영향권이 있는 지역들이라서 인센티브에 대한 지급 대출 범위 내에서는 지속적으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더 있어 보이긴 합니다.
14: 정부는 상승세가 광범위하게 퍼질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시장 상황은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미국과 남미 3개국 순방길에 오릅니다. 먼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 CEO들과 만나서 투자 협력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일정 가운데는 우리 기업 총수들도 함께합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18: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부터 7박 11일 일정으로 미국과 남미 3개국 순방길에 오릅니다. 첫 방문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오픈 AI의 샘 알트만, 엔비디아의 젠슨 황, 브로드컴의 혹탄 등 빅테크 기업 CEO들과의 연쇄 회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19: 대한민국의 전폭적인 AI 투자와 글로벌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부터 투자, 협력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실 계획입니다.
18: 이어지는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행사엔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등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도 함께합니다. 기업 간 MOU 체결 및 투자 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 날엔 실리콘밸리 6개 벤처 투자사와 만나 투자 확대를 논의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브라질과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 주요 3개국을 찾아 정상 외교를 진행합니다. 자원 부국인 남미 주요 3국과의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공고히 구축할 계획입니다.
20: 핵심 광물 공급망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식량 에너지 수입원 다변화를 위한 논의도 심화시킬 예정입니다.
18: 이 대통령은 귀국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들러 동포 간담회를 갖고 순방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1: 마스카 프로젝트의 거점이 될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습니다. 한미 조선협력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걸로 보이는데요. 러트닉 상무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전폭 지원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21: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뜻하는 한미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거점이 될 한미조선협력센터 개소식이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러트닝 미 상무장관은 미국 내에서 얼마나 많은 선박을 건조할지 결과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수치로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맞춰 실제 성과를 내야 한다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And with trusted
22: allies like our friends in Korea, 미국에서 투자하고 생산하며 역량을 창출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한국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들과 함께 우리는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해양 지위를 회복할 것입니다. 하워드 러튼이 미국 상무부 장관입니다.
21: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상무부에 연락하라며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한국이 빠르게 움직일 준비가 됐다면서 미국의 해양력 강화, 지역 경제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3: We will build naval vessels.
22: 우리는 해군 함정을 건조할 것입니다. 우리는 LNG 운반선을 건조할 것이며 바로 여기 미국에서 건조할 것입니다.
21: 센터가 문을 열며 1,500억 달러 규모 대미 조선 분야 투자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양국은 개소식에서 공급망 협력과 공동 연구 개발 등 15건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마스카 프로젝트가 지난해 미국의 상호 관세를 낮추기 위한 지렛대로 꼽혔던 만큼 미국의 관세 조정을 앞둔 시점에서 다시 협상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1: 검경합동수사본부가 6.3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 통계를 조작한 혐의를 포착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하고선 이를 덮기 위해 투표율 통계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먼저 김영훈 기자입니다.
24: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압수한 물품을 들고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합수본이 압수색한 곳은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선관위 등 혐의는 공전자 기록 위작과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앞선 압수물을 분석하던 중 새로운 혐의를 포착한 겁니다. 합수본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발견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 지역 투표소를 담당한 선관위 실무 직원들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하고 이를 숨기려고 투표율 통계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해당 직원들을 불러 조작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이를 사후에 어느 윗선까지 인지했는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 투표율 조작 정황까지 감사받지 않던 선관위의 부실 행태가 수사로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1: 당시 실무진은 투표자 수 수백 명을 수천 명으로 잘못 입력하고선 이를 덮기 위해 다른 투표소와 숫자 맞추기를 한 걸로 드러났는데요. 합수부는 이런 일이 더 있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정현재 PD입니다. 본격적인 7말 8초 휴가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 휴가 떠나시는 분들이 무려 하루 평균 600만여 명이 넘을 거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내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17일 동안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운영합니다.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급증하는 만큼 기차와 버스 운행을 평소보다 늘리고요. 고속도로 갓길 차로를 추가로 개방해서 교통 혼잡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최근에는 집중호우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도로상의 안전 문제도 중요한데요.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과 지능형 CCTV를 활용해서 기상이변에 대한 대비도 한층 강화한다고 합니다. 모바일 앱과 도로 전광판을 통해서 실시간 교통상황과 우회 정보도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가시는 곳까지 이런 교통정보를 미리 잘 확인하셔서 좀 더 여유있게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혼잡한 곳 잘 피해서 아이들 데리고 가까운 물놀이장이라도 가봐야겠습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해당 날짜까지 그리고 출연자까지 같이 검색을 하시면 쉽게 찾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늘 푸른 지구 시간에는 기후 위기와 경제 불평등 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로드앤라이프 시간에는 반려동물을 차에 태우고 다니는 풍경이 일상이 됐는데요. 안전하게 태우고 이동하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2: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보통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경제성장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경제를 살리려면 환경규제를 풀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최근 이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늘 푸른 지구 시간에 이 보고서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와 동물연구소 남종영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네. 기후위기 그리고 경제 문제 이게 같이 풀기 되게 어려운 약간 딜레마 같은 그런 성격이 있는데 이런 성격을 깨부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3: 예,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지난달 파리에서 발표된 후에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세계 정의 보고서입니다. 네. 예, 그동안 우리는 이제 피디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종의 이제 딜레마에 빠져 있었죠. 환경을 지키자니까 이제 경제 성장이 안 돼서 다 같이 가난해질 것 같고 또 경제를 살리자니까 탄소 배출이 늘어서 지구가 망가질 것 같았다. 이런 어떤 양측의 이분법적인 논리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그 IPCC 시나리오라고 해서 이제 UN에서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기후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경제라는 변수를 넣기는 하는데 이를테면 뭐 경제 성장이 화석 연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혹은 뭐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런 식으로 넣었지 실제적으로 부의 재분배 같은 변수는 넣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나온 보고서는 지구 환경을 지키면서도 전 세계 인구가 다 같이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는 경로를 제시했다는데 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위기뿐만 아니라 불평등도 함께 풀어야 되는 과정.

0: 다라는 측면에서 이거를 수학적으로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네. 쉽게 말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그 소득 수준을 좀 끌어올려가지고 평등하게 맞추고 네. 그와 동시에 기온 상승도 2도 이내에서 막는 것을 목표로 딱 그 조건을 막아놓고 완벽하게 수치로 증명해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온 기후 시나리오와는 좀 다른 의미에서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소득 수준, 모든 나라의 소득 수준을 평등하게 끌어올려서 맞춘다.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언론의 주목을 받은 이유가 이 참여한 학자들의 면면이 굉장하다고요?
0: 예,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를 낸 곳이 프랑스 파리에 있는 세계 불평등 연구소입니다. 그 기관의 소장이 우리에게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그 토마 피케티 교수입니다. 예. 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읽혔죠. 뭐 21세기의 새로운 자본론이다. 뭐 이런 별칭도 있었고요. 근데 이 토마 피케티 교수가 지금까지 해왔던 작업이 1870년대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 프랑스의 어떤 그 세금 데이터베이스를 다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불평등이 어떤 식으로 재생산되는지 연구를 했는데 예. 이렇게 200년 이상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돈이 돈을 버는 그런 속성이 속도가 경제 성장 속도보다 더 빠르더라라는 네. 거를 수학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1: 그게 21세기 자본의 약간 주된 내용이었죠.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돈 있는 그 자산가들이 더 이득을 본다.
1: 요즘은 사람들이 몸으로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0: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21세기 자본이 전 세계적인 그 네.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뭐 슈퍼리치라고 해서 엄청나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네. 거리를 지나다녀 보면 젊은 사람인데 저런 슈퍼카를 타고 다니나 뭐 이런.
1: 그러니까요. 길거리에도 되게 비싼 차들이 많아졌어요.
0: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마 피케티가 주시하는 점은 우리가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면 이런 불평등도 극복을 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기후위기도 극복하지 못한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기존의 환경운동이나 환경정책, 기후정책이 문제가 뭐였냐면 계급을 무시한 환경주의였다라는 점에서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그런 사례로 드는 게 프랑스에서 2018년에 있었던 노란조끼 운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노란조끼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류세가 올라가니까 이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였는데 그때 노동자들이 가졌던 감정이 뭐냐면 야,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되는데 왜 못 사는 우리한테 이런 그 부담을 전가하느냐. 잘 사는 사람들은 뭐 그다지 돈을 쓰는 것 같지도 기후위기에 돈을 쓰는 것 같지도 않은데 네. 예,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마 피케티는 그 사건을 들면서 그동안의 기후정책이 그냥 계속 생산을 늘리기만 하면 언젠가 기술이 발전해서 환경문제도 해결해 줄 거라고 어떤 녹색성장의 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환상 때문에 부의 재분배가 무시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의 재분배가 무시되면서 결국 환경정책이 국민들의 어떤 설득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은 부의 재분배 문제를 해결해야 네. 환경정책이나 기후정책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1: 예. 근데 약간 그러려면 그 부유층들, 돈 많은 사람들이 탄소를 더 많이 쓴다. 약간 그런 뭐 전제 같은 게 있어야 그 사람들을 약간 이렇게 규제? 네. 할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 증거가 있습니까?
0: 그렇습니다. 그런 그 자료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보고서가 영국의 그 구호기관인 옥스팜에서 네. 매년 슈퍼리치 보고서를 내요. 그래서 슈퍼리치들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그리고 또 그들이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내뿜는지를 내는데요. 네. 주로 이제 그 다보스 포럼에 맞춰가지고 이 보고서를 내는데요. 올해 1월 달에도 보고서가 나왔는데 전 세계에서 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5천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슈퍼리치 초부유층이 사상 처음으로 3천 명을 넘어섰다. 그리고 예. 이들 억만장자의 그 지난해 재산 증가율이 16.2%였어.
1: 돈이 이렇게 많은데 1년 그렇죠. 만에 16%가 올랐다고요? 자산 가치가?
0: 지난 5년 평균의 3배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부의 초집중이 더 가속화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일론 머스크 그 테슬라 최고 경영자를 비롯해서 상위 12명의 자산 합계 5개가 전 세계 하위 50%에 해당하는 그 40억 명의 자산보다 많다고 합니다.
1: 12명 재산을 모으면 하위 50%를.
0: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 절반보다 많다는 거죠.
1: 엄청나네요.
0: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이 부의 집중이 진짜 놀랄만한 속도로 가속화된다는 건데요. 또 이렇게 자산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온실가스 배출량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옥스팜이 2023년에 온실가스 배출량과 관련한 보고서를 냈는데 소득 수준으로 상위 1% 정도가 되면 약 한 7,700만 명 정도 이 전 세계에서 되거든요. 네. 이 7,700만 그러니까 그 1%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6%를 와. 뿜어냅니다. 그러니까 네. 100만 개의 풍력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탄소 상쇄 효과만큼을 그냥 전 세계 그 1%가 그냥 뿜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들을 잡지 못하면 기후위기 극복을 하지 못한다라고 토마 피케티가 보고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돈 진짜 많은 사람들은 전세기 타고 다니고 그런다면서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막 200명, 300명씩 비행기 타는데 한두 명이서 전세기 타고 다니니까 탄소를 그렇게 배출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자 그러면 이제 이 피케티를 비롯한 이 학자들이 내놓은 해법의 핵심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0: 예. 기존의 경제학은 그 이미지로 치자면 우상향 곡선이 이 사실은 딱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우상향해야 된다고 보잖아요. 주가도 네. 우상향해야 네. 되고 GDP도 우상향해야 되고 네. 네. 경제성장률도 우상향해야 되는데 네. 이 토마 피케티가 그 이번에 제시한 개념은 이런 성장주의가 아니라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충분성의 경제로 방향을 틀어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네. 보고서가 제시한 수치를 보면 조금 파격적인데 2100년까지 전 세계 평균 노동시간을 지금의 절반 수준인 1년에 1000시간으로 1000시간으로 확 줄이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경제의 중심을 기존의 뭐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 그런 게 아니라 교육이나 뭐 보건, 문화, 돌봄 노동 뭐 이런 것 같은 비물질적인 서비스업으로 옮기자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 비물질적인 분야의 비중을 43% 정도까지 끌어올려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물론 이게 다 같이 가난해지자는 뜻이 절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물건, 과소비, 뭐 또 에너지 낭비 이런 거를 하는 대신에 그 돈을 질 높은 무상 교육이나 뭐 건강, 그다음에 늘어난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데 경제 성장을 하도록 해가지고 GDP를 그쪽에서 이제 향상을 시키자라고 하는 제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아니 이거 2100년까지라면 AI의 발전 속도와 피지컬 AI의 발전 속도를 보면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이렇게 드는데 자 그럼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지구 온도 상승을 이렇게 2도 이내로 이렇게 묶는 게 또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0: 예, 그래서 이렇게 부의 재분배를 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수렴이라는 시나리오로 2100년까지 1.8도 이내로 묶을 수 있다. 라고 예. 봤습니다. 물론 이제 1.5도 목표선은 한 그 네. 초과한다는 건 전제를 하지만 그래도 2도는 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하면 2100년까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1인당 소득을 연간 6만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8천만 원 수준으로 똑같이 맞추겠다라고
1: 똑같이 맞춘다고요?
0: 예.
1: 예를 평균을 들면 미국 사람들도 이렇게 되고 내려오고
0: 그렇죠. 예, 예. 약간은 이제 사회주의적인 예, 아이디어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네. 평균에서 그 정도 수준으로 맞춘다는 건데 네. 부의 재분배를 하기 때문에 그 지금 부자인 나라는 경제 성장률이 거의 정체가 되거나 탈성장이 되어야 되고 가난한 네. 나라는 확 올리겠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1인당 소득이 연간 6만 유로가 어느 정도냐면은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천만 원 수준이거든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그 1인당 GDP가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2100년 정도에 지금 수준보다 한 1.5배 정도 늘어나는 정도로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정도는 조금 잘 서거나 현상 유지인 거고 네. 이 가난한 나라는 훨씬 잘 살게 되는 수준에서 맞추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에너지 전환이 이제 같이 들어가는데요. 네. 화석연료 비중을 2050년까지 20% 밑으로 떨어뜨리고 2100년에는 탄소 중립 그러니까 아예 0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지금 그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제 이제 육류, 고기 소비 때문에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소를 방목하는데 숲을 많이 훼손을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서구권,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육류 소비량을 한 2분의 1에

0: 그래서 4분의 1까지 줄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제가 들었을 때는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이건 뭐 상상의 영역이니까요. 보고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저기 가난한 나라들이 있을 거니까 그 나라들의 국민소득을 이만큼까지 끌어올리려면 엄청난 돈이 들 텐데 결국 그럼 돈 많은 사람들이 내야 되는 건가요?
0: 예, 이거는 말하자면 이제 세계 유엔 차원의 어떤 그랜드 플랜

0: 무슨 협약을 네. 맺거나 네. 할 수 있는데 지금 전 세계의 개발 원조금이나 뭐 국제기구 예산을 합치면 전 세계 GDP 한 0.4% 정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네. 말해서 우리가 0.4% 정도 남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쓴다고 보면 될 수 있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케티는 세계 정의기금을 만들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전 세계 GDP의 약 10% 정도를 우리가 써야 된다라고 네. 아주 급진적인 제안을 하죠. 네.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네. 아까 말했던 슈퍼리치. 아, 예. 예, 이 사람들 전 세계 상위 1% 부유층으로부터 네. 최고 20%의 글로벌 부유세 그리고 최고 90%의 글로벌 소득세를 부과해가지고 이 돈을 걷어서 국가 배당금 형태로 가난한 네. 나라에 좀 더 많이 주자. 그리고 이 배당금은 어떤 뭐 산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인프라 혹은 뭐 교육, 보건 예산으로 쓰도록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전 세계 부를 재분배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인프라라는 것은 다른 뭐 산업 이런 게 아니고 기후 인프라 이런 데에만 쓰여야 그렇죠. 되겠네요. 예.
0: 이를테면 이제 사실 아프리카 국가 보고 야 기후 대응을 해라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 하거든요. 당장에 발전소도 없는 나라인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로 재생에너지 발전소 짓고 전기 네. 인프라 송전탑 뭐 이런 것도 짓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1: 지금 이 얘기 들으시는 청취자들께서도 약간 헛웃음을 지으실 것 같은데 그럼 일단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은 돈을 많이 내야 되고 더 이상 성장을 하면 안 되고 이러니까 엄청난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0: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만약에 어떤 그냥 중견학자가 내놓았다면 그냥 묻혔을 주장인데 네. 이 내놓은 그 기관의 소장이 토마 피케티고 또 토마 피케티가 리더로 해서 한 각국의 한 45명 정도의 유명한 그런 석학들 중견학자들이 네. 모여가지고 이 보고서를 냈기 때문에 네. 여러 언론에서 이 보고서를 주목을 했습니다. 뭐 가디언 그 영국 일간지 가디언 같은 데서는 뭐 사설을 싣기도 하고 그다음에 유명한 과학 저널 네이처에서도 과학 전문지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기후 시나리오로 이제 한번 뭐 보기도 했었는데 네. 네이처가 특집 기사를 게재를 했었는데 네.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이 보고서의 제안은 그동안 그 사회과학계에 있었던 탈성장 담론의 연속선상에 있다. 생태경제학자들 그러니까 탈성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도로나 병원 같은 기본 인프라가 다 갖춰진 그 다음부터의 어떤 성장은 오히려 지구를 갉아먹는 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경제성장을 이룬 그 부유한 선진국들은 이제 좀 탈성장 노선을 걸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주류 경제학자들의 비판도 소개를 했어요. 네. 주류 경제학자들은 이 토마 피케티의 이 보고서를 어떻게 보냐. 여전히 파이를 키워야 그래야 이 낙수 효과로 빈곤을 구제할 수가 있다. 보면서 이 사례를 뭘로 드냐면 중국을 봐라. 중국 같은 경우에 지난 30년 동안 경제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빈곤을 줄인 게 사실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거는 너무 유토피아적인 보고서다라고 비판을 한다고 합니다.
1: 네.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 유토피아 같은 그런 세계가 되면 좋겠다라는 보고서인데 네. 어쨌든 우리가 환경 문제 지금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걸 어쨌든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네. 유럽도 지금 문제고 우리나라도 지금 물 때문에 지금 난리고 예. 그렇기 때문에 환경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이 보고서뿐만 아니라 다른 보고서들이 계속 나올 텐데 거기에도 우리가 좀 주의 집중을 기울여서 지구 온도 상승을 막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 정의 보고서에 대한 말씀 나눠봤습니다. 기후변화와 동물연구소 남종영 소장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요즘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 떠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반려동물들과 함께 차를 타고 함께 이동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풍경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펫 모빌리티 시장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로드앤라이프 시간에는 반려동물과 안전하게 차를 타는 방법부터 휴가철 꼭 알아야 할 자동차 상식까지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동차 칼럼니스트인 풀드로트 컴퍼니 이동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1: 네.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반려동물을 태우고 이렇게 다니는 게 흔한 풍경이 이제 됐는데

0: 있는데 대표님도 그중에 한 분이신 거죠?
1: 네, 그렇죠. 작년 7월 1일에 광양시 동물보호소에서 유기견 진도믹스를 하나 입양해서 키우고 있고요.
0: 예, 예, 예.
1: 1년 딱 넘었네요.
0: 예, 예.
1: 이게 새로운 생명이 어쨌든 제 생활 속에 들어오는 거니까 굉장히 예. 많은 부분이 달라졌고요. 심지어 이제 운전을 하는 거라든가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도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가능하면 또 이제 많은 곳에 데려다니고 다니려고 하고 있고 뭐 캠핑도 같이 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0: 종종 저희 방송 오실 때도 차에 이렇게 같이
1: 네, 아침에 데려와서 예, 방송 예, 끝나면 네. 나가서 이제 산책하고 네. 여의도 공원이나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들어가죠.
0: 여의도 공원 좋죠.
1: 정말 좋습니다.
0: 아 네. 정말 최고의 복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1: 네네.
0: 아무튼 이 반려동물들을 차에 태우고 다니는 게 약간 세 살 아이를 태우고 다니는 거랑 비슷하다면서요?
1: 네. 이게 유기견이나 유기동물을 입양할 때 지자체나 보호센터에서 그 동물 사람 배움터 온라인 교육 수료증이라는 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아.
1: 이게 이제 뭐 의무는 아닌데 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설채연 수의사 그분이 출연한 3시간 분량 정도의 강의가 있는데요.
0: 네.
1: 사실은 거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예,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인지 학습 능력이 한 2살에서 3살 정도의 아이와 비슷하다는 그런 심리 실험 결과에 따라서 나온 거고요. 그럼 이게 그 상태로 한 15년 정도 평균 수명이 가니까 그만큼 이제 배려와 보호가 필요하니까 각오를 좀 제대로 다져라. 이게 네. 그냥 입양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어서 실제로 이제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워봤고
0: 네.
1: 또 크는 거를 봐온 입장에서는 굉장히 와닿는 얘기였거든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꼭 유기동물 입양이 아니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되게 도움이 돼요. 강아지 따로 있고 고양이 따로 있어서 들어가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세 살 아이면은 저도 둘째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얼마 전까지 세 살이었는데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고 부모가 사실 다 해줘야 되잖아요.
1: 그렇죠. 이게 말만 하면서 요구만 할 줄 알죠.
0: 그러니까
1: 말은 안 듣고.
0: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능력은 하나도 없으면서 요구사항만 많은
1: 맞아요.
0: 어떤 그런 상태인데. 세 살 아이를 차에 태울 때는 카시트에 태워야 되잖아요.
1: 네.
0: 근데 반려견 말씀하셨으니까 반려견은 그냥 태워도 되는 겁니까?
1: 이게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0: 네.
1: 그 충격이 발생을 하잖아요.
0: 그렇죠.
1: 이게 그 차에서 받는 충격도 있지만
0: 네.
1: 차 안에서 고정되지 않은 물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2차 피해도 발생을 합니다.
0: 네.
1: 이게 호주 도로 안전 프로그램의 테스트에서는 1리터 크기의 물병,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게 500ml인데 그거 두 배 정도 되죠. 그게 그 가속 중력 가속도로 한 20G 정도를 받으면 실제로는 한 20kg 정도의 그 물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9kg 정도 되는 물건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0: 네.
1: 짐이나 강아지들이라고 하면 그게 90km로 달리다가 사고가 나면 이게 450kg이 되거든요.
0: 오, 엄청나네요.
1: 그러니까 이제 2열에 태우건 어떻게 건 걔가 이제 움직여서 날아와서 부딪히게 되면
0: 네.
1: 사실은 사람도 다칠 수도 있고
0: 네.
1: 또 강아지들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여서
0: 네.
1: 잘 고정되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0: 네.
1: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뒷선반에 물건 올려놓으시는 분들 종종 있는데
0: 네.
1: 그런 것들이 정면 충돌이 있을 때는 헤드레스트를 때리거나 머리 부분에 손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원래도 그거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0: 아 그래서 SUV를 제가 작년에 구매를 했는데 SUV
1: 네.
0: 구매를 할 때도 그 요즘에 2열에 독립 시트들이 있잖아요.
1: 네네네.
0: 하나로 쭉 이어진 시트가 있고 독립 시트가 있는데 예를 들면 7인승처럼 3열까지 있는 SUV 경우에는 그 독립 시트가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중간에 이제 막아주는 게 없으니까
1: 네네네.
0: 혹시나 사고가 났을 때 그런 생각도 나는데 그래서 아이들은 뒤에 카시트를 이렇게 놓고 앞에 두면 더 위험한 거죠? 카시트는
1: 네. 이게 그 아이들을 태울 때는 카시트나 안전벨트 같은 구체적인 안전장치 사용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의무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0: 네네.
1: 그런데 아직까지 반려견이나 반려동물은 법으로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운전에 방해되는 행위, 그러니까 운전자가 동물을 안고 운전하거나 무릎에 놓고서 하는 거는
0: 네.
1: 그거는 도로교통법 39조 5항 위반으로 명백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0: 종종 봤는데요, 저는.
1: 네.
0: 그래서 안 되는 거라고요?
1: 그게 안 된다는 거죠.
0: 아.
1: 실제로는 그 법에서 처지하는 것 내용을 보면 운전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운전하면서 발을 이렇게 올려놓고 나는 것 다닌다거나
0: 네.
1: 그런 것들도 사실은 운전에 방해되는 행위니까
0: 아하.
1: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이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그리고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4만 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0: 네.
1: 실제 이런 경우에는 사고나 그 치사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압승객석 같은 경우에는 사고 날 때 에어백이 터지니까 예. 그 에어백에 부딪히는 충격도 사실은 굉장히 크거든요.
0: 그렇다면서요.
1: 그래서 이게 안전벨트를 메고 있는 상태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데 보조 역할을 하는 에어백이 사실은 치명상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가능하면 뒷자리에 태우, 일단은 뒷자리에 태우는 게 최선이고요.
0: 네.
1: 앞자리에 태울 경우에는 승객석 에어백을 끄는 기능도 있고 또 혹은 이제 체중에 따라서 그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게 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강아지들은 그럼 어떻게 태우고 다녀야 되나요?
1: 이게 그 대형견하고 소형견이 좀 다른 경우인데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아이들 이제 몸에다 하네스라고 하죠. 이렇게 목줄 말고 네네. 몸 전체를 고정하는 걸 하고 그 하네스를 안전벨트라든가 혹은 안전벨트를 고정하는 고리에다가 고정을 해서 얘들이 어느 정도는 움직일 수 있지만 사고가 났을 때 몸을 확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애가 덩치가 크니까
0: 예.
1: 그러다 보면 이제 2열에 태우게 되더라도 그런 장치라는 게 좋고 또 트렁크에 태우는 경우에는 예. 케이지가 있습니다.
0: 예, 예.
1: 강아지가 들어가는 케이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케이지 자체가 차 바닥에 고정이 돼야 돼요. 이게 고정이 되지 않으면 그 케이지 채로 움직이기 때문에
0: 위험하겠네요.
1: 그것도 또 문제가 되죠.
0: 네.
1: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그 아이소픽스라고 해서 요즘 차들 보면
0: 네.
1: 2열 시트에 등받이하고 바닥 엉덩이 쿠션 사이에
0: 네.
1: 그 유아용 카시트를 고정할 수 있는 고리가 따로 있습니다.
0: 아,
1: 그리고 아이소픽스를 고정할 수 있는 장치도 그 유아용 시트에 달려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혹은 안전벨트를 당겨서 고정하는 방식으로 확실하게 몸이 고정돼 있어야 되는 거죠.
0: 네. 이렇게 반려견들도 자동차 안전의 중요한 대상이 되면서 펫 모빌리티 시장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1: 네네.
0: 자동차 회사들의 움직임이 있습니까? 이에 대응한?
1: 이게 그 일단 통계를 보면 네. 2025년에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누적된 등록 대수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합쳐서 한 367만 마리 정도 됐고요.
0: 예.
1: 이 중에 강아지가 360만 마리가 넘습니다. 근데 이게 등록된 것들이니까
0: 예.
1: 실제로 등록이 안 된 것들을 따지면 뭐 반려견은 한 500만 마리 가까이 되고요.
0: 네.
1: 또 반려묘는 277만 마리에 달한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0: 아,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가구 수로 따지면 한 600만 가구 정도가 되고
0: 네.
1: 사람으로 보면 한 1500만 명이 넘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체 인구의 한 30%가 되는 거예요.
0: 그렇군요.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많이 신경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 자동차 회사들도 당연히 이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시작한 거죠.
0: 네.
1: 가장 앞서 있는 곳은 이제 볼보 자동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여기는 이제 벌써 한 10년 됐는데 그 반려견을 트렁크에 태웠을 때 바닥 과 공간을 딱 분리하는 케이지
0: 네.
1: 전용 케이지 차종에 맞춰 놓은 케이지들을 네. 공식 액세서리로 판매한 게 꽤 네. 됐고요. 그거 말고도 뭐 안전벨트 연결 패드 등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장 먼저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자동차도 포터블 펫하우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 아이소픽스
0: 네.
1: 그 카시트 고정하는 거기에다가 달아서 할 수 있는 강아지용 케이지 같은 것들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뭐 반려견 장난감 같은 것도 재밌는 것들도 많습니다.
0: 네. 자동차 기술들도 거기에 맞춰서 좀 이렇게 발전된 것들이 있습니까?
1: 네. 이게 보면 사실은 이게 그 꼭 강아지만을 위해서 기술이 나왔다라기보다는
0: 네.
1: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보이는 거가 많아요.
0: 네.
1: 이제 일단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체온이 38도에서 39.2도 돼서 사람보다 한 1.5도에서 2.5도가 높습니다.
0: 그러네요.
1: 그러니까 열이 올라갔을 때
0: 네.
1: 주변 온도가 올라갔을 때 몸이 반응하는 게 훨씬 더 사람보다 빠르죠. 그러니까 차 안에서 더운 여름철 요즘 같은 때 이제 차 안에 있으면 사람은 아우 덥다 정도로 끝날 거가 사실은 강아지들한테는 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5에서 20분 정도만 지나도 열사병이나 장기 손상 같은 치명적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0: 네.
1: 이제 그래서 이제 차 안에다가 그렇다고 해서 강아지를 무조건 방치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을 거예요.
0: 그렇겠죠.
1: 일부러 하진 않을 거예요.
0: 네.
1: 이게 어쨌든 실수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0: 네.
1: 그렇게 실수로 두고 갔을 경우에 이를 감지해서 알려주는 시스템들이 차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죠.
0: 오, 근데 이걸 알려준다고요?
1: 네.
0: 안에 움직이는 물체가 있다.
1: 네. 근데 이게 원래는 안에 사람이나 아이들에 대한 감지를 한다거나 혹은 이제 도난 방지를 위해서 생기기 시작한 기능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도난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니까 큰 물체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실내에다가 이제 초음파 센서만 달아서 그걸로 큰 물체만 감지를 했는데 이게 만약 아이들 같은 경우에 특히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카시트에서 조용히 자고 있는 경우에는 네. 이불도 덮여 있고 네. 누워서 가만히 숨만 쉬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는 초음파로 감지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보시면 되냐면 주차 센서가 있는데 네, 네. 자동차 주차 센서 삐삐삐 네, 네. 나잖아요. 그게 삐삐삐삐 하고 소리가 나지만 사실은 봉 같은 작은 물건을 감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예,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레이더를 써서 조금 네. 더 전파대가 넓은 거를 써서 정밀하게 감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세계 최초 기술로 선보인 데가 현대자동차입니다. 그 제네시스의 GV70이라는 중형 SUV에 네. 그 뒷좌석하고 트렁크 쪽에다가 레이더를 쏴서 네. 그 사람 아이가 있을 때 이불이 담요가 덮여 있는 상태로 있어도 숨 쉬는 거 움직이는 정도 네. 이것만 해도 아이가 있다는 걸 감지를 하게 되고요.
0: 그 정도로
1: 정밀하죠.
0: 네, 정밀하게. 네. 네,
1: 그래서 감지를 하고 첫 번째로는 운전자한테 일단 맨 처음에 뭐냐면 아이를 태우려면 뒷문을 열었다가 닫았을 거지 않습니까?
0: 네.
1: 그렇죠. 그러면 네. 차에서 시동을 끄고 내리게 되고 내리면 내리려고 하고 문을 열면 네. 뒷자리를 확인하라고 먼저 경고를 띄워줘요. 근데 네. 이제 그걸 무시하고 차 문을 닫고 문을 잠그고 갔어요. 네. 그러면 10분 동안 그 실내에 있는 레이더로 실내를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감지가 되면 네. 30초 동안 그 경고음 차의 경적을 삐삐삐삐삐 하고 빵빵빵빵 울리고 예. 그 깜빡이나 비상등을 켜서 주변에 알려주고요. 예. 또 요즘에 이제 커넥티드 서비스라고 그래서 스마트폰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스마트폰으로도 차 안에 물체가 움직임이 감지되었다라는 알림을 줘서 사고가 발생하는 일들을 막아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이 사실은 네. 반려견들, 반려동물들한테도 같이 쓰일 수가 있는 거죠.
0: 아, 그렇군요. 근데 그런 기술이 사실 뭐 없어가지고 차에 제 차에도 물론 없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여름에 반려견들을 차에 깜빡하고 그러니까 태워두고 이렇게 갔다 그랬을 경우 굉장히 반려견들한테 위험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 대체로 보면 일단은 사람이 한 분이 있는 게 제일 좋아요.
0: 그렇겠죠.
1: 예, 같이 있으면서 봐주시는 게 제일 좋고 이게 또 좀 참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반려동물이랑 같이 갈 수 있는 곳이 많아지면 사실은 두고 갈 일이 없거든요.
0: 아, 그럼요.
1: 예. 네, 근데 요즘에 그 이제 출입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규제가 더 심해진 쪽이어서
0: 아, 더 심해졌나요? 예전보다?
1: 네, 예전에는 그냥 허가만 하면 됐는데 네. 요즘에는 뭐 접종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된다거나 네. 하는 식으로 훨씬 더 까다로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네. 사실은 더 불편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법적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네. 어쨌든 차 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전기차가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0: 예.
1: 시동을 걸고 있어도 전기차는 배출가스가 안 나오잖아요.
0: 그렇겠죠.
1: 그러니까 이 냉난방을 작동을 시킨 상태에서 차를 잠깐 자리를 비울 수도 있는 거죠.
0: 예.
1: 그리고 실제로 볼보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네. 차 안에서 그런 움직임이 감지가 되면 자동으로 냉난방 장치를 키우는 경우 켜서 실내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기능들도 달려 나오고 있습니다.
0: 만약에 반려견을 차에 두고 내리려면 그렇게 이제 냉난방 기능 같은 걸 좀 켜놓고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1: 네네.
0: 네. 반려견들과 함께 장거리 여행을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휴가철에 이런 걸 좀 챙겼으면 좋겠다 하는 점을 좀 알려주십시오.
1: 일단은 아이들도 사람 아이들도 차에 타면 네. 멀미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0: 아, 많죠. 저희 둘 다 해요, 애가.
1: 네. 그러면 그게 원래 멀미라는 거가 이제 눈으로 보는 거하고 네. 귀하고 머리로 느끼는 게 달라서 생기는 인지장애거든요.
0: 네.
1: 그러면 이게 차에 일단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차를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건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인데 차 안에서 즐거운 기억을 계속 심어주는 거죠. 안에서 놀아주고 장난감도 주고 그다음에 간식도 주면서 차 안이라는 공간이 익숙해지는 게 첫 번째고요.
0: 네.
1: 그다음에는 이제 단거리로 시동을 걸고선 잠깐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그런 행동을 또 단거리로 움직이면서 계속 익숙해지게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또 민감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귀를 막아준다거나 이렇게 귀마개 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덮어주는 거.
0: 네네네.
1: 그런 거 해준다는 거나

0: 그런 빛 같은 거를 차단해주면 조금 더 멀미를 덜하게 되고요.
1: 네.
0: 어쨌든 사람도 장거리를 가면은 휴게소에 한 1시간마다 들려서 쉬잖아요.
1: 그럼요.
0: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1: 아, 예.
0: 그러면 이제 그때 내려서 아이들 데리고
1: 네.
0: 산책하면서 뭐 애들 대소변 볼 거 다 보고 그 다음에 물도 마시고 네. 간식도 주고 그러고 이제 차에 타고 움직이는 게 가장 좋죠.
1: 네. 이렇게 장거리를 여행하러 가다가 진짜 운이 없게도 사고가 한번 이렇게 났을 네, 경우에 네. 저는 반려견을 키워보지 않아서 모릅니다만은 반려견이 도망갔다 이런 케이스도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1: 네.
0: 애들이 문이 열리고 큰 소리가 나서 충격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놀라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차에 고정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일단 사고가 나게 되면 사람하고 반려견은 의료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1: 네.
0: 문제는 이제 사람이 중상을 입어서 바로 병원에 가야 되는 경우죠.
1: 네.
0: 그 경우에는 일단 그 경찰이라든가 뭐 소방관들 같은 구조 체계에는 우선은 인명 구조가 먼저가 되고요.
1: 네.
0: 그 다음에 뭐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는 일단 보호를 해준다거나 동물병원으로 인계를 해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하는 처리들은 그런 처리 매뉴얼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1: 네, 다행이네요.
0: 그런데 어쨌든 이게 정식으로 처리 결과가 되는 것도 아니고.
1: 네.
0: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아까 이제 법적인 그런 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1: 네.
0: 반려동물은 생명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물건으로 취급을
1: 그렇죠.
0: 받습니다.
1: 민법으로는 물건.
0: 네, 민법상 물건으로 네.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상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에서도 좀 문제가 있고요.
1: 네.
0: 그런 것들이 지금 법제화가 되는 거가 이제 6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법무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 네.
0: 이제 대놓고 바로 생명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얘를 사람하고 동등한 관계로 올려놓을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 사고가 나서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
1: 네.
0: 강아지도 다쳤어요.
1: 네.
0: 그러면 이 강아지가 다친 거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받는 거는 대물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상대방 차가 과실이 있을 경우에 네. 대물로 하고
1: 대물로 받을 수는 있나 보죠.
0: 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병원 치료비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그
1: 네.
0: 경찰관이라든가 그런 쪽에 반려견도 타고 있었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인지를 시키고
1: 네.
0: 그 사고 조사 보고서 안에 반려견도 부상을 입었다라는 거가 조사 내용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보험 처리를 할 때 그 가능해지고요. 대신 이제 그 받을 때 이게 뭐 위로금이라든가 그 사람 같은 경우 일을 못해서 받는 휴업손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얘들은 그런 것들이 아직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1: 일을 하진 않으니까요. 보통.
0: 물론,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위로금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받을 네.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좀 정리가 될 필요하죠.
1: 네. 조금 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는 부분 뭐 한두 가지 더 있으실까요?
0: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우선 돼야 되고요.
1: 네.
0: 그리고 그거 안에서 물건 규정을 물건이라는 거를 일단은 허용해 가면서 차츰차츰 바꿔가겠다는 게 지금 관련된 내용인데
1: 네.
0: 펫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도 나와 있기는 해요.
1: 네.
0: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입했을 때 그쪽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긴 한데 이게 대부분 보면 다 자동차 보험에서도 나오는 거가 사망했을 때 위로금 형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사고가 나서 다쳤을 때 얘들도 재활을 하거든요.
1: 네, 그렇죠.
0: 예, 척추 쪽에 손상을 입으면 하반신 마비가 사람처럼 똑같이 오기도 하고
1: 네.
0: 재활하는데 똑같이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1: 네.
0: 이런 비용들은 사실은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되어야 이게 반려견한테 강아지들한테까지 그래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1: 네.
0: 사실 우리가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력이 높아지면 이제 그렇게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1: 선진국이니까요.
0: 그렇죠. 이제. 네. 네. 그런 관점에서 반려견이나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도 조금 더 개방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 네. 끝으로 반려견을 데리고 운전하는 그러니까 여행을 가실 분들이 좀 이런 에티켓은 좀 생각하시면 좋겠다 하는 점을 좀 말씀해 주세요.
0: 계속 제가 이제 사람 아이들하고 똑같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1: 네.
0: 이게 내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다 귀엽지만
1: 저는 너무 아플 것 같아요.
0: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냥 애들일 뿐이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애들이 휴게소나 이런 데서 떠들고 하면은 아우 야 그만해라고 말리긴 하지만 이게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민폐인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강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귀여운데
1: 네.
0: 주변 사람들한테는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1: 그럼요.
0: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공공장소에서는 반드시 이제 목줄을 채우고

0: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오프리쉬로 풀어놓는 일은 없었으면 하고요.
1: 네.
0: 그다음에 당연히 배변봉투라든가 이런 것들을 챙겨서 대소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처리하는 그런 것들을 해서 이렇게 수시로 또 물 주시는 것도 잊지 말고요. 그런 것들을 해갖고 다들 즐거운 휴가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요즘 휴가철에 자동차에 이제 반려견들, 반려동물들 같이 태우고 다니시는 일이 좀 흔한 풍경이어서 이런 말씀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동차 칼럼니스트인 풀드로틀 컴퍼니 이동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정현재 PD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말 달인 도전 1단계 문제로 두 표현 중에서 맞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먼저 감정이 메마르다의 매는 어이애와 아이애 중에 맞는 표현은 어느 것일까요? 이때는 첫 음절의 모음으로 어이애를 쓰는 메마르다가 맞습니다. 메마르다의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성격, 생활 같은 데서 느낌이 몹시 무디고 정서가 부족하다를 뜻합니다. 또 남의 물건을 쓱싹 빼돌렸다 해서 싹은 시옷과 쌍시옷 중 어느 것이 맞을까요? 이 경우엔 쌍시옷을 쓰는 쓱싹이 맞습니다. 옳지 아니한 일을 슬쩍 얼버무려 해치우는 모양을 뜻하는데 표기 형태와 발음이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여행을 가기에 어중띈 사이와 어중뗀 사이 가운데 맞는 것은 어중뗀 사이입니다. 어중뗀다는 이도저도 아니어서 어느 것에도 알맞지 아니하다라는 뜻이고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어지빠르다가 있습니다. 어지빠르다는 정도가 넘쳐 처져서 어느 한쪽에도 맞지 아니하다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 퇴근까지 30분 정도 남았지만 일을 새로 시작하기엔 어지빠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쿠키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더워서 잠을 설친 분들 많으시죠?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기온이 서울 26.3도, 서귀포는 27.9도를 보이고 있고 특히 제주도는 17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와 강원 중남부, 충청도와 남부 대부분 지역, 제주도에는 열대야 주의보와 함께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낮 기온이 대부분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서울 32도, 대전 33도, 광주와 제주 34도 등이 예상됩니다. 그중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강릉은 35도, 대구 36도, 포항은 38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정체 전선이 북한 쪽으로 올라가 있어서 전국의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대기가 불안정해서 지금 인천과 강원 북부 지역에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있고 그 밖의 지역은 오늘 한때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적게는 5mm에서 많은 곳은 6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3도, 습도는 85%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검사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로 방침을 잡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정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민주당은 보안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르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토론회를 엽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장동혁 대표와 정희용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심교원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원장이 참석하고 서울시 관계자와 부동산 전문가 등도 함께합니다. 국민의힘은 주택 공급 부족과 징벌적 조세 정책, 과도한 금융 규제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향후 정책과제 발굴과 대안 제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7박 11일의 일정으로 미국과 남미 3개국 순방길에 오릅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오늘부터 이틀간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글로벌 AI 리더와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자들을 만납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서 26일부터 29일까지 룰라 브라질 대통령의 초청으로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뒤에 29일부터 30일에는 칠레를 방문해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첫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어제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장 김모 경무관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김 경무관은 당시 수사팀이 장윤기에 대해 성폭행 목적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판교분기점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최초로 사고를 낸 30대 남성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앞서 어젯밤 9시 반쯤 서울시 성동구 사근동의 15층짜리 아파트 12층의 한 가구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주민 한 명이 경상을 입고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았고 45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현지 시각 23일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에서 12.5%의 강제 노동 관세를 60개 나라에 부과했습니다. 한국도 사실상 12.5%의 관세를 맞았습니다. 지난 2월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무효 판결 이후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의 만료를 앞두고 그 직전에 이를 대체할 새 관세를 내놓은 겁니다. 이와 함께 미 재무부는 이날 연방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반기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스위스, 태국 등 10개 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어 잠재적인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각 23일 미 사우디 원자력 협정 관련 기사에서 워싱턴은 서울로부터 왜 사우디는 되고 우리는 안 되는가라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을 촉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오랜 기간 미국과 우라늄 농축 권리를 놓고 협상을 해왔는데 아직 원전조차 건립하지 않은 사우디가 잠재적 농축 권한을 확보한 것은 한국에 대해 이중잣대가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도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 오후부터 저녁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는 최대 30에서 40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포항 38도 등 전국이 29도에서 38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원 영동과 충남, 영호남 지역과 제주의 최고 체감 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지만 흐린 상태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6.3도입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변희영이었습니다. KBS.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글로벌 관세 개헌이 만료되자 이번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강제 노동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사실상 12.5%의 관세가 부과됐는데 뉴스브리핑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을 이르면 오늘 당론으로 확정할 것이란 전망 속에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격 인터뷰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가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세 후보로 압축됐고 8명의 최고위원 후보에 친청계 후보 3명이 모두 경선을 예비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검경 합수본이 6.3 지방선거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 통계를 조작한 혐의를 잡고 중앙선관위원회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정치와이에서 더 깊게 짚어봅니다. 사건 아위에선 인천 쿠팡 물류센터 대형 화재의 법적 쟁점을 정진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저격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7월 24일 금요일 저격시사 시작합니다. 금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KBS 홍혜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조금 전 들어온 미국발 관세 속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해서 최대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60개 나라에 부과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상 12.5% 관세 부과 맞았죠?
1: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의 만료를 앞두고 이 직전에 이를 대체할 새 관세를 내놓은 겁니다. 한국은 일본과 함께 사실상 12.5%의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이번 조치의 근거인 무역법 301조는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응해 미국 정부가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우리나라는 강제노동과 구조적 과잉생산 두 분야 모두에서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었는데요. 구조적 과잉생산 분야의 추가 관세 부과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0: 네, 또 중요한 게 이번 301조 관세가 지난달 한미 무역 합의에서 설정한 15% 관세 상한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지 여부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지난달 한미 무역 합의에서 정한 관세 상한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 무역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의 걱정이 큰 상황이어서요. 정부 대응에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0: 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수본이 어제 또다시 선관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번엔 투표율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고요?
1: 그렇습니다. 합수부는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하고선 이를 수정하지 않고 조작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논란이 된 송파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문제도 드러났는데요. 합수부는 구체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발견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0: 네. 경기도의 경우에는요. 이 투표율 조작 정황이 어제 KBS 보도로 구체적으로 드러났죠.
1: 그렇습니다. 전국 단위 선거는요. 1시간 단위로 투표소별 투표자 수를 집계하고 공개합니다. 네. 이 집계가 이뤄지던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에 경기도 선관위 관내 한 투표소에서 입력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이 KBS 취재 결과 실무자가 수백 명이었던 투표자 수를 수천 명으로 입력했고 경기도에 있는 다른 투표소에 부풀려진 수치를 나눠서 기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요. 가령 A 투표소에서 실제 200명이 왔는데 1000명으로 잘못 입력하자 이 초과한 800명을 감추려고 인근 투표소의 투표자인 것처럼 나눠서 끼워 넣었다는 겁니다. 이 부풀려진 게 티나지 않도록 1시간 뒤 입력할 때는 투표자 수를 0명이나 1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실제 투표자 수가 늘어나면 부풀려진 숫자가 메워지는 걸 노린 겁니다.
0: 네. 자, 이런 은폐 정황을 뒷받침할 선관위 직원들의 녹취록을 합수본이 입수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합수본에서 실무진끼리 내부 메신저로 숫자를 맞추자며 모의한 대화록을 입수해 분석한 것이 이번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핵심 증거로 보입니다. 원칙대로라면 윗선에 보고하고

0: 승인받은 뒤에 전산 시스템의 수치를 바로잡아야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서 그 충격과 파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1: 네. 더 큰 문제는 합수부는 이런 통계 조작이 이번 6.3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다른 선거에서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본 거죠.
0: 그렇습니다. 합수부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른 지역이나 과거에도 오입력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또 이런 실시간 투표율 왜곡이 유권자 심리나 선거 결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1: 네. 선관위 수사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0: 우선 합수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얻어낸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해당 직원들을 불러 조작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이를 사후에 어느 윗선까지 인지했는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노태학 저 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 이번 투표율 조작 정황까지 감사받지 않던 선관위의 부실 행태는 앞으로 본격적인 수사로 그 실체가 더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선관위 통계 조작 의혹이 지금 제기되니까 여야 대립각 더 깊어지고 있죠.
0: 그렇습니다. 우선 요즘 올림픽공원 집회 자주 모습을 드러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란 비판을 반박하듯 이게 부정선거 아니냐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선관위 특검 수사 대상에 서버를 명시해 다른 의혹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프레임을 정략적 적으로 이용한다고 반박했는데요.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하려면 올림픽공원 개표소 투표지 공개 검증부터 협조하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선관위의 통계 조작 정황이 드러난 만큼 특검에서 서버 수사자는 요구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선관위 특검 수사 범위를 협의해 이달 내에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1: 네. 자, 어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관심이 참 많았는데 후폭풍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핵심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0: 우선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정책 목표가 시장 정상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아파트값 폭등 원인으로 전세대출을 꼽으면서 금융제도 손재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또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등 핀셋 지원을 강조했고요.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수도권 주택 착공이 줄었다는 점도 핵심 문제로 지목이 됐는데요. 이 대통령은 공급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이 수도권에 핵이 타고 한번 돌아볼 생각이라며 신규 택지 발굴에 직접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1: 네. 이번 토론회에서 무엇보다 보유세를 올리냐가 관심 대상이었는데 세제 개편안 윤곽이 구체화됐다고요?
0: 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에는 다들 동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선진국 수준으로 올릴 경우 거센 저항이 뒤따를 거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차등과세 구상을 공개했는데요. 표준 1주택을 기준으로 세 부담을 정한 뒤에 실거주 목적, 서민 중산층, 지방은 부담을 낮춰서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다주택, 투기 목적엔 부담을 더하는 방식으로 과세 고삐를 죄겠다는 구상입니다.
1: 네. 양도소득세와 종부세에 대한 정책 방향은 어떻게 논의가 됐을까요?
0: 먼저 이 대통령은 양도소득세를 놓고는 1주택자 감면 혜택을 제한하자는 주장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이 종부세 과세 기준 전환은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바꾸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좁혀졌습니다.
1: 네. 자, 부동산 대토론회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 순방 일정이 공개됐네요.
0: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부터 7박 11일 일정으로 미국과 남미 3개국 순방길에 오릅니다. 이 첫 방문지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젠슨 황, 샘 알트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CEO들과 만나 AI와 반도체 투자 확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어 브라질과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 주요 3개국을 찾아 정상 외교를 진행하고요. 또 귀국길에 독일 프랑크 크프루트에 들러 동포 간담회를 갖고 순방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 네. 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이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3파전으로 압축됐고 이른바 친명대 친청 대결 구도 속에 당원 표심을 얻기 위한 신경전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0: 3단계에선 이성윤, 한민수, 최민희 후보가 예비 경선을 통과했고요. 친명계에선 박선원, 김용, 서미화, 김영호, 임미애 후보가 본선에 올랐습니다. 이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로 당심의 향방이 승부의 핵심 요소로 보입니다. 후보들은 다음 주 주말 충청권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경선에 돌입합니다.
1: 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김 여사 상고심 선고 연기됐습니다.
0: 통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올리는데요. 대법원은 회부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엇갈린 하급시 판단이 나온 게 영향을 미친 걸로 해석이 됩니다. 오늘 선고가 예정됐던 사건들을 보면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였는데 여기서 논란이 된 게 무상 여론조사 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여사는 1심

0: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일부 유죄를 받았고 또 오세훈 시장 1심 재판부도 명태균 씨 진술 신빙성을 일부 인정하자 대법원이 김여사 사건을 전원 합의체로 회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기일을 아직 지정하지 않아서 앞으로 선고 결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금요일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KBS 홍혜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전교 식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7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2: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출근길 평소보다 수월한 편이지만 돌발 구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입니다. 수원 신갈 나들목에 추돌 사고 발생했고요. 사고 처리하면서 일시적으로 전체 차로가 통제 중입니다. 신갈 분기점부터 꽉 막혀 있습니다. 더 가서 남사진이 나들목부터도 밀리는데요. 남사 졸음쉼터 3차로 막고 사고 처리 중입니다. 반대 서울 방향은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방향입니다. 남한산 나들목에서 남한산 분기점까지 흐름 답답하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일직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군포에서 부곡 지나기 어렵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 서운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이동량이 늘고 있고요. 서울 시내는 아직까지 교통량 수월한 편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1: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3: 네, 특히 나스닥 지수가 좀 하락세가 좀 깊었는데요.
1: 네.
3: 일단 미국 증시는 이 알파벳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투자자들의 어떤 수익성에 대한 우려 이 부분이 확대되면서 이 하이퍼스케일러를 중심으로 한 매물 출회가 좀 급격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락 출발을 시작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 지금 미국과 이란에 대한 어떤 강한 메시지를 통해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나스닥 지수는 한때 3%까지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1: 네.
3: 다만 이 마이크론을 좀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업종에 좀 일부 좀 축소를 되돌리는 좀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부진은 계속되면서 지수에 좀 부담을 주었습니다. 다만 장 마감 이후에 인텔이 실적 발표를 하면 시간에서 좀 급등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미국 증시는 시간에서 좀 상승 중입니다.
1: 예. 자, 알파벳은요. 실적은 견조했는데 하락 마감했어요.
3: 사실 이제 시간 외에서 네. 전일 시간 외에서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이제 본장을 들어갔었는데 일단 견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올해 자본 지출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고 여기에 따라서 상장 이후 처음으로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는 이제 FCF가 마이너스로 전환되자 좀 하락 불안감이 좀 하락했고요.
1: 예.
3: 그동안 사실 어떻게 보면 검색 사업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현금 창출력이 좀 좋았다는 부분들 이 기본 구조에서 어떻게 보면 자본 집약적인 고비용 구조로 체질이 변환된다는 점 이 부분이 좀 불안감으로 좀 제기가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런 어떻게 보면 하락은 비용 문제가 좀 많이 결국은 이제 발생할 것이다. 이와 관련돼서 좀 같은 업종에 있는 뭐 메타 플랫폼즈라든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제 다른 빅테크들의 어떤 하락을 또 유발했는데
1: 네.
3: 다만 이제 비용 부분에 있어서 애플은 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빅테크가 좀 매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애플 같은 경우도 좀 동반 하락하는 좀 그러한 모습을 좀 나왔습니다.
1: 네. 테슬라도 14%가량 급락했는데 왜 그런 건가요?
3: 네, 테슬라 지금 마이너스 14% 이상 좀 급락을 하면서 상당히 좀 시장에서 걱정이 좀 많은데요. 이 자동차 사업의 이익률 둔화 여기에도 사실 AI, 로봇, 뭐 휴머노이드로 좀 미래 사업을 좀 투자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1: 네.
3: 사실은 여기도 알파벳과 마찬가지로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1: 네.
3: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AI 투자 자체보다는 투자자의 투자금의 어떤 회수 시점 이 시점이 상당히 불명확하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했고 여기에
1: 네.
3: 또 기존 전기차 사업의 수익성의 악화까지 좀 겹치면서 향후에 현금 창출력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가 되면서 주가가 지금 10% 넘게 지금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인텔은 15년 만에 최고 성장률을 보이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급등하는 흐름이라고요.
3: 네, 인텔이 시간외에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2분기 지금 매출과 EPS 모두 좀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매출 같은 경우는

0: 161억 달러 이상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좀 상승을 했고요.
1: 네.
0: EPS도 0.42 달러를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이제 클라이언트 컴퓨팅이라든지 뭐 데이터 센터 AI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거의 두 자릿수, 특히 데이터 센터 AI 매출은 거의 59% 이상 좀 증가를 하면서
1: 네.
0: 사실 이제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에서도 시장의 가이던스를 상회하면서 아 이제는 AI의 어떤 수요가 지속된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높였고요. 사실 여기서도 지금 인텔도 2년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84억 달러로 적자를 기록했는데 오히려 시장은 이를 이제 AI라든지 파운드리 투자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현금 유출이 좀 되었다. 그래서 앞에 알파벳과 테슬라는 약간 좀 다르게 해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 대부분 1% 내외로 좀 시간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1: 네. 요새 국제유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브렌트유가 100달러를 넘어섰어요.
0: 네. 지금 계급된 유가의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라는 좀 이제 전망이 있는데
1: 예.
0: 일단 브렌트유가 지금 이제 100달러 넘어섰죠. 전일 대비 7% 이상 급등했고요.
1: 네.
0: WTI도 종가로 봤을 때 92달러를 좀 기록을 하면서 전일 대비 6% 이상 좀 상승하는 모였습니다. 특히 이제 두 유종 모두 5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브렌트유는 지금 5월 22일 그다음에 WTI는 6월 4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유가의 급등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조선이 피격됐다는 소식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후티 반군 그다음에 뭐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 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점이 제업되는 영향으로 좀 미치고 있고요.
1: 네.
0: 지금 골드만삭스 보고서에서는 4분기 브렌트유가 배럴당 120달러 그다음에 내년 평균 100달러까지도 기록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1: 예. 자, 국내 증시는 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7000선을 넘겼습니다. 코스닥도 5%가량 올랐고요.
0: 네. 어제 우리나라 증시는 모두 회피했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5거래일 만에 7000피를 다시 좀 탈환했습니다. 지금
1: 네.
0: 전장보다 4.4% 정도 오르면서 7096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특히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한 5.2% 상승을 하면서 790선 거의 800선에 좀 다가선 모습인데 일단 뭐 알파벳 자체는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최근에 좀 이 현금 흐름에 대한 부분에서 좀 의문점은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이 캐펙 숫자가 늘어난다는 점
1: 네.
0: 이 점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어떤 메모리 품귀 현상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이 됐고요. 특히 이제 주목할 것은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급등 출발했고 오후에 매수 사이드카가
1: 네.
0: 걸렸습니다. 14번째로 걸렸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움직임이 조용하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이제 지수별, 섹터별로 순환매가 좀 상당히 활발하게 나온 그런 하루였습니다.
1: 네. 최근에는 원화 강세 속에 외국인 매수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0: 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까지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외국인의 국내 복귀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전년 대비 0.6%를 좀 기록을 하면서 하느니 5월의 전망치를 좀 크게 웃돌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외국인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 또 이제 이 팔자에서 사자세로 좀 돌아선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주요한 원인으로 좀 제가 볼 때는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이 지난달에 코스피에서 50조 원 넘게 매도했습니다만 이달 13일부터 22일까지 3조 물론 이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3조 원 정도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원달러 환율을 좀 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또 SK하이닉스가 이제 ADR 발행한 조달 지금 자금이죠. 265억 달러가 다시 지난 14일부터 국내로 유입된 점도 원화 강세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됐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좀 요인이 좀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은 지금 1,400원대 중반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1: 예. 그런데요. 우리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순매수가 5달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미국 시장으로 이동하는 점인 건가요?
0: 네. 진짜 개인 투자분들은 정말 스마트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1: 예.
0: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자 아무래도 이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다시 올라가는 또 그러한 반대적인 현상도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 네.
0: 미국의 지금 주식 순매수가 5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원달러 환율의 어떤 급락도 있습니다만 코스피도 변동성을 너무 많이 보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안정적인 좀 대안처를 찾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1: 네네.
0: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ETF가 지금 최근에 어떻게 보면 많은 제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최근에 규제로 좀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미국 투자 중에서도 이제 ETF 3배짜리를 좀 더 찾는 그래서 규제가 덜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미국으로 유턴하는
1: 네.
0: 좀 그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달에 1월 1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순매수액은 지금 약 4조 4천억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2월 이후에 가장 큰 규모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금

0: 상황에서 이 미국 시장의 어떤 흐름 자체도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이번 주 마지막 영업일인데 오늘 국내 네. 증시 어떻게 전망하세요?
0: 네, 일단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만 시간 외에서 인텔이 어느 정도 좀 시간 외에서 미국 증시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지금 장 초반 어떻게 지금 적용이 되는지를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
1: 네.
0: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의 흐름,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떻게 지금 계속 진행되는지 코스피 코스닥의 순환매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 시각 증시 때려잡기 LSK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1: 오늘부터 주말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장맛비 아직도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오늘 비 소식 어디에 있을까요?
3: 네,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지만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많겠습니다. 더 내릴 비의 양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최대 80mm가 넘겠고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도에 5에서 최대 60mm 정도입니다. 최근에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아침까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는 천둥 번개가 치면서 시간당 2, 30mm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1: 제주는 계속 열대야까지 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주 지역은 장마가 이제 종료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3: 네. 기상청은 올해 제주 지역 장마철이 지난달 30일 시작해 지난 19일에 끝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1: 네.
3: 제주에 이어서 중부와 남부 지방도 다음 주 초에는 장마가 끝날 전망입니다.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정체전선이 북한까지 올라감에 따라 오늘과 내일은 주로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일요일은 정체전선이 다소 내려와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지역에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내리고 나면 올여름 장마가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 이후에도 폭우에 대한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도 국지적으로 매우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해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1: 네, 장마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 무더위가 심해지고 있어요.
3: 네, 갈수록 무더위가 그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동해안, 충청과 남부 지방에 열대야주의보와 폭염특보가 더 확대, 강화됐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고 한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청주 대전이 33, 광주가 34, 강릉이 35, 포항은 38도로 어제보다 더 무덥겠습니다. 당분간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폭염 경보 지역은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1: 네. 주말 날씨까지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1: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2: 정치
4: 전격 시사
2: 뉴스
4: 전격 시사
2: 인터뷰
4: 전격 시사
2: 주식
4: 전격 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4: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0: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지금 법안 일소위 열렸고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 마련하기 위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보도를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소위에서 어떤 법안 내용이 중점적으로 심사됐을까요?
1: 소위에서는 현재까지 발의된 법 전체를 놓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쟁점들은 상당히 좁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수사권도 전면 폐지를 하고 다른 방식으로 검사가 경찰의 그 수사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것들, 뭐 보안사 요구권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제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효성을 갖게 하기 위한 방식이 어떤 것이냐, 뭐 이런 논의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0: 네, 사실 오늘 아침 그 보도들을 보니까 그 실효성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언급들이 있어서 제가 한 2~3개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지금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중대범죄수사청의 보안

0: 수사를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가 됐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그렇습니까?
1: 법사위에서 곧바로 논의된 건 아니고 아마 이제 당에서 그런 논의가 좀 있었던 것으로는 아는데
0: 네네.
1: 다만 그건 있습니다. 그 TF에서 네. 당 TF에서 법안을 발의할 때 보완 수사 요구를 검사가 경찰에 할 건데 그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운 공정한 수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 그러면 어디다가 수사를 보완 수사를 맡길 거냐
0: 네네.
1: 이런 문제 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상급 관청이나 다른 수사기관에게 보완 수사를 맡길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들은 논의가 됐고 법안엔 들어가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네. 다만 이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도 이제 범죄가 다양할 수 있는데
0: 그렇죠.
1: 그게 중대범죄수사청의 원래 수사권을 갖고 있는 범죄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긴
0: 그렇겠네요.
1: 합니다.
0: 그렇겠네요. 범죄의
1: 네.
0: 종류에 따라서.
1: 네.
0: 네. 그리고 어떤 보도를 보니까요. 이 형소법 개정안 내용 중에 사실 최근에 이제 문제 제기가 된 게 하나 있었죠. 경찰이 검사 승인 없이 검사에게 통보만 하고 예, 긴급 체포할 수 있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좀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이게 지금 경찰의 긴급 체포에 대한 검사 승인권 기존대로 유지한다라는 식으로 어제 검토가 됐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1: 뭐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마 당에서 그런 논의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0: 네.
1: 법사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법사위 회의에서 논의된 건 아닌데 일소위에서 논의된 건 아닌데
0: 아,
1: 법사위원들
0: 예.
1: 사이에 뭐 사전에 사전회의 같은 것들을 할 때에는
0: 네, 네.
1: 그런 공감대들은 있었죠. 그래서 가능한 기존 제도 특히 검사에 의한 수사기관 통제나 견제 방안들에 대한 기존 제도들은 크게 건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0: 예. 어제도 사실은 당내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제 토론회를 열었는데 좀 참석자는 사실 많지 않아가지고 관여하신 분들이 좀 실망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 당내 흐름은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로 또 한병도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도 하셔가지고 대체적인 그런 흐름으로 간다고 저희가 보는 게 맞겠죠?
1: 네,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0: 네.
1: 이게 검찰개혁의 출발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검찰개혁은 그동안 검찰에게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 수사권, 기소권, 형 집행권 등등에 대한 정말 많은 권한들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0: 네.
1: 그 권한을 남용해서 부패검사, 정치검사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정치적 행보를 하는 집단으로 변질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헌적인 상태를 바로잡자라고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0: 네.
1: 보니까 검찰개혁의 해법은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서 검사의 원래의 기능인 공소관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하게 만들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보안수사권도 직접 수사권이고 보안수사권을 남겨두게 되면 검찰의 그 기존 수사 인력과 예산을 또 그대로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간판만 바꾸는 것이지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0: 네.
1: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흔들림 없는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네. 자, 오늘 정책의총에서 당론 논의가 있을 거다. 보도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 법안이 다 물론이고 당론까지 오늘 정책의총에서 결론이 날까요?
1: 저는 이미 우리 당이 지난 2월 달 이때쯤에
0: 네.
1: 보안수사권 폐지인 당론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0: 그랬죠.
1: 네. 근데 이제 와서, 이제 그 당론이 아니었다. 당론이라는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 당론이 아니었다라고 네. 하는 것은, 국민들을 저희가 기만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내부 반성이 있거든요.
0: 예.
1: 그러니 당론으로 새로 채택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 당론을 다시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고, 이미 국민들께 당론이라고 발표를 했으면 그게 당론이 맞다. 그리고 우리는 흔들림 없이 간다라는 걸 분명히 좀 선언해 줘야 됩니다.
0: 네.
1: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가 이제 여러 가지
0: 네.
1: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어제 말씀하신 토론회도 있었고
0: 네.
1: 기존 검찰개혁이 한 방향으로 잘 가다가 갑자기 약간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피해자 보호에 소홀할 수 있지 않냐라는 문제 제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0: 네.
1: 피해자 보호의 방식

0: 원칙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 접근법인데요. 피해자의 권리를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지 검사라는 이 조직에 수사권을 줘서 이 검사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의를 가지고 해주기를 마냥 기다리게 만드는 것은 접근법이 잘못된 겁니다.
1: 네.
0: 이게 플러스 알파의 새로운 보안 장치로 논의를 하자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그래도 접근법에 대한 이해가 될 수는 있지만 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보안 수사권 필요 없다라고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접근법 자체가 피해자의 권리 보장은 완전히 도외시하고 검사한테 보안 수사권을 주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프레임 잘못된 프레임이죠.
1: 네.
0: 그래서 그런 접근이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를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들 저희가 추가 논의했고 서영교 위원장이 법도 발의해서
1: 네.
0: 그 부분 같이 논의하고 있고요.
1: 네네.
0: 그다음에 경찰이 보안 수사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검사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 감독하고 견제할 수 있게 하는 수단들을 더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1: 네. 그럼 이번에 오늘도 이제 법사위에서 또 논의를 하실 텐데요. 또 야당 의원들도 오늘부터나마
0: 오늘 들어오실... 안 들어온다고 하는 것 같아요.
1: 또 안을 안 들어온다고 합니까?
0: 네. 네.
1: 그건 또 다른 얘기니까요.
0: 네.
1: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까지 이번에 다 논의가 돼서 같이 그 법안에 들어갈까요? 어떻게 될까요?
0: 저는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 네.
0: 오늘 저희가 정책의총에서
1: 네.
0: 이제 당론을 재확인 혹은 새로운 당론을 뭐 의결하나 둘 다 저는 뭐가 됐든 해야 된다고는 보는데
1: 네.
0: 그 과정에서 보안사건 폐지와 그런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지 않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 새로운 제도들을 더 강화하는 것이 같이 논의돼서 같이 당론으로 결정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0: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언론 보도의 흐름도 그런데 보안 수사권이 폐지되면 정말 막 큰일 나는 것처럼 위험을 과대 포장하는 언론 보도들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4년 전에 검찰개혁할 때랑 비슷한 흐름입니다. 4년 전에 검찰개혁할 때도 6대 범죄를 완전히 없애거나 아니면 2대 범죄만 남겨놔도 뭐 거하게 판을 치고 대한민국이 악의 소굴로 들어가서 정말 난리가 날 것처럼 언론이
1: 네.
0: 정말 대서특필을 해줬거든요. 하지만 결론은 어떻습니까?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진짜 거하긴 김건희 봐주고 있었고 검사들이 자기네 식구라고 해서 김건희 봐주고 있었고
1: 네.
0: 검사들이 그 조금 남은 수사권 가지고 크게 부풀려서 시행령을 악용하면서 야당 탄압에만 올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지금 언론에 굉장히 많은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들이 과대포장됐고 그것 역시 검찰발 잘못된 프레임에 지금 같이 움직이는 것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1: 네. 그런 의구심의 말씀 속에 이런 질문을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의원님께서 원래 당대표 출마
0: 네.
1: 고민하셨다가 검찰개혁 완수하겠다고 하면서 불출마하신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런데 지금 어제 이제 또 경선
0: 네.
1: 예비 경선 결과가 나온 상황이라서 이 지금 보안 수사권 폐지가 이게 전체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민주당의 경선의 주요 쟁점이 되다 보니까 속도를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고 실제로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저는 그건 좀 반대라고 보는데요.
1: 네.
0: 민주당의 전당대회의 쟁점이 되려면 검찰개혁을 늦추려고 하겠죠. 내가 당대표가 돼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전당대회 쟁점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7월 중에 처리를 하겠다라고 각 당대표 주요 후보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그 약속을 받아내느라 굉장히 고생을 하긴 했는데
1: 네.
0: 네. 아무튼 전당대회의 쟁점이랑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검찰개혁 자체가 보안사건을 폐지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정치인들 일부 정치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뭐 많지는 않지만 소수 계시는 것 같긴 해요.
1: 네.
0: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권력이 집중되면 반드시 부패하는데 그 부패한 권력이 우리 사회의 정의를 다루는 기관이라고 하면 그거는 매우 심각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정치인 한두 명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다 똑같이 불공정한 상태에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민생 문제랑 연결되는데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사업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1: 네.
0: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건데 가서 보니 검찰이 불공정한 기관이면 검찰 정관부터 찾아갈 겁니다. 이게 민생을 해결하는 바람직한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하면서 정책을 가지고 타당성 그리고 그걸 정의의 잣대를 들이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공직사회를 얼어붙게 만들면서 진짜 민생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들에 있어서 공직자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네. 그런 효과들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은 민생과 매우 밀접하고 직결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요새 논쟁의 한가운데 있으신 분에 대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시민 작가인데 네. 어제도 이제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조금 더 직설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제 인터뷰에서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권,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원치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다고 본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앞서서 유시민 작가가 검찰개혁 추진 과정이 공사 구분도 우선순위도 모두 엉망이었다라고 비판했는데 사실 그거보다 좀 더 직설적으로 좀 더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제가 이제 검찰개혁을 끌고 왔던 사람으로서 마무리 단계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말을 되게 조심해야 되는 뭐 상황이긴 한데요. 그거 좀 감안하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0: 예, 일단 그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은 저도 뭐 잘 알고 있고 여러 네. 차례 여러 방식으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나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 중에서 검찰개혁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할까요? 이게 혹시 잘 안 되는 거 아닐까라는 불안감들이 사실 많거든요.
1: 네네.
0: 그 불안감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그것이 검찰개혁이 잘 되게 하기 위한 또 나름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님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고 거기에 더해서 검찰개혁을 끌고 가고 있는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정치적 명운을 걸고 검찰개혁 완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이 흔들리거나 좌초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려면 진짜 저를 밟고 가셔야 될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달에도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정부안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수정하는 과정에서도
1: 예.
0: 그때도 제가 정치적 명운을 걸고 버텨서 바람직한 안들을 이끌어내고 있었는데
1: 네.
0: 이번 역시 그런 각오로 지금 임하고 있고 저를 포함한 또 다른 의원들이나 지지자분들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으니 좀 믿고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네.
1: 자, 유시민 작가의 발언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뭐 상당히 그 정곡을 찌르는 부분이 있고 또 쟁점을 피해가지 않기 때문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검찰개혁과 좀 다른 얘기죠. 어제 인터뷰에서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이 개파의 수장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모두가 곤란해진다. 누가 당대표가 돼도 그 사람이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 이건 좀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0: 네.
1: 어떻게 들으세요?
0: 뭐 개파의 수장처럼 행동하고 계신다라는 부분은 저는 아직 동의하기는 힘들 것 같고
1: 네.
0: 다만 아까도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 이제 우려들을 걱정하시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길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좀 걱정된다 불안하다라고 느끼시는 당원들도 사실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 지역 당원들을 만나서
1: 예.
0: 얘기를 해봐도
1: 네.
0: 그런 걱정을 하는 애정어린 걱정이죠. 그거는 애정어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진단하시고 말씀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한, 그러니까 동일하진 않겠지만 그냥 불안함이 있다는 것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유시민 작가께서는 더 직설적으로 그리고 또 강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1: 네.
0: 저는 그 얘기가 대통령께 하는 얘기처럼 우리는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민주당을 향한 고언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1: 아,
0: 네,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1: 네.
0: 좀 더 깨어 있고 소위 말하는 개파를 형성하는 그런 움직임을 하지 말아라. 저는 그건 전적으로 동의하는 얘기입니다.
1: 네.
0: 당내 개파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는데 다시 개파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라는 뭐 그런 불안함은 상당히 크고 실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 당대표 출마를 고민하면서 여러 인터뷰를 할 때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거든요.
1: 네네네.
0: 이번 전당대회에서 뽑힌 당대표가 다음번 대선의 교두보로 삼는 방식으로 당을 운영하면 개파를 형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 식은 뭐 저도 갖고 있고 그래서
1: 네.
0: 당을 향한 굉장히 좀 그 강도 높은 그런 저기 경고 이런 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이제 불안감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 대상의 하나는 이제 검찰개혁이었고 이제 개파 정치를 얘기하셨어요. 또 다른 거 있습니까? 지금 당원 안에서.
0: 사실 당원들 사이에서는 지금 내란이 온전하게 청산되고 있느냐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어제도 사실은 김건희 이 재판, 그러니까 내란과 연결된 부패 사건이긴
1: 그쵸?
0: 하지만
1: 예, 예.
0: 하나의 이제 그 덩어리로 보고 있죠
1: 네,
0: 우리가.
1: 네.
0: 근데 이제 김건희 대법원 재판이 사실은 선고가 오늘 됐어야 되는데
1: 그쵸.
0: 전원합의 체부되면서 또 연기가 돼버렸습니다.
1: 네,
0: 그것도
1: 네,
0: 무기한 연기라고
1: 네.
0: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1: 네.
0: 연기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잡히지 않지 않느냐. 게다가 김건희의 주가 조작 재판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1: 네.
0: 지금 윤석열이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1: 있죠.
0: 예, 김건희는 예. 주가 조작을 하지 않았다라고
1: 예.
0: 말했던 것에 대해서
1: 네네.
0: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리면 윤석열의 그 발언은 이제 기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현재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겠다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불기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1: 네.
0: 거기에 균열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주는 순간 균열이 확 깨지면서 기소 의견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은데
1: 네.
0: 그걸 지금 타이밍을 뒤로 확 늦춰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원의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시죠. 사실은 국민들께서는 내란이 우리가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면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면서 국민들께서는 내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셨어야 되고 돌아가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적어도 정치권과 책임 있는 사람들은 이 내란을 청산하는 데 있어서는 끝까지 문제 제기하고 끝까지 목소리 내고 끝까지 깨어 있으면서
1: 네.
0: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거든요.
1: 네네.
0: 그런데 막상 당에서나 혹은 사법부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될 사람들이 그 역할을 방기하고 조금 시간 지나니까 흐지부지 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1: 그렇군요.
0: 국민들이 다시 또 나서야 되냐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1: 네.
0: 예.
1: 그러면 사실 지금 말씀하신 이 세 가지가 그동안에도 계속 당원들이 큰 관심사를 받았던 세 개의 대주제인데 여전한 거네요. 그러니까 아직 완전하게 과제가 해결된 건 아니다라는
0: 맞습니다.
1: 인식이군요. 그러니까.
0: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당대회 이후에 누가 당대표가 되고 누가 최고위원이 되더라도
1: 네.
0: 아마 초기에는 굉장히 극심한 혼란이 있을 겁니다. 그 혼란을 극복하고 통합으로 가려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과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1: 네.
0: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성공하는 경험들을 계속 승리의 경험을 계속 쌓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어제 이제 1차 컷오프라는 표현을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가슴 아프실 것 같아요.
0: 네.
1: 어떻게 보셨어요? 예상하신 대로였습니까?
0: 일단 당대표 후보자 분들에 대해서는 다 예상했던 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1: 네.
0: 물론 제가 출마했으면 제가 통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요.
1: 네, 좀 아쉬우실 것 같습니다.
0: 네, 그런데 지금 검찰개혁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1: 네.
0: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당대표 후보는 다 예상한 대로 된 것 같고요.
1: 네.
0: 최고위원 후보가 경선 결과 특징이 두 가지 정도가 보이더라고요.
1: 네.
0: 청년 후보들이 모두 다 탈락했다는 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1: 네.
0: 또 여성 후보들은 다 또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건
1: 예.
0: 한편으로 다행인 것 같고. 그래서 민주당이 더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또 사회적으로 약자, 소수자 이런 분들의 목소리들도 충분히 반영하는 구조들,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가는 역동성 있는 정당이 되는 게 필요하고
1: 네.
0: 그런 바탕들이 조금씩 만들어져가고 있는 모습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청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모든 후보들이 당대표 후보들이 나중에 당선되면 지명직으로라도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1: 네.
0: 그 부분도 보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대는 하고는 있습니다.
1: 네. 자, 지금 그 14명이 최고위원 후보로 나오셨는데 6분이 안 되셨어요. 근데 오늘 아침 보도에 보면은 안 되신 분들의 특징으로 공소 취소를 주장했던 분들 두 분이 후보가 안 되셨다 이런 분석을 하는데 뭐 유의미한 분석이라고 보십니까?
0: 저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1: 네.
0: 이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구도가 두 개로 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 두 진영으로 나눠져 있는 느낌이 강해요, 지지층이.
1: 네.
0: 그래서 한쪽 진영에 있는 분들은 출마자가 소수이고
1: 네.
0: 다른 쪽 진영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곳에서는 출마자가 많다 보니까
1: 예, 예.
0: 그런 흐름이 나왔던 것이지
1: 네.
0: 꼭 공소취소 주장해서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 네. 자, 오세훈 서울시장 1심 선고가 지금 시장직 상실형이 나왔어요. 근데 오세훈 시장은
0: 네.
1: 상당히 밝아 보이는 표정으로
0: 네. 네,
1: 항소심의 결과를 기대하겠다. 약간 자신이 있다는 뉘앙스로도 읽혔어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 사법부가 자기 편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그 명태균 관련된 사건에서 김건희도 무죄가 나왔고
1: 예.
0: 뭐 윤석열에서는 일부 유죄가 나오긴 했지만 이 사법부의 판단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1: 네.
0: 그리고 본인은 이제 대선 후보급이라고
1: 네, 네.
0: 생각하고 있는 예. 상황에서 사법부가 그 국민의힘 쪽 진영에 대선 후보를 함부로 치지는 않을 거다.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신감의 반론은
1: 네.
0: 작년

0: 작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대통령을 공직선거권을 박탈하는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선고를 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런 움직임, 그런 행동까지 할 수 있는 이 보수화된 사법부가 결국엔 내 편을 들어줄 것이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1: 네.
0: 뭐 항소심 3개월, 대법원 3개월, 6개월 이내에 이제 재판이 다 끝나야 되는데
1: 네네.
0: 그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뭐 현재 예상하고 있고
1: 네네.
0: 그 부분 법사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만
1: 네.
0: 지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아마 오세훈 시장도
1: 예.
0: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판단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0: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중한형이 선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0: 네.
1: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8시 정치화의로 이어가겠습니다.

0: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재산 관리가 걱정되시나요? 혼자 관리하기 어려울까 불안하신가요?
1: 안녕하십니까.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입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 서비스는 어르신의 의사에 따라 재산관리 계획을 세우고 노후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소중한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문의해 주십시오.
0: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처럼 여행 떠나요.
2: 안녕하세요. 아이들 미연입니다. 오늘은 진우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뇌병변 장애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아들 진우와 고향인 경주에 다녀왔습니다. 동궁과 월지는 턱이 없고 평탄해서 휠체어로 산책도 하기 편했고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해 여행의 피로를 덜 수 있었어요. 가족 행사를 마치고 경주의 야경을 즐겼던 그 순간 더운 여름에도 제선을 꼭 잡는 진우의 용기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잘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3: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0: 58분 날씨.
4: 아침부터 후텁지근합니다.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벌써 경주와 창원, 서귀포의 기온은 29.5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포항이 38도, 대구 36도, 강릉 35도까지 오르겠고 광주와 제주는 34도, 대전 33도, 서울 32도 등이 예상됩니다. 높은 습도 때문에 몸으로 느껴지는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더 높겠습니다.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와 열대야 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맛비를 뿌리는 정체전선이 북한 쪽으로 올라가 있어서 오늘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낮 동안 자외선 지수도 높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불안정해서 지금 인천과 강원 북부 지역에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있고요. 그 밖의 지역도 오늘 한때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적게는 5mm에서 많은 곳은 6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경북 지역에 장맛비가 오락가락하거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8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신인규 정당 바로세우기 대표, 김기은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네. 어제 한 5시쯤 나오려나 했는데 좀 늦게, 제 생각에는, 제 기대에는 보다 늦게 나왔는데 당대표 후보 3인에 뭐 예상대로 했던 것 같아요. 김인석, 정청래, 송영길 후보 확정이 됐고 이변은 없었던 거죠? 당대표 네. 후보는요?
2: 뭐 그러니까 당대표 후보 이변은 없었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아쉬운 거는 네. 민주당이 완전히 관료제에 포획됐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네. 왜 세 명만 꼭 올려야 되죠 본선에?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들이 관리하기 편해서예요. 숫자가 많으면은. 할 것도 많고 복잡해지잖아요. 네네네. 제가 2002년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네. 이거를 좀 예로 많이 드는데 네. 그때 대선 후보 경선에 몇 명이 나왔냐면 7명이 나왔어요. 그때 누가 나왔냐. 뭐 예를 들면 이인재 그리고 한화갑 김근태 김중권 유종근 그리고 가장 네임밸류가 떨어지는 게 노무현과 정동영 이렇게 7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역에서 다니면서 순회하고 연설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노무현 바람 불고 막 그러면서 대역전극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세 명만 하면은 그런 게 없어요. 물론 이걸 여기에서도 소소한 재미를 찾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왜 세 명을 해야 되는지 솔직히 모르겠다. 비싼 돈 내고 이렇게 했는데 좀 문호를 넓혀라. 게다가 선호투표제까지 도입을 하면은 선호투표제의 취지가 그런 거잖아요. 1등을 꼭 못해도 2등표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또 역전극이 펼쳐질 수 있는 이런 거. 물론 시간과 돈을 아끼는 것도 있지만은. 네. 그래서 매우 좀 아쉬웠다. 이제 좀 민주당도 다시 한번 옛날 정신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 저도 좀 비슷한 맥락에서 비교를 하자면은 사실 네. 뭐 후보의 난립도 막아야 되겠지만 지금 민주당처럼 후보를 너무 적게 이렇게 공간을 열어주다 보니까 사실 2021년도에 국민의힘에서도 이준석 바람이 불 때 그때 후보가 5명이었거든요. 5명 경쟁에서도 충분히 바람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험들이 선례들이 있는데 저도 이게 딱 거의 이제 정해진 구도

0: 역동성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좀 퇴색된 부분은 좀 있는 것 같다. 앞으로는 좀 진지하게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사실 세 명의 후보 간의 경쟁이 네. 거의 좀 극한으로 가는 것 같아요. 무슨 설 계속 나오잖아요. 김계용 대변인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2: 이게 사실 당대표만 뽑는 선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이후에 총선의 공천 네. 그리고 또 대선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라 사실 이제 지금 등장하는 인물 너머에 누군가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소환이 되는 거고 유시민 작가가 소환되고 네. 유시민, 김어준, 뭐 문재인, 정청래 이렇게 하나의 그룹핑이 돼 있고요. 이쪽으로는 뭐 김민석, 송영길,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그룹핑이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세력 대 세력의 싸움이고 양보할 수 없고 전초전이 있으니까 1라운드가 이미 있었죠. 2024년 총선 앞두고 비명 행사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른바 유시민 쪽의 의견은 그런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을 했고 대통령이 된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왜 명픽 후보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하느냐. 다음 대선까지 너희 쪽 후보를 너희 쪽 사람들이 하는 것까지는 월권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어렵게 뭐 증축이다 재건축 재개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본질은 그런 것 같고
1: 네.
2: 저는 사실 유시민 작가가 얘기할 수 있는 얘기는 마지막에는 분명히 공소취소 특검 얘기를 할 거고 개헌 관련해 가지고 임기 있지 않습니까?
1: 네.
2: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개헌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우리 장동혁 대표가 요구하는 바가 있잖아요. 자기 임기 관련해서 연장하지 않는다 이 얘기 해라. 이 얘기를 하면은 언제든지 이제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사법 리스크를 둘러싸고 유시민 작가 입장에서는 필연적인 실패라는 그 부분이 뭐냐. 지방선거에서 공소취소 특검 때문에 졌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총선에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때 이걸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 총선, 대선은 자기들이 볼 때는 재집권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필연적인 필패라, 필연적인 실패 거기에는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담겨 있지 않나 봅니다.
3: 아니 근데 당대표 후보 뽑는데 갑자기 유시민 얘기를 하셔가지고
1: 네,
3: 얼마나 유시민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1: 아, 네.
3: 치고 나오시는지 그 이제 최고위원들. 8명 보면은 친청계가 이제 3명이 들어갔잖아요. 최초에 3명이 나왔고 3명이 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1: 네.
3: 저는 붙은 분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임미애 의원.
1: 임미애 후보.
3: 그러니까 네. 이분을 굳이 이제 범친명이긴 한데 굳이 개파를 분류를 하자면은 약간 이제 저기죠. 아니 갑자기 그 대구시장 후보 갑자기
1: 김부겸
3: 친 김부겸에 가까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구시당하고 지금 비례대표지만은 대구에서 이제 이렇게 영남에서 네. 활동하신 분이니까
1: 네, 네.
3: 이분이 붙은 게 약간 의외다 뭐 이 생각이 들어요.
1: 네.
3: 왜냐하면 막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최종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약간의 이제 친명이긴 한데 살짝 다르거든요. 근데 어떤 노선이나 이런 게 그런 느낌이 들고 떨어진 분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건태 의원하고 박성준 의원. 그러니까 이 민주당은 확실히 권리당원의 당이 정당이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게 중앙위원하고 권리당원하고 이제 그쵸. 여조를 같이 하기는 했는데
1: 네.
3: 그러니까 박성준 의원은 원내수석 부대표도 하고
1: 그러니까요.
3: 굉장히 당 내에서 의원들이나 이쪽에서는 영향력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결과론적인 해석이지만은 당원들과의 소위 말하는 라포 형성, 정서적 유대감 형성에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다. 이건태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뭐 대장동 변호인 얘기하고 하지만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거든요. 이건태
1: 네.
3: 의원.
1: 네.
3: 그러니까 이게 잘 근데 여기에 붙으신 분들을 보면은 열심히 김어준 방송도 나오고 이런 진영의 유튜브 열심히 나오고 이런 분들이 다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친청계가 특히 이제 두드러진 거죠. 뭐 최민희 의원 뭐 이런 분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선거 전략을 짜야 되는지 민주당도 계속 고민이 되겠다 이 의원들이 그 생각이 들어요.
0: 네, 저는 하나만 더 보태자면 네. 이제 친명계 쪽에서 후보가 좀 난립된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친청계는 딱 세 명만 내가지고 뭐 그것도 그치? 생일대로 뭐 나눠서 하자라는 어떤 캠페인도 벌이면서 물론 그 정당 민주주의에는 좀 저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조직력 있게 왔기 때문에 이제 세 명이 다 올라온 거고 친명들은 사실은 그 이건태 의원이나 뭐 박성준 의원 저는 경쟁력은 있었다고 보는데
1: 네.
0: 너무 분리되다 보니까 오히려 약한 후보를 더 도와주자라고 했던 약간의 그 전략적 미스가 그 컷오프에서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고
1: 네.
0: 저는 앞으로 이제 8명이 이제 붙지 않습니까? 이 중에 5명을 이제 최고위원으로 뽑는 건데
1: 네.
0: 여기서는 오히려 이제 친청계가 더 저는 불리

0: 분리할 수 있다고 봐요.
1: 분리할 수 있다.
0: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 표는 한정돼 있고 그걸 이제 본선에서 셋이 나눠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때는 이제 아까 제가 예비 경선에서는 친명계가 난립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역으로 본선에서는 친청계가 이제는 조금은 표 분산으로 인한 그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서 오히려 친명계 쪽에서는 좀 전략적 투표에 아마 더 집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 저 여기 첨언을 하자면 김용 전 여의도 부원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건태 이건태 의원은 좀 손해를 본 것 같고 그리고 또 저는 김민석 후보 뒤에 항상 박성준 의원이 많이 다녔거든요.
1: 그러니까요.
2: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쪽의 라인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못했다는 거 보면 물론 이제 소위 말해서 전략 부재일 수도 있지만 예. 김민석 후보가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자기 직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는데 이 사람을 챙기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1: 네네.
2: 김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송영길 의원 쪽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확실히 챙길 수 있는 사람을 챙겼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보여지고 해석되고 인지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 박성준 의원 떨어진 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1: 네. 자, 아까 이제 말씀 이제 잠깐 드렸지만은 요새 그 신천지계 입설 있었는데 어제는 이제 지금 최고위원 본경선에 올라가신 박선원 의원이 기자회견까지 해서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빨간 리본, 파란 리본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처음에보다 점점 더 예, 굉장히 격화되는 양상이고 특히 이제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비 후보가 압축되면 전당대회 초반 여러 현안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성 발언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3: 뭐 하시겠죠. 예고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길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논란이 되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쯤에는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된다.
1: 다음 주쯤.
3: 그러니까 그 정리를 한다라는 게 좀 더 명확한 근거에 대해를 제시를 하지 않으면은 역풍이 불 수도 있고 당에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천지에 만약 개입이 있으면은 문제 제기를 하는 건 맞죠. 그런데 이거가 이번 전당대회를 다 뒤덮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수위의 문제인지 단순한 의혹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금 조직적으로 활동한 게 있는지를 의혹 제기를 한 사람이 이거를 근거 제시를 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박선원 의원 얘기도 봤는데 뭐 빨간 리본 파란 리본 그러니까 빨간 당에는 빨간 리본 파란 당에는 파란 리본 그런 거 아니에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각각 지칭하는 건데 이것만 가지고 지금 전당대회에 이 정도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는 건가? 좀 저는 의문이더라고요. 사실 제 의혹은 해소가 안 됐어요. 제 의문은 그러니까.
0: 그렇죠. 이제 김민석 후보 측에서는 이제 때가 되면 이제 내용을 좀 이야기하겠다. 아마 이제 어제 발표가 났으니까 저는 뭐 주말 좀 넘어가서 정리되면은 추가적인 제보들을 정리해서 말씀하실 것 같고 이게 사실은 좀 거슬러 올라가면 2021년도에 지금 대선 치르면서 신천지와 통일교가 또 국민의힘에 지금 우르르 들어갔다. 이 얘기가 나와서 지금 이제 수사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또 민주당에서는 또 이낙연 후보가 3차 선거인단 경선에서 60% 이상 튀는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때도 많은 분들이 좀 의아했어요. 이게 어디 조지표가 들어온 거냐. 그러다가 정리가 안 됐는데 최근에 이제 정청래 대표 취임한 이후에 그러니까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이 밑바닥에서는 이게 호남 지역에서 굉장히 무슨 뭐 유령 당원이냐 가짜 당원이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다가 1인 1표라고 하는 거 안전장치 없이 그냥 풀어버리니까 이 의혹이 더 덮여진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당무가요 굉장히 폐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를 잘 공개하지 않고 출마한 사람에게만 비율을 알려주는 정도니까 국민들은 누가 몇 표를 얻었고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는 이런 깜깜이 선거를 또 하고 있으니 이 의혹이 더 커지는 거라서 저는 이게 자율적인 당원 가입이면 문제될 게 없고 조직적으로 당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신천지가 들어왔다면 이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1: 네네.
0: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선 하에서 뭐 적확한 증거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면은 문제 제기할 때 저는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저는 굉장히 이게 되게 나쁜 아주 못된 버릇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김민석 전 총리입니다. 그리고 이 신천지 관련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통일교 관련해서는 검찰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본인이 이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수사 제대로 했었어야죠.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럼 공적인 역할을 위치해 있는 사람이 그거를 인지하고 있었으면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얘기를 흘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개적으로 안 한 거잖아요.

0: 근데 그것을 역할 분담을 통해서 박선원 의원하고 흘리는 거 아닙니까? 이건 선거에 이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네. 인지했을 때 분명히 공적인 어떤 수사기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갔었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둘 다 잘못된 거고 네. 그럼 저희는 이런 거죠. 압수수색 공당에 서버를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막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서버 관리하는 쪽을 통해 가지고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 필라테스 프로젝트라고 뭐예요? 그게 양쪽 가입했다가 알아서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그렇게 몰아서 비판을 했었는데 본인 얼굴에 침 뱉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네. 김민석 후보가 총리 시절에 어디까지 이거를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걸 사후적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이 지점 두 가지를 봤을 때 저는 이 신천지 문제는 도리어 네. 지금 김민석 후보한테 역풍이 불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1: 근데 저는 뭐 이용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할 수는 있겠는데, 근데 신천지 문제를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게 문제인가요? 전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네. 정당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의 면에서는 표에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저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정청래 후보가 연임에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지난 1년간의 당무 운영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비판의 수위라는 것이 정치적 책임을 묻고 끝. 낼 정도냐 아니면 사법적인 수사까지 들어갈 정도냐 그건 이제 내용이 나와보면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되는 문제지 아니 지금 정당의 종교단체들이 들어와서 작업을 했다는 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이건 놔둘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정의의 관점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지금 정치적 경선을 이용하는 거지 이런 비판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다. 저는 바람직한 문제 제기는 맞다.
0: 아니, 저는 뭐 바람직할 수 있죠.
1: 아니, 만약에 이게 사실을 알고 그렇죠. 있다면
0: 그렇다면 저는 이게 뭐냐면 네. 전대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럼 오늘 바로 압수수색해야 되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2: 지금 사실 뭐 실체가 드러난 게 아니라 아직은
1: 의혹,
2: 의혹 단계라서 저희가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더 깊게 토론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유시민 작가 계속 쓴소리하고 있습니다. 경고라고도 표현들도 하시고 예방주사 얘기도 나오고 다양하게 보고 있는데 어제 MBC 인터뷰에서는 이제 대통령을 제가 보기에는 직접 겨냥을 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완전한 분리를 원치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3: 아니 그분이 뭐 그렇게 본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유시민 작가의 등판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요.
2: 아주 짧죠. 이제 주기라는 게 아니고 거의 매일 아닌가요?
3: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ABC로 매부쇼에 나와서 이제 ABC로 한번 하고.

0: 어물전 얘기.
1: 어물전, 어물전론. 어물전 아, 참 작가는 작가구나. 비유가 참 기가 막히다. 어물전 썩은 내까지 이제 나온 건데 제가 말한 건 뭐냐면은
2: 네.
1: 그 처음에 얘기했을 때 파장이 길어 이어진 거 이게 뭐 예를 들면은 ABC론 얘기했을 때는 제 체감으로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간 것 같아요. 그걸 해가지고 얘기를 한 게.
2: 얘기하는 게.
1: 예, 그 다음에 점점 짧아집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동어 반복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큰 틀에서 달라지는 게 없어요. 불신이 있어요. 이제 뭐 그거는 그분의 마음이니까 불신도 있는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은 이재명이 수사기소로 분리를 원하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근거가 뭐죠?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세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논리적으로 뭔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는 그렇게 봐. 나는 관심법이야. 그러니까 말이 점점 세지니까 이게 업무전 썩은 내가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유시민의 영향력은 이제 저물어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끝났다까지는 좀 오바고 저물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자주 등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는 안달이 난 거야. 안달 폭발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재명 정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내 영향력은 약해지고 있고 말은 더 세지고 자주 등판하고 이게 딱 그겁니다. 예전에 조국 사태 때
2: 네.
1: 진중권 교수의 말이 엄청 주목받았어요. 그러니까 왜 주목을 받았냐 진중권 교수의 말이. 저는 뭐 진중권 교수가 그때 옳은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근데 기본적인 건 뭐냐면은 같은 민주 진보 진영의 사람이 이거를 세게 비판을 하니까 진중권의 말에 무게가 실린 건데
2: 네.
1: 지금도 훌륭하게 활동하고 있지만은 진중권 교수의 말에 그 정도로 무게가 안 실려. 왜 그러느냐. 사실상 이제는 국힘 지지한다라고 사람들이 보는 거잖아요. 유시민도 똑같아요. 지금은 같은 진영 내에서 이 정도까지 하니까 막 주목을 받는데 이제 사람들이 민주당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 유시민은 이제 우리 사람 아니야. 이 정도까지 가면은 이제 유시민의 발언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 저런 사람인데 뭐. 저는 그 단계에 딱 그 기로에 섰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네.
2: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0: 저는 이제 그 선을 저는 이미 넘어섰다고 좀 보는 입장인데 네. 왜냐하면 이제 뭐 반명선언이라고 하는 이제 그걸 넘어서서 뭐 저주의 구판을 벌렸다라고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할 만큼 이제 말이 뭐 너무 이제 돌아올 수 없을 만큼 세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회복이 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
2: 불가능하죠.
0: 어제 저는 좀 주목했던 게 그
2: 네.
0: 레거 시에서 운영하는 유튜브를 많이 비판을 하고 또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썸네일부터 뭐 조롱을 한다, 뭐 네. 재래식 언론. 저 그 재래식 언론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좀 불편한데 그 조롱의 코드에 좀 꽂혀가지고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 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약자들이 강자들을 조롱하는 건 풍자와 해악이라고 하고 강자가 약자를 조롱하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뉴미디어 소위 말하는 뭐 김어준 씨 방송이나 그 최욱 씨가 운영하는 매부쇼나 이 훨씬 더 강자거든요. 근데 그 방송에서 조롱을 코드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부쇼에서는 조롱을 통해 가지고 항상 비판을 신랄하게 하고 그걸로써 성장을 해온 방송에 본인은 주로 나가면서 또 레거시는 조롱하는 방송이니까 불편하다. 그러면은 내가 나가는 방송의 조롱은 또 착한 조롱이고 상대가 하는 조롱은 또 나쁜 조롱이냐 이런 좀 이율배반적인 기준을 여전히 탈피하지 못하는구나라는 그 한계를 느꼈고 또 하나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한테 가서 좀 식사하거나 좀 만날 생각 없냐 했더니 진짜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2: 네, 그렇게 얘기하시죠.
0: 거기서는 아 이재명 정부를 여전히 걱정하는 것처럼 연고는 바르고 있지만 여전히 이분은 좀 속이 옹졸하구나. 그러니까 아니 진심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지금도 걱정하고 있다면은 아니 뭐 만나서 밥 먹고 서로 얘기하는 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명확하게 아니 전 안 갑니다. 이렇게 계속 표현을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더라고요. 그래서 아 굉장히 좀 속의 마음에 상처가 크시고 좀 굉장히 좀 옹졸해 보인다라는 좀 평가가 있어서 저는 그래서 유시민 씨의 마음은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도 없고 또 돌이킬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냥 오히려 본인의 마음을 진실하게 좀 커밍아웃 한 것이 좀 의미가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이제 반복적으로 똑같은 얘기인데 표현만 달리해서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이 지금 떠올랐습니다. 민주당 지금 우리 전당대회 유권자들에게 영향이 적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3: 저는 어떻게 영향 보세요? 준다고 생각합니다.
2: 네.
3: 아, 뭐냐면 이 유시민 작가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근저당 이 부분이 친여 사이트에서 굉장히 비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칙도 결여됐고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 제가 토론회를 보면서 이미 실패가 검증된 이른바 대출 규제나 세금 가지고 집값을 잡겠다는 그걸 보면서 답이 없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민주당 의원들이 수도권에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민석 의원도 영등포입니다. 정청래.

0: 의원도 마포입니다. 세금 제대로 못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잠깐 공소취소 문제를 얘기를 했지만
1: 예.
0: 이 공소취소 문제와 부동산 정책을 지금 쭉 가면 필패입니다. 저희는 해결 원해요. 진짜 하시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계속 그렇게 했다가 해결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유시민 작가나 정청래 입장에서는 이번에 지더라도 다음 총선 때 기회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대선 때 비주류로서 남더라도 지금의 이재명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갔을 때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든다면 2023년 11월 15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해서 1심에서 유죄가 나올 때 김어준 씨가 역사의 도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도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내가 집착하지 않는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니까 그때 친명 쪽에서 공격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의 입장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

0: 때문에 전 공소취소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중에는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길은 같이 갈 수 없다 이 부분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전통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논리적으로 좀 그럴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냉정하게 조금 이거 수면 아래로 보면 이거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총선을 이기기 위한 대선을 이기기 위한 유시민 작가의 그런 워딩이 먹힐 수 있다고.
1: 근데 이거는 좀 제가 바로잡아야 될 게 너무 유시민 작가를 좀 띄워주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부동산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시민 씨 워딩을 한번 갖고 와보세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얘기는 꺼낸 적도 없는데 그걸 연결시켜가지고 마치 부동산에 대한 걱정까지 이렇게 녹아내시는 거는 좀 이것도 하나의 이거는 좀 과장된 내용 같고 유시민 씨는 검찰 얘기하고 인사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인사혁신처장이나 네. 뭐 이재명 관련돼가지고 네. 뭐 외부 인사들에서 증축 재건축을 얘기했지 그 증축과 재건축이 그 부동산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얘기랑 자꾸

0: 뭐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전당대회 영향을 주느냐가 지금 질문의 핵심이잖아요. 아, 네. 저는 준다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굉장히 많이 주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1: 네. 네.
0: 그 여론조사 하나 어제 나온 거 말씀드리면 예, 예.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20일에서 21일 전국 성인 남녀 1036명 대상으로 무선 AR에서 조사했는데 정청래 33.7, 김민석 22 이렇게 나왔어요.
1: 네.
0: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정청래 39.4, 김민석 37.5 그래서 1.9%포인트로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정청래보다 높단 말이에요. 네. 수치가.
1: 네.
0: 이게 지난번 조사보다 더 벌어졌어요.
1: 그러니까요.
0: 예.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왜 정청래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느냐. 저는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정청래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보안수사권. 앞서 이제 김용민 의원 인터뷰도 네. 했는데 당원들이 조사를 해보면 어쨌든 민주당 지지층이나 당원들은 좀 더 보안수사권 폐지 쪽에 강점이 있는데 지금 불안한 거예요. 지금 이 흐름이. 그래서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거 빨리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게 영향을 안 주기 위해서 누구를 편든 게 아니라 영향을 안 주기 위해서 이거를 그냥 폐지 쪽으로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가닥을 잡는 거.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각자 얘기를 하겠죠. 뭐 정청래 후보는 내가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근데 이게 해소가 되면 저는 이게 약간 이 압력이 빠질 수도 있다. 이 생각이 들고.
1: 네.
0: 예, 또 하나는 이 지금 그 얘기했던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는 그게 뭐 어떤 맥락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0: 이재명 아, 대통령 그렇군요. 연임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물밑에서 그러는 게 뭐냐면은 저는 음모론이라고 보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하려고 한다. 만약에 연임을 하면은 이 진영은 쑥대밭이 된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소취소 연임 이런 거를 입으로는 꺼내지 않는데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게 공유되는 거예요. 저는 연임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현직 대통령은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안 돼요. 그러니까 부칙으로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국힘이나 개혁신당에서 그걸 도와주겠습니까? 아우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잘하시니까 연임 부칙 조항은 넣어야 되겠네. 이런 게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런 음모론적 사고가 사실은 이들한테 지배하고 있다. 예. 네,
1: 제가 음모론적 시각인지 아닌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텐데 네. 추미애 법사위원장 시절에 조원철 법제처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그 질문을 합니다. 이거 개헌을 하게 됐을 때 이른바 이제 연임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없다 얘기를 하면서 근데 국민의 뜻 얘기를 해요. 국민의 뜻 얘기를 합니다. 원론적으로는 안 되는데 국민의 뜻을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주권주의 선출 권력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거를 장동혁 대표가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임 나는 안 한다. 근데 그 얘기를 계속 안 하세요. 하면 됩니다. 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는 개헌 논의를 더 치열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음모론 시각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딱 하는 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유시민 작가의 영향력을 바로 그냥 제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공소시효 특검. 안 한다고 하고요. 네. 자기 임기 끝나면 재판받는다고 하고 연임하려는 일체의 노력 안 한다. 이 얘기만 하시면 됩니다.
2: 알겠습니다.
3: 시간 네. 좀 있나요?
2: 네. 한 30초 있습니다. 네,
3: 알겠어. 저는 뭐 공소취소 부분이야 뭐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면 저는 뭐 해결될 수 있는데 개헌 얘기는요. 헌법에 써 있는 얘기를 굳이 그걸 대통령이 할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너무 좀 과하게 문제 제기를 전 하신다고는 보고 있는 것이고 네. 전 민주당 진 경선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결국 누가 학살당하냐 누가 총선에서 주도권 하냐 이것만 남지 노선에 대한 얘기가 빠져 있어요. 지금 이재명 정부 노선을 누가 맡아서 여당을 더 그 노선을 강화하겠느냐 이 논의가 빠져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2: 네. 자 정치와의 일부 마치고요. 네. 앞서 김진일 평론가가 얘기한 여론조사 관련해서는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0: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1: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2: 정치
3: 전격시사
2: 뉴스
3: 전격시사
2: 인터뷰
3: 전격시사
2: 주식
3: 전격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

0: 세우기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 부동산 토론회 3시간 넘도록 했는데 잘 보셨습니까? 재미있으셨습니까?
1: 일단 뭐 중간중간에 계속 일을 해야 돼서 다 보지는 못하고 기사로 네. 보고 시간 되면 보고 그랬는데 대통령은 참 말하는 거 좋아하는 거 원래 이게 100분짜리였거든요.
0: 근데 길어졌잖아요.
1: 그러니까 기자회견도 그렇고 한 번도 시간을 지키는 걸 본 적이 없다. 말하고 싶은 게 정말 많으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제 뭐 우리 김기현 대변인 말씀하시겠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답정로 토론이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토론에 대한 인식 차이가 좀 있는 거 같으니까 일반적으로 토론이라고 하면은 특정 단일 이슈를 놓고 이거를 찬반에 부르는 거 이거를 이제 토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거는 부동산 정책 전반이면은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대출 규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보유세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막 복잡하잖아요. 그러면은 네. 청와대 입장에서는 다 모든 사람이 이해관계자를 불러가지고 이런저런 의견을 듣는 것도 이것도 의견 수렴 대토론회다. 이쪽에 공청회 같은 성격인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이런 거는 이제 토론이라고 해서 그 시각차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봤을 때 결국은 대통령의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보유세는 꼭 올리겠다.
0: 그렇죠.
1: 예, 요게 네.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예.
0: 보유세는 꼭 올릴 거라는 게 어제 토론회를 통해가지고 거의 다 결정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 토론회 하기 전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던 문제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대통령의 그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의 근저당권 질문 나올까 안 나올까 다들 사실 궁금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2: 근데 뭐 대통령께서 이제 1주택을 갖고 있는 걸 처분을 한 건데 네. 뭐 정책에 대한 어떤 진정성 내지는 의지를 좀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시작한 일인데 이제 뭐 이게 매도인 금융이 또 끼면서 또 재건축 이슈가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그 근저당 설정해 준 걸 가지고 또 이제 논란이 된 거니까 네. 사실 그런 면에서는 뭐 대통령의 의도가 좀 이렇게 빛이 발한 부분이 일부 있는 거죠. 근데 전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아쉬운 게 예. 아니 그러면 가지고 있으면은 재건축으로 인한 이득 봤다고 또 비판을 하고 또 팔려고 하니까는 지금 또 매수인 입장에서도 여러 사정들 때문에 지금 세 달을 좀 잔금을 이제 유예해 주면서 이제 근저당을 설정한 이게 은행이 낀 대출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특수 사항이 끼다 보니까 또 특수하게 처리를 해도 또 비판을 받는. 그러니까 사실 그럼 이러면 또 그냥 갖고 있어서 부동산 어떻게 재건축하면 또 가격은 뛰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럼 그게 더 맞았다라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 좀 들어서 네. 전 이거를 너무 정쟁적으로 하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뜩이나 국민들은 화가 나 있고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는 책임감을 가지고 각자가 조금 더 지혜를 더 모으는 쪽으로 이건 가야지 너무 정쟁적으로 비난하는 용도로 쓰여서는 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정쟁적으로 비난하는 용도도 분명히 보이긴 합니다만 이게 지금 대출 규제랑 연결되는 지점이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3: 이게 그 부동산 문제는 세금 문제가 가장 크고 네. 이 세금 문제라는 거 대출 문제는 뭐냐면 다 계획이 있는 거죠. 갑자기 내가 돈을 버는데 월 몇백씩 벌다가 갑자기 몇천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3: 집을 갑자기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표현이 거칠 수 있지만 내 인생에 태클을 너무 많이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사는 문제, 그다음에 전세, 월세 다 계획에 있고 대출 갚는 문제까지 다 있는데 이렇게 거칠게 해서 이게 그렇다면 집값을 잡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되고 이재명 정부 1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했던 말이 있어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많이 오르는데 난 달리하겠다. 다르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더 강하게 빠르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고 전 진짜 궁금해요. 그럼 노무현 정부의 실패와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이재명 대통령은 더 세게 못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감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그 사금융 이용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전세를 왜 못하게 합니까? 왜 대출을 뭘 이렇게 합니까? 아, 그것 때문에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네. 근데 이분 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본인 돈을 투자한 게 아니라 전세가 11억 얼마라고 하고 그다음에 사금융으로 해가지고 저당 잡힌 게 얼마입니까? 17억 7천입니다. 그럼 29억 가까이 되거든요. 자기 돈 들이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야 대출 일으키지 말고 전세 끼는 게 이런 식으로 해서 집값 오르는데 이거 맞겠다고 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말했던 주장을 정확히 반대되는 어떻게 보면 온몸으로 본인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실패했음을 자인한 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근데 저는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가져야 되는데 답정론식인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도 재정부에서 게시판에서 그랬잖아요. 주담대가 안 나온다고 사규명을 적극 활용할 것. 이거 이재명 대통령의 한 행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 중립 의문을 했다고 이걸 삭제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재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문제라고 확실하게 인정한 셈입니다. 이거.
2: 근데 이거는 좀 반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게 저는 대출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답답한 부분은 별도로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걸 지금 이 사안에 껴맞춰서 하니까 오류가 생기는 건데 대통령께서 그럼 집을 팔아가지고 지금 성남에 있는 집값을 올린 겁니까? 집값을 올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와서 집값을 올린 게 아니라는 게 첫 번째고 그럼 이분이 돈이 없는 사람이냐? 자기가 집을 팔아서 그걸로 이제 갚겠다라는 그 과정 속에서 있는 건데 마치 이거를 정책 실패로 연결시켜가지고 비약을 하니까 저는 문제다. 그러니까 저는 김기영 대변인님의 제가 선의를 의심하진 않아요. 저는 김 대변인님도 부동산 정책 해결하는데 우리가 방법론을 좀

0: 더 불안해하신다. 저는 대출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비판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좀 있다.
1: 오늘 부동산 대토론 해야 하는 것 같아요.
2: 잘 보십시오. 29억에 냈어요. 근데
0: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2: 아니 물딱지입니다. 소위 말해서 사업 시행자 지정을 안 하면 이거는 현금 청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자를 배려한 게 아니라 매도자도 제가 볼 때 29억을 온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그때 하는 게 맞다고 본 거예요. 잘 보십시오. 근데 네네. 기한이 지나잖아요. 그럼 물딱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25억 원에도 못 팔아요. 20억 원에 팔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지만 결국 그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 자기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전 불로소득이라고 안 봐요. 그런데 이런 사연은 다른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천만 시민이 있으면 천만 시민의 사연이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연은 아름답고 이해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투기꾼이고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책에 있어서 일관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인 또한 이걸 보면서 어렵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어렵다는 걸 인정하셔야죠. 그러니까
3: 부동산 소토론회 정도는 되겠네요. 지금.
1: 아, 짧게. 애는 좀 아니네. 예.
3: 짧게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어제 그 이제 한 여성분이었는데 자기가 대출을 이제 받기로 돼 있었는데 시중은행이 축소를 해가지고 못 받았다라고 하니까 이제 금융위에 좀 알아봐라 이렇게 대통령이 지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출을 막은 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이게 모두에게 자기 뭐라고 자산 가치 형성을 이제 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거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네네. 저는 일정 정도 대출을 지금 막는 거는 불가피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 예, 네. 언제까지 할 거냐에 대한 이런 불투명성이 있지만은 지금 엄청 올랐어요.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르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 최병천이라고 그 지금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시고 지금 법무법이 세종의 전문위원인데 이분이 한 3주 전에 국민일보에 칼럼을 썼는데 2020년하고 2025년하고 주요한 물가 상승률을 비교를 한 거예요. 짜파게티가 31% 올랐고요. 브라보콘이 67% 올랐어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45% 올랐고 서울 아파트 평당 공사비가 108%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만 안 오르는 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현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유세만으로 잡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오르는데 왜 이거 안 오릅니까? 근데 대출 문제에 있어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디테일하게 이제 정부는 좀 들어가 봐야 된다라는 거고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입자가 들어오고 3개월 시차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7월달하고 10월달하고. 이분이 옛날에는 이게 은행에서 그 세달 동안 대출을 해줬어요. 은행에서 근저당을 잡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솔직히. 이렇게 명백하게 물건이 있고 그러면은 잠시 해줘가지고 이런 사금융이 발생 안 되게 하는 게 정부가 금융당국의 몫이 아닌가. 이런 디테일들을 이제는 챙길 때다 그 생각입니다. 네.
1: 자, 저희가 한 3분 정도 남아있는데 어제 지금 합수본이 지금 투표 통계 조작의 이 혐의를 잡고 중앙선관위랑 경기선관위를 지금 압수수색을 했는데 지금 사실 이 장도혁 대표가 서버 지금 수사해야 된다는 얘기를 또 계속하고 있던 시점에 이게 지금 수사가 앞세게 들어가면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좀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3: 제가 짧게 먼저 우주의 기운이 장도혁 대표한테 가는구나.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부정선거라고 저도 그냥 깜짝 놀라서 기사 압수본이 압수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개표가 아니라 투표율이 이제 매달 시간마다 업데이트가 올라가죠. 되는데 틀렸어. 수정해야 되는데 귀찮아. 야, 어차피 투표율 좀 있으면 올라가니까 대충 뒀다가 대충 숫자 맞추면 되잖아. 뭐 이게 된 거잖아요. 매우 잘못한 건데 이제 부정선거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이거 부정 맞네. 통계 조작까지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제 장도혁 대표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게다가 눈에 가시 갔던 오세훈 시장도 날아가고 전면 재선거 그 박지원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장동혁의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전면 재선거. 우주의 기운이 다 장동혁한테 가고 있다. 예.
1: 그 통계 조작이라는 건 사실 좀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게다가 심각하죠. 지금 뭐 녹취록을 좀 입수해가지고 그걸 갖고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서버가 사실은 또 12.3 그 불법 개혁 때 또 선관위를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게 물론 팩트가 하나하나 더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정치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이건 이례적인 상황이죠. 이제 선관위가 네. 헌법기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고도의 독립성을 가지면서 선거관리를 관장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참 믿기 어려운 현실인데 이제 선관위가 이렇게 뭐 부실의 정도도 이제 너무너무 이제 강도가 높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거는 네. 이게 뭐 부정이라고 계속 좀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 부실인지 부정인지는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합수 한번 만들어서 수사를 해도 아마 잘 안 믿으려고 하실 거예요. 그럼 특검을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특검에 대해서도 누가 특검을 정하느냐 가지고서 또 합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합리적인 태도를 가지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특검 후보를 찾는 노력을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의견대로만 안 하면 안 된다. 우리만이 정답이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그럼 이렇게 계속 놔둘 것이냐. 전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좀 전향적인 답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저는 우선적으로 민주당이 네. 그 법을 낸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선관위에 대해서 허위 비판했을 때 징역 최대 10년 최대 징역 10년 이게 해서 입틀막법이라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반론을 제기를 했는데 네. 선관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애써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부실이냐 부정이냐의 어떤 기준점은 의도가 있느냐 조작이 있느냐 이겁니다. 고의성이 있느냐 부분인데 저는 선관위 서버 관련해서 이게 왜 성역이 돼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선거 안 믿어요. 그런데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규정해서 음모론이라고 치부하는 것도 저는 그거는 생산적인 어떤 지금 통합이나 어떤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서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선거 전산망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해왔습니다. 선관위에서. 뭐가 불가능해요 이렇게 했는데 너무나 쉽게 태연하게 야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오케이 했던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투표율이지만 득표율을 과연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저는 까서 해보고 없으면 음모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좋잖아요. 별게 없으면.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2: 네. 정치화의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2: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4: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 아침부터 덥습니다. 한낮에는 포항이 38도, 대구 36도, 광주 34도, 서울 32도까지 오를 전망이고요.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낮 동안 구름 사이로 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곳이 많겠는데요. 다만 대기가 불안정해서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지금은 인천과 연천에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경북지역에 장맛비가 오락가락하거나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1도입니다. 날씨정보 송소진입니다.
2: 지난 18일 인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110시간 만에 겨우 불길이 잡혔습니다. 이번 대형 화재 원인은 무엇이고 과연 법적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사건 스토리텔러 정진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5: 네, 안녕하세요.
2: 예, 이번 화재 아직 이 어떤 것이 원인이 됐는지 지금 수사 중인 상황인데 일단 지금까지 정리된 상황부터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5: 네. 좀 사실 뭐 이번 화재는 말씀하셨다시피 110시간 만에 진화가 되었을 정도로 상당히 규모가 컸죠. 네. 사실 이런 대형 물류 화재 같은 경우에는 단순 일반 건축물 화재와는 달리 좀 구조적 환경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물류센터 안에는 포장용 박스나 비닐, 생활용품 등 고농도 가연성 물 질이 밀집해 있어서 유독가스와 열기가 순식간에 차오르게 되죠. 예. 또 아무래도 물류 효율을 위해서 좀 층고도 높고요. 물건을 적층하는 구조로 좀 촘촘하게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구조 때문에 화재 진압에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가 접근하기 어려워 아무래도 좀 화재 진압이 많이 좀 지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뭐 이번 화재는 물류센터 6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만 네. 아직 정확한 발화원 원인은 공식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이제 뭐 진화가 되었기 때문에 뭐 소방과 경찰 등 관계기관이 우선 건물 안전상태를 확인한 후 합동 감식을 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 네. 2021년도 경기도 이천에서 또 같은 쿠팡 물류센터 네. 화재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0: 화제가 나서 네네. 일단 이 기업 최고 경영자한테 최고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까요?
1: 일단 보통 많이들 좀 생각하시는 것이 아마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하거나 아니면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 결과가 발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 그 인천물류 화재의 경우에는 초기 대피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현재까지는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인명피해가 없다면 중대산업재해 요건 자체를 충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경영 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은 조금 적용하길 수는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다른 뭐 형법이나 다른 관련 법률에 따른 책임은 질 수 있습니다.
0: 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면 그 대상하고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1: 일단 뭐 크게 뭐 두 가지 정도로 한번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뭐 작업자의 작업 중 과실이 원인이다라고 한다면 실제 이 작업자는 업무상 실화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또 현장 관리 감독자도 소화기를 배치하지 않았다는 등의 어떤 안전수칙 감독을 소홀히 한 정황이 있다고 한다면 동일하게 업무상 실화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뭐 만약에 뭐 내부 기계, 뭐 배선 결함, 뭐 시설물 결함, 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 것이라고 한다면 책임의 범위가 좀 현장을 넘어서 뭐 본사 및 임직원, 외주 관리 업체까지 확대가 됩니다. 뭐 외주 업체가 만약 평소 점검 의무를 소홀히 했거나 아니면 뭐 결함을 알고도 방치했다라고 하면은 뭐 업무상 실화죄 내지 소방시설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네. 만약에 본사 안전보건 뭐 총괄 책임자 및 임직원이 지속적으로 관련 정비 뭐 예산을 절감을 했다라거나 뭐 하자 보고를 무시를 했다라거나 뭐 안전 점검을 형식화했다는 등의 어떤 상황이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회사 차원의 관리 부실을 이유로 해서 본사 안전 총괄 임원 등까지도 수사 대상이 되고 또 처벌도 가능합니다.
0: 네. 자, 지금 스프링클러나 자동화재 탐지 설비 제대로 작동했냐 많은 궁금증이 일고 있는데 만약에 이 경우에 그러니까 차단 내지 작동 불능 상태였다면 어떤 법적 처벌이 가능해질까요?
1: 아, 뭐 잦은 오작동이 있다는 이유로 정보 이를 뭐 꺼버린다거나 뭐 스프링클러 밸브를 잠그는 등의 행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고요. 만약 이로 인해서 상해나 사망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좀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소방안전관리자 등 개인 책임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양벌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도 관리감독 소홀히 한 책임으로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0: 이번 화재 발생 전에 25건에 이르는 지적사항이 이미 소방점검에서 있었던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왔거든요.
1: 네, 맞습니다.
0: 법적으로 이런 사전 지적사항이 실제로 시정되었는지 여부가 향후 처벌 수에 영향을 미칠까요?
1: 당연하죠. 만약에 이 점검 이후에 시정 완료 보고서만 제출을 하고 실제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방치를 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단순 과실이 아니라 중과실로 보게 될 것이고요. 네. 또 실형의 가능성도 매우 높아집니다. 그런데 뭐 지적사항을 모두 보완 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났다라고 한다면 뭐 사업주나 안전관리자의 관리상 주의 의무 위반이라기보다는 소방설비 시설 뭐 업체의 부실 공사나 기계 자체의 제조상 결함 등의 어떤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좀 중요하게 볼 것은 이 지적사항이 이번 화재 발생의 확산에 어떤 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가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그 6층 뭐 화재 감지기 배관 이탈로 인해서 뭐 화재 그 초기에 감지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쳤다. 그래서 대형 화재로 번졌다라고 한다면 사실 엄벌은 피하기가 힘들죠. 하지만 뭐 지적사항과 무관하게 화재가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대상은 될 수 있겠지만 화재의 그 발생에 대한 형사 책임까지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사실 이게 결국 향후 진행될 그 합동강식 결과와 쿠팡 측이 제출한 시정 완료 보고서의 어떤 실제 이행 여부 대조가 아무래도 관련자들의 책임과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0: 네. 이번에 그 물류센터에 입점해 있는 입점 업체들 손해 규모도 막대할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법적으로 구상권 행사나 손해배상 절차 가능하겠죠?
1: 네, 그렇죠. 근데 다행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쿠팡이 입점 업체들에게 피해에 대한 증빙

0: 절차를 대폭 줄이고 8월부터 선제적으로 손실액을 전면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와 같은 방침으로 인해서 뭐 입점 업체들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문제는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실제 진짜 문제는 합동 감시 결과가 나오면 입점 업체의 보상금을 지급한 뭐 쿠팡이나 뭐 쿠팡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 등이 화재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이렇게 행사하게 될 것이거든요.
1: 예, 예.
0: 아무래도 뭐 향후 최종 손실액을 두고 뭐 쿠팡, 뭐 보험사 간의 어떤 법적 구상권 소송이 좀 치열하게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1: 이번 화재의 다량의 연기 그리고 유해물질로 인해서 주민 피해도 크게 난 걸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인근 주민들이 입은 그 물적 피해,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0: 일단 좀 주의를 해서 보실 게 화재가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했다고 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화재의 원인이 쿠팡 측에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1: 예, 예.
0: 그래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만약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그 청구의 범위는 화재의 뭐 매연, 분진, 재 등으로 인한 뭐 세척이나 정비 비용, 대피 기간 발생한 숙박비, 뭐 인근 상인들의 영업 손실과 관련한 비용, 뭐 유해 물질 흡입 등으로 인한 건강상 피해나 뭐 대피 뭐 불안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뭐 화재가 있었으니까 일괄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방식은 조금 어려울 거고요. 각 주민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좀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1: 예. 이번엔 다른 사건 하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요. 27년간 어머니를 부양한 대가로 받은 2억 원은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런 판결을 했는데 일단 구체적인 내용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0: 네. 일단 자녀 B 씨는요. 27년 동안 어머니의 요양병원비, 휴대전화 요금비 등 생활비를 부담하면서 부양을 했고요. 어머니는 이렇게 자신을 부양해 준 자녀 B 씨에게 2억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에 다른 자녀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지급받은 2억 원을 포함해서 유류분을 달라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심은 2억 원을 단순한 증여로 보고 이를 포함해서 유류분을 반환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는 이 자녀 B 씨가 받은 2억 원은 단순 증여가 아니다. 이 특별한 부양과 기여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이렇게 판시를 한 사건입니다. 사실 뭐 이번 그 판결은 상속에 있어서 어떤 기계적 균등의 어떤 분배보다는 실질적인 부양한 자녀의 어떤 기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 단 어떤 기준을 세운 그런 판결이라고 보여집니다.
1: 네. 그럼 법원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의 객관적 기준은 뭘까요?
0: 아무래도 뭐 동거만 뭐 부양의 어떤 기간 태양이 어떠했나, 뭐 경제적 비용은 누가 부담했나, 재산 형성 유지에 대한 기여는 어떻게 했느냐인데요. 좀 구체적인 사례로 좀 살펴본다면 부모와 같이 살았지만 부모의 연금이나 재산으로 생활비를 충당한 경우라던가 명절이나 생신 때 용돈이나 선물을 보낸 정도의 수준인 경우에 사실상 통상적인 효도라고 보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치매나 질환을 앓고 있는 부모가 부모를 뭐 자녀가 뭐 수년간 병간호를 했다라거나 부모 가 아닌 자녀 본인의 소득으로 부모의 어떤 고액 수술비나 요양원 비용 등을 부담한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예전에는 부모를 홀로 모신 자녀라고 해도 유류분 소송이 발생하면 사전에 증여받은 걸 모두 반환해야 해서 좀 억울하다.
0: 네네.
1: 이런 호소가 많았는데 그럼 이번 판결 계기로 유류분 소송 양상 어떻게 달라질까요?
0: 그렇죠. 뭐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일단 유류분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생전 증여 액수의 금액 대한 그런 것들이 다툼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는 조금 달라지게 되겠죠.
1: 네.
0: 아무래도 장기간 부양과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하고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최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1: 네.
0: 또 예전에는 뭐 부모 생전에 부양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수십 년간 연락을 끊었던 자녀도 유류분을 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모를 전혀 모시지 않았던 자녀가 유류분을 뭐 제기를 한다면 뭐 패소한다거나 아니면 청구 금액이 대폭 감액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보여집니다.
1: 마지막으로 짧게 특별한 부양, 특별한 기여란 자녀에게 그 유류분에 해당하지 않는 어떤 그 재산적인 혜택을 네.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일단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으시고요. 거기에 특별한 기여 및 부양에 대한 대가다, 보상이다라는 문구를 꼭 기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사건 스토리텔러 정진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7월 24일 금요일 저녁 시사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소연정이었고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58분 날씨. 아침부터 덥습니다. 밤사이 많은 지역에서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못해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26.2도였고 제주도는 17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와 함께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기온이 포항 38도, 대구 36도, 강릉 35도, 광주 34도, 서울 32도까지 오르는 가운데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맛비를 뿌리는 정체 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가 있어서 오늘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며 구름 사이로 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곳이 많겠는데요. 다만 대기가 불안정해서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은 인천과 연천, 화천과 상주 등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적게는 5mm에서 많은 곳은 60mm 정도가 되겠고요.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경북지역에 장맛비가 오락가락하거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과열 양상을 보인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기본 예탁금 강화 조치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ETN의 기본 예탁금 강화 조치를 오는 31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또는 추가 매수하려면 계좌에 현금 3천만 원 이상을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현지 시각 23일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60개국에 10에서 12.5%의 새로운 관세를 확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도 사실상 12.5%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한국과 일본에는 제품별로 최혜국 대우 세율이 12.5%가 안 될 경우 강제 노동 관세와 합산해 12.5%가 되도록 하고 최혜국 대우 관세가 12.5% 이상일 경우는 강제 노동 관세를 0%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당시 광주광산경찰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첫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